0: 오늘도 무더위 앞에서 가고 단단히 하고 하루를 보내야겠습니다. 폭염경보와 폭염주의보가 내린 지역이 많습니다. 소나기 논다 하고 대구광역시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예전 광주광역시죠. 네, 여기는 낮 최고기온이 35도에서 36도로 예보됐습니다. 멀리 있는 태풍이 수증기를 많이 보내서 내일부터 주말에 이르기까지 비도 꽤 많이 온다고 하네요. 뉴스에서는 실종 신고와 그에 대한 수사의 허점에 대해 짚어보는 소리가 높습니다.
1: 네, 실종 신고된 사람이 사망자로 발견되고요. 그 과정에서 신고가 삭제되고 무시된 사건이 드러나면서 실종 신고와 사건에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작년에 성인 가출인 실종 신고는 7만 814건이었다고 합니다. 아동 실종 신고는 2만 9천여 건이었고요. 이 생각보다 참 많죠. 누구에게나 거주 이전의 자유가 있고 뭐 여러 사정으로 잠시 어딘가로 떠나거나 피할 수 있지만 성인 실종자도 범죄나 사고에 휘말릴 수 있는 만큼 추적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다는 소리가 높습니다.
0: 네, 우리가 종종 안전 안내 문자를 받지 않습니까? 그 가운데는 사람을 찾는 문자도 많은데 이런 실종 경보는 우리가 문자 내용을 봐서 알듯이 18세 미만 아동, 장애인, 치매 환자 같은 경우에만 가능하답니다. 실제로 또 이런 경보를 통해서 5명 중에 1명은 찾을 수 있었대요. 경찰 수사로는 3명 중에 1명을 찾았고요. 그래서 일각에서는 사안의 경중을 따져서 성인의 경우에도 실종 경보를 고려하자 이런 소리도 들립니다.
1: 전국 경찰서 가운데 실종 사건 전담 수사팀을 갖춘 곳은 절반가량이라는 지적도 보입니다. 또 그만큼 경찰 인력이 부족하다는 뜻이죠. 그동안 가족을 찾아 헤맨 분들에게 힘과 희망이 되어준 경찰과 단체의 노고도 기억을 해야겠습니다. 정부에서는 우리 모두의 안전을 위한 길, 시민을 지킬 수 있는 길을 계속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안전하고 건강하게 삶의 무기 앞에 당당한 사람들, 여기는 여성시대입니다.
2: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환인제약.
3: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전화 1577-1352 1577-1352.

0: 건강한 내일을 여는 글로벌 헬스케어 기업 휴원스.
1: 올바른 품질하면
0: 올품,
1: 올품하면
0: 올바른 품질.
1: 그럼 올바른 품질 올품하면
0: 그거야. 올품 자연이 키운 닭이지.
1: 올품 자연이 키운 닭, 올바른 품질로 사랑받겠습니다.
0: 올바른 품질.

0: 부탄가스의 힘. 하루의 시작, 우리 곁에 제일 가까운 곳에서 우리의 일상을 지키는 생활 밀착 기업들과 그 기업의 내일을 지키는 금융. 안정적인 금융 지원으로 우리의 삶을 더 편리하게. 내 생활 가까이, 경제는 든든히. 신용보증재단.
1: 농작물 시세 걱정, 재해 걱정.

0: 아이고 걱정이 밥 먹여주나? 보험을 들어야지.
1: 수확량 줄어도?
0: 보장
1: 가격이 내려도?
0: 아이 그럼
1: 보험이 든든하구만.
2: 농업인 맞춤 보장 농업 수입 안정보험 가까운 농축협에서 만나보세요. NH농협 손해보험.
1: 보험 가입 시 유의사항을 확인하세요.
3: 요즘 우리 아이 하루 종일 스마트폰만 보고 있진 않나요?
4: 집에서도 학교에서도 점점 더 심각해지는 스마트폰 문제. 가정의 고민도 작은 변화도 좋습니다.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시고 백화점 상품권도 받아가세요.
3: 여성시대 홈페이지 우리 아이 문제 없어요 게시판에서 기다립니다.
4: 여성시대 폰프리 스쿨 특집은 경기도 교육청과 함께합니다.
5: 네, 방금 들으신 대로 휴대폰 때문에 아이들과 전쟁이신 분들을 위해서 폰프리 스쿨 특집 준비하고 있습니다. 상담 원하시는 분들 여성시대 홈페이지 우리 아이 문제없어요 게시판에 사연 남겨주세요. 수요일 아침 여성시대 1, 2부는 환인제약, 인공지능 입찰 전문 한국 비드랩, 휴원수 글로벌, 올품, 국민연료 선연료, 신용보증재단 중앙회, NH농협손해보험, IBK 기업은행, 성원에드피아, 한월사이언스 타타타, 음주우엔 팀앱대리, 백조싱크, 금호타이어, 브람산마의자, 빅토스,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 도드람 한돈, 이동식 에어컨 에어렉스와 함께합니다.
6: 으라차차차! 시원하게 온몸 기지개 쭉 켜시고요. 양손을 예. 머리 위로 올린 채로 좌우로 좀 흔들어주세요. 그러면 허리, 옆구리 좀 늘릴 수 있죠? 쭉쭉 늘려주세요.
7: 아우, 좋다. 아우.
6: 다리도 발가락 끝까지 쭉쭉 뻗어주세요.
7: 예.
6: 아우, 좋습니다.
5: 자, 몸과 함께 마음까지 말랑말랑하게 풀고 싶다 하시면 여성시대와 수다 나누시면 됩니다. 참여번호 문자는 샵8001, 우물정 8001번, 단문 50원, 장문은 100원이 더 들고요. MBC 스마트 라디오 미니로 주시면 무료예요.
6: 그래요. 자, 오늘도 맛있는 햄버거 세트 준비됐거든요. 1, 2부에 사연 소개된 분들께 모바일 쿠폰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5: 햄버거 세트 좋다.
6: 햄버거 세트!
5: 예. 네. 3467님이요. 여름이 뭐가 그리 아쉬운지 막판에 정말 이 꼬장을 세게 부리네요. 아, 가을 좀 오게 언능 좀 여름이 좀 가지.
6: 아유, 누구나 다 바람이 그렇죠. 바람이 그렇습니다만.
5: 네. 이번 여름 굉장히 질척거리네.
6: 그렇죠.
5: 아, 정말.
6: 9551님. 경남 사천은 오늘도 낮 기온 35도 예상이래요. 게다가 내일부터는 또 비가 온답니다. 수해 복구도 못 마쳤는데 아이고 참.
5: 아이고야.
6: 복구하시는 분들 구슬땀만 식히는 그 정도 비만 좀 오면 좋겠습니다.
5: 그러니까요. 그러니까요. 제발 좀. 아우, 좀 너무 가뭄이라고 그랬더니 그냥 비를 그냥 쏟아 붓고.
6: 그러게.
5: 적당히 좀 왔으면 좋겠어요.
6: 적당히가 없네요, 정말.
5: 네네. 그리고 예전에 그런 광고도 있었는데 가란 말이야. 너 때문에 되는 게 하나도 없어.
6: 그래, 그런
5: 진짜 여름아 제발 좀 가 이제. 36도가 웬 말이야 오늘도.
6: 아유, 아이고 참. 예.
5: 좀 쿨하게 여름도 좀 서서히 물러갔으면
6: 좋겠어요. 근데 어느 지역에만 몰아서 쏟아지니까 아주 좁은 지역에 한꺼번에 쏟아지니까 옆 동네는 가뭄이라고 그러고 그리고 또 그 동네는 또 비가 엄청 쏟아지고 수해라고 그러고 좀 골고루 섞여서 적당히 오기를 바라는 거죠.
5: 맞습니다.
6: 네. 네. 자, 경남 양산에서 정천화님이 보내오신 손편지입니다.
5: 네.
6: 어느 날 큰딸이 말했다.
5: 엄마 아빠 내년 2월에 바빠?
6: 나는 방학이니까 집에 있을 거고 뭐 아빠도 그냥 평소와 비슷하겠지. 왜? 또 여행 가자고? 해외여행을 한 번도 안 가본 나에게 딸은 가까운 일본 여행이라도 가자고 자주 얘기를 했었기에 또 그 얘기인가 했다. 그런데 딸은 갑자기
5: 나 내년에 결혼하려고. 어머. 2월은 비수기라 결혼 비용이 조금 적게 들 것 같아. 그리고 그때가 우리 둘 다 괜찮은 시기인 것 같아서.
6: 딸은 공무원인데 보통 2년에 한 번씩 발령이 난다. 올해 발령이 났으니 내년에는 아마 그대로일 것 같으니 업무 때문에 그리 정신없이 바쁠 시기는 아니란 거다. 며칠이 지나 딸이 연차 휴가를 내서 같이 집에서 시간을 보냈다. 결혼을 한다니 참 마음이 허전하고 딸의 어릴 적부터 지금까지의 순간순간들이 떠올라 서로 이야기하며 추억을 떠올렸다. 그러면서 나의 가난했던 옛 시절과 살아온 이야기를

0: 주고받았다. 아련한 지난 이야기에 울컥했지만 꾹꾹 참으며 이야기를 했다. 그리고 며칠 후 딸의 휴대폰으로 노래 하나를 들려줬다. 딸이 휴대폰으로 노래 하나를 들려줬다. 그 노래를 듣고 그만 참았던 눈물을 흘리고 말았다. 내가 살아온 인생을 딸이 AI 노래로 만든 것이다. AI로 노래를 만든 것이다. 신기하게도 노래를 듣는 순간 내 인생이 영화같이 스쳐 지나갔다. 딸이 만들어준 노래의 가사는 다음과 같다. 정천화, 그 이름 석자. 1절, 밀양 삼낭진 산자락 아래 작은 소녀 하나 산을 오르네. 먹을 것을 찾아 측불이 캐고 개암 한 줌 품에 안고 내려왔네. 진달래 꽃잎 따 입안에 물면 봄바람도 달콤하게 불어오고 여름날 계곡과 노럭바위 앉아 찬물에 두 발 담가 헤지는 줄 몰랐네. 아 세월아 천천히 흘러라. 삼낭진 산길에 어린 소녀 남아있다. 가진 것은 없어도 꿈 하나 품고 거친 세상 하루하루 걸어왔구나. 정천화, 그 이름 속자에 굽이굽이 살아온 계절이 피어나네. 울고 웃던 그 모든 날을 가슴에 안고 가족이라는 꽃을 곱게 피워냈네. 낮에는 2절, 낮에는 책상 앞에 꿈을 적었고 저녁이면 일터로 발걸음을 옮겼네. 고단한 눈 비비며 책장을 넘겨도 배움의 끝만큼은 놓지 않았네. 어린 나이 두 어깨가 무거웠어도 내일을 믿으며 묵묵히 견뎌내고 그렇게 일하다 한 사람을 만나 작은 집에 따뜻한 불을 밝혔네. 아 세월아 천천히 흘러라. 젊은 날 땀방울 아직 마르지 않았다. 힘들다는 한마디 마음에 묻고 세 아이의 웃음을 품에 안았구나. 정천화, 그 이름 석자에 어머니로 살아온 사랑이 피어나네. 비바람이 불어와도 두 팔을 펴고 가족의 울타리가 되어주었네. 그리고 브릿지가 있군요.
1: 네.
0: 작고 여린 손을 잡고 걷던 아이가 어느새 제 사람의 손을 잡는다 하네. 첫째 아이 결혼을 앞둔 어느 날 기쁜 마음 한편에 옛날이 떠오르네. 품에 안아 토닥이던 어린아이가 어느새 새 가정을 꾸린다 하니 잘 자라주어 고맙다는 그 한마디 눈물 섞인 미소로 조용히 건네네. 후렴. 아 세월아 고맙게 흘렀구나. 삼낭진 산길이 여기까지 데려왔구나. 배고팠던 날들도 고단했던 밤도 돌아보니 모두 사랑이 되어 있구나. 정천화, 당신의 삶은 세 아이의 가슴에 오래도록 남으리. 첫째 아이 새 가정을 이루는 날 당신의 봄날도 다시 피어나리. 밀양 삼낭진 산자락 아래 진달래꽃 붉게 피는 어느 봄날 찬 계곡물에 발 담그던 그 소녀는 오늘도 자식 곁에서 환하게 웃는다. 이렇게 나의 살아온 인생이 딸에 의해 하나의 서사시가 되었다.
1: 와 너무나 멋진 곡이 탄생을 했네요.
0: 곡이 들어보고 싶어서 했는데 이게 저작권 때문에 안 된다네요.
1: 그렇군요.
0: 그런 또 그런 점이 있군요.
1: 밀양 삼낭진 산자락 아래 뭐 제가 바로 작곡을 해드릴 수도 없고. 아 근데 저는 이 모습이 참 너무 따뜻하고 좋은 것 같아요. 결혼을 앞둔 딸과 친정 엄마 간에 그 이야기를 다 듣고.
0: 그렇지. 네. 엄마한테. 진짜 헌시를 써서
1: 그러니까요.
0: 엄마의 인생에
1: 진짜
0: 그 존경과 사랑을 담아서 엄마가 얼마나 열심히 노력했고 그 젊은 날 배움의 끈을 놓지 않고 어쨌든 배우면서 또 일도 하고 그 참 진짜 치열하게 살아온 그 얘기를 듣고
1: 그걸 귀담아 듣고 이렇게 가사로도 풀어내고 엄마의 인생을 하나의 노래로 이렇게 만들어줬다는 우리 따님이 참 마음이 따뜻한 듯 싶으면서

0: 근데 또 결혼을 나 내년에 결혼하려고. 엄마 아빠 내년 2월에 바빠? 요거 보면 또 굉장히
1: 너무 히트야.
0: 또 현실적인
1: 엄마 내년
0: 것
1: 2월에 바빠?
0: 나 그때 결혼하려고. 왜 엄마 아빠 바쁘면 그때 안 하려고?
1: 너무 히트야.
0: 아 참.
1: 참 독립적이면서 아주 진짜 정말 쿨한 딸이에요. 그죠?
0: 그러니까요.
1: 네.
0: 아유 미니에 듣고 계셨네. 우리 사연의 주인공 정천환님 남겨주셨어요. 글을 부끄럽습니다.
1: 아이 부끄럽기는요. 자랑스러우셔야지.
0: 네.
1: 뭐가 부끄러워요? 어디를 향해서 부끄러워요?
0: 아유,
1: 겸손한 표현이지 옛날식에.
0: 그러니까.
1: 그치?
0: 아유 이렇게 훌륭한 따님도 두시고.
1: 네 멋지다. 멋쟁이 따님이에요.
0: 네. 그러게요. 따님의 결혼도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1: 네.
0: 네, 이렇게 또 멋진 인생 살아오신 우리 정천아님도 대단하십니다. 자, 다음 사연은요. 경기도 화성시에서 송영호님이십니다. 화성에 사는 결혼 31년 차 가장입니다. 제 아내는 조선시대에 태어났다면 분명히 장군이었을 것이라 저는 장담합니다. 그 이유를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24살 때 우연한 기회에 알게 돼 다음 해인 25살에 결혼한 동갑내기입니다. 결혼식 하루 전까지 가진 것도 없고 회사 생활도 결근해 가불에 엉망이었던 저지만 한 여자를 책임지고 앞으로 태어날 애들까지 가족을 건사해야 한다는 생각에 저도 모르게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우선 결혼과 동시에 결근과 가불이라는 단어를 잊고 살았습니다.
1: 좋아요.
0: 제가 회사 생활을 열심히 하듯 아내는 우리 가족을 위해 살림살이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적은 월급에 살림하기가 녹록하지 않았지만 짠순이인 아내는 잘 견디며 살아줬습니다. 그런 아내도 첫 아이를 낳고서는 몸에 붙이는지 힘들어했고 주부가 아프면 안 된다며 저녁이면 태권도장을 찾아 운동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처녀 때 태권도 1단을 따고 시집을 온 아내는 살림과 육아를 하느라 잊고 있던 운동을 다시 시작한 겁니다. 아내는 제가 퇴근하고 집에 오면 저녁을 챙겨주고는 태권도장으로 갔고 그러면 저는 딸아이를 보살폈습니다. 아내는 차차 몸 상태가 예전같이 건강해졌고 그러는 사이에 둘째 아들도 건강이 낫고 운동을 계속해서 야 태권도 3단까지 땄습니다. 아이들이 자라면서 아내는 아이들도 같이 운동을 하면 좋겠다며 애들과 검도를 배우기 시작했고 검도마저 3단을 따버렸습니다. 제가 검도장에서 봤는데 아내가 진검을 가지고 대나무를 베는 모습은 와 정말 멋있었습니다. 한편으로는 겁도 났습니다. 아내는 진검도 사서 경찰서에 신고하고 가끔 대나무를 베러 가는 것이 일상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이사하면서 아내는 검도를 잊고 잠시 쉬는 듯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활과 화살을 제게 보여주었습니다. 우연히 국궁장을 지나다가 활쏘기에 끌려 회원으로 등록하고 바로 활과 화살을 샀다고 했습니다. 아내는 그렇게 태권도, 검도에 이어 국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1: 어우, 멋지다.
0: 야, 진짜. 저도 들었는데 생각보다 전국적으로 국궁장이 엄청 많고 대회도 많이 열린다고 합니다. 태권도와 검도로 단련된 아내는 활 쏘는 것도 남들보다 빨리 습득을 했습니다. 주말이면 회원들과 대회에도 나가고 활도 쏘고 여행도 하고 살림과 육아에 갇혀 살던 아내에게 너무나 딱이었습니다. 저도 지원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우리 가족을 위해 애쓰는 아내가 건강을 찾기 위해 운동을 시작했고 건강은 물론 여가 활동까지 해주어서 너무 좋습니다. 그에 비해 저는 일이 운동이다 생각하고 평생 일만 하고 운동이라고는 조기 축구회가 전부입니다. 그렇게 꾸준히 운동하던 아내가 경상도에서 멀리 경기도 화성으로 이사를 오면서 7년째 살림만 하고 운동을 하지 않았습니다. 운동을 하다가 하지 않으니 아내는 피곤하고 몸이 이곳저곳 쑤신다고 했습니다. 산책하거나 동네에서 운동기구를 활용하려고 했지만 하지 않더군요. 그러던 아내가 아들이 헬스를 하면서 엄마도 한번 해보세요 하고 권하니

0: 바로 헬스장 회원이 되더군요. 아내는 헬스장에도 다니고 수영까지 병행하더니 이제는 피곤하다느니 아프다느니 하는 소리를 하지 않네요. 다니는 헬스장이 체인점이 네 곳인데 얼마 전에는 그곳 자체 대회에서 여자 부문 2위를 했답니다. 상금에 무료 회원권에 신이 난 아내는 내일 모레면 환갑이지만 기뻐하는 모습은 처녀적 앳된 모습 그대로였습니다. 운동을 좋아하는 우리 아내가 조선시대에 태어났다면 어땠을까요? 장군이 됐겠죠? 태권도에, 검도에, 국궁, 헬스. 그래도 제 아내는 남편인 제 앞에서는 한없이 여린 여자랍니다.
1: 야, 멋쟁이다 진짜. 우와, 이렇게
0: 그러게요.
1: 애를 봐주시니까 저녁 때 나가서 태권도도 하고 그랬던 거 아니겠어요?
0: 아, 뭐가 먼저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애를 좀 그래도 잠깐이라도 좀 네. 남편에게 맡기기 위해 네? 운동을 시작했는지.
1: 아, 예. 그런 꼼수가 또 있었을까? 아니,
0: 그렇게 해서 본인도 좀 체력도 기르시고 숨도 좀 키우셔야죠.
1: 그렇지.
0: 네.
1: 그렇지.
0: 와.
1: 도와주지 않으면 불가능해요.
0: 맞아요.
1: 예.
0: 아, 근데 지금 게시판에 아내에게 절대 까불지 마시라는 조언이. 봐봐.
1: 징검을 가지고 대나무를 확 벨 때.
0: 와.
1: 우와.
0: 멋지기도 하면서 한편으로. 예.
1: 이야, 멋있다. 운동신경이. 그리고 운동 네. 안 하면 몸이 아파.
0: 아,
1: 안
0: 그러니까요.
1: 돼. 운동을 해야만 되는 분이야. 체육인이야, 체육인.
0: 태권도 3단, 검도 3단. 야, 거기에 국궁까지 대회 나가서 상 타시고 헬스인으로서도 지금 와, 여자 부문 2위를 하시고. 그러니까 조선 시대로는 당연히 무장이시고요.
1: 무장.
0: 예. 아까 경상도에서 사시다가 올라오셨으니까 뭐 신라 시대로 가면 이제 화랑도죠. 그죠? 예, 예.
1: 아, 정말. 오. 대단하시다, 진짜.
0: 멋지시다.
1: 네. 이 정도 돼야지.
0: 6085님도 분명히 전생에 무사하셨나 봐요. 하셨는데.
1: 어떻게 요새 헬스 하십니까?
0: 아, 저도 뭐 전생에 태어났으면 예. 한량. 아, 제 아내에게 얼마 전에 이 한량이란 단어를 좀 들었습니다만.
1: 네.
0: 예. 아, 운동해야 되는데 말이죠.
1: 아, 참 뭘 시작은 잘해요.
0: 아, 시작은 하죠.
1: 네.
0: 예, 끝맺음이 어렵습니다. 아, 제가 제일 잘하는 끝맺음 이거 있습니다. 아, 이건 브릿지지. 여기는 여성시대입니다.

0: 기다린 남구 새도시 새옥동의 시작 문수 비스타 더파크 옥동미 태화강과 3호선 사이 가장 푸른 700세대 대단지 새옥동 프리미엄이 시작됩니다. 문수 비스타 더파크 오픈 예정 1551-8454 동원개발.
1: 그날은 진짜 정신도 없었고 마음도 복잡했죠. 그래도 잘 보내드렸어요. 울산 영락원 정말 고맙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정성껏 합리적인 비용으로 정직하게 이어온 울산의 장례 서비스. 검색창에 울산 영락원 장례식장.
2: 울산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9대 의회는 시민 한 분 한 분의 목소리를 소중히 여기며 더 따뜻하게 더 세심하게 더 책임 있게 일하겠습니다. 소통으로 풀고 협치로 나아가며 시민의 행복을 위한 일이라면 함께하고 필요한 일에는 분명한 책임으로 답하겠습니다. 울산의 오늘을 살피고 내일의 변화를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3: 울산 MBC 캠페인 시민을 향한 마음 책임으로 실천하는 울산광역시의회가 함께합니다.
4: 소중한 우리의 일상을 지키기 위한 찌안과 함께하는 실내화재 대처법. 멀티탭에 여러 개의 플러그가 꽂혀 있다면 사용하지 않는 플러그는 뽑아주세요. 멀티탭 하나에 많은 전류가 흐르게 된다면 과부하로 인한 화재가 발생할 수 있어요. 콘센트에 쌓여있는 먼지 닦기는 필수. 먼지가 쌓인 채로 사용하게 되면 화재가 발생할 수 있어요. 외출 시 가스밸브를 꼭 잠가주세요. 가정 내에 소화기를 항상 비치해두세요. 가족들과 소화기를 비치할 공간을 정하여 눈에 띄는 곳에 두고 비상 상황 시 사용하세요.
5: 지금 시각은 9시 30분입니다.

어느 대 당당이님이 초등학교 4학년 아들하고 무슨 이야기를 하다가 아 동물들도 아기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몰라 했더니 그러더래요. 엄마 그건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는 거고요. 동물은 자기 자손을 남기려는 전략이에요. 책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당당이님은 어우 얘가 많이 컸네 싶으면서 서운한 느낌도 들었다고 하셨어요. 그럴지도 모르죠. 뭐 동물에게 우리가 물어볼 수 없으니까 우리가 보는 그 동물의 모성애, 부성애는 사랑과 번식 사이 어디쯤인지 우리는 알 길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이 보기에 인상적인 양육 장면이 많습니다. 새끼를 힘들게 키우기로는 황제 펭귄을 예로 자주 들잖아요. 암컷은 알을 낳아 수컷에게 맡기고 사냥을 갑니다. 수컷은 알을 부화시켜서 자기는 석 달을 쫄쫄 굶고 자기 식도와 위벽을 소화시킨 펭귄 밀크를 새끼에게 먹인대요. 그래서 암컷이 돌아오면 이번에는 수컷이 다시 먹이를 구하러 떠나고 그렇게 눈물겹게 자녀를 키운답니다. 해마는 수컷이 임신과 출산을 해서 주목받습니다. 수컷의 배에 육아낭이라는 주머니가 있고 암컷이 여기에다 알을 낳는다죠. 그럼 수컷은 자기 배 안에서 알을 수정시키고 부화시킨답니다. 부부 사이가 좋다고 부부애의 상징이기도 한 원앙. 그러나 실제는 원앙은 암컷 혼자 알을 부화시키고 양육하고 수컷은 알이 부화하기도 전에 둥지를 떠난대요. 둘은 영원히 행복하게 잘 살았답니다가 아니고 실은 일부 다쳐 번식 상대는 몇 년마다 바뀐다네요. 남에게 양육을 아예 맡겨버리는 뻐꾸기도 있습니다. 이걸 탁란이라고 하죠. 뻐꾸기는 남의 둥지에서 알을 하나 제거하고 거기다 자기 알을 낳는데요. 그래 뻐꾸기 알은 일찍 부화해서 둥지 주인네 알을 밀어내서 깨뜨려버리고 게다가 음성으로 연기를 잘해서 먹이를 많이 받아먹는 기술도 있대요. 오랑우탄은 8년이나 모유를 먹인다던가요. 동물의 세계를 통해 우리는 우리를 돌아보곤 합니다. 사랑과 약속은 무엇일까요? 책임과 의무는 어디까지일까요? 어디까지가 본능이고 어디까지가 사랑일까요? 저마다의 속사정은 또 얼마나 많을까요? 본능이든 학습이든 숭고한 사랑이든 서로를 보듬고 살아가는 모든 존재 앞에서 고개를 숙이게 됩니다. 여성시대 아침 창가에서 양희은입니다.

0: 이야, 거의 90년대 초중반으로 돌아가는 것 같죠?
1: 이 노래가요?
0: 갑자기 오렌지족의 문화 얘기가 나오는 거 보니까. 그래, 2957님도.
1: 오렌지족? 야, 아유, 오래전 얘기네.
0: 네, 오랜만에 듣네요 하셨는데. 색종이의 그렇죠? 네. 사랑이란 건. 네. 이란 노래였습니다.
1: 네. 오. 야, 사이좋은 부부의 상징이 원앙이었는데.
0: 네.
1: 실체를 알고 보니 일부 다처제다.
0: 그러니까 소개해 주신 내용 들으면서 이게 좀 뜨악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1: 진짜.
0: 정말 그 뭐랄까요, 그 모성애를 느끼는 뭐 펭귄이라든지,
1: 네네.
0: 오랑우탄도 야 8년이나 모유를 먹이고 하는데 오히려 원앙은 일부 다처제였네.
1: 네.
0: 근데 왜 결혼할
1: 때 뻐꾸기가 아주 괘씸하죠 또.
0: 뻐꾸기도 그렇고.
1: 괘씸해.
0: 네네.
1: 네.
0: 참.
1: 남의 둥지에 지아를 낳고 남의 아이는 떨궈서 죽여버리고 자기가 그 먹이를 다 받아 먹어요.
0: 아이고야.
1: 얼마나 빨리 크는데요. 그래갖고.
0: 그래요.
1: 네.
0: 울음소리도 비슷하게 흉내내라고 그러고.
1: 교활하다.
0: 박종옥님이 동물의 세계가 인간의 세계랑 다른 게 없는 것 같아요. 펭귄 같은 인간이 있는가 하면 뻐꾸기 같은 인간도 있으니까 말이죠.
1: 왜 그래요? 그렇죠. 네.
0: 우리 인간도 결국 동물이니까. 근데 이런 거 보면 또 동물한테 배울 점도 있는 것 같고.
1: 맞아.
0: 네네. 야, 아무튼 참 흥미로운. 네. 뭔가 흥미로워요, 또 교훈이
1: 진짜.
0: 있는.
1: 네네 맞아.
0: 예, 이야기였습니다. 이번에 전해드릴 사연은요, 부산광역시 연제구에서 김명호님께서 주신 사연입니다. 1969년 그해 여름은 유별이 덥고 길게 이어지고 있었다. 아버지 나이 69세. 아버지의 직업은 목수였고 그것도 대목이었다. 다른 목수들이 어려워하는 절이나 정각 같은 것을 주로 지었고 광목 바지저고리를 입고 머리엔 수건 하나 질끈 메고 나무를 쪼고 대패로 밀며 땀을 뻘뻘 흘리며 제목을 빚고 계셨다. 그해 여름 13살이었던 나는 그때 아버지처럼

0: 69세가 되어 그때를 되돌아보면 나의 자화상이 그려진다. 친구들은 개학을 며칠 앞두고 밀린 방학 숙제하느라고 바쁘게 호롱불 아래 모기와 싸우고 있었다. 그날 저녁으로 칼국수를 맛있게 잡수신 후 아버지는 갑자기 마당에서 쓰러지셨다. 어머니 등에 엎여 사랑에 누우신 후 일어나지 못하셨다. 누우신 지 1회를 넘긴 날이었다. 모기만한 목소리로 말씀하셨다.
1: 맹우야, 소죽 줘라.
0: 그 후로 감으신 눈을 다시 뜨지 못하셨다. 어머니는 아버지를 사랑해서 마지막으로 누울 큰 방으로 옮기시며 임종을 준비하셨다. 그 다음 날 평상시와 같이 새벽이 밝아왔지만 아침을 먹을 시간인데도 우리 집은 하나같이 설레발을 떨고 있었다. 아버지께서 숨을 몰아쉬시며 먼 길 갈 채비를 서두르고 계셨기 때문이다. 어머니는
1: 야들아, 네 아버지 하직하고 있는가 보다. 어디 가지 말고 곁에 있거라 해.
0: 당부하셨다. 나는 형들과 함께 아버지가 마지막으로 가는 길 임종 그 뜻도 내용도 모른 채 똑똑히 지켜보고 있었다. 몰아쉬는 아버지의 숨소리는 약해지다가 다시는 숨이 들이쉬지 못하셨다. 어머니는 이어 아버지가 입고 있던 흰 저고리를 벗겨 뒷곁으로 가서 북쪽을 향해 옷을 흔들며
1: 영감! 봉중영감! 어디 가요?
0: 같은 말을 세 번을 연거푸 부르시고는 다시 옷을 입혀 보이는 고복의식을 하셨다. 그래도 기척이 없자 그 옷을 다시 벗겨 지붕 위에 던져 올려버렸다.
1: 야들아, 소금물 가져오니라.
0: 하시더니 소금 묻은 솜으로 입과 얼굴을 닦으며 콧구멍과 입을 모두 솜으로 막으신다. 그리고 윗목에다 편안히 눕히시고 흰 천으로 아버지 주검을 덮으시고 병풍으로 가리게 하셨다. 우리 식구들은 어머니의 지시에 따라 각자 부고를 전하는 일을 지역별로 맡아야 했다. 아버지를 잃었다는 슬픔으로 글썽거리는 눈물을 흘릴 시간도 없이 움직여야 했다. 약 5리 떨어진 마을에 부음을 전하는 게 내 몫이었다.
1: 네 가서 야호아지매한테 네 아버지 오늘 아침에 운명했다고 전해라.
0: 여름이 익어가는 들판에는 벼가 한창 펴 벚꽃이 문온에 하얗게 떠 있었다. 이슬과 개구리가 번갈아 발에 차이는 논길을 30분 넘게 걸어 도착해 부음을 전하고 돌아왔다. 집안은 말 그대로 초상집이 돼 큰 방에는 곡소리가 요란하고 마당과 부엌은 온통 친척 식구들로 시끌벅적했다. 잔심부름은 모두 내가 도맡아 했다. 다음 날 낮에 입관이 시작되고 마을 사람들이 집 뒤 대나무를 베 만장기를 만들어 울타리에 걸쳐두어 멀리서 봐도 초상집임을 알 수 있을 정도다. 오후부터 아버지를 태울 상여를 꾸린다고 동네 장정들이 하나둘 모여들어 분주하게 움직인다. 3일째 되는 날 아침부터 더욱 정신없이 바쁘다. 어제 낮에 입관한 아버지 목관을 마당에 놓고 상여를 끄는 발인제를 지낸다. 식구 모두가 마지막 가는 길에 울음소리가 터져 나왔다. 그 중에서도 어머니와 누나의 울음이 더욱 크다. 상복도 두건도 띠도 없이 나는 솟아나는 눈물만 맨손으로 훔치고 있었다. 상여가 마당을 한 바퀴 돌아 대문을 나설 때는 참았던 서름이 북받쳤다.
2: 아이고 아버지! 아버지!
0: 그 소리가 얼마나 컸기에 다들 돌아보고
1: 아이고 야야, 자를 와 저래 놓았노? 자가 상주 아이가?
2: 아유 어리다고 저게 뭐고?
0: 어디서 누군가 형이 입던 흰 셔츠를 가지고 와서 입혀주고 300근을 가져와 내 허리를 둘러주었다. 그제야

0: 비로소 상주가 되었다. 어엿한 상주가 돼 아버지 상여 곁에서 실컷 울 수 있었다. 상두꾼의 상여 소리와 함께 상여가 느리게 대문을 반발씩 빠져나가니 어머니와 누나가 대문을 꽉 잡고 우신다. 여자는 대문 밖을 못 가고 여기에서 마지막 배웅을 해야 하고 사무제 때 처음으로 산소에 가게 된다. 뒷산 등성이에 상여가 놓이고 하관을 하고 흙 한 줌을 내려놓으며 마지막 하직을 하고 키만한 삽을 들고 산을 내려왔다. 아버지가 계셨던 사랑에 빈소를 차리고 아침 저녁으로 상석을 올리고 음력 초하루와 보름은 곡을 하며 상망제를 올렸다. 소상 대상을 치르며 3년상을 마치고 탈상을 했다. 바깥을 다녀오실 때에는
1: 야야 저 아랫마을 둘말댁에 잔치 잘 했더만은 이거 뭐라
0: 하시며 손수건에 싸오신 떡이나 엿을 주시던 자상하신 분이셨다. 아버지는 남다른 젊음으로 제목을 매주 주무르듯 하며 산속 절, 경치 좋은데 정자를 지어 삶의 터를 만들어주고 주로 관을 많이 짜서 이웃이 마지막 가는 길에 봉사를 하기도 했다. 내가 초등학교를 입학하던 날 어머니는 가방 대신 책보자기를 내어주시고 아버지는 이제 학생이 돼 의젓하다며 지게를 맞추어 주셨다.
1: 그래 마니한테 딱 맞을 기다. 저 오목골에서 봐뒀던 나무로 맹그렸대
0: 하시며 새로 깎은 지게와 작대기를 내 앞에 내놓았다. 정말 나에게 딱 맞는 앙증맞은 지게였다. 책가방을 사준 것보다 더 기분이 좋아 송진이 덜 마른 지게를 지고 마당을 빙빙 돌며 뜀박질을 했다. 어른들이 지는 큰 지게, 형들이 지는 중간 지게, 내가 지는 꼬마 지게 세 개가 담벼락에 나란히 세워져 일꾼이 많은 집같이 보였다. 학교를 갔다 와서 책보자기를 방에 던져주고 바로 새 지게를 지고 뗄나무 한 짐을 해오니 아버지는
1: 아이고 야마 엄청나대
0: 칭찬을 해주셨다. 봄에는 쑥과 풀을 캐어 지고 오고 여름에는 쇠꼴을 해오며 일꾼이 다 되어갔다. 아버지는 머리에 갓을 쓰거나 중절모를 쓰고 다니셨고 항시 하얀 두루마기를 깨끗하게 입고 다니셨다. 아버지에 대한 마지막 기억이 아직도 내 머리 한 언저리에 각인되어 있다. 69세의 아버지, 그 아버지의 아들이 이제 같은 나이다. 내가 이 나이에 열정적인 삶을 이어가고 있는 것은 아버지가 내게 물려준 재산보다 귀한 봉사하는 삶이 내 혈액 속에 진하게 녹아 있어서가 아닐까 생각해 본다.
1: 아, 참.
0: 이거는 그 한 집안에
1: 네.
0: 한 그 가정의 아버지와 아들 간의 이야기뿐만 아니라 우리의 그 전통 뭐랄까요?
1: 그렇죠.
0: 장례 문화가
1: 네, 장례 문화까지 병풍 치고
0: 있어요.
1: 병풍 뒤에 흰 천으로 덮어서 이렇게
0: 네.
1: 했죠. 제 친구도 남편 돌아가셨을 때 그렇게 하더라고요.
0: 와.
1: 병풍 치고 그 병풍 뒤에 남편 모시고
0: 네.
1: 그런 식으로.
0: 네. 그 흔히 그 염도 집에서 어머님이 다 직접 하신
1: 그러게.
0: 거 아닙니까?
1: 엄마가 하신 거죠.
0: 네.
1: 엄마가 강하신 분이네. 그래도. 참 2892님이 어머님이 참 강하셨네요. 그 힘든 일을 묵묵히 아 그때는 그렇게 장례를 치르셨구나 하고 그려집니다.
0: 그러니까요.
1: 그러셨어 진짜.
0: 네.
1: 보내는 그 의식도 있고요. 그죠?
0: 네. 지금에야 뭐 상조 회사나 이런 것들이 뭐 잘 되어 있으니까.
1: 그렇죠.
0: 하지만 야 이런 각자의 가정에서 이렇게 하셨다는 거를 사연을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1: 그렇죠.
0: 근데 그 아버님께서 이제 그 작고 하실 때 나이가 이제 69세시면 실은 아까 뭐 열몇 살의 예 아드님이셨다고 했잖아요.
1: 그렇죠. 그러니까 56세에
0: 나이가.
1: 낳은 아들인 거예요. 늦둥이야. 56세.
0: 그렇게 계산이
1: 그렇죠.
0: 되는 거죠.
1: 그렇죠.
0: 네. 예. 야, 그래서 그 체격별로 예 지게를 또 워낙에 솜씨가 좋으시니까.
1: 좋으시니까 거기 맞춰서 이쁜 지게.
0: 예.
1: 애기 지게.

0: 애를 지어 주신 거죠. 와.
1: 오늘 이렇게 신나게 메고 다니시면서 또 이렇게 뗄감을 해요.
0: 맞아.
1: 그 참 당시 그 아버지께서 보시기 얼마나 그 늦둥이 막둥이 아들이 귀여우셨을까.
0: 예, 귀엽고 예쁘지. 아, 돌아가실 때도 좀 마지막 남기신 말이 그러지.
1: 그 소죽 좀.
0: 예. 그러니까 옛날엔 이런 것들이 다 살아 있었어.
1: 그러니까.
0: 소죽을 주라는 게 마지막 말씀이었고 어머니는 이제 그 북쪽을 향해 옷을 흔들며 네. 아버지 입고 계시는 신저고리 벗겨서 뒤곁으로 가서 그 옛날에는 고시래 같은 것도 있고 다 그랬잖아요.
1: 네. 맞습니다.
0: 그런 게 있었어요.
1: 야, 아무튼 우리의 그 문화가 고스란히 담겨 있는 너무나도 따뜻한 아름다운 사연이었습니다.
0: 그래. 아이고, 아, 아버지 생각에 눈물 나신다는 분들이 많으시네요. 사연을 이렇게 잘 적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1: 저도 소개하는 내내 아, 우리 아버지의 어린 시절이 이러셨겠지 뭐 이런 생각하면서 소개를 해드렸네요. 아버지, 네. 자, 저희 광고 후에 오겠습니다. 여기는 여성시대입니다.
2: AI와 IBK 기업은행이 만나면 당신

0: AIBK 좋은데? 세상을 키우는 AI 뱅크 IBK 기업은행.
1: 모든 인쇄 가능한 서머네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서머네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서머네드피아.
2: 디지털 인쇄도 역시 서머네드피아.
1: 국민 인쇄 서머네드피아.
3: 지금까지 이런 제초제는 없었다. 타타타. 국내 최초 알약형 비선택성 제초제. 1분 안에 녹는 간편한 제초제 타타타. 거품이 적어 작업 효율성을 높여주는 타타타. 빠르고 강력한 제초 효과 타타타.
4: 제초제는 타타타.
3: 한얼 사이언스.
5: 저녁에 술 약속 있으세요?

약속 장소엔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싱크볼 바꿀 때 되셨죠? 싱크볼 백조 싱크볼 백조 싱크볼 싱크대를 바꾸는 싱크볼 백조 싱크볼. 오래된 싱크대 이제 싱크볼만 바꿔보세요. 60년 주방 전문 백조 싱크.

0: 가볍고 편한 안전화 스타젠.
1: 반갑습니다 형님들. TVX 앰버서더 곰막이가 올해로 10년차 트럭커가 됐습니다.
2: 이야 이제 완전히 트럭 베테랑이네.
1: 그래서 베테랑답게 한국 타이어를 씁니다.
2: 혹시 TVX 멤버십?
1: 네, 잘 사고 관리받고 혜택받고 일석삼조니까
2: 베테랑은 고민 안 하죠.
1: 트럭버스 타이어는 한국 타이어 TVX.
3: TVX
4: 맛있는 돼지고기가 왔어요.
5: 엄마!
6: 우리 아이 도드람
7: 나왔어.
6: 우리 남편 도드람,
8: 우리 가족 도드람, 든든해요 도드람.
4: 맛있는 도드람이 우리 집으로 왔어요.
9: 맛있는 우리 돼지 도드람.
10: 온라인에서도 도드람.
0: 더위에 지친 작업 현장을 구하라.
11: 강력 냉풍으로 쿨하게 작업 현장을 시원하게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에어렉스
0: 무더운 여름에 확실한 파트너. 원하는 곳 어디든지 시원하게
11: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0: 에어렉스.
12: 여성시대 사연이 소개되신 분들께는 이런 선물을 드립니다.
13: IBK 기업은행.

0: 자동차에서 월간 여성시대,
1: 자동 중문 전문 기업 태성 자동문에서 모바일 상품권,
0: 80년 전통 미국 프리미엄 브랜드 레스토닉 침대에서 아르망디 매트리스,
1: 골드마이스터 배명직 명장 컬렉션에서 생활용품,
0: 수산식품 명인 김명수 젓갈에서 젓갈 선물세트,
1: 굿즈 판촉물은 고려 기프트에서 녹용 홍삼 선물세트,
0: 여성 브랜드 엘레나에서 프리미엄 유산균,
1: 보헤미안 바기추 커피에서 원두커피 세트,
0: 안전한 식탁 라이프 온도에서 내열 유리 밥공기 세트,
1: 50년 가마솥 떡볶이 해운대 상국인회에서 밀키트,
0: 면역 증진 기억력 개선에 좋은 닥터 큐민 오리진 X,
1: 모두의 건강을 기원하는 배석철 아미나를 드립니다.
0: 네, 오늘 1, 2부에 사연 소개되신 정천화님 그리고 김명호님께는 해피라이프 세트를 보내드리고요. 송영호님께는 러브하우스 꾸러미로 종합선물 세트를 보내드리겠습니다.
1: 8988님이요. 아, 그 첫 사연 듣고 머리칼 휘날리며 중림에서 활 쏘고 칼 휘두르는 50대 아내 곁에서 벌벌 떠는 남편을 떠올리며 혼자 깔깔 웃었는데, 지금은 돌아가신 아버님 나이가 된 아들의 절절한 사부곡에 마음 한편이 뭉클해집니다. 조용하게 듣기만 하던 청취자, 덕분에 오늘도 힘차게 하루를 보내보렵니다. 해주셨어요.
0: 네. 조용하게 듣기만 하는 청취자분들, 조용하게 듣기만 하는 당당이 분들이 너무 많으시죠.
1: 네. 아, 네. 그것도 너무 좋아요. 너무 소중한 분들이고요.
0: 그렇죠.
1: 예. 그러게, 여성시대가 이런 곳입니다. 여러분들의 사연으로 울고 웃고.
0: 사연 소개되신 분께 햄버거 세트 보내드릴게요.
1: 3, 4부로 돌아오겠습니다.
2: 지금 시각은 9시 57분입니다. 울산 MBC 캠페인 한조소금 협찬입니다.
3: 안녕하세요. 사진작가 박태진입니다. 그동안 렌즈 너머로 세상의 수많은 풍경을 기록해 왔습니다. 같은 사물, 같은 풍경이라도 촬영하는 각도에 따라 전혀 다른 얼굴을 보여주곤 하죠. 우리 일상도 참 닮아있지 않나요? 어떤 각도에서 어떤 마음으로 바라보느냐에 따라 지루했던 오늘이 설레이는 하루가 되기도 하고 힘겨운 고행이 되기도 합니다. 모든 것은 결국 세상을 바라보는 우리 마음의 각도에 달려있습니다. 어차피 살아야 할 하루라면 오늘은 어제와 조금 다른 각도로 일상을 올려다보면 어떨까요? 시선이 바뀌면 여러분의 매일이 늘 즐거운 소풍이 됩니다.
2: 울산 MBC 캠페인 한조소금 협찬입니다.

0: 요즘 즐겨 먹는 술이요? 당연히 태아르죠. 톡 쏘는데 깔끔하게까지 자꾸 찾게 돼요.
1: 퇴근길엔 늘 태아르와 함께하죠.
0: 세대는 달라도 취향은 명품 태아르로 통하니까.
1: 정성으로 빚어 전통을 담은 살아있는 생막걸리 울산 탁주 태아르.
2: 검은 연기가 쉴 새 없이 뿜어져 나옵니다.
3: 제주 어선전복 사고 속보입니다.
4: 최근 5년간 선박사고 통계를 보면 어선사고로 인한 사망자와 실종자가 가장 많습니다. 매년 반복되는 어선사고 인명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구명조끼 의무 착용이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선박용 구명조끼 어떻게 착용해야 할까요? 먼저 조끼형은 착용한 후 가슴과 허리끈을 당겨 묶습니다. 목걸이형은 머리를 먼저 넣고 구명조끼를 몸에 밀착시킨 후 버클을 단단히 조여줍니다. 팽창형 구명조끼 중 목걸이형은 물속에서 자동으로 팽창되지 않으면 작동끈을 당겨 팽창시키고 노즐에 공기를 불어넣습니다. 허리벨트형의 경우 포켓이 뒤 버클이 앞으로 오도록 착용합니다. 구명조끼를 바르게 착용해 구조 골든타임을 확보하세요.
5: 표준 FM 97.5MHz 여러분의 울산 문화 방송입니다. HLAU SFM.
6: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5: 음주 후엔 티맵 대리. 티맵 대리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0: MBC 10시 뉴스입니다. 코스피가 소폭 하락하며 개장했지만 곧바로 상승 전환했습니다. 오늘 지수는 어제보다 15.49포인트 0.23% 내린 6727.25로 출발해 현재 1%대 상승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2% 안팎으로 오르며 지수를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밤사이 뉴욕 증시는 미국 30년물 국채금리가 5.2% 밑으로 내려온 영향으로 3대 지수가 모두 오르며 마감했습니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과 오세훈 서울시장이 오늘 오전 서울에서 비공개로 만나 용산공원을 활용한 주택공급 방안을 논의합니다. 이번 회동은 지난 20일에 이어 두 번째로 김 장관은 용산공원의 일부 훼손된 땅을 주택공급에 활용하겠다는 입장인 반면 오 시장은 용산공원의 녹지와 공원 기능을 보존해야 한다며 반대하고 있어 입장차가 큰 상황입니다. 미국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이 최근 몇몇 동맹국 외무 장관들에게 당분간 이란에 대한 군사 행동을 피할 것이라며 바뀐 미국의 대이란 정책을 설명했다고 미 인터넷 매체 악시오스가 보도했습니다. 보도는 당국자들을 인용해 미국이 군사 공격을 하지 않는 대신 호르무즈 해협에서 이란 대상 봉쇄 작전을 지속하고 재무부의 신규 이란 제재를 통해 경제적 압박을 강화하기로 했다는 루비오 장관의 언급을 전했습니다. 루비오 장관은 또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 가능한 한 많은 원유를 수송해 세계 에너지 시장에 공급한다는 계획도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다른 점을 찾기 시작하면 원수의 길로 갈 것이고 같은 점을 찾으면 위에 있는 형제가 될 것이라며 작은 차이를 넘어 위대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일에 전력질주하자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어제 저녁 청와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신임 지도부 만찬에서 당정청은 하나라며 차이가 아무리 크다고 해도 상대와의 차이만큼 크진 않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김민석 대표는 여당 지도부답게 일하겠다며 민생 법안 처리와 내년 예산 편성 등의 긴밀한 협력을 약속했습니다. 중국 일부 농촌 지역에서 배추의 신선도 유지를 위해 일군 발암물질 포름알데히드를 사용한 사실이 드러난 가운데 일단 최근 국내로 수입된 중국산 배추에선 포름알데히드 성분이 검출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8월 24일과 25일 수입 신고된 중국산 배추 8건을 검사한 결과 포름알데히드가 검출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중국 일부 농촌 지역에서 배추의 신선도를 유지하기 위해 포름알데히드를 사용한 사실이 드러나 중국 중앙정부는 특별조사를 지시한 바 있습니다. 오늘은 수도권과 강원도를 중심으로 곳곳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중부지방은 대체로 흐리고 남부지방과 제주는 대체로 맑은 가운데 경기 북동부와 강원에 5에서 최대 60mm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27도에서 36도로 분포하겠습니다. 서울지방 현재 기온은 28도입니다. MBC 10시 뉴스를 마칩니다.
1: MBC 라디오 캠페인 ESG 우리가 가야 할 길입니다.
2: 기록적인 폭염이 이어지면서 더위를 극복하기 위한 제품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옷 속에서 찬물이 순환하는 냉감조끼가 개발되는가 하면 목에 두르는 일회용 얼음 타올이 출시됐고요. 에어컨이 가동되는 작은 방을 여러 개 설치해서 더위를 피하기도 하죠. 예전 같으면 웃어 넘길 법한 제품이지만 살인적인 더위를 겪고 나니 꼭 필요하겠다 싶어집니다. 새로운 냉각용품이 필요해지는 세상. 더위를 견디기 위한 제품이 늘어나는 만큼 우리가 마주한 기후위기의 현실도 돌아봐야겠습니다.
1: 이 캠페인은 오늘도 당신 편 MBC 라디오에서 전해드렸습니다.
3: 모셨고
4: 잘 모셨어.
3: 어디로?
4: 덕원사 추모관이라고.
3: 아, 성안동에? 참 잘 모셨네. 가까우니 언제든 가볼 수 있고.
4: 시설도 너무 잘해놔서 마음이 놓여.
3: 가까운 곳이 곧 명당입니다. 검색창에 덕원사 추모관.
5: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울산문화방송에 대한 재허가와 관련해 시청자 여러분의 의견을 접수하고 있습니다. 더 나은 방송을 위해 많은 참여를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6: 지금 시각은 10시 5분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공포에 살고 있는데 제 아들 얘기 좀 해보려고요. 저희 회사가 작은 회사였는데 이사하느라고 월급이 한 20일 정도 늦게 나온다는 거예요. 우리 둘째 아들이 직장을 다니는데 일단 돈이 안 나오니까 급한 대로 엄마 200만 원만 빌려줘라 했더니 아들이 엄마 이거 그냥 생활비로 쓰세요 하고 딱 하고 주는 거예요. 바로 이체를 해줬거든요. 그래서 너무 고마워서 아들 잘 쓸게 그랬더니 엄마 그래도 다음에 또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얘기하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제 아들 너무 든든하죠? 감사합니다. 당당님들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0: 네, 한미선님이 남겨주신 음성편지에 이어서 H.O.T의 행복 듣고 왔습니다.
1: 얼마나 행복하시고 얼마나 든든하시겠어요.
0: 그러네요.
1: 지금 뭐 하여튼 날짜가 안 맞아서 그러는데 좀 부족한 분을 좀 꼬다오 했더니 빌려다오 했더니 엄마 그냥 이거 생활비로 쓰세요.
0: 시원하게 그냥
1: 딱
0: 쓰세요.
1: 이체하고 그래 아들 잘 쓸게 했더니 엄마 그래도 또 다음에 필요하시면 언제든 얘기하세요. 아유 부러워.
0: 그러니까요. 네, 아드님 잘 키우셨네 아주.
1: 정말 잘 키우셨다. 한미선님께는 바삭바삭 치킨 세트 보내드릴게요. 아드님하고 함께

0: 맛나게 드시길 바랍니다.
1: 우리 미선님 아드님처럼 갑자기 엄마를 든든하게 챙겨줄 때 아유 우리 아이가 언제 이렇게 컸지 싶죠. 그런데 또 다 큰 자식이 엄마 내 바지 어디 있어 찾고 있으면 도대체 얘는 언제 처리 될까 싶기도 합니다. 자식 키우면서 행복하고 뭉클했던 순간부터 뒷목 잡고 머리 측근했던 순간까지 모두 환영합니다. 02789-1000사 02789-1004번 열린 사서함으로 편하게 음성 남겨주세요.
0: 잠시 후 3, 4부에서는 님과 함께 성진스님, 김진 목사님과 함께 돌아옵니다.
1: 네, 여기는 여성시대입니다.
2: 저녁에 술 약속 있으세요?

0: 판매 유니베라 제조 네이처텍 건강기능식품 광고.
1: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 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2: 농작물 시세 걱정, 재해 걱정.
3: 아이고, 걱정이 밥 먹여주나? 보험을 들어야지.
2: 수확량 줄어도?
3: 보장.
2: 가격이 내려도?
3: 아이, 그럼.
2: 보험이 든든하구만.
4: 농업인 맞춤 보장. 농업 수입 안정보험. 가까운 농축협에서 만나보세요. NH농협 손해보험.
5: 보험 가입시 유의사항을 확인하세요.
6: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7: 하루 한 번 챙겨요. 30다 데이팩.
6: 건강해.
7: 하루 한 번 전해요. 30다 데이팩. 사랑해.
8: 건강도 사랑도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30다 데이팩.
7: 하루 한 번 데이팩. 30다 데이팩.
8: 건강기능식품.
9: 수요일엔 님과 함께!

0: 100년 살고 싶어.
1: 해밀지언정 어둠 속에서도 결국은 빛을 발견할 수 있다 믿으면서
2: 수요일엔 님과 함께
1: 성진 스님, 김진 목사님 어서 오십시오.
3: 네, 안녕하세요. 네,
4: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두님, 우리 당당이님이 이런 질문을 보내주셨는데요. 네. 저희 동네 공원에 연꽃이 아름답습니다. 가장 아름다운 시기는 지나가고 있는데 왜 불교에서는 연꽃을 소중하게 여기는지요? 또 기독교에서 소중하게 여기는 꽃도 궁금합니다. 해주셨어요.
3: 지금 이제 뭐 한창 연꽃이 네. 더울 때 한여름에 연꽃이 피어서 거의 이제 8월 말까지 피어 있을 때인데요.
2: 예.
3: 이제 연꽃이 상징하는 게 뭐 진흙에 물들지 않은 연꽃처럼이란 표현을 가장 많이 쓰는데
1: 네.
3: 실제로 연꽃잎은 물도 이렇게 또르르 흘러요.
2: 네. 네, 네.
3: 그 표면이 아주 미세하게 되어 있어서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진흙 속에서 연꽃이 물들지 않는 것처럼 더러움에
2: 네.
3: 번뇌가 있어도 아니야 그래도 나를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해야지 우리 함께 살아갈 수 있어 괜찮아 라고 하는 이런 자비스러운 마음을 낼 수 있는 부처님 마음이 우리 모두에게 있어. 그러니까 번뇌가 아무리 있어도 그 부처님 같은 마음은 물들지 않아 라고 하는 상징적인 모습도 되고
2: 네.
3: 꽃 중에 보통 우리가 열매라는 게 꽃이 떨어지면 그 자리에 열매가 맺히잖아요.
2: 네.
3: 근데 연꽃은 꽃과 열매가 동시에 맺힙니다. 연밥이라고 이제 가운데.
1: 네.
3: 그래서 이걸 어떻게 불교에서는 이 연꽃을 상징하냐면 우리가 열심히 수행하고 착하게 살아볼래 노력했던 원인이 바로 좋은 결과를 동시에 맺어. 원인과 결과랑은 따로 있지 않아.

0: 그래서 우리가 수행해도 수행하는 것이 바로 씨앗처럼 연꽃의 씨앗처럼 바로 맺어지고 있어 라고 하는 그 인과를 원인과 결과라고 하는 것을 잘 상징하고 있다 이래서 네. 불교에서 연꽃을 상징적인 의미로 하죠.
1: 네. 그렇군요. 네. 네. 그럼 이제 기독교에서는 어떤 꽃을 좀 소중하게 생각할까요?
2: 기독교에서는 뭐 여러 꽃이 있는데 그중에서도 예수님을 비유할 때 예. 드는 꽃이 있어요. 어? 샤론의 꽃이라고.
1: 샤론의 꽃.
2: 샤론의 꽃. 이게 이제 성경에 네. 성경에 이제 아가서라는 경전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그 최고의 아름다움을 표현할 때 샤론의 꽃이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네. 근데 사실 저도 이제 실제로는 그 꽃을 보지는 못했어요. 그런데 한 예. 2-3천 전 경전이니까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그 찬송가에도 있는데 예. 예수님의 아름다움 또 예수님의 삶 또 예수님의 여러 가지 어떤 행동들 그러면서 그분이 너무 고귀하다고 표현할 때 샤론의 꽃 예수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 찬송가에도 있어요. 네. 네. 제가 찬송가도 부르죠. 샤론의 꽃 예수 이렇게 가사에도 있습니다.
1: 근데 진짜 지금 있는 꽃의 이름은 아니군요.
2: 옛날에 예전에. 그 당시에인데 저는 지금도 그 꽃이 원래 이거 사막에서 아주 네. 아름답게 피는 꽃이라 그래가지고 아주 귀한 꽃으로 여겼거든요. 네. 근데 지금도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그 꽃의 상징으로서는 그 네. 최고로 제가 치고 있는 거죠.
3: 네. 네. 네. 네.
1: 아니 기독교적으로는 그 면류관이라고 그러나요? 그거는 꽃이 아니니까.
2: 아, 그렇죠. 예. 그거는 이제 왕 즉위할 때 예. 쓰는 어떤 관.
1: 아이고 그 가시 면류관을 이제 쓰고 그, 이제 십자가에.
2: 그렇죠. 예. 그거는 이제 예수님 고난을 상징하는 네. 표현으로서 이제 면류관이죠. 네.
1: 네. 아, 샤론. 네. 연꽃.
3: 연꽃과 샤론의 꽃. 상담 청하신 사연으로 갑니다.
1: 네. 10년 동안 이어진 카페 띠방 동아리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780명 정도가 있는데요.
3: 대단한 규모네요.
1: 그러니까요. 그중에서 7명이 여행 친구로 따로 만나기로 했습니다. 코로나19 이전까지 7명 친구들이 모이면 정말 재미나고 행복했어요. 제가 총무를 맡아 매달 3만 원씩 받아 5년 넘게 굳은 일, 좋은 일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어느 날부턴가 주변 눈치가 모임을 해체하는 쪽으로 흘러서 남은 돈을 각자에게 돌려주고 만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저만 빼놓고 지금은 5명이 만나고 있나 봐요. 그 띠방 모임에서 몇십 명이 모이는 모임도 있습니다. 그 모임에 제가 참석한다는 댓글을 달았는데 저 빼고 모이는 5명도 모두 참석한다고 댓글을 달았어요. 옛날에는 다른 회원들이 우리 7명 모임을 무척 부러워했는데 이제 저는 갈라져 나와 주변 시선이 신경 쓰여서 저는 그만 참가를 취소했어요. 그 친구들을 보기 싫으니 다른 사람들이 보고 싶어도 참아야 하는지 그 친구들 상관없이 내가 가고 싶은 모임은 가는 게 좋은지 저의 선택 좀 도와주세요. 제가 상처를 많이 받아서 사람 기피증까지 생겨서 도움이 필요합니다.
3: 상처가 크셨네.
1: 그러니까 7명이 이제 모임을 하셨는데 그게 헤어졌고 나를 빼고 5명이 모이는 걸 알게 됐어요.
3: 다른 예. 분도 한 분 또 빠지셨잖아요.
1: 네네.
3: 두 분이 빠지신 거네. 이분 포함해서.
1: 네. 근데 이제 또 뭐 다른 모임에 나도 신청을 하고 그 5명도 신청을 했는데 아, 그 5명을 보느니 내가 안 나가지. 라고 취소를 해버리신 상황입니다.
3: 그랬어요.
1: 예.
3: 친했다가 헤어지면 또 이렇게 껄끄러운 경우가 있어요. 한때는 참 친하게 지냈는데 이렇게 같은 모임에 참석한다 그러면 나는 안 되겠다. 나는 안 간다. 이렇게 다시 보고 싶지 않게 되기도 하고 마음이란 왜 이렇게 요랑춤을 추는 걸까요?
1: 그렇게
3: 이랬다 저랬다.
0: 그렇지 마음이라는 게 이제 상황에 의해서 우리가 풀이만 인연이라는 게 그러니까 내가 원인도 있지만 조건과 맞아떨어져서 우리는 어떤 현상이 발생하니까
3: 네.
0: 그건 현상이 발생하면 그 뒤부터 현상에 따른 해석을 우리는 마음이란 표현으로 기억, 감정 이런 것들이 막 이제 남아 있게 되잖아요.
1: 네.
0: 그래서 뭐 당연히 이제 지금 우리 당당이님이 마음이 당연히 서운도 하고 아 뭐 좋지 않죠.
3: 안 좋죠.
0: 네. 네. 나 빼고 5명은 또 마음이 맞았다는 거니까.
3: 네.
0: 근데 이제 저는 이제 우리 당당이님이 우리가 항상 당당하다는 표현을 쓰잖아요. 당당함에는 자기 감정의 당당함도 있죠. 그렇지. 그러니까 나는 이 친구는 보기가 싫은 마음도 당당하고 그렇지만 다른 사람 보고 싶은 마음도 다 당당하다는.

0: 것은 먼저 좀 가지셨으면 좋게. 이게 뭐 이 충돌이라고 볼 필요는 없는 건데 원래는.
1: 예.
0: 그래서 저는 인간관계라고 하는 것이 늘 만나면 헤어지고 헤어지면 만난다는 것이 너무 당연한 이치임을 이런 계기로 조금 한 번은 더 이게 나만 겪는 건 아니다. 아, 나만 겪는 건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너무 이게 나에게만 생긴 일이야라고 몰입하는 것에서 조금 벗어났으면 좋겠고.
2: 네.
0: 그리고 띠동갑 모임 말고도 세상에 내가 얼마든지 특히 요즘은 참 다양한 활동들이 많아서
1: 네.
0: 내가 또 다른 부분에 있어서도 함께할 수 있는 게 많으니까 너무 이 하나의 모임에만 너무 내가 메어버리면
2: 네.
0: 이제부터는 그 변화에 내가 움직이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좀 나이가 들수록 여러 관계도 이렇게 좀 편하게 맺을 수 있는 다양한 관계도 있는 게 좋다라고 조언을 드립니다. 저는 너무 여기에 몰입되지만 마시고
1: 예.
0: 다른 모임에 충분히 있을 수 있으니 그쪽도 알아보시고 이 모든 감정이 다 당당하다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1: 네.
0: 당당한 거야 나는. 이렇게 좀 먼저 이렇게 생각 자체를 긍정적으로 바꾸고 이게 바라봐야지 무엇이 나쁘냐 옳으냐 하면은 굉장히 그 딜레마 전을 스스로 모는 거예요.
2: 근데 우리 모임 흩어버리자 했던 이유를 확실하게 밝혔을까요? 왜 이렇게 됐는지 뭔가 찜찜한 거는 뭔지도 모른 채로 그래 이제 헤어지자 그러고는 또 다섯 명이 야합을 했기 때문에 그게 더 불쾌한 게 아닐까요?
1: 이걸 나를 약간 따돌린 거 아닌가? 라는 생각도 드시니까.
2: 딸을 당하나?
3: 아마 그게 가장 이 그 사연 주신 분이 힘들어하는 부분일 거예요.
1: 네.
3: 이럴 때 나타나는 반응이 뭐냐면 자책을 하게 되거든요. 내가 뭘 얘들한테 잘못했지? 그리고 내가 일종의 이제 보이지 않는 폭력을 당한 거거든요. 일종의 왕따를 당한 거기 때문에.
2: 네.
3: 그럴 때 이제 첫 번째 드는 생각이 자기 자책이 있어요. 제발 그런 생각은 일단 안 가졌으면 좋겠고.
1: 자책감으로 가지 마라.
3: 네. 그다음에 이제 이 기피증이라고 스스로 표현하셨잖아요.
2: 네. 사람 만나기
3: 실제로
2: 싶다.
3: 만약에 계속해서 이렇게 이런 방식으로 어떤 관계를 맺거나 모임에 가는 걸 움츠리면 사실 기피증으로 나가죠. 그러니까 이럴 때일수록 오히려 스님 말씀대로 당당하게 가야 됩니다. 그리고 자신이 뭘 잘못해서 이런 걸 당한 것이 아니고 저 사람이 잘못하고 있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저 사람들이 잘못한 거다.
1: 네.
3: 그러니까 내가 오히려 피할 이유가 없다.
1: 그렇죠.
3: 네. 그러니까 이런 모임에도 적극적으로 가시는 것이 지금 상황, 지금 마음 상태를 극복하는 길이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0: 이제 뭐 인간관계는 각자의 선택이 있잖아요.
1: 네.
0: 예, 그분들이 날 싫어할 수 있고요. 내가 그걸 모를 수도 있고요.
2: 네.
0: 예, 관계에 대해서는 항상 만나고 헤어지고 헤어지고 만날 수 있다는 그 이 과거 오랜 시간부터 내려온 걸 진리로 했을 때 다 이유가 있는 거거든요.
1: 네.
0: 헤어짐도 조금은 털 수 있는 힘이 있으셨으면 좋겠어요. 당당히.
2: 네.
1: 스님 말씀인데 저도 참 큰일에 우리들 만나고 헤어지는 모든 일들이
4: 그만.
1: 예. 이 노래가 생각 가사가 생각나 스님 말씀하시고
4: 그만하자.
1: 그러니까 그 정도 당당하게.
0: 네.
1: 너무 저음으로 말씀하셔가지고 알겠습니다.
2: 스프레이.
1: 예, 그러니까 그 만남에도 당당하게 너무 연연하지 않으셔도 된다.
0: 네.
1: 예, 또 다른 만남은 우리 생각을
2: 가고 싶으면 가세요. 그럼.
1: 네.
2: 뭘 눈치를 봐. 아직 그리고 지네들끼리 간다는데 그 사람들 보기 싫어서 나는 안 가겠다. 아니요, 가세요. 원하시면.
1: 네. 네. 자, 이렇게 두님께 의논하고 상담하고 싶은 인생의 크고 작은 고민, 종교에 대한 궁금증, 여성시대 홈페이지 님과 함께 게시판에 올려주세요. 휴대폰 문자로 보내실 때는 샵8001로 보내주세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이 더 들고요. 스마트 라디오 미니에서 문자 보내시면 무료입니다.
2: 자, 상담 편지 한 통 더 보겠습니다. 남편 내 삼형제는 매달 어머니께 일정 금액을 송금합니다. 어머니는 치매에 걸려서 인지능력이 가끔 떨어지기도 하시는데 제 남편만 가면 은행 계좌용 카드를 주면서 돈을 찾아오라고 하신대요. 그 이유는 막내 며느리인 저에게 주시겠다고요. 이 일로 자꾸만 갈등이 생기는데 저는 어머님 뜻을 따라야 할까요? 어머니는 평소에 막내 아들인 제 남편이 힘들게 산다고 안쓰러워하세요. 오늘도 또 그러시는데 저는 옆에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1: 호호. 그러니까 삼형제가 어쨌든.

0: 우리 어머니에게 이렇게 용돈을 보내드리는데 우리 시어머니께서는 막내 며느리 챙겨주시는 것 같습니다.
1: 막내가 조금 안쓰러우셔서.
2: 아니 뭐 이건 간단하죠.
0: 네.
1: 어머니 마음인데요. 아닌가요?
2: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제 주시면 받아야죠. 받으신 며느님이 다시 통장에 넣어주면 되죠.
1: 아 찾아서 다시 네. 통장.
2: 이게 이제 갈등이라는 게 다른 형제들이 어머니를 위해 썼는데 자꾸 한 형제 며느리에게만 주는 부분에 대해서 아, 네. 다른 형제들이
1: 나중에라도
2: 예 지금도 아마 갈등이 생기고 있다고 해주셨으니까
1: 네. 네.
2: 그냥 불편함이 있으시면 그냥 받고요.
0: 네네. 네.
2: 어머니 치면 어떻게 해결할 순 없잖아요. 다시 그 통장에 넣어드리면 되죠.
1: 아, 아. 그럼 나중에 시아주버님한테도 떳떳하고 네. 당당하니까요.
2: 아 그분 네. 이제 어머님을 어떻게 아 치매시잖아. 인지를 어떻게 바꿔드릴 수는 없으니까 어머니 어머신들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네. 형제는 형제의 우애를 이렇게 지키면 되죠.
0: 예.
1: 아하. 네.
0: 중간에 뭐 수수료나 이런 거 없이 정말 아유, 뭐 200원 그대로 다시
2: 200원 수수료 500원 수수료까지야 뭐 다 감내해 주시죠.
1: 아유 참 그래요. 형제들한테 나중에라도 오해.
2: 그렇죠. 그러니까 네. 마음을 그... 보여주는 거니까.
1: 네. 이런 상황이에요. 어머님이 자꾸만 그러네, 그러시는데.
0: 제일 깔끔하네.
1: 찾아서 제가 다시 통장에 늘 넣어요. 이렇게 얘기하시면 되겠다. 참 그래. 부모님들은 꼭 그렇게 안쓰러운 자제분이 계시더라고. 그러니까 열 손가락 깨물어서 하나도 안 아픈 손가락 없다는 나는 그건 좀 덜 믿어요. 더 아픈 손가락이 따로 있는 것 같아요.
0: 그치, 더 아픈 손가락.
1: 편애는 다 있는 아유, 것 같아.
2: 예,
1: 그게... 부모님마다 편애가 있어요.
2: 그쵸, 제가 예. 가끔 보면은 그렇습니다. 안 아프진 않는데 예. 강도 차이는 좀 있는 것 같더라.
0: 그쵸. 그렇다면 네. 우리 두님께는 혹시 네. 더 아픈 신도분들이 계십니까?
2: 아니요, 다 아픕니다.
0: 아니, 그러니까 저 다 분들이 다 이렇게 좀 소중하지만
2: 예. 아닙니다.
1: 정색하시고
2: 소중합니다.
1: 정색하셨어요. 자,
0: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여기는 여성시대입니다.
3: 1. 총 1만 세대 이상 울산의 빛날 에일린의 뜰. 오래도록 울산을 대표할 압도적 스케일
4: 2.
3: 이제 남구를 이끌어갈 프리미엄 라이프 1521 1521세대 랜드마크 대단지 그랑라크 에일린의 뜰
4: 9월 남구에 옵니다. IS 동서
5: 등산 중 인대 손상 예방과 대처 요령.
6: 아버지 어머 줄까? 나만 믿어.
5: 산행 지역의 정보를 확인하고 적합한 복장을 착용합니다.
6: 조심해. 걱정 마요.
5: 목이 있는 등산화의 끈을 단단히 조여 착용합니다.
6: 천천히 와.
7: 할 수 있어.
5: 등산 중 접질렸다면 충분한 휴식을 취하며 부상 부위의 움직임을 최소화합니다.
6: 천천히 오라니까.
7: 괜찮아요.
6: 괜찮긴 뭐가 괜찮아.
5: 차가운 물병 등을 손수건이나 여벌 옷으로 감싼 후 부상 부위에 약 10분간 냉찜질을 실시합니다. 통증이 심한 경우 등산 스틱, 손수건 등을 이용해 부목을 만들어 고정하고 119에 도움을 요청합니다.
7: 예, 119죠.
6: 괜찮다고 했잖아요. 언제 철드나.
8: 당신의 샷이 나눔이 됩니다. 2026 울산 MBC 체리티 클래식. 9월 30일 수요일 울산CC에서 총 60팀 240명이 함께하는 특별한 라운드가 펼쳐집니다. 안신의 프로와 고경민 프로의 특별한 참여부터 웰컴 기프트와 만찬, 행운권 경품과 프로 사인 물품, 그리고 총 상금 1,500만원. 즐거운 라운드가 따뜻한 나눔으로 이어집니다. 울산 MBC 체리티 클래식 9월 9일까지 전화 052-247-0559 또는 온라인으로 지금 신청하세요. 이 행사는 울산 MBC가 주최 주관하고 TNC 글로벌이 함께합니다.
9: 지금 시각은 10시 30분입니다.

자, 수요일 여성시대 님과 함께 김진 목사님, 성진 스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온 편지 사연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누구에게 말도 못하고 혼자 속이 답답해서 이렇게 글을 씁니다.

0: 합니다. 저는 마흔 중반이고 회사에 동갑내기 친구가 있어요. 15년 정도 같이 근무하면서 주고받은 이야기가 많아서 서로의 개인 사정까지 속속들이 알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 이 친구가 자꾸 저한테 돈을 빌려달라고 하네요. 처음에는 아버지 병원비가 부족하다고 해서 그런 돈이라면 빌려주는 게 맞을 것 같아 고민도 하지 않고 빌려줬어요. 200만 원이었고 한 달 후에 갚는 약속을 지켰습니다. 그런데 또 100만 원을 빌려달라고 하고 두 달 후에 갚겠다고 하기에 아휴 또 병원비겠구나 싶어서 빌려주고 100만 원을 다시 받았습니다. 한 달 후에 다시 200만 원을 빌려달라고 해서 주었는데 상환일이 다가왔는데 날짜를 미루고 싶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한 날에 주면 좋겠다고 했더니 이틀만 연장하자고 사정하더라고요. 알겠다고 하고 상환일 이틀 후에 받았어요. 그런데 그날 이후로 이 친구가 저한테 삐친 건지 대하는 태도가 변했어요. 저도 없는 돈이지만 친구 사정을 알기에 빌려줬는데 그 과정에서 이자는커녕 밥 한 끼나 커피조차 사준 적이 없어요. 이자를 바란 적 없기에 그동안 서운함은 전혀 없었는데 이번 일을 겪어보니 서운한 감정이 밀려오네요. 돈을 빌려줄 때는 못 받아도 괜찮을 선에서 거래하라는 말씀은 기억합니다. 그런데 호의를 베푼 저에게 저렇게 노골적으로 삐친 모습을 보이는 친구가 실망스럽고 야속합니다. 앞으로 또 돈을 빌려달라고 하면 지금 심정으로는 거절하고 싶지만 같은 공간에서 근무하는지라 쉽지 않을 것 같아 고민이네요. 저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1: 돈을 여러 번 빌려주고 받고 빌려주고 받고
0: 네.
1: 그런데 정한 날짜에 달라고 했더니 이틀만 뭐 후에 그렇게 해서 이틀 후에 갚더니만 삐졌어요.
0: 네.
1: 친구가. 네.
0: 아, 이게 참. 아, 또 그 돈을 안 갚은 것도 아니에요.
1: 갚긴 갚았는데.
0: 예.
1: 근데 저 약속한 날짜를 지켜줘 했더니 이틀만 연장. 그리고 이틀 후에 갚아놓고는 삐졌어요.
0: 거기에 좀 서운함이 있으신가 봐요.
1: 동료라서 불편하죠. 어떻게 해야 하죠? 다음에 또 빌려달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하죠?
2: 그 뭐 돈 거래라는 게 이제 모든 관계에 있어서 어려운 주제이고 잘해도 본전이란 표현이
0: 있는 것이
1: 맞아요.
2: 그냥 나온 말은 아니잖아요. 이게
0: 네. 예.
2: 예, 왜냐하면 이미 이제 이게 돈과 마음이 따로 놓으면 참 좋은데 이게 돈에 의해 마음이 가기 때문에
0: 네.
2: 이 경우도 아. 결국은 돈에 의해서 두 분이 다 서운함이 생긴 거잖아요.
1: 네. 네.
2: 뭐 내 서운함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 당당이님 친구분도 서운함 현재 표현 내가 알게끔 표현하고 있는
1: 네,
2: 거잖아요.
1: 삐져 있으니까요.
2: 네. 서운함 자체를 안 만드는 게 네, 서운함 자체를 만들지 않는 게.
0: 그럼 안 만드는 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2: 돈으로서 서운함을 만들지 않고
0: 예.
2: 돈을 빼고 우선
0: 네.
2: 돈은 빼야지 이제. 돈으로 인해서 이미 서로 서운함이 생겼으니까 돈은 뺐는데도 돈을 빼고 나니 남는 게 없어 우리 관계가. 그러면 아. 그거는 이제 그냥 회사의 동료로 남아야죠. 그거는 뭐 그분의 성품이 어떠냐 저떠냐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 현대 사회의 삶이라는 게 돈에 의해서 마음이 움직이는 세상이기 때문에
0: 네.
2: 뭐 그거는 이제 그분이 각자가 이제 자기 사회 회사라는 공간에서 지켜야 할 선을 지키는 정도로 가야 하는 거죠.
1: 네, 네, 네.
3: 이 문제가 얼마나 심각하고 또 일상적인 문제였냐면
0: 예.
3: 예수님의 성경 말씀에도 기록돼 있어요. 그 정도로.
0: 오, 그래요?
3: 그렇죠. 예수님께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너희가 절대 꾸줄전정
0: 네.
3: 빌려줄전정 절대 남한테 돈을 빌리려고 하지 마라. 그다음에 만약에 빌려주면
0: 예.
3: 받을 생각하지 마라. 예수님 말씀이었어요. 예수님 직접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0: 예.
3: 저는 이 문제가 그 당시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굉장히 인간 삶에 굉장히 중요한 문제구나라는 생각을 다시 하게 되는데
0: 네.
3: 사실 저는 사실 이 말씀을 제가 드릴 자격이 없는 게 사실 저도 돈을 많이 빌려주고
0: 네.
3: 못 받았어요. 그러니까 못 받고 사실 줄 때는 받을 생각하고 빌려줬기 때문에 못 받은 게 어떻게 보면 예수님 말씀대로 예수님 말씀을 안 지켰기 때문에
1: 네, 네.
3: 제가 뭐 그런다 생각을 합니다만
0: 네.
3: 사실 저는 이 그러면서 생각하는 게 돈보다도 관계가 이루어지더라고요. 관계가 끊어지는 걸 좀 경험해봤어요.
1: 돈 잃고 사람 잃고.
3: 그렇죠. 그래서 저는 진짜 누군가 돈 빌린다는 말도 하지 말고 제발
0: 네.
3: 또 만약에 혹시 빌려줬으면 그때 일단 그 돈의 마음은 가지 않게.

0: 게 좋겠다. 왜냐하면 사랑 관계까지 이르니까 네. 또 소중을 이룰 수 있으니까 네. 그런 어떤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다. 이분도 그래서 예. 사실은 그 이미 했으니까 그 마음을 정리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돈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이분하고 관계 안에서 이렇게 서운한 관계 마음이 들었다 그러잖아요.
1: 네.
0: 그랬을 때는 그러니까 계속 그 상태로 계속 이어지면 덤도 이상해지니까
1: 네네.
0: 얘기를 하시고 이래 이래서 이렇게 됐고 이렇게 됐다는 얘기를 하고 나한테 이렇게 섭섭해하는 한데 정말 왜 그런지 좀 묻고 풀어야 돼요. 네. 풀었으면 좋겠어요.
1: 얘기하고 네. 풀고 가자.
2: 네. 참. 그러니까 저는 그 생각 들어요. 200만 원이란 돈이 보니까 보통 100만 원, 200만 원을 빌렸다가 그래도 갚긴 갚고 네. 뭐 한두 달 후에 네. 그러니까 아예 한 1,200만 원은 그냥 이 사람과 나의 그냥 관계에 저 드는 비용이다. 없어지는 돈은 아니잖아요. 늘 갚으니까.
1: 모를 일이지.
2: 그런가요?
1: 네.
3: 그래서 보통, 이게 그렇죠.
2: 그래서 그냥 가지고 있다가 빌려달라고 그냥 또 주고 또 갚은 것도 갚고 갚고 있다가
1: 또 구워서 또 정확하게 갚고 몇 번을 그런 다음에 네. 큰 액수를 빌려서
2: 그런
1: 경우들이 좀 있어요 살면서.
2: 아 그렇게 가면 안 돼요.
1: 꼬박꼬박 갚다가
3: 이제 이게 무슨 내가 은행에 대출 업무를 하는 건 아니잖아요.
2: 예.
1: 그렇죠.
3: 예, 이게 그러니까 은행은 감정이 없죠.
2: 네.
3: 그런데 이제 관계는 감정이 있잖아요.
2: 그렇지.
3: 예, 감정을 감정에 의해서 만든 관계에 감정 없는 물건이 이렇게 이 중간을 매개로 해서 뭔가 오갈 때는. 굉장히 조심하는 거예요 원래.
1: 네. 네.
3: 왜냐하면 그 돈은 감정이 없어서
2: 네.
3: 있을 때 없을 때의 사정을 봐주지 않기 때문에.
1: 네. 네.
2: 그렇죠.
3: 그러나 우리는 사정과 관계에서 사는 사람들은 네. 당연히 상처받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웬만하면은 이런 부분들은 예, 불가해서 아예 그냥 뭐 죽은 것을 잊어버릴 정도가 되면 모르겠지만 그런 힘이 없으면
1: 네.
3: 그런 척을 하지 않는 게 좋아요.
1: 맞아요.
3: 네, 네. 내가 죽고 잊어버릴 힘이 없는데 괜히 네. 그 척을 해서 어떻게 네. 더 미워지죠.
1: 그렇죠. 네. 그렇죠.
2: 아유 참. 어쨌든 이번 일로 그렇게
1: 더 안 빌려준다 또는 날짜를 뭐 이틀 연장해달라는데 그거 갚아라 약속한 날짜에 갚아라 그러니까 삐쳤다 그러면 이 동료한테 털어놓고 얘기하고 풀고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게 15년을 같은 자리에서 일해놓고 이렇게 불편하게 지낼 필요가 없지 않아요?
3: 근데 또 마음이라는 게
2: 네.
3: 예, 감정이라는 거는 오래면 오래될수록 오히려
1: 더 삐쳐요.
3: 네, 이렇게 더 표현하는 게 이제는 이제 이런 부분을
1: 아,
3: 표현하는 게 내가 이렇게 표현해야 돼. 그러니까 사람 마음은 너무 각자가 생각하는 대로 하기 때문에 이거를 다 맞출 수는 없어요.
1: 어쨌든 불편해요.
3: 예, 네, 그래서 불편함을 최대한 없는 게 좋아요. 매개물진 네. 웬만하면 하지 않는 게 네. 관계에서는 좋습니다. 네.
2: 그래서 저라면 그냥 100만 원 따로 빼놓고 빌려달려면 빌려줬다가 에, 어차피 갚으니까 또 이제 돌려받고 난 딱 100만 원만 내가 빌려줄 수 있다 늘 에, 그렇게 그냥 주고받고 주고받고 그렇게 좀 하시는 게 내 마음은 좀 편할 것 같아. 예.
1: 난 그것도 싫어. 안 해. 나 같으면. 어쨌든 사람마다 다 다르다니까. 됐어. 이거 삐친 걸로는 됐다고. 더 이상은 안 하는 게 좋겠어.
2: 네. 네.
1: 저라면.
2: 그럼 거절도 잘. 좀 해야 되겠네.
1: 이거 때문에 너랑 이렇게 불편하기 싫어.
3: 아, 그럼요. 네. 예. 받아들이면 잊어져 버리는 거니까.
1: 네.
3: 돈 때문에 만난 관계는 아니잖아요.
2: 그렇죠.
1: 그렇죠. 그 얘기를 하는 게 좋겠어요. 아니, 예. 우리가 돈 때문에 만난 관계가 아니잖아.
0: 그래서 돈에 관해서는 자기의 원칙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확실하게.
2: 예.
0: 누가 돈 빌려 나를 때 저는 요새 쓰는 방법은 요새
2: 예.
0: 하는 방법자는 아니 어떻게 목사한테 돈 빌려 달라 그래. 뭐 이렇게 하면서
1: 네,
0: 하는 말도
1: 네,
0: 있고
1: 네.
0: 가끔마다 이렇게 얘기해요. 저는 제 인생에
2: 예.
0: 앞으로는 더 이상 돈은 빌리지도 않고 또 빌려주 않기로 내 인생의 원칙이야 철칙이야. 아, 난 이걸 꼭 지키고 싶어.
2: 예.
0: 그러면 오히려 의외로 깔끔하게
1: 네.
0: 깔끔하게 관계가
1: 네.
0: 깨지지도 않고 아 그렇구나 네 삶의 원칙이구나 그렇게 정리하자 이렇게 되더라고요.
2: 그렇네. 네. 그렇네. 예, 그러니까 뭔가 확실한 차라리 자기만의 주관을 가지고 네. 있으면 그렇게
3: 맞아.
2: 그냥 말씀
3: 네,
2: 건네시는 것도
3: 아니, 네. 네. 이야기하기 좋죠.
1: 네.
3: 이틀 이렇게 조금 이게 뭔가 나도 마음에 약간 불편함이 있다. 우리 이걸로 불편해지지 말자고
2: 네.
3: 먼저 해야죠.
1: 네. 자, 다음 사연입니다.
2: 네.
1: 저는 관리사무소에서 근무하고 있어요. 업무 시작 전 책상도 정리하고 주변을 정리한 후

0: 여유롭게 커피 마시며 하루를 준비하고 싶어서 항상 저는 8시 30분쯤 출근합니다. 소장님께서는 집이 멀어서 8시 반 출근, 5시 반에 퇴근하시고 저를 포함한 다른 직원들은 9시 출근, 6시 퇴근입니다. 그런데 제가 출근해서 가방을 내려놓기도 전에 소장님께서 저를 부릅니다. 사무실 문을 열자마자 업무 지시를 하는데 소장님 죄송하지만 저 아직 근무 시간 전입니다 라는 말이 입안에서만 맴돕니다. 8시 반부터 일하면 나도 5시 반 퇴근이 공평한 것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죠. 혹시라도 예의 없는 직원이 될까봐, 또 소장님과 어색해질까봐 커피 한 잔도 못 마시고 지시를 이행합니다. 내일부터는 8시 50분에 맞춰 출근할까 하다가도 제 성격상 8시 반쯤 도착해야 마음이 편해서 어김없이 일찍 출근하게 되네요. 9시 전까지는 제 개인적인 준비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리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8시 50분에 맞춰 출근하는 게 나을까요? 저는 어쩌면 좋을까요?
1: 야, 이것도 정말.
0: 진짜 이것도 참 묘하다. 이게. 네. 참,
1: 그러니까 전 9시부터 업무 시작이니까 그 전에 네. 가서 그죠? 예, 숨 좀 돌리고 이제 나의 업무 준비를 하면 좋은데 들어서자마자 그냥 소장님은 그냥 네. 일을 바로 시켜버리시니까.
0: 그러게.
1: 야, 이거 나도 차라리 50분 정도까지 그냥 맞춰갈까? 내가 너무 일찍 가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 하시는 것 같아요.
2: 한 번은 조정이 필요하다 생각도 해요. 그러니까 예. 소장님은 내가 8시 반 출근이니까 일을 하는 거예요. 소장님은 나는 8시 반이 출근이기 때문에 예.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다른 분은 나는 9시 출근이기 때문에
1: 예.
2: 나는 9시부터 일을 할 겁니다잖아요.
0: 네네.
2: 예, 그럼 이거는 만나서 다들 모여가지고 정리하셔야 됩니다. 예,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다 8시 반에 나오든 다들 퇴근하든 아니면 내가 이제 소장이니까
1: 네.
2: 나만 좀 그렇게 할 때고 혹시나 여러분들 중에 할 사람 있는지 같이 동의를 얻거나
1: 예.
2: 그러지 않으면 우리가 나머지 분들은 9시 전에 오더라도
1: 예.
2: 업무를 바로 하지 않도록 이제 정리했으면 좋겠다. 이거는 룰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인간의 문제보다
0: 네.
2: 예
0: 규칙의 문제.
2: 규칙이 있으면
1: 그렇죠.
2: 이런 피곤한 생각을 안 해도 되죠.
1: 예, 예.
2: 그래서 규칙은 이번 기회에 부디 잡으시기를.
0: 예, 예.
1: 진짜 그 생각 들었어요. 저희 9시 5분에 저희 생방 들어가잖아요.
0: 네.
1: 근데 저희가 여유 있게 한 8시 반쯤 온단 말이에요.
0: 네.
1: 그러면 좀 일찍 오셨으니까 손에 잡히는 경제부터 하시죠. 뭐 예를 들면 이런 거 아니에요.
0: 그렇게 한다는 거랑 똑같은 얘기 아니야.
1: 엄연히 또 이제 규칙이라는 게 있는데.
2: 그렇죠. 예.
1: 근데 이제 일반 직장 생활에서 이런 말씀을 소장님께 어떻게 드릴 것인가. 그러니까 고양이 볼에 고양이 목에 방울을 예. 누가 달 것인가.
0: 얘기하는 기술이 필요해.
1: 아마 예.
0: 뭔가 기술이 필요해요.
3: 사연 보내신 분의 직장의 분위기가 느껴져요.
0: 네. 아, 예.
3: 그러니까 이제 이걸 사실은 간편하게 넘어갈 수 있는 문제이기도 한데
1: 그렇죠.
3: 차마 말을 못하는
1: 네.
3: 그러니까 아마 소장님의 연배라든가 뭐
0: 예.
3: 이런 것들이 감히 이런 말을 못하는 분위기인 것 같아요.
1: 네.
3: 근데 한 번은 정리해야죠. 이렇게 혼자도 고민하고 아마 또 이분만도 안 그럴 수 있잖아요. 다른 분한테도 갈 수 있고
1: 네.
3: 또 이런 걸 보면 소장님이 또 업무 외에 또 여러 가지 또 일도 시킬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파급될 수 있는 일들이 있기 때문에
1: 네.
3: 정리를 분명히 하면 좋겠는데 저는 갑자기 그런 생각이 났어요. 그냥 드라마 같은 얘기지만
1: 예.
3: 그냥 8시 반에 나갔어요.
1: 네.
3: 일을 초대님 시켰어요. 그러면 아무 말 없이 그냥 5시 반에 그냥 퇴근해버리는 거예요.
1: 예.
3: 퇴근합니다.
1: 네.
3: 그러면은 물어보겠죠. 소장님이 야, 너 왜 30분 일찍 나갔니? 그러면 아니 저 30분 전에 일을 시작했잖아요. 소장님이 그러니까 약간 좀 이렇게 코믹스럽지만
0: 네.
3: 좀 어떤 형태라든지
0: 예,
3: 좀 소장님한테 각인시킬 필요는 분명히 있다.
0: 예. 안 돼요. 같이 퇴근했다가 찍혀요.
1: 그러니까 약간 그런 좀 너스레가 네. 있는 예. 분이면 이런 고민도 안 하셨을 것 같아요.
3: 네.
1: 저라면 네. 그렇게 했거든요. 저 같은
3: 그래?
1: 사람이면
3: 저도 그렇게
0: 같이
3: 합니다.
0: 출근해서 같이 퇴근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1: 예. 저라면 뭐 이제 성격상 그럴 수 있겠지만
2: 그게
1: 쉽지 않으니까
2: 이제 규칙은 서로가 규율은 딱 정해놓고
1: 네.
2: 예, 한 번은 넘어야 될 산이지 이거를 이제 약간 이런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대충 이런 걸로 갈 수 없는 선이 있잖아요.
0: 예, 예.
2: 이제 소장님도 이제 아셔야죠.
0: 아하.
2: 예, 적응하셔야죠.
0: 네.
1: 아니 이 업무 시장이 9시인데 본인은 어쨌든 집이 멀어서 좀 일찍 퇴근하시려고 좀 일찍 출근하시는 거잖아요.

0: 딱 보니까 그렇잖아요 지금.
1: 그래요, 그렇죠.
0: 예, 일찍 퇴근하시려고 본인이 좀 일찍 출근하시는 거고. 네. 우리는 그런 상황은 아니고. 제가 봤을 때 그냥 8시 50분쯤 맞춰 출근하시는 게.
1: 그래, 말하기 귀찮으면 그냥.
0: 네, 그게 제일.
1: 55분쯤 출근하세요.
0: 네, 네. 이분이 진짜 성실하신 분이야.
2: 소장님 안 계시니까 4시 반부터는 그냥 땡땡 좀 치시던가.
3: 방금 저기 네. 아파트 예. 벤치에라도 커피 한잔 마시시고.
0: 그러니까.
1: 네. 네.
0: 차라리.
1: 아침에 그 시간이 참 좋거든요. 남보다 일찍 와서 그 빈 사무실에 이렇게 앉아서 고즈넉하게 자기를 돌아보고 뭐 오늘 할 일을 한번 네. 생각해보고 다 좋죠. 네.
0: 그렇게 한번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저희 스님의 추천곡을 청해볼까 하는데요.
3: 네. 바람의 노래라고요.
1: 오, 조용필의 노래.
3: 예, 조용필 씨의 노래인데 예. 저희도 이제 이 노래가 너무 좋아가지고 예. 제 만남 순창장도 아. 부르고 있는 노래입니다.
1: 네네. 오,
3: 그래서 오늘은 이제 이 바람의 노래
0: 예.
3: 예, 예 추천합니다.
0: 예, 저희 광고 후 오늘 끝곡으로 함께하겠습니다. 두님 오늘도 정말 감사합니다.
1: 고맙습니다.
3: 네, 감사합니다.
4: 여기 부탄가스 주세요.
5: 네.
4: 오, 안 터지는 맥스부탄이네요.
5: 우와.
4: 근데 가스레인지도 맥스네요.
5: 당연하죠. 맥스는 안전하니까.
4: 맥스 안 터져요.
6: 부탄가스 하면 맥스. 휴대용 렌지도 맥스. 함께 사용하면 두 배로 안전합니다.
4: 맥스 안 터져요.
7: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큐레큐.

0: 2025년 발표 졸업생 1000명 이상 취업률 82.1% 수도권 대학교 취업률 1위 경북대학교 수시모집 9월 7일부터 9월 30일까지 경북대학교
1: 백현진입니다. 사장님들 내가 답답해서 한마디만 할게요. 사업도 힘든데 차까지 골치 아프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피지카예요. 차 사는 것보다 렌트가 더 싸잖아. 알아서 다 해주니까 편하잖아. 그래서 1등이잖아. 대한민국 넘버원 롯데 렌터카 디스카.
2: 26년 3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 개수 기준.
3: 오 마이 갓. K-POP 콘서트 대박 신나요. 근데 한국 여름 너무 더워서 지쳐요. 와우. 바삭한 치킨, 매콤새콤 골뱅이 무침. 완전 시원해요. 미쳤다.
4: 유동 골뱅이.
3: 치맥의 유동 골뱅이. 아주 좋아요.
5: 현장에서 수십 년 일한 뒤 폐암 진단을 받으셨나요? 건설 현장이나 공장에서 유해 작업을 하셨다면 폐암도 직업병 산재보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일용직도 유가족도 가능합니다. 노무법인 폐가 직접 도와드리겠습니다. 폐암 산재보상 전문
4: 노무법인 폐
5: 1544-7575.
6: 이 포도 너무 달다. 어디 거야? 영특한 영월포도 몰라? 당도도 높고 과즙도 가득해서 나는 영월포도만 먹어. 새콤달콤하고 너무 맛있다. 껍질도 얇고. 역시 포도는 영월포도라니까. 검색해봐. 동강의 농부마켓 033-373-5353 영특한 영월포도.
7: 여성시대 사연이 소개되신 분들께는 이런 선물을 드립니다.
8: 주방의 꽃 남양키친플라워에서 냄비 세트,
7: 텐디 컬렉션 미셸에서 구두 교환권,
8: 대한민국 대표 맛간장 홍일식품에서 홍일 홍게 맛장 소스,
7: 든든한 아침 식사 서울 만임죽에서 간편식 세트,
8: 두보식품에서 개발한 프리미엄 국산 저당 혼합곡,
7: 해남군 직영 쇼핑몰 해남미소에서 땅끝 햇살 수쌀,
8: 우리농산물 자존심 정원 발화황금 찰보리에서 잡곡 세트,
7: 물걸레 쉰내 걱정 끝 아스토니쉬에서 바닥 클리너,
8: 활력의 리바이티브에서 S액티브 순환 부스터,
7: 대구 사이버대학교에서 모바일 상품권,
8: 브랜드 타올의 명가 영신타올에서 여성시대 기념타올,
7: 씹는 즐거움을 오래도록 온누리스토어에서 이가덴트정,
8: 가을봄 코스메틱에서 카멜리 키즈 선크림을 드립니다.
9: 잠시 후 11시 5분부터 우리의 세상이 우주만큼 커지는 시간. 오승훈의 이과학 전

0: 과학이 방송됩니다.
1: 자, 수요일님과 함께 오늘 끝곡으로요. 성진스님의 추천곡이죠. 조용필의 바람의 노래. 이 노래가 근데 꽤 어려운 노래잖아요.
2: 그래요?
1: 누님한테는 아니세요. 누님에게는 아닐 수 있죠.
2: 네. 예,
1: 만남중창단 연말에 또 이런 공연 한번 여성시대에서 해주시길 기대하며 오늘 끝곡으로 들려드리겠습니다.
2: 내일 아침 9시 5분에 올게요.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0: MBC 라디오 생명존중 캠페인 오늘도 당신은 소중합니다. 자연에서 색을 얻고 그 색으로 새롭게 물들이는 작업, 천연염색이라고 하죠. 그런데 신기합니다. 겉으로 보이는 색이 그대로 천에 옮겨지는 건 아니라고 하거든요. 노란꽃 금잔화에서는 황금빛을 얻고, 초록빛 쪽잎에선 푸른빛을, 까만색 흑미에서는 보랏빛이 피어나기도 합니다. 겉으로 보이는 모습과 그 안에 담긴 색이 다를 수 있습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을까요? 내 안에 어떤 색이 숨어 있다가 어느 순간에 피어날지, 그 빛이 내 삶을 얼마나 곱게 물들일지는 아직 알 수 없습니다. 이 캠페인은 선명상으로 마음의 평안을 주는 대한불교 조계종과
1: 지금 시각은 10시 57분입니다. 울산 MBC 캠페인 SK에너지 협찬입니다.
2: 안녕하세요. 새를 관찰하고 사진으로 기록하는 사진작가 윤기득입니다. 많은 분이 묻습니다. 어떻게 아름답고 희귀한 새들이 순간을 포착하냐고요. 새들은 사진 찍기 좋은 때와 장소를 미리 알려주는 법은 없습니다. 그저 한 장소에서 하염없이 기다리는 게 전부이지요. 포기하고 자리를 떠나고 싶을 때도 많았습니다. 그럴 때마다 항상 끈기로 버텼습니다. 기회는 언젠가 찾아옵니다. 준비하지 않는다는 건 마침내 찾아온 기회 앞에서 정작 내 손에 카메라가 없는 상황과 같습니다. 지금 보이지 않는 미래를 향해 긴 기다림의 터널을 지나고 계신가요? 포기하고 싶어지는 바로 그 순간 당신의 카메라를 다시 한번 챙겨보세요. 끈기 있게 자리를 지킨 당신에게 기회라는 눈부신 새 한 마리가 반드시 날아오르니까요.
1: 울산 MBC 캠페인 SK에너지 협찬입니다.

0: 기다린 남구 새도시 새옥동의 시작 문수 비스타 더파크 옥동 위 태화강과 3호선 사이 가장 푸른 700세대 대단지 새옥동 프리미엄이 시작됩니다. 문수 비스타 더파크 오픈 예정 1551 8454 동원 개발.
1: 울산 MBC 건강 캠페인 건강업 울산업입니다.
2: 안녕하세요. 내과 전문의 배문섭입니다. 우리 인생에서 맛있는 음식을 먹는 즐거움만큼 행복한 일이 또 있을까요? 그런데 그런 행복을 야속하게 빼앗는 질환이 있습니다. 바로 위식도 역류질환인데요. 성인 10명 중 1명이 갖고 있을 만큼 흔한 질환이죠. 밥 먹고 누우면 소가 된다는 속담이 있죠. 게으르면 고생한다는 뜻으로 밥을 먹고 바로 누우면 위산이 식도로 올라와서 염증을 일으키고 가슴 통증 등 불편한 증상이 나타나 고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래오래 먹는 즐거움을 누리고 싶다면 식사 후 바로 눕지 않는 것이 위와 식도를 편안하게 하는 비결입니다.
1: 울산 MBC 건강 캠페인 건강업 울산업이었습니다.
3: 표준 FM 97.5MHz 여러분의 울산 문화 방송입니다. HLAU SFM
4: 밝은 소식 유익한 정보 울산 문화방송
3: 여러분의 울산 문화방송이 11시를 알려드립니다.
5: MBC 11시 뉴스입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노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확대 회의를 열고 경제 지도기관의 미숙한 지휘 능력을 질책하며 정책과제 수행을 독려했습니다.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어제 열린 제9기 제4차 정치국 확대 회의에서 경제부문 사업 실태를 점검한 뒤 이상과 전진력에 정밀하지 못한 경제 지도기관들의 미숙한 작전과 지휘 능력의 결과로 결점이 생겼다고 질타했습니다. 경제 민생 부분의 성과를 주문한 것으로 김 위원장은 다만 연일 북미 대화 재개 의지를 내비치고 있는 트럼프 미국

0: 대통령의 최근 메시지엔 아무 언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가 오늘 당대표직 전격 사퇴를 선언했습니다. 이 대표는 오늘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지방선거 이후 석 달 남짓 저는 당의 자강과 쇄신을 위한 고민과 제안을 해왔지만 당 안에서 충분한 호응을 얻지 못했다며 설득하지 못한 책임은 전적으로 대표인 저에게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표는 우리 앞엔 미룰 수 없는 정치의 정이 놓여있고 정치의 시간은 누구를 기다려주지 않는다며 방향에 대한 합의 없이 일정을 맞출 순 없다고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표 사퇴 결정에 따라 개혁신당 지도부도 총사퇴하기로 했습니다. 중국 일부 농촌 지역에서 배추의 신선도 유지를 위해 일군 발암물질 포르말데이드를 사용한 사실이 드러난 가운데 일단 최근 국내로 수입된 중국산 배추에선 포르말데이드 성분이 검출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8월 24일과 25일 수입 신고된 중국산 배추 8건을 검사한 결과 포르말데이드가 검출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중국 일부 농촌 지역에서 배추의 신선도를 유지하기 위해 포르말데이드를 사용한 사실이 드러나 중국 중앙정부는 특별조사를 지시한 바 있습니다. 미국의 대이란 경제전쟁은 전 세계 모든 국가의 주권에 대한 공격이자 민족 자결권 침해라고 이란 측이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현지 시간 25일 이란 국영 IRIB 방송에 따르면 이란 외무부는 대변인 성명에서 이란 경제 심판의 날이 다가왔다는 미국의 선언을 겨냥해 이같이 밝혔습니다. 특히 미국을 약탈자에 비유하면서 패권국이 전 세계 모든 은행과 경제 주체, 항만, 공항 그리고 각국 정부를 향해 미국의 변덕에 복종할 것인지 아니면 미국의 보복에 직면할 것인지 선택할 것을 강요하는 상황에서 이 문제는 더 이상 이란에만 국한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프랑스 남부에서 토네이도로 39명이 다치고 주택 약 300채가 부서졌다고 AP, AFP 등 외신이 지역 당국 집계를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토네이도가 휩쓸고 간 지역은 프랑스 오드주의 작은 마을인 포마로 부상자 중 2명은 위중한 상태며 17명이 입원 치료 중입니다. 어제 저녁 6시쯤 경기 이천 부바읍의 한 건물 주차장에 세워져 있던 전기자전거에서 불이 나 약 10분 만에 꺼졌습니다. 이 불로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전기자전거 두 대가 모두 불에 탔습니다. 소방당국은 배터리 내부 온도가 급격히 상승하는 열폭주 현상으로 인해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가 석유 수송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호르무즈협을 우회하는 원유 조달 파이프라인 건설을 지원하기로 했다고 니혼게이자이 신문이 보도했습니다. 신문에 따르면 이 같은 계획은 현지 시간 26일 다카이치 사나이 총리가 주재하는 녹색 전환 관련 회의에서 발표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란 전쟁 발발 이후 사우디, 아랍에미리트 등 원유 수송 우회 경로를 확충 또는 신설하는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오늘은 수도권과 강원도를 중심으로 곳곳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중부지방은 대체로 흐리고 남부지방과 제주는 대체로 맑은 가운데 경기 북동부와 강원에 5에서 최대 60mm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27도에서 36도까지 올라 무더위가 계속되겠습니다. 서울지방 현재 기온은 29도입니다. MBC 11시 뉴스를 마칩니다.
1: 건축물 붕괴 사고를 목격했다면 이렇게 신고하세요. 즉시 119에 신고해 붕괴되는 건축물의 위치를 알려주세요. 신고 시 붕괴된 건물과 가까운 곳은 화재나 폭발의 위험이 있습니다. 붕괴 지점을 벗어난 곳에서 신고해주세요. 여러분의 신고 한 통이 소중한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2: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3: 지금 시각은 11시 5분입니다.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오승훈입니다. 10길 물속은 알아도 1길 사람 속은 모른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개개인의 생각과 행동은 너무 복잡해서 도무지 예측하기 어렵다는 뜻이죠. 하지만 여기서 수많은 사람이 모인다면 이야기는 조금 달라집니다. 작은 원자들이 모여서 하나의

0: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1: 안전하는 오늘부터

0: 가볍고 편한 안전화 스타젠.
1: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2: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3: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4: 하루 한번 챙겨요. 30다 데이팩
3: 건강해.
4: 하루 한번 전해요. 30다 데이팩 사랑해.
5: 건강도 사랑도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30다 데이팩.
4: 하루 한번 데이팩. 30다 데이팩.
5: 건강기능식품.
6: 더위에 지친 작업 현장을 구하라.
7: 강력 냉풍으로 쿨하게 작업 현장을 시원하게.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에어렉스
6: 무더운 여름에 확실한 파트너. 원하는 곳 어디든지 시원하게.
7: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6: 에어렉스.

0: 보증까지 트럭버스 타이어는 금호 KTS로.
1: 농작물 시세 걱정, 재해 걱정.
2: 아이고, 걱정이 밥 먹여주나? 보험을 들어야지.
1: 수확량 줄어도?
2: 보장.
1: 가격이 내려도?
2: 아이, 그럼.
1: 보험이 든든하구만.
0: 농업인 맞춤 보장. 농업 수입 안정보험. 가까운 농축협회사 만나보세요. NH농협 손해보험.
3: 보험가입 시 유의사항을 확인하세요.

0: 오승훈의 이과학 저과학.
1: 이과학 저과학, 저는 아나운서 오승훈입니다. 오늘은 늘 어렵게만 느껴지는 물리학을 일상 속 친근한 언어로 설명해 주시는 성균관대학교 물리학과 김범준 교수와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2: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범준입니다.
1: 네, 저희가 교수님 빵 좋아하셔가지고 놔뒀습니다. 아, 예. 소리 신경 쓰지 마시고 편하게 드세요.
2: 네, 제 앞에 지금 빵이 무려 다섯 종류가 있는데요. 네, 좀 소리가 나더라도 좀 청취자분들 이해 부탁드립니다.
1: 더 정겹게 들으실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오늘 교수님과 좀 흥미로운 얘기를 나눠볼까 하는데요. 보통 물리학 하면은 우리가 뭐 사물의 이치, 이게 물리의 기본 단어의 뜻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주변의 뭐 사물의 운동이나 상태를 연구하고 또 물질의 기본 입자, 우주 이런 것들을 연구하는 학문으로 생각하기 쉬운데, 이 물리의 방법으로 사람 사는 사회를 들여다보는 연구도 있다고 해서 교수님께 여쭤보려고 합니다. 오늘 책 한 권을 통해서 이 얘기를 소개해 주신다고요?
2: 아, 예, 맞습니다. 마크 뷰캐넌이라는 그 물리학자가 쓴 흥미로운 책이 몇 권 있는데요. 예. 그 중에 하나의 제목이 사회적 원자예요.
1: 사회적 원자.
2: 예. 예. 이 분이 이 책에서 사람들에게 소개하고자 하는 아주 독특한 관점이 있는데요. 네. 그게 바로 우리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사회를 구성해서 살아가잖아요. 그때 사회 전체가 보여주는 어떤 통계적인 패턴, 네, 어떤 거시적인 규칙성, 예, 같은 것을 이해하기 위한 목적이라면, 네, 사회를 구성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을 마치 물리학의 원자처럼 아주 단순한 규칙을 따라서 행동하는 마치 원자 같은 그런 존재로 그 가정하는 것이, 예, 전체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그런 관점이에요. 이 관점을 적용해서 이제 사회 현상을 이 관점으로 이해하는 여러 다양하고 재미있는 예를 소개한 그런 책입니다.
1: 그러니까 사회 현상이라는 것은 개개인이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여러 사람이 모였을,
2: 맞습니다,
1: 때 그것이,
2: 예,
1: 사회 현상이 되는 것이기,
2: 맞습니다,
1: 때문에 우리 개개인을 사회적 원자라고 보고 그 원자들이 어떻게 행동하는지 그 전체적인 모습을 보면,
2: 맞습니다,
1: 사회 현상을 해석할 수 있다.
2: 예.
1: 물리학적으로도.
2: 맞습니다.
1: 알겠습니다. 근데 한 명 한 명의 속은 우리가 알 수 없잖아요.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2: 그렇죠,
1: 어떤 결정을 하고 사는지. 근데 여러 명의 집단을 보면 그 규칙이 보인다는 건가요?
2: 예, 맞습니다. 사실 이건 저는 그 단지 물리학자들만의 사고방식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1: 예.
2: 예를 들어볼게요. 예를 들어 어떤 의류를 생산하는 회사에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1년에 옷을 몇 벌을 사지가 관심이 있다고, 네, 생각하면
1: 있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2: 해야 하는 일은 통계적인 데이터를 얻는 거거든요.
1: 예.
2: 그래서 예를 들어 한 사람이 여름 옷은 여름 그 계절 안에 몇 벌을 갖고 입는지,
1: 네,
2: 그런 데이터를 다 모으면 아, 우리나라에서 의류의 소비량이 어느 정도구나라는 걸 알 수 있죠.
1: 네.
2: 근데 그때 먼저 해야 할 일은 그 사람이 여름 옷을 빨간색을 입는지 파란 옷을 입는지 별로 중요하지 않잖아요.
1: 그렇죠.
2: 옷의 개수가 중요한 거지 옷 하나하나의 구체적인 특징은 사실 무시하는 것이,
1: 예,
2: 그 회사에서 어떤 그 커다란 규모의 어떤 경영 계획을 세울 때는 그 정도면 충분한 거죠. 그러니까 마찬가지예요. 물리학에서 사회적 원자로 사람을 볼 때도,
1: 네,
2: 한 사람 한 사람이 물론 다 다릅니다.
1: 네.
2: 개성도 다르고 그 생각도 다르고. 하지만 그런 차이를 무시해서 각자가 아주 단순하게 행동한다라고 가정하는 것이 전체 사회가 어떤 패턴을 보여주는지를 이해하는 데는 굉장히 도움이 될 수 있는 거죠.
1: 그러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네요. 전체 어떤 숲이라는 주제를,
2: 맞습니다,
1: 가진 그림을 하나 그린다고 하면,
2: 네,
1: 아, 숲에는 그냥 나무들이 빼곡하게 있는 그 초록색,
2: 맞습니다,
1: 예, 덩어리 이런 것들만 중요하지, 그것들이 중요하지,
2: 예,
1: 나뭇잎 하나하나까지,
2: 맞습니다,
1: 세세하게 알 필요는 없다.
2: 예. 그 아나운서님이 지금 얘기하신 게 저는 굉장히 좋은 그 비유라고 생각하는데요.
1: 네.
2: 숲을 그리

0: 그리고 싶어서 처음에 나무를 그리는 거에서 출발하는데 네. 나무 하나를 너무 자세하게 그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네. 그리고 그 나무 이파리 하나하나도 다 따로따로 그리고 나뭇잎에 있는 뭐라고 할까요? 이 물관도 다 그리고 어휴. 만약에 그런다면 나무 한 그루도 다 못 맞춰요. 근데 우리가 숲을 그리고 싶다면 어쩔 수 없이 나무는 대충 그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1: 그렇죠.
0: 그러니까 그런 관점이 바로 사회적 원죄의 관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1: 그런데 우리가 사회현상을 해석하기 위해서 사회과학에서도 굉장히 많은 연구들을
0: 맞습니다.
1: 하고 있잖아요.
0: 네.
1: 그러면 복잡한 세상을 사회적 원자의 관점으로 설명하는 이 방식은 사회과학 분야의 다른 설명 방식이랑은 좀 어떻게 다를까요?
0: 사회과학 분야하고의 약간의 차이는 네. 일단 연구의 대상은 비슷해요. 그 설명하고자 하는 사회현상을 설명하겠다라는 네. 연구의 대상과 목적은 같은데 그 사회현상을 설명하고자 하는 그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서 택하는 방법론들은 다른 거죠.
1: 방법이 다르다.
0: 네, 물리학자들은 미시적인 것 하나하나에서 출발하긴 해요.
1: 네.
0: 그래서 사람 한 사람이 어떻게 행동하는지. 그다음에 그게 각자가 따르는 규칙을 이용을 해서 그것으로부터 전체가 어떤 특성을 보여지는지를 일종의 메커니즘. 어떤 인과관계 같은 것에 주목하는 것이 물리학자들이 사회현상을 설명할 때 사용하는 그런 방법인 거죠. 한 가지 그 말씀 듣다 보니까 소개해드리고 싶은 연구가 있는데 예. 물리학자는 아니에요. 근데 토마스 쉘링이라는 분의 연구가 예. 그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연구가 있는데요. 이분이 어떤 그 아주 간단한 모형을 이용을 해서 흑백 인종이 그 도시에서 살아가면서 거주지가 명확히 분리되는 현상을 네. 아주 간단한 모형으로 설명한 그런 연구가 있어요. 그 어떤 방식으로 이분이 설명한 거냐면 예. 그 2차원 평면 위에 마치 바둑판처럼 이렇게 격자 구조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거기에 사람들을 뿌리는 거예요.
1: 네.
0: 어떤 사람은 흑인도 있고 백인도 있겠죠. 그런데 그 이론 모형이에요. 그 예. 모형에서 만약에 어떤 특정 사람이 흑인이라면 예. 자기 이웃 중에 네. 자기와 같은 피부색을 갖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는지 그 확률을 비율을 계산해 보는 거예요.
1: 예.
0: 그래서 내가 흑인인데 주변에 흑인이 30%도 안 되고 70%가 백이냐. 그러면 그 흑인이신 분이 그 곳에 사는 걸 불편함을 느낄 수 있잖아요.
1: 예.
0: 그러면 다른 곳으로 이주한다는 거예요.
1: 예.
0: 근데 이건 보면은 그 자기 이웃의 그 인종에 대한 아주 약간의 선호의 차이에 불과하잖아요. 뭐 그렇다고 인종 차별을 한 것도 아닌데.
1: 네네.
0: 그래서 아주 약간의 이웃에 대한 인종에 대한 선호 비선호만으로도
1: 네.
0: 사람들이 이제 이동하면서 결국은 흑인들이 거주하는 그 지역, 백인들이 거주하는 지역이 이렇게 분리되는 현상이 드러난다라는 걸 보인 연구예요.
1: 그거는 시뮬레이션을
0: 맞습니다.
1: 통해서 보였나요? 그러면
0: 이 굉장히 저는 중요하고 재밌는 연구라고 생각하는데
1: 예.
0: 어느 도시에 갔어요. 그랬더니 어느 지역은 흑인만 살고 다른 지역은 백인만 사는 걸 보면
1: 실제로
0: 우리가
1: 그런 경우가
0: 예.
1: 있죠.
0: 그럼 우리가 아, 이 사람들이 다 인종차별주의자구나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약간의 불편함만으로도 겉으로 드러나는 이런 명백한 흑백의 거주지 분리가 일어나는 것이 가능하다라는 걸 보인 아주 선구적인 연구죠.
1: 아, 그럼 그 시뮬레이션은 가정을 딱 하나만 했는데
0: 예, 그렇습니다.
1: 나랑 피부색이 비슷한 사람이 30%가 되지 않을 경우에는 그걸 불편함을 느껴서 그냥 예. 이주를 예. 한다. 다른 곳으로.
0: 그렇죠. 그럼 불편함을 느낄 수 있잖아요.
1: 있죠. 그거는
0: 그렇다고
1: 뭐
0: 해서 그게 뭐 인종차별을 했다고 하긴 네. 곤란한데
1: 그 가정만으로
0: 그럼 그것만으로도
1: 그것만으로 예. 분리가 되는 결과가
0: 맞습니다.
1: 나왔다.
0: 그러니까 이 분은 사실 물리학자는 아닌데 그 물리학자들이 이제 사회적 원자의 관점으로 사회현상을 설명할 때
1: 네네.
0: 어떤 방식으로 설명하는지를 보여주는 상당히 그 유명한 그런 모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 어쩌면은 개개인은 전혀 어떤 특별한 의도를 가지지 않았는데도
0: 맞습니다.
1: 불구하고
0: 예. 맞습니다.
1: 모아놓고 보니까
0: 맞아요.
1: 특정한 예. 패턴을 가진
0: 맞습니다.
1: 결과가
0: 정확히
1: 나왔다.
0: 그런 얘기입니다.
1: 아, 요거를 설명하는. 예.
0: 근데 그런 모형을 쉘링의 모형을 생각해도 거기서 가정은 너무 단순하잖아요.
1: 그렇죠.
0: 거기에 뭐 소득 수준 같은 것도 없고 집에서 뭐 직장까지의 이동 거리 같은 개념도 전혀 필요 없잖아요.
1: 네.
0: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단순하게 가정해야지만 우리가 어떨 때는 굉장히 복잡하고 재미있는 사회현상을 이해하기 위해서
1: 네.
0: 단순화의 과정이 오히려 도움이 될 때가 있어요.
1: 물리학이든 아니면 아니든 과학에서는 맞습니다. 주로 단순화 과정을
0: 네.
1: 꼭
0: 그래도 안 그러면 이해를 못해요.
1: 너무 복잡한 변수들이 많아가지고
0: 네.
1: 그럴까요?
0: 맞습니다.
1: 네.
0: 이게 사실 현실은 복잡해요.
1: 네.
0: 이게 사회현상뿐 아니라 저는 물리현상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물리학 그 학창시절에 배우신 분들은 기억하겠지만 맨날 배우는 거 있잖아요. 뭐
1: 네.
0: 자유낙하 뭐 손에 뭘 잡고 있다가 떨어뜨리면 뭐 속도가 시간에 비례해서 늘어난다 그런 걸 배우실 텐데
1: 네.
0: 그것도 다 단순화예요.
1: 맞아요.
0: 이렇게 떨어지면

0: 예를 들어 그때 공기가 주변에 있다는 것도 무시하고 떨어지다 보면은 지구 중심으로부터 거리가 변하긴 하잖아요. 네네. 그래서 중력과 속도가 일정하지 않아요. 그런데 일정하다고 단순화해서 문제를 푸는 거죠. 예. 네, 그런 면에서 말씀하신 거에 저는 100% 동의해요. 자연과학이든 사회과학이든 현실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단순화를 할 수밖에 없어요. 네.
1: 그렇게 해서 단순하게 또 결과가 나오고 그 단순화된 그 인과관계를 맞습니다. 우리가 파악하기 시작하면 예. 각각의 변수에 대해서 다 그런 인과관계를 찾으면 이제 예.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0: 될 것 같습니다. 이해할 수 있고 설명할 수 있고 바람직하지 않은 사회 현상이라면 개선할 수 있는 방법도 찾을 수 있는 거죠.
1: 딱 하나 예. 나랑 비슷한 색깔을 가진 나랑 예. 같은 피부색을 가진 사람들이 30%가 안 되면 불편함을 느낀다라는 예. 가정 하나만으로도
0: 맞습니다.
1: 예. 거주지가 분리가 되는 예. 결과를 얻었다. 굉장히 어떤 개개인의 의도는 없음에도 불구하고 특정한 패턴이 나타난다는 예. 사회 현상을 밝히는데 굉장히 적절한 예시라고 생각이 돼요. 도로 위에서 버스를 탈 때도 이런 현상이 나타난다고 소개가 됐다고 들었어요.
0: 아, 이게 사실 상당히 유명한 예고요. 그러니까 경험하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네. 어떤 상황을 상상해 보시면 되냐면 예. 그 버스가 뭐라고 하죠? 버스 그 출발지에서 네. 예를 들어 10분 간격으로 규칙적으로 출발하는 버스가 있고 예. 사람들이 연이은 버스 정류장에서 기다리고 있는 그런 상황을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어쩌다가 제가 버스를 기다리고 있는 정류장에 뭐 이유는 모르겠고 어쩌다가 사람들이 조금 늘어났다고 생각해 보세요.
1: 출근 시간 때 그런 경우 많죠. 네.
0: 그러면 제 앞에 온 버스가 정시에 10분 간격으로 도착했어도 네. 제가 있는 버스 정류장에서 그 버스를 타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네. 버스가 더 많은 승객을 승차한 다음에 출발해야 되니까 버스가 조금 늦게 출발해요.
1: 그렇죠.
0: 그럼 그 다음 버스 정류장을 어떻게 되는지 생각해 보세요. 네. 그 전까지는 10분 기다리면 버스가 왔는데 네. 바로 앞 정류장. 제가 있던 정류장에 그 저 버스가 더 오래 정차하니까 10분이 아니라 이제 12분을 기다려야 오게 되는 거예요.
1: 예.
0: 그럼 거기엔 기다리는 사람이 늘죠. 더.
1: 2분 동안 더 늘었겠죠.
0: 2분 동안 더 많은 사람들이 왔을 때니까. 네. 거기는 더 늦어져요.
1: 예.
0: 그럼 그 다음 정류장은 더 늦어지고
1: 4분이 늦어지고
0: 네. 그래서 한 번 만원 버스가 되면 그 만원 버스는 점점 늦어지는 경향이 있게 돼요.
1: 예.
0: 한편 그 다음 버스를 생각해요.
1: 바로 다음 버스요.
0: 바로 다음 버스는 지금 제가 있는 버스 정류장에서 그 사람들을 많이 태우고 출발하느라고 그 2분의 차이 동안 네. 그 사이에 도착한 사람도 거기 탔잖아요.
1: 그렇죠.
0: 그럼 그 다음에 오는 버스는 이젠 8분만 기다린 사람들만 거기 타게 되는 거죠.
1: 10분 동안 기다린 사람들이 다 타야 되는데 8분만 예. 기다린 사람들이니까 한 10분의 적잖아요. 2 정도는 산술적으로는 줄어야 네. 되네요.
0: 그렇죠. 그러면 만원 버스가 지나면 그 다음 버스는 사람이 조금 타니까 네. 이번에는 두 번째 버스 더 일찍 출발해요.
1: 그렇겠네요.
0: 그럼 그 다음은 더 일찍 출발하고요.
1: 예.
0: 왜냐하면 방금 만원 버스가 많은 사람을 대고 출발했으니까.
1: 네.
0: 그래서 이런 이유로 만원 버스 다음에는 사람이 별로 없는 텅 빈 버스가 아주 빠르게 도착하는 경향이 있게 돼요.
1: 아, 제가 오늘 아침에 그 경향을 경우를 겪었습니다. 같은 번호에 뒤에 A로 끝나는 것과 B로 끝나는 버스가 예. 와요. 예. 노선은 거의 비슷한데 예. 끝에 살짝 갈라지는 예. 그런 노선이거든요. 근데 A라는 버스가 와가지고 예. 사람들을 많이 태우고 그쵸. 있더라고요. 예. 근데 여기서도 사람들이 다 A로 타요.
0: 예, 맞아요.
1: 거의 두 개가 예. 동시에 도착했어요.
0: 지금 그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팁이 있거든요.
1: 네.
0: 기다리다가 만원 버스가 오잖아요.
1: 네.
0: 근데 약간 약속 시간까지 여유가 조금 있다. 그럼 만원 버스 그냥 보내세요.
1: 전 뒤에 것 같습니다.
0: 잘하셨습니다.
1: 그렇군요. 그럼 요거를 해결하는 방법 같은 것들도 찾는 게 목적일 것 같은데.
0: 그렇죠.
1: 이 연구의 왜, 목적.
0: 이게 우리가 어떤 현상이 왜 일어나는지를 이해하고 나면
1: 네.
0: 그걸 해결하는 방법도 생각할 수 있죠.
1: 예.
0: 그래서 이게 그 부다페스트 버스 정류장에 관련된 문제로 유명했는데요. 거기서 어떻게 알고 나면 너무 간단한 방법인데요.
1: 네.
0: 아이디어가 뭐냐면 만원 버스가 많은 승객을 태우려고 정차해 있는데 두 번째 오는 버스가 이 버스 정류장에서 내리는 사람이 없다고 가정하면
1: 네.
0: 기다리지 말고 그냥 앞질러 가라는 거예요.
1: 아, 늦게 출발했어도?
0: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1: 아, 다음 정류장에서는 기다리던 사람들이 빈 버스를 타겠군요.
0: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그 만원 버스에 사람들이 몰리는 걸 이렇게 뭐라고 할까요? 분산하는 효과가 있을 수 있죠.
1: 네.
0: 근데 사실 이게 우리나라는 지금 어떨 것 같아요? 버스?
1: 우리나라요?
0: 우리나라 앞질이 되는 거 못 보잖아요.
1: 앞질은 거 못 본 것 같아요.
0: 근데 우리나라는 아니 사실 이렇게 시내버스보다도 제가 이제 집이 수원이어서 오늘처럼 이렇게 서울에 올 일이 있으면은 광역 좌석버스를 타게 되는데요. 예. 좌석버스를 타서 다음에 한번 유심히 보시면 버스 운전

0: 운전하는 기사분 옆에 스크린이 있는데 네. 그 스크린에 표시가 돼요. 이 버스에 앞차는 지금 몇 분 앞에 가고 있고 뒷차는 몇 분 뒤에 오고 있다. 예. 그래서 요즘은 버스 기사분들이 네. 간격을 앞차와 뒷차의 간격이 거의 일정하는 게 되는 방식으로 조정하세요.
1: 아, 그럼 사람들이 다 탔는데도 조금 더 쉬고 있고 네, 이렇게.
0: 사실은 그렇게 어렵진 않거든요. 예. 네, 신호등이 뭐 지금 막 급하게 파란 불일 때 가지 마시고 네. 약간 브레이크를 밟아서 그 다음 신호등에 가거나 뭐 그런 식으로 조율을 하시는 것 같아서 네. 우리나라 좌석버스에서는 지금 말씀드렸던 만원 버스 다음엔 텅 빈 버스가 오는 현상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그 광역 좌석버스 사용 이용하시는 분은 제가 말씀드린 얘기 팁 그거 별로 도움 안 되고요. 그런데 지하철은 여전히 그래요. 왜냐하면 지하철은 앞지를 수가 없거든요.
1: 그렇죠. 선로가 하나니까.
0: 그래서 지하철은 지금 그 아나운서님이 하신 것과 똑같은 방법 쓰시면 좋아요. 아. 만원 지하철이 오면 그 다음에는 텅 빈. 그 지하철이 올 때가 있거든요. 먼저 보내세요.
1: 이렇게 사회현상을 좀 예측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긴 하겠군요. 왜냐하면 그 어떤 문제가 있을 때는 해결을 해야 되니까.
0: 예, 예.
1: 사회현상을 이렇게 사회적 원자를 통해서 어떤 패턴을 알아보고 예. 그 패턴을 해석하고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이다 예측하는 그쵸. 것이 우리가 앞으로 어떤 사회적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거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예, 예. 예, 원인을 찾는 게 중요하니까
0: 예, 필요한 관점입니다.
1: 아, 굉장히 중요한 오늘 이야기라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일부 시간은 다 돼서요. 이제 오승훈의 이과학자와 김범준 교수님과 함께하고 있는데 나머지 얘기는 2부에서 마저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0: 김 사장, 사업은 좀 어때?
1: 요즘 그렇죠 뭐.
0: 어허, 울산 소상공인 행복드림센터 모르나? 창업 경영 교육, 1대1 컨설팅, 사업장 시설, 교체 비용까지 지원한다고.
1: 당장 가요. 아, 어디라고요?
0: 검색창에 울산광역시 소상공인 행복드림센터.
2: 1. 총 1만 세대 이상. 울산의 빛날 에일린의 뜰.
1: 5.
2: 오래도록 울산을 대표할 압도적 스케일.
1: 2.
2: 이제 남구를 이끌어갈 프리미엄 라이프. 1521 1521세대 랜드마크 대단지 그랑라크 에일린의 뜰.
1: 9월 남구에 옵니다. IS 동서.
3: 일상 속 건강을 지키는 시간, 울산 MBC 시민 건강 클래스가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9월 29일 화요일 오후 2시 한국건강관리협회 울산지부 7층에서 열리는 이번 강의는 강병원 외과 전문의와 함께 다리 혈액순환을 돕는 정맥의 역할부터 하지 정맥류의 원인과 주요 증상, 그리고 정확한 진단과 치료 방법까지 알아봅니다. 꼭 알아야 할 건강 정보를 알기 쉽게 전해드리고, 레크레이션과 경품 행사도 마련된 이번 행사의 입장권은 삼산동 보람병원, 달동 배양규 연합비뇨의학과 의원, 범서읍 범서온천 지지워터피아, 일산동 산넘어 남촌 울산 대왕암점, 학성동 울산 MBC에서 무료로 받을 수 있습니다. 9월 29일 화요일 오후 2시 한국건강관리협회 울산지부 7층에서 열리는 울산 MBC 시민 건강 클래스. 시민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4: 지금 시각은 11시 30분입니다.
5: 여러분께서는 지금 오승훈의 이과학 저과학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0: 예, 오승훈의 이과학저과학 오늘은 김범주 교수와 함께 사회적 원자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사회적 원자라는 책 제목이 굉장히 매력적인 것 같아요.
1: 네, 맞습니다. 예,
0: 사회 현상을 사람 하나하나를 원자로 봤을 때 어떤 일정한 패턴이 있다라는 큰 틀에서 그런 주제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보통 우리가 사회 현상을 이야기하는 뭐 경제학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보면 사람 개개인을 굉장히 똑똑하고 합리적인 선택을 하는 존재로 가정을 하고 맞습니다. 출발을 하잖아요. 근데 여기 우리 사회적 원자라고 하는 물리학에서 들여다보는 관점이랑은 사람을 보는 관점이 좀 다른 것 같아요.
1: 좀 다른 게 아니라 거의 반대인 것 같아요. 예. 그 전통적인 경제학에서는 말씀해 주신 것처럼 사람을 완벽하게 합리적으로 판단하고 행동하는 존재로 네. 가정하는데요. 네. 아마 많은 분들이 동의하실 것 같은데 현실에는 그런 사람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 경제학 그 전통 경제학에서 이런 식으로

0: 판단하는 거예요. 제가 어떤 예를 들어 단팥빵을 먹고 싶다.
1: 네.
0: 그러면 제가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빵 가게의 단팥빵의 가격과 각 가게의 단팥빵을 제가 얼마나 좋아하는지를 모두 알고 있어요. 그리고 각 빵가게까지 가는데 걸리는 시간에 의한 그 걸리는 시간 때문에 발생하는 기회비용까지도 모두 고려하고
1: 네.
0: 제가 사실 똑같은 돈으로도 단팥빵을 먹을 수도 있고 아니면 크림빵을 먹을 수도 있잖아요.
1: 예, 쌀밥을 먹을 수도 있고.
0: 선호에 대한 정보도 다 있어야 돼요.
1: 맞아요.
0: 그걸 다 계산한 다음에
1: 네.
0: 그다음에 여기로 간다라는 것이 완전한 합리성을 가져간 경제적인 인간이에요.
1: 그런데 예.
0: 현실에서 우리는 그렇게 생각 활동하진 않죠.
1: 그렇게 생각하려면은 너무 많은 생각을 해야 되고 매 순간 선택이 굉장히 네, 피곤해질 불가능해요. 것 같아요.
0: 네. 그래서 그 경제학에서의 이 완벽한 합리성을 가진 인간은 계산도 0초 안에 끝낸다고 가정해요. 근데 현실은 그렇지가 않죠.
1: 그리고 그런 정보를 다 가질 수도 없고요.
0: 맞습니다.
1: 예.
0: 그래서 그 우리가 갖고 있는 정보가 제한되고 우리는 매번 합리적인 선택을 하지는 못하고
1: 예.
0: 그런 현실의 인간을 그나마 조금 더 현실적으로 구현한 것이 이 책에서 소개되는 사회적 인간, 사회적 원자의 관점이에요.
1: 네.
0: 그래서 우리는 어떤 존재로 사회적 원자 관점에서 설명하냐면
1: 예.
0: 우리는 대충 판단한다.
1: 대충 판단한다.
0: 네, 그리고 한번 해보고 마음에 안 들면 그 다음에 행동을 바꾼다.
1: 일단은 해보고 네. 마음에 안 들었을 때 바꾼다. 네,
0: 그래서 우리는 적응하고
1: 네.
0: 그 다음에 그리 합리적이지 않고
1: 네.
0: 그런데 그 여러 다양성을 시도해보고
1: 예.
0: 그런 존재로 기술하는 게 사회적 원자의 관점이에요.
1: 그래서 이 책에서 적응적인 기회주의자라는 표현이 등장한다고 들었어요.
0: 그래서 일단 해보고 행동을 바꾼다는 면에서는 적응적이고요.
1: 네.
0: 그 다음에 그때그때 주어진 기회가 있으면 그 기회를 활용한다는 면에서는
1: 네.
0: 그건 기회주의자일 수 있는 거죠.
1: 실제 이 책에서든 아니면은 현실 세계에서든 우리가 합리적으로 행동하지 않는다.
0: 예.
1: 합리적으로 생각해서 판단하지 않는다라는 걸 보여주는 예 같은 게 있을까요?
0: 네. 아주 유명한 재미있는 문제인데요.
1: 네.
0: 그 빨리 답하셔야 돼요. 야구공하고 야구 방망이의 가격이 합계가 10만 원이고요.
1: 예.
0: 둘의 차이는 10만 원이에요. 아니, 합계가 11만 원이고.
1: 합계가 11만 네. 원이고.
0: 그다음에 둘의 차이는 10만 원입니다.
1: 둘의 차이는 10만 원이에요. 네.
0: 그러면 야구공과 야구 방망이가 얼마씩인가요?
1: 저는 이 문제를 알아가지고.
0: 아시는구나. 보통 이걸 물으면.
1: 만 원 이렇게.
0: 네. 그죠. 네. 만 원하고 10만 원으로 얘기해요. 네. 그럼 전체 합이 11만 원.
1: 네.
0: 근데 만 원하고 10만 원이면 차이를 구하면 9만 원이잖아요.
1: 네.
0: 문제에 주어진 가정은 10만 원이고요 차이가.
1: 네.
0: 그래서 정답은 5천 원과 10만 5천 원이에요.
1: 그래야 10만 원 차이가 딱 나니까. 네.
0: 그리고 합계는 11만 네. 원이에요. 그래서 사실 이게 연립방정식을 풀어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렇게 안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 간단한 문제를 제가 알기로 아주 유명 대학의 똑똑한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실험을 해도
1: 네.
0: 틀리는 사람이 훨씬 더 많대요.
1: 그 뭐 한 절반 정도는
0: 절반은 틀릴 겁니다.
1: 예,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0: 그러니까 이걸 봐도 우리는 뭐라고 할까요? 대충 짐작하는 건 정말 잘하지만
1: 네.
0: 이거를 연립방정식을 풀어서 계산하는 사람은 사실 거의 없는 거죠.
1: 네.
0: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그리 똑똑하지 않다라는 걸 보여주는 한 가지 대표적인 예예요. 이거 말고도 좀 이건 좀 상당히 흥미로운 그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1: 예.
0: 예를 들어 여러분이 과일 가게에서 2만 원어치 과일을 사면서 아저씨한테 과일 가게 주인분에게 저 2만 원어치 사는데 만 원 깎아주세요. 아저씨가 화내잖아요.
1: 화를 내실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0: 근데 다음에 만약에 여러분이 전세 계약한 다음에 잔금을 치르러 가서요.
1: 예.
0: 그럼 꽤 액수가 되잖아요. 그때 만 원 깎아달라고 해보세요. 그러면 좀 쪼단해 보여서 그렇지 대부분 깎아줘요.
1: 아, 그렇죠. 아, 이런 이분 실없는 분이네 하면서.
0: 아니, 그래요, 그래요. 네. 갖고 가세요.
1: 교통비 하세요. 네.
0: 그래서 똑같은 만 원이라는 거예요.
1: 아, 그렇죠. 같은 네. 만 원이네요.
0: 그래서 내가 짜장면을 사 먹기 위한 만 원으로 생각하면 그 만 원을 어떤 방법으로 구했는지 나한테는 그 1만 원이 짜장면 한 그릇의 가치가 있다는 거 똑같잖아요.
1: 예. 예.
0: 근데 어떨 때는 우리는 그 부탁도 잘 못하고 어떨 때는 그걸 부탁을 하면 상대방이 화를 내는 상황이 너무 흥미로운 거죠.
1: 굉장히 합리적인 사람들로만 이루어져 있다면
0: 예.
1: 과일 가게에서 2만 원짜리를 만 원으로 깎아달라고 만 원 깎아달라고
0: 맞습니다.
1: 하는 것과 1천만 원짜리를 만 원 깎아달라고 하는 것은 똑같은 화를 내야 되는 상황이거나
0: 예. 예.
1: 똑같이 줘야 되는 상황인데
0: 그쵸.
1: 다르게 행동한다는 거죠.
0: 예.
1: 줄 서는 것도 그런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도로에 우회전을 하거나 뭐 좌회전을 하는 길 같은 게 있을 때
0: 예. 예.
1: 미리 그걸 모르는 저 뒤쪽에서 한쪽에 줄이 서 있으면 거기로 서요.
0: 맞죠.
1: 예. 네. 근데 이 옆길로 가다 보면 그 줄도 좌회선 차로이거든요. 이럴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쪽에 선다고 해서 다 그냥 줄을 다른 사람들 눈치 봐서 네. 서고 이런 경우도 있기도 그렇죠. 하더라고요.
0: 이게 이 책 사회적 온제에서는 방금 말씀하신 그걸 인간은 흉내쟁이다라고 표현해요.
1: 흉내쟁이.
0: 네, 다른 사람들을 따라하는 경향이 있다는 네. 건데요. 사실 우리는 주어진 정보가 확실하지 않아서 어떻게 판단하고 선택해야 될지가 불확실할 때는 네. 다른 많은 사람들이 하는 선택을 무작정 따라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사실. 네. 그 사람이 아무래도 어떤 판단을 했겠거니 하고 많은 사람이 하는 행동을 따라하는 것이 대부분은 그게 먹혀요. 그런데 꼭 그런 거는 사실은 아닌 거죠.
1: 흉내쟁이의 예가 또 있을까요?
0: 아마 가장 대표적인 게 그 주식 투자 같은 거 아닐까요?
1: 아 맞아요. 맞아요. 아 우리나라에서도 그러니까, 큰 문제가 있죠.
0: 네, 누가 그 주변에 누가 그 주식 투자를 해서 돈을 많이 벌었다. 그러면 이제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그 합류하게 되잖아요.
1: 합리적으로 계산하지 않고.
0: 예. 그러면 네. 이게 그 보통의 주식 시장은 아 주식 시장의 그런 그에서 주식 시장에서 일어나는 현상 같은 것도 이 사회적 원자에서 이 관점으로 연구하는 물리학자들 그리고 복잡계 경제학자들이 상당히 있긴 해요.
1: 예, 예. 그러니까
0: 주식시장 얘기를 그 말 나온 김에 조금 부가 설명드리자면 네. 보통 주식시장은 이거를 줄어드는 되먹임으로 설명하거든요. 뭐냐면
1: 줄어드는 되먹임.
0: 제가 주식을 샀어요.
1: 네.
0: 근데 시간이 지나서 그 주식 주가가 충분히 올랐어요.
1: 네.
0: 그러면 팔게 되죠.
1: 네.
0: 그러니까 주가가 오르면 팔아요.
1: 네.
0: 그럼 어떤 경향이 만들어지냐면 주가의 그 상승이 굉장히 과다하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수익을 실현하려고 주식을 팔기 시작하면
1: 네.
0: 이제 팔려는 사람이 많으니까 주가가 네. 떨어지거든요.
1: 그렇죠.
0: 그러니까 보통 평상시에 주식시장은 과도하게 오르면 다시 내려가는 성향이 자연스럽게 만들어져서
1: 네.
0: 일종의 줄어드는 되먹임. 그 네거티브 피드백 효과가 성립할 때가 거의 많죠.
1: 줄어드는 되먹임이라는 건 어떤?
0: 그러니까 늘어나면 줄어들게 되고
1: 너무 늘어나면 네. 줄어드는 그렇죠. 게 자연스럽게
0: 올라가면 내려가게 되고 내려가면 올라가게 되고
1: 네네.
0: 그게 이제 폭이 반대가 되잖아요. 변동의 방향이. 그래서 이걸 줄어드는 되먹임
1: 네.
0: 혹은 네거티브 피드백 네. 혹은 음의 되먹임이라고 보통 부릅니다.
1: 네.
0: 그런데 우리 이야기한 주가 주식시장이 굉장히 과도하게 과열되면 사람들이 이제 생각이 달라지는 거예요. 어제도 올랐는데 오늘도 또 올랐네. 그럼 사람들이 어떻게 판단하게 되냐면 내일은 더 오르는 거 아닐까?
1: 네.
0: 그래서 올랐다는 이유로 사람들이 더 사게 돼요.
1: 예.
0: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올랐다는 이유로 더 사게 되면 이제는 거꾸로가 되는 거죠. 주가가 더 오르게 되잖아요.
1: 이제 팔 타이밍인데 그게 안 먹히는
0: 네.
1: 거예요.
0: 그래서 네. 이건 이제 늘어나는 되먹임인 거죠.
1: 예.
0: 주가가 오르면 더 오르게 되고요. 그런데 주식시장에서 폭락이 일어나면 그때도 똑같아요. 사람들이 오늘 아침에 주식시장을 봤더니 폭락했어요.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더 걱정을 하게 되는 거예요. 어이구 이거 내일은 더 떨어지는 거 아니야? 그럼 떨어졌다는 이유로 사람들이 주식을 더 팝니다.
1: 네.
0: 그럼 정말로 더 떨어지게 되는 거죠.
1: 그렇죠.
0: 그러니까 평상시에 균형을 유지하는 주식시장이라면 줄어드는 되먹임이 작동해서 과도하게 오르면 다시 내려가고 과도하게 떨어지면 주가가 올라가는 식으로 평형을 향해서 계속 다가서는 성향이 있는데 흉내쟁이가 많은 주식시장은 네. 그게 잘 작동하지 않는 거죠.
1: 아우. 예측이 일반적으로 가능하던 그 세상이라고
0: 맞습니다.
1: 하더라도 그런 예측이 불가능하게 되는 영역이 있다는 네. 거고. 이걸 조금 더 재미있게 설명한 뭐 바 문제가 있다면서요?
0: 아, 예. 그 복잡계 과학을 연구하는 연구소가 미국의 산타페 연구소라고 유명한 연구소가 있는데요.
1: 네.
0: 그 근처에 아주 이름이 유명해요. 엘파롤 바라는 바가 있어요. 거기서 이제 사람들이 가면 음악도 들으면서 같이 간 분들하고 술 한잔 하면서 얘기도 나누는 바인데요.
1: 네.
0: 근데 거기에 너무 사람들이 손님이 많으면 너무 번잡해서 사람들이 싫은 거예요.
1: 예.
0: 그러면 거기에 그 숫자가 적으면 사람들이 가고 싶어 하고요.
1: 예.
0: 그래서 누군가가 예를 들어 어떤 전략을 찾았다고 해볼게요.
1: 예.
0: 예를 들어 누가 이 엘파롤 바에 단골 손님이 몇 년 동안 바에 가다 보니까 이제 깨달은 규칙이 있다고 가정해 볼게요. 예를 들어 비가 온 그 다음 날은 손님이 적었다.
1: 예.
0: 라는 게 이게 사실일 필요는 없지만 사실이라고 가정해봐요.
1: 네.
0: 그럼 그 규칙을 많은 사람들이 배우게 돼요.
1: 예.
0: 아 그러네. 비 온 다음 날은 손님이 적구나. 근데 이게 너무 재밌는 게 그 전략을 따라서 하는 사람이 늘어나면 어떻게 될까요?
1: 아 그럼 다 비 온 다음 날에 몰리겠네요.
0: 거기에 바글바글하게 되거든요.
1: 예.
0: 이 엘파롤 바 문제가 너무 재밌는 게 어떤 전략의 성공이
1: 네.
0: 그 전략의 실패로 이어질 수밖에 없게 되는 문제예요.
1: 아, 전략이 처음에는 성공하다가 네. 흉내쟁이가 많아지면 네. 필연적으로 실패할 수밖에 없죠.
0: 그래서 L8월바에 오는 손님의 숫자가 예. 딱 어떤 값에 머무르지 않고요. 늘어났다가 뚝 떨어졌다 또 늘어났다가 하는 이 변동의 폭이 굉장히 큰
1: 그렇겠네요.
0: 그런 특성을 보여주는데 네. 이 산타페 연구소에 있는 분들이 만든 이 주식시장 모형이 있는데요. 네. 그 주식시장 모형도 거의 같은 현상을 보여줘요.
1: 아.
0: 그래서 이 변동의 규모가 굉장히 커질 수도 있다라는 것을 설명한 그런 아주 흥미로운 모형입니다.
1: 그러니까 우리는 남들이 하는 걸 보면 왠지 모르게 따라하고 싶어지는 본능이 있는 걸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0: 네, 그게 저는 제 생각에는 어떤 우리가 맞닥뜨리는 대부분의 환경에선 네. 그게 굉장히 그 안전한 선택인 거예요. 아마 다들 그럴 것 같은데 저도 그래요. 어디 처음 간 도시가 있어요. 거기에 지인과 무엇을 먹을까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어떤 가게는 바글바글 손님이 많고
1: 맞아요.
0: 그 옆 가게는 텅텅 비어 있다면 그냥 사람 많은데 가잖아요.
1: 네. 근데 여기가 그게, 맛있을 것 같아요.
0: 그런데
1: 네,
0: 우리가 당연히 그게 그렇게 비합리적인 생각이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에 많은 손님이 식당에서 식사를 하고 있다면
1: 네.
0: 그 식당의 어떤 음식의 그 퀄리티가 아무래도 더 나을 수 있을 가능성이 높긴 하죠.
1: 옛날에 퓰립 파동도 아마 그냥 흉내내기 때문에 이런 퓰립 네. 가격이 엄청나게 네. 비싸진 일이
0: 아까 있었죠. 우리가 잠깐 얘기 나눈 그 주식시장에서의 네. 어떤 가격의 폭등과 비슷한 얘기인데요.
1: 네.
0: 이게 네덜란드에서 있던 일인데 당시에 퓰립을 사면
1: 네.
0: 그리고 굉장히 특이한 튤립의 경우에는 자기가 산 가격에 몇 배의 가격을 받으면 되팔 수 있는 그런 튤립의 시장이 만들어지기 시작했던 거예요.
1: 네.
0: 사람들이 누가 튤립에 돈을 벌었다라는 얘기를 들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튤립에 투자를 하게 돼요. 그래서 가장 튤립의 가격이 최고에 다다랐을 때는 제가 찾아본 적이 있는데 튤립 한 송이의 가격이 버터 몇 톤 뭐 돼지 8마리 뭐 그 정도 가격까지
1: 한 송이가
0: 근데 결국은 폭락하죠. 근데 이것도 이제 다른 사람들이 하면 나도 따라하려고 하는 사람들의 그 흉내쟁이 본성 같은 것 때문에 그 일어날 수 있는 현상인 거죠.
1: 사람들을 이렇게 어떤 표지 같은 걸로 편만 갈라놔도 상대편을 미워하고 편견이 생긴다는 실험도 있었다고 하는데 이것도 흉내쟁이 때문에
0: 아, 요거는 흉내쟁이라기보다는
1: 네.
0: 사람들이 얼마나 쉽게.
1: 그
0: 집단 내와 집단 밖의 사람들을 구별하고 그걸 이용을 해서 집단 밖 사람들을 차별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어떻게 보면 상당히 좀 안타깝고 끔찍한 실험이긴 해요.
1: 예, 소개해 주시면
0: 이 실험이 어떻게 진행된 거냐면
1: 네.
0: 쉐리프라는 그 학자로 기억하는데요. 이분이 12살 정도 되는 남자아이들을 22명을 모은 다음에
1: 네.
0: 그 22명을 그냥 랜덤하게 두 팀으로 나눈 거예요. 그래서 한쪽은 독수리 팀,
1: 네.
0: 한쪽은 방울뱀 팀이라고
1: 네.
0: 이름을 부여한 다음에 각 팀을 구성하는 그 아이들이 그 어느 정도 시간을 보내면서
1: 네.
0: 그 어떤 멤버십, 자기가 소속감이 있고 그런 것들을 조금 다지도록 한 다음에
1: 예.
0: 둘을 이제 어떤 경쟁적인 상황에 놓게 되니까
1: 네.
0: 아이들이 그 다른 팀에 대해서 편견을 저절로 만들어내는 걸 보게 돼요.
1: 오.
0: 우리는 아닌데 저쪽 팀의 애들은 다 비겁하고
1: 오.
0: 저쪽 아이들은 모두 다 비열하고
1: 네.
0: 저쪽 아이들은 뭘 하더라도 자꾸 우리를 속이고 그런데
1: 처음부터 그냥 무작위로
0: 나눴는데요.
1: 네.
0: 그래서 방울뱀 팀, 독수리 팀처럼 어떤 표지만 부여가 되는 것만으로도
1: 네.
0: 사람들은 저들과 우리는 다르고 저들은 우리에 비해서 열등하고
1: 네.
0: 저들을 얼마든지 우리가 차별해도 되는 것처럼 그런 착각을 하게 만들었다는 거죠. 이게 좀 상당히 끔찍하긴 해요. 사실 이게 그 전 세계 어디서나 굉장히 자주 발견되는 현상이에요.
1: 네.
0: 뭐 지역 감정 같은 것도 정확히 그거고요. 이게 안타까운 게 그 타 집단이 우리와 달라야 할 아무런 이유가 없거든요.
1: 합리적인 이유는 없는데. 네,
0: 그런데 그냥 다를 수 있다라는 믿음만 만들어줘도 그러면 얼마든지 이게 그 안타까운 상황으로 치달을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1: 알겠습니다.
0: 제가 좋아하는 표현인데요.
1: 네네.
0: 잘못하면 구별이 차별이 돼요. 그래서 너무 구별하려고 하다 보면
1: 예.
0: 그러면은 그게 차별로 이어질 위험이 있다는 걸 우리가 꼭 잊지 말아야 해요.
1: 구별만으로 차별을 만들어낼 예. 수 있다라는.
0: 그렇다고
1: 거죠.
0: 구별 안 할 수는 없지만
1: 네.
0: 구별이 차별이 되는 것은 아닐까.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계속 자성하고 나의 생각이 과연 이게 구별일 뿐인 건지 차별일 뿐인 건지를 끊임없이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이게 집단화가 되면 이렇게 합리적인 인간이라는 가정이 깨지고
0: 예, 예. 예.
1: 어떤 흉내내기라든지 이런 다른 네, 좀 비합리적인 맞습니다. 것들이 끼어드는 이유를 궁금하게 되는데 그럼 실질적으로 우리가 경제학에서는 사람을 하나하나를 합리적인 인간으로 맞습니다. 보는 것에서 출발한 보이지 않는 손이라는 개념이 있잖아요. 예, 예. 그럼 이것은 현실 세계에서는 그러면 작동을 제대로 하고 있는가? 아직 유효한 개념인가 하는 궁금증이 떠오르는데요.
0: 이게 딱 잘라서 작동하지 않는다 혹은

0: 작동한다라고 얘기하기는 조금 애매한 것 같고요. 네네. 이 애덤 스미스의 보이지 않는 손은 자유시장이라는 메커니즘이 저절로 균형을 찾아가게 되고 네. 그 최종 상태에 도달한 그 상황에선 사람들이 각자의 이익이 최대가 되고 하는 네. 것들을 사실 보인 거예요. 네. 그런데 사실 현실에서는 완벽한 의미의 자유시장도 없고요. 네. 완벽한 의미의 계획경제도 없거든요. 그래서 두 가지가 모두 있어서 저는 이 보이지 않는 손이 있느냐 없느냐로 얘기하자면 보이지 않는 손은 있어요. 그런데 그게 애덤 스미스가 꿈꿨던 그런 자유주의 경제학 자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네. 그렇게 극단적으로 효율적이라고 하기는 할 수 없다 정도가 제 생각입니다.
1: 알겠습니다. 한편으로는 낯선 사람하고도 우리가 힘을 합치고 협력하면서 이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서 집단을 만들기도 하고. 그래서 협력을 유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규칙을 지키지 않는 사람을 가려내고 실제로 배신자를 찾아내고 이런 능력이 사람에게 굉장히 잘 있다면서요. 발달돼 있다면서요.
0: 네, 우리가 이런 그 배신자 색출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선수예요. 선수. 너무 재미있는 실험이 있는데요. 그 카드가 있는데 네. 규칙이 있어요. 우리가 보는 쪽에 예를 들어 카드에 홀수 숫자가 적혀 있으면 그 카드의 뒷면에는 반드시 자음이 있어야 한다. 네. 앞이 홀수면 뒤는 반드시 자음이어야 한다라는 예. 규칙하고요. 네. 또 하나 두 번째 규칙은 청소한 사람만 과자를 먹을 수 있다요. 그런데 논리적인 구조가 똑같거든요. 예. 홀수면 뒤에 짝수가 있어야 한다. 네. 청소했으면 과자 먹어도 된다. 예. 그런데 우리가 이 똑같은 상황인데 두 상황에서 과연 규칙을 어긴 사람이 어긴 사람 혹은 규칙을 어긴 카드가 무엇인지를 판별해라. 그러면은 홀수 자음 문제는 사람들이 엄청 어려워요. 그런데 똑같은 논리 구조인데 예. 청소한 사람만 과자 먹어야 한다라는 것을 게임을 하다 보면 그러니까 그 상황을 주면은 사람들이 그 진짜 빨리 찾아요.
1: 그렇구나.
0: 그래서 그러니까 너무 재밌는 거죠. 논리 구조는 똑같은데 네. 뭐 홀수 뭐 자음 모음은 진화의 과정에서 우리 인류가 그 고민을 한 거 얼마 안 됐거든요. 근데 배신자 색출은 너무나도 중요했던 거예요. 우리가 배신자 색출의 선수입니다.
1: 아, 그게 논리적으로 합리적으로 한다면 같은 문제인데도 같은 불구하고 네. 그렇게 다른 차이가 난다. 네. 아, 재밌습니다. 그럼 전체적으로 어쨌든 사회 현상을 바라볼 때는 사회 전체에 일정한 패턴이 존재한다는 거잖아요.
0: 맞습니다.
1: 그러면 우리 개개인은 사실은 원자는 아닌데 네. 자유의지라는 게 있는 존재잖아요. 네. 어쩌면 충돌이 일어나는 지점이 생기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드는데
0: 한 가지 그 사회적 원자 관계에 대해서 좀 정확히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네. 아무리 그 물리학자들이 좀 너무 과도하게 단순화한다고 해서 네. 물리학자들이 사람들이 자유의지가 없다라고 주장하는 게 결코 아니에요. 자유의지가 있든 없든 사회적 원자의 관점을 이용하면 우리가 이용할 수 있는 사회 현상이 있다는 게 중요한 거죠. 예. 그래서 자유의지의 존재와 사회 전체의 어떤 정해진 패턴이 있다는 것은 사실은 그 직접 연결되는 건 아니에요. 예를 들어 사람들을 모아서 우리나라 네. 사람들을 모아서 키를 데이터를 모아서 확률 분포를 구하면 아주 깨끗한 정규 분포가 나오거든요. 네. 근데 그렇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똑같이 밥 먹고 똑같은 환경에서 사는 건 아니라는 거죠. 서로 충돌하지 않습니다.
1: 알겠습니다. 짧게 대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우리가 예. 먼 미래에는 우리 복잡한 이 현상을 뉴턴이 F는 MA라는 그런 몇 가지 예. 공식으로 방정식으로 이렇게 설명을 해냈는데 우리 사회 현상을 예. 복잡한 사회 움직임도 이렇게 간단한 방정식 같은 것들로 설명할 수 있는 날이 올까요?
0: 그 짧게 답하는 거죠? 예. 예. 그런 날 안 옵니다.
1: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0: 사람은 F는 MA라는 수식으로 설명할 수 없는 존재예요.
1: 알겠습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전체적인 패턴을 파악하는 건
0: 맞습니다. 가능합니다.
1: 사회 현상에 문제가 있을 때는 해결하거나 하는 것에 예측을 하는 면에 있어서는 좀 중요한 맞습니다. 방법론으로 작용할 수 있겠네요. 예. 이혜영님이요. 과학으로 너무 좋아하는데 지금 해주시는 이야기들이 물리학에 속해 있는 거라니 제가 너무 모르고 있었네요. 하셨어요. 물리학은 정말 많은 것들을 설명할 수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것들을 김범주 교수님과 계속해서 제가 질문하고 답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칠 시간이라서요. 오늘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0: 예, 감사합니다.
1: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2: 당신의 락토피 타임은 언제인가요? 눈 뜨자마자 아이와 함께 식사 전에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락토핏은 꾸준히 앞서갑니다. 10년을 넘어 앞으로도
3: 오래오래 락토핏
2: 종근당 건강
3: 건강기능식품
4: 저녁에 술 약속 있으세요?

0: 지친날을 안아브라.
1: 지친날을 안아주는 브람스 안마의자.
2: 지금은 우리 아이 키 크는 시간.
3: 또래보다 키가 작다면 키 성장에 나이클 타임. 키가 크고 싶다면 키 성장에 나이클 타임.
2: 키 더 늦기 전에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상담 전화 1544-1919.
4: 제조사 노바렉스, 판매원 두드림. 아이클 타임은 건강기능식품입니다.
5: 온 가족 에너지 충전 샤볼데이 여름 제철 신메뉴. 완도 전복 보양식으로 든든하게. 여름 별미 강원도식 막국수에 마라탕 마라샹궈까지. 달콤한 곡성 생멜론 디저트로 완벽한 마무리. 올여름 맛있는 외식, 가족 에너지 충전은 샤볼데이에서.
6: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전화 1577-1352, 1577-1352.
7: 잠시 후 12시 5분 손석희의 12시가 방송됩니다.
8: 네, 오승훈의 이과학저과학 마칠 시간입니다. 오늘 얘기를 들으면서 우리 모두는 각자 자유의지를 가지고 행동하지만 마치 원자가 모여서 물질의 성질을 가지는 것처럼 이것이 집단이 되고 사회가 되면 특정한 패턴을 이룰 수 있다는 이야기가 참 재밌었습니다. 사회 문제를 이야기하고 해결하는데 여러 방법이 있겠구나라는 것 느낄 수 있었고 또 그걸 하나하나 알아보는 것도 또 재밌는 일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계속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끝곡은요. 송골매의 세상 모르고 살았노라 들려드리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내일 오전 11시 5분에 다시 오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0: 지금 시각은 11시 57분입니다.
1: 울산 MBC 캠페인 반주소금 협찬입니다.
2: 안녕하세요. 명화를 통해 일상의 예술을 전하는 작가 이윤서입니다. 오늘도 바쁜 하루 보내고 계신가요? 하루에도 우리는 스마트폰 화면을 수없이 바라봅니다. 오늘은 단 1분만이라도 명화 한 점을 검색해서 감상해보는 건 어떨까요? 명화 한 점은 바쁜 일상을 잠시 멈추게 하고 미처 돌아보지 못했던 내 마음의 목소리를 들려줍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더 많은 정보보다 잠시 멈춰 마음을 바라보는 시간인지도 모릅니다. 오늘 명화 한 점이 당신의 하루의 온도를 바꿉니다.
1: 울산 MBC 캠페인 반주소금 협찬입니다.

0: 울산 시민의 버스로 함께해온 57년 삶의 희노애락을 나눈 한 잔의 추억들 오늘도 태화루는 울산 시민들과 함께 익어갑니다 전통과 세대를 잇다 깊고 풍부한 맛을 빚다
1: 울산 시민 행복주는 울산 닭주 태화루
2: 그날은 진짜 정신도 없었고 마음도 복잡했죠 그래도 잘 보내드렸어요 울산 영락원 정말 고맙습니다
1: 처음부터 끝까지 정성껏 합리적인 비용으로 정직하게 이어온 울산의 장례 서비스 검색창에 울산 영락원 장례식장
3: 지진이 발생하면 당황하지 말고 이렇게 따라하세요 운전 중일 경우 비상등을 켠 후 도로 오른쪽에 차를 세우고 열쇠를 꽂은 상태에서 문을 잠그지 않은 채로 대피하세요 건물 밖으로 나오면 떨어지는 유리, 간판 등에 주의하고 가방이나 손으로 머리를 보호하며 최대한 건물과 떨어져 이동하세요. 낙하물이 없는 운동장이나 공원 등 넓은 공간으로 신속히 대피하고 침착히 질서를 지키며 라디오나 공공기관의 안내방송에 따라주세요. 지진 발생 시 지켜야 할 행동요령. 당황 대신 당장의 실천으로 안전을 지켜주세요.
4: 표준 FM 97.5MHz 여러분의 울산 문화 방송입니다. HLAU SFM.
5: 밝은 소식 유익한 정보 울산 문화 방송.
4: 여러분의 울산 문화 방송이 12시를 알려드립니다.
6: MBC 정오 뉴스입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노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확대 회의를 열어 경제 지도기관의 미숙한 지휘 능력을 질책하며 정책과제 수행을 독려했습니다.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어제 열린 제9기 제4차 정치국 확대 회의에서 경제 부문 사업 실태를 점검한 뒤 이상과 전진력에 정비를 하지 못한 경제 지도기관들의 미숙한 작전과 지휘 능력의 결과로 결점이 생겼다고 질타했습니다. 경제 민생 부문의 성과를 주문한 것으로 김 위원장은 다만 연일 북미 대화 재개 의지를 내비치고 있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최근 메시지에는 아무 언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중국 일부 농촌 지역에서 배추의 신선도 유지를 위해 일군 발암 물질인 포름알데히드를 사용한 사실이 드러난 가운데 일단 최근 국내로 수입된 중국산 배추에서는 포름알데히드 성분이 검출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8월 24일과 25일 수입 신고된 중국산 배추 8건을 검사한 결과 포름알데히드가 검출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중국 일부 농촌 지역에서 배추의 신선도를 유지하기 위해 포름알데히드를 사용한 사실이 드러나 중국 중앙정부는 특별조사를 지시한 바 있습니다. 이란 국영방송에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막내 아들을 암살하겠다고 위협하는 영상이 올라와 미 경호 당국이 대응에 나섰습니다. 현지 시간 25일 CNN 방송에 따르면 지난 주말 이란 국영 IRIB 방송에는 배런 트럼프를 어디서 죽일까라는 영어 문구가 적힌 그래픽으로 시작되는 3분 분량의 영상이 방영됐습니다. 배런은 트럼프 대통령의 3남 2녀 중 막내로 현재 뉴욕대 스턴 경영스쿨 학생인데 영상에는 뉴욕시의 트럼프 타워를 포함해 배런이 시간을 보내는 것으로 알려진 장소들을 보여주는 그래픽이 등장하며 사람들이 천만 달러의 현상금을 받기 위해 간절히 기다리고 있다는 내레이션도 나옵니다. 안토니오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이 미국 이란 전쟁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초강대국의 한계를 노출한 사건이라고 진단했습니다. 구테흐스 사무총장은 현지 시간 25일 파이낸셜 타임스 인터뷰에서 이제 초강대국은 자신들의 힘에 한계가 있음을 알아야 할 때라며 의지와 힘, 무력을 강요할 능력은 심각하게 제한됐다며 두 전쟁을 언급했습니다. 구테흐스 총장은 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구상한 평화위원회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경쟁 조직이 될 수 있다는 주장도 일축했습니다. 프랑스 남부에서 토네이도로 39명이 다치고 주택 약 300채가 부서졌다고 AP, AFP 등 외신이 지역 당국 집계를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토네이도가 휩쓸고 간 지역은 프랑스 오두주의 작은 마을인 포마로 부상자 중 2명은 위중한 상태이며 17명이 입원 치료 중입니다. 어제 저녁 6시쯤 경기 이천 부바읍의 한 건물 주차장에 세워져 있던 전기 자전거에서 불이 나 약 10분 만에 꺼졌습니다. 이 불로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전기 자전거 두 대가 모두 불에 탔습니다. 소방당국은 배터리 내부 온도가 급격히 상승하는 열폭주 현상으로 인해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날씨입니다. 오늘은 수도권과 강원도를 중심으로 곳곳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중부지방은 대체로 흐리고 남부지방과 제주는 대체로 맑은 가운데 경기 북동부와 강원에 5에서 최대 60mm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27도에서 36도까지 올라 무더위가 계속되겠습니다. 서울 지방의 현재 기온은 29도입니다. 지금 시각은 12시 4분입니다. MBC 정오 뉴스 이선영이었습니다.
7: 폭염특보가 발령되면 실내 온도는 늘 26도에서 28도 사이로 유지하고 15분 정도 낮잠을 자는 등 적절한 휴식을 취합니다. 더위에 약한 노약자와 어린이를 차 안에 절대 혼자 두어서는 안 되며 만약 이상 증상을 보이는 환자가 발생하면 즉시 119나 1339로 전화해 도움을 청합니다. 또한 열대야를 이기고 숙면을 취하려면 심야 시간대 TV 시청과 컴퓨터 게임을 삼가고 미지근한 물로 샤워하는 것이 좋습니다. 매일 기상정보에 귀를 기울이고 예방수칙을 철저하게 따르는 것만이 이 폭염으로부터 소중한 가족과 건강을 지키는 길입니다.
8: 지금 시각은 12시 5분입니다.

국제시사와 서사가 있는 음악 손석희의 12시입니다. 인간이 인간의 권리에 대해서 생각한 역사는 오래기도 하고 가깝기도 합니다. 1789년에 오늘 8월 26일 프랑스 국민의회는 인간과 시민의 권리 선언을 채택했습니다. 이른바 프랑스 인권 선언이 나온 날이죠. 그러나 모든 인간에게 적용됐던 건 아니었던 모양입니다. 그로부터 꼭 131년이 지난 1920년에 오늘에서야 미국에서는 오랜 투쟁 끝에 여성에게도 참정권이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8월 26일은 미국에서는 여성 평등의 날이 됐습니다. 하지만 역설적으로 보면 무엇이든 선언하고 기념하고 법으로 정했다 해서 그것이 모든 것의 끝은 아니기도 합니다. 마치 어제 윤가은 감독이 말했던 바

부탄가스의 힘.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환인제약.

0: 가볍고 편한 안전화 스타젠.
1: 농작물 시세 걱정, 재해 걱정.
2: 아이고, 걱정이 밥 먹여주나? 보험을 들어야지.
1: 수확량 줄어도?
2: 보장.
1: 가격이 내려도?
2: 아이, 그럼.
1: 보험이 든든하구만.
3: 농업인 맞춤 보장. 농업 수입 안정보험. 가까운 농축협에서 만나보세요. NH농협 손해보험.
4: 보험 가입 시 유의사항을 확인하세요.
5: 네, 오늘 지구촌 사이데이 김미라 박사가 지금 옆에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전에 저희 손석회 12시 문자 샵 8001번 그리고 어플 미니 또 유튜브에 손석회 12시 라이브 채팅창으로 여러분들의 의견과 질문들을 받고 있습니다. 문자 같은 경우에 짧으면 50원, 길면 100원의 정보 이용료를 내셔야 됩니다. 의견 보내주신 분들 가운데 매일 10분을 선정해서 소소한 선물도 보내드립니다. 정말 소소합니다. 근데 또 받는 기분이란 게 있으니까 보내주시죠. 자, 오늘 A면 중국인데요. 휴머노이드 로봇이 우사인 볼트보다 빨랐다. 이거 엊그저께 저희가 뉴스에서도 전해드렸습니다. 로봇이 인간의 달리기 기록을 뛰어넘었습니다. 주로 이게 뭐 SF 영화에 등장했던 이런 사람 닮은 로봇들이 이제는 우리 일상 속으로 다가올 준비를 하고 있다는 거죠. 특히 이제 휴머노이드 로봇을 주도하는 나라는 중국입니다. 단순 퍼포먼스용으로 내놓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산업 현장에 투입하려는 밑그림을 그리고 있다고 하네요. 여기엔 또 미국과의 혁신 경쟁도 있고 또 이렇게 되면 일자리가 좀 줄어드는 게 아니냐 이런 우려까지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들이 얽혀 있는데 상하이 푸단대 국제관계와 공공사무학원의 김미래 박사 옆에 나와 계십니다. 상하이로 계속 안 돌아가고 계시네요.
6: 안녕하십니까, 김미래입니다.
5: 네. 언제 가신다고 그랬죠?
6: 아, 9월 4일로 예정하고 네. 있습니다.
5: 학기가 9월 초일 텐데 어떻게든 늦추는군요.
6: 아, 또 이 기회에 예. 좀 충분히 휴식을 하고 돌아가요.
5: 그러게요. 쉬셔야 되는데 매주 이렇게 불러내서 미안합니다.
6: 아닙니다.
5: 예. 국제뉴스에 중국의 로봇이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중국에서 생활하면서 평소에 이런 그 휴머노이드 로봇, 그러니까 사람 닮은 로봇을 본 적도 있으십니까?
6: 네, 근데 휴머노이드가 이제 피지컬 AI 대표적인 형태인데요. 예. 피지컬 AI는 현실 세계를 직접 인식하고 판단하고 행동할 수 있는 그런 형태를 가진 게 피지컬 AI고 예. 휴머노이드는 거기에서 이제 인간의 신체 형태와 움직임을 직접 모방하도록 설계됐다는 점에서 좀 차별점이 있는데
5: 예.
6: 제가 중국 생활하면서 주로 접한 로봇은 이 도서관에서 책을 정리해 주는 로봇이라든지
5: 예.
6: 뭐 호텔의 배송 로봇이라든지 식당의 서빙 로봇처럼 이렇게 특정 서비스에 좀 특화된 그런 피지컬 뭐 이렇게
5: 저 예를 들면 식당에서 음식 가져오는 로봇은
6: 네네.
5: 사람 형태는 아니잖아요.
6: 사람 형태가 아닙니다. 이건 예. 피지컬 AI들이고 이런 휴머노이드는 그래서 어떤 전시장이라든지 좀 홍보가 필요한 그런 번화된 공간이 있지 않습니까?
5: 예.
6: 그런 데서 이제 마스코트 역할을 하는 경우로는 봤지 일상에서 쉽게 접하기는 좀 어려웠습니다.
5: 예, 이제 점차 뭐 그렇게 되겠죠, 그런데.
6: 네네.
5: 예, 근데 중국의 그러면 휴머노이드 로봇 기술은 어디까지 온 걸로 보면 됩니까?
6: 일단 좀 수치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5: 예.
6: 올해 상반기에 이제 휴머노이드 로봇 출하량이 중국이 4만 대가 넘어섰다고 하고요. 이게 전 세계 출하량의 97%라고 하니까 수치로 놓고 보면 굉장한데
5: 대부분이네요.
6: 네네. 근데 예. 이제 중요한 건 규모화 이후부터인데 조금 이 로봇 산업의 발전을 조금 간단하게 7단계로 말씀을 드리면
5: 예.
6: 1단계는 만들어내는 거.
5: 예.
6: 2단계는 많이 만드는 거, 3단계는 이걸 실제 현장에 투입하는 거,
5: 예.
6: 4단계는 여기서 현장에서 데이터를 축적하는 것이고 5단계는 이 데이터를 소프트웨어적으로 적용하는 거,
5: 예.
6: 6단계가 이걸 이제 여러 방면에서 적용할 수 있도록 표준화를 하는 것이고 7단계가 대규모 산업화인데
5: 아, 예.
6: 중국 같은 경우는 1, 2단계에서 이미 성과를 냈고
5: 많이 생산하고 출하하는 데까지
6: 네네네
5: 하긴 뭐 전 세계 97%를 했다고 하니까요.
6: 네네
5: 예, 예.
6: 지금 이제 3에서 6단계를 이제 추진하고 있는 상황. 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5: 예.
6: 이렇게 하드웨어 규모화에선 선두지만 뭐 그렇다고 해서 로봇 산업을 완전히 장악했다, 압도적인 우위를 확보했다 보기 조금 무리가 있습니다.
5: 예.
6: 기능 면에서 좀 말씀을 드려보면은 로봇의 신체 능력 자체는 굉장히 빠르게 발전하고 말씀
5: 뭐 오프닝에서 우사인 볼트보다
6: 네,
5: 빠르다니까
6: 오프닝에서 예. 말씀해 주셨지만은 이제 뭐 제자리 멀리 뛰기나 달리기에서 벌써 인류의 기록을 초월했다고 하니까요.
5: 예.
6: 근데 이런 기록 자체가 산업에서 경쟁력을 의미한다고 보기엔 좀 어렵고요.
5: 일종의 이건 뭐 좀 보여주기. 우리 이렇게 잘 만들어.
6: 맞습니다.
5: 그 정도까지 보면 되겠죠.
6: 네. 예. 뭐 산업 현장에서는 일을 잘해야지 뭐 높이 뛰어서 뭐 하겠습니까?
5: 예.
6: 그래서 결국은 이 자율적 문제 해결 능력을 향상시키는 데 집중을 하고 있다. 이렇게 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5: 그 높이 뛰어도 일을 잘할 수 있습니다.
6: 그건 그렇습니다.
5: 예, 그러니까 높이 뛰어야 되는 일도 있을 거 아니에요.
6: 그렇죠. 예. 그런 실제 능력을 갖추고 있다. 그렇게 예, 보여주고 있다.
5: 그 하여간 그 로봇 산업과 관련해서는 휴머노이드 중국의 기업 유니트리를 주목해야 된다고 들었습니다.
6: 네네.
5: 얼마 전에 이게 상장했는데 상장 첫날 주가가 뭐 629%까지 뛰었다면서요?
6: 네네네.
5: 예, 어느 면에서 이걸 주목해야 될까요?
6: 유니트리는 일단 저장성 항조우에 기반을 둔 로봇 기업인데요.
5: 예.
6: 말씀하신 것처럼 19일에 이제 상하이 거래소에 이제 상장했을 때 원래 공모가가 150위안이었는데
5: 예,
6: 당일 한때 이제 1,100위안까지 올랐다고 하니까 굉장한 건데 사실 주가 상승 자체가 기술력을 증명한다고 보기 어렵고
5: 예, 예,
6: 그만큼 중국 사회가 이제 또 로봇 산업에 대한 관심이 지대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5: 예,
6: 원래 유니트 트리는 이제 사족 보행 로봇, 로봇계로 이제 유명한 기업인데요.
5: 사족 보행 발이 네 개.
6: 네네, 로봇계. 예. 그래서 예, 휴머노이드 로봇까지 이제 사업을 확대하고 있는데 주목할 점은 이 기업이 이제 비교적 저렴한 가격에 빠르게 생산할 수 있다는 점인데요.
5: 예.
6: 예를 들어서 이제 유니트리의 대표적인 제품이 이제 로봇계, 이제 고투라고 하는데
5: 예,
6: 이게 우리 돈 200만 원부터 판매가 되고요.
5: 비기 상대적으로 싼 거군요.
6: 네네네.
5: 예.
6: 휴머노이드 로봇 G1 같은 경우도 우리 돈 이제 1,800만 원부터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5: 예.
6: 그래서 이렇게 빠른 생산과 가격 경쟁력까지 갖춘 기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5: 같습니다. 예. 근데 이게 이제 대량 생산이 되면 값이 내려간다는 필연적인 결과가 있잖아요.
6: 네네네.
5: 그러니까 아직 거기까지는 안 간 걸로 봐야 되겠죠.
6: 그래도 이렇게 가격을 저렴하게 유지하고 있다는 데서 경쟁력이 예,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5: 네. 하여간 중국은 뭐든지 국가적으로 키우는 분야들이 있는데
6: 네,
5: 로봇 산업도 뭐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 이걸 어디에다 활용하겠다는 무슨 그 빅픽처가 있습니까?
6: 근데 중국도 인구 감소와 고령화가 심각한 수준이기 때문에
5: 예,
6: 장기적으로 사람이 부족해지는 현장에 로봇을 투입하려는 수요가 계속 있을 걸로 생각이 되고
5: 예,
6: 그것을 대비한 것이라고 보여지는데요. 현재 시점에서 좀 말씀을 드려보면은 구매층이 크게 네 가지로 나뉘거든요.
5: 예.
6: 하나는 이제 알고리즘 개발회사나 이제 지자체가 주도한 연구센터, 그런 2차 개발업체들이
5: 예,
6: 이제 훈련과 검증을 위해서 하드웨어로 구매를 하는 경우고요. 두 번째가 이제 정부나 공공기관이 접객이나 안내, 그다음에 순찰, 청소 같은 상대적으로 좀 간단한 업무에 투입하는
5: 예,
6: 경우가 있고, 세 번째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관광지나 호텔, 쇼핑센터에서 이제 관심을 끌기 위한 트래픽 효과를 노리는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고
5: 예,
6: 네 번째가 일반 소비자인데 아직까지는 이제 고가의 휴머노이드보다는 이제 좀 가볍게 소비할 수 있는 이제 전자제품에 가까운 저가 로봇에 관심이 많고
5: 예,
6: 또 실제로 이번 베이징 로봇 대회에서도 200위안 안팎의 우리 돈 4만 원가량이죠. 그
5: 예,
6: 로봇계가 가장 관심이 많았다고 합니다.
5: 로봇계.
6: 네네네.
5: 그건 뭐니까 애완용 정도지 그 걔는 무슨 일을 시킨다거나 그런 건 아니잖아요.
6: 뭐 이렇게 간단한 일은 시킬 수 있다고 하는데 말 그대로 이제 고가의 전자제품.
5: 예예. 그렇군요.
6: 향유하는 정도로. 예예.
5: 예예. 그 한국 기업의 경우에는 이렇게 좀 뭐랄까 휴머노이드 로봇을 생산 현장에 넣으려다가 좀 실패한 경우도 있습니다.
6: 네.
5: 그 지난번에 현대자동차 같은 경우에 노조하고 근데 결국은 양쪽이 그 합의한 부분은 그러니까 인식을 같이 한 부분은 이걸 영원히 피할 수는 없다.
6: 아, 그렇습니다.
5: 라는 것이었거든요.
6: 네.
5: 그래서 중국에서 혹시 그 로봇이 사람의 일자리를 대체함으로써 결국 일자리를 대폭 줄이게 되는 안 좋은 효과, 이거에 대한 우려는 없습니까?
6: 사실 이런 위기감과 우려는 전 세계적으로 존재할 텐데
5: 그렇겠죠?
6: 중국도 물론 우려, 그 예외는 아니고요.
5: 예, 예.
6: 다만 중국의 로봇 산업 자료나 정부 문건을 보게 되면 무겁고 힘들거나 이제 위험하고 반복적인 노동, 이제 고온과 고위험에 노출된 작업을 로봇이 대체하도록 할 방침이다 이렇게 밝히고 있는데
5: 예,
6: 하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말씀하셨듯이 이제 로봇과 사람의 어떤 노동 분업 문제 또 로봇의 확산으로 인한 이런 고용 안정 문제나 노동권 문제들이 계속 대두될 것으로 보입니다.
5: 예, 예. 가장 큰 그 뭐랄까 인간으로서 느끼는 인간의 약점은 로봇에 비해서 얘들은 잠도 안 자고 먹지도 않고 일하잖아요.
6: 그렇습니다.
5: 예, 그게 가장 무서운 것이기도 하죠. 그렇게 되면 노동력에 있어서의 경쟁력은 인간이 확실히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6: 네네,
5: 그걸 결국은 이제 어떻게 잘 서로 조화시켜 나가느냐 하는 것이 큰 과제이기도 한데
6: 네,
5: 아마 중국이 이 부분에서 앞서가기 때문에 중국이 어떻게 하는지를 한번 보는 것도 좀 의미가 있긴 있을 것 같습니다.
6: 네.
5: 그리고 아시는 것처럼 뭐 AI뿐만이 아니라 로봇 분야도 미국과 중국이 지금 한창 경쟁 중에 있습니다.
6: 네네.
5: 근데 로봇의 두뇌를 만드는 로봇 프로그래밍 이거는 그래도 아직 미국이

0: 앞서고 있다면서요?
1: 네, 그런 AI 모델이나 소프트웨어 또 범용적인 문제 해결 능력에선 미국이 앞선다는 평가가 많고요.
0: 예.
1: 그래서 중국에서도 우리도 이런 산업용 컴퓨팅이나 산업 표준 같은 부분을 보완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이 나오고 있고요. 그런데
0: 예, 예.
1: 이제 로봇을 실제로 한 대 만드는 게 AI 프로그램 하나 만드는 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뭐 제가 일일이 열거할 수는 없지만 굉장히 많은 핵심 부품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0: 예, 예.
1: 그런 핵심 부품을 자국에서 조달할 수 있는 제조업 기반이 굉장히 거대하고 중국은
0: 예.
1: 또 그걸 대량 생산해서 가격을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게다가 이제 제조업이나 물류처럼 로봇을 실제로 투입해 볼 수 있는 이런 산업 평정도 굉장히 거대하기 때문에
0: 예.
1: 그런 점에서 발전 전망이 더 높게 평가받는 것.
0: 예. 문자 4290 쓰시는 분께서 걱정을 해주셨는데 로봇이 맞아요. 산업 현장에 투입되면 일자리 축소는 물론이고 더 큰 문제가 결국은 국방에 투입되고
1: 네.
0: 세계를 상대로 판매에 올인할 것으로 보인다. 전쟁의 도구로 쓰인다는 것이 굉장히 두렵게 예상이 된다고 했는데 이건 뭐 충분히 걱정하실 만한
1: 맞습니다. 같이 걱정해야 될 문제입니다.
0: 예, 사실은 산업의 발전은 군수물자의 발전에서 가져온 것이 역사적으로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걱정도 하고 계신 것 같네요. 근데 하여간 이게 상용화가 되려면 실상 생활에서 이걸 써야 되는 것이고
1: 네네네.
0: 그러려면 예를 들면 너무 비싸면 쓸 수가 없잖아요.
1: 그렇습니다.
0: 예, 근데 그만큼 비싸다는 얘기인데 싸질 가능성 이건 가까운 시일 내에 그게 그런 미래가 올까요?
1: 그럴 가능성이 엿보이는 게요.
0: 예.
1: 이제 가격이 빠르게 내려가고 있지만 아직까지 많이 비싼 편인데 그래도 최근에 1만 위안대 우리 돈으로 200만 원 안팎의 그런 소형 휴머노이드 로봇도
0: 예.
1: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노에틱스라는 기업에서 출시한 셔뿜이라고 하는
0: 예.
1: 아이들의 교육과 놀이를 주로 용도로 한 로봇이 또 1만 위안에 판매가 되고 있고요.
0: 예.
1: 이런 제품을 보면 이제 휴머노이드 로봇도 소비자 시장으로 들어오고 있다 이렇게 알 수가 있는데
0: 예.
1: 그런데 아직은 사람의 일을 대체한다기보다 이런 교육이나 놀이 같이 있어준 동반 기능을 수행하는 이제 고급 전자 제품에 가깝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0: 예, 예.
1: 왜냐하면 이 일상에서 투입되는 로봇 상용화는 생각보다 시일이 걸릴 수밖에 없는 게 사람한테는 난이도가 적은 일 오히려 정작 로봇한테는 난이도가 높은 일이 될 수가 있거든요.
0: 아, 예, 예.
1: 그 예를 들면 가사노동은 사람은 뭐 숙련도가 차이가 있지만 누구나 어쨌든 할 수는
0: 그렇죠.
1: 있지 않습니까?
0: 예.
1: 근데 로봇은 너무나 많은 학습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집집마다 구조가 다르고 쓰는 가전제품 가구가 모두 다르기
0: 예.
1: 때문에 이런 오픈된 상황에 적응해가지고 오류 없이 해내는 로봇을 만들려면 좀 더 시일이 필요하지
0: 예.
1: 않을까 봅니다.
0: 알겠습니다. 부단대 국제관계와 공공사무학원의 김미래 박사였습니다. 중국 안 가시면 안 될까요?
1: 돌아가야 합니다.
0: 알겠습니다. 다음 주는 아무튼 여기서 뵙겠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예, 고맙습니다. 서태지의 로봇을 듣겠습니다. 제가 자판으로 로봇이라고 쳤는데 자꾸 이게 로봇이라고 자동 수정이 돼서 애를 먹었는데 아마 서태지 씨는 일부러 그렇게 오랜 표기법을 쓴 것 같긴 합니다. 노래도 예전에 가지고 놀던 로봇에 이젠 더 이상 사람 냄새가 없는 자신을 투영하고 있습니다. 글쎄 그때만 해도 이제 로봇은 좀 일종의 낭만적인 상상의 대상이었던 것 같습니다. 듣겠습니다.

0: 안녕하세요. 비뇨의학과 전문의 배양규입니다. 화장실을 자주 가게 되거나 밤에 여러 번 잠에서 깨지는 않으신가요? 소변 줄기가 예전보다 약해지고 다녀와도 개운하지 않은 느낌이 계속된다면 전립선 건강을 한 번쯤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중장년 남성에게 흔한 전립선 비대증은 나이가 들수록 발생 빈도가 높아지는 질환인데요. 배뇨 불편이 반복된다면 비뇨약과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1: 울산 MBC 건강 캠페인 건강업 울산업이었습니다.
2: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1: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울산문화방송에 대한 재허가와 관련해 시청자 여러분의 의견을 접수하고 있습니다. 더 나은 방송을 위해 많은 참여를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시각은 12시 30분입니다.
3: 예, 2부의 국제뉴스 이선영 아나운서입니다.
4: 미국 정부가 이란 전쟁 후 철수한 중동 주재 외교관들의 복귀 준비를 하고 있다는 뉴욕타임스 보도가 나왔습니다. 레바논 주재 미국 대사관을 시작으로 이스라엘, 요르단, 오만 주재 미국 대사관부터라는데요. 경제 제재는 여전히 살아있지만 전쟁은 서서히 멈추고 있는 걸까요? 그렇지 않다는 신호도 있습니다. 이란 국영방송인 IRIB 방송은 지난 주말 Where to kill Baron Trump라는 문구로 시작하는 3분짜리 영상을 방영했는데요. Baron Trump가 누구냐? 트럼프와 멜라니아 사이에 태어난 막내 아들입니다. 현재 뉴욕대 스턴 경영스쿨에 다니는 20살 학생인데요. 이란이 Baron을 위협하는 방송을 버젓이 내보내고 있는 겁니다. 약간 뜬금포도 있습니다. 러시아 국영통신 리아노보스티는 미국과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에서 자유통항을 포함해 휴전에 합의했다고 돌연 보도하기도 했는데요. 이란과 파키스탄의 소식통을 인용했는데 후속 보도도 없습니다. 단순 해프닝일까요? 이란과 오만은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임시 공동 항로를 구축하고 기뢰를 제거하는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양국의 외무장관이 테헤란에서 만났는데요. 미국은 잘 안 보이네요. 시장의 판단은 미국, 이란이 정면 충돌은 피했다입니다. 브렌트유는 3.9% 급락해 배럴당 $86로 내려왔고요. 미국 장기 국채 금리도 이틀째 하락하면서 뉴욕 증시는 반도체주를 중심으로 다소 숨통이 트였습니다. 엔비디아도 8%

0: 15개월 만에 2.19% 반등했습니다. 2022년 2월 시작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끝내려 특사들이 나서는 걸까요? 존 래클리프 미 CIA 국장이 비밀리에 러시아 모스크바를 방문했다고 미국 CBS가 보도했습니다. 한편 북미 정상회담 성사를 위한 메시지가 있을 거라는 분석도 나오고는 있는데요. 하지만 김정은 위원장은 열흘째 묵묵부답, CIA 출신의 한반도 전문가는 성사 가능성이 매우 낮다는 전망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8월 26일 수요일 오늘의 국제뉴스, 저는 이선영이었습니다.
1: 与世界接轨.
2: Conectarse con el mundo.
3: 세계と繋がる.
4: للتواصل مع العالم.
5: Connect with the world.
6: 세계는 연결돼 있다. 손석희의 12시.
7: 예, 2부 한 걸음 더 들어가겠습니다. 미국과 캐나다의 관세 전쟁이 요즘 이란이나 우크라이나보다 더 관심을 끄는 형국이 됐습니다. 점점 과열되고 있거든요. 트럼프는 캐나다를 계속 도발하고 있고 캐나다에서는 미국의 보복 관세를 부과할 생각입니다. 충돌이 이게 장기전으로 갈지 또 나아가서 이른바 탈미국 노선의 신호탄이 될지 세계가 주목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이런 트럼프의 행보가 오히려 미국의 어떤 영향력이나 의존도를 줄이는 새로운 국제질서, 뉴 노멀을 만들어내고 있다, 이런 시각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트럼프는 오히려 세계 1호일 수 있다, 이런 일종의 역설이죠. 지금부터 한 걸음 더 들어갈 텐데 미국 정치 전문가인 송호창 변호사가 엊그저께 워싱턴으로 떠나서 지금 워싱턴에 있습니다. 화상으로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8: 네, 반갑습니다.
7: 예, 잘 도착하셨군요. 이제 뭐 네. 현지에서 미국 소식은 당분간 좀 전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미국과 캐나다는 이른바 관세를 놓고 전면전 분위기입니다. 미국 네. 내부하고 정치권에선 지금 상황을 어떻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8: 그 정치권 얘기를 하기 전에 예. 미국인들이 캐나다인에 대해서는 좀 독특한 인식을 좀 가지고 있는 게 있어서 그걸 예. 먼저 좀 보는 게 나을 것 같은데요. 예를 들어서 미국인들이 흔히 하는 얘기가 미국 사람이 캐나다 사람을 지나가다 이렇게 우연히 발을 밟으면
7: 예.
8: 캐나다 사람이 I am sorry라고 먼저 얘기를 합니다.
7: 예.
8: 그런 정도로 캐나다 사람들은 뭐 어떤 일을 당하더라도 화를 내거나 먼저 이렇게 뭐 공격적으로 하지 않고 아주 예의 바르고
7: 예.
8: 항상 미국인이 뭐라고 얘기하면 다 받아주는 이런 사람으로 인식되어 있는 게 있는데
7: 예.
8: 지금 반대로 이제 아주 의외의 반응을 보이고 있는 거죠.
7: 예.
8: 그리고 지금 작년 트럼프 정부가 들어서고 난 다음에 전 세계를 상대로 관세 뭐 폭탄을 터뜨리고 있는 가운데 어느 나라도 그 반응을 하거나 반발을 하거나
7: 예.
8: 그런 데가 없는데 지금 캐나다가 아주 공격적으로 전면적으로 지금 반격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7: 예.
8: 사실은 미국 측 입장에서 좀 상당히 놀래는
7: 예.
8: 의외의 반응이라는 그런 인식들이 좀 있는 거 같아요.
7: 좀 당황스러운 그런 상황인 모양이군요. 그런데 그러면 캐나다는 이제까지 그렇게 얌전했다가 왜 이렇게 반대로 나오는 걸까요?
8: 그게 지금 카니 총리가 올 새로 이제 취임하고 난 뒤에
7: 예.
8: 올해 1월에 스위스 다보스 포럼에서 전 세계 중견 국가들이 이제는 더 이상 그 강대국 뭐 간단하게 이제 중국과 미국을 예를 들어서 얘기를 한 건데 강대국에 그냥 휘둘려서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7: 예예.
8: 중견 국가 그리고 소프트 파워를 가지고 있는 국가들이 연대해서 역할을 해야 될 때다 라고
7: 예, 예.
8: 입장을 낸 것처럼 그런 기조를 지금 이제 관세
7: 전쟁에도
8: 부과를 한 것과 예, 예. 예, 거기에 맞춰서 지금 아주 공격적으로 대응을 예. 하는 것 같습니다.
7: 사실 그 초장부터 트럼프가 좀 심기를 많이 건드리긴 했죠. 그러니까 캐나다를 51번째 주로 만들겠다는 둥 뭐 여러 가지 그런 얘기들을 그렇죠. 해서 캐나다 국민들의 어떤 그 원성을 크게 산 그것도 작용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긴 합니다. 그런데
8: 그렇습니다. 예. 예.
7: 지금 상황에서
8: 그러면 지금 뭐
7: 예, 협상의 여지는 있어 보입니까?
8: 뭐 협상은 아무래도 이제 계속 그 물밑에서는 하게 될 텐데
7: 예.
8: 지금 뭐

0: 어쨌든 공식적으로 협상하는 가운데 도중에 이제 캐나다 총리가 협상 종료 선언을 하고 전부 다 철수하는
1: 예.
0: 그런 결정을 지금 한 상태라서 공개적으로 뭐 협상이 이루어지거나 하는 거는 아직은 좀 이른 것 같고요.
1: 그렇군요.
0: 물밑에서는 뭐 협상이 일어날 수 있는데 어쨌든 지금 캐나다 국민들이나 여론 심지어 정치권의 캐나다 야당 의원들이나 야당에서 야당 정치권에서도 지금 카니 총리의 지금 방침에 대해서 전폭적으로 그 지지하는 그런 분위기 있습니다.
1: 그렇군요. 근데 뭐 장기전으로 들어가면 트럼프 입장에서도 그렇게 유리하진 않을 것 같은데 왜냐하면 늘 얘기하지만 중간 선거도 있고 영향을 받을 거 아니겠습니까?
0: 그렇습니다. 양쪽이 다 지금 이제 관세를 50% 이상 관세를 부과한다고 하는 건 사실은 교역을 중단한다는 얘기거든요.
1: 예, 예.
0: 실질적으로 거래 무역이 있었던 데에서 50%의 관세를 부과하면서 교역을 할 수는 없는 상황이고.
1: 예.
0: 그런데 지금 거기다가 지금 캐나다 같은 경우는 전 세계에서 그러니까 그 수출이 주된 그 산업 부분인데
1: 예.
0: 캐나다 수출의 75% 가까이가 지금 미국으로 수출을 하는 거고요.
1: 예.
0: 그리고 그 가운데 가장 큰 부분은 아무래도 이제 원유나 가스 같은 에너지 부분이 이제 가장 절대적으로 큰 부분이고
1: 예.
0: 그다음에 그 운송 장비라든지 금속이나 원자재 같은 그런 부분들이 많은데 조금 이제 주의 깊게 보면 이번 그 미국에서 타겟으로 한 관세 품목에 이런 대규모 그 에너지라든지 운송 장비라든지 이 부분은 빠져 있습니다.
1: 예, 예.
0: 그리고 75% 중에서 와인이라든지 뭐 하키스틱이라든지 일종의 이제 소비품에 해당하는 그런 부분이고 거의 한 75% 중에 한 5% 정도가
1: 예.
0: 지금 대상이 돼 있는 상태라서
1: 예.
0: 지금 전면전을 한다고 하더라도 물론 경제적인 타격이 있고 상호간의 그 불이익이 있긴 하겠지만
1: 예.
0: 아직까지 그렇게 뭐 산업 전체에 근본적인 어떤 어려움이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1: 예. 근데 이제 아까 잠깐 말씀하실 때 이른바 이제 캐나다 쪽에서는 중견국들이 한번 뭉쳐야 된다. 그래서 미국이 이렇게 일방적으로 주도하는 이런 관세 전쟁이니 뭐니 여기에는 대항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캐나다 쪽에서 나오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지금까지 어떻게 보면 이제 힘으로 밀어붙이던 그런 미국의 주도의 이런 전략 이런 것이 한계에 온 것이 아니냐라는 얘기도 나오고 그것과 관련해서는 또 송 변호사께서 주목한 칼럼도 하나 있다고 들었습니다. 한꺼번에 말씀을 좀 해주시겠어요?
0: 예, 최근에 그 워싱턴 포스트에서 한 그 칼럼니스트가 이제 글을 쓴 것이
1: 예.
0: 미국이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동맹국에게 부담을 가중시키고 오히려 뭐 북한이나 러시아나 중국에게는 오히려 그 더 친근하게
1: 예,
0: 더 가깝게
1: 예.
0: 이런 조치를 취하는 것이 오히려 미국에게는 그 불이익을 더 가중시키고
1: 예.
0: 그리고 동맹국이라든지 특히 이제 중견 소프트 국가들에게는 새로운 어떤 활로를 열 수 있는
1: 예.
0: 그런 계기가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칼럼을 만들어서 그 주목을 좀 받고 있는데요. 이게
1: 예.
0: 그 지난 1월 달에 카니 총리, 캐나다 총리가 얘기했던 그 말과 이제 일맥상통하는 그런 내용이기도 하고
1: 예.
0: 그때 이제 어떤 얘기를 했냐면 영어로 이제 if you not at the table you are on the menu라고 해서 만약에 이 중견 국가 이런 국가들이 지금 테이블에 앉아서 서로 연합하고 이 문제를 어떻게 할지 해답을 같이 찾지를 않으면
1: 예.
0: 이런 강대국의 메뉴판에 올라가는 그런 시대가
1: 예.
0: 될 거다.
1: 재밌는 표현이네요.
0: 예. 이거는 예. 그래서 이게 아주 시의적절하기도 하고
1: 예.
0: 지금 특히 이제 캐나다라든지 영국이나 유럽 연합 특히 이제 아시아에서는 한국이나 일본 같은 이런 그 중견 국가의 역할을 하고 있는 데들이 지금은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고 그리고
1: 예.
0: 이런 데가 서로 그 새로운 어떤 해법을 찾지 않으면 결국 이제 뭐 메뉴판에 올라가는 그런 신세가 될 거다라고
1: 예예.
0: 하는 그런 메시지였죠.
1: 예. 그거 이제 예를 들어서 안보나 경제 측면으로 나눠서 볼 수가 있는데 안보 측면에서는 실질적으로 이제 이란 전쟁 이후에 미국과

0: 그렇게 뭐 지금 협조적이지 않았던 유럽의 국가들이나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그래서 미국 중심의 안보 질서에서 좀 벗어나야 된다라는 공감대는 다 있어 왔잖아요. 그죠? 실제로 자립하려는 움직임도 특히 무기 체제 속에서는 그런 움직임도 보이고는 있는 게 사실 아니겠습니까?
1: 예,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게 그 미국 쪽에서도 미국이 이때까지 전 세계 특히 동맹국들에게 계속 요구했던 것과 사실은 부합하기도 합니다.
0: 예, 예.
1: 그러니까 유럽 그 나토에 대해서도 그렇고 한국이나 일본에 대해서도 방위비 분담을 더 분담액을 증액을 하고 자국의 GDP 대비 뭐 5% 3% 이상 방위비를 증액하면서 스스로 방위할 수 있는
0: 예.
1: 이런 자립할 수 있는 역량을 키워라. 라고 하는 거를 사실은 트럼프 정부가 처음부터 주장했던 거고
0: 예.
1: 거기에 맞춰서 사실은 이 중견 국가들을 비롯해서 세계 다른 나라들이 이제 거기에 대한 대응하고 준비를 자력을 이제 만들어 나가고 있는 거죠.
0: 그런데
1: 그것이 그냥 단순히 각 국가 단위에서 자체적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중견 국가들이 서로 연합을 하고 함께 힘을 모아서 대응할 수 있는 그렇게 했을 때 오히려 그 미국이나 중국의 그냥 일방적인 그런 체제에서 서로 균형을 맞출 수 있는
0: 예.
1: 그런 것이 아닌가 싶고요. 그리고 실제로 뭐 이란 제재도 지금 뭐 베센트 재무장관이 뭐 초강력 제재를 하겠다라고는
0: 예.
1: 하지만 사실은 제일 핵심이 이제 중국에 대한 제재이고
0: 그건 별로 없었잖아요.
1: 예, 이란의 원유의 90%가 지금 중국으로 다 들어가고 있는데
0: 예.
1: 그 초강력 제재를 하겠다고 하면서도 이제 중국에 대해서는 이런 방구 얘기도 하지 않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0: 예.
1: 거기에 대해서 이제 중국이라든지 브라질이라든지 기존에 미국과 모든 수출을 하고 그 교역을 했던 데들이 다른 대책을 찾고 수출 품목을 미국이 아닌 다른 곳으로 이미 몇 년 전부터 다 이전을 하고 있습니다.
0: 예, 예.
1: 예를 들어서 중국만 해도 그 중국의 그러니까 중국의 13억 인구를 먹여 살리는데 1년에 뭐 7억 몇천 마리의 그 돼지가 필요한데
0: 예.
1: 이 돼지를 먹이는 사료가 거의 대부분이 이때 그 전에는 이제 오하이오주 같은 미국에서 이게 다 들어왔었거든요.
0: 예, 예.
1: 그랬던 것을 사실은 트럼프 당선되고 난 이후부터 중국이 미국으로부터 수입을 줄이고
0: 예.
1: 브라질로부터 수입하는 것을 훨씬 더 두 배 가까이 지금 늘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게
0: 예.
1: 전 세계적으로 이미 그렇게 되고 캐나다 같은 경우도 이미 이제 미국과 지금 관세 가지고 이 충돌이 있었지만 이전부터 작년 재작년부터 중국에 대한 수출 의존도를 줄이면서
0: 예.
1: 영국이라든지 유럽연합이나 아시아 쪽으로 수출량을 더 늘리는
0: 예.
1: 이런 식으로 이미 실현이 지금 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0: 예.
1: 사실은 이번에 캐나다와 미국의 관세 충돌은 그것의 어떤 결과적으로
0: 예.
1: 이때까지 만들어지고 있는 질서, 국제 질서의 재편의 하나의 결과 그리고 이게 이제는 좀 공격적으로까지 나설 수 있는 정도로
0: 예.
1: 상황이 만들어졌다는 걸 보여주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0: 예. 그렇게 이해하면 또 좀 이해가 쉬워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뭐 좀 아까 안보 문제 얘기했고 거기에 이어서 경제 문제까지 말씀하셨습니다만은 경제는 달러 중심의 시스템이 이미 전 세계적으로 구축이 돼 있어서 이걸 그렇게 미국에서 쉽게 벗어나긴 좀 어려워 보이는데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뭐랄까 경제적인 부분에서도 탈미국 움직임은 일정 부분 이미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다 이렇게 보신단 말씀이죠?
1: 예, 이미 근데 조금 주의해서 봐야 될 것은
0: 예, 예.
1: 그렇지만 이걸로 이번에 어떤 이런 변화나 움직임을 통해서 하루아침에 단시간 내에 지금까지 미국 중심에 그리고 미국에 과도하게 의존했던 것들을
0: 예.
1: 뭐 하루아침에 탈피하고 또는 달러 중심 체계에서 하루아침에 이렇게 바뀔 수는 없겠죠.
0: 예.
1: 그게 상당 기간 무역이나 교역에서도 그렇고 달러 금융 체계에서도 달러 중심의 이 시스템은 상당 기간 앞으로 오래 이제 지속이 되겠지만
0: 예예.
1: 작년부터 트럼프 정부가 들어와서 하는 이런 식의 어떤 강력한 그리고 사실은 협상이나 협의를 통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거의 일방적으로 몰아붙이는
0: 예.
1: 이런 움직임은 앞으로 좀 힘들어지지 않을까.
0: 예.
1: 거기다가 이것이 이제 이번 11월 중간선거가 지나고 나면 의회가 사실은 민주당 쪽으로 다수당이 하원은 뭐 거의 다 넘어간다고 얘기를 예측을 하고 있고
0: 아, 그런가요?
1: 상원까지도 예. 상원도 지금 과반수를 민주당이 다수당이 될 수도 있다 하는 예, 예. 예측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서 어쩌면은 그런 좀 지금 트럼프 정부 입장에서 보면 그리고 예. 공화당이나 트럼프 입장에서 보면 상황이 거기까지 지금 내몰리고 있기 때문에 더 이제 이 중간선거 이전에 몰아칠 수 있을 사람들은 전부 다 지금 막 몰아치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 예, 하는 예. 생각도 듭니다.
0: 짤막하게 한 가지만 좀 답변 부탁드리죠. 그 미국의 반응은 뭐 예상대로입니다. 그러니까 그 이른바 중견국 연대에 대해서는 망상이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그건 거꾸로 보면 그만큼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 이렇게 봐도 될까요?
1: 망상이다라는 건 뭐 일부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 같고요.
0: 예.
1: 일단은 왜 그 산 위에 산 꼭대기에 있는 사람은 중간에 있거나 올라오는 사람은 잘 보이지도 않잖아요.
0: 예예.
1: 그러니까 별로 사실은 관심이 없는 것 같습니다.
0: 아, 그렇습니까?
1: 거기에 대해서.
0: 예예.
1: 그래서 나중에 중견 국가들, 소프트 파워 국가들이 힘을 합해서 어떤 공동의 행동을 취하게 될 때
0: 예,
1: 그때
0: 예.
1: 가서 야 이제 문제의식이나 이런 긴급한 걸 느끼게 되지 그전에는
0: 예.
1: 크게 어떤 문제의식을 느낄 것 같지는 않습니다.
0: 그렇군요. 그것도 이해가 갑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도록 하죠. 미국 정치 전문가인 송호창 변호사가 워싱턴에서 화상으로 연결했습니다. 고맙습니다.
1: 네, 고맙습니다.
0: 예. 캐나다 얘기가 많이 나왔는데 캐나다 출신의 가수 브라이언 애덤스의 곡을 골랐습니다. 상대적으로 약자이고 우리처럼 관세 문제로 맞붙고 있으니까 캐나다를 응원하는 건 뭐 인지상정일 것 같습니다. 노래는 이별은 칼에 베인 듯 아프지만 이게 옳은 것 같다고 말합니다. 뭐 그 정도까지는 안 가길 바랍니다. 근데 아무튼 cuts like a knife. 뮤직비디오를 보니까 칼을 뽑긴 하는데 무도 아니고 사과를 깎고 있더군요. 듣겠습니다.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환인제약.

0: 보증까지 트럭버스 타이어는 금호 KTS로.
1: 지금까지 이런 제초제는 없었다. 타타타. 국내 최초 알약형 비선택성 제초제. 1분 안에 녹는 간편한 제초제 타타타. 거품이 적어 작업 효율성을 높여주는 타타타. 빠르고 강력한 제초 효과 타타타.
2: 제초제는 타타타.
3: 한얼 사이언스.
0: 하루의 시작 우리 곁에 제일 가까운 곳에서 우리의 일상을 지키는 생활 밀착 기업들과 그 기업의 내일을 지키는 금융. 안정적인 금융 지원으로 우리의 삶을 더 편리하게. 내 생활 가까이 경제는 든든히. 신용보증재단. 지금은 우리 아이 키 크는 시간.
4: 또래보다 키가 작다면 키 성장에 할 때 키가 크고 싶다.
0: 더 늦기 전에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상담 전화 1544-1919.
5: 제조사 노바렉스, 판매원 두드림. 아이클 타임은 건강기능식품입니다.
6: 온 가족 에너지 충전 샤볼데이 여름 제철 신메뉴. 완도 전복 보양식으로 든든하게. 여름 별미 강원도식 막국수에 마라탕 마라샹궈까지. 달콤한 곡성 생멜론 디저트로 완벽한 마무리. 올여름 맛있는 외식 가족 에너지 충전은 샤브올데이에서.
7: 예, 유튜브의 사라공님, 미국에서도 실시간으로 시청 청취 중이라고 하셨습니다. 거긴 저녁이나 밤이 되겠죠. 날씨가 무지 덥다고 하셨는데 어느 지역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고맙습니다. 김민혜 박사 인터뷰 후에 서태지의 로봇 들려드렸는데 2424 문자 쓰신 분께서 재밌게 잘 듣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참고로 서태지 로봇 뮤직비디오에 저희 딸이 어릴 적에 출연했습니다 하셨습니다. 그래서 뮤직비디오를 우리 제작진이 찾아보니까 실제로 뛰어다니는 아이들이 몇 명 등장한다고요. 많이 자랐겠군요. 2부 송호창 변호사 화상연결 들으시고 화상연결이 맞는지 모를 정도로 아주 음질이 좋았다고 하셨습니다. 저희들이 이거 굉장히 신경 쓰고 있는데 다행이네요. 1시 5분에 손석희 12시 3부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0: 지금 시각은 12시 57분입니다.
1: 울산 MBC 캠페인 HD 현대중공업 협찬입니다.
2: 안녕하세요. 짹짹휴게소 대표 홍승민입니다. 자연을 관찰하는 건 생각보다 어렵지 않습니다. 학교에 가는 길, 퇴근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늘 걷던 익숙한 길에서 잠시 고개를 들어 두리번두리번 주변을 살펴보세요. 전에는 들리지 않던 새소리가 들리고 이름을 몰랐던 꽃과 나무가 보이고 작은 곤충 한 마리도 눈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자세히 바라보면 알게 되고 알게 되면 조금씩 좋아하게 됩니다. 저희가 자연을 관찰하고 기록하는 이유는 우리가 본 아름다움을 오래 기억하고 더 많은 사람과 함께 나누기 위해서입니다. 오늘은 익숙한 길을 조금 천천히 걸어보시면 어떨까요? 우리 곁에는 생각보다 많은 생명이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1: 울산 MBC 캠페인 HD 현대중공업 협찬입니다.
3: 기다린 남구 새도시 새옥동의 시작 문수 비스타 더파크 옥동 위 태화강과 3호선 사이 가장 푸른 700세대 대단지 새옥동 프리미엄이 시작됩니다. 문수 비스타 더파크 오픈 예정 1551-8454 동원개발.
4: 오존 주의보 발령 시 노약자, 유아 등 호흡기 질환자는 가급적 야외 활동을 자제해야 하고 유치원 및 초중고등학교에서는 야외 수업을 피해야 합니다. 오전 경보 발령 시는 유치원 및 초중고등학교에서는 야외 수업 및 체육 활동을 자제하고 오전 발령 대상 지역에는 일부 교통이 제한됩니다.
5: 심정지 환자 골든타임은 4분. 심폐소생술 이렇게 하세요. 먼저 큰 소리로 주변 사람을 특정해 119 신고를 부탁하고 곧바로 심폐소생술을 준비합니다. 두 손을 포개 깍지를 끼고 손바닥으로 환자의 가슴 중앙에 압박을 실시합니다. 압박의 깊이는 약 5cm. 속도는 분당 100에서 120회. 강하고 빠르게 눌러줍니다. 119 구급대원이 도착할 때까지 이전 과정을 반복합니다. 알아두면 일반인에게도 간단한 심폐소생술, 한 사람의 생명을 살릴 수 있습니다.
0: 표준 FM 97.5MHz 여러분의 울산 문화방송입니다. HLAU SFM
6: 혈액순환에도 좋고 기억력 감퇴에도 좋다는 거지?
7: 은행잎 추출물이라서 둘 다에 좋대.
8: SK케미칼 기넥신 F정 80mg
0: 뇌건강을 함께 SK케미칼이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9: MBC 한시 뉴스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가 당대표 출마자 및 신임 지도부와의 청와대 만찬 과정을 통해 각자가 전대기간에 펼쳤던 주장의 배경을 다 설명하고 과했던 표현들에 대해서는 사과하면서 동지임을 재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대표는 오늘 경북 안동 경북도당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최고위원회 화합과 단결, 성공이 당 성공이고 저의 성공이라며 민주당은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하나라고 말했습니다. 친청계 최민희 최고위원도 어제 이재명 대통령을 뵙고 풋풋한 정을 나눴다며 당 지도부 목표는 민주당을 민주당답게 강화시키면서 이재명 정부를 성공시키는 일뿐이라고 화답했습니다. 중국 일부 농촌 지역에서 배추의 신선도 유지를 위해 일군 발암물질인 포름알데히드를 사용한 사실이 드러난 가운데 일단 최근 국내로 수입된 중국산 배추에서는 포름알데히드 성분이 검출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8월 24일과 25일 수입 신고된 중국산 배추 8건을 검사한 결과 포름알데히드가 검출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중국 일부 농촌 지역에서 배추의 신선도를 유지하기 위해 포르말데히드를 사용한 사실이 드러나 중국 중앙정부는 특별조사를 지시한 바 있습니다. 폭염 속 부대 달리기 대회를 강행했다가 취사병이 숨진 사건과 관련해 검찰에 송치된 이수득 육군 8사단장이 직무에서 배제됐습니다. 육군은 부대 지휘와 관리 조치 소홀에 대한 조사, 또 향후 객관적 부대 진단 등을 고려해 8사단장을 직무 배제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육군 8사단에서는 지난해 9월 초 최고 31도의 무더위에도 제대로 된 안전대책 없이 9.13km 달리기 대회를 열었다.

0: 가 부대 취사병이던 지수혁 일병이 열사병에 의한 장기 손상 등으로 숨지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러시아와 중국 군용기 여러 대가 우리나라의 방공식별구역인 카디즈에 또 무단 진입해 군 전투기가 대응 출격했습니다. 군 관계자에 따르면 어제 오후 중국 Y9 정복기 한 대가 동중국해를 순찰하다 이어도 남쪽 150여 킬로미터까지 올라와 카디즈 내 100여 킬로미터를 비행했습니다. 앞서 러시아 군용기 여러 대도 어제 동해 카디즈에 진입했다 빠져나가 우리 공군 전투기가 출격했습니다. 다만 영공 침범은 없었고 중국과 러시아의 연합 비행이나 공동 훈련은 아니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올해 6월에 태어난 아이가 2만 3천 명을 넘기며 7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국가데이터처가 오늘 발표한 2026년 6월 인구 동향에 따르면 6월 출생아 수는 2019년 이후 가장 많은 2만 3,111명이었습니다. 1년 전과 비교하면 15.6% 늘어난 수치로 증가율로는 역대 6월 중 최대입니다. 합계 출산율도 0.11명 증가한 0.88명으로 나타났습니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이재명 대통령에게 인요한 전 국회의원의 대한적십자사 회장 임명을 하지 말아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박성준 수석 대변인은 오늘 오전 경북 안동에서 진행된 최고위원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어제 김 대표가 만찬 회동 이후 이 대통령과 따로 시간을 가졌다면서 대표가 이 대통령에게 인전 의원을 대한적십자사 회장에 임명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고 말씀드렸다고 전했습니다. 날씨입니다. 오늘은 수도권과 강원도를 중심으로 곳곳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중부지방은 대체로 흐리고 남부지방과 제주는 대체로 맑은 가운데 경기 북동부와 강원에 5에서 최대 60mm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낮 최고기온은 27도에서 36도까지 올라 무더위가 계속되겠습니다. 서울지방의 현재 기온은 30도입니다. MBC 한시 뉴스를 마칩니다.
1: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2: 화재 사고. 고층 건물에서 발생한다면 어떻게 대피해야 할까요? 먼저 화재 경보기를 누르고 119에 신고해 주세요. 옷에 물을 묻혀 입과 코를 막고 몸을 숙여 낮은 자세로 대피하세요. 승강기보다는 계단을 이용해 주세요. 대피 요령을 기억해 고층 건물 화재에서 안전하게 대피하세요.
3: 지금 시각은 1시 5분입니다.
4: 세상의 어떤 일도, 세상의 어떤 음악도 우리와 무관하지 않기에 매일 낮 12시 5분 손석희의 12시.

예, 우리가 의류 수거함에 넣는 안 입는 옷들은 어디로 갈까? 그 옷들의 취재, 그러니까 위치 추적기를 달아서 종착지를 취재한 기자가 있습니다. 그 결과는 좀 놀랍더군요. 잠시 후에 만나보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추천곡도 받고 있습니다. 1시 30분에 시작되는 4부에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선정되는 청취자께는 물론 작은 선물도 함께 보내드립니다. 그럼 3부는 광고 듣고 시작하죠.

0: 건강한 내일을 여는 글로벌 헬스케어 기업 휴원스.
1: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전화 1577-1352, 1577-1352.
2: 맛있는 돼지고기가 왔어요.
3: 엄마!
4: 우리 아이 도드람
5: 나왔어.
4: 우리 남편 도드람,
6: 우리 가족 도드람, 든든해요 도드람.
2: 맛있는 도드람이 우리 집으로 왔어요.

0: 온라인에서도 도드람.
1: 모든 인생

0: 땐 팀앱으로, 음주 후엔 팀앱 대리로.
1: 유니베라 알로에 세계 인류 상품 선정.
0: 한 번은 운일 수 있고
1: 5년 연속 유니베라 알로에 세계 인류 상품 선정.
0: 다섯 번은 노력이지만
1: 23년 연속 유니베라 알로에 세계 인류 상품 선정.
0: 23년 연속은 감히 따라올 수 없는 실력입니다. 세계가 23번 증명한 이름, 태양의 알로에 유니베라.

0: 예. 어쩌다 한 번씩 안 입는 옷들을 정리할 때도 있죠. 너무 낡은 건 버리더라도 입을만하다 그러면 이제 의류 수거함에 넣습니다. 동네마다 다 있으니까요. 넣으면서 어떤 생각들을 하시는지요. 필요한 누군가에게 가겠지, 재활용되겠지, 막연하게 생각하는데 사실 그 뒤의 일은 잘 모릅니다. 우리가 버린 그 옷들 다 어디로 갈까? 이 단순한 호기심 하나로 헌옷의 행방을 쫓은 기자가 있습니다. 헌옷 153벌에 일일이 위치 추적기를 달아서 전국 곳곳에 의류 수거함에 넣었다고 하네요. 그것들이 어디로 가는지 몇 달 동안 뒤를 쫓았답니다. 질문들, 그 헌옷들의 행방을 한겨레 20일 박준영 기자에게 직접 물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1: 네, 안녕하세요. 박준영입니다.
0: 예, 반갑습니다.
1: 네, 반갑습니다. 예.
0: 네. 몇 년차 기자십니까?
1: 13년차 됐습니다.
0: 네. 아, 예. 이게 얼굴을 뵙기로는 한 3년 차 되신 분 같은데.
1: 아, 예. 입사를 좀 일찍 해가지고 예. 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0: 그렇군요. 네. 예. 주로 탐사 보도를 해오셨습니까?
1: 네,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제 탐사 보도를 주로 맡게 돼서 예. 이렇게 좀 열심히.
0: 예. 힘들죠?
1: 예, 쉽지 않죠.
0: 아, 그러게요. 예. 체력과 비용이 들어가는 취재이기 때문에.
1: 네, 체력도 정말 쉽지 않고 비용도 예. 쉽지 않습니다.
0: 예. 위치 추적기를 153개를 다룬 거잖아요.
1: 네, 맞습니다.
0: 그 생각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처음에?
1: 네, 일단은 한국이 중고 의류 많이 수출한다. 그런데 그 경로를 모른다. 그런 얘기는 제가 들었었는데
0: 예, 예.
1: 국제 탐사보도 컨퍼런스에 갔어요. 가니까 유럽 언론인이 쓰레기에 추적기 달아서 하는 거를 이제 강연을 하고 있는 거예요.
0: 예, 예.
1: 그러면은 한국에서 제가 추적기를 헌옷에 달아보면 되겠다.
0: 예.
1: 막연하게 그렇게 사실 시작을 했습니다.
0: 아, 예. 우리나라에서 한 해 버려지는 옷이 공식 집계로 10만 톤에서 11만 톤이라고 하던데.
1: 네.
0: 더 되지 않을까요?
1: 사실은 그 공식 집계가 약간 좀 어색합니다.
0: 예.
1: 왜냐하면 민간 단체가 수거하는 경우가 많은데 민간 업체가.
0: 예. 예.
1: 그분들은 사실 막 제대로 보고할 의무가 사실 막 정확히 있지는 않기 예, 예. 때문에 그것들을 이제 사실 집계되는 것만 이 정도 된다는 것이고
0: 예.
1: 10만 톤만 해도 얼마나 많냐면 덤프트럭 한 4천 대 정도
0: 아유, 대단합니다.
1: 네, 예. 엄청 큰 거 있잖아요. 예.
0: 그 동네에 있는 의류 수거함 있잖아요.
1: 네.
0: 그거는 민간업자가 하는 건가요? 아니죠.
1: 동네 사실 아파트 의류 수거함 이런 데는 이제 아파트 관리단에서 입찰을 받아서
0: 예.
1: 민간 수거 업체가 하는
0: 그렇군요.
1: 것이고 민간 유통 경로로 약간 보낸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0: 예, 그 폐의류 수출 5위 국가라고 합니다, 우리나라가.
1: 네, 맞습니다.
0: 미국, 중국, 미국, 중국이 뭐 워낙 인구도 많으니까
1: 네.
0: 그렇다치고 영국, 독일에 의해서 우리가 5위라고 하는데 인구 규모에 비하면 이 영국이나 독일 그리고 그 밑에 있는 나라들보다는 굉장히 많은 거잖아요.
1: 예, 맞습니다. 인구 대비로 치면 저희가 예. 수출하는 게 세계 2위에 달하는
0: 2위예요?
1: 그러니까 이제 인구 대비로 치면
0: 예, 예.
1: 그러니까 이제 사실 미국, 영국, 독일이 저희보다 인구가 월등히 많기 때문에
0: 그렇죠.
1: 많을 수밖에 없는데 한국은
0: 예.
1: 되게 많은 거죠. 그렇지만.
0: 아, 그렇군요. 하여간 그 전국 방방 곡곡에 의류 수거함을 153군데를 찾아서 위치 추적기를 달았다는 겁니까?
1: 예, 맞습니다.
0: 예. 그것도 보통 일이 아니었겠네요.
1: 상당히 힘든 여정이었습니다.
0: 예. 아니 근데 굳이 왜 전국 방방곡곡을 다니셨습니까? 서울에만 하면 안 되나요?
1: 아 이게 지역마다 그 의류 수거 체계가 다를 거라고 예상이 됐고요.
0: 예예. 예.

0: 만약에 저희가 서울에 있는 여기 상암동에 있는 수거함에 하나에만 딱 넣으면
1: 예.
0: 저희가 알 수 있는 거는 상암동에 있는 수거 업체는 이렇게 하는구나라고 알 수 있잖아요.
1: 아, 그렇군요.
0: 근데 전국에 있으면 전국에 다 넣으면 재표성을 발휘할 수 있기 때문에
1: 예, 예.
0: 그나마 그렇게 했습니다.
1: 아, 그 제일 먼저 그 위치 추적기에서 신호가 온 곳은 어디였습니까?
0: 제일 먼저 신호가 온 건 이제 국내에서 신호가 주로 왔거든요.
1: 예, 예.
0: 수출 업체, 수거 업체에서 한 3일 정도 뒤에 신호가 계속 오고 있었고요.
1: 예.
0: 거기에서 이제 선별 분류를 해가지고 이제 그 항구로 보내는 거죠.
1: 예.
0: 이제 수출을 대기시키는 그 다음에 이제 해외 좌표가 시작됐습니다.
1: 아, 근데 그 수거 업체에서는
0: 네.
1: 우리 저 박 기자가 거기다가 위치 추적기를 달아놓은 걸 모릅니까, 압니까?
0: 모르겠죠, 아마.
1: 모르게 안 보입니까?
0: 저희가 그 장치를 좀 해놓은 게
1: 예.
0: 원래는 접착제로 붙이려고 했어요. 근데 보이잖아요. 그러면 예. 그래서 잘 붙지도 않아요. 그래서
1: 예.
0: 옷 솔기 같은 거 보면 열고 안에 넣을 수가 있어요.
1: 예.
0: 그 추적기를 넣고 하나하나 이제 재봉틀로 박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 추적기가 안에서만 돌고
1: 예.
0: 이제 밖에서는 안 보이죠.
1: 아.
0: 그렇게 이제 재봉틀도 이제 할 줄 아는 사람이 없어서
1: 예.
0: 와이프한테 또 부탁을 해가지고 다 153개를 박은 거죠.
1: 예. 아니 그 저 추적기가 조그맣습니까?
0: 예, 실제로 보시면은 거의 한 손톱, 엄지 손톱 정도 크기거든요. 그래서 이게 들어간다고 해도
1: 예.
0: 특히 뭐 파카나 뭐 큰 옷 같은 경우에는 찾을 수가 없습니다.
1: 아, 그렇군요. 그럼 그 부인께서는 153벌을 그러면 이 예. 바느질을 하셨다는 얘기인가요?
0: 예, 무임금으로 열심히 해주셨습니다.
1: 예. 예. 아, 고생했군요.
0: 네.
1: 예. 그 의류 수거함에 옷을 넣으면서 예를 들면 이제 누구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웃을 돕는다든가 공공 재활용에 쓰일 것이다라고 이제 생각하기가 쉬운데 이게 오늘 이제 본론입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다면서요?
0: 그렇죠. 사실은 이제 민간 수거함에 넣으면 기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1: 예,
0: 상당히
1: 예.
0: 많으신 것 같아요.
1: 예.
0: 근데 이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수출 주로 수출 업체라고 많이 가고요.
1: 예.
0: 수출이 되는 초기 단계에서 수출의 입구라고 보시면 됩니다.
1: 예.
0: 대부분이 수출이 되고 나머지는 한국에서 이제 소각되거나 아주 일부가 공장에서 쓰는 기름걸레 이런 걸로 재활용이 되고
1: 아, 옷으로 재활용되는 경우는 없다는 얘기인가요?
0: 네, 사실은 뭐 구제 가게 이런 데가 있잖아요.
1: 예,
0: 뭐
1: 예.
0: 홍대 입구 이런 데 가면 거기에서 이제 다시 재판매되는 거
1: 예.
0: 그런 것들은 진짜 일부라고 보시면 됩니다.
1: 그나마 아예 없진 않지만
0: 네, 전체로 보면 사실 막 1% 예. 이 정도.
1: 그러면 소각은 누가 합니까?
0: 소각은 이제 일반 쓰레기로 분류가 되거나 아니면
1: 예.
0: 수출 업체에서 아 이거는 수출도 좀 못하겠다 이런
1: 예.
0: 것들이 있으면 모아가지고 이제 소각장에 보내거나
1: 예.
0: 정식 소각장에 가는 경우도 있고 이것 또한 이제 약간 뭐 섬유 업체나 이런 데 가서
1: 예.
0: 약간 좀 편법이나 불법적인 방법으로 소각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1: 예, 그러면 소각되는 게 훨씬 많습니까? 수출되는 게 많습니까?
0: 수출되는 게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1: 그렇죠. 뭐 그게 돈이 되는 거니까 만일에 소각만 해야 된다면 누가 그걸 가져가겠습니까? 그죠?
0: 예, 그렇죠. 수출되는 게 한 70에서 90% 정도 보시면
1: 예,
0: 됩니다.
1: 그러면 수출돼서 나가면 어디로 나갑니까?
0: 그게 저희가 이제 해본 것인데요.
1: 예.
0: 주로 이제 동남아 국가, 아시아권 국가가 많고
1: 예.
0: 인도, 말레이시아가 가장 많았고요. 그다음에 이제 필리핀이 많고
1: 예.
0: 그런데 저희가 예상은 진짜 아시아권에서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생각보다는 남미나 아프리카도 상당히 많이 갑니다.
1: 아, 그렇군요.
0: 페루, 볼리비아 뭐.
1: 그 나가면 거기서는 네. 그러면 옷으로 재활용됩니까? 아니면 어떻게 됩니까?
0: 그래서 저희가 이제 어떻게 재활용되는지는 모르잖아요.
1: 예, 예.
0: 그래서 저희가 이제 국외 출장을 가서 인도하고 태국에 가봤거든요.
1: 아, 그렇군요.
0: 네,
1: 예,
0: 실제로는
1: 예.
0: 그렇지 않았습니다.
1: 그러면 어떻게 쓰입니까?
0: 인도 같은 경우에는 이제 파니파트라는 도시로 주로 많이 가요. 한국
1: 예, 예.
0: 옷들이. 근데 그 옷이 사실 세계 헌옷을 모아가지고 재활용한다 이렇게 공식적으로는 돼 있거든요. 실제로
1: 예.
0: 재활용하기도 해요. 실로 만들어가지고 카페트 만들고. 근데 사실은 그게 모두가 그렇게 되는 게 아니고 저희가
1: 예.
0: 가보니까 공터들이 되게 많은데 거기서 불법적으로 다 태우고 있었습니다. 쓸 수 없는 것들이 많은 거죠. 네.
1: 아니 근데 그러면 거기서 수입업자가 아무튼 있으니까 가져갔을 거 아니에요?
0: 네, 예, 맞아요.
1: 그 수입을 해가지고 소각을 하려면 그 뭐하러 그걸 가져갑니까?
0: 이게 이제 하나는 이제 규모의 경제가 있는데요.
1: 예, 예.
0: 압도적으로 많이 수입을 하면 그 중에서 쓸만한 게 있을 거잖아요.
1: 예, 예.
0: 그것만 해도 돈이 되는 거죠. 그러면
1: 아.
0: 나머지는 그냥 우리가 이건 처리 비용도 많이 든다고 생각을 하니까
1: 예.
0: 합법적이지 않게 소각을 하고 이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0: 그렇다면 그 비용을 아끼기 위해서 합법적이지 않게 표현은 그렇게 해줬습니다만 네. 그건 다른 말로 하면 불법적인 소각이 되는 건데
1: 예.
0: 불법적으로 소각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많은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까요? 예를 들면 뭐 환경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1: 네. 그 실제로 파니파트의 대기 오염 수치가 세계적으로도 높다라고 알려져 있고요.
0: 예.
1: 사실 한국에서 소각하는 것과 비교가 안 되죠. 한국에서는 소각장의 그 설비들이 상당히 선진화돼 있기 때문에
0: 예, 예.
1: 이제 탄소 배출이 좀 적은데 거기서 하면 훨씬 탄소 배출도 많고
0: 예.
1: 사실 실제로 질병 발병률도 그 도시는 상당히 높습니다.
0: 예. 근데 그 파니파트라는 곳 지금 말씀하시는 곳이 공기 오염이 나쁘다는 것이 심하다는 것이
1: 예.
0: 단지 우리나라에서 가져간 옷을 소각한 것 때문이라는 이유뿐만일까요? 아니면 다른 변인도 많이 있을까요?
1: 파니파트 자체가 이 업으로 이제 세계에서 헌옷이 다 이제 들어오거든요.
0: 예.
1: 이 업으로 이제 인구 60만 정도 되는 도시인데 이 업으로 이제 먹고 사는데
0: 예.
1: 사실은 이제 이 업이 이제 만들어내는 이제 매연이나 환경 오염이 엄청납니다.
0: 예, 예.
1: 그래서 사실 뭐 그 문제도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재활용하는 과정에서도 또 문제가 있고 재활용이 된다고 해도 또 그 예. 과정이 상당히 또 오염이 만들어지거든요.
0: 재활용하는 데는 왜 오염이 됩니까?
1: 그 저희가 실제로 가봤는데 굉장히 충격적인 장면이 재활용을 하려면 이제 옷에 물감을 빼야 돼요. 한마디로.
0: 예, 예.
1: 그래야 이제 실로 만들면 새로운 색깔을 입힐 수 있잖아요.
0: 예.
1: 그러면 이제 한마디로 한국으로 치면 락스물 같은데
0: 예.
1: 옷을 다 담그는 거죠. 그래서 흰 옷을
0: 색깔을 빼려고
1: 빼려고 예. 하는 건데
0: 예.
1: 그 공정에 있는 노동자분이나 이런 분들도 아무런 보호 장구가 지급되지 않고 있고
0: 예.
1: 약을 먹으면서 노동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 용수가 남지 않습니까? 용수는
0: 예.
1: 주변 마을로 그냥 방비 없이 흘러가서 그 마을에도 막
0: 그 용수야 뭐 당연히 재활용되는 용수는 아닐 테고.
1: 예, 암이나 이런 게 발생하고 그렇습니다.
0: 아, 그렇군요. 그거에 의해서 굉장히 사회 문제가 발생한 것이 틀림이 없는데.
1: 네, 맞습니다.
0: 그에 대한 어떤 그쪽 정부나 지방자치단체나 아니면 마을에서나 뭐 최소한 무슨 대책 같은 걸 세우지도 않습니까?
1: 이게 그 업에 대한 이제 벌금 같은 게 있어요.
0: 예, 예.
1: 벌금이 있는데. 한마디로 그 기업 입장에서는 그 벌금을 그냥 내고 마는 정도의
0: 내도 이익이다.
1: 내도 이익인 정도의 벌금이 있는 거죠.
0: 예.
1: 그래서 이 상태가 계속 유지가 되는 겁니다.
0: 예. 전체 폐의류 가운데 우리나라도 뭐 물론 마찬가지지만 그쪽 나라에서도 재활용률이 그러면 몇 퍼센트 정도 되는 겁니까?
1: 전체 폐의류 가운데 재활용이 이제 국제적으로도 한 10% 이내인 걸로 파악이 되거든요.
0: 예, 예.
1: 그러니까 진짜 재활용이 잘 된다 이런 경우는 사실 잘 없다고 봐요.
0: 예. 그러면 그 사람들은 일정 부분의 의류를 재활용해서 파는 값을 버는 대신
1: 네.
0: 그보다 훨씬 더 많은 의류를 폐기 소각하는 데 나오는 그 많은 공해 물질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는 거잖아요.
1: 네.
0: 근데 우리 입장에서는 그 이제 어떻게 보면 우리로서는 공해를 수출하는 거나 마찬가지네요.
1: 네, 맞습니다.
0: 예, 예.
1: 쓰레기를 수출한다고 사실은 말할 수가 있는 거죠.
0: 예. 근데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우리 입장에선 다른 대안이 있습니까?
1: 사실은 그 부분도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요.
0: 예, 예.
1: 물론 이제 한국에서 소각하고 매립하는 것도 당연히 환경오염이 되죠.
0: 예, 예.
1: 그런데 그 국가에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막 아무런 장치 없지 그 환경 장치 없이 이제
0: 예.
1: 태우고 그러는 거잖아요.
0: 예.
1: 그거보다는 한국이 훨씬 이제 좀 안정적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0: 예.
1: 일본은 한국이 해줘야 되는 게 그리고 오염자 부담 원칙이 있잖아요. 우리가
0: 예.
1: 우리가 쓴 것이고 우리가 만들어낸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좀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0: 예. 그 아까 파니파트라는 곳에 가셨다고 했잖아요. 또 다른 곳도 가셨습니까?
1: 예, 태국 아라냐 브라테시라는 곳에 갔는데
0: 예.
1: 거기가 그 캄보디아 국경 지대예요. 그래 거기에서는 한국의 신발들이 주로 많이 가거든요.
0: 예예. 예.
1: 거기도 똑같이 이제 국경 시장이 엄청 큰데 거기에서 이제 신발들을 이제 고쳐 가지고 파는 일을 해요.
0: 아, 그 의류 수거하면은 신발도 넣을 수가 있죠.
1: 신발도 넣을 수 있습니다.
0: 예예. 예.
1: 근데 신발들이 거기로 주로 가서 제가 어딘지 궁금해서 가봤던 거죠.
0: 예.
1: 그런데 그 시장에서도 고쳐서 팔려고 하는데 이제 유입량이 워낙 많으니까
0: 예.
1: 전부 팔리지 않고. 안 팔리는 게 되게 많고 안 팔리는 것들은 주변에 쓰레기 산을 만들어서
0: 예.
1: 점점 그 쓰레기 산이 커지고 마을에 좀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0: 아, 예. 그 쓰레기 산이라고 하시니까 저한테 이제 헌어 추적기 이번에 그 내신 책이죠?
1: 예, 맞습니다. 예, 그
0: 취재기나 마찬가지죠. 앞에 있는 사진만 보여드리면 금방 이해가 가실 것 같아서 유튜브를 보신 분들께서는 뭐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만, 아 이미 저 찍어서 그 화면에 올리신 모양이네요. 이 책에 소표지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어느 지역입니까?
1: 아 거기는 그 파니파트인 것 같아요.
0: 아 그렇군요. 예예. 예. 예.
1: 거기도 매립지가 어쨌든 산이라고 보면 됩니다. 좀 예. 작은 산이지만. 예.
0: 아 이게 작은 산이에요?
1: 예, 태국은 엄청납니다. 진짜 거의 높이도 한 10m 넘고요.
0: 예.
1: 운동장, 축구장 한 몇백 개, 700개 예. 이 정도 크기가 되거든요. 네.
0: 그렇군요. 그 제일 멀리 가는 나라는 어디까지 갑니까?
1: 저희가 확인한 바로는 뭐 칠레, 페루, 그다음에 뭐 나이지리아,
0: 아, 남미,
1: 우간다,
0: 아프리카, 예,
1: 이까지 가는 걸 확인했습니다.
0: 거기도 이런 똑같은 현상이 벌어지고 있을까요? 물론 거기까지 취재 안 가셨겠습니다만,
1: 예, 거기까지 가면 좋았겠지만 이제 예. 거기도 똑같은 현상이 일어날 가능성이 크다고 보는 게 그 예. 현지 언론을 저희가 이제 다 찾아봤어요.
0: 예,
1: 그러니까 현지 언론에서 그런 이야기들이 문제가 있다라고 나오고 있더라고요.
0: 예, 예.
1: 그래서 아마 그런 일이 벌어질 것 같습니다.
0: 그렇군요. 그러면 가보신 현장 중에서 가장 충격적인 장면은 무엇이었습니까?
1: 아까 말씀드린 그 폐수 그 락스물에 담가서 하는 예. 공장, 그 염색 약을 빼는 공장에서 사실 노동자분도 계시지만 예. 아이들도 있거든요. 거기는 이제 약간 공장 안에 집을 지어서 오두막처럼 같이 살고 있어요, 가족들이.
0: 아 예.
1: 근데 사실 한국 옷을 비롯해서 세계 옷들이 이렇게 표백되는 과정에서 그 공업 용수 사이에서 아이들이 막 뛰어놀고
0: 예.
1: 그 아이들이 그 공업 용수 속에서 자란 음식을 먹고
0: 아,
1: 그런 장면이 되게 있었습니다. 안타까웠습니다.
0: 그렇군요. 예. 그 어떤 브랜드 매장에는 자체 수거함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1: 예, 패스트 패션 브랜드들이 주로 자체 수거를 하고
0: 예,
1: 있습니다.
0: 패스트 패션이라는 거는 네. 어떤 걸 얘기합니까?
1: 좀 싸고 금방금방 예. 입을 수 있는 그런 이제 유행에 따라 또 아주 빨리 민감하게 바뀔 예. 수 있는 그런 이제 대기업들인데
0: 아 쉽게 말하면 이제 잠깐 입었다 버리는 옷들이군요.
1: 예, 그러니까 예. 싸고요.
0: 예, 예. 거기서도 그 의류 수거함을 놓고 우리는 이걸 그 브랜드 내에서 친환경 재활용하겠다라고 얘기한다면서요.
1: 네, 예. 우리한테 가져오면은 우리가 수거를 해서
0: 예.
1: 친환경적으로 처리하겠습니다. 그리고 예. 뭐 어떤 경우에는 뭐 약간 포인트도 드리겠습니다. 살 수 예. 있는 그렇게 해서 수거를 받아가지고
0: 예. 거기도 혹시 추적기를 달았습니까?
1: 예, 추적기를 달았습니다.
0: 아, 예.
1: 달아서 해보니까
0: 예.
1: 결국 또 아프리카랑
0: 아, 똑같군요.
1: 나와서 아, 물론 아프리카에 가서 진짜 재활용 잘 될 수도 있지만
0: 예, 예.
1: 저희가 이제 전문가분들 이제 자문을 받아보면
0: 예.
1: 그럴 가능성이 좀 적다 이렇게 말씀 주시더라고요.
0: 그거는 일종의 그러니까 기업 이미지에 활용은 하지만
1: 네.
0: 실상은 그렇지 않다라는 얘기잖아요.
1: 그렇죠.
0: 예. 그러니까 그린워싱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마케팅을 위해서 친환경, 뭐 녹색 뭐 이런 걸 이제 많이 표방을 하는데 이게 국내 국외 브랜드 할 것 없이 그렇게 말은 하지만 재고 의류를 뭐 몇백 톤 그보다 더 많이 그냥 태워버리고 있고 거기서 발생하는 환경 오염은 뭐 더 말할 나위 없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건가요?
1: 네, 그린워싱이 사실 소비자 입장에서는 그 예. 기업이 실제로 어떻게 하는지는 알 수 없잖아요.
0: 예, 예.
1: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사실은 이런 상황이 되는 것이고 그게 공개가 안 되고 있기 때문에
0: 예.
1: 문제가 있는데 실제로 유럽 같은 데서는 그린워싱 제재를 이제 하고 있거든요.
0: 예.
1: 이거를 친환경이라고 홍보할 거면
0: 예.
1: 너희들은 그 증거를 또 공개해라 이렇게 아하. 하고 있는데 한국은 그게 아직은 없습니다.
0: 예. 그러니까 지금 이 취재의 목적이기도 하지만
1: 네.
0: 어떻게 하면 이런 현상을 막을 수 있느냐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말씀하신 것이 아마 생산자 책임 재활용제
1: 네.
0: 그걸 말씀하신 건가요?
1: 아 그거는 조금 다른데 일단
0: 예.
1: 뭐 취지는 또 비슷합니다. 네.
0: 예. 아무튼 그건 이제 영어 약자로 EPR이라고 하는 모양입니다.
1: 예, 맞습니다.
0: 그거에 대해서 약간 좀 설명을 필요로 할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1: 일단 쉽게 얘기하면 이제 일단 이거는 소비자한테 제공을
0: 예.
1: 하려고 기업이 이제 이익을 내려고 만든 거잖아요.
0: 예.
1: 기업이 생산한 것이고 기업이 만들어낸 어떤가 오염의 이제 물품인 거, 오염의
0: 예.
1: 가능성 있는 물품인 거죠. 그러면 이 물품이 소비되고 처리될 때 재활용되는 과정까지 비용 부분에서
0: 예.
1: 만든 기업이 부담을 해라라는 원칙이고 이것은 사실 의류에만 적용이 안 되고 있지 플라스틱에는 적용이 되고 있고요. 의류에도 유럽에서는 적용을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0: 예예. 우리도 그런 단계로 빨리 가야 된다 이런.
1: 한국도 최근에는 정부에서 좀 검토를 한다 이런 보도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빨리 해야 될 것 같습니다.
0: 예. 알겠습니다. 그것이 이번 취재에서 얻은 하나의 결과물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혹시 다른 데 또 어디 추적기를 달 생각이 있으십니까?
1: 아, 사실 2주 전에 우유팩에 추적기를 달았었거든요.
0: 아, 그래요?
1: 예. 이제 한국에서 조만간에 그 우유팩이 분리수거가 의무화되고 되려고 해요. 그런데 이제 정부가 그런 정책을 추진하는데 그러면 그 제도나 그 선별 제도는 준비가 됐나 이런 걸 알아보기 위해서 이제 추적기를 우유팩에 달았는데
0: 알겠습니다.
1: 예.
0: 그렇게 시간이 다 됐어요?
1: 네.
0: 그 얘기 나중에 혹시 기회 되면 듣겠습니다. 결과가 나오면.
1: 예.
0: 알겠습니다. 박준영 기자였습니다.

0: 1. 총 1만 세대 이상 울산의 빛날 에일린의 뜰.
1: 5.
0: 오래도록 울산을 대표할 압도적 스케일.
1: 2.
0: 이제 남구를 이끌어갈 프리미엄 라이프.
1: 1.
0: 1521 1521세대 랜드마크 대단지 그랑라크 에일린의 뜰.
2: 9월 남구에 옵니다. IS 동서.
3: 당신의 샷이 나눔이 됩니다. 2026 울산 MBC 체리티 칼라식 9월 30일 수요일 울산시시에서 총 60팀 240명이 함께하는 특별한 라운드가 펼쳐집니다. 안신의 프로와 고경민 프로의 특별한 참여부터 웰컴 기프트와 만찬, 행운권 경품과 프로 사인 물품, 그리고 총 상금 1,500만 원. 즐거운 라운드가 따뜻한 나눔으로 이어집니다. 울산 MBC 체리티 클래식 9월 9일까지 전화 052-247-0559 또는 온라인으로 지금 신청하세요. 이 행사는 울산 MBC가 주최 주관하고 TNC 글로벌이 함께합니다.
4: 소중한 우리의 일상을 지키기 위한 실내화재 대처법. 멀티탭에 여러 개의 플러그가 꽂혀 있다면 사용하지 않는 플러그는 뽑아주세요. 외출 시 가스밸브를 꼭 잠가주세요. 가정 내에 소화기를 항상 비치해 두고 비상 상황 시 사용하세요.
5: 지금 시각은 1시 30분입니다.
6: 예. 4690 문자 쓰시는 분께서 추천곡을 보내주셨습니다. 저희 프로그램 항상 잘 듣고 계시다고요. 감사드립니다. 미국의 팝가수이자 많은 자선 활동을 한 돌리 파튼이 별세했네요. 고인을 기리며 케니 로저스와 돌리 파튼이 열창한 Islands in the Stream을 추천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러죠. 듣겠습니다.

0: 8월 26일 수요일 손석희의 12시에서 전해드리는 오늘의 국제 뉴스입니다. 미국의 관세 압박에 캐나다는 맞불을 놨습니다. 캐나다 재무부는 다음 달 8일부터 200억 달러 규모의 미국산 제품에 최고 50%의 보복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발해. 우리는 고구려 멸망 후 698년에 걸걸 중상의 아들 대조영이 고구려 유민과 말갈족을 이끌고 동모산에 발해를 세웠다. 이렇게 배웠죠. 중국은 말갈족이 세운 당나라의 지방정권이라고 주장하는데요. 중국에서 발해 3대 문왕인 대흠물을 소재로 하는 20부작 쇼폼 드라마를 만들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중국에서 일군 발암물질인 포름알데히드를 배추 재배에 사용했다는 뉴스 전해드렸는데요. 식약처는 최근 이틀간 수입 신고된 중국산 배추 8건을 검사한 결과 포름알데히드는 나오지 않았다고 발표했습니다. 또 국내에서 유통되는 중국산 배추, 배추김치, 절임 배추와 관련해 모든 중국 업체 제품을 수거해 검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식탁에 중국산 김치 얼마나 될까요? 우리나라 수입 김치의 99.9%가 중국산인데요. 음식점에서 먹는 김치 반찬의 44.1%가 중국산이고요. 김치찌개 등 조리용 김치는 51%나 중국산이라고 합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25년 통계보고서 자료입니다. 4부 시작하면서 노래 들었죠. 그래미 송라이터스 명예의 전당과 미국 로큰롤 명예의 전당에 헌액된 돌리 파튼이 암투병 끝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향년 80세인데요. 히트곡 9to5, 졸린 등으로 유명하고요. 흔히 휘트니 휴스턴의 노래로 알고 있는 I Will Always Love You의 원곡 가수이기도 합니다. 지금까지 8월 26일 수요일 오늘의 국제 뉴스였습니다. 지구촌이라는 레코드의 B면을 짚어봅니다. 이선영의 지구촌 사이드 B.
1: 예, 손석희 12시 이제 지구촌 사이드 B로 들어가겠습니다. 이선영 아나운서가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0: 네, 안녕하세요.
1: 예, 오늘 뭐 12시 뉴스, 1시 뉴스, 그리고 손석희의 12시에 국제 뉴스 두 개.
0: 네.
1: 뭐 이쯤 되면 시위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0: 뭐 어떻게 고맙습니다. 하셨지? 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1: 예. 네. 오늘 어떤 얘기로 시작할까요?
0: 자, 우리 일상 속에 이제 빼놓을 수 없게 된 것 같은데요. OTT 이야기 가지고 왔습니다.
1: 예, 예.
0: 뉴욕타임스의 기사, OTT 대기업들이 딱 하나 자기들 앱만 사용하길 원한다인데요.
1: 예.
0: 진행자께서도 OTT 자주 이용하시죠?
1: 그럼요. 예, 예.
0: 드라마 자주 보시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1: 예. 아니면 뭐 이제 그 서울에선 별로 못 봤어요.
0: 아, 워낙 이 프로그램 때문에 바쁘셔가지고.
1: 예, 예,
0: 그렇죠.
1: 예. 그리고 워낙 뭐 요즘 드라마를 잘 만드니까요.
0: 예. 예, 예. 저도 이 OTT 굉장히 많이 구독하고 있거든요. 뭐 우리나라에도 지금 넷플릭스를 비롯해서 티빙, 쿠팡 플레이, 웨이브, 디즈니 플러스, 애플 TV 등 굉장히 많은 OTT들이 들어와 있잖아요.
1: 예, 예.
0: 저도 한 5개 정도는 구독하고 있는 것 같아요.
1: OTT를요?
0: 네.
1: 아니 뭐하러 이렇게 많이 해요?
0: 그러니까 이게 이제 하나하나 구독을 하다가
1: 예.
0: 이제 끊을 타이밍을 놓친 것 같아요.
1: 아, 그런가요?
0: 더 이상 보지 않아도.
1: 예, 예. 그 OTT는 한 사람이 이렇게 하면 또 가족이 같이 쓰기도 하잖아요.
0: 맞습니다. 예.
1: 온 가족이 바쁠 것 같습니다. 예. 아무튼 그래가지고요. 이게 그 근데 왜 어떻게 하나만 그 전략이 그렇다는 거죠? 우리 것만 보게 하려는 전략이 있다 그러네.
0: 네, 오늘 예. 할 이야기는 그건데요. 지금 예. 제가 얘기하면서 보니까 저 5개 하고 있다 그랬잖아요.
1: 예.
0: 근데 OTT들이 야금야금 요금을 올려도 제가 몰랐더라고요.
1: 아, 90일 시간에 올린다는 얘기인가요?
0: 그러니까 조금씩 올리다 보니까
1: 예.
0: 그리고 이제 OTT로 보통은 콘텐츠를 접하게 되잖아요. 옛날에는 이제 텔레비전 딱 시작하는 시간에 맞춰서 다 같이 모여서 보고 이제
1: 예.
0: 본방사수라는 개념이 있었는데 지금은 OTT를 주로 보게 됐다 보니까
1: 예.
0: 이제 구독을 중단할 생각을 못하는 거죠.
1: 예.
0: 이제 가격이 중요하지 않게 되고.
1: 그리고 왜 구독 중단하려고 하면 그렇게 복잡하잖아요.
0: 맞아요. 찾기도 힘들고.
1: 예, 그 일부러 이렇게 해놓은 거겠지만. 그래서 어느 정도나 올랐습니까?
0: 지금 2019년 이후에 얼마나 올랐나 기사에 나온 내용을 좀 보니까 월스트리트저널 기사고요. 디즈니
1: 예.
0: 플러스는 172%.
1: 어휴.
0: 많이 예. 올랐죠. 애플 TV 160%, 넷플릭스는 38%나 가격을 인상했다고 하고요.
1: 예, 예.
0: 이게 사실 가격이 오르면 서비스의 양과 질도 늘어야 되는데 오히려 이제 OTT 간 경쟁이 치열해지다 보니까 뭐 저작권 문제도 있고
1: 예, 예.
0: 이 콘텐츠가 저쪽에 팔리고 뭐 이런 문제가 있다 보니까 아니 저번 달까지는 볼 수 있었던 영화가 이제는 안 되네 뭐 이런 경우가 있잖아요.
1: 예,
0: 그래서
1: 예.
0: 프리미엄 콘텐츠 자체는 과거에 비해서 제외되는 경향성도 드러났다고 합니다.
1: 예, 예. 근데 그래서 점점 이제 그만 끊어야지 하는 사람들도 사실 많이 늘어나잖아요.
0: 네. 예. 그래서 지금 OTT들이 이제 그런 이제 추세가 지금 현실화는 되지 않았지만 그럴 가능성이 앞으로 있고
1: 예.
0: 또 현재 이제 유료 가입자 수를 계속해서 유지하는 것만으로는 더 큰 어떤 수익을 내기가 힘들기 때문에 새로운 전략을 내놨다는데요.
1: 예.
0: 그게 바로 번들링이라는 전략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더 많은 신규 가입자는 이제 못 끌어온다. 그러니까
1: 예, 예.
0: 좀 서비스를 이것저것 묶어서 번들링, 좋은 번들을 좀 제공을 하자라는
1: 예, 예.
0: 전략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뭐냐면 그러니까 지금은 넷플릭스 틀어놓고 영화 봤다가 유튜브로 넘어갔다가 또 뉴스 시간 되면 유선 방송 틀었다가
1: 예, 예.
0: 시청자들이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그냥 넷플릭스 하나를 딱 틀면 거기서 영화 보고 뭐 TV 뉴스도 제공이 되고 쇼폼도 볼 수 있고 이렇게 이렇게 다 묶음으로 제공을 하자라는 전략을
1: 번들링보다 그냥 원스톱 서비스라고 그러면 더 이해가 갈 것 같습니다.
0: 그런 것과 비슷한 거죠.
1: 예.
0: 사실 넷플릭스 같은 경우는 OTT 시장에서 1등이기 때문에 이 번들링
1: 예.
0: 추세에 가장 보수적이었다고 하는데 이 넷플릭스마저도 올 6월에 이제 프랑스 방송사 TF1을 통째로 앱에 들여왔다고 하고요.
1: 예.
0: 아마존 프라임이 이제 미국 내에서는 제일 이제 잘하고 있다고 하는데 자신들의 콘텐츠 말고도 애플 TV나 뭐 HBO 맥스 같은 이제 다른 OTT들의
1: 예.
0: 콘텐츠도 아마존에서 결제를 하게끔
1: 같은 OTT끼리
0: 네 그래서 예, 예. 디지털 쇼핑몰 역할을 일찍이 하고 있다. 라고 분석이 됐고
1: 예.
0: 유튜브 같은 경우는 이제 내년부터 특히 이제 스포츠라든지 리얼리티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이제 제공하는 피콕이라는 미디어 그룹이 있거든요.
1: 예.
0: 그래서 여기랑 이제 파트너십을 맺어서 유튜브 프리미엄 구독자들이 이 콘텐츠를 이용할 수 있게끔 번들을 추구한다고 합니다.
1: 예. 예. 미디어 시장도 이렇게 막 변하는 뭐 어쩔 수 없는 현상이긴 하지만
0: 네.
1: 뭐 저희 프로그램도 티빙이라는 그것도 OTT잖아요. 국내
0: 맞습니다.
1: OTT. 예. 거기서 볼 수 있다면 이런 광고가 유튜브로 나가는 모양인데
0: 맞아요. 네.
1: 우리나라 OTT들도 그렇게 이른바 이제 번들링 여기에 열심인가요?
0: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업계 1위 넷플릭스를 상대로 한 반 넷플릭스 연합과 이제 이종 서비스 결합이 이제 매우 치열하게 전개가 됐다고
1: 예,
0: 하고요.
1: 예.
0: 말씀하신 것처럼 티빙이 바로 그런 전략인데 티빙에서 이제 영화나 드라마나 이런 콘텐츠를 보다가 이제 저녁 6시 반 되면 KBO의 야구 보다가
1: 예.
0: 이제 또 8시쯤 되면 유선 방송의 뉴스 서비스를 보다가
1: 예.
0: 또 라디오 켜가지고 손석희 12시도 한번 봤다가 이렇게 이제 한번 텔레비전을 켰을 때 티빙 앱만 봐라라고
1: 예.
0: 하는 이제 번들링 전략을 적극적으로 펼치고 있습니다.
1: 예. 그 하여간 그 OTT는 여기에 사활을 거는 모양입니다. 이게 하나의 그 탈출구가 될 수도 있으니까
0: 네.
1: 계속 이 가입자가 늘지 않는다면 근데 글쎄요. 그 MBC 같은 이른바 레거시 미디어들, 그 공중파를 포함해서 레거시 미디어들이 옛날하고 뭐 아무튼 다릅니다. 그러니까 광고 시장도 옛날 같지는 않고
0: 예.
1: 이런 변화가 기존의 방송사들한테는 득일까요, 실일까요?
0: 그러니까 이게 득실을 나누기보다는 뉴욕타임스 기사에서는 선택의 시간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1: 예.
0: 그러니까 한 미디어 업계 전문가의 말을 인용했는데 남들의 콘텐츠를 다 담아서 파는 최상위 플랫폼이 될 것인가
1: 예.
0: 아니면 어디든 유통시킬 수 있는 콘텐츠 유통자가 될 것인가 둘 중에 하나의 지위를 선택해야 할 시점이라는 거예요.
1: 예.
0: 근데 이제 최상위 플랫폼이 되려면 경쟁자가 수천억 원씩 쓰는 이제 빅테크 기업인 거죠.
1: 예, 예.
0: 아마존이랑 경쟁해야 되고 구글이랑 경쟁해야 하다 보니까 제 아무리 MBC 아니라 MBC 할아버지가 와도
1: 예.
0: 그건 조금 현실적으로 두렵지 않나 경쟁 상대로서는
1: 그렇겠죠.
0: 그렇다 보면은 이제 MBC 같은 레거시 미디어들도 과거의 독점적인 지위보다는 이제 콘텐츠를 유통하는
1: 예.
0: 그런 쪽으로 변화해야 하는 것인가 하는 이제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1: 예. 뭐 이선영 아나운서 정말 바쁩니다. MBC의 미래까지 걱정을
0: 해요. 걱정됩니다.
1: 예. 네. 수고하셨습니다.
0: 고맙습니다.
1: 예.
2: 노래도 기록이고 역사다. 손석희의 12시.

그 락 그룹 중에는 그 유명한 형제들이 많다고 하죠. AC/DC 같은 경우에 말콤 영과 앵거스 영이 형제고, 벤 헤일런은 에디와 알렉스가 역시 형제고, 오아시스는 뭐 그렇게 사이가 안 좋다고 하지만 갤러거 형제들이 또 있고, 뭐 하여간 떠오르는 이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여기서 시선을 조금만 돌려보면 그에 못지않게 유명한 자매들도 많이 있습니다. LP에선 비오는 소리가 들린다. 락의 역사를 바꾼 여성 보컬들 특집의 세 번째 주인공은 바로 자매가 활동하고 있는 하트입니다. 친자매인 앤 윌슨의 목소리와 낸시 윌슨의 기타를 중심으로 뭉쳐진 밴드죠. 특히 언니인 앤은 락의 역사에서 손꼽히는 보컬리스트이기도 합니다. 성량이나 넓은 음역, 또 섬세한 표현력, 이런 것들이 뭐 예를 들면 레제플린의 로버트 플랜트라든가 에어로스미스의 스티븐 타일러 같은 70년대 하드록 보컬리스트들하고 견주어 봐도 전혀 밀리지 않는다라고 박정용 선곡위원은 대단히 강조를 하더군요. 예.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는 박정용 선곡위원의 개인적인 생각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분들은 또 달리 생각할 수도 있는 거니까요. 아무튼 하트의 뿌리는 1967년에 결성된 밴드 아미였습니다. 이거는 시애틀 지역에서만 소소하게 활동하던 팀이라고 하는데, 70년대 초에 윌슨 자매가 이렇게 합류를 하면서 우리가 아는 하트의 모습이 이제 갖춰지기 시작했죠. 70년대에는 정통 하드락으로 이름을 날렸고, 80년대에는 뭐 음악 시장도 변화하니까 거기에 맞춰서 보다 좀 대중적인 음악을 만들면서 또 한 번 전성기를 맞게 되는데, 그 성공이 90년대 초까지 이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시대가 몇 번 바뀌는 동안에도 아주 장수한 그런 밴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보여드린 이 자켓은 1990년에 발표한 앨범 브리게이드의 자켓입니다. 오늘은 이제 여기에 실린 대표곡 All I Wanna Do Is Make Love To You를 들어볼 텐데, 하룻밤의 사랑을 노래했는데 하트하면 의뢰 떠오르는 뭐랄까 좀 폭발적인 보컬은 아니긴 합니다. 그러나 이 곡은 하트의 인기를 계속 이어가게 한 중간다리 역을 한 곡이기도 하죠. LP에선 비오는 소리가 들린다. 락의 역사를 바꾼 여성 보컬들 하트의 All I Wanna Do Is Make Love To You를 들어보겠습니다. 바늘을 얹어놓은 순간부터 5분 11초 동안 이어지겠습니다.

0: 예, 락의 역사를 바꾼 여성 보컬들 특집 세 번째 곡 하트의 All I Wanna Do Is Make Love To You를 들었습니다.
1: 더위에 지친 작업 현장을 구하라.
2: 강력 냉풍으로 쿨하게 작업 현장을 시원하게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1: 에어렉스 무더운 여름에 확실한 파트너 원하는 곳 어디든지 시원하게
2: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1: 에어렉스
3: 백현진입니다. 사장님들 내가 답답해서 한마디만 할게요. 사업도 힘든데 차까지 골치 아프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비지카예요. 차 사는 것보다 렌트가 더 싸잖아. 알아서 다 해주니까 편하잖아. 그래서 1등이잖아.
4: 대한민국 넘버원 롯데렌터카 비즈카.
5: 26년 3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 개수 기준.
6: 경복 취업이 잘 되는 경복 천재력을 전문가로 경복 4호선 캠퍼스 경복.
7: 2025년 발표 졸업생 1000명 이상 취업률 82.1% 수도권 대학교 취업률 1위 경복대학교 수시모집 9월 7일부터

0: 전문 시공부터 셀프 시공까지 믿을 수 있는 국내 국제 발명 특허 방수제 탄탄방수. 탄탄방수 대형 방수 전시장 운영.
1: 싱크볼 바꿀 때 되셨죠?
2: 싱크볼 백조 싱크볼 백조 싱크볼 싱크대를 바꾸는 싱크볼 백조 싱크볼.
1: 오래된 싱크대 이제 싱크볼만 바꿔보세요. 60년 주방 전문 백조 싱크. 백조 싱크.
3: 예, 오늘 밤 12시 35분에 이선영 아나운서가 진행하는 웰컴 투 스포츠의 더비더비가 방송된다고 꼭 좀 얘기해달라고 부탁하고 나갔습니다. 한번 보시죠. 밤에 1858 쓰시는 분께서 12시에 가게 문을 여는 자영업자신데 자영업하다 보면 매일 크고 작은 난관들이 있는데 저희 손석희 12시 음악이 속을 시원하게 훑어준다고 하셨습니다. 밤에 수작업하면서 팟캐스트로 복습도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헌어 추적기에 대한 얘기를 오늘 질문드려서 했는데요. 유튜브에 받아넣을 쓰시는 분께서 몰랐던 사실이었다고 대단한 걸 취재하셨다고 하셨습니다. 많은 분들이 박 기자의 추적기에 반응을 보내주셨습니다. 5940 쓰시는 분께서 어제 옷 정리하면서 한보따리 넣었는데 도로 꺼내올까요? 아직 멀쩡한 것들이 많은데 지구 환경오염의 앞장선 셈이 됐네요 하셨습니다. 유튜브의 나회원님, 누군가가 입을 수 있다고 해서 안 입는 멀쩡한 옷을 버렸는데 착각이었네요 하셨습니다. 글쎄 아주 일부만 재활용된다고 하니까 대부분 이렇게 소각 처리된다고 하니까 좀 안타까운 생각이 많이 듭니다. 너무 유행 따라 옷을 살 필요는 없지 않나 하는 생각을 오늘 다시 한번 하게 됩니다. 김재욱 씨 미니에서 헌어 추적기 기사를 읽다가 미니를 켜니까 질문들이 끝나서 너무 아쉬웠습니다. 다시 들을 수 있나요? 물론입니다. 팟캐스트 물론 가능하고 유튜브에 손석희 12시 검색하시면 바로 뜹니다. 밤에 들으셔도 됩니다. 내일 12시 5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4: A가 잦은 여름철 열사병 등 온열 질환을 유발하는 폭염에 미리 대비해야 하는데요. 무더위로 현기증, 메스꺼움, 근육 경련이 있을 시엔 휴식을 취하고 시원한 물을 천천히 마십니다. 평소에도 카페인이 들어간 음료나 주류는 삼가고 휴식 시간은 짧게 자주 가지는 것이 좋습니다. 실외 작업장에서도 가장 더운 시간인 오후 2시에서 5시 사이엔 야외 작업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겠습니다. 폭염 예방 캠페인 지금까지 MBC 라디오에서 보내드렸습니다.
5: 지금 시각은 1시 57분입니다.
6: 울산 MBC 캠페인 SK에너지 협찬입니다.
7: 안녕하세요. 울산시립합창단 예술감독 겸 지휘자 박동희입니다. 합창단 공연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아름다운 목소리들의 화음입니다. 서로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나의 목소리를 맞춰갈 때 비로소 하나의 아름다운 음악이 완성되죠. 우리 삶의 대화도 이와 참 비슷하지 않을까요? 상대의 이야기에 먼저 귀를 기울이는 자세, 그것이 바로 서로의 마음을 이어주는 대화의 가장 기본일 것입니다. 내가 먼저 들을 때 상대방도 마음을 엽니다. 결국 진정한 소통은 들으려는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세상에 아름다운 화음을 함께 만들어보는 건 어떻겠습니까?
6: 울산 MBC 캠페인 SK에너지 협찬입니다.

0: 세이.
1: 미세먼지 이렇게 대처해 주세요. 외출은 꼭 자제하고 불가피한 경우 마스크, 안경, 모자 등 꼭 착용해 주세요. 기저질환이 있는 경우 증상 완화제를 반드시 소지하세요. 미세먼지가 많은 날에는 자연환기를 피하고 공기 오염도를 확인하여 자연환기를 해주세요.
2: 화재는 무엇보다 예방이 중요합니다. 어린이의 손이 닿는 곳은 인화성 물질을 함부로 놓지 않습니다. 음식을 조리할 때에는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흡연은 지정된 장소에서만 피우고 완전히 꺼졌나 꼭 확인해야 합니다. 전열기는 사용하지 않을 땐 꼭 전원을 끄고 코드를 뽑아야 합니다. 한순간에 모든 것을 잃을 수 있는 도시 화재. 올바른 예방과 대처로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합시다.
3: 커피보다 더 진한 즐거움 찾으시나요?
4: 잠시 후 2시 20분부터는
3: 배윤호, 이남희의
4: 확 깨는 라디오가
3: 방송됩니다.
5: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방송.
6: 표준 FM 97.5MHz 여러분의 울산 문화방송입니다. HLAU SFM.
7: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6: 음주 후엔 티맵 대리, 티맵 대리에서 두시를 알려드립니다.

0: MBC 2시 종합뉴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26일 수요일 MBC 2시 종합뉴스입니다. 먼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오세훈 서울시장과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만나 용산공원 내 주택공급 문제를 재차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습니다. 김 장관은 의견 접근이 안 되고 있다고 했고 오 시장은 이견을 좁힌 느낌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김 장관은 또 오 시장이 제안한 탄천물 재생센터를 주택공급 부지에 대해서는 자료를 받아 분석해 보겠다고 했습니다.
1: 이재명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신임 지도부가 만찬을 하고 당정청 원팀을 강조했습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취임 1주년 기자회견을 갖고 임기를 채우겠다는 의지를 내비쳤습니다.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는 지방선거 패배를 이유로 사퇴했습니다. 이 밖에 정치권 소식을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0: 장미란 씨의 실종을 허위로 종결한 혐의를 받는 담당 경찰관이 교통사고 사망이라는 가짜 이유를 적고 사건 기록을 삭제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긴급 체포됐다 석방된 경찰관은 하루 만에 다시 구속됐습니다.
1: 경북 경산에서 실종된 20대 중국인 유학생이 실종 닷새 만에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경찰에 체포된 피의자는 중국 국적의 30대 남성으로 중국 내 SNS에서 해당 사건 소식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상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서울 용산공원 주택을 공급하는 방안을 두고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과 오세훈 서울시장이 오늘 다시 만났지만 결론을 내리진 못했습니다. 오세훈 시장이 새롭게 제안한 서울 강남 탄천 부지에 대해선 정부가 검토해 보기로 했습니다. 양수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2: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과 오세훈 서울시장이 용산공원에 주택을 짓는 문제를 놓고 6일 만에 다시 마주 앉았습니다. 이번에도 접점에 도달하진 못했지만 김 장관은 용산공원 일부를 활용하려는 거란 뜻을 제대로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3: 아마 이제 오해를 많이 푼 것 같아요. 그런 어떤 저희들의 진위는 좀 전달이 된 것 같고요.
1: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었습니다.
2: 오 시장도 여러 부분에서 의견이 좁혀지는 느낌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다만 용산공원 활용은 불가하다 다시 강조했습니다.
4: 용산공원만큼은 절대적으로 본체 부지 전체가 지켜져야 된다. 다시 한번 힘주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서울시는 전혀 양보가 되지 않는다.
1: 오세훈 서울시장입니다.
2: 오 시장은 대신 용산공원 주변에 흩어져 있는 후암동 한국은행 숙소와 외교부 주차장 부지 그리고 39만 3천 제곱미터 면적의 강남구 탄천 물재생센터 부지 등을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김 장관도 탄천 부지를 검토해보기로 했습니다. 두 사람은 약 일주일 뒤 다시 만나 용산공원 활용 등 주택 공급 방안을 협의할 예정입니다. 지난 13일 수도권에 주택 2만 7천 호 공급 계획을 발표했던 정부는 이르면 다음 달 말 수도권 7만 3천 호 추가 공급 계획을 발표할 전망입니다. 여기에 용산공원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MBC 뉴스 양소연입니다.
1: 무주택자가 처음으로 주거용 부동산을 구입할 때 취득세를 감면해주는 대상이 기존 주택에서 오피스텔까지 추가됩니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6년 지방세제 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또 40살 미만 청년의 경우 생애 최초 주택을 취득할 때 감면받는 취득세 한도가 현행 20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늘어납니다.
0: 이어서 정치권 소식, 정치팀 이기주 기자가 전화로 연결이 되어 있는데 이야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자,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얼마 전에 당대표 출마자들하고 만찬을 했었는데 어제는 신임 지도부하고 저녁 식사를 했어요. 어떤 얘기 들려갔을까요, 이 기자?
5: 네, 어제 저녁에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 신임 지도부의 청와대 만찬이 있었습니다. 네. 이 대통령과 김민석 신임 대표는 전당대회 출마자 만찬에 이어 일주일 사이에 벌써 두 번째 만찬을 하게 됐습니다. 이 자리에서 이 대통령은 민주당 구성원들이 서로의 작은 차이를 넘어 위대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일에 전력질주하기를 기대한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어제 이 대통령 발언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6: 한 배를 타고 난 쌍둥이조차도 서로 다릅니다. 그런데 다른 점을 찾아내기 시작하면 원수의 길로 갈 것이고 같은 점을 찾아내면 우에 있는 형제가 되겠죠.
5: 네, 특히 이 대통령의 이 발언은 공교롭게도 최근 유시민 작가의 비판이 잇따라 제기된 시점에 나왔다는 점에서 같은 진영 내에서 비난을 자제하고 한 방향으로 가자고 독려하는 취지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김민석 대표와 최민희 최고위원은 오늘 최고위회의에서 우리 모두는 친명이라고 이 대통령 발언에 화답했습니다.
0: 통합을 강조하고 이제 언론적인 이야기들이 많이 오간 것 같은데 특히 이제 눈에 띄는 것은 김민석 대표가 그 인요한 대한적십자사 회장 인준 제고를 좀 해달라 이렇게 이 대통령에게 요구했다는데 이 내용 좀 전해주세요.
5: 예, 그렇습니다. 어제 청와대 만찬에서 있었던 일을 민주당에서 일부 공개한 건데요. 네. 민주당 박성준 수석 대변인의 오늘 브리핑을 보면 김민석 대표가 어제 만찬이 끝나고 이 대통령과 별도의 자리를 가졌다고 합니다. 여기서 김 대표가 이 대통령에게 인요한 전 의원을 대한적십자사 회장에 임명하지 않는 게 좋겠다 이렇게 건의를 했다는 겁니다. 앞서 지난 6월에 적십자사가 중앙위원회 의결로 인요한 전 의원을 회장으로 선출했지만 임 전 의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표결에 불참했다 이런 점 등을 들어서 진보 진영에서는 적절치 않은 인사 아니냐 이런 비판이 제기돼 왔는데요. 대통령과 여당 대표가 따로 나눈 대화를 그것도 대통령의 인사권과 관련한 대화를 청와대가 아니라 여당이 먼저 공개했다는 점에서 인요한 전 의원의 적십자사 회장 취임이 불투명해질 수 있다 이런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0: 네.
5: 이 대통령의 외연 확장성 인사가 또 한번 좌초될 위기를 맞았습니다.
0: 그렇군요. 국민의힘 소식도 좀 알아봐야죠. 장동혁 대표가 오늘 취임 1주년 기자회견을 열었는데 어떤 점을 강조했나요?
5: 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최근 안팎으로 당 안팎으로 사퇴 압박을 받고 있잖아요.
0: 네네.
5: 오늘 취임 1주년을 맞아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제대로 싸울 인재들로 당을 채우겠다. 그래서 2018년 총선 승리, 2030년 정권 교체를 반드시 성공시키겠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0: 네.
5: 먼저 당대표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7: 저에게 주어진 남은 임기 1년 이제 새롭게 출발하겠습니다. 안으로부터 개혁하고 완전한 변화를 이끌겠습니다. 결집된 당심을 토대로 민심의 바다로 나아가겠습니다.
5: 네, 이 대통령을 향한 날선 발언들도 쏟아냈습니다. 장 대표는 이재명 정부가 역대 어느 정부보다 추악한 주권 수탈 정부라면서 지난 1년간 국민의 주거권, 재산권, 표현의 자유, 참정권 등을 수탈당했다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0: 네.
5: 자신의 당권 강화 의지도 내비쳤는데요. 장 대표는 시도당 위원장, 당협위원장 선출 등의 당원이 직접 참여하도록 당원 주권을 더욱 확대해 나가겠다면서 자신이 추진하고 있는 당협위원장 당원 직선제 최고위 통과를 다시 관철시키겠다.

0: 하겠다는 의지도 재확인했습니다.
1: 그리고 이제 이거는 국민의힘 얘기는 아니고 개혁신당인데 이준석 대표가 오늘 사퇴했어요. 이유가 뭐죠?
0: 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6.3 지방선거 참패 그리고 정의한 부산시장 후보 피습 자작극 사태 등에 대한 책임을 지고

0: 것이 제가 당을 위해 선택해야 할 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1: 네, 아침 9시 전격적인 사퇴 발표란 배경으로는 지방선거 실패 그리고 자작극 사건으로 인한 당의 개혁 이미지가 타격을 입은 점 등이 꼽히고 있는데요.
2: 네.
1: 지방선거 이후에 당내 혁신 움직임이 있긴 했지만 제대로 작동하지 못한 데 대해서 이전 대표가 한계를 느낀 것으로 보입니다. 이후에는 천하람 원내대표가 당대표 권한대행을 맡아서 차기 지도부 선출 작업을 이어갈 예정인데요. 개혁신당이 사실상 이준석 대표 주도의 정당이란 점에서 차기 대표를 누가 맡더라도 이준석이 아닌 리더십이 당 안에서 제대로 발휘될 수 있을지 좀 더 지켜봐야겠습니다.
2: 그리고 끝으로 오늘 오후에 국회 본회의가 예정돼 있는데 시작됐습니까?
1: 네, 오늘 국회가 오후 2시에 본회의를 열고 여야 비쟁점 민생법안 40여 건을 처리합니다. 지금 본회의가 막 시작되려고 하는 상황인데요.
2: 네.
1: 서울 용산 미분 부지를 활용해서 주택 공급을 뒷받침하는 용산공원 특별법 개정안이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될지가 관심이었는데 일단 여야는 오늘 본회의는 이 법안을 상정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2: 네.
1: 오전에는 법사위 전체회의도 있었습니다. 검찰개혁 후속 법안으로 인사청문 대상자의 중수청장을 포함시키는 국회법 개정안 그리고 법정기간 내에 인사청문회를 못하면 대통령이 중수청장 인사청문 보고서를 요청하도록 하는 인사청문법 개정안이 오늘 법사위를 통과했습니다. 또 국가적인 관심 행사, 월드컵, 올림픽 등의 지상파 방송사 한 곳 이상이 의무 중계를 하도록 하는 방송법 개정안도 오늘 법사위에 상정됐지만 소급 입법이다 이런 지적이 나오면서 오늘은 의결하지 않고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추가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앞서 5.18 폄훼 논란이 일었던 국민의힘 이진숙 의원에 대한 제명 촉구 결의안도 오늘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어서 국민의힘의 반발이 예상됩니다.
2: 알겠습니다. 오늘은 이만할까요? 지금까지 정치권 소식 이기주 기자였습니다.
3: 계속해서 다음 뉴스입니다. 실종 사건을 허위로 종결한 혐의로 긴급 체포됐다 석방된 부경장이 다시 구속됐습니다. 경찰은 범행 동기를 밝히는 데 주력하고 있는데 부경장은 실수였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남민주 기자의 보도입니다.
4: 검은색 모자와 마스크를 눌러쓴 경찰관이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을 마치고 법원을 빠져나옵니다. 실종 사건 허위 종결 혐의로 긴급 체포됐다 석방된 지 하루 만에 구속됐습니다. 법원은 도주와 증거인멸이 우려된다며 부경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부경장은 지난 5월 장미란 씨 실종 사건과 지난 7월 60대 남성 실종 사건을 담당하면서 가족들에게 연락이 닿았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한 뒤 사건을 자체 종결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우선 부경장의 범행 동기를 밝히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부경장은 경찰 조사에서 실종자와 연락이 됐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데 연락이 됐다던 장미란 씨 기록엔 교통사고 사망으로 전산을 입력하는 등 모순되는 점이 드러나자 실수였다는 취지로 해명하고 있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프로파일러까지 투입해 부경장의 범행 동기와 진술을 분석하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남민주입니다.
3: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가 고 장미란 씨의 실종 사건 허위 종결과 관련해 경찰개혁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대표는 오늘 경북 안동 경북도당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도 대통령도 지금은 경찰개혁이 매우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문제를 제기하는 점에서 한 마음이라고 강조했습니다.
5: 경북 경산에서 실종됐던 20대 중국인 유학생이 실종 닷새 만에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처음 실종신고를 했던 30대 중국인 남성을 피의자로 체포해 조사하고 조만간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입니다. 변혜주 기자입니다.
6: 운동복을 입고 몸을 잔뜩 웅크린 남성이 경찰서로 들어섭니다. 중국 국적의 30대인의 남성은 실종신고가 접수된 중국인 유학생인 25살 여성을 살해한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숨진 유학생은 경북 경산에 있는 대학에서 대학원을 다녔고 지난 14일 대학원 졸업 수료증을 받기 위해 한국으로 입국했습니다. 19일 밤 가족과 마지막으로 통화한 뒤 연락이 끊겼고 20일 열린 대학원 학위 수여식에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피의자는 숨진 여성의 지인으로 지난 21일 저녁 7시쯤 직접 여성이 사라졌다고 실종신고했습니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여성의 이동 경로 등을 추적하던 중 이 남성을 피의자로 특정했고 어제 저녁 7시 반쯤 경북 경산시 하양읍 길거리에서 체포했습니다. 실종된 유학생은 체포 장소 인근 피의자 주거지에서 닷새 만에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피의자가 수사에 혼선을 주려한 정황도 나왔습니다. 경찰이 여성의 휴대전화 위치를 추적한 결과 연락이 끊긴 20일 밤 동대구역 쪽에서 위치가 확인됐지만 정작 여성은 가지 않은 것으로 파악했다고 밝혔습니다. 피의자가 여성의 휴대전화만 들고 이동했을 가능성이 제기되는 대목입니다. MBC 뉴스 변예주입니다.

0: 데이터처가 오늘 발표한 2026년 6월 인구 동향에 따르면 6월 출생아 수는 2019년 이후 7년 만에 가장 많은 23,111명을 기록했습니다. 합계 출산율도 0.11명 증가한 0.88명으로 나타났습니다. 6월 혼인 건수는 1년 만에 14% 늘어난 21,075건으로 집계됐는데 같은 달 기준 9년 만에 최대치입니다. 국가데이터처는 혼인이 계속 증가하는 추세고 출생 관련 인식도 긍정적으로 변화하는 점이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했습니다. 날씨입니다. 오늘 중부지방은 대체로 흐리고 남부지방과 제주도는 가끔 구름 많은 가운데 경기 북부와 강원도를 중심으로 저녁까지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예상되는 비의 양 경기 북동부와 강원 내륙 5에서 30mm, 경기 북서부와 강원 북부 동해안은 5에서 10mm로 많지는 않겠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은 서울이 32도, 대전 33도, 대구 36도 등 전국이 28도에서 36도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기상청은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내려져 무덥겠고 일부 충남권과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체감온도가 35도 안팎까지 오르는 곳이 있겠다며 온열질환에 특히 유의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1: 계속해서 울산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울산 지역 외식비가 최근 5년간 27% 넘게 올랐고 비빔밥은 전국 최고 상승률을 기록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달 울산 지역 대표 외식 품목 8개 가격 합산액은 8만 4천 원으로 5년 전과 비교해 27.5% 올랐습니다. 이 가운데 비빔밥은 같은 기간 8,100원에서 1만 1천 원으로 35.8%가 올라 전국 최고 상승폭을 기록했고 김밥은 2,500원에서 3,500원으로 40%가 올라 가장 많이 오른 품목으로 집계됐습니다. 8월 울산 지역 제조업 경기는 나아질 것으로 보는 반면 비제조업은 비관적인 전망이 나왔습니다. 한국은행 울산본부에 따르면 8월 울산 지역 제조업 기업 심리지수는 99.1로 전월 대비 0.4포인트 상승한 반면 비제조업 기업 심리지수는 100.4로 8.3포인트나 하락했습니다. 또 다음 달 전망도 제조업은 4.6포인트 상승한 100.2, 비제조업은 2.5포인트 하락할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울산시가 고향사랑기금사업 아이디어를 다음 달 11일까지 공개 모집합니다. 이번 공모는 울산 시민이 가장 필요로 하고 공감할 수 있는 기부금 사용처가 어디일지 묻는 취지로 나이나 지역 제한 없이 누구나 온 오프라인으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울산시는 접수한 제안을 공공성, 독창성, 효과성, 실행 가능성 등을 기준으로 심사해 10월 중 최종 선정작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울산경찰청이 자동 반복 입력 프로그램 매크로를 이용해 콘서트 티켓을 대량 구매한 뒤 되팔아 수억 원을 챙긴 30대 남성을 구속했습니다. 이 남성은 2024년부터 1년 동안 직접 개발한 프로그램과 외국인 명의 천여 개를 사용해 인기 아이돌 콘서트 티켓을 대량 구매한 후 중고거래로 1,700장을 되팔아 4억여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티켓 가격의 최대 13배까지 폭리를 취한 이 남성의 자택에서 현금 2억 원을 압수하는 등 범죄 수익 4억 2천만 원을 기소 전 추징 보전했습니다. 울산지법 형사 4단독은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70대 A씨에게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올해 2월 밤 울산 남구의 한 도로에서 보호관찰관의 음주 측정을 3차례 거부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과거 성범죄 전력으로 실형을 살다가 출소한 뒤 2030년까지 전자발찌 부착과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 음주 금지, 보호관찰관의 음주 측정 지시 준수 등을 명령받았습니다. 구리 등 금속가격 폭등으로 최근 울산 지역 아파트 옥내 소화전에 소방호스 노즐을 노린 절도가 또다시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울산 남부소방서는 최근 남구 야음동의 한 아파트에서 소방호스 노즐 80여 개가 도난당한 게 아파트 소방시설 전수조사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5월 울산을 비롯한 영남권 아파트 소화전에서 6억 8천만 원 상당의 소방호스 노즐 1만 천여 개를 훔친 40대가 경주에서 붙잡히는 등 노즐 절도가 잇따르고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날씨입니다. 오늘 울산 지역 낮 최고 기온이 36도까지 올라 무더운 날씨가 이어집니다. 내일은 흐리고 오후부터 모레 밤까지 가끔 비가 내리겠으며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가 치는 곳이 있겠습니다. 현재 기온은 32.4도입니다. 김연경이었습니다. MBC 2시 뉴스를 마칩니다.
2: MBC. 울산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 구대의회는 시민 한 분 한 분의 목소리를 소중히 여기며 더 따뜻하게, 더 세심하게, 더 책임 있게 일하겠습니다. 소통으로 풀고 협치로 나아가며 시민의 행복을 위한 일이라면 함께하고 필요한 일에는 분명한 책임으로 답하겠습니다. 울산의 오늘을 살피고 내일의 변화를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3: 울산 MBC 캠페인 시민을 향한 마음, 책임으로 실천하는 울산광역시의회가 함께합니다.
4: 본격적인 여름이 찾아오면서 더위를 피해 시원한 물놀이를 떠나는 이들이 늘고 있습니다. 즐거운 물놀이를 떠났다가 안타깝게도 안전사고를 입는 경우가 많은데요. 특히 어린이의 경우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데요. 보호자는 어린이가 항상 확인 가능한 시야 내에서 물놀이를 할 수 있도록 살펴야 하고, 어린이는 신발 등의 물건이 떠내려갈 경우 어른에게 도움을 요청해야 합니다. 물놀이 중에 친구를 세게 밀거나 물속에서 발을 잡는 등 무리한 장난을 치는 것은 위험합니다. 나와 가족의 소중한 생명을 위해 물놀이 안전 기본을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5: 지금 시각은 2시 20분입니다.

0: 최윤호
1: 이남미의
0: 밖에는 라디오. 안녕하세요, 배윤호입니다.
1: 안녕하세요, 이남미입니다.
0: 어제 양 작가가 영크크 늘크크 얘기했었잖아요.
1: 네.
0: 근데 여러분이 늘크크인지 아닌지를 확실하게 알 수 있는 늘크크 인증 대화법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1: 아, 좋습니다.
0: 잘 들어보세요. 아, 이대리, 아, 오늘 아주 패션 리더야. 아, 그거 어디 메이커야? 아, 좋아 보이네.
1: 어, 부장님, 이거 요즘 광고 엄청 하는 건데 핫하잖아요.
0: 아, 그래? 요즘, 그래? 요즘 뭐 선전하는 거 본 것 같기도 하다.
1: 선전. 아, 아니, 패션 리더 메이커 선전이 무슨 말씀이신지.
0: 아, 이대리, 아, 진짜. 그 목소리가 요즘 왜 이렇게 커? 기차 화통을 삶아 먹었나? 에이, 참. 다들 그 지방방송 좀 끕시다.
1: 아, 무슨 말씀이세요? 지방방송 끄라니. 아니, 기차 화통은 어디 있는 건데요?
0: 아, 가만히 있어보자. 오늘 점심은 뭘 먹어야 잘 먹었다고 소문이 날까?
1: 우리 아버지가 말하는 거랑 똑같네. 아니, 뭐 하기 전에 가만히 있어보자. 뭘 먹어야 잘 먹었다고 소문이 날까? 늘 이러시는데.
0: 이대리도 헐 하는 거 보니까 완전히 늘크크구만.
1: 헐.
0: 우리 다 같이 익어가는 사이끼리 편 나누지 맙시다.
1: 그럼요 여러분, 우린 늙어가는 게 아니라 익어가는 거죠. 영크크 영크레이터 크루, 늙크크 늙은 크레이터 크루. 여러분 모두가 들을 수 있는 방송 확 깨라 출발해보겠습니다.
0: 늙크크 무시하지 마세요.
1: 박서진입니다.
0: 무시마라.

0: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하루 한 번 챙겨요. 30다 데이팩 건강해. 하루 한 번 전해요. 30다 데이팩 사랑해.
1: 건강도 사랑도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30다 데이팩.
0: 하루 한 번 데이팩. 30다 데이팩
1: 건강기능식품 IS 동선은 봅니다. 쓸모없던 땅에서 친환경 건설의 내일을 세우고 폐기물에서 전기차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고 아이들에게 희망의 세상을 열어주는 ESG 경영으로 더 큰 내일을 봅니다. IS 동서 싱크볼 바꿀 때 되셨죠?
2: 싱크볼 백조 싱크볼 백조 싱크볼 싱크대를 바꾸는 싱크볼 백조 싱크볼
1: 오래된 싱크대 이제 싱크볼만 바꿔보세요. 60년 주방 전문 백조싱크. 백조싱크.
3: 농작물 시세 걱정, 재해 걱정.
4: 아이고, 걱정이 밥 먹여주나? 보험을 들어야지.
3: 수확량 줄어도?
4: 보장.
3: 가격이 내려도?
4: 아이, 그럼.
3: 보험이 든든하구만.
1: 농업인 맞춤 보장. 농업 수입 안정보험. 가까운 농축협회사 만나보세요. NH농협 손해보험.
5: 보험 가입 시 유의사항을 확인하세요.
6: 네, 확기는 라디오 출발했습니다. 유튜브에서 울산 MBC 뮤직 검색하세요. 보이는 라디오 활짝 열려 있습니다.
7: 자,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이용료가 드는 샵 2848번으로 여러분의 사연과 신청곡 많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6: 네.
7: 그리고 늘크크에게 어울리는
6: 우후!
7: 그런 공연이
6: 늘크크를 위한 여러분 우리 너무 좋아하는 공연이 왔어요. 네.
7: 자, 이번 주 토요일 저녁 7시 울산 태화 복합문화센터 만디 1층 미디어센터에서 열리는 공연 추억의 음악다방. 오늘은 왠지
6: 공간도 좋거든요.
7: 네, 밖에나 청취자 여러분 다섯 분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분 한 분에게 이제
6: 두 장씩
7: 티켓 두 장씩.
6: 네, 그러니까 열 분을 뽑을 건데요. 화끼라 단골 가수입니다. 아시죠? 국악버스커 이영아 씨를 비롯해서 파이브 브라더 라틴 재즈 밴드의 화려한 연주가 함께한다고 합니다.
7: 그렇습니다. 울산 MBC 출신의 그 명 DJ죠. 김성태 씨가 진행하는 추억의 음악을 감상할 수 있는 공연입니다.
6: 네.
7: 자, 한 명당 티켓 두 장씩 드리니까요. 소중한 사람과 함께 음악으로 추억 여행을 한번 떠나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6: 영크크들은 모른다 우리의 감성을.
7: 예, 늘크크들 많이 신청해주세요.
6: 저희도 늘크크니까요. 예. 샵 2848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유료 문자로 음악다방 가고 싶어요 공연 가고 싶어요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예. 보자 보자 뭐라고 신청해야지 잘 신청했다 소문이 날거. 예. 여러분들
7: 가만있어 봐라 가만있어 봐라. 아, 공연 선물 우리 공연 선물도 준비돼 있죠?
6: 그럼요. 가만있거라 가만있거라 이 노래를 그날 부른다 카네요. 아이고 얼마나 잘 부를지 메이커 있는 노래 아닙니까?
7: 그렇습니다.
6: 옛날에 선전에도 많이 나온 노래죠.
7: 그렇습니다. 잠시 후에 저희가 성대를 갈아놓은 메리그 콘서트 가만있어 봐라 이렇게 준비했으니까요. 많이 신청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 노래 들어보겠습니다.
6: 듣겠습니다. 진추합니다.
7: One Summer Night.

0: 그날은 진짜 정신도 없었고 마음도 복잡했죠. 그래도 잘 보내드렸어요. 울산 영락원 정말 고맙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정성껏 합리적인 비용으로 정직하게 이어온 울산의 장례 서비스. 검색창에 울산 영락원 장례식장.
1: 신삼성 자동차 학원이 밤 12시까지 교육하는 거 알아?
2: 응, 나 퇴근하고 가서 배우는 걸. 원하는 날짜 시간이 예약되니까 기다리지 않고 편하게 교육받아.
1: 그래서 인기구나. 교통 편리하고 대형 버스, 트레일러 시험장까지 갖춘 자동차 학원의 명문 신삼성 자동차 운전 전문 학원.
2: 삼산 현대백화점 앞 울산 260-0003.
3: 건축물 붕괴 사고를 목격했다면 당황하지 말고 이렇게 신고하세요. 건축물 붕괴를 목격하면 즉시 119에 신고해 붕괴되는 건축물의 위치를 알려주세요. 신속 정확한 출동을 위해 신고 시 무슨 구, 무슨 동, 무슨 건물이 붕괴됐습니다와 같이 정확하고 침착하게 위치를 알려주세요. 신고 시 붕괴된 건물의 붕괴 정도 및 현재 상태를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신속한 대처를 위해 신고자와 재차 소통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신고자의 전화번호 등 정보를 알려주세요. 여러분의 신고 한 통이 소중한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누구인가? 누가 이렇게 재밌는 라디오를 진행하는가? 아, 배윤호 이남미 밖에는 라디오구나. 앞으로 이 라디오만 듣도록 하라. 채널 고정.

0: 클래식 오페라 국악 트로트 발라드 댄스 록롤 모든 장르를 흡수하는 목청계의 습자지 배와 리가 왔습니다.
1: 음지에서 갈고 닦은 저희의 노래 실력을 마음대로 멋대로 신나게 불러제껴 볼게요. 배와 리의 콘서트에 꼭 베리굿을 외쳐주세요. 제발.
0: 자, 지금부터 저희가 즉흥적으로 편곡을 해서 원곡과는 다른 멜로디로 노래를 부를 겁니다.
1: 네.
0: 멜로디가 아닌 가사에 집중해서 노래 제목을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1: 샵 2848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유료 문자로 노래 제목을 맞춰주세요. 선물 드릴게요. 자, 첫 번째 문제 갑니다.

0: 여기까지입니다. 와, 노래 다 안 불렀는데 정답이 와. 벌써 많이 왔어요. 자, 정답하시는 분들 샵 2848,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유료 문자로 이 노래 정답 받는 동안 늘크크들이 이별하면 늘 불렀던 노래죠.
1: 늘크크가 창피한 게 아니에요.
0: 모두 늙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 괜찮습니다.
1: 굳이 영크크를 저희가 따라가야 되나요? 왜 이렇게 흥분하는 거지 우리가?
0: 그만큼 우리가 자, 여러분 음악다방 표도 많이 신청해 주시고 이번 막의 노래 준비했습니다.
1: 이별 아닌 이별.

0: 네.
1: 네.
0: 이범학의 이별 아닌 이별 들었는데요. 이범학 씨 하면 항상 그 몰래카메라 생각이 나가지고.
1: 아 맞습니다. 아 늘 그 몰래카메라가 뭐야 늘 그. 예. 특종 TV연애.
0: 뭔 소리 하는 거예요 지금?
1: 가요탑10 예. 진정한 늘크크네요. 자 여러분 많은 분들이 문자 주시면서 아 정답 늘크크라 모르겠노 어지럽노 지금 다,
0: 정답 맞추셨...
1: 뭐만 하면 늘크크라고 다들 지금
0: 정답 맞추셨어요. 왜 그래요?
1: 자 그럼요 잘하고 네. 계십니다. 약간은 늘크크를 보여주신 분들은 석자인데 넉자로 쓰신 분들.
0: 아 넉자로 쓴 넉자는 어떻게 써요?
1: 담다디 담.
0: 아 담? 담다디 담?
1: 네. 담담담. 네. 자, 정답은요. 이상은의
0: 담다디였습니다. 담다디.
1: 네, 보내 주신 3586번 님께 선물 갑니다. 축하합니다.
0: 축하합니다. 아, 석자 넉자라고 안 쓴다고요?
1: 그렇죠. 그렇죠. 이 말 잘 안 하죠.
0: 그럼 뭐라 그래요?
1: 세자 네자 합니까?
0: 아. 세자 네자?
1: 삼자 나자 합니까?
0: 아니, 세자 네자라고도 하는데 원래는 네. 석자 넉자가 맞아요. 발음하는 법이 발음법이
1: 우리 늘크크들은 여러분께 많은 정보를 드립니다.
0: 그렇습니다.
1: 자 그러면 정답곡 한 곡 아, 듣기 전에
0: 여보세요.
1: 어 늘크크 두 번째 문제도 안 내고 아 늘크크
0: 여보세요.
1: 기억이 안 나네요. 예. 자 샵 2848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유료 문자로 또 정답 맞춰보세요.
0: 자 두 번째 문제 나갑니다.

0: 까만 밤을 하얗게 지새우는
1: 젊음의 고독이여 내 젊음의 빈 공책에 무엇을 그려야 할까 자가자가장장
0: 여기까지입니다.
2: 자, 아 또 벌써 알아채시고 늘크크님들 답 주고 계십니다. 자 정답 아시는 분들 샵 2848 짧은 문자 네. 50원 긴 문자 100원의 유료 문자로 정답 받는 동안 정답 꼭 나갑니다.
0: 그렇습니다. 이상은의 담다디 이게 1988년도에 나온 노래입니다.
2: 진짜 오래됐네요. 같이 들어볼게요.

0: 네, 이상은의 담다디.
1: 네.
0: 아, 이 노래 처음 나왔을 때 정말 센세이션을 불러일으켰죠.
1: 아, 그러게 말입니다. 이상은의 담다디 들어봤고요. 두 번째 정답은 바로 유미리의
0: 젊음의 노트였습니다. 젊음의 노트.
1: 3733번님께 선물 갑니다. 축하합니다. 네, 선물 드릴게요. 축하합니다.
0: 유미리의 젊음의 노트도 강변가요제 대상 수상곡이죠.
1: 이야, 어떤 분이 자기는 영크크 하고 싶다고 학계를 들으신데요.
0: 예?
1: 남미 씨 MBTI는 큐티. 옛날에 너 혈액형 뭐야? 미남형. 웃는 자체가 다 늘크해. 양 작가님 너무 크게 웃네. 지금 감독님 못 웃죠?
0: 웃어요. 우선 웃고 있어요.
1: 아, 많이 놀랐다.
0: 많이 놀라셨어요?
1: 저희 감독님이 제일 어리시거든요.
0: 많이 놀랐죠?
1: 많이 놀랐죠? 네. 괜찮아요? 많이 놀랐죠? 이것도 늘크크.
0: 예.
1: 자, 여러분 세 번째 노래 맞춰보세요. 갑니다.

0: 여기까지입니다. 자, 과연 오늘, 이 노래 뭘까요?
1: 오늘 문제는 다 늘 크크들만 알 수 있는.
0: 아우, 영크크 노래하면 못 맞추셔요. 가사들이 뭐 한정 없어. 너무 많아. 아유, 말투도 너무
1: 들게. 80년에 나온 노래. 이게 1980년.
0: 왜 다 외우고 계세요?
1: 와,
0: 왜?
1: 정말 미치겠다.
0: 모른다고 해야죠. 이런 노래
1: 왜
0: 모른다.
1: 이걸, 왜 이걸 언도까지 알고 있지, 내가?
0: 너무 정확히 진짜. 하신다. 자, 두 번째 정답곡 나갑니다. 유미리.
1: 젊음의 노트.

0: 울산 화개라에서 들어온 소식입니다. 화개는 라디오에 엄청난 선물이 들어왔다고 하는데요. 현장에 나가 있는 이남미 기자.
1: 네,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정말 어마어마한 선물들이 기다리고 있는데요. 좋을굿 기름오일 구도일 S오일에서 주요 상품권, 철원 별난농장에서 혈관 건강을 확 깨워주는 아스파라거스 액상차, 요가 필라테스 플라잉을 한 번에 삼산동 베스트 사우나 옆 리즈 요가 앤 필라테스에서 한 달 이용권, 귀한 손님에게 대접하는 명품 갈비탕 북구청 뒤편 가리명가에서 식사권, 힘나는 보양식 흑염소 생오리 요리 전문점 솔마루에서 식사권, 잡내 없이 쫀득한 식감, 몸에 좋은 콜라겐 듬뿍, 남구달동 황족 유황버근 족발에서 식사권이 있다고 합니다. 여기서 끝이 아닌데요. 스튜디오에 배은우 기자 나와주세요.
0: 네, 스튜디오입니다. 삼산 세이브존 내 루이카스텔에서 7만원 상당의 골프 모자, 성안동 백양사역 찜갈비 명가 정한정에서 식사권, 삼산동 웨딩거리 금수저 피부관리에서 피부 두피관리와 천연 염색 이용권, 뉴코아 아울렛 성남점 맞은편 나눔을 실천하는 뚠뚠이 돈가스에서 식사권, 남구청 맞은편 크리스탈 녹두미인 화장품에서 녹두비누와 남녀 공용 화장품, 일본식 정통 효소욕장 효소지음에서 효소 찜질 이용권, 동구 휴 에스테틱에서 드리는 15만원 상당의 관리 상품권, 12주의 기적을 드립니다. 삼산동 디파인 다이어트 센터에서 1개월 이용권과 개인 PT 3회권, 지친 일상의 특별한 쉼표를 찍으세요. 프라이빗한 힐링을 약속하는 포항 알데아 펜션에서 1일 숙박권을 드립니다. 이상 울산 화개라에서 전해드렸습니다.
2: 백현진입니다. 사장님들, 내가 답답해서 한마디만 할게요. 사업도 힘든데 차까지 골치 아프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비즈카예요. 차 사는 것보다 렌트가 더 싸잖아. 알아서 다 해주니까 편하잖아. 그래서 1등이잖아. 대한민국 넘버원 롯데렌터카 비즈카.
3: 26년 3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 개수 기준.
4: 모든 인쇄 가능한 성원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에드피아.
5: 디지털 인쇄도 역시 성원에드피아.
6: 국민 인쇄 성원에드피아.
7: 맛있는 돼지고기가 왔어요.
8: 엄마! 우리 아이 도드람
9: 나왔어.
8: 우리 남편 도드람,
10: 우리 가족 도드람 든든해요 도드람.
7: 맛있는 도드람이 우리 집으로 왔어요.
8: 맛있는 우리 돼지 도드람.
11: 온라인에서도 도드람.

0: 지친날을 안아줘.
1: 지친날을 안아주는 브람스 안마의자.
2: 네, 확기는 라디오. 오늘 저희가 Very Good 콘서트 마지막 곡 들려드렸는데요. 이 곡의 정답은요?
3: 옥슨 80의 불로리아였습니다.
2: 네, 불로리아. 그렇습니다.
3: 홍서범 씨가 작곡을 한 곡이죠.
2: 다 알고 계시네요. 7011번님께 선물 갑니다. 축하합니다. 아니, 도통 처음 들어보는 노래다 이렇게 하셨어야죠. 전혀 모르겠다고.
3: 누가 믿겠어요, 제가 그렇게 얘기하면.
2: 너무 늦었나요? 네. 네. 자, 옥슨80의 불로리아, 홍서범 씨 생각난다고 많은 분들이 또 문자 보내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노래를 또 마지막 네. 곡으로 들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3: TBC 젊음의 가요제 수상곡이네요.
2: 예. 음악평론가세요?
3: 아닙니다. 예.
2: 자, 옥슨80의 불로리아 듣고 저희 3시 5분에 돌아옵니다.
3: 어디 가지 마세요.

0: 지금 시각은 2시 57분입니다.
1: 울산 MBC 캠페인입니다.
2: 안녕하세요. 저는 울산에서 2만 원 자원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이연섭입니다. 경로당 요양원 어르신들을 만나러 가는 날이면 저 마음은 알록달록 무지개 빛으로 물듭니다. 오늘은 어떤 모습으로 웃음을 드릴까 고민하며 분장을 하고 어우동의상을 챙겨 입는 그 시간부터 저는 이미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됩니다. 때로는 제 이름도 나이도 직책도 다 잊어버리고 어르신들 앞에서 춤추고 노래하고 각설이가 돼서 재롱을 부립니다. 누군가를 행복하고 즐겁게 만든다는 것은 결코 어렵지 않습니다. 그저 따뜻하게 가슴에서 우러나오는 마음 하나만 있다면 누구든 시작할 수 있습니다. 따뜻한 세상의 주인공이 되어보시는 건 어떨까요?
1: 울산 MBC 캠페인입니다.

0: 기다린 남구 새도시 새옥동의 시작 문수 비스타 더파크 옥동 위 태화강과 3호선 사이 가장 푸른 700세대 대단지 새옥동 프리미엄이 시작됩니다. 문수 비스타 더파크 오픈 예정 1551-8454 동원개발.
1: 지진이 발생하면 당황하지 말고 이렇게 따라하세요. 지진으로 크게 흔들리는 동안은 탁자나 책상 아래로 들어가 몸을 보호하고 탁자 다리를 꼭 잡아주세요. 흔들림이 멈추면 전기와 가스를 차단해 화재를 예방하고 문이나 창문을 열어 건물 밖으로 나갈 수 있는 출구를 확보하세요. 고장의 우려가 있는 엘리베이터 대신 비상계단을 이용하고 엘리베이터에 탑승해 있다면 모든 층의 버튼을 눌러 가장 먼저 열리는 층에 내려 대피하세요. 지진 발생 시 지켜야 할 행동 요령. 당황 대신 당장의 실천으로 안전을 지켜주세요.
2: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3: 표준 FM 97.5MHz 여러분의 울산 문화 방송입니다. HLAU SFM.
4: 밝은 소식 유익한 정보 울산 문화 방송.
3: 여러분의 울산 문화 방송이 3시를 알려드립니다.
5: MBC 3시 뉴스입니다. 인사청탁을 명목으로 각종 금품을 받은 이른바 매간매직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김건희 씨가 항소심 첫 공판에서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김 씨 측 변호인은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과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으로부터 받은 물건들은 막연한 기대감에 의한 선물이자 친분에 따른 의례적 교류였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대통령 배우자로서 일부 선물을 수수하는 등 신중하지 못한 처신에 대해 뼈저리게 반성하고 있다면서 1심의 징역 7년형은 무겁다고 밝혔습니다. 2심 재판부는 다음 달 9일 양측의 최종 의견을 들은 뒤 22일 선고를 내릴 방침입니다. 2차 종합특검이 윤석열 정부 당시 쌍방울 대북송금 수사 개입 의혹에 윤석열 전 대통령과 박상용 검사의 피의 사실을 특정했지만 특검 수사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함에 따라 공소 제기를 할 수 없다고 불기소 이유를 밝혔습니다. 종합특검의 쌍방울 대북송금 수사 개입 의혹 불기소 이유서에 따르면 특검 측은 피의 사실로 수사 관련자들이 이재명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게끔 회유하는 등 사건에 개입해 무고, 직권남용, 권리 행사 방해 등 혐의를 받고 있다고 적었습니다. 종합특검 측은 다만 특검법의 근거에 수사 대상이라 판단해 사건 수사에 착수했으나 법원이 본건 피의 사실은 수사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해 공소 제기할 수 없음이 명백하다고 설명했습니다. 20대 중국인 여성 살해 사건과 관련해 피의자가 수사에 혼선을 주려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경산경찰서는 피의자가 지난 20일 새벽 2시쯤 중국인 유학생인 25살 여성과 함께 경산 하양읍 자신의 집으로 함께 들어가는 모습을 CCTV를 통해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날 밤 이 남성은 치마와 모자를 착용하고 혼자 집에서 나와 동대구역으로 간 뒤 화장실에서 옷을 갈아입고 다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이 남성은 동대구역 인근에서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끄고 다음 날 경찰에 실종신고를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대법관 서면 제청 논란을 두고 더불어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이 사법부를 정쟁의 한가운데로 몰아넣고 있다고 하자 국민의힘이 정쟁으로 몰아놓은 것은 민주당이라고 맞받았습니다. 날씨입니다. 오늘 중부지방 대체로 흐리고 남부지방과 제주도는 가끔 구름 많은 가운데 경기 북부와 강원도를 중심으로 저녁까지 비가 조금 오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서울 32도, 대전 33도, 대구 36도 등 전국이 28도에서 36도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김초롱이었습니다. MBC 3시 뉴스 전해드렸습니다.
6: 안녕하세요. 이주노동자 노동인권지원사업단 문길주 단장입니다. 식당에 밥 먹으러 갔는데 젓가락이 없다면 얼마나 난감하고 불편할까요? 이주노동자들에겐 이런 상황이 비일비재합니다. 바로 포크가 없는 거죠. 외국에 나갔을 때 누가 나에게 젓가락을 내어준다면 그것만으로도 나를 생각해줬구나 싶을 겁니다. 우리에겐 젓가락이 필요하듯 누군가에겐 포크가 필요합니다. 그 작은 준비 하나가 배려의 시작 아닐까요? 그저 포크 하나면 됩니다.

0: 이 캠페인은 함께 약속, DB 손해보험이 전해드렸습니다.
1: MBC 당신의 샷이 나눔이 됩니다. 2026 울산 MBC 체리티 클래식 9월 30일 수요일 울산 CC에서 총 60팀 240명이 함께하는 특별한 라운드가 펼쳐집니다. 안신의 프로와 고경민 프로의 특별한 참여부터 웰컴 기프트와 만찬, 행운권 경품과 프로 사인 물품, 그리고 총 상금 1,500만 원. 즐거운 라운드가 따뜻한 나눔으로 이어집니다. 울산 MBC 체리티 클래식 9월 9일까지 전화 052-247-0559 또는 온라인으로 지금 신청하세요. 이 행사는 울산 MBC가 주최 주관하고 TNC 글로벌이 함께합니다.
2: 지금 시각은 3시 5분입니다.

0: 이게 대체 무슨 일이고? 배준마, 여는 중국산 배추 안 갖다 놓지요?
1: 어, 저희는 이래봬도 고랭지에서 자란 신터블이 국산 배추만 취급한다고요. 근데 왜요? 저렴한 그 중국산 배추를 찾고 있나 봐요, 지금?
0: 아이고, 뉴스 안 봤는가 봬. 중국에서 배추를 포름알데그 뭐식인가에 담가갖고 난리가 났다 크던데.
1: 어머머머, 포름 그 알데 뭐 그거요?
0: 그 보름 머시기.
1: 아, 그거 일군 발암 물질이라고 하던데. 어이구, 거기에 왜 배추를 담갔대요?
0: 내 말이 그 말이라. 거기다 담그면은 배추의 신선도가 더 오래 유지된다는데. 그래가 중간 유통업자가 배추를 담가가고 유통했다. 아이고,
1: 뭐뭐뭐뭐뭐. 식품 유통업자가 먹는 걸로 장난치면 안 되는데.
0: 아, 듣자 하니까 그 보름 머시기가 시신 보존용으로 쓰이는 예? 거라는데. 아이고, 멋이래.
1: 어머머머머, 그런 걸 우리가 지금 먹는 배추에 담갔다고요? 아이고, 큰일 날 사람들이네, 진짜.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중국산 배추 수입량이 엄청나잖아요.
0: 그렇지.
1: 그러면 그 수입된 배추는 괜찮나요?
0: 아이, 뭐 아까 뉴스 들어본 게네. 최근에 수입된 배추 8건을 검사했는데 다행히 포름인가 보름인가 그 뭔가가 검출되진 않았다 하는데.
1: 어머머머머.
0: 그래도 이거 불안해갖고 뭐 어디 중국산 먹겠습니까?
1: 어, 그러게 말이에요. 앞으로 식품 수입할 때 검역을 좀 철저히 해야 되겠어요.
0: 그러니까.
1: 아우, 나도 판매하는 입장에서 불안해서 어디로 함부로 배추를 들여놓겠어요 이거.
0: 배추로 장난치는 놈 내 똑똑히 얘기할 테니까 딴 데 들었어. 먹는 걸로 장난하지 마라. 진짜 천벌 받는다, 알았지? 아이고, 키지 않아 줬어.
1: 중국에서 배추를 포름알데히드에 담가 유통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파장 일고 있어요. 포름알데히드는 일군 이건 물질로 인체에 유해한 것으로 나타났거든요. 과연 일군 무언 물질일까요?
0: 1번
1: 발암물질,
0: 2번
1: 무존물질.
0: 다 무섭네. 자, 정답 아시는 분들 샵 2848,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유료 문자로 발암물질이냐 무존물질이냐 지금 정답 난가주 있어.
1: 먹는 거 가지고 장난치지 마세요.
0: 김홍숙입니다.
1: 장난치지 마.

0: 소위에 지친 작업 현장을 구하라.
1: 강력 냉풍으로 쿨하게 작업 현장을 시원하게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0: 에어렉스 무더운 여름에 확실한 파트너. 원하는 곳 어디든지 시원하게
1: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0: 에어렉스.
2: 당신의 락토피 타임은 언제인가요? 눈 뜨자마자? 아이와 함께? 식사 전에.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락토핏은 꾸준히 앞서갑니다. 10년을 넘어 앞으로도
3: 오래오래 락토핏.
2: 종근당 건강.
4: 건강기능식품.
5: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6: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5: 환인제약.
7: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0: 전문 시공부터 셀프 시공까지 믿을 수 있는 국내 국제 발명 특허 방수제 탄탄 방수. 대형 방수 전시장 운영.
1: 안전하는 오늘부터

0: 가볍고 편한 안전화 스타젠.
1: 반갑습니다 형님들. TVX 앰버서더 곰마키가 올해로 10년차 트럭커가 됐습니다.
2: 이야 이제 완전히 트럭 베테랑이네.
1: 그래서 베테랑답게 한국 타이어를 씁니다.
2: 혹시 TVX 멤버십?
1: 네, 잘 사고 관리받고 혜택받고 일석삼조니까
2: 베테랑은 고민 안하죠.
1: 트럭버스 타이어는 한국 타이어 TVX.
3: TVX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두 번째. 도심 속 가든형 카페테리아부터 프리미엄 피트니스까지 수준 높은 커뮤니티 라이프를 만나보세요.
4: 파크로쉬 서울원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5: 어디선가 누군가에 무슨 일이 생기면
6: 도와줘요. 화끼라.
5: 자, 여러분의 사소한 고민 뭐든지 다 털어놓으시기 바랍니다.
6: 네, 여러분 고민 있으세요? 시시콜콜 사소한 고민 다

0: 괜찮습니다. 큰 고민은 저희가 해결할 수 없으니까요. 정말 자잘한 고민들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 자, 여러분의 고민을 받는 동안 네. 아, 배째는 퀴즈 정답을 알려드리겠습니다.
0: 네, 정답은 발암물질이었습니다.
1: 발암물질.
0: 네, 정답자 6230번님께 선물 드릴게요. 축하합니다. 아우, 정말 먹는 걸로 장난치는 건 너무 나쁩니다. 진짜 절대로 안 되죠. 절대로. 아, 여러분들 고민 있으십니까? 많이 많이 남겨주시고요. 그러면 저희가 여러분의 고민 보내주시면 선물도 드리고 고민도 함께 나누어 보겠습니다. 신청곡 우리 9286번님의 신청곡이네요.
1: 오늘 아침에 제가 카레 먹고 온 거 어떻게 아셨어요?
0: 여기도 김치가 있으면 좋긴 한데
1: 카레가 좋은 게 네. 김치 하나만 있으면 돼요.
0: 맞습니다. 언제나 맛있죠.
1: 언제나 맛있죠.
0: 노라조가 불러줍니다.
1: 카레.

0: 네. 네. 노라조 카레 듣고 왔습니다.
1: 인도 사이다는 맛있나요?
0: 궁금하네요. 예. 정말 마음대로 갖다 붙인 너무 귀여운 노래 카레 듣고 왔습니다.
1: 시컷 부르다가 갑자기 타지마할이 나오고
0: 그러니까 아는 건 다 나오는 거죠 거기. 자, 샵 2848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유료 문자로 여러분들의 고민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 4521번님이 네. 아, 제가 영크크가 되고 싶어서 태어나서 어제 처음으로 보톡스를 한 대 맞았어요. 얼굴 전체는 겁이 나서 네. 제일 주름이 잘 잡힌다는 콧등에 맞았습니다.
1: 콧등에 주름이 아, 잡혀요?
0: 아, 이렇게 웃을 때 좀 찡긋하시나 보다. 접수하시는
1: 아, 미간에?
0: 분이
1: 예. 미간인가 보죠?
0: 간단하다. 예. 금방 끝났다. 마취는 필요가 없다라고 해서 믿고 누웠는데 와! 욕이 입 밖으로 안 나왔을 뿐 진짜 그냥 욕하 찌르고 약물 들어가는 순간 진짜 따갑고 콧등이 멍하고 식은땀이 우리하게 났어요.
1: 우리한 거 정말.
0: 예. 4개월 뒤에 오라는데 난 이맘이면 다시 못할 거 그냥 늘크크로 살래요.
1: 이게 한 번 맞으면 계속 맞아야 되거든요.
0: 아 근데 이제 오랜만에 아니 처음으로 용기를 냈는데 너무 아프셨나 보다. 근데 이거 마취크림을 발라주는 데도 있지 않나요? 여기는 좀 쉽게 생각을 하셨나 보다.
1: 아, 맞아보셨어요?
0: 어, 전 턱에는 맞아봤어요.
1: 아 턱에?
0: 제가 물고 자거든요. 아. 깨물고 자서 너무 아침에 일어나면 아파가지고 얼얼해서 이걸 맞으면 좀 낫다고 하시는 거예요 병원에서. 근데 그때부터는 이제 입이 얼얼하죠.
1: 보톡스가 이제 그 원리가 근육을 굳게 만들어서
0: 그쵸?
1: 이게 움직임을 덜하게 만들어서 네. 축소시키는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0: 코는 마취를 원래 안 한대요. 아 그렇구나. 저는 코는 맞아본 적이 없어가지고 진짜 아프다고.
1: 맞아본 분들이 많대. 코는 원래 마취를 안 해요? 그 부위에 따라 다른가 봐요?
0: 자 여러분들 그런 고통 같이 좀 나눠보죠. 그 얘기도 좀 해주시고 저의 오늘의 고민은요. 뱃살 타파 뱃살 타파 세 번 보내셨습니다. 뱃살 타파로.
1: 그게 오늘만의 고민이세요? 예, 오늘만의 고민이면 낫죠.
0: 숙명 같은 거죠. 예. 아, 예. 그리고 배가 정말 상도덕이 없습니다. 조금만 먹어도 바로 튀어나오기 때문에.
1: 신청곡을 김원중의 바위섬을 보내셨는데 김원중 하니까 또 어제 생각이 나네요.
0: 그만. 롯데 얘기하면 다 화가 납니다. 예. 그만. 어제 날도 더운데 예. 집에 폭염이 온 분이 더 많을 거예요.
1: 저는
0: 아마.
1: 그 경기를 계속 본 게 아니라 잠깐 돌리다가 봤는데 아, 또 그 장면을 봤어요.
0: 롯데랑 어제 기아가 5대4였는데
1: 9회 말 원아웃 이후를 봤어요. 아,
0: 당연히 많은 분들이 롯데가 이길 거다 생각했지만
1: 5대4
0: 8대5로 말루 홈런을 맞은 예. 예.
1: 김원중
0: 예, 바위섬.
1: 바위섬 바위처럼 흔들림이 없었으면 좋겠는데
0: 무지하게 슬퍼지네요. 예. 자 그러면 뱃살 타파가 되길 바라면서
1: 김원중의 바위섬 한번 들어볼까요?
0: 던지는 마음으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1: 김원중 바위섬

0: 네, 네. 김원중의 바위섬 듣고 왔습니다.
1: 죄송합니다 이게.
0: 왜요?
1: 네, 아픈 부분을 제가 건드린 것 같아서. 죄송하네요.
0: 비도 많이 오고 덥기도 해서 밭에 열무가 녹았다고 이번에 열무김치를 어머니가 못 담그신대요. 신정시장 가니까 열무 좋은 거 많던데 시댁에 보내드리면 해주실까요? 야 멋진 며느리다. 영크크 며느리야. 연수범 대단하시네. 아
1: 이게 고민인 거죠? 그러니까 지금.
0: 그렇지. 아니 아. 저희 딸이 할머니 열무김치를 너무 좋아하거든요. 아니 그렇게 말하시면 해주실 것 같아요. 예. 친손녀가 너무 좋아하는데 어머니.
1: 아니 근데
0: 여기 열무가 참 좋네요. 울산은.
1: 밭에 열무가 다 녹았는데 열무를 사서 보내드리면.
0: 아가 우리 동네 열무가 녹았다.
1: 약간 좀 놀리는 것 같지 않을까요?
0: 그럼 이제 열무를 보내시면서 예. 이 조금 이제 금일봉을
1: 금일봉
0: 지참하셔가지고
1: 크, 역시 며느리
0: 그러면
1: 이, 예. 이 현명한 며느리는
0: 그럼요 그럼요
1: 뭔가 좀 다르네요.
0: 요거 약간 아. 이제 열무와 함께 열무 색깔의 돈을
1: 열무 색깔
0: 부침하게 조금 넣어주시면은
1: 열무가 약간 푸릇푸릇하죠.
0: 그렇죠 그렇죠 예. 그 색깔로
1: 뭐좀 부담도 없고 괜찮겠네요.
0: 그렇죠 우리가 예. 갈색은 조금 마음에 부담이 있으니까
1: 노릇노릇한 건좀 부담됩니다.
0: 역시 연수만 당연히 금일봉을 보내드린대요.
1: 아, 그렇구나.
0: 근데 자꾸 딸 핑계를 대셔야 될것 같아요. 아우 너무 찾아요 어머니 그거를
1: 어떻게
0: 죄송해 죽겠네.
1: 그러니까.
0: 아우 어머 마침 시장에 나왔는데 열무가 너무 좋네. 네.
1: 열무가 다 녹았다면서요 뭐 이러면서
0: 그렇게 해라도 이제 사달라고 하시면은 어머니가 또 좋아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1: 이 방송을 듣고 계시진 않겠죠?
0: 예. 예. 시어머님은 안 들으시면 괜찮습니다. 근데 뭐 당연히 해주실 것 같아서 요거는 이제 처음에 그냥 말씀하시긴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며느리니까. 근데 뭐 보니까 연수맘도 잘 드시는 것 같고.
1: 저희 조카가 그렇게 저희 어머님이 담근 그 열무김치를 그렇게 좋아했어요. 그러니까 계속 매년 그걸 담그시더라고요.
0: 생각이 난다고 네. 다들
1: 매년
0: 담그시더라고요.
1: 그러니까 시장 같은 데 이렇게 지나가다가 열무만 보면 그 손녀가 생각나는 거예요.
0: 저희 시어머니께서 진짜 음식을 잘 하시는데 한 번씩 이제 저희 어머니하고도 친하게 지내시니까 저희 아버지 것도 막 해주시고 그랬어요.
1: 사돈끼리.
0: 근데 저희 아버지가 진짜 눈치 없이 예. 어머니 오신다. 왜 왜? 아니 그때 어머니가 해준 가자미 시켜 그만해라 아빠 그거 식당 아니다 제가 화를 냈던 예. 기억이 나네요. 근데 저희 어머니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말씀드리니까 그러면 일도 아닌 거 내가 금방 하지 그거 인제 얘기하노 이러시더라고요.
1: 이남미 씨 가족 얘기를 들으면 코미디 프로그램을 보는 것 같아요.
0: 예, 좀 예. 약간 좀 다들 캐릭터가 좀 독특합니다. 저희 어머니 김치가 지인들도 인정한 김치거든요.
1: 진짜요?
0: 그러면 아 너무 부럽다. 너무 맛있겠네요. 열무김치 지금 같은 계절에 진짜 안 먹으면 섭하긴 하죠.
1: 저희도 먹어보고 싶네요.
0: 저희까지 네. 그 덤비면 안 될 것 같긴 그렇죠? 한데요. 네. 그죠? 네 신청곡 한 곡 더 같이 들을까요?
1: 아, 또 있나요?
0: 네 9561번님의 신청곡입니다.
1: 이제는 가을에 관련된 노래를 많이 신청하시네요.
0: 비를 기다리시네요.
1: 그러니까요. 내일부터 비가 온다고 그랬나요?
0: 네 소식이 네. 좀 있습니다.
1: 내일부터 일요일까지 비가 온다는 그런 소식이 있습니다.
0: 또 와봐야 알죠. 그죠?
1: 그렇습니다.
0: 채연이 불러줍니다.
1: 가을비 오산송.

0: 같은 차량도 판매 방식에 따라 가격이 달라집니다. 더 쉽고 현명하게 내 차의 가치를 높이는 선택. 두바이 무역. 수출로 고객을 더하고 거래로 감동을 전하는 대한민국 중고차 수출 파트너. 검색창에 두바이 무역.
1: 심정지 환자 골든타임은 4분. 심폐소생술 이렇게 하세요. 먼저 큰 소리로 주변 사람을 특정해 119 신고를 부탁하고 곧바로 심폐소생술을 준비합니다. 두 손을 포개 깍지를 끼고 손바닥으로 환자의 가슴 중앙에 압박을 실시합니다. 압박의 깊이는 약 5cm. 속도는 분당 100에서 120회. 강하고 빠르게 눌러줍니다. 119 구급대원이 도착할 때까지 이전 과정을 반복합니다. 알아두면 일반인에게도 간단한 심폐소생술, 한 사람의 생명을 살릴 수 있습니다.
2: 화재 사고, 고층 건물에서 발생한다면 어떻게 대피해야 할까요? 먼저 화재경보기를 누르고 119에 신고해주세요. 옷에 물을 묻혀 입과 코를 막고 몸을 숙여 낮은 자세로 대피하세요. 승강기보다는 계단을 이용해주세요. 대피 요령을 기억해 고층 건물 화재에서 안전하게 대피하세요.
3: 97.5 MBC 라디오.
4: 여러분, 배윤우 이남이의 학기는 라디오 한번 들어보세요. 알았죠?
5: 잠깐만요, 잠깐만요. 어디 가지 말고 채널 고정. 배윤우 이남이의 학기는 라디오.
6: 여러분의 친구 배윤우 이남이의 학기라가 왔단다. 한번 들어보이소. 좋다이.

0: 찾아오기 퀴즈.
1: 아 그거 있다니까 그거.
0: 요즘 대화의 반 이상이 이 말로 시작을 하지 않으십니까?
1: 그거 있다니까 그거와 그 뭐더라.
0: 아 그거 있는데 그 뭐지 그 아우 생각이 안 나네. 아우.
1: 여러분의 기억력을 영혼까지 끌어낼 퀴즈. 지금부터 저희의 대화를 잘 듣고 그것이 무엇인지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0: 자 그거 있다니까 그거 시작합니다. 어머 남미야 이거 좀 봐라 요즘 유행하는 파시원인데 어떠니?
1: 야 먹고 옷에 이 메이크업 택도 안 떼고 가시다 칠칠 맡기는 이래가 되겠나? 내 잘라줄게 가위 좀 가봐라 어?
0: 어머 야 그거 떼면
1: 어떡하니? 왜? 아, 이거 어떻게 달고 다니노?
0: 파시원의 핵심인데 어, 우리 태지 오빠야가 옷에 태가 안 떼고 있는 거 몰라? 어우 너 땡땡 세대 아니지?
1: 땡땡 세대가 뭘 말하는데? MG 말이가?
0: 예예예 예. 그거 MG 세대는 우리 자식 버리고 한강의 기적으로 태어난 70년대생들이 90년대 문화적 풍요를 누리면서 이것 세대라고 불렸잖아.
1: 아 안다 안다 꽃표 세대 말이지.
0: 땡 꽃표 세대는 도대체 뭐야?
1: 어 이걸 우리 경상도에서는 꽃표라고 부르지. 아무튼 간에 요새 아무리 MG 젠지들이 우리를 널컥하라고 조금 놀려도 원전은 우리의 꽃표 세대라 이 말이야.
0: 그렇긴 하지. 그런데 우리가 바로 젊은 세대의 문화를 선도했잖니.
1: 그치.
0: 우리가 처음에 그 천리안 나우늘이 인터넷 문화를 받아들였고 삐삐 시티폰에 워크맨까지 아우 최첨단 선진 문물을 받아들인 세대라고. MG 젠지 너희들 까불지 말라고.
1: 이런 얘기하는 자체가 늘 그거라 어? 어쨌든 우리야말로 최첨단 신문물을 제일 빨리 받아들인 세대지. 옛날에 테레비 선전에 이병헌이 오빠야랑 김원주의 오빠가 나와가지고 선전했던 거 기억나지?
0: 뭐 기억나지. 나는 거부한다 옳지 않은 모든 것들. 꽃표 세대 그거 완전히 핫했잖아.
1: 맞다 맞다 요새 MC 젠지는 이전에 우리 꽃표 세대가 있었다는 것을 모를 텐데 이것들아 사람 늙었다고 놀리지 마라 이 말이야.
0: 그런데 꽃표 세대 말고 제대로 된 표현이 있잖아.
1: 그렇지.
0: 삐삐로 연락을 하고 워크맨으로 음악을 듣고 천리안 나우늘이로 세상과 연결됐던 우리 세대 무슨 세대였을까?
1: 아무튼 그 세대를 이 영어로 이렇게 앞에 그 이렇게 불렀는데 그거 무슨 세대더라?
0: 여기까지입니다.
1: 자, 샵 2848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유료 문자로 이 세대를 풍미했던 노래를 준비했거든요. 여러분 이게 무슨 세대인지 정답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0: 자, 여러분의 정답을 받는 동안
1: 아 최신곡이죠.
0: 최신곡입니까?
1: 공인 오비가 부릅니다.
0: 신인류의 사랑.

0: 네. 네, 최신곡
1: 신인류의 사랑. 신인류.
0: 네, 듣고 왔습니다.
1: 야, 제가 개인적으로는 이 세대를 별로 안 좋아했어요.
0: 왜요? 이유가 있으실까요?
1: 버릇없다고. 우리들끼리 제 친구들끼리 야 요즘 애들 너무 버릇없는 거 아니야.
0: 야, 이 세대 때 이야기 좀 여러분 많이 해주세요.
1: 이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0: 아 그럼 오렌지족이셨어요?
1: 제가요?
0: 예 아니셨어요 그건?
1: 제가 이 세대 윗세대예요 제가.
0: 아 진짜? 작가님 깜짝 놀랐나봐요. 당연히 X세대일 줄 알았다. 네. 예전에 인터넷 전화요금 몇십만원 나와서 엄마한테 머리끝이 많이 잡혔습니다. 배국장님은 야타족이었을 거다.
1: 저는
0: 차가 그때는 없지 않으셨어요?
1: 아니 야타족은 그거 아무나 하는 게 아니죠.
0: 요거는 이제 좀 강남 살아야 할 수 있는 거죠 그때.
1: 예, 이거는
0: 오렌지족도
1: 멋진 차를 가지고 있어야 가능한 거라서 저는 그냥 뭐 걸어다녔습니다. 뚜벅이였습니다. 뚜벅이.
0: 그 시절이 너무 그립네요. 93학번 X세대입니다.
1: 그러니까요. 예. 제 바로 밑에들이 이 세대거든요.
0: 기억이 새록새록 난다고 지금 막 문자 보내주고 계십니다.
1: 이렇게 얘기하니까 나이가 나오네요. 대부분. 대충 나오네요.
0: 자, 아까 저희가 뭐 이병헌 씨도 얘기했지만 이때 김원준 씨의 외모는 진짜 어마어마했죠. 그리고 남자가 처음으로 무대에 치마를 입고 나와서 노래하는.
1: 욕 많이 했습니다 제가.
0: 난 멋있었는데.
1: 아니.
0: 너무 아니, 잘생겼잖아요.
1: 정말 문화 충격이었어요 저는.
0: 저는 그때 그 앨범도 샀던 막 기억이 나요. 아니, 남자들은 욕했어.
1: 진짜
0: 맞아.
1: 김원준 씨가 잘생긴 거는 인정을 했는데 그, 네. 그 당시에도 아 진짜 잘생겼다. 근데 갑자기 치마 입고 나와가지고
0: 진짜 독특했어요.
1: 깜짝 놀랐습니다.
0: 맞습니다. 그래서 이 노래 한번 골라봤거든요. 여러분 이게 무슨 세대인지 샵 2848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유료 문자로 맞춰주시는 동안 이 노래 나갑니다.
1: 김원준입니다.
0: 너 없는 동안.

0: 네, 김원준의 너 없는 동안 듣는 동안 정말 문자가 많이 왔는데 Y세대라고 네. 있었어요? Y세대?
1: 맞습니다. 왔네요. 지금 저는 Y세대입니다 라고 또 문자 보내주셨는데요.
0: Y세대는 제가 모르고 있었는데
1: 저도 제가 Y세대였네요. 저는 몰랐는데 네. 이 출생 시기가 81년부터 96년 사이의 출생자를 말한다고 합니다. 99년도 해당될 수 있다고 하는데 디지털과 컴퓨터 인터넷 보급의 혜택을 받은 세대래요. 테크놀로지에 대한 우수성을 보민답니다. 아, 난 지금 그러니까 지금 휴대폰은 못 하겠어. 진짜로.
0: 지금 휴대폰이요?
1: 네, 지금 휴대폰은 어려운 기능도 많잖아요. 가치관과 개성과 다양성을 중시하며 워라벨과 현재의 행복을 추구하는 경향이 있다고 하네요.
0: Y세대가?
1: 그리고 사회적 성향은 긍정적이고 참여적인 태도를 보이며
0: 이남희 씨는 태어난 건 Y세대인데 네. 저랑 동갑이에요.
1: 그럼요. 저는 뭐 예전부터 제가 아가씨 때부터 방송할 때도 아가 네. 둘인겨 이런 얘기 아가 중학생이지 얘 이런 얘기. 아직도 중학생이 안 됐거든요 애가. 근데 와 그 노래를 아는겨 이런 얘기 제가 많이 들었거든요 어머님들한테.
0: Y세대 얘기하다 보니까 막 99년도에 세상이 멸망한다고
1: 막 공부할 그런, 필요 없다 네. 그런 선배님들 많았거든요.
0: 저 때는 92년도에 휴거가 일어난다고 해서 선택받은 자들만 다 하늘로 올라간다 그랬었어요. 네.
1: 내가 X세대인가 안에 무슨 세대였지 라고 또 보내주신 분이 많은데 0866번님은 아무튼 MG가 제일 부럽다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0: 아니에요. MG
1: MG도 MG만의 고충들이 있죠.
0: 고충이 있죠. 그리고 MG들한테 MG 아니냐라고 묻거나 MG라고 얘기를 하는 것 자체를 되게 싫어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거를 약간 선입견으로 바라보더라고요.
1: 뭐 우리가 뭐 그래서 뭐 말이 안 통하나요? 이렇게 받아보시는 그러니까.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죠?
0: 약간 그 MG라는 그 선입견이 자기만 아는
1: 맞아.
0: 알고 자기 것만 챙긴다라고들 알고 계시잖아요.
1: 그리고 뭐 사실 X세대도 그때는 그런 말을 늘 들었어요.
0: 그래서 제가 X세대 싫어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알고 봤더니 저렇게 생각하고 저렇게 사고하는 맞아. 사람들도 있다. 저게 잘못된 게 아니다라는 걸 이해하고 나서부터 이렇게 싫어하지 않게 됐거든요.
1: 누구나가 그 세대가 아니면 끼인 세대라고 다 생각하는 그렇죠. 것 같습니다.
0: 근데 요즘 MZ들도 그렇게 생각하더라고요. 자기는 전혀 그렇지 않다. 꼭 자기 것만 챙기고 아니다 나도 희생할 줄 알고 희생한다라는 얘기를 해서 가만히 보니까 또 그렇더라고요.
1: 나도 옛날 노래 들어요 했는데 H.O.T 노래고 막
0: 그렇죠.
1: 그래서 3064번님이 그 시절 오빠 노래를 좀 듣고 싶다고 오빠. 하셨거든요. 이 오빠 한번 불러볼까요?
0: 변진섭
1: 숙녀에게 갑니다.

0: 어떤 선물을 준비하셨나요?
1: 선물은 무슨 선물이야? 화끼라 듣고 문자 보내서 받아.
0: 어? 샵 2848 말이에요? 어디 보자. 현관문 번호키 파격 할인 울산 부자열쇠에서 디지털 도어락 설치권, 족발이 맛있는 집 더만족에서 식사권, 무거동 숙성한우 전문점 토호에서 식사권, 경주 보블로 가든이 아름다운 로스터리 카페, 수제 케이크 전문점 엘가든에서 음료권, 울산의 별빛과 야경을 커피에 담다 성안동 골든드랍 커피앤베이커리에서 음료권도 있네요.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할아버지.
1: 뭐 이렇게 선물이 많아?
0: 진짜 최고다.
1: 장발장이 훔쳐간 빵으로 유명한 바게트 왕자 슈크림 공주에서 주전 몽돌 쿠키 세트, 제주도에 안 가도 울산에서 고등어회를 즐긴다 읍내 해물전빵 명촌점에서 식사권,
0: 와우!
1: 21년 경력 오사카 출신 셰프가 만드는 오마카세급 판초밥 스시 전문점 시바스시에서 식사권,
0: 우후!
1: 소중하게 간직해야 할 순간 사진의 명가 마틸스에서 가족사진 촬영권, 바쁜 하루 속 나만의 쉼이 필요할 때 도심 속 여유로운 휴식 공간 에스틴 호텔에서 1일 주중 숙박권,
0: 끝난 줄 알았죠? 공공기관 판촉물 그린 기프트에서 레디앤반전 립스틱 세트, 신선한 재료와 깔끔한 분위기에서 호텔식 중식을 저렴하게 대성 스카이렉스 뒤편 중식당 청월에서 식사권, 아름답고 건강한 손끝 케어의 시작 신정동 네일제이에서 네일아트 케어 이용권, 성안동 농협사거리 좋은 재료만 고집하는 365 식욕식당에서 한우갈비탕 식사권, 범서온천에서 이용권, 하늘에서 느끼는 감동과 전율 울산 페러파크에서 패러글라이딩 체험권을 드린대요. 너무 좋다.
1: 가족보다 화개라가 낫네.
0: 진짜네.
2: 오 마이 갓, 케이팝 콘서트 대박 신나요. 근데 한국 여름 너무 더워서 지쳐요. 와우, 바삭한 치킨, 매콤새콤 골뱅이 무침, 완전 시원해요. 미쳤다.
3: 유동 골뱅이,
2: 치맥의 유동 골뱅이 아주 좋아요.
4: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5: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4: 환인제약.

0: 대한민국 대표 워크웨어 지벤. 일하는 지금은 지벤 시대.
1: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 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2: 네, 오늘 그거 있다 아이가 퀴즈는요, X세대가 정답이었습니다.
3: 선물 드려야죠.
2: 2262번님께 선물 갑니다. 축하합니다. 우리 7777번님이 본인의 세대를 말씀해 주셨어요.
3: 저희는 머나먼 고향 세대입니다.
2: 너무 정감 있으시다. 그래서 마지막 곡으로 준비했습니다.
3: 홍세민의 노래 머나먼 고향 들으면서 저희들은 물러가겠습니다.
2: 여러분, 저희는 내일 돌아옵니다. 고맙습니다.
3: 안녕히 계세요.

0: 지금 시각은 3시 57분입니다.
1: 울산 MBC 캠페인 SK에너지 협찬입니다.
2: 안녕하세요. 저는 삼호동에서 20년 넘게 꽃집을 운영하고 있는 서은영입니다. 꽃집을 찾아주시는 분들에게는 아름다운 공통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꽃을 찾는 이유는 누군가에게 마음을 전하기 위해서죠. 꽃을 고르는 분들을 보고 있으면 받는 사람보다 주는 사람이 어쩌면 훨씬 더 행복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받는 분의 감동도 크겠지만 그 내는 분의 행복 또한 결코 작지 않으니까요. 꽃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오늘 하루 주변의 소중한 분들에게 따뜻한 미소와 다정한 목소리 그리고 작은 친절을 선물해보는 건 어떨까요? 오늘 하루가 기분 좋은 꽃향기로 가득하길 응원합니다.
1: 울산 MBC 캠페인 SK에너지 협찬입니다.

0: SBC 기다린 남구 새도시 새옥동의 시작 문수 비스타 더파크 옥동 위 태화강과 3호선 사이 가장 푸른 700세대 대단지 새옥동 프리미엄이 시작됩니다. 문수 비스타 더파크 오픈 예정 1551 8454 동원 개발.
1: 김 사장, 사업은 좀 어때?
2: 요즘 그렇죠 뭐.
1: 어허, 울산 소상공인 행복 드림센터 모르나? 창업 경영 교육, 1대1 컨설팅, 사업장 시설 교체 비용.

0: 까지 지원한다고.
1: 당장 가요. 아, 어디라고요?
0: 검색창에 울산광역시 소상공인 행복드림센터.
2: 그날은 진짜 정신도 없었고 마음도 복잡했죠. 그래도 잘 보내드렸어요. 울산 영락원 정말 고맙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정성껏 합리적인 비용으로 정직하게 이어온 울산의 장례 서비스. 검색창에 울산 영락원 장례식장.
3: 많이 힘들었지. 잘 모셨고?
4: 잘 모셨어.
3: 어디로?
4: 덕원사 추모관이라고.
3: 아, 성안동에? 참 잘 모셨네. 가까우니 언제든 가볼 수 있고.
4: 시설도 너무 잘해놔서 마음이 놓여.
3: 가까운 곳이 곧 명당입니다. 검색창에 덕원사 추모관.
5: 표준 FM 97.5MHz 여러분의 울산 문화방송입니다. HLAU SFM.
6: 밝은 소식 유익한 정보 울산 문화방송.
5: 여러분의 울산 문화방송이 4시를 알려드립니다.
7: MBC 4시 뉴스입니다. 시장금리가 오르면서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석 달 연속으로 상승해서 2년 8개월 만에 가장 높게 나타났습니다. 한국은행이 오늘 발표한 금융기관 가중평균 금리에 따르면 지난 7월 예금은행의 주담대 금리는 전월보다 0.12%포인트 오른 연 4.48%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2023년 11월 이후 2년 8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주담대와 일반 신용대출 등을 포함한 가계대출 평균 금리는 전월보다 0.14%포인트 오른 연 4.64%로 집계돼서 지난 4월 이후 석 달 연속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현직 교사들에게 대학 수학능력시험 모의고사 관련 문항들을 의뢰한 뒤 돈을 건넨 유명 수학강사 현우진 씨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현 씨는 교재 개발업체 관계자들과 공모해서 수학 모의시험 문항들을 제공받는 대가로 현직 교사 2명에게 2020년 3월경부터 약 2년 동안 3억 4천여만 원을 건넨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검찰은 현 씨의 행동이 공교육에 대한 신뢰를 해친 것이라고 보고 징역 1년을 구형했는데 현 씨 측은 정당한 계약에 따른 비용 지급이었다면서 무죄를 주장해왔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의료용 마약류인 프로포폴을 과다하게 처방한 의료기관 13곳과 병원 여러 곳을 돌며 프로포폴을 처방받은 투약자 13명을 수사 의뢰했습니다. 식약처에 따르면 수사 의뢰 대상 투약자들은 1년 동안 평균 의료기관 6곳을 방문해서 프로포폴을 29회 투약받았으며 투약 사유는 대부분 피부 시술이나 성형 수술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 중에는 1년 동안 병원 13곳을 돌면서 피부 미백, 제모 시술 등을 이유로 프로포폴을 54회 투약받는 이른바 의료 쇼핑을 한 사례도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란 정부가 미국이 종전 양해각서에 복원 등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한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을 위한 이란의 선제적 조치는 없을 것이라는 강경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란 외무부는 이란이 미국의 본격적인 경제 제재 전에 선제적으로 해협을 봉쇄한 것은 애초에 미국이 합의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해협 통항 정상화를 위해서는 미국의 의무 이행과 함께 전쟁 종식과 봉쇄 해제, 예멘 사태 해결이 보장돼야 한다는 세 가지 조건도 제시했습니다. 끝으로 날씨 전해드리겠습니다. 내일 오전부터 전남권과 경남권, 제주도에 비가 시작되겠고 경기 북부와 강원 북부 내륙에도 아침부터 낮 사이에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경기 북부와 강원 북부에 5에서 30mm, 전남권과 경남권은 최대 60mm가 되겠습니다. 특히 경남 남해안에는 많은 곳에는 80mm 이상의 많은 비가 쏟아지겠습니다. 서울지방 현재 기온 29.8도입니다. MBC 4시 뉴스를 마칩니다. 이재은이었습니다.
8: 꿈꾸는 당신이 아름답습니다.
9: 혼자 월든이라는 호숫가 숲속 오두막에 살던 철학자 헨리 데이비드 소로에 사람들이 물었다죠. 이런 곳에 있으면 쓸쓸해서 사람들이 그립지 않나요? 그는 이렇게 답하죠. 이 작은 별에서 아무리 멀리 떨어져 있다 한들 두 사람의 거리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사람을 고독하게 만드는 건 사람 사이에 놓인 공간이 아닙니다.
10: 요즘엔 더 그렇죠.

누군가와 나란히 있어도 쓸쓸하고 누구와는 지구 멀리 떨어져 있어도 곁에 있는 듯 친하고 지금 가까이서 외로우세요? 멀리서 정겨우세요? MBC 캠페인 꿈의 지도 SK 브로드밴드 소상공인 더드림 성공 패키지가 함께합니다.

0: 요즘 즐겨 먹는 술이요? 당연히 태아르죠. 턱 쓰는데 깔끔하게까지 자꾸 찾게 돼요.
1: 퇴근길엔 늘 태아르와 함께하죠.
0: 세대는 달라도 취향은 명품 태아르로 통하니까.
1: 정성으로 빚어 전통을 담은 살아있는 생막걸리 울산 탁주 태아르.
2: 폭염특보가 발령되면 실내 온도는 늘 26도에서 28도 사이로 유지하고 적절한 휴식을 취합니다. 더위에 약한 노약자와 어린이를 차 안에 절대 혼자 두어서는 안 되며, 만약 이상 증상을 보이는 환자가 발생하면 즉시 119나 1339로 전화해 도움을 청합니다.
3: 지금 시각은 4시 5분입니다.

0: 문천식의 지금은 라디오 시대.
1: 안녕하세요, 정선입니다.
0: 안녕하세요, 문천식입니다.
1: 이제 8월의 끝머리쯤 오니까 이런 통계도 나오네요. 네. 올해 5월에서 7월까지 전국 바다와 관련해서 데이터를 분석했답니다.
0: 네네.
1: 근데 뭘로 분석했냐면 내비게이션 검색 데이터.
0: 아, 그 내비게이션 어떤 해수욕장을 많이 검색했나?
1: 그렇죠. 우와. 그 1위가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0: 어디 어디?
1: 보령의 대천 해수욕장.
0: 아, 보령이면 머드 숙제 열리는 거기잖아요.
1: 우와, 아시는구나. 오, 예. 네. 그리고 2위가 부산 광안리.
0: 아, 광안리는 제가 또 좋아합니다.
1: 네, 저도 예, 광안리
0: 좋아합니다. 저도 작년 여름에 갔었습니다.
1: 3위도 저희 좋아하는 곳이에요. 부산 해운대.
0: 어, 우리가 2년 전인가 공개 방송했던.
1: 아니, 근데 해운대. 요새 부산 해운대 가보잖아요. 예. 약간 플로리다에 와 있는 것 같아.
0: 맞아요.
1: 외국분들이 강아지 예. 이렇게 큰 게 데리고 산책하고 막.
0: 진짜로 저는 사실 여기 해운대랑 광안리는 지금 가도 아마 외국이 많을 거예요.
1: 외국분들이 거주자가 많이
0: 신기해요. 근데 왠지 강릉 쪽 나올 법한데요.
1: 정답. 네. 강릉 경포 해변이 그 다음이었어요. 그리고 인천 을왕리가 다음이었고요.
0: 네. 지금 언급된 해수욕장들은 워낙에 다 유명한 곳이에요.
1: 그러니까 맞아요.
0: 연예인으로 치면 스타들. 그렇죠.
1: 그렇죠. 네.
0: 가본 분들 많으실 겁니다. 아마.
1: 맞아. 네. 근데 내비 검색이 이런 자료로 활용된다는 게 되게 색다르지 않아요?
0: 그러네 진짜.
1: 요즘 뭐 웬만하면 다 내비 켜고 다니시잖아요. 사실. 그 내비에 내 하루가 다 담겨 있는 거예요. 내 동선이 다 있고.
0: 그러네요, 진짜. 한 달간 검색한 그 내비 목적지를 쫙 훑어보면 내가 얼마나 바쁘게 보내는지 알 수 있고 또 우리 형님들 중에는 또 아, 내가 술을 많이 마셨구나 뭐 이런 분도 있으실 거예요.
1: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저는 드라마 많이 보잖아요. 네. 드라마에선 바람난 배우자 잡으러 다닐 때 내비를 활용해.
0: 아, 드라마에서 직접이 나요?
1: 어, 웃기다. 내비 딱 보면은
0: 그렇구나.
1: 이상하게 외곽이 이제 좀 많아. 이제 거기 이제 쫙 추적을 가는.
0: 아, 그 사람의 행적을 알 수 있구나.
1: 그렇지, 그렇지.
0: 그러니까 지금 범죄자 딱 잡으면 스마트폰부터 어떻게 하니까.
1: 그렇지. 아, 포렌식으로 웃기다. 다 터는 거죠. 이게 드라마 보면 또 그게 다 나와요.
0: 아, 그렇군요.
1: 자, 우리 뭐 문천식 씨 최근 내비는 뭐였어요?
0: 저는 어제 딸 합창단 하원 시키는 거.
1: 그 봐, 그러니까 이제 끝나고. 아빠의 육아 코스 뭐 네, 이런 게 나오고.
0: 엄마들은 아이들 다 네. 있죠. 네.
1: 난 내비가 다른 데가 없어. 그냥 집. 직장, 집, 직장. 오죽하면 이 MBC는 매일 오니까 직장으로 돼 있어. 에. MBC라고도 표시 안 돼 있어. 자, 잔나비의 노래 듣고 올까요? 예. 뜨거운 여름밤은 가고 남은 건 볼품 없지만.

0: 8월 26일 수요일 첫 곡으로 잔나비의 뜨거운 여름밤은 가고 남은 건 볼품 없지만
1: 네.
0: 뭐 내 얘기하는 건가?
1: 여름밤을 뜨겁게 보냈으니까 볼품이 없지. 적당히 보냈어야지 적당히.
0: 제가 알아서 할게요.
1: 누가 여름밤을 그렇게 뜨겁게 보내래. 더워 죽겠는데. 아,
0: 노래 좋네요. 그죠?
1: 잔나비 네. 노래는요. 휴양지에 가면은 정말 계속 플레이리스트로 10곡 아, 정도가 돌아요.
0: 맞아. 진짜 네. 그래. 아, 그리고 지라 씨도요. 정선혜 씨. 왜 내비게이션 얽힌 사람들 많이 오잖아요.
1: 오죠. 네. 9232님이 보내주셨어요. 제가 운전 초보였을 때 아빠가 옆에 타고 같이 다녀주셨는데 내비게이션 말 안 듣고 본인 얘기 들으라고 화내신 적 있어요.
0: 아, 그럼 내비 말 듣지 말고.
1: 그렇죠. 그렇죠. 네. 뭐 100m 이후 좌회전 네. 해주세요. 네. 내가 더 잘하러 내가 내 말을 들으라고. 결국 아빠 말 듣다가 인천공항 갔다 왔어요.
0: 네?
1: 김포 가야 되는데.
0: 그러니까.
1: 예, 저희 큰 오빠 얘기를 제가 왕왕 하잖아요.
0: 네.
1: 예, 안 들어. 안 들어. 지금 길이라고 자기가 아는 길로 가서 꼭 15분 늦어.
0: 아, 그 형님이 네. 그 사는 동네 더 잘 알지 않을까요? 내비보다?
1: 내비보다 잘 아는데 네. 내비보다 늦어.
0: 늦어.
1: 중요한 거. 네. 코스 다 알아.
0: 아 맞아.
1: 자기가 아는 코스 다 찍고 나.
0: 저도 억지 피우다가 네. 노들길이 더 빠르지 않을까 가봤는데 아니더라고요. 더 늦더라고요.
1: 하여튼 모임에서 딱 15분 네. 20분은 꼭 늦어. 그래서 새 언니가 너무 고맙죠 뭐.
0: 그렇죠.
1: 옆에 타는 게 내가 아니니까 얼마나 다행이야.
0: 자 오늘은요 내비보다 도로교통법을 더 잘 알고 계실 분이죠.
1: 오우.
0: 손수호 변호사님 나오는 날입니다.
1: 손수호 변호사님은 내비 준수하시겠죠.
0: 그럴 것 같아요 이제.
1: 그죠. 네. 그분 하여튼 뭔가 정확한 걸 좋아해서
0: 네, 확실한 정보
1: 맞아 준수하실 네. 것 같아. 자, 지라시 법률사무소 문앤정 4부부터 시작합니다.
2: 유니베라 알로에 세계 인류 상품 선정.
3: 한 번은 운일 수 있고
2: 5년 연속 유니베라 알로에 세계 인류 상품 선정.
3: 다섯 번은 노력이지만
2: 23년 연속 유니베라 알로에 세계 인류 상품 선정.
3: 23년 연속은 감히 따라올 수 없는 실력입니다. 세계가 23번 증명한 이름 태양의 알로에 유니베라.
4: 온 가족 에너지 충전 샤볼데이 여름제철 신메뉴. 완도 전복 보양식으로 든든하게 여름 별미 강원도식 막국수에 마라탕 마라샹궈까지 달콤한 곡성 생멜론 디저트로 완벽한 마무리. 올여름 맛있는 외식 가족 에너지 충전은 샤볼데이에서.
5: 술 마셨는데 자리 어디 부르지?

0: 운전할 땐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1: 지금까지 이런 제초제는 없었다. 타타타. 국내 최초 알약형 비선택성 제초제. 1분 안에 녹는 간편한 제초제 타타타. 거품이 적어 작업 효율성을 높여주는 타타타. 빠르고 강력한 제초 효과 타타타.
2: 제초제는 타타타.
1: 한얼 사이언스.
0: 하루의 시작, 우리 곁에 제일 가까운 곳에서 우리의 일상을 지키는 생활 밀착 기업들과 그 기업의 내일을 지키는 금융. 안정적인 금융 지원으로 우리의 삶을 더 편리하게. 내 생활 가까이, 경제는 든든히. 신용보증재단.
3: 여기 부탄가스 주세요.
4: 네.
3: 오, 안 터지는 맥스부탄이네요. 우와, 근데 가스레인지도 맥스네요.
4: 당연하죠. 맥스는 안전하니까.
3: 맥스 안 터져요.
5: 부탄가스 하면 맥스. 휴대용 렌즈도 맥스. 함께 사용하면 두 배로 안전합니다.
3: 맥스 안 터져요.
6: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7: 오직 한없이 가지고 싶은 것은 높은 문화의 힘이다.
8: 이러한 나라는 불행하려 해도 불행할 수 없고 망하려고 해도 망할 수 없는 것이다.
9: 우리 민족이 주연 배우로 세계의 무대에 등장할 날이 눈앞에 보이지 아니하는가.
10: MBC 특별기획 백범 김구 탄생 150주년 특집 내가 원하는 우리나라. 8월 28일 금요일 FM4U 오전 8시 35분, 표준 FM 밤 7시 35분에 배철수, 손석희, 이문세의 목소리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11: 예, 안녕하세요. 손석희입니다. 지금 라디오 시대 웃음이 묻어나는 편지에서 여러분의 사연을 기다리고 있다고 하는데요. 전도연 씨 모셔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12: 월 1200만 원 상당의 선물 보내준대요. 아, 진짜 대박이죠?
11: 예, 저도 상당히 마음이 끌리는데요.
12: 아, 근데 정선이 문천식 씨가 다 살려주고 이렇게 선물이 쏟아지는데 당장 써야죠.
11: 예, 그럼 저도 오늘 방송 끝나고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지금은 라디오 시대 게시판에 많이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 쓰면 나 울어.
12: 아, 뭐야, 그거 진짜 지저분해.
13: 지금은 라디오 시대 웃음이 묻어나는 편지. 써니 문천식이 삼촌 빵빵 터뜨려주세요.
14: 제목 여름이야기 그녀를 찾아서. 전라남도에서 익명을 요청하신 분의 사연입니다. 네. 와, 문천식 씨 좋아하는 키워드 다 나왔어요. 어허. 여름 그녀 익명.
11: 나이스.
14: 좋았어. 자, 지라시 대표 가명 김정인님. 와, 소개해드릴게요. 30만 원 상당의 상품 소개해드리고 네. 10만 원 상당의 상품 추가로 받는 주간 베스트 후보, 200만 원 상당의 상품 받는 월간 베스트 후보 되셨습니다.
11: 안녕하세요. 선윤아, 천식 씨.
14: 안녕하세요.
11: 그러니까 때는 1992년 음흠. 뜨거운 태양에 강렬하게 내리쬐는 어느 여름방학 날이었습니다. 당시 고3이던 저와 친구들은 학교 근처 독서실에서 선풍기 바람에 의지해 공부를 하며 지쳐가고 있었는데요. 근데 친구 선식이가 갑자기 이런 제안을 했습니다.
15: 야, 우리 해남의 송어리 해수욕장 가자. 우리 옆집에 서울에서 온 여학생 두 명이 놀러와서 하는 얘기를 들었는데.
11: 아, 무슨 얘긴데?
16: 아주머니, 저희도 아주머니 가족들과 함께 송어리에 놀러가고 싶거든요. 1학년 때 이런 추억을 만들지 않는다면 또 언제 만들겠어요?
11: 우와, 고1이야? 야, 예쁘냐?
15: 예뻐, 예뻐! 울트라 짱 예뻐! 오. 캡숑이야! 야, 우리도 가서 우연인 것처럼 만남을 유도하는 거 어때?
11: 결국 다음날 우리는 자전거를 타고 선식이네 집 앞에 모였습니다. 그날의 태양은 뜨거웠고 우리의 열정은 더 뜨거웠죠.
15: 자, 이 지도를 봐봐봐. 국도 타고 목포에서 삼호로, 삼호에서 독천으로 간 다음에 성전에서 해남, 해남에서 다시 어디야 여기 송월이로 가는 거야.
11: 근데 진짜 자전거로 갈 수 있는 거리냐 이게?
15: 야, 3시간이면 충분히 가. 자, 출발.
11: 그렇게 우리는 청춘이라는 이름으로 힘차게 페달을 밟았죠. 야, 너무 상쾌한 게 아니야?
15: 그럼! 야, 이게 바로 진정한 자유다!
11: 야, 우리 속도를 좀 더 내볼래?
15: 오케이! 렛츠고!
11: 렛츠고! 우린 달렸습니다. 달리고 달리고 또 달렸죠. 와, 이래도 되나 싶게 달리는데 희철이가 물어봤습니다.
16: 아,
2: 야, 근데 독촌 아직 멀었냐?
11: 모르겠네. 야, 선희씨가 독촌 아직 멀었냐?
15: 몰라! 야, 일단 밟아!
11: 그래, 알아서 밟아! 그렇게 얼마나 달렸는지 모르겠습니다. 뜨거운 태양은 머리에서 빙빙 돌고 있었고 점점 갈증도 찾아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근처 구멍가게에서 하드를 사며 물었습니다.
15: 아저씨, 여기 어디예요? 독촌 지났죠?
11: 독촌? 독촌은 한참 더 가야지.
15: 그럼 3호 정도 되나요?
11: 무시라고, 3호. 3호도 한참 더 가야지.
15: 아, 그런가요? 그러면 여긴 어디예요?
11: 얘가 어디냐? 목포지.
15: 이런 씨!
11: 그랬습니다. 우리는 아직 우리의 구역도 벗어나지 못한 거였어요.
15: 아, 얘들아, 일어나! 다시 가자!
11: 우리는 다시 출발했습니다. 밟고 밟고 또 밟고, 등짝에 땀이 나도 밟고, 가라에가 젖어도 밟고, 젖은 팬티에 사타구니가 쓸려도 밟았어요. 처음엔 신나게 떠들며 가던 친구들은 하나 둘 말이 없어졌고 우리에겐 거친 숨소리만 들렸습니다. 그렇게 한 시간도 훨씬 넘게 달렸던 것 같습니다. 거친 숨소리 사이에서
2: 아, 뭐야, 이제 성전 터미널이야?
11: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제 겨우 성전 터미널에 도착했고 이대로 갈 수 있을까 의지가 꺾이고 있었습니다.
2: 아, 야, 이거 안 돼. 우리 그냥 돌아가는 게 어떨까?
11: 그럴까? 야, 시간도 오래 걸릴 것 같고.
15: 야, 우리 의지가 이것밖에 안 되냐? 저 빛나는 태양을 봐. 우리는 뜨겁고 아직 젊다고. 여학생과 데이트하는 우리의 미래를 떠올리라고.
11: 아, 그래, 내가 잠시 우리의 미래 잊었어. 기대만큼 두려운 미래지만 함께 달려가는 거야. 다시 출발해라.
2: 아니, 그래야 할 이유가 있을까? 얘들아, 아니 잠깐만 같이 가.
11: 그렇게는 또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바다도 아닌 그 여학생들 좀 보겠다는 목표 하나로 힘차게 힘차게 페달을 밟고 싶었지만 와, 진짜 너무 힘들었어요.
2: 얘들아, 큰일 났다.
11: 왜?
2: 이제 오르막이야.
11: 우리 얼굴엔 웃음기뿐만 아니라 모든 표정이 사라졌습니다. 다들 자전거 기아를 1단으로 내려 열심히 발을 굴렸지만 땀에 쩔은 몸은 아까보다 더 무거워지고 오르막은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았어요. 결국 한 명은 내려서 걷기 시작했고 또 한 명은 지그재그로 움직이며 고함을 지르고 있었습니다. 애쓴다 애써. 어떻게 진짜 이러다 죽겠구나 싶을 정도의 시간이 지나고 우리는 포기해 되었습니다. 저 뭐냐?
15: 저기 저 표지판 보여?
11: 그곳엔 이런 지명이 쓰여 있었어요.
17: 송호 해수욕장.
11: 우와, 송월이다. 우리는 자전거를 세워놓고 어깨 동무를 하고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15: 왔다. 왔어.
11: 아, 진짜. 야, 근데 선지가 너 어디가?
15: 그녀들을 찾아봐야지. 야, 근처 텐트 다 돌아볼 거야.
11: 선식이는 그렇게 그들이 텐트를 치고 있다는 보장도 없는데 그녀들을 찾아 모래사장을 훑고 다녔고 우리는 지쳐서 말릴 힘도 없이 그냥 자빠져 있었는데 그때 희철이가 물었습니다.
2: 야, 근데 하늘이 왜 이렇게 깜깜하냐? 내가 힘들어서 앞이 안 보이는 거야? 아니면 밤이 된 거야?
11: 밤이야.
2: 우리 어서 자냐?
11: 결국 우리는 각자 가지고 있는 돈을 탈탈 털어서 허름한 단칸방 민박집에 다닥다닥 몸을 붙여 누웠습니다.
15: 너무 힘들었지만 그래도 니들이 있어 가능했다. 고맙다 친구들아.
11: 야, 나도 우리가 해낼 줄은 몰랐는데 어쨌든 고맙다 얘들아.
15: 야, 아쉬운 건 그녀들을 만나지 못했다는 거야. 내일 새벽에 한 번 더 바닷가를 돌아봐야겠어.
11: 졸려. 야, 너도 징하다 징해 진짜. 그러나 당연히 우리는 그녀들을 만나지 못했고 민박집 아주머니가 아침으로 싸주신 감자와 옥수수를 자전거에 싣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목포에 도착하니까 또 깜깜한 밤. 우리는 각자의 집으로 들어갔고 말도 안 하고 나갔다고 부모님께 뒤지게 혼났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 하나 있는데요. 예. 우리가 고1로 알았던 그 여학생들은
15: 중1이래.
11: 야이씨! 에이 진짜... 그래도 뜨거운 여름이면 두고두고 생각나는 추억이 되었으니 그것으로 만족합니다. 그럼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해요. 아, 웃기다.
14: 아, 웃긴다.
18: 치이는 여름 되면은 항상 놀러가. 이 중1이에요.
11: 네, 그러니까.
14: 작년에 초등학교 졸업한 거야.
11: 저랑 딱 또래 친구들인데 목포에 계시는. 아이고야.
14: 와, 그래도 그 포기하지 않고 가셨다는 게 대단하다.
18: 네. 아마 어리고
14: 그 뭔가 남학생들에게 네. 여학생들을 만날 수 있다라는 하나의 하나를 커다란 그 아이고. 불빛.
11: 그러니까.
14: 그것만 보고 간 거야 그냥 귀여워. 날아간 거야 불나방처럼. 그래도 실망스러워도 어쨌든 그 여행의 모든 여정이 고스란히 내 안에 남아있네.
11: 그러네 진짜. 추억이 있네요.
14: 하나하나 네. 다 그날의 바람, 뭐 햇살, 네. 흘렸던 땀 다 기억이 그럼, 있을 거예요.
11: 있을 겁니다.
14: 맞아. 신기하게 왜 고생한 기억이 그렇게 뚜렷하지. 자 노래 한 곡 듣고 올까요? 네. 세븐입니다. 열정.

0: 울산 시민의 버스로 함께해온 57년 삶의 희노애락을 나눈 한 잔의 추억들 오늘도 태화루는 울산 시민들과 함께 익어갑니다 전통과 세대를 잇다 깊고 풍부한 맛을 빚다
1: 울산 시민 행복주는 울산 탁주 태화루
2: 김 사장 사업은 좀 어때?
3: 요즘 그렇죠 뭐
2: 어허 울산 소상공인 행복드림센터 모르나? 창업 경영 교육 1대1 컨설팅 사업장 시설 교체 비용까지 지원한다고
3: 당장 가요 아 어디라고요?
2: 검색창에 울산광역시 소상공인 행복드림센터
4: 1 총 1만 세대 이상 울산에 빛날 에일린의 뜰
3: 5
4: 오래도록 울산을 대표할 압도적 스케일
3: 2
4: 이제 남구를 이끌어갈 프리미엄 라이프
3: 1
4: 1521 1521세대 랜드마크 대단지 그랑라크 에일린의 뜰
5: 9월 남구에 옵니다 IS 동서
6: 소중한 우리의 일상을 지키기 위한 실내화재 대처법 멀티탭에 여러 개의 플러그가 꽂혀 있다면 사용하지 않는 플러그는 뽑아주세요 외출 시 가스밸브를 꼭 잠가주세요 가정 내에 소화기를 항상 비치해 두고 비상상황 시 사용하세요
7: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8: 지금 시각은 4시 30분입니다
9: 지금은 라디오 시대에서 준비한 상품입니다
10: 사연이 소개되신 분들에게는 건강기능식품 전문기업 인성바이오에서 비타민 무기질
9: 굿즈 판촉물은 고려기프트에서 녹용 홍삼 선물 세트
10: 브랜드 타올의 명가 영신타올에서 기념타올
9: 든든한 아침 식사 서울 만인죽에서 간편식 세트
10: 보헤미안 바기추 커피에서 원두커피 세트
9: 대한민국 한우의 새 기준 꾸석지 돌판 한우 상품권을 드립니다,
11: 시미씨요 시간은 되돌릴 수 없지만 웃긴 사연은 또 들을 수 있다
12: 웃음 편지
11: 타임머신
12: 하루치 웃음 할당량 다 채워드릴게요 웃음 편지 타임머신
9: 새롭게 들으신 분도 있고요 오랜만에 들어서 반가운 분도 있을 테고 편하게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12: 문천식 씨가 사연 선정 방법 알려드립니다 음악 주세요
13: 타임머신 사연 선정 그것이 알고 싶다.
12: 매운 거 먹은 거예요?
13: 오랜만에.
12: 상중 씨가?
13: 아닙니다. 오랜만에 뵙습니다. 지라시 전문 자료 분석팀이 수년간의 데이터를 모아서 주간 베스트부터 월간 베스트까지 꼼꼼하게 비교 분석한 후 단 하나의 사연을 선정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충격적인 사실은 정선이와 문천식은 전혀 기억을 못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사연은 기억을 해낼 수 있을지 그것이 알고 싶었습니다.
12: 자 이렇게 뽑힌 웃음 편지 사연입니다. 2022년 8월 23일에 소개됐고요. 대구에서 익명으로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14: 오토매틱 팬티!
12: 잠깐만. 잠깐만 이거 뭐야.
9: 오토매틱 팬티?
12: 오토매틱 팬티?
9: 4년밖에 안 됐는데 기억이 안 나네요.
12: 한 적이 없는데? 팬티 여러 종류의 팬티를 했지만 우리가 오토매틱 팬티는 기억이 없다. 자 이게 예? 제목이 강렬해도 기억 못할 수 있지만 사연 들으면 반드시
9: 그러면 좀 기억날
12: 거예요. 예. 예. 보통 사연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9: 예.
12: 자 이분이 해외 출장 가서 독특한 팬티를 샀다가 생긴 에피소드였습니다.
9: 오토매틱이면 뭐 팬티가 움직여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12: 그러게. 나 여기까지 예. 읽었는데도 기억이 안 나.
9: 들어볼까요?
12: 감을게요.
9: 네, 안녕하십니까. 정선혜 씨, 문천식 씨.
12: 안녕하세요.
9: 우선 제 직업부터 설명을 드리자면 대학병원 같은 데 보면 비상발전기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12: 네.
9: 저는 그 큰 발전기들을 수리하고 관리하는 회사에 다닙니다. 그런데 우리 회사가 국내에서만 활동하는 게 아니고 해외로도 많이 나가기 때문에 저는 365일 중에 300일을 해외로 출장을 가는데요. 때는 1990년대 싱가포르로 출장을 갔을 때의 일입니다. 새벽 1시쯤 싱가포르에 도착해서 수리를 하고 다음날 8시에 태국으로 넘어가야 하는 빡빡한 일정이었는데요. 막상 가보니 발전기 상황이 생각보다 심각했어요.
15: 아, 황정희 씨.
9: 아, 네, 이사님.
15: 고칠 수 있겠어?
9: 아, 이거 생각보다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은데요.
15: 그렇지.
12: 그 일단 하는 데까지 서두르자고.
9: 그렇게 지하실에서 수리를 시작했는데 수리도 수리지만 너무 더워서 온몸이 땀으로 홀딱 젖어버린 거예요. 아, 이사님 저 급한 건 일단 해놨고요. 상황을 좀 지켜봐야 되니까 저 속옷 좀 갈아입고 오겠습니다.
12: 아, 그래 그래. 어, 근데 짐이 숙소에 있는데 어떻게 하려고?
9: 아, 뭐 나가서 하나 사줘 뭐.
12: 아, 그래? 아, 그럼 그렇게 해.
9: 그래서 나왔는데 시간이 너무 일찍이라 문 연 가게가 없더라고요. 그런데 다행히도 근처에 피플스 파크이라는 시장이 있었어요. 우리나라로 치면 뭐 부산 국제시장 같은 곳이었는데 일단 거기로 가서 아무 속옷 가게나 들어가서 팬티 하나를 집었어요. 아, 이게 무슨 색이에요?
16: 컬러. 컬러. Many, many color.
9: 아, 그러니까 색깔이 무슨 이거 색이냐고요?
16: Red, blue, yellow, color. Color, color.
9: 아, 빨강, 파랑 뭐 여러 가지 있다는 얘긴가?
16: Red, blue, wonderful color. Night automatic.
9: 무슨 말인지 정확히 이해는 못했지만 그냥 보기엔 흰색이길래 일단 샀어요. 그리고 건물로 돌아와서 화장실에서 뜯어봤는데 뭐 설명이 이거 뭐 아주 복잡해요. 하지만 그때까지도 그냥 싱가포르 속옷 포장의 특징인가 보다 하고 대수롭지 않게 갈아입었죠. 그리고 다시 지하실로 가서 작업을 하려는데 이사님이 저를 보자마자 깜짝 놀라는 겁니다.
12: 이런.
9: 네? 왜요 이사님?
12: 아, 자네 엉덩이에서 피치 뿜어져 나와.
9: 예? 그랬습니다. 그 팬티는 야광이었어요.
16: Night automatic.
9: 당시 제가 입은 얇은 면바지를 입고 있었는데 지하실에 들어서자 그 야광빛이 얼마나 강렬한지 바지 밖으로 환하게 새어나온 거였습니다. 게다가 더 놀라운 것은요.
12: 야, 예. 오른쪽 볼기는 빨간색이고 왼쪽 볼기짝은 파란색이고 앞에는 야 노란색이네.
9: 아, 이게요 저 야광인 줄 모르고 제가 샀어요.
12: 아, 이게 제가. 무슨 색인지도 안 물어봤어?
9: 그러고 보니 그때서야 직원이 했던 말이 생각났어요.
16: Red, blue, wonderful color. Night automatic.
9: 아, 이거 어떡하지?
12: 아, 아. 뭐 일단 발전기나 아유 눈부셔. 마저 고치고 그리고 아이고야 죽겠다. 다시 팬티를 사가지고 안 보이네. 아이고야 이거 눈부셔가지고 진짜. 야, 갈아입어야겠어, 자네. 어.
9: 네, 저 공구상자 이리 주십시오.
12: 어, 자 여기 읽어요. 아이고, 야, 깜짝 놀랐다, 진짜. 와, 놀랐네.
9: 아니, 이사님, 그만 때려. 쳐다보시면 되지 않습니까?
12: 아니, 사람...
9: 보시니까 놀라시는 거예요, 지금.
12: 내가 보고 싶어서 봐, 어? 아니, 생각해봐. 이 어두운 데서 자네가 움직일 때마다 이게 파란색이 실룩, 빨간색이 실룩, 노란색이 헐... 아이고, 자네 같으면 안 놀라겠어?
9: 아... 그래서 저는 얼른 수리를 마친 다음에 태국 비행기가 뜨기 전 다른 속옷 가게로 향했습니다.
16: Welcome.
9: 심플 팬티.
16: 심플 팬티. 오케이.
9: 심플. 베리 심플 팬티.
16: Very simple. Yes, yes.
9: 그러면서 직원은 케이스에 든 팬티 하나를 줬는데요. 상자 겉면에 아주 일반적인 팬티 그림이 있더라고요. 어, 오케이, 오케이.
16: 오케이.
9: 예, 이걸로 줘요.
16: 오케이. 오케이.
9: 예, 땡큐, 땡큐.
16: Oh, you are simple man.
9: 예, 예.
16: 사랑해요, 코리아.
9: 아, 코리아. 예,
16: I know Korea.
9: 오케이, 땡큐.
16: I love Korea.
9: 저는 그렇게 가까스로 팬티를 사서 태국행 비행기에 올라탔습니다. 그리고 태국 공항에 도착하자마자 화장실로 가서 새로 산 팬티를 꺼내 입으려는데 이야...
12: 왜요?
9: 이게 뭐야 이게?
12: 왜?
9: 팬티가
12: 응.
9: 앞은 일반적인데
12: 응?
9: 뒤쪽이 없어. 이야... 살다 이렇게 심플한 팬티를
12: 찾아봐요.
9: 처음... 아니 그러니까 보통 그 티팬티는요
12: 찾아봐요. 있을 것 같아.
9: 가운데 끈이 하나잖아요.
12: 네.
9: 근데 이건 11자형 팬티.
12: 뭐라고요?
9: 앞에는 멀쩡한데 뒷부분이 11자형 팬티.
12: 그게 어떻게 돼?
9: 가운데 끈이 없어요. 양쪽에 끈이 한 줄씩 있는데
12: 창살이야.
9: 그러니까 그 좋은 비유.
12: 아니 창살이냐고.
9: 이거를 양쪽 볼기짝에 한 줄씩 걸쳐.
12: 어. 아니 창.
9: 어 그렇게 걸치고 나면
12: 뭐 그네야?
9: 어 뒷면은 노 팬티.
12: 안나. 아이 자네 지금 빨리 나와야 돼. 피검 나오신 분이 기다린대.
9: 아니 이사님 나 나갑니다. 야 이거 어떡하지?
12: 야 이거 어떡하냐?
9: 그래도 어떡해요. 야광은 조금만 어두운 데 들어가도 티가 나지만 이거는 겉에서 보기에는 티가 안 나잖아요. 그래서 일단 그 11자 팬티를 입었어요.
12: 아 이게 몰릴 것 같은데.
9: 야 시원은 합디다.
12: 아 이제 네, 빨리 가자고.
9: 아 예예예. 예, 예. 아
12: 저기 아니 걸음 왜 그래? 뭐 어디 불편해?
9: 아 이 11자형 팬티가 시원한 건 좋은데요. 단점이 있어요. 허리를 숙이잖아요. 그럼 양끝 엉덩이에 걸쳐있던 끈들이 중앙으로 쏠려.
12: 내가 그랬잖아. 몰린다고.
9: 그래서 한마디로 티팬티로 자동 변신이에요. 이게.
12: 아이고야.
9: 또 다른 오토매틱 팀팬티라 이거죠.
12: 난리 났네. 난리 났어.
9: 근데 이 가운데로 쏠린 끈을 몰래 빼내는 것도 한두 번이지.
12: 실뜨기 하듯이 빼내야 돼.
9: 그러니까 이거 사람 많은 데서 할 짓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허리를 좀 더 못 숙이는 거예요. 허리를 못 숙이니까 어떻게 되냐. 사람이 자동적으로 건방져지는 거예요.
12: 아이고 이렇게 픽업까지 나와주시고 아 진짜 감사합니다. 뭐래? 어? 아, 황정희 씨 인사드려.
13: 아, 예. 아, 안녕하시죠.
12: 아니 이 사람이 네. 이거 굉장히 예의 바른 사람인데 그 왜 이래? 아. 어, 허리라도 좀 더 굽혀서 정중하게 인사하라고.
13: 아, 예. 제가 저 사정이 있어서요. 예.
12: 아, 이 사람 진짜 왜 이러나? 아, 이게 평소에는 이러지 않는 사람인데요.
13: 아, 안녕하세요.
12: 이렇게 겸손했던 사람인데 갑자기 팬티를 갈아입고더니 건방져 졌어.
13: 아, 안녕하시죠.
12: 이봐.
13: 얼굴 좋아 보이시네요.
12: 어시고? 아, 자네 진짜 왜 이래?
9: 야, 사람을 건방지게 만드는 게 11장 팬티의 폐해. 더 큰 폐해는요, 아무리 거만하게 허리를 세워 걸어도 조금 빨리 걷다 보면 양쪽 끈들이 중앙으로 싹 집합. 그래서 결론은 11장 팬티를 입는 분들 존경합니다. 아무튼 그렇게 오토매틱 야광 팬티들과 함께 가운데로 몰리는 팬티와 함께 싱가포르과 태국을 거친 저의 출장은 마무리가 되었고요. 그 후 저는 다른 건 몰라도 팬티만큼은 넉넉하게 챙기는 버릇이 생겼다는 얘기였습니다. 지금은 뭐 코로나 때문에 국내 작업 중심으로 하고 있는데요. 이제 곧 해외로도 자유롭게 다닐 수 있게 되겠죠? 그때까지 모두들 건강하시고 파이팅 하십시오! 아, 역시 들으니까 알겠네요.
12: 너무너무 기억나는, 에... 지워질 수 없는 사연이었습니다. 아, 그 오토매틱이 이제 나이트 오토매틱. 이제 밤에 네. 저절로 보인다. 그런 야광이다.
9: 거죠. 네, 그런 거지. 네,
12: 근데 이 색깔보다 디자인이 굉장히 충격적이었던 것 같아요.
9: 네, 문자가 그 많이 왔습니다. 김동욱님. 크크크크크. 네. 상상하니까 더 재밌게 들었습니다.
12: 그렇죠. 네. 3853님은 아, 와이프가 구멍난 팬티 제발 버리라고 잔소리하는데 저 팬티 입으면 구멍 날 일은 없겠네. 이거 어디서 사나요? 예, 네, 선생님 많아요. 사이트 네. 들어가면 많고 요새 네. 좀 세련된 분들은 직구로 나만의 컬러와 디자인을 소장하시더라고요.
9: 그렇게까지.
12: 네. 아, 있어 있어.
9: 그래요? 8659님. 반대로 입으시는 건 어때요? 뒤가 두드리는 겁니다. 앞이 두드리는 게 더 나을 듯. 아님 말고요.
12: 단옷날. 예. 단옷날 그렇게.
9: 무책임하게 아님 말고 하셨습니다.
12: 그네 타듯이 예. 단옷날 입으세요. 특별하게. 예.
9: 자, 사연 나갔으니까 퀴즈 드릴까요? 웃음 편지 타임머신 특기평가 퀴즈.
12: 아, 충격적이라서 지금 네. 퀴즈까지도 머리가 지금 진행이 안 되고
9: 놀랬죠?
12: 있어요.
9: 네. 네.
12: 사연자는 해외 출장에서 야광 이것과 11자형 이것을 샀습니다. 일반적으로 삼각이나 사각으로 된 이것은 무엇일까요?
9: 1번 양말, 2번 팬티, 3번 선글라스.
12: 문자번호 샵 8001번, 짧은 거 50원, 긴 거 100원입니다. 스마트 라디오 미니 무료고요.
9: 정답자 5분 뽑아서 모바일 커피 교환권 보내드리겠습니다. 문자 주시는 동안 노래 한 곡 들을까요?
12: 모두가 숫자 하나만 생각하고 있어요, 지금. 머릿속으로. 11, 아이브입니다.

0: 웃음 편지 타임머신 퀴즈. 사연자가 샀던 이것 정답은요?
1: 2번 팬티였습니다. 네. 추첨을 통해 정답자 5분께 모바일 커피 교환권 보내드릴게요.
0: 자, 여러분이 보내신 사연이 주간 베스트, 월간 베스트 선정이 되면 몇 년 뒤에 타임머신으로 다시 만날 수 있습니다. 다음 주 주인공 누구? It's you!
1: 아, 요거 안 하니까 좀 개운하지 않더라고. 뭐 하루에 한 번씩은 좀 해줘요. 따라하는 맛이 있네.
0: 여러분입니다. 네.
1: 지금은 라디오 시대 홈페이지 들어오시면 웃음 편지 게시판 활짝 열려 있습니다. 사연 많이 보내주시고요. 짧지만 이거 진짜 웃긴데 하는 사연은요. 소재 공모 게시판에 간단하게 남겨주셔도 좋습니다.
0: 네, 소개만 되셔도 30만 원 상당 상품 보내드리고요. 주간 베스트 뽑히시면 10만 원 상당 상품이 얹어집니다. 그리고 월간 베스트 뽑히시면 200만 원 상당 상품이 집으로 배송돼요.
1: 손편지 보내주실 분들 기다릴게요. 서울시 마포구 성암로 267 지금은 라디오 시대 담당자 앞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참여 많이 해주세요. 네.
0: 광고 듣고 올게요.
2: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3: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4: 싱크볼 바꿀 때 되셨죠? 오래된 싱크대 이제 싱크볼만 바꿔보세요. 60년 주방 전문 백조싱크. 백조싱크.
5: 혈액순환 때문에 엄마가 드시는 약은 기넥신. 기억력 감퇴 때문에 아빠가 드시는 약은 응? 이것도 기넥신이네.
6: 혈액순환 개선은 물론 치매성 증상을 수반하는 기질성 뇌기능 장애의 치료까지 기넥신 F정 80mg.
5: SK 케미칼이 잘 만들었어요.

0: 지친 나를 안아줘.
1: 지친 나를 안아주는 브람스 안마의자.
2: 더위에 지친 작업 현장을 구하라.
3: 강력 냉풍으로 쿨하게 작업 현장을 시원하게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2: 에어렉스 무더운 여름에 확실한 파트너. 원하는 곳 어디든지 시원하게
3: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2: 에어렉스.
4: 반갑습니다 형님들. TBX 앰버서더 권마키가 올해로 10년차 트럭커가 됐습니다.
5: 이야 이제 완전히 트럭 베테랑이네.
4: 그래서 베테랑답게 한국 타이어를 씁니다.
5: 혹시 TBX 멤버십?
4: 네, 잘 사고 관리받고 혜택받고 일석삼조니까
5: 베테랑은 고민 안하죠.
4: 트럭버스 타이어는 한국 타이어 TBX.
1: TBX IS 동서는 봅니다. 쓸모없던 땅에서 친환경 건설의 레일을 세우고 폐기물에서 전기차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고 아이들에게 희망의 세상을 열어주는 ESG 경영으로 더 큰 내일을 봅니다. IS 동서.
6: 올바른 품질하면
7: 올품,
6: 올품하면
7: 올바른 품질.
6: 그럼 올바른 품질 올품하면
7: 그거야 올품 자연이 키운 닭이지.
6: 올품 자연이 키운 닭, 올바른 품질로 사랑받겠습니다.
7: 올바른 품질.
8: 실사 출력 가능한 에드피아몰. 판촉물 주문 간편한 에드피아몰. 아크릴 제작도 쉽고 빠르게 광고의 유토피아 에드피아몰. 쉽고 빠른 홍보가 현실이 되는 곳, 광고 만족 에드피아몰.
9: 방송문화진흥회와 문화방송은 대한민국 방송의 발전과 시청자들의 권익 증진을 위하여 제29회 좋은 방송을 위한 시민의 비평상을 개최합니다. 9월 1일부터 7일까지 접수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방송문화진흥회 홈페이지 www.fbc.or.kr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0: 정선의 문천식의 지금은 라디오 시대. 여러분이 주신 문자 볼까요?
11: 네. 네. 5467님이 사고 싶었던 청소기가 중고거래 어플에 있어서 가격 내려갈 때까지 보고 있었거든요. 아 오늘 들어가니까 팔렸대요.
10: 아하.
11: 딱 오늘 살려고 그랬는데 너무 속상해요. 그렇죠. 이게 타이밍 딱 불발될 때. 네.
10: 아 그럴 때는 원하시는 가격으로 내고를 들어가면 되는데 쿨거래 가능할까요? 이렇게.
11: 네. 그래 맞아. 그렇게 해서 요청이 들어오면 또 조금은 좀 약간 그럼요. 전투력이 있잖아요.
10: 사람은 흔들리게 돼 있어.
11: 그냥 기다리는 것보다.
10: 그럼요, 그럼요. 네.
11: 아 근데 진짜 문천식 씨는 잘할 것 같아. 왜냐하면 네. 파리피플로 10년 살았잖아.
10: 그렇죠.
11: 그러니까 네. 잘 팔고 잘 사고 이 거래 잘할 것 같아.
10: 올릴 때도 요즘 AI가 올려주는데 네. 너무 그것만 믿으면 안 돼요.
11: 아. 네,
10: 본인이 써야 돼요. 그치. 이 의자로 우리 애가 맞아. 성적이 올랐어.
11: 서사 서사.
10: 막 써야 돼.
11: 잘할 것 같아. 하나 뭐 팔 거 있으면 가져와야겠다. 네. 해달라고.
10: 3817님께서는 여기는 무화과 농장입니다. 무화과 철이 돌아왔어요. 한창 출하 중입니다.
11: 너무 맛있겠다.
10: 그냥 껍질째로 먹어도 맛있고 요거트에 넣어 먹어도 맛있어요. 많이 찾아주세요.
11: 그러니까 저는 예전에 말린 무화과만 먹어본 거예요.
10: 네.
11: 안주로.
10: 뭐야? 어?
11: 아니 옛날에 선배들이 왜 우리 맞아요. 데리고 비싼 데 그랬었죠. 가면은 네. 거기 안주로 무화과가 나왔단 말이에요.
10: 맞아, 겉무화과.
11: 그러니까 네. 어릴 때는 오히려 진짜 이렇게 먹다가 나중에 진짜 과일 무화과를 먹는데 이렇게 수분이 풍부하고 네. 과즙미가 뿜뿜인 과일이 없는 거야.
10: 저희 아내도 아이들 요거트 먹일 때 이걸 넣어서 먹이더라고요.
11: 너무 맛있어.
10: 너무 잘 먹던데요.
11: 당분이 보통 과일들에 비해서 그렇게 높지 않은데도 맞아, 단맛이 맞아. 풍성하고.
10: 참 좋은 과일인 것 같습니다.
11: 맞아. 네. 진짜 그런 것 같아요.
10: 고생하셨습니다. 대박 나시고요.
11: 네. 네. 우리 1599님 부산에서 서울로 올라와서 와이프 수술하고 다시 내려가려고 김포공항 가는 택시 안에서 듣고 있습니다. 예. 와이프 빨리 회복할 수 있도록 기원해 주세요 하셨습니다.
10: 아이고, 많이 편찮으신
11: 아이고,
10: 건가요?
11: 글쎄 말이에요 진짜.
10: 아이고.
11: 어떻게 수술을 하신지는 모르겠지만
10: 예, 예.
11: 그래도 이렇게 한번 휘청하는 경험들이 조금 뭐랄까 그 긴장감을 갖고 건강을 네. 단디 조절할 수 있는 그런 전환점으로 쓰이는 게
10: 그런 기회가 되게 인생인 분명히 것 같아. 되죠, 되죠.
11: 네, 네. 맞아요.
10: 아유.
11: 그리고 부부 관계도 뭔가 네. 조금 더 탄력적이
10: 맞아요.
11: 돼요.
10: 맞아요. 네. 어떤 위기들이 서로를 더 챙기게 되는.
11: 왜냐하면 가족이니까 막 옆에 늘 당연히 있을 것 같고 막 이랬는데.
10: 그럼요. 아웅다웅해도 옆에 사람만큼 소중한 사람 없습니다.
11: 맞아요. 그렇지 않다. 당연하지 네. 않다라는 걸 깨닫는 순간부터 사람은 공을 들이더라고요. 네.
10: 더 건강해지기를 저희가 기원하겠습니다.
11: 그럼요, 그럼요.
10: 예.
11: 자 그리고 2745님.
10: 아 작년 11월에 늦둥이 둘째를 낳은 42살 아기 엄마입니다. 첫째는 올해 10살에 다 키웠나 싶었는데 다시 육아를 시작하려니까 체력이 떨어졌나 봐요. 힘들어요. 곧 첫째가 집에 올 시간이라 저녁 준비도 시작해야 되는데 너무 쉬고 싶네요.
11: 아이고.
10: 파이팅 한번 외쳐주세요.
11: 그래도 건강하시다. 이야. 누뚱이 둘째를 10년 만에 마흔둘에.
10: 아, 대단합니다. 아, 여전히 금세도 주셔오시고.
11: 진짜. 어머나 네. 뜨거우시다. 그러면 10년 뒤에 막둥이?
10: 아예.
11: 아니야. 근데 32살 육아랑 42살 육아는 아무래도
10: 그쵸.
11: 다르죠.
10: 너무 다르죠. 아이고 고생 그리고 많으십니다.
11: 그리고 엄마들이 왜 둘째 키울 때 첫째는 긴장도가 높아가지고
10: 맞아요.
11: 모든 거에 개입을 하는데 둘째 때부터 약간 느슨해진다 하던데.
10: 어, 그래서 오히려 더 육아가 좀 할만하다고 할까요?
11: 그러니까.
10: 네,
11: 근데 10년 만이긴 하지만.
10: 애도 잘 커요 또.
11: 네. 그러니까 아, 효진 씨 얘기도 깜짝 놀랐어요. 첫애는 넘어질 때 어떻게 어떻게 막 이랬는데 둘째부터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일었어 일었어.
10: 맞아요. 저도
11: 털어.
10: 그랬어요. 네, 저도 그랬어요.
11: 그래서 둘째들이 불만이 많다.
10: 그런가요? 근데 또 씩씩하게 잘 커.
11: 그렇지. 근데 네. 나중에 이게 약간 나는 왜 이런 거 있잖아요. 왜 나만 왜? 애를 한 둘 셋 키우는 건 너무 힘든 일이야.
10: 그렇죠. 요즘
11: 혼자 키우는 특히나. 것보다 네. 또 더 힘든 게 있어.
10: 힘내십시오.
11: 네, 네. 화이팅. 3117님 학교 행정실에서 일하는데 네. 정수기 물 받으러 갔다가 오랜만에 뵙는 선생님 두 분을 만난 거예요.
10: 예, 예.
11: 아우 보고 싶은 쌤들 여기서 다 뵙네요라고 말해야 되는데. 아 보기 싫은 쌤들 다 보네요 라고 해버린 어머나 미쳤나 봐.
10: 어떻게
11: 친한 분들이긴 했는데 너무 당황스러웠어요.
10: 아이고
11: 쌤들 아니야 아니야 내 맘 알죠? 아니야 아니야 혼나온 거야.
10: 이렇게 말이 한 번 혼날 때 있어요.
11: 있어요. 이승철의 아마추어 신청합니다 하셨어요.
10: 아유.
11: 옛날에 그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김은국 씨랑 제가 특급작전 프로그램 진행할 때 인간문화재가 나오신 거예요.
10: 예.
11: 그래가지고 아 시간이 벌써 이렇게 됐네요. 어. 아 진짜 시간 가는 줄도 몰랐습니다.
10: 당연히 그렇게 해야죠.
11: 이런 마음이었어요.
10: 예, 예.
11: 은국이 오빠가 아 시간이 아깝네요. 인간문화재.
10: 아, 그 전문가 뭐가대.
11: 굉장히 난감해지고 PD님 또 또 벌떡 일어서고 막.
10: 아, 그래도 흥경님 캐릭터가 있으니까.
11: 맞아.
10: 다들 이해해 주셨을 거예요.
11: 희한하게 그분은 또 그 네. 캐릭터 때문에 많이 웃음을 자아냈기 때문에.
10: 아, 웃기다.
11: 용서가 됐죠.
10: 아, 이렇게 말이 헛나올 때 있어 진짜.
11: 으아, 시간이 아깝네요.
10: 왜 그러나 몰라.
11: 으아, 노래 들어요.
10: 네, 3117님 신청곡이 있습니다.
11: 이승철의 아마추어 듣고 뉴스 듣고 저희는 5시 5분에 또 올게요.
10: 네.

0: 지금 시각은 4시 57분입니다.
1: 울산 MBC 캠페인입니다. 안녕하세요. 울산 안각화박물관장 이승희입니다. 수천 년 전 이 땅에 살았던 사람들은 특별한 공간을 찾아 두 곳의 바위에 그림과 문자를 새겨 그들의 생각과 염원을 담았습니다. 방구천의 양각화는 시간의 한계를 뛰어넘어 같은 공간에 서 있는 지금 우리에게 경이로움을 안겨줍니다. 방구천의 양각화가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된 지 어느덧 1년이 넘었습니다. 울산 안각화 박물관은 그 경이로움을 누구나 제약 없이 편안하게 관람할 수 있는 무장애 전시 환경을 조성했습니다. 시공간을 넘어 장애를 넘어 모두에게 열려있는 선사의 메시지, 울산 안각화 박물관에서 그 가치를 직접 만나보세요.
2: 울산 MBC 캠페인입니다.

0: 야, 뭐 먹을래?
1: 해장국?
0: 오, 좋지? 이 근처에.
1: 에이, 해장국 하면 진사골이지. 순대, 내장, 수제비 싹 다 무한리필인데?
0: 와, 사장님, 남는 게 있나요?
1: 24시간 언제나 든든하고 푸짐한 진사골.
0: 울산이 만든 해장국, 진사골 감자탕을 응원해주세요.
2: 일상 속 건강을 지키는 시간, 울산 MBC 시민 건강 클래스가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9월 29일 화요일 오후 2시 한국건강관리협회 울산지부 7층에서 열리는 이번 강의는 강병원 외과 전문의와 함께 다리 혈액순환을 돕는 정맥의 역할부터 하지 정맥류의 원인과 주요 증상, 그리고 정확한 진단과 치료 방법까지 알아봅니다. 꼭 알아야 할 건강 정보를 알기 쉽게 전해드리고, 레크레이션과 경품 행사도 마련된 이번 행사의 입장권은 삼산동 보람병원, 달동 배양규 연합비뇨의학과 의원, 범사업 범사온천 지지워터피아, 일산동 산노모남촌 울산대왕암점, 학성동 울산에비시에서 무료로 받을 수 있습니다. 9월 29일 화요일 오후 2시 한국건강관리협회 울산지부 7층에서 열리는 울산에비시 시민건강클래스, 시민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3: 표준 FM 97.5MHz 여러분의 울산 문화 방송입니다. HLAU SFM.
4: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3: 음주 후엔 티맵 대리. 티맵 대리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5: MBC 5시 뉴스입니다. 약 보합으로 출발한 뒤 상승 전환했던 코스피가 어제보다 약 1% 오른 채 장을 마쳤습니다. 오늘 지수는 어제보다 0.23% 내린 채 출발했다가 65포인트, 0.97% 오른 6,808.21로 마감했습니다. 오전 11시쯤 반도체 대형주를 중심으로 상승폭을 키우면서 한때 2% 넘게 올랐지만 내일 새벽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를 앞두고 경계심 속에서 등락을 거듭하다가 상승률이 1%에 못 미쳤습니다. 개인은 2조 2천억 원을, 외국인은 1천억 원을 팔았고 기관만 7천억 원을 순매수했습니다. 코스닥은 0.03% 내린 826.87로 마감했습니다. 김건희 씨의 개인 수행 비서였던 정지원 전 대통령실 행정관이 사업가 서모 씨로부터 받은 고가의 손목시계는 청탁의 대가가 아니라 구매 대행이었다는 취지의 증언을 했습니다. 정 전 행정관은 오늘 서울고법에서 열린 김건희 매관매직 항소심 첫 공판의 증인으로 나와서 대통령실 입사 월급이 167만 원이었다면서 김 씨의 부탁으로 고가의 꽃병과 그릇을 자신의 카드로 결제한 뒤 현금으로 대금을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사업가 서 씨가 사업 청탁을 명목으로 3천만 원 상당의 바쉐론 콘스탄틴 손목시계를 제공한 사실 역시 고가의 물건이라 자신 대신 사업가인 서 씨가 대신 구매한 것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정부가 수익률이 낮은 확정급여형, 이른바 DB형 퇴직연금의 운용 방식을 개선해서 수익률을 최소 임금 상승률 이상으로 높이기로 했습니다. 지난해 DB형 적립금의 91.1%가 원리금 보장형에 몰리면서 연간 수익률은 3.5%에 그쳐서 확정기여형과 개인형 퇴직연금보다 저조했습니다. 정부는 실적 배당형 상품 등으로 투자를 다변화하고 퇴직급여 지급 시점에 맞춰서 운용 자산의 투자 기간도 조정하도록 유도할 방침입니다. 또 올해부터 최소 적립금을 채우지 못한 DB형 사업장에 대해서 정기 감독을 실시하고 과태료 부과 등 제재도 병행하기로 했습니다.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BTS 광화문 공연 티켓 등을 부정한 수법으로 대량 구매한 뒤 웃돈을 붙여서 되팔아서 수억 원을 챙긴 3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끝으로 날씨 전해드리겠습니다. 내일 오전부터 전남권과 경남권, 제주도에 비가 시작되겠고 경기 북부와 강원 북부 내륙에도 아침부터 낮 사이에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경기 북부와 강원 북부에 5에서 30mm, 전남권과 경남권은 최대 60mm가 되겠습니다. 특히 경남 남해안에는 많은 곳에 80mm 이상의 많은 비가 쏟아지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 25도, 광주 26도 등을 보이겠습니다. 서울지방 현재 기온 29.9도입니다. 이재은이었습니다.
6: 안녕하세요. 이주노동자 노동인권지원사업단 문길주 단장입니다. 식당에 밥 먹으러 갔는데 젓가락이 없다면 얼마나 난감하고 불편할까요? 이주노동자들에겐 이런 상황이 비일비재합니다. 바로 포크가 없는 거죠. 외국에 나갔을 때 누가 나에게 젓가락을 내어준다면 그것만으로도 나를 생각해줬구나 싶을 겁니다. 우리에겐 젓가락이 필요하듯 누군가에겐 포크가 필요합니다. 그 작은 준비 하나가 배려의 시작 아닐까요? 그저 포크 하나면 됩니다.

0: 이 캠페인은 함께 약속, DB 손해보험이 전해드렸습니다.
1: MBC 김 사장, 사업은 좀 어때?
2: 요즘 그렇죠 뭐.
1: 어허, 울산 소상공인 행복드림센터 모르나? 창업 경영 교육, 1대1 컨설팅, 사업장 시설, 교체 비용까지 지원한다고.
2: 당장 가요. 아, 어디라고요?
1: 검색창에 울산광역시 소상공인 행복드림센터.
3: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울산문화방송에 대한 재허가와 관련해 시청자 여러분의 의견을 접수하고 있습니다. 더 나은 방송을 위해 많은 참여를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0: 지금 시각은 5시 5분입니다.
4: 지금은 라디오.

0: 정사리 문천식의 지금은 라디오 시대 3부 시작됐습니다.
1: 자 잠시 후 휴닝 부서졌어요. 가려운 고민을 긁어주는 효자손 코너 네. 할매 할배 상담소 이어집니다.
0: 맞습니다. 예. 새 어르신께 상담받고 싶으신 분들 사연 보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여자친구랑 만나면 무조건 줄 서서 맛집에 가서 먹자고 합니다. 매번 어플로 웨이팅도 걸고 줄 서고 하는 게 지칩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뭐 이런 거
1: 헤어지면 좋겠어요.
0: 그래요?
1: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래서 난 그러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0: 뭐 그래요. 정선이 생각이지만 어르신들은 생각이 다를 수 있으니까 또 여쭤보자고요. 문자 샵 8001번으로
1: 말짤한테 여쭤보죠.
0: 그러니까요. 샵 8001번으로 보내주십시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스마트 라디오 미니 무료입니다.
1: 광고 듣고 함께 할게요.
2: 안녕하세요. 에어비앤비 호스트 신윤수입니다. 저는 제 가게가 잘 되는 것보다 우리 동네 고성이 같이 잘 됐으면 좋겠어요. 이 동네가 잠깐 반짝이다 사라지지 않고 오래오래 남아있었으면 좋겠거든요. 그러려면 누구 하나 잘 돼서 되는 일은 아닌 것 같고요. 동네 문화가 계속 남아있을 수 있도록 사장님들도 저도 서로 돕고 의지하면서 고성을 지켜가고 싶습니다.
3: 우리는 함께 삽니다. 여기 고성에서. 여행은 함께 살아가는 거야. 에어비앤비.
4: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0: 대한민국 대표 워크웨어 지벤. 일하는 지금은 지벤 시대.
1: 지금은 우리 아이 키 크는 시간.
2: 또래보다 키가 작다면
3: 기성장의 나이클타임.
4: 키가 크고 싶다면
5: 기성장의 나이클타임.
1: 키 더 늦기 전에 아이클타임으로 키워주세요. 상담 전화 1544-1919.
6: 제조사 노바렉스, 판매원 두드림. 아이클타임은 건강기능식품입니다.
7: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8: 지금은 라디오 시대에서 준비한 상품입니다.
9: 사연이 소개되신 분들에게는 자동 중문 전문 기업 태성 자동문에서 모바일 상품권,
8: 아토피 전문 닥터 노바메디에서 문어 크림,
9: 카론 바이오에서 효과 빠른 C3 샴푸,
8: 대전 선화동 매운 실비 김치에서 더 매운 실비 김치,
9: 달가리 박준영의 싱크 퓨어에서 음식물 분쇄 처리기를 드립니다.

0: 너희들은 저 한번 늙어봤냐? 나는 늙어봤다.
1: 인생의 매운맛, 단맛, 쓴맛 다 싹 다 느껴본 할매, 할배들의 고민 해결 시간. 할매,
0: 할배
1: 상담소. 쓰리스타 상담 맛집. 아, 맛있다. 말자 할매를 불렀어요. 아이고, 반가워요. 안녕하세요.
0: 상담기의 마슐랭. 네. 쓰리스타.
1: 인싸요, 인싸. 그 말자 할매는 맛집 그럼 줄 서서 먹나?
2: 저는 그래요.
1: 아이고, 비식가구만.
2: 이게 보통에서 찐살이 아니에요. 제대로 된 것.

0: 것들을 많이 먹었어요.
1: 재탕된 것들을.
0: 예, 저는 푹 트는 것들을 넣는 것을 제일 싫어해요.
1: 허접한 것들을 안 넣는구나. 예. 그럼 아까 저기 여자친구가 자꾸 말자면 이제 내 물어본다고 그랬는데 줄 서가지고 보는 맛집만 선호한다는데 남자가 많이 지셨어. 그거 어떻게 하면 좋니?
0: 아, 근데 좀 받아주셔야 돼. 왜냐하면은 이게 그냥 뭐 나 혼자 맛있는 거 먹자 그래? 같이 좀.

0: 끝난 거예요.
1: 아, 생각하게 됩니다.
2: 네. 니덕에 내가 정말 맛있는 것도 거 먹고 산해진미 먹는다. 그러다 지치면 헤어지는 거지 뭐.
1: 그럼 와. 그 다음의 방법이지.
2: 그지. 네.
0: 그럴 수도 있겠지.
2: 왜냐하면 맞아. 내가 이 여자가 지금 좋으니까 참는 건데 이걸 못 참겠다 그러면 이제 애정이 맞아. 힘들어진 거요.
1: 식으면 헤어져야지.
2: 그렇지.
1: 식은데도 안 헤어진 사람들 많더라고.
0: 어 그래요?
2: 에. 자기 고백이요?
0: 아, 본인 아이엠그라운드 자기 소개했어요?
1: 정신 차려야지.
0: 이야 나 깜짝 놀랐네.
1: 자 여러분들 보내주세요.
0: 나 여기가. 이혼숙녀 캠프 그 걱정인 줄 알았어요.
1: 자 고민사람들 만나보죠.
0: 서장훈씨
1: 나왔어. 할매할매 상담소 오픈. 네. 그래요 내가 먼저 무덤 팔게요.
2: 네, 그래요 아, 들어가요.
1: 들어갈게요. 네. 예. 이호육사님 안녕하세요. 저는 고1입니다. 아이고 우리 애기가 또
2: 예,
1: 같은 학원 다니는 남자애를 짝사랑 중인데
2: 아이고.
1: 여자친구가 있대요.
0: 아이고 그래요.
1: 1년 넘게 만난 걸로 아는데 짝사랑을 접어야 되는 거지 고민이에요. 통 공부가 안 돼요. 야 이거 어떻게 되냐.
0: 접어. 정말 예를 들어서 여자친구 없다 그러면 또 몰라. 고백을 나는 항상 그 얘기하고 이제 짝사랑 고민 사연이 오면은 고백을 해라. 이무일 씨한테 제가 18번 고백을 했잖아요.
2: 4년 동안.
0: 예. 네, 해라. 선택을 이제 그 사람이 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내 고민이 그 사람한테 떠는 게 지는 거다.
2: 18번 고백은 직장 내 괴롭힘 아니냐?
0: 그냥
2: 내가 봤을 때 우일이
1: 걍.
2: 사람이 선해서 그렇지.
1: 우리 말자매가 후배라서 위기에 의한 괴롭힘은 아니에요.
2: 선배예요.
1: 아니, 선배예요. 그런 괴롭힘인데.
2: 나이만 어리지 선배요.
0: 맞아. 아니 그분이 말을 애매하게 거절한 거야. 여자로 보이지
2: 같아.
0: 않습니다 하니까 내가 그럼 여자로 보이게 노력해 볼 테니 해볼래요? 했더니 아, 예, 이래서 일주일에 한 번씩.
2: 아, 유예기간을 줬구만.
0: 오늘은 여자로 보이나요? 아니, 조금 부족한데요. 다음에 또 오늘은요? 이렇게 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1: 그 양반도 잘못이 있네.
0: 예, 잔잔바리로 치면 108번이에요.
2: 개그맨들끼리는 서로 쌍방이지 그치. 일방이 없다. 뭐든. 그러니까 보니까 걔도 약간 줬어. 즐겼어.
0: 희망을 줬다니까.
2: 이무일은 출연도 안 하고 의문의 1패를 당했구만.
0: 예, 예.
2: 몹쓸 놈이네.
1: 그래요. 우리 여고생 어른들이 짝사랑 접으래요.
0: 접어라. 네.
2: 이거는 점점 짝사랑이라는 게 우들은 안 해봤간디. 근데 내가 소중해지지 않아.
0: 맞아.
2: 점점 내가 하찮아지고.
0: 초라해지고.
2: 인생에서 내가 소중해지지 않은 거는 길게 할 필요 없어.
0: 맞아요.
2: 뭐든 잘 지내고 있는데 뭐 간당간당 하면 어떻게 내가 다 그냥 아수바리 걸어가지고 데리고 오면 모를까 지금. 제 심리 코앞인데 어떻게 아수바리를 걸어.
0: 공부도 안 된다 그러면 이거는 진짜.
2: 그래요.
0: 그러니까
2: 이 비참한 나날들이 계속될 때는 환기를 시켜. 그리고 제일 사랑해야 될 나를 좀 보면서 토닥토닥하는 기간을 좀 가져. 좀 기다려봐.
0: 예.
2: 쌍방 사랑이 또 와.
1: 수많은 미래가 있으니까 또.
2: 그럼.
1: 예.
2: 그럼 그럼.
1: 예.
2: 저 그리고 9502님이요. 예.
1: 아이고 여기는 또 심각한 고민이네.
2: 아이고야. 안녕하세요. 제가 시험관 16번 했는데 실패했어요.
1: 아이고.
2: 여기서 더 해야 할지 포기해야 할지 너무 고민입니다. 야, 이게 노력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라 어렵네요. 어르신들이라면 어떻게 하실지 궁금해요 하셨어요. 아이고야. 아이고,
1: 내가 고생했다. 남편이라면 아이고. 와이프를 설득해서 그만합시다. 여보 고생 많았어요 할 것 같은데. 또
2: 여긴, 이게 여자가 고생해. 이게 시험관이 여자가 엄청 아프고 호르몬이기 때문에.
0: 몸도 정신도 다 힘든 거야.
2: 저도 우리 저기 새언니가
1: 오래 걸렸죠 애기였는데
2: 9번째 됐어.
1: 아이고 고생하셨네. 고생하셨어.
2: 근데 딱 마지막으로 하고 포기한다 했어. 그리고 진짜로 한 1년 정도를 쉬었어. 그리고 됐어. 이게 연일 계속되면 몸도 알아.
0: 맞아.
2: 내가 지금 엄청나게 혹사당하고 있다는 거.
0: 부담스러울 거야 몸도.
2: 여러모로 정신도 그렇고 몸도 준비가 지금 점점 돼 있다가도 허물어져서 16번이면 엄청나게 약해졌을 거예요. 일단 좀 쉼표 찍어줘야 되지 않을까 싶어.
0: 조금 쉬어. 쉬고 그렇게 또 간절히 원하신다면 좀 쉬시다가 내 몸이 좀 회복되고 정신도 좀 이제 건강해졌을 때 그때 또 슬슬 시도해보시면 되고 또 요즘은 모를 일이야 하다가 또 그냥 시험관 하다가 잠시 쉬는 사이에 자연임신이 되는 경우도 있고 이래서
1: 있더라고요.
0: 너무 이렇게 숙제처럼 하지 마시고 편안한 마음으로 하세요.
1: 맞아요.
2: 그리고 뜨신 거 잘 먹고 이거 배 따뜻하게 하고 의사 선생님들이 먹지 말라는 거 안 먹으면서 나를 위한 시간 1년을 가져. 엄마가 편안하고 엄마가 건강해야지 또 애기 천사가 마음 놓고 찾아오니까 지금 너무 힘들었어. 16번 동안 얼마나 많이 울었을 거예요.
0: 맞아요.
1: 숱하게 울었죠.

0: 고생했습니다. 아이고.
1: 그래요.
0: 3819님 사연 볼까요?
2: 네. 네. 아들 내외가 가끔 집에 와서 자고 갔는데 꼭 이틀 3일씩 자요. 며느리는 내가 안 불편한가 본데 제가 불편해서 그래요. 나가라고 쫓아낼 수도 없고 은근히 빨리 가게 만들고 싶은데 어찌하나요 이러는데.
1: 아이고.
2: 아 근데 이거는
1: 가라 그냥.
2: 마음이 여리시다.
1: 그래.
2: 이건 애시당초 그 이경식 선배님이 얘기하신 게 있던데.
0: 뭐라 그랬어요?
2: 그 며느리랑 아들 왔을 때 점심 먹고 가라. 뭐 이렇게 딱 정해준다고 하시던데.
1: 아, 왜냐면 애시당초 씨는 그럴 수 있지.
2: 애시당초 나도 뒤에 내 생활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해야 되고 이거는 계속 이렇게 자고 가는 거 은근히 이제 뭐 먹을 것도 많고
1: 편하지.
2: 저 챙겨주고 이런 거가 좀 익숙해진 것 같은데.
0: 수건도 안 빨아도 되고.
2: 요거는 애시당초 얘기해야 돼. 그리고 나도 어디 친구들하고 모임 있다 이런 그래야. 식으로도 얘기하면서 이거는 아들한테 얘기를 해주는 게 맞는 것 같아.
1: 그래. 그리고 야, 이게 아들하고 며느리가 다 있는 데서 하는 게 좋을 것 같은 게
2: 아, 그래?
1: 왜 그러냐면 전쟁을 부르는 조동아리들이 있어요.
2: 아, 또 와전되면 안 되니까.
1: 이거 잘 전해자오 했는데 이거 푼수떼기 아들은 어떻게 전했다고 이거 흉내.
0: 엄마가 지선아 엄마가 너 부담스럽대.
1: 이딴 오지 식으로.
2: 말자. 와.
1: 전쟁을 부르는 조동아리들이
2: 같이 있어요. 있어야 되겠다. 같이 있어야 되겠다.
1: 같이 상자. 상자 같이 있어야 돼.
0: 엄마가 너 청소 잘 안 한다고 좀 부담된대네.
1: 아. 진짜 이렇게 입으로 똥 싸는 아이들이 아, 있어. 그래가지고 진짜? 집안에서 분란들이 일어난다니까 전달해달라. 네가 알아서 지혜롭게 해달라. 그게 안 되는 아들들도 있으니까 삼자가 있을 때 어머니가 딱 선을 봐. 너네들이 왔을 때 너무 행복한데 또 나도 내 새 생활이 있으니까 한 하루 놀고 그 다음날은 가라. 이렇게.
0: 그렇지. 맞아요. 얘기가. 하루만 자고 가요.
2: 그래도 안 된다 하면 돈 받으세요.
1: 그것도 괜찮네.
2: 숙박비 받으세요. 이거 그래 나도 이제 너네 오면 손님이라고 신경 쓰이고 한다. 수건 세 장씩 그래요. 넣어줄 테니까
1: 괜찮으면 두루마리도 하나 넣어줘야지.
2: 5만 원씩 해라 해가지고
0: 싸네. 하루에 5만 원이면
2: 비타민 음료 두 개랑 해가지고
0: 나는 10 받으려고 했지.
1: 아, 시설을 잘 알아? 숙박을
2: 10미터로 안 갔는가 보네. 아유 깔끔 뜨시네. 또 우리 준식 할배가 또 10미터로
1: 안 가시네. 있다.
2: 멋있다.
0: 아, 5받으면 괜찮지.
2: 그 반 정도 받아주는 거지.
0: 그러면 잠깐 머물렀다 하는 것도 괜찮고.
1: 대신
2: 그건 한 3 받아야 되나?
1: 어떤 목적으로 오는지도 모르는 아들 내외한테 그냥 참 잘한다는 짓이다.
0: 노래 듣자. 노래 듣자.
1: 정신 차려. 준식아.
0: 준식아 노래 듣자.
2: 노래는 그래. 그 캔 노래인가요? 가라 가라? 가라 가라 들을까?
1: 그래, 가라 가라.
2: 제발 가라 가라.
0: 좋다. 예, 아예 좋다.
1: 이 참 누르면 나오네.

0: 네, 말짤매와 함께하는 할매 알배 상담소. 계속해서 고민 사연 볼게요. 네, 제가 하나 해드립니다. 0118님 안녕하세요 할매 알배. 여자친구랑 장거리 연애한 지 2년 정도 됐습니다.
1: 2년?
0: 네, 2년. 2주에 한번 만나고 있는데요. 점점 마음이 식어감을 느낍니다.
1: 아이고야.
0: 매일 하던 전화도 별로 하고 싶지 않아요.
1: 끝났네.
0: 권태기 극복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1: 야. 극복은 하고 싶은 거야?
0: 의지가 있는 건가?
2: 지금 이 앞에 문장에서는 극복 의지가 하나도
1: 없어.
2: 없는데.
1: 내가 봤을 때는 극복은 의무감으로 하려고 맞아. 그러는 것 같은데 애정이 있어서 극복하고 싶으면은 방법을 찾아볼 수 있지만 아유. 의무감에 극복하려는 건 이미 텄어.
2: 서로 더 상처야.
1: 그냥 좋은 놈 코스프레 그만하고 에. 그냥 나 이제 나 이 만남에 좀 실증 났다 이렇게 그래. 고백하고 그냥 차.
0: 솔직한 게 최고입니다.
1: 그리고 나쁜 놈 돼 그냥.
2: 여자친구도 못 느낄 것 같지? 다 느껴요.
1: 벌써 진작 느꼈지.
0: 맞아요. 제가 보기에는 여자분들이 훨씬 눈치가 빨라요.
1: 그런데도 이거를 뚜껑을 여는 순간 너무 무시무시한 것들이 이제 튀어나올까 봐 안 열고 있는 것일 뿐이요.
2: 내가 옛날에 경험이 있어.
1: 이게 말이요. 사랑에 있어서 자꾸 내가 먼저 터트려야 될 걸 남한테 미루려다가 아유. 상처가 더 벌어져.
2: 더 비겁해져.
1: 그러니까 지금 그냥 나쁜 놈은 아주 나쁜 놈은 아니에요. 이거 미루다가 여자친구가 귀엽고 나를 차게 만들어서 내가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게 될 때 이게 진짜 나쁜 놈이야.
2: 그래. 맞아. 그러니까 또 이렇게 다 얘기하지 말고 식었다 이러지 말고 그치? 장거리 연애가 힘들다.
1: 좀 지쳤다.
2: 그만하자.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것 같아.
1: 아니면 이런 것들 2주에 따박따박 보내준 규칙들에 물렸을 수도 있으니까 여자친구한테 잠시 시간을 갖자.
2: 그래도 되고.
1: 이래도 되고. 근데 사인을 잘 알아듣겠지 여자친구가.
2: 알 거야.
0: 그리고 2년이면 오래 만났어요.
1: 오래 만났어. 지루해.
0: 다음 사연 볼까요?
1: 우리한테 뭘 기대해.
2: 열어 둘렸죠. 열어 둘렸을 거야. 이 사연에 그 어떤 감정 변화도 없더라고. 이 과거 춘식 할배가 보낸 거야. 진짜로.
1: 그 벌을 지금 받아.
0: 그래. 내가 만든 예쁜 감옥에서 참 행복해요.
1: 잘 지내세요. 네.
0: 8027님. 제가 말하면 그게 아니지 하고 반박하는 친구가 있습니다.
1: 아이고.
0: 아니 사람이 말하다 보면 헷갈릴 수도 있잖아요. 한 번에 그냥 안 넘어가. 무조건 지 말이 맞대요. 만날 때마다 아주 기분 나쁜데.
1: 에이씨.
0: 계속 만나야 되나요?
1: 아이고. 뭘 만나 계속
2: 말아야지
1: 만나기.
2: 말아야지 말아야지 그게 아니지 해가지고 진짜 이 친구가 아니지는 친구가 틀린 걸 말했어도 이 친구는 안 받아들여요.
1: 그럼
2: 또 맞아. 무슨 이유를 대서라도 그냥 이 사연 보낸 사람을 누르고 싶은 거야.
0: 아이고 너무 싫다. 아유. 그러니까
1: 말할 때 첫 말머리에다가 아니 그게 아니고 그게 아니고 이걸로 시작하는 사람들은 한 번 더 생각해봐.
2: 맞아.
1: 깊은 관계 맺기 전에. 이거 당분간 기분 나쁘면 만남을 좀 끊어. 그리고 뭐 이렇게 의무적으로 봐줄 필요 없어. 그러다가 골병 들고 그래야.
2: 거리를 둬.
1: 지금 하여튼 내가 맺힌 걸 안 풀면 건강검진 때 나와.
2: 맞아.
1: 그러니까. 좀 정리 차원에서 이렇게
0: 그쵸.
1: 아주 끊으라는 건 아니에요. 거리를 둬.
0: 가끔 봐 가끔.
1: 그래야 그래. 저 우리 8353님.
2: 예. 50대 우리 남편은 아이고 한 번 먹은 반찬을 안 먹어요. 또 주면
0: 왜?
2: 또 주면 어제 먹은 거잖아. 다른 거 없어 해요.
0: 아이고야.
2: 결국에는요 계란 후라이에 김이라도 해줘야 돼요. 남편 버릇 고칠 방법 없나요? 아이 다 착해 왜 이렇게?
1: 아 이제 한번 씹은 걸 넣어주고 싶다 이런.
2: 그러니까.

0: 진짜 새 반찬을 아각 씹어서 넣어주고 싶은 거야.
1: 배가 불렀네.
2: 배가 조사서 불렀어. 넣어주고 싶다 진짜.
0: 아니 요새 그리고 삼시세끼 다 해먹는 집도 잘 없어요. 배달 음식 먹고 이러기도 하는데 이런 남편을 왜 갖다가 반찬을 일일이 바꿔가면서 먹이시냐는 거야. 난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야.
3: 이거 근본적으로 50대면은 갱년기일 수 있어. 갱년기는 이제 어떤 게 적신으로 오냐면 나는 무엇인가 이 집안에서 나는 좀 더 대접받을 자격이 아이고, 있지 않은가.
0: 아이고
3: 어제 먹은 거 말고 난 새로운 걸 먹을 자격이 있다. 야. 이렇게 이제 자기 존재를 계속 확인해가는 작업이
1: 있어. 아유, 지가 하면 되는 거 아닌가.
0: 아, 근데 말이 그것도 네. 있고 네. 사실은.
3: 그러니까 이거는 만약에 전쟁을 하고 싶으면 진짜 아까 우리가 말한 대로 네가 해먹어. 그리고 진짜 씹어서 뱉든지. 근데 이 50대에 지금까지 살아온 결을 한번 돌아봤을 때 한 번은 내가 옐로카드로 경고를 해주고 싶다. 그러면 내 나이도 까. 여보 나도 지금 늙어가고 있고 나도 지금 새 반찬 매일매일 하기 힘드니까 자 먹고 싶은 메뉴는 정해서 여보가 한번 하고 또 내가 한번 하고 돌아가면서 그래요. 해봅시다. 그래 평화로운 전략을 원하면 이게 이거를 한 번에 우리가 솔루션을 주기에는 이 집에 살아온 삶이 정보가 없어.
1: 그렇지. 알 수가 없으니까. 그럼 그렇지. 부드럽게 후자로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0: 나는 그래. 나는 시리얼을 종류별로 사서 매일 아침 다른 시리얼에 우유를 드리려고 그래.
3: 오늘은 씹는 소리를 들어보니까 초코 시리얼이네.
0: 이렇게 해서 진짜 나중에 뜨신 밥을 싹 다 식탁에서 올리지 않고 생식 위주로 낡은 차디찬 걸로 그냥 쉽게 바꿀 수 있는
3: 좋다,
0: 거. 어느 날은 생양파에 된장 갖다 놓고 그렇게 조금씩으로 바꿔주는 거는 생각해볼 것 같아.
3: 그래 좋게 말했다가 안 들으면 그다음부터는 재료만 올려놔.
0: 그래, 재료만
1: 그래.
0: 다르게 생식하시라고.
3: 요리는 당신의 목 준비는 내 목.
0: 맞아.
1: 아니면 반찬 가게 링크 걸어줘요.
3: 링크 좋다.
0: 사먹든지.
1: 사먹든지.
3: 그리고 요즘은 어찌 보면은 사먹는 게 더 싸게 먹힐 때도 있어.
1: 2인 가구로 그래. 2인
3: 가구로. 값이 겁나 비싸져가지고
1: 그쵸.
3: 아 진짜 이거 다 얘기하다 보니까 또 마칠 아유, 시간이요.
1: 벌써?
0: 금방이야.
1: 아이고, 한 것도 없는데
3: 이렇게 얘기하다 죽는 거요 인생이.
1: 아 그렇구나.
0: 한 이렇게, 것도 없는 거는
1: 네, 이렇게 짜게 하니까
0: 한 것도 없는 건 맞았잖아요.
1: 아저씨 그래서 문천식이 아무것도 안 주더라고. 잠깐 졸았는데
0: 주무셨잖아요.
1: 잠깐 졸았는데 끝났네. 아이고
3: 이런 사람들이 잘 못 죽어. 한이 많아서
1: 진짜. 나는 그래도 속은 편해요.
3: 오래 살겄다 그러면
1: 남는 최자랑 뭐든
0: 진짜
3: 네. 아이고야 이제
1: 재밌었다.
3: 저게 말 짧으면은 또 겁나게 돌아다녀야 되니까 우리 보내줘야 돼.
1: 그래요. 분양 많이인데 보내드려야지.
0: 다음에 또 멀쩡히 올게요.
1: 그래요. 중국도 조심히 다녀요.
0: 예 갈게요.
3: 파이팅.
1: 우리는 다음 주에 또 만나기로 하고
3: 그리고 안녕
1: 광고요.
4: 총 1만 세대 이상 울산에 빛날 에일린의 뜰
5: 오.
4: 오래도록 울산을 대표할 압도적 스케일
5: 2.
4: 이제 남구를 이끌어갈 프리미엄 라이프
5: 1.
4: 1521 1521세대 랜드마크 대단지 그랑라크 에일린의 뜰
6: 9월 남구에 옵니다. IS 동서.
7: 야 뭐 먹을래?
8: 해장국.
7: 오 좋지. 이 근처에.
8: 에이 해장국 하면 진사골이지. 순대, 내장, 수제비 싹 다 무한리필인데.
7: 와 사장님 남는 게 있나요?
8: 24시간 언제나 든든하고 푸짐한 진사골.
7: 울산이 만든 해장국 진사골 감자탕을 응원해주세요.
9: 심정지 환자 골든타임은 4분. 심폐소생술 이렇게 하세요. 먼저 큰 소리로 주변 사람을 특정해 119 신고를 부탁하고 곧바로 심폐소생술을 준비합니다. 두 손을 포개 깍지를 끼고 손바닥으로 환자의 가슴 중앙에 압박을 실시합니다. 압박의 깊이는 약 5cm. 속도는 분당 100에서 120회. 강하고 빠르게 눌러줍니다. 119 구급대원이 도착할 때까지 이전 과정을 반복합니다. 알아두면 일반인에게도 간단한 심폐소생술, 한 사람의 생명을 살릴 수 있습니다.
10: 잠시 후 6시 5분부터 시사와 정보가 있는 김연경의 퇴근길 톡톡이 방송됩니다.

0: 복잡하고 지루하다, 골치 아프고 어렵다.
1: 법에 대한 고정관념을 깨부숴드립니다.
2: 생활밀착형 법률 상담 서비스
1: 지라시 법률사무소 문앤정.
0: 법조계의 수호천사 손수호 변호사님 어서 오세요.
2: 안녕하세요.
1: 네, 반갑습니다. 네. 아, 최근에 고등학교에서 진로 특강을 하셨더라고요.
0: 아, 그래요?
1: 네. 오, 이 제목이 네. AI 시대를 맞아 법률과 인간이 어떻게 변할 것이며 어떻게 변해야 하는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다고 하는데 네. 요즘 이 AI 시대를 지금 준비하고 있는 네. 여러 네. 세대별의 걱정이 다 다른 것 같아요.
0: 있을 겁니다.
2: 네. 맞아요. 예.
0: 선생님 어떠셨어요? 학생들 앞에서 네. 강의하면 부담되셨을 것 같은데.
2: 부담이 아무래도. 되고요. 네. 그런데 항상 성인들 대상으로 할 때보다도 제가 좀 에너지를 얻어옵니다. 오히려. 중학생, 고등학생 이런 네. 젊은이들과 함께 있으면은 네.
1: 조금 질문을 좀 네. 공격적으로 하는 편이에요?
2: 아, 그거는 분위기에 따라 좀 다른 것 같아요. 어떤 강연에서는 그 누구도 한마디도 하지 않는 경우도 있고.
1: 있죠.
2: 네네. 네. 그 분위기가 그쵸. 또는 또 어떤 강연에서는 굉장히 적극적으로 중간에 손들고 하기도 하고.
0: 아, 그래요? 네,
2: 분위기가 다 다른 것 같아요.
0: 그럼 변호사님 이 주제를 정하신 거 보니까 AI를 네. 공부를 좀 하시나 봐요, 변호사님.
2: 저는 굉장히 적극적으로
0: 아, 그래요?
2: 이런저런 시도도 많이 하고 있고.
1: 아니, 우리에게 진짜. 처음에 AI도 거짓말합니다라는 정보를 알려주신 게 변호사님이에요.
2: 아, 예. 아, 거짓말 여전히 많이 하고 있죠.
1: 그러니까 아니 이제 거짓말이 너무 많이 사람들한테 알려졌기 네. 때문에 그나마 네. 다행이에요.
2: 맞아요. 예. 네.
1: 그때는 맞아요. 사람들이 AI가 거짓말한다고 설마 이럴 때였는데 변호사님이 아닙니다. AI 거짓말합니다.
2: 그래서 지금도 많이 혼내고 있습니다.
0: 아, 그렇군요. 예.
2: 그런데
1: 혼남 정신 차리나요? AI.
2: 당장 뭐 사과의 이야기는 하더라고요.
0: 그런데 성찰은 네. 없는 것 같아요. 저도 겪어봤는데.
1: 맞아요. 그냥 네. 빠져나가기 시작.
2: 네, 맞아요. 변명을 너무 잘해요. 네. 그래서 저희도 이제 거스를 수 없는 그런 흐름이니까 잘 활용할 수 있도록 네. 노력도 하고 준비도 하고 또 근데 아마 이 젊은 이들은 우리보다 기성세대보다 훨씬 더 빠르게 잘 적응해서 쓸 것 같거든요.
1: 이게 미래는 AI와의 전쟁이 아니라 네. AI를 다룰 수 있는 자와 다룰 수 없는 자 사이의 전쟁이라고
2: 네. 그러죠. 아. 맞아요. 태어났더니 AI가 있네? 이런 세대들과의 경쟁은 쉽지 않을 것 같아서
1: 그렇죠. 그렇죠.
2: 열심히 네. 우리도 노력해야 됩니다.
0: 네.
1: 부릴 줄 알아야 돼.
0: 맞습니다. 네. 자, 법률 상담할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문자나 스마트라디오 미니로 지금 남기셔도 되고요. 홈페이지 있습니다. 문앤정 게시판에 구체적인 상황을 써주셔도 됩니다.
1: 첫 번째로 나눠볼 얘기는 홈페이지로 김경민님이 보내주셨습니다.
3: 예, 반갑습니다. 이제 저 그 정선 씨랑 문천식이랑 그리고 또 손수호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1: 예, 안녕하세요. 예,
3: 제가 이제 저 포항에서 그 울릉도까지 크루즈 여행을 한번 예, 다녀왔습니다. 예, 이제 그 크루즈에 자동차를 싣고 가야 되니까
1: 그쵸.
3: 이제 그 운전을 하려고 그러니까 아이고 제지를 하더라고.
4: 아, 손님 차키 주시면요 저희 직원이 운전해서 실어드릴 겁니다.
3: 아, 그래요?
4: 예.
3: 아, 근데 이제 그 내 차에 그 귀중품이 또 있고 그 와이프 모르는 비상금도 있는데 아유 이거 다 괜찮은 거예요? 이거 이제 그 만약에 분실 신고라도 나오게 되면 이거 어떻게 하실라고?
4: 아니요, 그럴 일 절대 없습니다.
3: 그래요?
4: 네.
3: 아니 그래도 이제 그 사람 일이라는 게
4: 아니요.
3: 예,
4: 그럴 일 없습니다.
3: 아니 혹시나
4: 아니요 없습니다.
3: 아, 이렇게 당당하게 나오시길래 내 차 키를 맡겼지. 근데 이제 당이 아무 일도 없었어요. 예.
1: 아, 근데 없었어요?
3: 나는 예. 근데 나 이제 궁금한 거지. 예. 만약에 이제 누군가가 물건을 그 사라지게 한다면 그 저 직원이 책임을 지는 건지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는 건지. 그리고 원래 크루즈에서는 차주가 아니고 직원만 운전할 수 있는 건지 이거를 예, 이제 변호사님 한번 이게 나눠가지고 한번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1: 이런 정신 되게 높이 삽니다. 사건이 터지기 전에 미리 알아두자.
0: 그렇죠. 의구심이 네. 들 수 있잖아요.
1: 그렇죠. 그렇죠.
2: 네, 좋아요. 근데 네. 이제 인재 아저씨의 그 톤이 뭔가 신뢰감이 좀 떨어지기 때문에.
1: 그러니까 저는 지금 네. 아직 맥락을 이해 못한 게 인재가 한 48번 나왔어요.
2: 사실 저도 지금 약간 무슨, 좀 예. 마음이 좀 편치 않은 게 제가 군 생활을 인재에서 했거든요.
1: 아, 강원도 인재 원통.
2: 네, 네.
1: 아.
0: 그러셨군요. 예.
2: 육군 12사단. 네, 그래서 근무를 했기 때문에.
1: 센데서 하셨네.
2: 네, 인재 얘기를 들을 때마다 뭔가 좀 움츠러들고.
0: 아, 그럴 수
2: 네,
0: 있죠.
2: 뭔가 네. 좀 몸이 예전에 고생을 좀 기억하는 거 아닌가.
1: 집도 나와.
0: 갑자기 예, 추워지고 예. 변호사님 그죠?
2: 네. 예. 아, 실제로 그 노래 있잖아요.
1: 예.
2: 그 예전에 그 MBC의 그 뭐였죠? 노래 그 프로그램이 뭐였죠?
1: 아, 우정의 무대요?
2: 네네.
1: 예, 예.
2: 거기에서
0: 맞췄어 예. 누나가.
1: 안 돼요. 보시면 안 돼 벌써.
0: 엄마가 네. 호구 불 때.
2: 네네. 그 노래가 원래 노래가 원통 블루스입니다.
0: 아 진짜로요? 예. 인제 원통?
2: 예.
1: 제 동생이 원통이었어요.
2: 아 그래서 예.
0: 저는 그 고성이었습니다. 아 다들 추운 곳에 계셨네.
1: 다 취전방 예. 가까운.
2: 예. 그러다 어째. 보니까 약간 좀 기분이 좀 약간 좀 안 좋아요 지금 사실.
1: 근데 인제 아저씨가 어쨌든 이렇게 상담을 하신 게 뭐 일이 벌어지진 않았지만 이게 정말 그냥 단호하게 네. 아니다 이건 어떤 문제도 일어나지 않는다 막 이런데 만약에 일어나면 이건 어떻게
2: 그렇죠.
1: 해야 되냐?
2: 네. 굉장히 좋은 자세고 또 미리 알아둘 필요가 있는데 네. 다행히도 아무 일은 이제 생기지 않았잖아요.
1: 네, 다행이에요.
2: 하지만 간혹 가다가 분쟁이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0: 네.
2: 특히 차량을 인수해가지고 이제 짧게 운전을 해서 차에 이제 배에 싣고 내리잖아요. 그런데 그때 뭔가 차량에 손상이 발생했다. 어디 긁혔다. 어디 깨졌다. 부딪혔다. 이런 주장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사실 그 과정이 전부 다 카메라에 다 촬영이 됩니다. 대체로 그렇기 때문에 CCTV를 가리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요. 중요한 거는 네. 차량 안에 들어있던 네. 아까도 이제 비상금, 뭐 귀중품
1: 네.
2: 또는 소중한 물건
0: 네.
2: 또는 보관할 때 주의를 해야 되는 물건들이 들어있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0: 있죠, 있죠.
2: 그래서 이때는 사실 다 꺼내서 개별적으로 보관하는 게 안전합니다.
0: 아.
2: 네. 차 설마 뭐 차 안에 있는데 뭐 문제 생기겠어라고 했다가 정말 사라져 버리면 어떡할 것이냐.
1: 아,
2: 물론 선사와 그리고 그 해당 직원에게 책임을 물 수도 있겠습니다만
0: 네.
2: 이거 증명이 될까요?
1: 그거 너무 복잡하잖아요.
2: 네. 그래서 정말 비상금이었다면 네. 부피가 크진 않을 거 아니에요.
1: 네.
2: 뭐 금괴 이런 건 아니지 않겠습니까?
1: 그렇죠.
2: 예, 현찰일 테니까 네. 이런 것들은 조심스럽게 챙겨가지고 예, 보관을 따로 하는 게 항상 안전하다.
1: 그리고 선생님 차에 비상금 있다는 얘기는 아무한테도 하지 않는 게 좋아요.
0: 네.
1: 비밀번호 얘기하면서 찍는 거랑 뭐가 다릅니까?
3: 아니 훔쳐갈까 봐 그러지. 네.
1: 아무도 믿지 마시고
2: 네. 네.
1: 이렇게 철두철미하게 지금 같은 정신으로
0: 네.
1: 철통 수비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0: 예, 예.
1: 아, 자 이러면 우리가 또 노래를
2: 네.
1: 듣고 감정을 좀 가라앉히고 가야 되겠죠.
2: 네, 네.
1: 할아버님, 인제 할아버님 많이 흥분하셨단 말이에요.
2: 예. 근데 이 노래는 흥분이 더 고조되는 것 같아요.
1: 흥분의 방향성을 바꾸죠.
0: 신나는 흥분 좋잖아요.
2: 아주 신납니다. 이 노래.
1: 예. 그렇죠.
2: 근데 제가 오늘 이 정도까지 이 노래를 가지고 온 거는 예. 약간 좀 너무 무리수가 아닌가.
1: 왜 그러지?
2: 네.
1: EDM 아니에요 그냥?
2: 약간 좀 겁니다. 무리수인 것 같아요.
1: 뭘까요?
2: 이 연결고리가 다소 좀 억지스럽다.
1: 꿰매주세요.
2: 네.
1: 어떻게든.
2: 이거 좀 그래도 좀 좋게 좀 들어주십시오.
1: 네.
2: 네. 제가 이 노래 듣고 싶어가지고 한 거니까. 크루즈.
1: 네.
2: 우리나라에서 제일 유명한 크루즈는
0: 네.
2: 톰 크루즈.
0: 아 그러네요.
2: 네.
0: 네 맞아요.
2: 톰 크루즈가 나온 뭐 영화들 굉장히 많잖아요 유명한 게.
1: 네.
2: 그런데 좀 예전입니다만 톰 크루즈 아주 젊은 시절에 나왔던 영화
1: 네.
2: 탑건.
0: 탑건.
2: 네. 아, 탑건. 예. 네. 매버릭 말고 탑건 1.
1: 네. 그게 오리지널이죠.
2: 네, 여기에 여러 명곡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야 이거는 이 노래 들으면 잠 깹니다. 네, 데인저 존. 야 이거 작곡가가 손에 손잡고 작곡한 그 분이거든요.
0: 아 그래요?
2: 네, 같은 분이 작곡을 했는데 이 노래 야 들으면 잠도 깨고 집중력도 올라가고
1: 야.
2: 신나고 좋습니다.
0: 좋아요.
1: 영화 탑건 OST를
0: 네,
1: 지금 크루즈와 엮어가지고
0: 예, 예.
1: 올려주셨어요.
2: 네.
1: 우리 정말 이 베테랑이지 않습니까? 이제 너무 잘 깨매셔가지고.
2: 톰 크루즈.
1: 네. 네. 케니 로긴스의 Danger Zone 들을까요?

0: 네, 문앤정을 의뢰하신 두 번째 사연 볼 텐데요. 홈페이지로 익명 요청하셨네요.
1: 아, 안녕하세요. 5년 전 서울의 한 오피스텔에 전세 2억 6,700만 원을 주고 들어갔습니다. 네. 당시 매물이 귀했던 터라 층간소음과 쓰레기 무단투기 등의 크고 작은 문제들을 꼭 참아내고 2년간만 버티자라는 생각으로 견뎠죠. 그렇게 2년 만기가 다가왔고 전세금 받아서 신혼집으로 이사가려고 하는데 집주인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2: 여보세요. 나 집주인인데요. 지금 통화 가능해요?
1: 아, 예, 말씀하세요.
2: 네네. 아, 저기 그 집 예, 팔았어요.
1: 네?
2: 예, 그러니까
1: 갑자기요?
2: 예, 예. 그러니까 자세한 건 새 집주인이랑 상의하시면 되고 아무튼 그동안 즐거웠어요. 뚜뚜뚜.
1: 뭐야? 아, 나중에 등기부 등본 보니까 매매가와 전세금이 똑같더라고요. 집주인이 제 집을 무자본 갭투자로 팔아 넘긴 거였습니다.
3: 아이고야.
1: 그리고 집주인이 연락 두절이에요. 그 후에 새 집주인의 남편과 겨우 연락이 닿았습니다. 아, 여보세요? 아, 이번에 바뀐 집주인 그 남편분 맞으신가요?
4: 아, 그런데요.
1: 예, 저 제 전세금 좀 돌려주셔야 되겠습니다.
4: 제가요? 저는 전세 연장인 줄 알고 있었는데요.
1: 아니, 뭐 알았든 몰랐든 제 계약이 얼마 안 남았어요.
4: 알았어요. 아, 되게 귀찮게 하는 스타일이네. 아, 그럼 다른 세입자 구할 때까지 기다리든가 하세요. 알죠?
1: 왜 이래 다들.
4: 아, 그리고 혹시 뭐 경찰에 신고하라 그러면 진짜 재미없어요. 알았어요?
1: 정순아 씨 아니에요?
4: 아닌데요. 아,
1: 그렇게 안 봤는데.
4: 여보세요?
1: 여보세요?
4: 듣고 있나요? 대답!
1: 아, 뭐야?
4: 여보세요? 아, 또!
1: 캐릭터 붕괴된 거야, 뭐야? 뭐야? 그때부터 저는 전세금을 돌려받기 위해 피말리는 싸움을 시작했습니다. 대항력을 유지하기 위해 일부러 짐을 남겨놓고 신혼집으로 이사했고요. 오. 법원에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했습니다. 그 후 임차권 등기가 완료됐고 전세 보증보험 이행 청구를 거쳐가지고요. 전세 만기 한 달 뒤에 전세금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었죠.
3: 우와.
1: 그리고 1년 뒤 그 집의 명의가 또 다른 사람으로 바뀌었는데 새로운 명의자는 세금 체납자였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그 집은 경매가 진행

0: 출연자만 아니고요.
1: 그렇겠네요.
0: 이자 비용 100만 원도 제대로 받지도 못했어요. 저를 나락으로 떨어뜨리고 잠적한 원래 집주인과 사기 행각을 벌인 그 바지 임대인들에게 입은 이 금융 손실과 정신적 손해. 만약에 손해배상 청구하면 받을 수 있습니까?
1: 야.
0: 아니 선생님 뭐 근데 진짜 너무 큰일 날 뻔하셨는데.
1: 근데 이분이 너무 지혜롭게 대처하셔서.
0: 저는 그래서 이게 네. 내가 원금을 받은 것만으로도 그냥 땡큐다. 그리고 그쵸. 고개 털고 그냥 잊어버리세요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분은 지금 네. 너무 그 트라우마가
1: 맞아요.
0: 큰 거예요.
1: 여긴 짧게 썼지만 변호사님 굉장히 괴로운 시간이었을 것 같아요.
0: 아니 이거 그렇죠. 진짜 위험해서 네. 정말 극단적인 뭐
1: 그런 일이 많지. 뉴스에도 있잖아요.
0: 많아놨어.
2: 네. 네. 저로 저와 또 친한 한 축구 해설가 유명 네. 축구 해설가가 네. 비슷한 상황에 처해가지고 정말 어렵게 받아냈거든요.
0: 아, 너무 무서웠나요?
1: 이런 전세 사기 비슷한 사건도 많잖아요, 변호사님.
2: 정말 많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이 사건 정말 잘 해결됐는데 네. 일단 깜짝 놀랐어요. 뭐냐면 네. 지금 우리 익명의 청취자께서 취한 조치가 대단히 정확했습니다.
1: 아, 다행입니다.
2: 네, 아까 좀 말투가 약간 좀 신뢰가 안 가는 그런 말투였고 좀 예, 예.
0: 아니 보통 이 말투를 요식업 쪽으로만 썼거든요. 은철식 씨가 아, 네, 네, 갑자기 꺼내들 네. 줄은 몰랐어.
2: 네, 이렇게 그 법조에서도 예, 예. 네, 이런 말투. 그러게. 하지만
0: 저 아, 말투로 예. 사기치니까 더 열받네요. 아, 그럼, 사기는 아니었나?
2: 아, 그렇죠. 예, 예, 예. 예. 그런데 말투와 별개로 아주 정확한 조치를 취해서 아주 정교한 네. 대처가 이루어졌고
0: 다행이네요.
2: 실제로 받아냈습니다.
1: 아, 네, 정말 다행이네요.
2: 피해를 이제 네. 피했으니까 정말 다행인 거고.
0: 그냥 임차권 등기 성 뭐 이거 네. 야, 명령
1: 이런 이분 현명하세요.
2: 그렇죠. 네. 예. 왜냐면은 제일 중요한 거는 대항력이거든요. 그래서 대항력을 유지한 상태가 돼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다른 데로 못 가는 거예요. 다른 데로 못 가고 짐을 안 빼준 상태에서 그렇죠. 계속 머물러야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을 해서 임차권 등기가 완료가 되면 그때부터는 괜찮거든요. 그다음 또 이렇게 전세보증보험 이행 청구를 거쳐서 받아냈다.
0: 임차권 네. 등기 명령은 네. 어떤 거예요?
2: 네. 예. 사실 이 임대차 계약이라는 게 채권입니다.
0: 네네.
2: 채권적 계약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계약서는 있지만 이거를 국가에서 등기부에 뭐 올려준다거나 아 이거는 계약된 게 맞습니다 라고 보여준다거나 그런 제도가 없죠. 원래는 없는 거예요.
1: 네.
2: 하지만 그런 임차권이라 하더라도 돈 못 받고 이거 날짜 다 지나고 이런 경우에는 등기부에 올려주겠다. 그래서 다음에 올 사람들이 이거 보고 못 들어오고 이러면은 집주인 입장에서도 아 이거 해결해야겠네. 줘야겠네. 라고 할 수 있거든요.
1: 네.
2: 그러다 보니까 이런 임차권 등기 명령을 신청을 해서 이게 받아들여지면 임차권 등기 명령이 나오니까 임차권이 등기가 되고 이런 채권에 불과한 임차권이 등기부에 올라가는 겁니다.
0: 되게 네. 똑똑하시다 이분.
1: 그러게요 진짜.
2: 네, 그렇죠. 이거 절차를 다 하신 겁니다.
0: 와.
2: 네. 그래서 피해 없이 받아냈는데 네. 그런데 여기서 요건 하나 좀 짚고 갈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 익명의 청취자께서 전세 사기다. 나 사기 피해 일부 입었고
1: 예.
2: 그리고 지금도 이 사기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다른 피해가 생길 거다라고 하셨는데 이거는 엄밀히 보면은 전세 사기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애초에 물론 전세가와 매매가가 동일했다. 이거 뭐 뭔가 이상한 거 아니냐라고 의심을 할 수 있겠습니다만 실제로도 정상적인 거래 이루어지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1: 네.
2: 네 그래서 뭐 이제 어떤 시가가 오르고 내리고 여러 가지 변화가 좀 큰 경우에는 이제 역전세도 생길 수 있고 또 임대차 관련해 가지고 임차 보증금과 매매가가 동일할 수도 있고 뭐 다양한 일이 생기니까
1: 네.
2: 이거를 전세 사기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 뭐 이자 비용이라든지 기타 이 일을 겪으면서 내가 받은 정신적인 피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배상 판결을 받는 것은 사실 굉장히 어렵습니다.
1: 야.
2: 실제로 인정되지 않은 사례들이 꽤 크거든요. 그래서 다행히도 아주 정말 잘 대응하셔가지고 큰 피해는 입지 않고 피하셨고 정말 잘하셨고요.
0: 맞아요.
2: 다행이고요. 하지만 그 이상 무언가를 청구해서 받아내기는 좀 어려운 상황.
1: 그쵸,
2: 그런 생각이 드네요.
0: 그렇죠. 그렇죠. 아니 일단 너무 분하고 막 생각만 해도 진짜 막 소스라치게 놀랄 정도로 가위 눌리고 이러시겠지만
2: 예.
0: 그보다 더 취약한 예. 상황이 있는 분들이 너무 많으니까.
1: 많죠.
2: 네. 예. 그리고
0: 진짜 럭키가인 거예요, 이분.
2: 맞아요. 예. 그리고 이거 하나 좀 상식적으로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면은
1: 네.
2: 깜짝 놀랍니다.
1: 어떤.
2: 그리고 심지어 부동산업을 하시는 분들도 어? 처음 듣는데? 설마 그런 게 있어? 에이 진짜? 아니겠지 라고 합니다만 우리 법상 이게 있어요. 어떤 제도냐면 제가 임차인이에요. 제가 월세를 살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월세 기간 도중에 집주인이 바뀌면 즉 매매가 이루어지면 네. 제가 정선희 씨하고 계약을 해가지고 정선희 씨를 보고 집주인 괜찮네요. 네. 해가지고 월세를 살고 있는데 중간에 갑자기 집이 팔린다.
0: 그럴 네. 때 있잖아요.
2: 예, 그래서 문천식 씨가 새로운 집주인이 됐다. 네. 이럴 때 네. 이 월세 사는 세입자 입장에서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방법이 뭐가 있느냐.
0: 맞아, 불안하잖아.
2: 아니, 나는 계약을 저분하고는 안 했는데 괜찮을까.
1: 불안할 수 불안하죠. 있잖아요.
2: 네. 네. 이럴 때요. 우리 법상 저 새 주인하고는 계약 저 계속 이어가지 않을게요. 아. 해지권이 있습니다.
0: 그래 우와. 그런 게 있어야지 진짜.
2: 해지권이 있어요.
1: 네. 처음 들었어요. 그래서.
2: 예, 그래서 네. 집주인 임대인이 바뀌었다고.
0: 너무 좋다.
2: 저는 싫어요. 아니 이거는 임대차 계약은 사람 대 사람 굉장히 중요한 거고 또 집 빌려서 사는 거기 때문에 이 집주인이 누구냐가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데 저 누군지도 모르고 마음에도 안 들고 뭔가 인상도 안 좋고 저 네. 싫어요. 저 나갈게요. 저 보증금 주세요. 저 계약 기간 이거 네. 안 채우고요. 여기서 해지합니다. 가능합니다.
1: 우와.
0: 그렇죠.
2: 가능해요.
0: 그러니까 이분도 가능한 거잖아요.
2: 가능했어요. 네. 근데 아마도 그거는 몰랐던 것 같아요.
0: 그러니까.
1: 많이들 모르실 것 같은데.
0: 모르지.
2: 몰라서 이거 네. 그러니까 이게 선택권이 있는 거예요. 왜냐면 집주인이 바뀌어도 저 나가라고요?
0: 임차인의 권리.
2: 아니에요. 저 원래 계약 기간 이거 2년 있고요. 집주인 바뀌어도 대항할 수 있습니다. 저 이거 다 보장해 주세요. 네. 안 나갈 권리가 있는 거지. 설령 그 기간 중에 바뀌었다 그러면은 저 싫어요. 나가겠습니다. 라고 할 권리가 임차인에게 세입자에게 있는 겁니다.
0: 너무 좋다.
2: 네, 선택할 수 있는 거예요.
1: 몰랐네.
0: 그러니까 아까 이거 집 계속 전세 유지할 거라는 조건으로 네. 계약한 거다 이런 거는 네. 정말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2: 그렇죠. 예.
0: 그렇죠.
2: 예, 예. 선택권이 임차인에게 있는 겁니다.
0: 그러니까.
2: 근데 이게 맞는 게 예를 들어서 이게 허용이 안 된다면은 이건 정말 극단적인 예인데
0: 예.
2: 제가 세입자예요. 네. 근데 정선희 씨가 이제 집주인이고 이렇게 임대차 계약을 맺어가지고 있었는데 월세 내고 있었는데 저와 정말 원수.
0: 네.
2: 정말 얼굴 보기도 싫고
0: 전남친.
2: 예, 진짜 그런 네. 문천식 씨가 네. 이제 세입자를 괴롭히기 위해서 이 집을 샀다. 좀 웃돈 주고 샀다. 그 다음에 집주인으로서 이제 저를 괴롭히는 거죠. 그러면 맞아. 저는 그냥 고스란히 당하고 있어야 됩니까?
0: 그래,
2: 말이 안 되는 거죠.
1: 그러네요.
0: 그리고 억울하게 네네. 막 남았는데 나가라 그러고.
2: 그러니까요.
0: 그럴 수 있잖아요.
2: 그래서 임차인 세입자를 보호하기 위한 이런 절차와 규정들이 존재하는 거죠.
1: 그렇군요. 야 이거 꿀 정보인데요.
0: 맞아요. 네, 그렇죠? 이거는 진짜 꼭 쥐고 있어야 될 것 같아요.
2: 네. 네. 선택권이 있다.
0: 여러 가지 변수에 우리가 이런 법률 지식이라도 좀 갖고 있어야지 네. 덜 불안하잖아요.
1: 진짜 손소변의 삶이 좋은 정보 많이 주십니다.
0: 맞아요.
1: 감사합니다.
0: 네. 오늘 사연 소개되신 분들께는 외식 상품권 선물로 보내드리고요. 네. 자 광고 듣고 와서 마무리합니다. 네.
3: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4: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0: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1: 하루 한 번 챙겨요. 30다 데이팩
0: 건강해.
1: 하루 한 번 전해요. 30다 데이팩 사랑해.
2: 건강도 사랑도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30다 데이팩.

0: 건강기능식품.
1: 이 포도 너무 달다. 어디 거야? 영특한 영월포도 몰라? 당도도 높고 과즙도 가득해서 나는 영월포도만 먹어. 새콤달콤하고 너무 맛있다. 껍질도 얇고. 역시 포도는 영월포도라니까. 검색해봐. 동강의 농부마켓 033-373-5353. 영특한 영월포도.
2: 애주유 협찬 우리의 소리를 찾아서 통명지역에서 논을 다 메고 나오면서 부르는 소리입니다. 논메기를 마친 즐거움을 노래에 담아 방아수리, 애이용 소리를 흥겹게 부릅니다. 우리의 소리를 찾아서 건강이 쉬워진 이유 애주유 협찬이었습니다.
3: 높게 하고 애이용 또 한마디는
4: 잠시 후 6시 5분부터는 거침없는 시사, 그리고 유쾌한 시사, 조승원의 뉴스 하이킥이 방송됩니다.
5: 네, 손수호 변호사님과 함께한 문앤정 마무리가 네. 되겠네요.
6: 아니, 우리가 손수호 변호사님과 함께한 세월 동안 임대차 그 법에 대해서 많이 배웠잖아요.
5: 맞아요, 맞아요.
6: 건물이 없네.
5: 이 지식을 활용할 장이 없네.
6: 건물만 없고 그냥 지식만 쌓아가네. 네. 자, 오늘 너무 감사하고요. 네. 네, 손수호 변호사님 보내드릴게요. 다음 네. 주에 뵙겠습니다.
4: 고맙습니다.
5: 안녕하세요.
6: 저희는 내일 4시 5분에 돌아올게요.
5: 고맙습니다.
7: 지금 시각은 5시 57분입니다.
8: 울산 MBC 캠페인 대한유화 협찬입니다.
9: 안녕하세요. 청소년들에게 우리 소리를 가르치는 엄영진입니다. 작은 무대에서 수줍은 표정으로 준비한 공연을 펼치는 청소년들을 자주 보게 되죠. 서툰 몸짓과 떨리는 목소리지만 그 안에는 세상을 향해 외치고 싶은 우리 아이들의 진짜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우리 청소년들에게는 꿈을 키워가는 세상에서 가장 큰 무대입니다. 잠시 발걸음을 멈추고 아이들의 공연에 귀 기울여 주세요. 정말 열심히 준비하고 노력한 무대입니다. 따뜻한 시선과 작은 박수 한 번이 청소년들의 꿈을 완벽하게 만드는 가장 멋진 조명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8: 울산 MBC 캠페인 대한유화 협찬입니다.
10: 그날은 진짜 정신도 없었고 마음도 복잡했죠. 그래도 잘 보내드렸어요. 울산 영락원 정말 고맙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정성껏 합리적인 비용으로 정직하게 이어온 울산의 장례 서비스. 검색창에 울산 영락원 장례식장.
11: 많이 힘들었지. 잘 모셨고?
10: 잘 모셨어.
11: 어디로?
10: 덕원사 추모관이라고.
11: 아, 성안동에? 참 잘 모셨네. 가까우니 언제든 가볼 수 있고.
10: 시설도 너무 잘해놔서 마음이 놓여.
11: 가까운 곳이 굿 명단입니다. 검색창에 덕원사 추모관.
12: 크레인이 필요하십니까?
13: 도시를 디자인하는 건설 현장에, 지역경제 발전의 중심이 되는 산업 현장에도 40년을 함께한 영남중기가 있습니다.
12: 700톤까지 다양한 크레인을 보유한 영남중기. 기억하세요. 크레인은 영남중기. 크레인을 부르는 전화 055-288-9999.
8: 잠시 후 6시 5분부터 시사와 정보가 있는 김연경의 퇴근길 톡톡이 방송됩니다.

0: 표준 FM 97.5MHz 여러분의 울산 문화 방송입니다. HLAU SFM
1: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0: 음주 후엔 티맵 대리. 티맵 대리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0: MBC 6시 뉴스입니다. 5.18 민주화운동 폄훼 논란이 제기된 국민의힘 이진숙 의원에 대한 제명 촉구 결의안이 범여권의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국회는 오늘 본회의를 열고 국회의원 이진숙 제명 촉구 결의안을 총 투표수 159표 중에 찬성 157표, 반대 1표, 무효 1표로 가결했습니다. 이진숙 의원은 본회의장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서 5.18을 성역화하겠다는 민주당의 의지가 전 세계에 선포됐다면서 5.18과 관련한 것이면 말도 하지 말라, 토론회도 하지 말라는 대한민국이 된 것인데 말하는 자유를 민주당 일당의 독재가 빼앗았다고 반발했습니다. 현대자동차가 아틀라스를 실전 배치해서 오는 2030년까지 100종 이상의 신차를 출시하겠다는 중장기 청사진을 공개했습니다. 현대차는 서울 여의도 콘래드 서울호텔에서 투자와 애널리스트 등을 대상으로 2026 최고 경영자 인베스터 데이를 열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2030년까지 기존에 없던 완전 신차 18종을 포함해서 완전 또는 부분 변경 모델, 파생 모델 등 100종 이상의 신규 차종을 출시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이를 위해 2028년부터는 산업용 휴머노이드 아틀라스를 실전 배치해서 현재 500만 대 수준인 글로벌 생산 능력을 127만 대 더 생산할 수 있도록 높일 계획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멕시코 접경 지역에 안보 경보를 발령하고 현지 영사 업무를 중단했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25일 AP통신에 따르면 미국 행정부는 전날 밤 캘리포니아주 칼렉시코와 국경을 맞댄 멕시코의 도시 멕시칼리에서 영사 업무를 일시 중단하고 이 지역에 대한 여행 경보를 발령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은 이번 조치와 관련해서 잠재적 위협이 있다고만 밝히고 위협의 구체적인 대상이나 성격은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이날 정례 기자회견에서 클라우디아 셰인바움 멕시코 대통령은 미국 기관이 제공한 정보를 토대로 범죄 조직과 관련된 위협 가능성이 제기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미국 워싱턴 DC를 대표하는 공연장인 존 F. 케네디 기념 공연예술센터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이름을 붙이려 한 이후 공연장의 재정이 급격히 악화했다고 워싱턴 포스트가 현지 시간 25일 보도했습니다. 끝으로 날씨 전해드리겠습니다. 내일 오전부터 전남권과 경남권, 제주도에 비가 시작되겠고 경기 북부와 강원 북부 내륙에도 아침부터 낮 사이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경기 북부와 강원 북부에 5에서 30mm, 전남권과 경남권은 최대 60mm가 되겠습니다. 특히 경남 남해안 많은 곳에는 80mm 이상의 많은 비가 쏟아지겠고 시간당 20mm 안팎의 강한 비가 집중되는 곳도 있겠습니다. 서울지방 현재 기온 30.4도입니다. MBC 6시 뉴스를 마칩니다. 이재은이었습니다.
1: 꿈꾸는 당신이 아름답습니다. 혼자 월든이라는 호숫가 숲속 오두막에 살던 철학자 헨리 데이비드 소로에 사람들이 물었다죠. 이런 곳에 있으면 쓸쓸해서 사람들이 그립지 않나요? 그는 이렇게 답하죠. 이 작은 별에서 아무리 멀리 떨어져 있다 한들 두 사람의 거리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사람을 고독하게 만드는 건 사람 사이에 놓인 공간이 아닙니다. 요즘엔 더 그렇죠. 누군가와는 나란히 있어도 쓸쓸하고 누구와는 지구 멀리 떨어져 있어도 곁에 있는 듯 친하고 지금 가까이서 외로우세요? 멀리서 정겨우세요? MBC 캠페인 꿈의 지도 SK 브로드밴드, 소상공인 더드림 성공 패키지가 함께합니다.

0: 예고 없이 발생하는 화재 사고, 고층 건물에서 발생한다면 어떻게 대피해야 할까요? 화재가 난 것을 발견했다면 먼저 화재 경보기를 누르고 119에 신고해 주세요. 옷에 물을 묻혀 입과 코를 막고 몸을 숙여 낮은 자세로 대피하세요. 닫힌 문을 열 때는 손등으로 문의 온도를 확인하세요. 손잡이가 뜨겁다면 절대 열지 마세요. 문이 열리며 산소가 유입돼 폭발하듯 불이 번질 수 있습니다. 화재 발생 시 승강기보다는 계단을 이용해 주세요. 화재로 인해 승강기가 오작동할 경우 갇힐 수 있습니다. 대피 요령을 기억해 고층 건물 화재에서 안전하게 대피하세요.
1: 지금 시각은 6시 5분입니다.

0: 유연하게 나오면 자연스럽게 어깨가 들썩이고 리듬도 타게 되죠. 지극히 자연스러운 이 동작이 어떤 곳에서는 불법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얼마 전에 부산의 한 소규모 공연장이 두 달 동안 문을 닫게 됐는데요. 이유가 관객들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리듬을 타고 팔을 흔든 게 현행법상 일반 음식점에서 춤을 춘 행위로 단속됐기 때문입니다. 공연은 되는데 몸을 흔드는 건 안 되는 아이러니한 상황이었는데요. 그렇다고 유흥업소로 등록하자니 세금도 비싸고 청소년 출입까지 막혀서 소규모 공연장들 입장에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라고 해요. 해외처럼 시대 흐름에 맞게 법을 정비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오기도 하는데요. 자유롭게 음악을 즐길 권리와 제도의 현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8월 26일 수요일 김연경의 퇴근길 톡톡 출발합니다. 공연장에서 리듬 타는 것까지 규제하는 건 너무하다. 법과 안전 기준은 엄격해야 한다. 자, 여러분은 어느 쪽에 더 공감하시는지 샵 2848 혹은 유튜브 실시간 댓글창에 자유롭게 의견 남겨주셔도 되겠고요. 자, 오늘 톡톡 울산 소식 전해드립니다. 올해 서태평양에서 발생한 태풍이 21개로 집계됐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 아직은 직접적인 영향을 준 태풍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기상청에 따르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8개 많고 최근 2년 평균과 비교해도 2배를 넘는 수준이라고 합니다. 태풍 발생이 잦았지만 한반도를 비껴간 이유가 올여름 한반도 상공을 채운 고기압이 태풍의 북상을 막는 장벽 역할을 했기 때문이래요. 다만 기상청은 태풍 발생 해역의 해수면 온도가 30도 안팎으로 여전히 높고요. 평년 기준 9월 이후에도 평균 11개 이상의 태풍이 추가로 발생한다면서 향후 태풍 진로에 대한 주시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울산 같은 경우에는 내일도 비 예보가 있어요. 비가 또 찔끔 오고 말 것이라면 습도가 상당하겠죠. 부디 좀 덜 더웠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28일부터 매크로 이용 여부와 관계없이 암표를 파는 행위 자체가 전면 금지됩니다. 이런 가운데 AI로 만든 매크로 프로그램을 써서 유명 아이돌 콘서트 티켓을 싹쓸이 한 뒤에 비싼 암표로 팔아치운 30대 남성이 경찰에 구속됐는데 이게 울산 사건이었습니다. 울산경찰청이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A씨를 구속하고 범죄 수익금 무려 4억 2천만 원을 몰수 조치했는데요. A씨는 지난 1년 동안 외국인 명의 계정을 몰래 써서 1분 만에 티켓 80장을 싹쓸이하고 티켓을 최고 13배가 넘는 가격에 되팔아서 억대 폭리를 취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찰은 법 개정에 맞춰서 온라인 암표 거래 단속을 더욱 강화한다는 방침입니다. 개정된 법안의 구체적인 내용과 또 다양한 사례들은 다음 주 월요일에 라디오 로펌 시간에 자세하게 다뤄보겠습니다. 자, 수요일 오늘 순서 안내하겠습니다. 친절한 경제 이야기, 정부가 도입을 검토 중인 전월세 안심신탁 제도, 현실과 과제를 짚어보겠습니다. 행복자산관리연구소 김현우 소장님과 이야기 나눠보고요. 톡톡클리어에서는 최근 무대 철거 추락 사고를 계기로 공연, 축제 현장에서 챙겨봐야 할 필수적인 보험과 안전 대책을 점검해보겠습니다. 김홍섭, 최길용 전문가 함께하겠습니다. 광고 듣고 올게요.
1: 더위에 지친 작업 현장을 구하라.
2: 강력 냉풍으로 쿨하게 작업 현장을 시원하게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1: 에어렉스 무더운 여름에 확실한 에어컨. 파트너. 원하는 곳 어디든지 시원하게
2: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1: 에어렉스.
3: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4: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0: 운전할 땐 팀앱으로, 음주 후엔 팀앱 대리로.
1: 앞으로는 예정된 공원의 거대함, 안으로는 녹지의 여유. 1949세대 압도적 스케일.
2: 차이를 넘어 차원이 다른 CTOCL 9단지 오션파크뷰. 8월 분양 예정 03283-1141.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현대건설, 포스코 ENC. Walk it, walk it. 언제
3: 어디서나 walk it. 안녕하세요. 워킷 안전한 모델 추소원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한. 워킷.

0: 자세한 사항은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혁신형 중소기업에 많은 참여 바랍니다.
1: 지금 시각이 6시 10분 51초 막 지났습니다. 퇴근길 톡톡 생방송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유튜브 울산 MBC 뉴스 채널로 오시면 보이는 라디오 진행하고 있고요. 실시간 댓글창을 통해서 소통하실 수 있겠습니다. 문자는 샵 2848,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용역 부과됩니다. 자, 퀴즈 드릴게요. 30년 전 가요계를 주름잡던 히트곡이 다시 돌아왔습니다. 1996년에 발표된 3, 4 이 노래가 최근 K-POP 그룹 엣하트에 의해서 리메이크 됐는데요. 노래와 함께 1996년으로 떠나는 타임슬립 드라마도 공개돼서 눈길을 끌었습니다. 원곡 프로듀서인 듀스의 이현도 씨가 직접 편곡을 맡았고요. 당시 멤버였던 체리나 씨도 드라마에 출연하면서 힘을 보탰는데요. 30년 전 3, 4를 선보였던 이 팀은 날개 잃은 전사, 천상유예 등 여러 히트곡을 남겼고요. 당시 엉덩이 춤까지 유행시키면서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1990년대를 대표하는 혼성 그룹, 이 그룹의 이름 무엇일까요? 1번 룰라, 2번 핑클. 정답을 샵 2848 혹은 유튜브 실시간 댓글창에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2: 퇴근길 톡톡에서 드리는 상품입니다. 조울굿 기름오일 구도일 S5일에서 주유권, 정직한 보험 더 베스트 금융서비스에서 상품권, 청정 동해바닷물로 만든 깨끗한 소금 한주소금에서 소금 한 상자, 맛있는 고기를 만나는 방법 한성 미트뱅크에서 5만원 고기 상품권, 참치 랍스터 전문점 본참치에서 초밥 런치 식사권, 21년 이상 경력 오사카 출신 셰프가 만드는 오마카세급 판초밥 스시 전문점 시바스시에서 식사권, 첨가물 없이 담백하다 큰애기 농장에서 청년농부가 당일 생산한 100% 국내산 땅콩버터, 요리 초보도 셰프처럼 비비푸드에서 만능 표고버섯 맛간장과 대게 맛간장 세트, 지친 일상에 특별한 쉼표를 찍으세요. 프라이빗한 힐링을 약속하는 포항 알데아 펜션에서 1일 주중 숙박권, 가족의 추억을 담는 바른사진관에서 촬영권, 학성동 가구 옥성 사거리 퀸즈앤아 학성점에서 염색 1회 이용권, 도심과 가까운 치유와 힐링의 공간 울산 양떼목장에서 4인 가족 이용권, 12주의 기적을 드립니다. 삼산동 디파인 다이어트 센터에서 1개월 이용권과 개인 PT 3회권, 100% 천연 안반수 온천 범서 온천에서 이용권을, 일본식 정통 효소 욕장 효소지음에서 효소 찜질 이용권을 드립니다.

0: 네, 생활 속에서 놓치기 쉬운 경제 정보 쉽게 풀어보는 시간입니다. 친절한 경제 이야기 시작하고요. 행복자산관리연구소 김현우 소장님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소장님 어서 오십시오.
1: 네, 안녕하세요.
0: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전월세 안심신탁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
1: 네.
0: 정부가 새로운 임대차 제도를 검토 중인 거라고요?
1: 네,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가장 큰 차이는 세입자의 보증금을 집주인이 갖고 있지 않다는 점입니다. 기존 이제 일반적인 전세는 세입자가 집주인한테 보증금을 지급하면 2년 뒤에 이 계약이 끝났을 때 집주인이 세입자한테 그 돈을 돌려주는 구조죠.
0: 네.
1: 근데 이번에 새롭게 나오는 전월세 안심신탁이라는 거는 세입자가 보증금을 집주인이 아니라 허그에다가 예치를 하고 허그는 집주인에게 매달 이제 운용 수익을 지급하는 구조입니다.
0: 예.
1: 그러다가 이제 계약이 끝나면 허그가 세입자한테 보증금을 돌려주는 거죠. 허그가 보증금을 굴려가지고 운용해서 연 한 4에서 5% 수준의 약정 수익을 집주인한테 매달 이제 지급을 한다는 건데요.
0: 네.
1: 집주인 입장에서는 그 목돈 전세금을 한 번에 직접 받지 않는 대신에 월세처럼 현금이 매달 들어오게 되고 세입자는 집주인이 그 보증금을 써버리거나 나중에 돌려주지 못할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게 핵심입니다. 정부 표현대로 하자면 세입자에게는 전세, 집주인에게는 이제 월세와 비슷한 효과를 주는 뭐 새로운 계약 방식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0: 그러면은 뭐 전세 보증금을 집주인이 아예 갖고 있지 않게 해서 전세 사기 같은 사고를 줄이겠다는 그런 의도인 건가요?
1: 그렇습니다. 전세 사기를 포함해서 뭐 각종 이제 전세 보증금을 못 돌려주는 그런 사고를 줄이겠다라는 건데요. 지금 전세 보증금 반환 보증,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전세 보증 보험이라는 게 있죠.

0: 있는데요. 요거는 이제 사고가 난 뒤에 보증기관이 이제 대신 갚아주는 사후보장제도인데요. 요번에 새롭게 출시되는 안심신탁제도는 처음부터 아예 그 돈을 집주인에게 주지 않는 방식입니다.
1: 네.
0: 그래서 뭐 집주인이 사업에 실패했든 아니면 다른 부동산에 투자했든 돈이 부족하든 뭐 이런 건 상관없이 허그가 보증금을 들고 있으니까 계약이 끝나면 허그가 돌려주는 구조인 거죠. 이제 허그는 안심신탁에 예치된 전세보증금은 계약 종료 때 100% 반환을 하겠다 이렇게 안내를 하고 있고, 그래서 앞으로 새로 체결되는 계약만 놓고 보면 뭐 전세 사기뿐만 아니라 모든 보증금 미반환 사고를 방지할 수 있다라는 상당히 뭐 강력한 예방 장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1: 그렇지만요, 소장님.
0: 예.
1: 사실 전세 시장에서 집주인들이 보증금을 받았다 하더라도 그걸 그냥 그대로 두고 있지는 않잖아요.
0: 그렇습니다.
1: 그냥 뭔가 쓰고 다음 세입자한테 받아서 주고 이 계속 그런 상황인 거잖아요.
0: 그게 많죠. 그러니까 예. 보증금을 받아서 그게 여윳돈으로 가지고 있는 그런 여유가 있는 경우가 얼마나 될지 모르겠지만 사실상 우리나라에서 전세보증금은 은행 대출을 대신하는 경우가 많죠. 이 세입자가 바뀔 뿐이고 집주인 입장에서는 갚아야 할 부채로 남아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5억 원짜리 집을 가진 사람이 있다면 이 집주인은 자기 돈 2억, 뭐 주택담보대출 1억, 뭐 세입자의 전세보증금 2억 이렇게 돈을 모아가지고 샀다고 가정을 해볼 수가 있겠죠.
1: 예.
0: 혹은 처음에 집을 살 때 대출이 3억 원 있었는데 전세 세입자를 받으면서 2억 원 보증금을 받아서 대출을 1억 원까지 갚았을 수도 있는 거고요.
1: 예.
0: 어떤 경우든 집주인 통장에 세입자한테 돌려줘야 될 현금 2억 원이 따로 남아있는 게 아니죠. 경제적으로 보면 전세보증금은 이제 집주인이 세입자로부터 사실상 무이자로 빌린 돈과 똑같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1: 네.
0: 뭐 주택 구입자금으로 들어가 있거나 아니면 기존의 대출을 상환하는 데 사용돼 있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계약이 끝났다고 해서 집주인이 갑자기 뭐 2억 원을 현금으로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보통은 다음 세입자가 가져오는 2억 원을 받아서 기존 세입자한테 돌려주는 방식으로 전세계약이 계속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1: 네, 그래서 만기되고 이사 나갈 때 불안해하고 또 세입자를
0: 그렇죠.
1: 대신 알아보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0: 맞습니다. 이게 나쁘게 말하면 돌려막기인데요. 이걸 금융적으로 표현하자면 뭐 새 보증금으로 기존 보증금을 상환하는 구조입니다.
1: 예.
0: 그런데 바로 이 구조가 집값이나 전세값이 떨어졌을 때 문제가 되는 거죠. 새로운 세입자가 2억 원을 갖고 와야 되는데 뭐 1억 5천만 원밖에 받을 수가 없다면 전세값이 떨어져서 그러면 집주인은 나머지 5천만 원을 만들어야 되는 뭐 이른바 역전세 문제가 발생을 하고 그럼 기존 세입자는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그런 일도 발생을 하게 되는 겁니다.
1: 예. 그래서 기존 전세주택이 안심신탁으로 바꾸려면 그럼 만약에 2억의 전세 보증금이 있었다 치면 이거를 집주인이
0: 네.
1: 갚아내고 해야 되는 거잖아요.
0: 그렇습니다.
1: 이게 가능할까요?
0: 그래서 더 큰 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요. 이제 아까 전세보증금 2억 원인 집을 다시 예로 들어보자면 이런 방식에서는 기존 세입자가 퇴거하면 새로운 세입자에게 이제 새로운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2억 원을 지급하면서 집주인이 그 2억 원을 기존 세입자에게 반환을 하게 되죠.
1: 예.
0: 그래서 집주인이 별도로 2억 원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도 기존 방식에서는 계약을 이어나갈 수 있는데 새로운 세입자가 안심신탁으로 들어오게 되면 상황이 완전 달라지게 됩니다.
1: 네.
0: 이 새로운 세입자가 가져온 2억 원은 집주인이 아니라 허그로 가게 되고
1: 예.
0: 집주인은 그러면 이 2억 원을 한 푼도 손에 쥘 수가 없는 거죠.
1: 네.
0: 그러면 집주인은 기존 세입자한테 2억 원을 돌려줘야 되는데 기존 세입자가 저 전세금 2억 원 주세요 하는 상황이 당연히 발생할 거고
1: 예.
0: 집주인은 그 돈을 받을 수가 없는 상황에다가 기존 세입자한테 2억 원을 반환해야 되는 일이 생겨버리니까 자기 돈으로 2억 원을 새롭게 마련하거나 아니면 은행에서 추가 대출을 받거나 아니면 뭐 다른 자산을 팔거나 뭐 아예 집을 팔아야지 이게 안심신탁으로 전환이 됩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이런 여유자금이 없는 집주인이 많은데 안심신탁은 그래서 새로운 전세를 안전하게 만드는 능력은 뭐 강하다고 볼 수 있지만 기존의 진짜 위험한 전세를 안전한 전세로 전환시키는 능력은 사실상 제한될 수가 있습니다.
1: 네.
0: 지금 공개된 국토부하고 허그의 사업 안에서도 기존 임차인의 보증금을 대신 상환해주는 별도의 뭐 전환용 브릿지 자금 뭐 이런 장치는 나와 있지 않거든요.
1: 예.
0: 사업 구조는 새 임차인의 보증금 전액을 허그에다가 예치하도록 한다. 뭐 요 정도만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1: 그래서 이게 과연 현실적으로 활용이 될까? 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정부가
0: 그렇습니다.
1: 이런 상황을 모르고 만들지는 않았을 텐데요.
0: 맞습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애초에 이 사업을 설명하면서 강조하고 있는 대상이 기존의 위험한 전세를 안심신탁으로 바꾸겠다라는 건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현재 월세로 나와 있는 집을 전세로 전환하겠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요즘에 이제 전세 매물 많이 줄어들고 월세만 이제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1: 네.
0: 그래서 국토부는 이제 공식적으로 이 사업을 시중의 월세 물건을 안정화 기구가 전세로 전환

0: 차원에서 임차인에게 공급하는 사업 뭐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이 차이가 좀 중요한데 예를 들어 보증금 1000만 원에 월세 70만 원으로 나와 있는 집이라면 기존 세입자한테 반환해야 될 보증금 자체가 크지가 않죠. 근데 이 집을 새로운 세입자에게 안심신탁 전세 2억 원으로 내놓다고 하더라도 2억 원은 허그가 갖고 있고 집주인은 허그로부터 월 수입을 받으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존 전세 2억 원을 뭐 돌려줘야 하는 문제가 아예 처음부터 없는 거죠. 그리고 뭐 현재 공실인 집이나 새로 임대를 시작하는 집이라면 더 간단하게 볼 수 있고요.
1: 네.
0: 그래서 정부가 1차적으로 노리는 건 지금 존재하는 모든 전세를 뭐 안심신탁으로 바꾸겠다라기보다는 월세로 나올 집 일부를 안전한 전세로 새롭게 공급하겠다 이런 방향에 가깝다라고 좀 볼 수가 있습니다. 허그도 아직 임차인을 구하지 않은 임대인 먼저 신청할 수 있고 그럼 필요하면 임차인 매칭도 지원을 해주겠다 이렇게 안내를 하고 있거든요.
1: 네.
0: 그래서 이 제도의 뭐 효과를 좀 평가해 본다면 기존 전세 문제를 해결하는 제도 그리고 새로운 안전한 전세를 만드는 제도 이걸 좀 구분할 필요가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새로운 안전한 전세를 만드는 제도에는 상당히 효과적일 수가 있지만 기존 전세 문제를 해결하는 제도에는 한계가 명확하게 있다라는 걸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1: 세입자 입장에서는 월세가 그냥 사라지는 돈이니까
0: 네.
1: 돈이 있다면 전세금을 내고 매달 내지 않아도 된다는 이점이 있긴 합니다만
0: 네.
1: 월세를 놓던 집주인이 굳이 내가 안심신탁 전세로 바꿀 이유가 있을까요? 어차피 월세로 해도 누군가가 내서 월세를 낼 텐데요.
0: 네,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두 번째 현실적인 문제가 여기서 발생을 하는데요. 집주인한테 이게 이득이냐라는 거죠. 이득이 돼야 이걸 바꾸잖아요. 근데 정부가 예로 든 집을 보면 뭐 매매가격 3억, 안심신탁 전세 2억 뭐 이런 경우에 집주인은 허그로부터 매달 한 73만 원 정도의 약정 수익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사례를 들고 있어요.
1: 네.
0: 장점은 분명하죠. 월세 세입자가 뭐 월세를 밀릴 걱정도 없고요. 공실이나 연체 관리 부담도 이제 허그가 매칭을 해주니까 그런 부담도 적고 또 허그가 매달 정해진 금액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고 심지어 최대 두 달까지는 공실이 있어도 월 수익을 보장하겠다 이런 방안도 내놓고 있습니다.
1: 네.
0: 근데 이제 포기를 해야 될 부분도 큽니다. 이제 기존 전세라면 2억 원이라는 목돈을 집주인이 직접 활용을 할 수가 있죠. 대출을 갚을 수도 있고 다른 곳에 투자할 수도 있고요. 근데 안심신탁 제도에서는 그 2억 원을 전혀 사용할 수 없다라는 단점이 있습니다.
1: 네.
0: 국토부는 지금 공실 걱정 없이 뭐 안정적인 월 수익을 원하는 임대인이나 아니면 전세금을 원래 예금같이 안전한 자산을 운용하던 임대인이 이걸 주로 활용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고 갭 투자라든가 고수익 투자를 원하는 임대인은 뭐 당연히 참여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1: 네.
0: 여기서 하나 더 나아가서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집주인이 2억 원을 굴리지 못하니까 아쉽다 정도가 아니라 어떤 집주인한테는 그 2억 원을 못 받으면 기존의 부채 구조 자체를 유지할 수 없는 문제가 크다는 거죠.
1: 예.
0: 그러니까 기존 세입자의 돈을 이 돈 뺏어주지 않으면 유지 못하는 그런 집주인은 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거고요. 그래서 안심신탁에 가장 적극적으로 참여할 집주인은 주택의 부채 비율이 낮고 또 기존 세입자한테 돌려줘야 될 큰 보증금이 없고 또 목돈보다는 안정적인 현금흐름을 원하는 사람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1: 네. 그러니까
0: 쉽게 말해서 안전한 임대주택일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1: 굳이 그게 반대로, 필요하지 않은?
0: 그렇습니다. 예. 반대로 다주택 갭 투자자처럼 뭐 전세보증금에 크게 의존하는 임대일수록 참여가 어려워질 가능성이 높죠. 이게 아이러니하게도 세입자 입장에서는 가장 불안할 수 있는 집주인일수록 이 제도에 들어오기 어려울 수 있다라는 이제 단점이 있습니다.
1: 그러면 이게 세입자의 월세 부담을 줄여주는 그 효과는 실제로 얼마나 되나요?
0: 정부가 예로 든 사례를 보면 뭐 매매가격 3억, 전세금 2억, 기존 월세가 보증금 1000만 원에 월세 74만 원이 주택을 가정하고 있거든요.
1: 예.
0: 세입자가 안심신탁 전세로 들어가면서 전세금 2억 중에 80%를 1억 6천만 원을 대출을 받고요. 평균금리 한 3.97%를 적용하면 이자가 53만 원 정도입니다.
1: 예.
0: 그러니까 월세 보증금 1000만 원에 74만 원 내는 것보다 53만 원 이자를 내는 거니까 뭐 한 20만 원 정도 부담은 줄어들게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 이제 기존의 전세보증보험이나 전세대출 보증에 들어가는 비용도 아낄 수 있다라는 게 정부 설명인데요.
1: 네.
0: 이게 모든 세입자가 사실 20만 원씩 아낄 수 있다는 의미는 아닌 거죠. 기존 월세에서는 보증금 1000만 원만 필요했는데 안심신탁에서는 보증금 4000만 원이 내 돈으로 필요한 상황이니까요.
1: 네.
0: 그러니까 3000만 원 정도의 자금이 추가로 묶이게 되고 이 돈을 뭐 은행에 넣거나 다른 데 투자한다면 얻을 수 있었던 수익까지 고려하면 실질적인 이 절감 효과는 좀 더 줄어들게 됩니다.
1: 네.
0: 거기다가 맹점이 전세대출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그 효과가 크게 감소를 하는데요. 1억 6천만 원을 지금 전세대출 금리 뭐 평균 3.97로 가정을 했는데 이게 금리가 5.5%로 올라간다면 한 달 이자가 73만 원 정도가 됩니다. 예. 그러면 기존 월세하고는 차이가 그럼요. 거의 없어지게 되는
1: 이거나
0: 거죠.
1: 이거나 저거나 똑같네요.
0: 맞습니다. 그래서 안심신탁에 뭐 세입자한테 좀 더 싸다 유리하다 이렇게 보기보다는 전세대출 금리가 해당 주택의 월세 수익률보다 낮을 때 그때야 뭐 세입자가 이득을 보는 구조라고 이해를 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1: 이게 선택하는 거죠?
0: 예, 선택을 해서 신청을 하게 되면 허그가 그런 이 제도를 원하는 집주인과 세입자를 좀 매칭을 해주는 그런 구조라고 볼 수 있습니다.
1: 이 제도가 여러 가지 아직은 한계점이 많이 보이거든요.
0: 네.
1: 시장에서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0: 일단 아이디어 자체는 좀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전세의 가장 큰 이제 구조적인 문제가 세입자가 수억 원의 돈을 주는데 집주인에게 사실상 이걸 무담보로 맡기는 거잖아요. 그리고 문제가 생기면 그걸 해결하는 게 지금 시장의 구조인데 집주인이 이 돈을 가져가서 보증금을 가져가서 어디에 쓰는지 전혀 통제할 수 없다라는 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런데 안심신탁은 이 구조를 이제 근본적으로 바꾸는 거죠. 앞으로 새로 만들어지게 되는 전세계약을 뭐 전세보증금은 뭐 집주인이 사용하는 돈 이게 아니라 전세보증금은 세입자 명의로 안전하게 관리되는 돈으로 바꾸자는 게 이 제도의 핵심인데요.
1: 네.
0: 방향 자체로 보자면 전세사기 예방 측면에서는 뭐 강력한 뭐 조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기존 전세시장의 문제를 해결하는 쪽으로 확대를 하려면 해결해야 될 문제가 많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나라 전세시장은 수십 년 동안 새로운 세입자의 보증금으로 기존 세입자의 보증금을 돌려막는 그런 구조로
1: 그러니까요.
0: 돌아왔기 때문이죠.
1: 예.
0: 거기다가 이 안심신탁에서는 새로운 세입자의 돈이 허그로 가기 때문에 그 고리가 끊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 세입자가 안심신탁으로 전환을 하려면 기존 세입자의 보증금을 스스로 상환할 수 있는 능력이 충분한 집주인이어야 되는데 이거는 이제 단순한 제도 변경이 아니라 집주인 입장에서 보면 과거 세입자에 빌렸던 그 무이자 부채를 한 번에 갚아야 되는 그런 효과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이 제도가 확대를 하려면 보증금을 돌려줄 수 있도록 일정 요건을 갖춘 임대인에게 그 전환 대출 같은 걸 제공을 해주거나 아니면 주택담보대출로 기존 보증금을 상환한 뒤에 안심신탁으로 넘어갈 수 있는 구조를 만들거나 아니면 아예 뭐 신규 공실 월세주택 위주로 장기간에 걸쳐서 서서히 전환하는 방법 같은 게 필요할 수 있습니다.
1: 네.
0: 지금 공개된 안을 보면 세 번째 방식이 가장 가까워 보이는데요. 실제로 이제 국토부가 시중의 월세 물건을 안심신탁 전세로 바꾸는 걸 사업의 출발점으로 삼고 있다 이렇게 발표한 이유도 이런 현실을 좀 반영을 한 거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이 제도는 전세 사기를 예방하는 방법으로는 뭐 좋은 아이디어이긴 하지만 안전한 새 전세를 만드는 것과 또 이미 존재하는 위험한 전세를 안전하게 바꾸는 것은 좀 다른 문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뭐 안심신탁으로 가능하지만 두 번째 문제를 해결하려면 그동안 집주인이 써버린 혹은 주택에 들어가 있는 기존 전세보증금을 어떻게 다시 현금으로 만들어서 세입자한테 돌려줄 것인가 이 문제가 남아있거든요.
1: 네.
0: 이제 9월 말에 모집 공고가 나오게 될 텐데 나오게 되면 단순히 뭐 허그가 몇 퍼센트를 집주인한테 지급해주고 뭐 이런 게 볼 게 아니라 기존 전세주택의 전환을 허용하면 기존 임차인 보증금 반환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그리고 선순위 대출이 있는 주택은 또 어디까지 허용할지 임대인의 부채 수준은 어느 정도까지 심사할지 요 세 가지를 좀 면밀하게 들여다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이게 해결이 안 된다면 안심신탁은 뭐 기존 전세시장을 대체하는 제도라기보다는 부채가 적은 집주인, 안전한 집의 집주인의 그 월세주택을 좀 안전한 전세로 바꾸는 그런 집, 새로운 집 틈새 임대차 모델부터 시작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1: 네, 알겠습니다. 어렵네요.
0: 예.
1: 알겠습니다. 오늘은 전월세 안심신탁 이 내용을 들여다봤습니다. 행복자산관리연구소 김현우 소장님과 말씀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0: 네, 고맙습니다.
2: MBC 기다린 남구 새도시 새옥동의 시작 문수 비스타 더파크 옥동 위 태화강과 3호선 사이 가장 푸른 700세대 대단지 새옥동 프리미엄이 시작됩니다. 문수 비스타 더파크 오픈 예정 1551-8454 동원개발
3: 1
4: 총 1만 세대 이상 울산에 빛날 에일린의 뜰
3: 5
4: 오래도록 울산을 대표할 압도적 스케일
3: 2
4: 이제 남구를 이끌어갈 프리미엄 라이프
3: 1
4: 1521 1521세대 랜드마크 대단지 그랑라크 에일린의 뜰
5: 9월 남구에 옵니다. IS 동서
6: 노년층 열사병 환자 발생시 대처 요령
3: 탄소 배출로 인해 매년 더 뜨거워지는 여름, 수분을 충분히 섭취하지 않아 발생하는 일사병, 체온을 조절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열사병으로 노년층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특히 열사병은 40도 이상의 고열로 인해 뇌장기 손상과 사망에 이를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고열, 환각, 발작 등의 증상이 나타난다면 시원한 곳에서 휴식을 취합니다. 환자가 의식을 잃었다면 즉시 119에 신고합니다.
6: 의식은 없으시고 땀도 안 흘리세요.
3: 질식 위험이 있으므로 의식이 없는 환자에게는 물을 억지로 먹이지 않습니다. 환자를 시원한 그늘 또는 실내로 옮깁니다. 환자의 옷을 벗겨 차가운 물수건으로 몸을 닦아 체온을 낮춰줍니다. 대처보다는 예방이 우선. 그늘에서 자주 휴식을 취하고 충분한 수분을 섭취해주세요.
7: 해마다 발생하는 재난재해, 태풍, 폭설, 지진 등 재난이 발생하게 되면 2차 사고의 확률이 매우 높은데요. 그렇다면 재난 발생 시 가스 사고는 어떻게 예방해야 할까요? 먼저 재난이 발생할 경우 중간 밸브를 잠그고 대피해야 하며 돌아와서는 호스와 배관 연결 부위를 점검해야 합니다. 가스 누출이 의심될 경우에는 곧바로 가스 공급소 또는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신고하여 조치 후 가스를 사용하도록 해야 합니다. 가스 사고, 평상시 철저한 점검만이 나를 지키고 내 가족을 지키는 길입니다.
8: 97.5
1: 네, 지금 시각이 6시 32분 4초 막 지났습니다. 퀴즈 다시 한번 드릴게요. 그때 그 당시, 근데 벌써 30년이 지났나요? 정답 보내주시면서 우리 청취자들께서 놀라고 계시는데요. 1996년에 발표된 3, 4 이 노래가 최근 K-POP 그룹 엣하트에 의해서 리메이크 됐습니다. 무려 30년 전 히트곡인데요. 원곡 프로듀서인 듀스의 이현도 씨가 직접 편곡을 맡았고요. 당시 멤버였던 체리나 씨도 드라마에 출연하며 힘을 보탰습니다. 30년 전 3, 4를 선보였던 이 팀은 날개 잃은 전사, 천상유예 등 여러 히트곡을 남겼고 당시 엉덩이춤까지 유행시키면서 인기를 끌었죠. 1990년대를 대표하는 혼성 그룹, 이 그룹의 이름 무엇일까요? 1번 룰라, 2번 핑클. 정답을 샵2848 혹은 유튜브 실시간 댓글창에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늘 헷갈리고 어렵기만 한 보험, 핵심만 짚어보겠습니다. 톡톡클리어 시작하고요. 오늘 스튜디오에는 최길용, 김홍섭 전문가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9: 네, 안녕하세요.
1: 네, 반갑습니다. 최근 뉴스에서 대형 공연장의 무대 철거 과정에서 작업자가 추락해서 크게 다쳤는데 산재 처리가 지연되고 있다, 이런 보도가 나왔었어요. 그래서 공연장은 아무래도 수많은 관객과 스텝이 모이는 만큼 무대 설치, 철거 이런 데 위험이 늘 있고요. 안전도 진짜 중요시하게 생각을 하잖아요. 그래서 사고가 난 뒤에 보상을 논하기 전에 준비 단계에서부터 확인해 볼 안전망은 없는지 오늘 저희가 이 시간을 통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이게 대형 공연뿐만 아니라 크고 작은 소형 공연들도 굉장히 많이 여러 단체에서 하시잖아요. 그래서 준비해야 할 것들 뭐가 있는지 들여다보고자 합니다. 먼저 그 대형 공연이나 지역 축제 현장에서 주최 측에 있을 거잖아요. 필수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기본 보험 이런 것도 있어요?
9: 네, 가장 먼저 말씀드려야 될 부분은 이게 행사 규모와 운영 행태에 따라서 필요한 보험이 좀 달라진다는 점입니다.
1: 예.
9: 기본적으로 행사 주최자의 배상 책임을 보장하는 행사 영업 배상 책임 보험을 검토를 해야 합니다. 관객이 공연장에서 넘어지거나 시설물이나 장비가 떨어져서 다치는 사고처럼 제3자에게 발생한 신체 혹은 재산상의 손해를 배상하는 사항을 대비하는 보험인데요.
1: 예.
9: 그리고 근로자가 있다면 스텝을 예를 들 수가 있겠죠. 산재보험 적용 여부를 반드시 확인을 해야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배상 책임 보험 하나 있으면은 뭐 직원 사고까지 다 해결되겠지라는 예. 생각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건데요.
1: 안 돼요?
9: 네, 맞습니다.
1: 관객만 되는 거예요?
9: 네, 맞습니다. 그리고 공연에는 주최 측뿐만 아니라 이제 무대 업체, 음향 업체, 조명 업체, 경호 업체, 뭐 행사 대행사까지 여러 업체가 참여를 하기 때문에
1: 예.
9: 각 업체의 책임과 보험 가입 여부까지 확인을 하시는 것도 중요하겠습니다.
1: 그러면은 그런 업체들 있잖아요. 뭐 음향 업체, 조명 업체 이런 데는 각각이 각각이 그런 영업배상책임보험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9: 영업배상책임보험이라고도 하고요. 그 업체에서 일을 하고 있는 직원분들이라면 그 안에 이제 근로자한테 해당될 수 있는 산재나 아니면 단체보험 등을 활용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1: 프리랜서라면요?
9: 프리랜서도 그 단기간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은 따로 이제 준비를 할 수 있는 장치가 있기 때문에 네.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1: 그러면은 주최 측이 보험에 가입할 때 무대 설치 기간도 있을 테고요. 또 철거 기간까지 꽤 길어요. 공연은 하루밖에 안 된다 하더라도 현장에서 가장 흔하게 놓치는 약관 조건이나 보장 항목 뭐가 있을까요?
10: 예, 뭐 현장에서 가장 이제 중요하게 보는 부분은 공연 당일날. 에만 보험이 들어있으면 되지 않냐라고 여쭤보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1: 예.
10: 오히려 무대 설치와 철거 과정에서 생각보다 되게 위험한 작업들이 많이 이루어집니다. 뭐 크레인이나 뭐 고소 작업, 뭐 중량물을 운반한다든지 전기 조명 설치, 뭐 구조물 조립 등 해체 이런 것들에 대한 높은 위험의 네 뭐 일들이 있습니다.
1: 예.
10: 그렇기 때문에 이제 보험은 가입 자체가 보험 기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 이렇게 되어 있냐가 가장 중요할 것 같은데요. 일단 우리 뭐 리허설, 무대 설치, 뭐 공연이 끝나고 나서 철거 기간 전체 보험이 포함되어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1: 예.
10: 네. 그리고 뭐 피보험자의 범위도 사실 매우 중요할 것 같은데요. 주최 측만 피보험자로 되어 있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근데 실제 사고는 이제 무대 설치 업체 직원에게 발생하는 경우가 되게 많기 때문에
1: 예.
10: 이렇게 되면 이제 문제가 복잡해질 수가 있죠. 그래서 누가 작업하고 누가 책임을 지며 누가 보험의 보호를 받는지에 대한 부분에 이제 우리가 꼼꼼하게 확인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1: 이게 그런 경우 있어요. 크고 작은 사고들이 있거나 천재지변, 뭐 태풍이 온다거나 비가 억수같이 쏟아진다거나 아니면 올여름처럼 정말 뜨거운 여름 날이라거나 했을 때는 공연이 취소되거나 중단될 때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럴 때는 손해도 막심하단 말이죠. 경제적 손실을 보상받을 수 있는 그런 보험도 있습니까?
9: 이게 가능한 경우는 있습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배상 책임 보험은 기본적으로 타인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 책임을 중심으로 보기 때문에
1: 예.
9: 그냥 공연이 취소됐다는 이유만으로는 주체 자가 가지고 있는 모든 이제 경제 손실을 다 보상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이제 보험 시장에서는 행사 취소나 중단으로 인한 손실을 보상해 주는 행사 취소 보험, 이벤트 취소
1: 있어요?
9: 관련 보험을 검토할 수 있는 경우가 있는데요. 다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어떤 이유로 행사가 취소가 됐냐는 겁니다. 뭐 날씨, 천재지면 아까 말씀해 주셨는데
1: 예?
9: 그리고 뭐 시설 문제, 출연자 문제 등 원인이 다양하기 때문에
1: 예.
9: 그 보장 여부도 되었다 안 되었다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리스크를 담보로 하는 계약인지 계약상을 잘 보셔야 되고요. 가입을 하실 때 그걸 이제 보험사와 좀 꼼꼼하게 보고 이제 계약 진행을 하시는 걸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그런 것도 하겠습니다. 조건에 따라서 다 금액도 다르고 그런 거군요.
9: 맞습니다.
1: 그러면은 공연 중에 난 사고도 있을 수 있고요. 얼마 전에 그 빅뱅 콘서트 현장에서 GD가 카메라맨이 떨어질 뻔한 거를 구하는 미리 예방하는 그런 장면이 이슈가 돼서 계속 동영상으로 도는 장면도 있었단 말이에요. 공연 중에 진짜 아차 잘못했다가 사고가 일어날 수도 있는 거고요. 또 설치하거나 철거 과정에서 난 사고도 있을 텐데요. 이게 산재보험이 적용되는 때가 있을 테고 영업배상책임보험으로 보상이 되는 경우가 있을 텐데 경계가 모호해서 발생하는 분쟁 사례도 분명히 있을 것 같단 말이죠. 그런 사례는 혹시 없는지 궁금해요.
10: 사실 이제 이 부분은 이제 공연 중에 관객이 다치는 사고와 이제 무대 설치를 하는 작업자가 다치는 사고의 이제 문제가 완전 다른 내용이라 보셔야 될 게
1: 예.
10: 사실 보험의 출발점 자체 완전 다른 겁니다. 이 내용은 그죠? 관객은 일반적으로 이제 행사에 참여한 3자
1: 예.
10: 이제 공연을 보러 오신 분이기 때문에 이제 주최 측의 시설 관리상 과실이나 뭐 안전 관리상의 과실이 인정된다면 뭐 배상 책임 보험에서 다뤄진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반면에 뭐 우리가 뭐 무대 설치를 하신다거나 철거를 하시던 근로자가 다친다면 일단 우선적으로는 산업재해 보상 보험법상 업무상 재해에 해당되는지를 먼저 확인을 해 보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1: 예.
10: 사실 분쟁이 생긴 이유는 뭐 이 근로자가 뭐 이 회사 직원이다 아니면은 뭐 외주 회사 직원이다 뭐 이런 내용들이 제일 많이 일어날 것 같은데
1: 예?
10: 그렇다고 해서 뭐 사고 책임이 자동으로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실제 계약 관계 작업, 뭐 지휘, 관리 관계 등 뭐 사고의 발생의 경위를 꼼꼼하게 따져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1: 그러면 우선은 스텝 같은 경우에는 뭐 산재든지 업체가든 우리 직원들은 뭐 이만큼 됩니다라는 보상됩니다라는 보험을 따로 살펴봐야 되겠지만 관객 같은 경우는 최근에 또 그런 경우 있잖아요. 요즘엔 대형 공익 축제 현장마다 드론을 날리는 경우가 많은데 이게 또 뚝뚝 떨어지는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네. 떨어지는 드론에 맞아서 뭔가 부상을 입었다 했을 때는 이런 영업 배상 책임 보험으로 치료비랑 이런 것들을 보상받을 수 있는 건가요?
10: 이게 물론 관객이 맞았다라고 하면 무조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뭐 드론이 아니라 어떤 물체든 이제 이 관객에게 다치게 만드는 이 물질이 무엇이든 주체 측에 만약에 문제가 있는 거라고 하면 무조건 보상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1: 그러면 또 반대로 공연 스텝이나 프리랜서 뭐 일용직 작업자가 다쳤을 때 산재보험과 민간 단체보험은 각각 어떤 역할을 하는지 궁금하고요. 또 실제 현장에서 보험 청구가 거절되는 경우도 있는지 궁금해요.
9: 좀 쉽게 예를 들어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이거 일단은 산재보험은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에 대한 사회보험이고요. 민간단체보험은 업체가 직원의 복지 혹은 사고에 대한 위로금 혹은 민사상의 법률 책임이 발생했을 때 그 책임을 보상해주는 보험입니다.
1: 예.
9: 그래서 둘이 같은 보험이라는 부분은 같은 보험은 아니기 때문에 잘 이해를 하셔야 되고요. 특히 산재보험은 프리랜서나 일용직은 계약 형태에 따라서 적용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프리랜서니까 산재가 안 된다. 또는 일용직이면 무조건 된다라고 단정하기가 힘듭니다. 대신에 단체 보험에서는 일과 관계 여부를 떠나서 피보험자로 등록이 되어 있으면 보장을 볼 수 있는 부분들이 존재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실제 사고가 발생을 하면 산재보험은 근로 형태나 보험 적용 여부, 업무상 재해 여부 등을 구체적으로 판단을 하는데 단체 보험은 보상이 거의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산재보험은 사고 당시 작업 내용이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거나 계약 관계가 불분명하거나 사고 당시 현장 자료가 부족한 경우가 있으면 보상 여부의 난항을 겪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1: 예.
9: 그래서 각 보험의 보상 적용 여부를 떠나서 사고가 일단 발생을 하면 보험부터 찾기보다는 계약서와 작업일지, 뭐 사고 경위, 현장 사진이나 영상 등을 확보를 해서 경우를 따지시는 게 가장 정확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1: 그 와중에 현장 사진과 영상도 꼭 남겨야 하는 거군요.
9: 네, 맞습니다.
1: 왜요? 여기서 다쳤는지 증명하여라 뭐 이런 뜻인가요?
9: 결국 이게 이제 시작점이 아까 어디냐라고 아까 표현을 한번 해주셨는데 이 사고로 인한 이제 책임 소지가 어디에 있느냐를 확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경우에 따라서 관련 이제 적용받는 보험이 달라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1: 그러면은 공연장에서 관객이 넘어지거나 장비 때문에 다치는 경우도 있을 테고요. 그러면 주체 측 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있는 기준, 뭐 과실 여부 이런 건 어떻게 결정이 돼요?
10: 뭐 과실 여부나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아까 이 보험의 내용을 전체적으로 우리가 확인해 본다 생각하면 자 만약에 뭐 넘어졌어요라고 주장을 한다 했을 때 사실 그 내용의 증빙이 가능해야 됩니다. 예를 들자면 뭐 CCTV가 있다든지 우리가
1: 공연 현장에 CCTV 잘 없을 텐데요.
10: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이 공연에 와서 주최 측에서 준비한 뭔가가 잘못되어서 내가 다쳤다라는 인과관계가 맞아야 된다는 거죠. 예를 들자면 뭐 우리가 단순히 공연 보다가 뭐 예를 들자면 뭐 넘어졌다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실을 주장하기가 원래 쉽지는 않습니다. 보험이라는 게. 근데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아까 뭐 사진을 찍어 놓는다던가 동영상을 좀 촬영해 둔다던가 이런 부분이 적어도 이제 우리 피해자를 지키기 위한 부분이라 보시는 게 맞는 것 같고요. 뭐 여러 가지 사실 문제되는 점들이 많이 있다고 봅니다.
1: 사실. 이게 그러면은 넘어지는 것만 단순히 생각을 했을 때 뛰지 마세요 라고 안내 요원이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 막 뛰시다가 넘어져서 크게 다쳤다.
10: 그렇죠.
1: 그랬을 경우에는 과실이 피해자한테 훨씬 많이 잡힐 수가 있는 거고 그런 안내 요원도 없고 표지판도 없는데 저기 뭔가 이렇게 시설물을 정리도 안 해놓고 막 흐트러놨네. 거기에 걸려서 넘어졌다면
10: 그럼요.
1: 업체 측의 책임인
10: 과실
1: 거고.
10: 과실 책임이 사실 되게 달라질 수
1: 그런데
10: 있죠.
1: 그런데 이게 CCTV나 이런 게 없으니까 그래서 현장을 빨리 찍어놓으라는 말씀이신
10: 맞습니다.
1: 거군요.
10: 자세히 보시면 뭐 미끄럼 주의 적혀 있고요. 그렇죠? 뭐 천천히 뭐 이동하시라는 이런 팻말도 붙어 있을 수 있고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사실 우리가 이런 공연 부분에 가서 보시면 그런 부분이 조금씩 팻말이나 이런 안내가 되어 있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1: 팻말이
10: 겁니다.
1: 있으면 과실이 줄어드는 건가요?
10: 사실 업체 측이 과실을 조금이라도 낮추기 위한 방책이라 보시는 게 맞죠. 네.
1: 이게 왜 여기 붙어 있지? 이런 느낌이 아 그런 부분에서 또
10: 일상생활에서도 예방... 많이 보실 수 있습니다.
1: 그러면은 다친 관객은 개인이잖아요. 네. 본인의 뭐 실손보험도 분명히 가지고 있으실 텐데 본인의 실손보험으로 치료비를 먼저 처리한 경우도에도 그 주체 측에 추가로 중복적으로 보상을 요구할 수가 있는 걸까요?
9: 중복이라 표현을 하시게 되면 이게 그 일단 보험의 성격을 조금 아셔야 되는데 네. 그 실손보험 우리가 실제 발생한 의료비를 약관에 따라서 보상을 해주는 보험이잖아요. 그리고 주체 측에서 가입해놓은 배상 책임 보험은 사고에 따른 법률상 손해배상을 책임으로 책임을 기준으로 판단을 하는데 실손보험을 이제 치료비로 일부 처리를 했다 하더라도 무조건 주체 측에 아무런 청구를 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당연히 청구를 할 수가 있고요. 그 청구하게 되면 이제 보험사에서 과실 여부에 따라서 이제 보험금 지급이 이루어질 텐데
1: 네.
9: 그 보험금 안에 이제 의료비에 대한 부분도 당연히 포함이 되겠죠.
1: 예.
9: 그러면 본인 과실이 있는 부분에 있어서는 실손 처리가 가능할 수 있겠지만 본인 과실 없는 부분에서 보험금을 이미 받았다. 따로 받았다. 그러면은 정확히는 이제 실손보험회사 쪽에 이게 이제 환입 대상이긴 하지만 그렇게 처리되는 경우는 조금 드물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1: 네. 예.
9: 어렵죠.
10: 네. 환입 대상이라는 건 결국 예. 알아야 되는 거잖아요. 보험회사가 예. 이분이 예. 돈을 더 지급받았는지 사실 그게 받을 수 있는 방책이 거의 없다 보시면 됩니다. 의료보험 상한제 이런 거는 사실 날아옵니다.
9: 이게 중복으로 약관상 중복으로 보상은 안 되지만 그런데 되는 경우가 많다라고 그냥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1: 그러면은 주체 측이 보험에 가입해뒀더라도 실제 사고가 났을 때 보상이 안 되거나 보상 한도가 부족할 경우도 있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주체 측이 그 남아있는 배상금을 직접 부담해야 하는 경우도 있어요?
10: 네, 이건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네, 우리 그냥 자동차 보험 대물 한도랑 똑같다 보시면 되는데 한도를 넘어서면 내 자비로 이제 이런 보장을 좀 해줘야 되는 상황이 생기는데
1: 예.
10: 이 똑같은 개념으로 보시는 게 맞습니다. 주체 측이 우리 개인이라 생각했을 때 주체 측에서 가입한 보험 가입 한도가 만약에 5억이다 뭐 이렇게 돼 있는데 뭐 피해 금액이 뭐 8억, 10억이다 이러면 나머지 금액은 당연히 이제 주체 측에서 보상 금액을 넘어선 부분이기 때문에
1: 그래서 대형 공연장 같은 경우에는 좀 크게 큰 금액으로 네. 하시는 게 훨씬 낫겠군요. 물론 사실, 네. 안전조치도 잘 하시겠지만
10: 보상 한도 충분한지 꼭 확인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1: 예. 네. 그러면은 공연 현장에서 뜻밖의 사고가 났을 때 피해자든 주체 측이든 보상 절차를 좀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확보해야 할 자료 그리고 조치사항 이런 건 뭐가 있을까요?
9: 일단은 사고가 발생하면 그 현장이 좀 약간 좀 아수라장이 되지
1: 그러니까요.
9: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이제 추가 사고를 막기 위해서 사람의 안전을 보호한다는 거고요. 그래서 충분히 이제 안전에 돼 있는 상황 정리가 된 상황에서는 다음 같이 준비를 좀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사고 발생 시간하고 장소 그리고 당시 상황과 사고 경위. 그리고 현장 사진하고 영상 앞서 네. 이제 말씀을 좀 드렸는데 그리고 CCTV가 있다라면 확보하시는 게 제일 좋고요.
1: 실내 공간의 경우에는 있겠네요.
9: 예. 그리고 작업자 및 이제 행사 관계자의 근무 혹은 작업 내용이나 행사장 도면 그리고 안전 관리 자료 그리고 계약서와 보험 가입 증명서 이렇게 준비를 하시면 되는데 CCTV나 현장 영상은 시간이 지나면 자동 삭제되는 경우가 있죠.
1: 네.
9: 그렇기 때문에 신속하게 보존 요청을 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사고가 발생했다고 해서 현장에서 섣불리 이제 주체 측에서 저희가 전부 책임지겠습니다라는 말은 단정적으로 하시는 것은 조금 조심하셔야 되고요.
1: 그럼요.
9: 이유는 이제 사실관계와 이제 법률상 책임을 확인한 뒤에 보험회사에서 처리를 해주기 때문에 말이 달라지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제 주체 측에서 조금 곤란해지는 상황이 될 수 있으니까 충분히 정황을 보고 충분한 보상을 해드리겠다 정도로 이야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1: 저는 궁금한 게요. 네. 최근에는 공원이나 이런 데서 버스킹 같은 소규모 공연들도 많이 생겨나잖아요.
10: 네.
1: 그런데도 이런 보험을 가입하는 걸 고려해봐야 할까요? 그런 소규모 공연 현장에서도
9: 경우에 따라서는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제가 맨 처음에 이제 말씀드렸던 부분이 이제 공연의 크기 그리고 형태에 따라서 보험이 좀 달라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1: 예.
9: 아마 대부분 이제 버스킹 하시는 분들은 워낙 소규모이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해서 아마 생각을 안 하실 겁니다. 그런데 버스킹도 하시다 보면은 사람들이 꽤나 많이 몰릴 때가 있거든요. 본인들이 이제 약간 거기에 대한 위험 조금 노출이 될 수 있겠다라고 한다면은 주최 측에서 좀 준비를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10: 그리고 이런 경우 같은 경우는 일단 이제 버스킹의 경우는 사실 그 장소를 대여해 주는 분 이런 뭐 지자체라든지 네. 그런 부분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또 뭐 시설물 관리에 대한 배상 책임이 있는지도 확인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버스킹을 하신다라는 건 사실 이게 유료 공연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시설물 관리에 대한 책임이 누가 있는지를 한번 더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1: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최길용 김홍섭 전문가와 말씀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9: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11: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하루 한 번 챙겨요. 30다 데이팩
12: 건강해.
11: 하루 한 번 전해요. 30다 데이팩 사랑해.
12: 건강도 사랑도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30다 데이팩.
11: 하루 한 번 데이팩. 30다 데이팩.
12: 건강기능식품.
13: 사무실 분위기가 왜 이래?
14: 우린 페이퍼 프렌드라 행복한데?
13: 문서 세단기, 코팅기, 서류 재분기의 강자라는 페이퍼 프렌드?
14: 그럼 업무 효율, 시간 절약, 철저한 AS로 우리의 업무 파트너지.
13: 사무기기 쇼핑은 페이퍼 프렌드에서 해야겠다.
14: 제조원
15: 현대 오피스.
13: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0: 운전할 땐 팀앱으로, 음주 후엔 팀앱 대리로.
1: 밥맛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걸으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류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2: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 영양사 등 전문가와 상담 후 섭취하여야 합니다.

0: 검증까지 트럭버스 타이어는 금호 KTS로.
1: 온 가족 에너지 충전 샤볼데이 여름 제철 신메뉴. 완도 전복 보양식으로 든든하게 여름 별미 강원도식 막국수에 마라탕 마라샹궈까지 달콤한 곡성 생멜론 디저트로 완벽한 마무리. 올여름 맛있는 외식 가족 에너지 충전은 샤볼데이에서.
2: 백현진입니다. 차 사려는 분들 잘 들어봐요. 편하려고 차 샀는데 피곤해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마이카 타요. 차 사는 것보다 렌트가 더 싸잖아. 알아서 다 해주니까 편하잖아. 그래서 1등이잖아. 대한민국 넘버 롯데렌터카 마이카.
3: 26년 3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 대수 기준.
4: 하루의 시작. 우리 곁에 제일 가까운 곳에서 우리의 일상을 지키는 생활 밀착 기업들과 그 기업의 내일을 지키는 금융. 안정적인 금융 지원으로 우리의 삶을 더 편리하게. 내 생활 가까이 경제는 든든히. 신용보증재단.
5: 네, 오늘 퀴즈 정답 1번 룰라였습니다. 6115번님께 큰애기 농장에서 드리는 땅콩 버터, 2508번님께 한주소금 한 상자, 7490번님께 SO1에서 드리는 주유권 선물로 챙겨드립니다. 자, 끝곡은 룰라의 곡을 들어봐야죠. 3, 4 들으시고요. 내일 생방으로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0: 지금 시각은 6시 57분입니다.
1: 울산 MBC 캠페인 S5일 협찬입니다.
2: 안녕하세요. 울산 사회복지공동모험회 사무처장 양호영입니다. 부자의 기준은 과연 무엇일까요? 제가 지금껏 기부 현장에서 만난 진정한 부자는 바로 이런 분들이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로 살아오신 김춘희 할머님은 생의 마지막 순간 전 재산인 옥탑방 전세금 1,500만 원을 더 어려운 이웃에게 유산기부로 남기셨습니다. 또 다른 기부자인 인천 괭이부리 마을 주민들도 폐지와 고철을 팔아 생계를 이어가면서 매일 조금씩 모은 돈으로 해마다 더 어려운 이웃을 돕고 있습니다. 부자는 가진 것의 크기가 아니라 나눌 수 있는 마음의 크기로 완성됩니다. 나눔은 거창한 결심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생각났을 때 바로 실천하는 것, 그것이 바로 나눔의 시작입니다.
1: 울산 MBC 캠페인 S5일 협찬입니다.

0: 총 1만 세대 이상 울산의 빛날 에일린의 뜰
1: 오!
0: 오래도록 울산을 대표할 압도적 스케일
1: 2.
0: 이제 남구를 이끌어갈 프리미엄 라이프
1: 1.
0: 1521 1521세대 랜드마크 대단지 그랑라크 에일린의 뜰
1: 9월 남구에 옵니다. IS 동서
2: 당신의 샷이 나눔이 됩니다. 2026 울산 MBC 체리티 칼라식 9월 30일 수요일 울산시시에서 총 60팀 240명이 함께하는 특별한 라운드가 펼쳐집니다. 안신의 프로와 고경민 프로의 특별한 참여부터 웰컴 기프트와 만찬, 행운권 경품과 프로 사인 물품, 그리고 총 상금 1,500만 원. 즐거운 라운드가 따뜻한 나눔으로 이어집니다. 울산 MBC 체리티 클래식 9월 9일까지 전화 052-247-0559 또는 온라인으로 지금 신청하세요. 이 행사는 울산 MBC가 주최 주관하고 TNC 글로벌이 함께합니다.
3: 소중한 우리의 일상을 지키기 위한 실내화재 대처법. 멀티탭에 여러 개의 플러그가 꽂혀 있다면 사용하지 않는 플러그는 뽑아주세요. 외출 시 가스밸브를 꼭 잠가주세요. 가정 내에 소화기를 항상 비치해 두고 비상 상황 시 사용하세요.
4: 표준 FM 97.5 MHz 여러분의 울산 문화 방송입니다. HLAU SFM.
5: 혈액 순환에도 좋고 기억력 감퇴에도 좋다는 거지?
6: 은행잎 추출물이라서 둘 다에 좋대.
7: SK 케미칼 기넥신 F정 80mg.
4: 뇌 건강을 함께 SK 케미칼이 7시를 알려드립니다.

0: 저녁엔 뉴스.
1: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녁엔 뉴스입니다. 실종 사건을 허위 종결한 경찰관의 신병을 확보한 경찰이 브리핑을 통해 장미란 씨가 실종 다음 날 숨진 것으로 추정된다며 타살 가능성은 낮다고 밝혔습니다. 남민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2: 제주경찰청은 오늘 오후 브리핑을 열고 장미란 씨가 실종 다음 날 새벽 숨진 것으로 추정된다면서 타살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장 씨 시신은 부패가 심해 주저흔이나 방어흔은 확인이 불가능하다면서 외출할 때 집에서 끈을 가지고 나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장 씨가 작성한 유서는 발견된 게 없으며 목맴사로 추정된다고 덧붙였습니다. 경찰은 장미란 씨의 휴대전화 포렌식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장 씨 실종 사건을 허위로 종결한 경찰관은 실종 사건을 허위로 종결한 혐의로 긴급 체포됐다 석방된 지 하루 만에 구속됐습니다. 법원은 도주와 증거인멸이 우려된다며 부경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부경장은 지난 5월 장미란 씨 실종 사건과 지난 7월 60대 남성 실종 사건을 담당하면서 가족들에게 연락이 닿았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한 뒤 사건을 자체 종결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우선 부경장의 범행 동기를 밝히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부경장은 경찰 조사에서 실종자와 연락이 됐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데 연락이 됐다던 장미란 씨 기록엔 교통사고 사망으로 전산을 입력하는 등 모순되는 점이 드러나자 실수였다는 취지로 해명하고 있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프로파일러까지 투입해 부경장의 범행 동기와 진술을 분석하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남민주입니다.
1: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당원들 목소리에 귀 기울이면서 당원 중심 정당으로 나아가기 위한 단계적 혁신을 차근차근 추진해왔다며 당원 주권 2.0 시대를 열겠다고 밝혔습니다. 장 대표는 오늘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취임 1주년 기자회견을 열고 시도당 위원장, 당협위원장 선출 등에 당원이 직접 참여하도록 해 당원 주권을 더욱 확대해 나가겠다며 당원 중심 정당을 위한 개혁안을 설명했습니다. 이어 조속히 당원 주권 2.0 위원회를 출범시키겠다고 강조하고 국민의힘이 진정한 보수의 맏형이 되도록 하겠다면서 모든 과업을 책임지고 추진할 보수 정체성 확립위원회를 설립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국민의힘 4선 이상 중진 의원들이 이런 상태로 총선 승리가 어렵다며 장동혁 대표에게 간담회를 요구했습니다. 국민의힘 이종배 의원은 4선 이상 중진 회동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가급적 정례적인 간담회면 좋겠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의원 징계 문제에 대해서는 당의 화합과 결속을 해칠 우려가 있다는 의견이 다수 있었다면서 재심을 하게 되면 심사숙고해야 한다는 이야기도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무소속 한동훈 의원은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당원 주권을 강화하는 내용의 개혁안을 발표한 것과 관련해 사당화로는 이재명 정권의 폭주를 막을 수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한 의원은 오늘 오후 국회 본회의 도중 기자들과 만나 그동안의 당의 방식, 모든 방식이 장동혁 대표 개인의 사당화로 귀결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그럼으로써 이재명 정권, 민주당 정권을 제대로 견제하는 것에 실패해온 것이라고 생각된다며 국민의 혈세를 받는 공당이 사당화되면 결코 제 역할을 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취임 1주년을 맞은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를 향해 남은 것은 극우 선동과 윤허게인뿐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민주당 박성준 수석대변인의 논평에서 지난 1년 장동혁 대표는 극우 세력의 음모론에 편승해 국회는 내팽개치고 길바닥에서 선동 정치를 일삼았다며 반대파에게는 윤리위라는 칼을 휘둘러 숙청 정치를 이어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같은 당 이용우 대변인도 논평을 내고 말뿐인 개혁과 국민 주권 타령으로는 국민의 마음을 얻을 수 없다며 장 대표에게 국민을 대신해 경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정부가 비거주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기본 공제를 현 수준인 공시가격 기준 12억 원으로 유지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입니다. 지난 3일 발표한 정부 세제 개편안에는 실거주 1주택자는 기본 공제를 14억 원으로 높이고 비거주 1주택자는 9억 원으로 낮추는 방안이 담겼습니다. 하지만 여당에서는 실거주 여부에 따른 차등을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거셌고 김미석 대표도 지난 23일 고위 당정협의회에서 깊이 있는 수기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결국 12억 원으로 가닥을 잡은 건 실거주자 우대라는 원칙은 유지하겠다는 의미로 보입니다. 경찰이 179명의 목숨을 앗아간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에 대한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피해를 키운 원인으로 지목된 공항 방위각 시설 로컬라이저가 규정에 맞게 설치됐다는 허위 자료를 발표한 국토교통부 공무원 7명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이정숙 기자입니다.
2: 지난 2024년 12월 30일 무안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이튿날 국토교통부가 작성해 배포한 보도참고 자료입니다. 여객기와 충돌한 공항시설 로컬라이저가 콘크리트 구조물이어서 피해가 컸다는 지적이 빗발치자 규정에 맞게 설치됐다며 해명하는 내용입니다. 무안공항 로컬라이저가 안전구역 밖에 있어 부러지기 쉬운 재질이어야 한다는 국내 규정과 무관하다고 선을 그은 겁니다. 하지만 경찰 특별수사단 판단은 달랐습니다. 경찰은 항행 안전시설은 부러지기 쉽게 제작돼야 한다는 지침이 있는데도 국토부가 이를 일부러 숨긴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비슷한 취지의 국제민간항공기구 지침 역시 알고도 숨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두 차례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회의 자료 등을 분석한 끝에 경찰은 국토부 내부에서 반대 의견이 제시됐지만 철저히 무시된 채 유리한 방향으로 참고 자료가 나갔다고 지적했습니다. 당시 대통령실과의 협의 여부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탄핵 정국이어서 별도 회의는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경찰은 허위 보도 참고 자료를 작성하고 결재한 혐의로 국토부 간부 5명과 실무자 2명 등 7명을 검찰에 넘겼습니다. 경찰은 지금까지 74명을 입건했으며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에 대한 수사도 조속히 마무리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이정숙입니다.
1: 공정거래위원회는 표시광고법을 위반한 결혼정보업체 듀오에 시정명령과 공표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3억 4,50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듀오는 지난 2022년 4월부터 최근까지 인터넷과 홈페이지 등을 통해 업계 최다 전문직 5,135명, 명문대 회원 16,479명, 업계 최다라고 광고해왔습니다. 하지만 공정위 조사 결과 경쟁업체와 회원 수를 비교한 적이 없었고 전문직과 명문대 기준도 듀오가 자의적으로 정한 걸로 드러났습니다. 관세청이 수입 와인을 실제 가격보다 낮게 신고해 20억 원이 넘는 세금을 포탈한 혐의로 온라인 와인 판매 업체를 적발해 검찰에 넘겼습니다. 이 업체는 지난 2022년 3월부터 4년 동안 와인 18만 8천 병을 수입하면서 실제 가격의 70% 수준인 약 116억 원으로 가격을 낮춰 세관에 신고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관세와 주세 등 약 24억 원을 포탈한 것으로 세관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세관은 이들의 부동산과 예금 계좌 등 재산을 압류했으며 가산세를 포함해 41억 원을 추징할 예정입니다. 날씨입니다. 내일 오전부터 전남권과 경남권, 제주도에 비가 시작되겠고 경기 북부와 강원 북부 내륙에도 아침부터 낮 사이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 25도, 광주 26도 등 전국이 21도에서 26도 분포를 보이겠고 낮 최고 기온은 서울 31도, 대구는 33도까지 오르겠습니다. 고강용입니다. 저녁의 뉴스를 마칩니다.
0: 기다린 남구 새도시, 새옥동의 시작, 문수 비스타 더파크, 옥동미, 태화강과 3호선 사이, 가장 푸른 700세대 대단지, 새옥동 프리미엄이 시작됩니다. 문수 비스타 더파크, 오픈 예정 1551-8454, 동원개발.
3: 건축물 붕괴 사고를 목격했다면 당황하지 말고 이렇게 신고하세요. 건축물 붕괴를 목격하면 즉시 119에 신고해 붕괴되는 건축물의 위치를 알려주세요. 신속 정확한 출동을 위해 신고 시 무슨 구, 무슨 동, 무슨 건물이 붕괴됐습니다와 같이 정확하고 침착하게 위치를 알려주세요. 신고 시 붕괴된 건물의 붕괴 정도 및 현재 상태를 구체적으로 설명해주세요. 신속한 대처를 위해 신고자와 재차 소통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신고자의 전화번호 등 정보를 알려주세요. 여러분의 신고 한 통이 소중한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4: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울산문화방송에 대한 재허가와 관련해 시청자 여러분의 의견을 접수하고 있습니다. 더 나은 방송을 위해 많은 참여를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지금 시각은 7시 10분입니다.
6: 거침없는 시사, 그리고 유쾌한 시사 조승원의 뉴스 하이킥.

조승원의 뉴스 하이킥 현재 시각 7시 10분 지나고 있고요. 오늘도 방송 중에 좋은 질문이나 피드백 보내주신 분들 가운데 한 분께 소정의 선물 드립니다. 문자번호 샵 8001번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듭니다. 오늘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취임 1주년을 맞아 보수 세력과의 연대 가능성을 공개적으로 밝혔습니다. 공교롭게도 같은 날 이준석 개혁

0: 안녕하세요. 에어비앤비 호스트 신윤수입니다. 저는 제 가게가 잘 되는 것보다 우리 동네 고성이 같이 잘 됐으면 좋겠어요. 이 동네가 잠깐 반짝이다 사라지지 않고 오래오래 남아있었으면 좋겠거든요. 그러려면 누구 하나 잘 돼서 되는 일은 아닌 것 같고요. 동네 문화가 계속 남아있을 수 있도록 사장님들도 저도 서로 돕고 의지하면서 고성을 지켜가고 싶습니다.
1: 우리는 함께 삽니다. 여기 고성에서. 여행은 함께 살아가는 거야. 에어비앤비.
2: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0: 운전할 땐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두 번째. 도심 속 가든형 카페테리아부터 프리미엄 피트니스까지 수준 높은 커뮤니티 라이프를 만나보세요.
1: 파크로쉬 서울원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2: 안녕하십니까. 3기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위원장 송상교입니다. 우리 위원회는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 국가권력에 의한 인권침해, 집단수용시설과 해외입양 과정에서 발생한 인권침해 등 과거사 진실을 밝히기 위한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진실규명은 피해자 명예를 회복하고 우리 사회가 더 나은 미래로 나아가기 위한 출발점입니다. 2028년 2월 25일까지 진실화해위원회로 신청해 주십시오. 문의사항은 02-3393-9700으로 전화 주십시오.
3: 때론 순하게, 때론 독하게, 무엇보다 시원하게. 평일 저녁 6시 5분 조승원의 뉴스 하이킥.
4: 여의도 3040들의 거침없는 정치수다 여의도 3-4 시작합니다. 하헌기 전 더불어민주당 상근 부대변인, 장해찬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조호재 조국혁신당 공보국 부국장과 함께합니다. 세 분 어서 오십시오.
5: 네, 안녕하세요.
4: 네, 할 얘기가 많아서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6: 네.
4: 대통령 지지율 30%대 진입이라는 뉴스가 나왔는데 제가 그냥 읽어드릴게요. 조원 CNI가 스트레이트 뉴스 의뢰로 지난 22일부터 24일 실시한 조사 결과인데요. 이재명 대통령 국정운영 평가 긍정 38.9, 부정 57.9%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고하십시오. 자, 30% 진입. 이거는 뭐 굉장히 위험한 신호죠.
7: 네. 지지율 추세는 늘 위험한 뭐 신호입니다. 내려가는 추세는.
4: 네.
7: 문재인 정부 때 80%대였다가 뭐 50%대 이렇게 내려왔을 때 선배들한테 큰일 났다고 하니까
4: 네.
7: 아니 원래 그 지지율 내려올 지지율이었어. 그게 너무 높았던 거야 이러더라고요.
4: 네.
7: 제가 그때 생각한 게 정신 못 차리는구나라고 생각했어요. 80%였다 하더라도 나머지 30%포인트의 유권자들이 등을 돌린 거지 않습니까? 왜 등을 돌렸는지를 생각해야 되는데 원래 양당 국가에서는 그렇다 이런 식으로 나와버리면 이제 더 발전이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 뭐 아마 30% 후반, 40% 이게 적정 지지율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으면 오판인 거고 여론조사 내려가는 거는 무조건 위험신호로 봐야 됩니다.
4: 아니 이 30%대라는 것도 그렇지만 낙폭도 그렇지만 이 떨어지는 속도가 저는 무섭더라고요.
7: 네.
4: 굉장히 짧은 기간에 훅 떨어지던데 약간.
6: 그 정치인 이재명이라는 사람에게 이제는 매우 생소한 일이죠. 왜냐하면 성남시장 네. 시절부터 혹은 경기도지사 시절부터 취임 지지율과 퇴임 지지율이 퇴임할 때 지지율이 더 높았던 정치인이에요. 이재명이란 사람은. 근데 지금 대통령 취임할 때도 그렇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나는 취임 때보다 퇴임할 때 지지율이 더 높았다. 대통령 지지율도 내가 그렇게 만들겠다라고 얘기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재명이란 정치인 앞에는 매우 낯선 환경이 펼쳐진 거죠. 그리고 더 심각한 거는 민주당 지지율보다도 낮게 나온 여론조사도 있어요.
4: 네.
6: 대통령 지지율이. 그러니까 그렇죠. 우리가 정치인을 왜 지지합니까? 정치인은 말보다, 그러니까 행동보다는 말이 앞서는 사람들이거든요. 정치인들은. 근데 그 말만 보고 지지자들이 정치인을 신뢰하고 지지하는 거거든요.
4: 네.
6: 뭔가를 하겠다라고 하면 그래 저 사람 할 것 같아라고 지지하는 건데 대통령 지지율이 이렇게 떨어지고 있다는 건 대통령과 지지자들 사이에 신뢰가 점점 깨지고 있다라는 네. 신호로 좀 받아.

0: 받아들여야 되는 거죠.
1: 그러니까 저는 반등의 모멘텀이 잘 안 보인다는 게 더 어려운 숙제인 것 같아요.
2: 앞으로도 힘들 것 같다.
1: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전당대회 때 명청 갈등이 심해서 내부 분열 때문에 지지율이 떨어진 거면 통합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해결책이 있어요. 그런 모습을 지금 김민석 대표가 보여주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 같고, 그런데 지지율이 빠르게 하락한 구조적 원인이 명청 갈등 같은 내부 어떤 요소보다는 부동산 문제, 그리고 주식 문제, 이런 경제적인 문제가 근본인 것 아닌가. 그런데 부동산이나 지금 레버리지 ETF 도입으로 주식시장이 막 요동치는 거는 단기간에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이재명 정부 초기처럼 주식이 계속 장밋빛으로 우상향하기는 좀 보기 힘든 그림이고, 뭐 일부 상향은 하겠습니다만, 특히 부동산 같은 경우는 지금 각종 여론조사에서 서울의 민심이 정말 심각하기 때문에 이게 공급 대책이나 뭐 부동산 규제 대책을 좀 일부 완화한다 하더라도 한두 달 안에 국민들이 체감하고 서울 시민들이 체감해서 지지율이 올라가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단기적 문제라기보다는 좀 장기적인 경제 문제에 늪에 빠진 거 아닌가. 근데 이런 걸 해결하기 위해서는요, 부동산 공급은 대책을 내놓아도 한 5년, 10년 걸립니다. 그게 실현되려면. 결국 경제정책의 수장을 단칼에 쳐내면서 인사쇄신으로 뭔가를 보여줘야 되는데, 김영범 정책실장이나 뭐 권대영 금융위 부위원장이나 주식이나 부동산 정책 핵심들을 지금 그냥 이재명 정부에서는 다 놔두고 있거든요. 이제 어쨌든 1년 반 정도가 지나간 이 타이밍에 제가 고언을 드리자면, 인사교체로 우리가 경제팀 한번 물갈이 하겠다, 부동산 경제 좀 믿어달라, 이런 메시지 정도는 내보여야만 뭔가 반등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2: 뭔가 뭐 인사 얘기하셨는데 그런 거는 아마 준비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아마 언제 할지가 관심인 것 같고, 뭐 한꺼번에 할지 아니면 나눠서 할지, 이게 지금 관전 포인트인 것 같고. 아, 제가 봐도 이 국정운영 동력이라는 얘기하잖아요.
0: 네. 그렇죠. 네.
2: 국정운영 동력에는 보니까 세 가지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가 대통령 지지율. 두 번째가 대통령 지지율. 세 번째가 대통령 지지율이에요. 사실은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진짜 이거 외에는 알파요 오메가인 것 같아요. 사실 대통령이 엄청난 권한을 갖고 있는 것 같아도 사실 이 나라를 끌고 가는 힘은 결국 국민들의 마음에서 나오는데, 국민들 마음 얻기가 정말 쉬운 일은 아닌 것 같고, 뭔가 쇄신책은 나올 거라 생각하는데. 자, 이런 가운데 또 이 유시민 작가께서 오만한 권력자 이런 또 얘기를 했어요. 사실 굉장히 좀 센 얘기를 계속 하고 계시는데, 반면에 이제 또 진보 진영 가운데 백낙천 교수는 이 대통령이 국정을 잘하고 있기 때문에 당내 기존 세력이 지금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는 것 같다라는 식의 정반대의 어떤 또 취지 얘기를 하셨는데, 자, 어떻게 들으셨는지 좀 궁금합니다. 먼저 하은기 부대변인부터.
3: 저는 뭐 두 분 다 별로 동의가 되진 않아요.
2: 네, 어떤 점에서?
3: 일단은 백낙청 선생님 얘기는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2: 네.
3: 이번 전당대회를 규정할 때 뭐 당내 반란 세력을 당원들의 비체혁명 세력이 진압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그러면 41.5%가 정청래 후보 지지해 버렸는데, 저희 당원의 당원이라고 뭐 여론조사까지 포함이지만 총 41.5% 되는 유권자들을 반란이라고 규정해 버리면 너무 이거는 과잉이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말씀의 취지는 뭔지 알겠어요.
2: 네.
3: 뭔지 알겠고, 그렇지만은 이거는 유권자들이 어쨌든 국정 안정을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은 뭐 견제를 선택할 것인가, 이거 중에서 뭐 국정 안정을 선택하는 거라고 평가를 하는 게 맞지, 반란 진압 이런 식으로 규정해서 보는 건 선생님 좀 과한 말씀이라고 생각해서 동의가 안 되고요. 그다음에 뭐 오만한 권력자, 이거는 평가를 할 수가 없는 게, 구체적으로 좀 얘기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전 비평할 때 규정하고 주장 선언하고 이런 거를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누군가의 눈에는 오만한 권력자로 보일 수 있겠고, 누군가의 눈에는 그렇게 안 보일 수 있잖아요.
2: 네.
3: 저는 소통이 부족했다는 말은 전혀 동의가 안 되거든요.
2: 네.
3: 지금 전임 전전임 정부 다 합쳐봤자 이 1년간 했던 기자간담회라든가 뭐 이런 대국민 소통 숫자를 따져보면 이재명 정부가 훨씬 압도적으로 많고 모든 걸 다 투명하게 공개하고 하는데, 이게 소통이 부족하다고 할 수 있나 싶어서 어떤 지점에서 오만한 권력자라고 평가하는지 그 논거와 근거를 대면서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다 싶은.
2: 제가 유 작가 생각입니다. 발언을 쭉 들어보니까 이런 것 같아요. 이번에 이제 이렇게 당대표까지 이른바 명픽으로 내리꽂고 하는 것, 이런 거를 오만하다. 그리고 그래서 왕정 이런 표현까지 쓴 거 아닐까요?
3: 그거는 개념 오류인 거죠. 네. 왕정이 뭐냐면 군주

0: 정부가 행정부의 통치권을 갖는 것이 왕정이에요. 네. 지금 왕정인가요? 아니잖아요. 정당에서 후보 공천에서 선거를 통해서 유권자가 네. 그 권한을 위임했는데 왜 왕정입니까? 네. 아예 개념을 오류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고 당대표를 그 대통령이 선호하는 것 뭐 이런 것에 대해서 비판적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죠. 그런데 네. 지금까지 모든 여당들은 그러니까 모든 대통령들은 심지어 노무현 대통령까지 포함해서 자기랑 손발이 잘 맞는 당대표, 여당대표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제도를 비틀거나 아니면은 권력을 행사해서 협박해가면서 억지로 갈아 끼웠느냐 네. 아니면은 뭐 의사표시는 하되 선거에 맡겨뒀느냐 이 차이인 거죠. 이걸 가지고 왕정이라고 할 것 같으면 그럼 미국 같은 나라는 뭔가요? 미국은 여당 대표라는 게 없어요. 공화당의 대표가 누굽니까? 공화당의 지도자는 그냥 트럼프 대통령이거든요. 그러니까 제도의 문제에서 발생하는 걸 갖다가 뭐 왕정이니 뭐니 이렇게 평가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논리적 정합성이 있어 보이는 얘기는 제가 봤을 때는 아니다. 네. 이렇게 말씀드리고.
1: 어차피 당원들의 투표로 결정한 거니까요. 네. 이거를 뭐 왕정이라고 비유한 거는 저도 좀 지나쳤다고 생각하는데 네. 자 조제 국장은 그래서 진짜 네. 오만한 권력자라는 표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2: 조금 뭐 수위가 높긴 했죠. 근데 네. 저는 그 네. 말이 어떻게 나왔는지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해보면 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그 대통령이나 중도 실용주의 혹은 외연확장을 이야기하면서 내란을 옹호했던 정치인이라든지 혹은 뉴라이트도 품어요. 근데 친 이재명을 주장하는 정치인들이 뒤돌아서 함께 싸웠던 진보 개혁 연대를 향해서는 욕을 합니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뭐 청와대라든지 정부라든지 어떤 그 책임 있는 사람들이 그러지 말고 우리 함께 해야 된다. 그러니까 외연확장을 하겠다면서 계속 보수나 중도로 향해서만 가고 뒤를 향해서 욕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아무런 제어가 없었어요. 에. 이 부분에 대해서 유시민 작가님은 좀 문제의식을 갖고 있는 것 같고.
1: 그 부분을 지적한 것이다. 네,
2: 그 부분을 지적한 것 같습니다.
0: 네. 아니 근데 저건 잠깐만요. 죄송한데 팩트가 일단 아니에요. 네. 비평을 네. 하는 건 좋은데 네. 청와대에 보면은 정의당 출신 비서관이 있고 뭐 이를테면은 민주노총 출신의 어떤 그 노동부 장관이
1: 있고
0: 아니 뭐가 도대체 뭐가 보수로만 손을 내밀고 뭐 진보나 우리 진영에서는 아무것도 안 했다는 건가요? 뭐 사실 그런 식의 비판을 하려면 사실관계부터 놓고 거기에 대해서 비판을 해야 되는데 그런 사실관계가 다 오류가 나 있거든요.
2: 아, 그러니까 그게 이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중도 보수를 향한 어떤 실용주의 노선을 동의할 수 있어요. 근데 그걸 동의하기 힘든 선이 있다는 거예요. 네. 예를 들어서 내란 옹호라든지 네. 혹은 뉴라이트라든지 친일 미화라든지 이런 것들은 사실은 같은 진영 내에서는 좀 받아들이기 힘들잖아요. 그러면 거기까지 손을 내밀 거면 왜 그런지에 대한 정확한 설득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친윤 검사가 민정수석에 앉아요. 친윤 검사가. 윤석열 정권을 끌어내린 정부가 친윤 검사를 민정수석에 앉히고 법무부 차관에 앉힙니다. 그럼 이걸 어떻게 받아들이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뭐 좀 실망했다. 뭐 이런 취지 아닌가?
3: 저는 맞은편에 앉아서 네. 두 분이 열띠게 싸우는 모습 보니까 참 흐뭇하고
0: 친윤 아닌가요?
3: 네, 기분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어쨌든 진보 진영의 남백상을 보여주는 것 같기는 해요. 네. 근데 문제는 유시민이 맞냐, 백낙청이 맞냐가 아니라. 네. 백낙청 교수 말은 크게 회자가 안 되는데 유시민 작가 이야기는 엄청나게 회자가 된다는 거예요. 저희도 윤석열 정부 때 민주당이 윤석열 정부 비판하는 건 뉴스거리가 아니에요. 장동혁 대표나 국민의힘 정치인들이 이재명 정부 비판하는 건 뉴스거리가 아니에요. 네. 아, 기사는 되지만 네. 원래 그래야 되는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내부에서 정말 뼈아프게 비판을 하면 윤석열 정부 때는 예를 들어서 이준석 대표나 한동훈 당시 비대위원장이 윤석열 정부를 비판하고 꼬집고 했던 게 훨씬 더 화제가 되고 내부의 동력을 깎아먹었던 것처럼 네. 지금 김어준 씨나 유시민 작가나 이런 사람들의 비판이 저는 제3자고 야당이지만 애정어린 조언의 수위는 넘어선 것 같아요.
1: 네. 그렇게 보시는 거죠?
3: 네, 애정어린 네. 사랑의 매가 아니라 정말 야 너 맞아 죽어! 이 정도의 몽둥이 수준으로 때리는 것 같거든요. 네. 이렇게 되면 그 발언의 기저나 어떤 내용들이 다소 옳은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여당 입장에서는 동력을 상실하게 되는 매우 뼈아픈 내부 총질 뭐 이건 저희 진영에서 유행하는 단어긴 합니다만 내부 총질이 될 수밖에 없죠.
0: 네, 우리 장혜찬 최고위원은 기억하실 거예요. 그 아까 뉴라이트라든가 뭐 내란 세력 뭐 쓴 게 문제다 이렇게 했잖아요. 제가 그분들 지명할 무렵에 같이 정기적으로 같이 방송했었거든요. 그거 가지고 대통령한테 잘못했다고 말하는 사람 제가 별로 본 적이 없어요. 그때 이혜훈 지명했을 때나 강준욱 그 비서관 지명했을 때나 제가 대놓고 이거 아닙니다 막 그랬단 말이에요. 같이 방송했으니까 잘 알 거예요.
1: 네.
0: 근데 그 당시에 조국혁신당이든 민주당이든 그걸 뭐 적극적으로 이거 아닙니다 하는 사람이 별로 없었어요. 그러니까 잘못했을 때 비판을 제대로 해놓고 이런 얘기를 하면 제가 말이라도 안 하는데 본인이

0: ABC론 뭐 꺼내다가 비판 받으니까 이제 논점을 슬슬 옮겨가지고 이제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매우 비겁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1: 그게 아니라 그 당시에는 그래 취임 초기니까 대통령이 하겠다는 거에 대해서 조금 참아줄 수 있었어요. 근데 지금 민주당이나 민주진영이 쌓아온 그동안의 전통과 레거시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은 김노문이라 불리는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이재명. 그 민주당을 지지하는 지지자들이나 당원들은 프라이드가 있어요. 우리가 가장 비타협적이고 개혁적인 대통령 후보를 만들어서 대통령까지 만들었다는 프라이드가 있어요.
0: 네.
1: 자, 그런데 그 사람들을 지금 막 욕하고 뭐 그렇죠. 떼어내려고 문조 어쩌고 저쩌고 네. 하면서 그러면 과거에 우리가 그럼 당신들이 뉴라이트도 품어주고 내란옹호자도 품어줄 때 참아줬는데 이거 이 욕까지 들어야 돼? 이런 심정이 생기는 게 자연스럽지 않나라는 거죠.
2: 근데 저는 결국 조합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조합이 뭐냐? 조국 혁신당 합당 문제.
0: 아, 그렇죠.
2: 거기서 어떤 발생한 갈등의 골.
3: 이 모든 게 거기서 출발했다. 네,
2: 조합이 문제예요. 아, 조합이 그 합당 문제야? 문제 때 기분 상하면서 사실 그 전까지는 명청 대중 수면 위로 안 올라왔었는데 네. 그때부터 구친문과 뉴 이재명 사이의 갈등이 막 야. 부각된 거고 지금도 이제 김민석 대표는 본인이 차기라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조국 혁신당이나 과거의 친문 세력 김어준 씨, 유시민 작가 이런 분들은 문재인 정부 황태자였던 조국 전 대표를 차기로 밀고 싶어하는 것 같아요. 제가 3자적 시각에서 봤을 때는. 그 문제가 정리가 안 되는 한 이게 뭐 중도 보수 진영과 친하게 지냈느냐 과거 진보 인사들을 더 중용하느냐는 다 변두리고 이거 조합 어떻게 할 거냐 총선 전에 그게 핵심인 것 같아요.
0: 핵심인 게 왜냐하면 문재인 정부는 레거시도 있지만 부채도 있거든요. 근데 조국 사태는 부채거든요. 합당이 안 돼요. 저 같은 사람은 동의가 안 되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그 합당 논의 이전까지는 대통령이 하는 일에 대해서 취임 초니까 뭐 다 옳고 그름으로 따지면 그때부터 잘못됐다고 하는 게 맞죠, 사실은. 근데 합당이 깨지고 사이가 안 좋아지니까 이제 이유들을 막 갖다 붙여서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내용의 타당성이나 논리적 정합성은 매우 떨어지는 얘기들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일반적으로 떨어지고요.
3: 네. 네. 지금 마침 얘기 나온 김에 네, 네. 지금 조국 혁신당과의 네. 김민석 당대표는 대통합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대통합 추진단까지 만들 정도로. 그런데 대통합을 하려면 일단 진보부터 통합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가장 지금 이슈가 되는 게 지금 조국 혁신당과의 관계 설정을 어떻게 할 거냐 이 부분인데 그 신장식 대표는 잡탕연대 이런 건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자 조호재 부국장 어떻게 보세요?
1: 지금 아니, 오해하면 안 되는 게 네. 민주당이 지금 하려고 하는 거를 잡탕연대라고 규정하는 게 아니라
3: 네.
1: 지금 향후에 어떤 뭐 이것저것 이 사람 저 사람 다 하면 잡탕연대가 될 수 있다. 네. 만약에 그렇다면 가정법으로 그렇다면 거기에 합류하지 않겠다라는 네. 가정법이라는 걸 일단 확실히 해두고요. 그리고 지난 대선 때 이런 게 있었어요. 네. 광장 대선연합 정치 시민연대라는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조국혁신당, 진보당, 사회민주당, 기본소득당, 민주당 다 같이 모여서 그 이재명 대통령을 지지하겠다라는 어떤 네, 네, 그 네. 결의를 했습니다. 근데 이게 원내 정당에서 매우 이례적인 일이었거든. 진보 그 원내 정당에서 매우 이례적인 일이었고 그때 당시 했던 게 이제 내란 행위에 대한 완전한 청산을 위한 그 반원 특위를 설치하자 약속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결선 투표제 그리고 정치 개혁 원내 교섭 단체 기준 완화 등등의 어떤 약속을 했어요. 다 같이 네. 모여서. 근데 지금까지 이 약속에 대해서 이행하겠다 어쩌겠다라는 아무런 액션이 없거든요. 그러면 신장식 대표라든지 그러니까 조국혁신당 입장에서는 우리가 과거에 했던 약속이 있지 않느냐. 네. 그리고 그 약속을 하고 뭐 조국혁신당 당원들이나 혹은 국회의원들이 모두 이재명 점퍼 입고 선거운동 뛰었어요. 그러면 이제 와서 같이 그동안에 우리가 해왔던 약속들을 지금 완전히 모른 척하고 있는데 그럼 여기 와서 어떻게 그럼 그러고 너네들 들어와. 이런 어떻게 들어오겠냐는
3: 그래서 신뢰 회복 얘기를 한 거죠.
1: 그러니까. 그렇죠. 그 말이 바로 신뢰 회복입니다. 그 우리가 했던 약속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 다시 하고 그 동안에 다시 진행해 보자 이런 뜻이죠.
3: 네. 하은기 부대는 어떻게 보세요?
0: 약속 지키는 게 저는 옳다고 생각합니다.
3: 네.
0: 교섭 단체 완화, 교섭 단체 기준 완화 이런 건 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3: 네.
0: 저는 기본적으로 통합, 대통합 이런 말들에 대해 굉장히 냉소적이에요. 국회라는 건 서로 다른 생각을 가진 유권자가 지지하는 정당들이 표를 받았으면 그 국민들을 대의해서 국회에 가서 서로 다른 국민들의 의사를 테이블에 깔아놓고 싸움도 하고
3: 경쟁도 하고
0: 네. 합의도 하고
3: 네.
0: 그러라고 있는 것이지 뭐 한 정당이 다 쓸어놓고 이 통합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3: 네.
0: 국민의힘이든 뭐 개혁신당이든 조국혁신당이든

0: 다른 어떤 국민들을 대변해서 그 정당이 원내에 들어와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그 정당들이 소수 정당이라고 무시하지 말고 국회에서 대의제 정치, 정당 정치, 의회 정치를 제대로 작동시키는 게 중요하지. 모든 뭐 무슨 대한민국 지도를 다 파란색으로 물들이는 게 건강하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서 통합이라는 시도 자체가 굉장히 폭력적으로 느껴지고 이 정치가 제대로 작동하면 그런 얘기가 나올 것도 없는 거거든요. 초국신당이 합당 논의를 하게 되는 건 결국 생존 문제인 것이고 저희 당은 그 세불리기 아닌 것이지 않습니까?
1: 네.
0: 그게 한국 정치에 그렇게 그게 도움이 되는 일인가요? 잘 모르겠어요.
2: 제가 촌철 사진으로 또 신조 공부를 지금 많이 하고 있는데
1: 네.
2: 시간 얼마 없죠?
1: 네.
2: 10초면 됩니다.
1: 네.
2: 지금 조국은 조합하자, 네. 합당하자는 거고 김민석 대표는 조연이 되라. 연대해 줄게. 네. 너네 조연이 되라.
1: 네.
2: 요 싸움 저는 평행선으로 오래 갈 거라고 봅니다.
3: 그래서 신조어가 뭔데요?
2: 조합 조연 나름 괜찮지 않아?
1: 조합 조연. 예.
2: 조합이냐 조연이냐.
0: 참 많이 조합.
1: 자, 광고 듣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0: 기다린 남구 새도시 새옥동의 시작 문수 비스타 더파크 옥동위 태화강과 3호선 사이 가장 푸른 700세대 대단지 새옥동 프리미엄이 시작됩니다. 문수 비스타 더파크 오픈 예정 1551-8454 동원개발
1: 울산사랑 법인 대리운전 둘둘 대리운전 전 직원 100% 보험 가입업체 둘둘둘의 둘둘둘둘 둘둘 대리운전 범칙금 전액 보상 법인 대리운전 안전하고 믿을 수 있습니다. 오직 안전운행으로 보답하겠습니다. 둘둘둘의 둘둘둘둘 둘둘 대리운전
2: 폭염특보가 발령되면 실내 온도는 늘 26도에서 28도 사이로 유지하고 15분 정도 낮잠을 자는 등 적절한 휴식을 취합니다. 더위에 약한 노약자와 어린이를 차 안에 절대 혼자 두어서는 안 되며 만약 이상 증상을 보이는 환자가 발생하면 즉시 119나 1339로 전화해 도움을 청합니다. 또한 열대야를 이기고 숙면을 취하려면 심야 시간대 TV 시청과 컴퓨터 게임을 삼가고 미지근한 물로 샤워하는 것이 좋습니다. 매일 기상정보에 귀를 기울이고 예방수칙을 철저하게 따르는 것만이 이 폭염으로부터 소중한 가족과 건강을 지키는 길입니다.
3: 울산 MBC 건강 캠페인 건강업 울산업입니다.
4: 안녕하세요. 내과 전문의 배문섭입니다. 우리 인생에서 맛있는 음식을 먹는 즐거움만큼 행복한 일이 또 있을까요? 그런데 그런 행복을 야속하게 빼앗는 질환이 있습니다. 바로 위식도 역류질환인데요. 성인 10명 중 1명이 갖고 있을 만큼 흔한 질환이죠. 밥 먹고 누우면 소가 된다는 속담이 있죠. 게으르면 고생한다는 뜻으로 밥을 먹고 바로 누우면 위산이 식도로 올라와서 염증을 일으키고 가슴 통증 등 불편한 증상이 나타나 고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래오래 먹는 즐거움을 누리고 싶다면 식사 후 바로 눕지 않는 것이 위와 식도를 편안하게 하는 비결입니다.
3: 울산 MBC 건강 캠페인 건강업 울산업이었습니다.
5: 지금 시각은 7시 35분입니다.
6: 뉴스앤킥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습도가 높아서 후텁지근합니다. 내일도 곳곳에 소나기 소식이 있어서 우산 챙기시는 게 좋겠는데요. 내일 아침부터 비가 시작이 돼서 경기 북부와 강원 북부, 전남과 경남, 제주에 비가 예상됩니다. 남해안은 시간당 20mm 안팎의 강한 비가 쏟아지는 곳도 있겠습니다. 충청과 남부 내륙에서는 한때 소나기도 지나겠습니다. 내일 기온은 아침에 서울이 25도, 광주 26도, 부산은 27도, 낮 기온 오늘 서울이 32도, 대전 33도, 광주 대구 34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비가 오면서 주말부터 30도 아래로 기온이 떨어지겠습니다. 내부순환도 지금 사고 난 곳이 있습니다. 성산 방향으로 정릉 터널을 나와서 1차로에 추돌 사고 발생해 있습니다. 신채희입니다.
7: 여러분께서는 지금 퇴근길을 함께하는 가장 완벽한 루틴 조승환의 뉴스 하이킥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8: 자, 오늘 4부 역시 여의도 3, 4로 이어갑니다.

0: 조호재 부국장님. 네. 제가 요 질문을 꼭 드리고 싶었습니다. 예. 엊그제 제가 기사를 보니까 네. 조국 원장이 이현주 강도 그렇게 딱 찍었어요. 두 사람을. 그러면서 이 지역구에는 내가 후보를 내겠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게 어떻게 받아들이면 이거 무슨 뭐 자객 공천이라도 하겠다는 겁니까? 뭡니까?
1: 일종의 예시죠. 예시. 네.
0: 그러니까 예를 든 거예요?
1: 예, 예를 든 거죠. 강득구원이나 연주원 같은 사람. 네. 예시죠. 예시. 네. 뭐 저희가 지금 여기서 실명을 밝힐 수 없습니다만 황, 김, 박, 곽, 박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게 뭐냐면
0: 갑자기 지금
1: 그게 뭐냐면
0: 김, 박 까지만
1: 되면 검찰 개혁이에요. 그러니까 조국혁신당이 생각할 때 네. 반개혁적이거나 덜개혁적이거나 아. 혹은 진영 내부의 갈등을 일으키는 분열적 발언을 하는 정치인들을 기준으로 예를 들어서 사법개혁, 검찰개혁, 언론개혁 등에 대해서 미온적인 태도를 보였다거나
2: 근데 곽은 곽상원 의원밖에 없잖아요. 네. 그 노무현 대통령님 사위인데 그런 아니에요?
1: 저는 말 안 했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 그러니까 저희가 볼 때는 그런 사람들보다 조국혁신당이 좀 더 낫지 않느냐라는 취지로
0: 조국혁신당에는 그런 리스트가 있어요? 그러면?
1: 지금 당장은 있진 않지만
2: 기사감인데요. 조국당의 블랙리스트 네.
1: 그런 건 없습니다. 그냥 아니, 이제 그런 예시를 든 거죠.
0: 예를 든 거다. 네. 근데 저 강득구 의원 같은 경우는 딱 그렇게 썼어요. 그 다음에 바로 SNS에 네. 그 사면 얘기도 내가 먼저 했고 그러면서 지역구 오시려면 오셔라 하셔라 뭐 이런 얘기를 했던데 아, 좀 미묘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은기 부대는 어떤 생각하고 있습니까?
3: 매우 오만한 생각이고 매우 속 좁은 얘기고 소인배스러운 얘기인 거죠. 아니, 그러니까 그럼 다른 지역은 공천 안 한다는 얘기인가요? 뭐 정당이 총선 준비 열심히 해가지고 전 지역에 공천하도록 노력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뭐 자기들이 봤을 때 반개혁적 인사, 그러니까 본인한테 동의하면 반개혁이고 아까 전에 일부에서도 말씀드렸지만은 각 정당들은 각 유권자의 지지를 받아가지고 거기 들어가 있죠. 생각이 다른 사람들끼리 논쟁하는 데지. 네. 나는 무조건 선이고 개혁이고 나한테 반대하면 반개혁이고 이런 이분법적으로 보면 안 됩니다. 네. 제가 봤을 때 여기 이현주 강득구 이 두 분은 조국 대표에 대해서 비난 많이 하고 조국혁신당과의 합당에 대해서 반대 많이 한 사람이죠. 뒤끝이 있는 거지. 딱히 무슨 기준을 갖고 공적 기준을 갖고 이런 얘기를 하셨을 것 같지가 않네요.
0: 알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우리 지금 장해찬 최고가 입이 근질근질한 것 같아요.
4: 아, 저는 네. 별로 안 근질거리는데요. 아니, 아니. 너무 재밌는데요.
1: 아, 그러니까 장해찬 최고 오늘 컨디션이 너무 좋아 보여요. 오늘 네. 앞에 앉아서 만면의 미소를 머금고 그러니까. 너무 좋아하시네요.
0: 자, 그래서 국민의힘 얘기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지금 장동혁 체제 오늘 이제 오늘이 딱 1주년이죠. 된 거고 네. 그래서 기자회견도 했는데 오늘 또 그 얘기했어요. 당협위원장 직선제 그리고 뭐 당심 얘기 또 했는데 네. 이게 현실적으로 어떻게 가능해요?
4: 이건 합니다. 네.
0: 아니,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4: 가능하죠.
0: 가능해.
4: 왜냐하면 사당화 사당화 거리는데 진짜 사당화를 할 거면 당원들한테 투표권을 안 주죠. 그냥 당무감사로 마음에 안 드는 당협위원장들 날려버리고 네. 조강특위로 그 자리에 자기 사람 꽂는 게 일반적 정치의 방식이에요. 그런데 네. 장동혁 대표가 당원들이 선택하라 당원 직선제 한다는 건 자기 사람 안 꽂고 당원들에게 인기 있는 사람을 밀어주겠다는 뜻이거든요. 네. 그리고 당원 직선제를 해도요. 현역 의원이나 현역 당협위원장들이 압도적으로 유리합니다. 거기서 못 버티고 재신임 못 받을 정도면 정치하면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이게 명분이 장동혁 대표에게 있기 때문에 의원 연찬회나 이런 행사들을 거치고 숨 고르기를 좀 한 다음에 최고위에서 의결을 하면 통과될 가능성이 저는 100%라고 보고 있습니다.
0: 아니, 그럼 장해찬 최고 얘기대로라면 네. 그러면 이른바 물갈이 효과도 없을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4: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당원들이 기대하는 것만큼 물갈이가 많이 될 가능성은 없어요. 네. 왜냐하면요. 당원들 연락처도요. 현역 당협위원장만 볼 수 있거든요. 네. 도전자들은 문자 보내고 싶어도 당원 명부를 볼 수가 없어요.
1: 그렇죠.
4: 그래서 이게 압도적으로 현역들에게 유리하지만 상징적 조치죠. 우리 당의 주인은 국회의원이 아니다. 당원들이다라는 거 보여주고 극소수의 그러니까 당원들한테 정말 인기 없는 분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 지금 부산시당 위원장하고 있는 이성건 의원. 이번에 징계받은 조경태 의원, 대구에 또 징계받은 권영진 의원, 네. 인기 없는 분들만 징계를 받긴 했어요. 그리고 지도부에서 사사건건 반대하는 우재준 의원, 이런 분들은 좀 겁나겠죠. 내가 재신임 받을 수 있을까? 우리 당협에서. 근데 그런 극소수의 진짜 인기 없는 분들 말고는 웬만하면 뭐 친한계니 대한과 미래니 반장계니 해도 현역들에게 유리합니다. 그래서 드라마틱한 물갈이 효과가 많지는 않을 거예요.
1: 그래서 가능하다는 거죠. 근데 지금 그럼 장동혁 대표가 왜 이렇게 하느냐. 결국 장동혁 대표는 차기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당권을 노리고 있기 때문에 네. 이 조치가 자신의 선거운동이라고 봐야 되는 거죠.

0: 장도혁 대표는 당내 조직력은 약하고 당원들에게는 인기가 많거든요. 그런데 이제 당협 위원장을 당원들이 직선제로 뽑는다라는 건 당원들이 좋아할 조치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향후에 자기 전당대회에서 좀 유리한 구도를 취하겠다라는 뭐 방안으로 보면 되는 거죠.
1: 제가 뭐 조국혁신당에 대해서 비판을 많이 하지만 그래도 신임 신장식 대표 메시지나 이런 걸 보면은 부단히 정책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뭐 이런 방향으로 가겠다, 저런 방향으로 가겠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국민의힘 보면 뭘 하고 싶었는지를 잘 모르겠어요.
2: 아, 정책이 안 보인다.
1: 그러니까 예전에 김종인 비대위원장께서 방송 나와서 했던 말씀인데 네. 본인이 새누리당, 미래통합당, 국민의힘 이렇게 비대위 원장으로 가서 소위 흉가를 좀 리모델링 해보려고 정강 정책도 좀 바꾸고 민심에 다가가는 정당을 만들려고 했더니 보수 정당의 인사들이 와서 막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거 보수 뭐 정체성을 훼손하는 행위다 뭐 이런 얘기를 했대요. 그래서 비대위원장께서 야 보수 하는데 보수가 뭐 하는 게 보수요 하니까 대답을 못했대요. 지금도 그러잖아요. 아까 전에 발표한 것 중에 보수 정체성 어쩌고 하는 게 있더라고요. 보수가 대체 뭔데요? 이거 그러니까 지금 이 당협위원장 직선제든 뭐든 다 좋다 이거예요. 근데 보통 저희가 야당일 때도 그렇고 조국혁신당도 그렇고 그 당을 통해서 하고 싶은 일이 있잖아요. 뭐 입법 과제들을 제시를 하지 않습니까? 당론 법안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정책으로 싸우는 걸 제가 본 적이 없어요. 1년 동안 누굴 징계하니 마니 당원이 주인임네 맞네 이런 얘기만 하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국민의힘이란 정당을 가지고 어떤 대한민국의 소위 구조를 바꾸려고 하는 것인지 이런 얘기가 없으니까 이런 것들이 다 공허한 얘기처럼 보이고 권력투쟁으로만 느껴지는 거 아니냐 지적을 드리는 거죠.
3: 근데 저희가 부동산 관련해서는 네. 정책을 참 많이 내고 있고 국민의힘 최고위가 먼저 제안한 그 뉴홈 관련된 피해자 구제책을 이번에 국토부가 수용하기도 했고요. 네. 나름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아시겠지만 정책 이야기는 아무리 많이 해도 기사화가 안 되거나
2: 부각이 안 된다. 네,
3: 관심을 못 받는 측면이 있어서 그러나 원론적으로 방금 그렇죠. 하원기 전 부대변인이 한 저런 지적은 공당들 모두가 좀 새겨들어야 될 부분이라고 맞아요. 생각합니다. 네.
2: 아니 정말 맞는 얘기를 하셨어요. 그 제가 딱 이 하원기 부대 얘기를 들으니까 생각나는 말이 정치꾼은 다음 선거만 바라보지만 정치가는 미래를 바라본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미래를 위한 정책을 내야 된다 이런 얘기인데 요거는 좀 맞는 얘기 같습니다. 자 어찌 됐건 간에 오늘 기자회견에서 저는 요거 밑줄 쫙 그었는데 총선 승리를 위해 중진의 희생이 필요하다. 야, 이거 좀, 이 중진의 희생. 이거는 좀 뭔가 해석을 좀 해봐야 될 필요가 있잖아요.
3: 일단 장동혁 대표가 오늘은 선을 그었습니다만 네. 원래 모든 선거에는 중진의 희생이 필수적이죠. 국민의힘이든 민주당이든. 한 3선하고 4선 했는데 나라 못 바꿨으면 집에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국회의원 10년 했는데 시장 도지사로 성장 못하거나 대선 후보 안 되면 전 집에 가야 된다고 봐요. 국민의힘뿐만 아니라 민주당도
0: 이 발언을 잘 기억해 두시고 예. 장해찬 최고가
2: 요거
3: 아니 왜 시장 구청장들은 3선 연임하면 못하게 하면서 자기들은 4선 5선 6선 계속 하고 싶어요? 중진들이라고 해서 딱히 뭐 나라의 위기 상황에서 대단한 지혜를 발휘하거나 네. 그런 것도 아니고 그래서 저는 국민의힘뿐만이 아니라요 네. 민주당도 중진 혁신 못하면 안 되고 모든 정당이 한 10년 국회에서 일하셨으면 고생하셨다 네. 근데 10년 동안 국회의원 했는데 대중 정신이 못 되고 국민들이 이름 기억 못하는 그냥 유지 정신이 됐으면 집에 가시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제도적으로도 국회의원 3년 이상은 금지시켜야 된다고 보고요.
2: 그래서 웰빙 정당 이런 비난을 받기 때문에 이번 좀 이런 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네요.
1: 저는 더불어민주당에서 젊은 또래 뭐 정치인이나 실무자들이 가끔씩 386 용태 이런 얘기하면서 네. 같이 기자회견 하자 그러고 막 그럴 때 있어요. 제가 뭐라고 하냐면은 난 오상호 선배가 니네들보다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네, 이러거든요. 386 선배들 중에서도 그냥 그 자리만 탐하는 분들이 있고 네. 선수가 쌓이면서 경륜이 쌓여서 어른 노릇하는 사람도 있고 그러거든요. 그걸 뭐 나이 들었고 중진이니까 뭐 희생이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전 잘 동의가 안 되더라고요. 국민의힘이나 저희 당이나 그러겠죠. 나이만 젊은데 더 꼰대스럽고 더 기득권에 기울이고 더 주류만 대변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실제로 원숙하게 정치하는 사람이 있고요. 네. 그다음에 그 선배 정치인들 중에서도 어른 노릇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오히려 더 철딱선이 없게 고는 사람들도 있는 거죠. 이거를 꼭 중진은 뭐 물러나고 이렇게 기준을 삼아버리면 제가 봤을 때는 실제로 정치적 역량이라든지 뭐 대한민국에 필요한 분 이런 분들을 제대로 가려내지 못할 것이다 라고 생각해요. 3선 이상 다 날려버리면 국회의장은 누가 하며 뭐 상임위원장은 누가 하고 뭐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니에요.
3: 진짜 필요한 사람이면 한번 쉬었다가 다시 돌아오겠죠. 영원히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0: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장들도 세 번 하고 한 번 쉬었다 다시 할 수 있어요. 오세훈 시장 케이스처럼. 근데 3선 했는데 시장 도지사 안 되고 당대표나 대통령 안 되고 뭔가 사회에서 쓰임이 없으면 직업정치인이 된 겁니다.
1: 저는 그 선배들 용태론보다는 후배들이 자기 실력이 있으면 치고 올라갈 수 있는 그 어떤 공평한 운동장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아. 그 정도로 해서 자기 실력이 있으면 밀어내는 거고 아니면 못 밀어내는 거고 그렇게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2: 아니 근데 저는 가능이나 할까라는 생각은 들더라고요. 영남 중진들. 이게 가능할까요? 난 그건 모르겠는데. 그 뭐 선거, 쉽지 않을 것 같은데.
3: 그 선거 앞두고.
2: 쉽지 않을 것 같아요.
3: 아, 그 쉽진 않죠. 왜냐하면은 그 사람들이 진짜 오랫동안 해온 그 내공이란 게 있거든요. 내공이란 게 있거든요. 그리고 선거 앞두고 중진 용태론 혹은 중진 물갈이론은 늘 나오는 이야기이기도 하고 그리고 지금 국회 초선 의원 비율이 50%가 넘거든요. 네. 그리고 매 국회마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국회의원의 교체율이 50%가 넘는다는 거예요. 네. 대한민국 국민들은 국회의원을 생각보다 엄청 빨리 갈아치워요. 그러니까 그 아까 하은기 소장님이나 장해찬 최고 말하는 대로 필요하면 유권자들은 뽑아주고 필요 없으면 떨어뜨립니다.
2: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요 얘기 하나. 박근혜 전 대통령 내일 그럼 연찬회에 오는 거죠, 그러니까?
0: 뭐 일단 오늘까지 언론 보도를 보면 올 확률이 대단히 높아 보입니다.
2: 아, 대단히 높은 거예요? 그러니까 네. 오는 걸로 확정이 된 건 아닌가?
0: 거의 확정적으로 보도가
2: 그러니까
0: 나오고 있네.
2: 그러니까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네. 그러면 모든 언론 스포트라이트는 다 박근혜 전 대통령한테 갈 텐데 그러면 장 대표 입장에서는 기분이 좀 그렇겠네요.
0: 그렇지 않아요?
2: 아, 안 그래요?
0: 유영하 의원이 어제 다른 라디오에서 인터뷰했지만 네. 박근혜 전 대통령께서 장동혁 대표의 단식을 직접 말렸던 것도 아. 장동혁 대표에 대한 우호적인 어떤 기본적 입장이 있기 때문에
2: 그 장면은 기억이 나네요. 저도
0: 일이라서 아마 오셔서 장동혁 대표나 지도부를 중심으로 통합해서 힘을 모아라라는 그러니까 장 대표에게 힘을 실어주는 메시지를 낼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고 보고요. 네, 그래서 일각에서 막 이제 민주당이 하도 싸우니까 네. 국민의힘 요새 좀 덜 싸우네. 이거 박근혜 전 대통령이 와서 장동혁 대표 불편한 거 아니야? 이건 좀 과도한 해석이라고 가장 측근이라고 할 수 있는 유영하 의원이 어제 인터뷰에서 정리를 해준 것 같습니다.
1: 아니 근데 무슨 국민의힘이 덜 싸우고 징계하고 난리를 치고 있는데
0: 우리 싸움이 거의 끝나가는 국면이라
3: 정리가
0: 됐어. 우리 정리를 다 해버렸어. 자기들끼리 멱살 잡고 와야 되고 막 정리가 끝났어.
2: 지금 전찬 최고가 스스로 다 정리하셨어요.
3: 전혀 아닙니다. 정리 안 됐습니다. 왜냐하면 잘 보십시오. 네. 정점식 원내대표가 직접 대구 사전을 찾아갔다 그랬거든요.
2: 아 그러니까.
3: 그러니까 이거 네. 장동혁 대표 빼고 간 거예요. 막 예를 들어서 네. 민주당으로 이입해보자고요. 그러니까 한병도 원내대표가 네. 김민석 대표 놔두고 자기 본인이 이제 저기 평산마을 가서 문재인 대표 만나고 왔다고 하면 어떻게 보겠어요. 네.
2: 그리고 연찬회에 모셨다.
3: 그렇죠.
2: 그러면
3: 명백히 권력 싸움이거든요. 아,
2: 비유가 싹 들어왔어요.
3: 그렇죠. 지금. 근데 뭐 끝나기 뭐가 끝났습니까? 하나도 안 끝났어요. 이제 시작입니다.
2: 네. 하여튼 내일 요 그림은 상당히 좀 볼만하겠다.
3: 아, 그렇긴 하잖아요.
1: 근데 이제 윤어게인 안 되니까 박어게인 하는 게 국민들 보기에 별로 좋지 않을 거예요. 네. 어쨌든 국민의힘 입장에서도 한 3년, 4년을 탄핵의 강을 건너니 많이 이런 문제로 얼마나 고생 많이 했습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탄핵의 강을 건너자 했던 당대표 만들어서 집권하고 났더니만은 그 집권하고 난 대통령이 이번에는 내란의 바다를 만들어 놓은 거 아닙니까? 그럼 내란의 그 바다를 건널 생각을 해야지 후퇴해서 다시 탄핵 강으로 돌아가는 게 이게 무슨 거꾸로 강을 거슬러 올라가는 연어들도 아니고 별로 좋지 않은 결말을 맞이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0: 방송 많이 하더니 표현이 좋아졌네요. 네.
2: 갑자기 지금 연어도 나오고 깔려야 될 것 같은 네. 그런 느낌입니다.
1: 엔딩곡을 거꾸로
2: 저희 엔딩곡 없어요. 자, 이 얘기 해야 됩니다. 이준석 대표 오늘 사퇴했는데 왜 하필 이 시점에 그리고 정말 내막이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0: 저는 외로웠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개혁신당에 나아갈 방향이나 네. 총선을 앞두고 자강을 하느냐 합당을 하느냐 측면에서 네. 뭐 불화설이 어느 정도 부각됐는지는 모르겠지만 네. 어쨌든 이준석 대표의 생각과 그 당의 원내 구성원인 천하람 의원, 이주영 의원의 생각은 좀 달랐던 것 네. 같고 지역구 전략도 그렇고 그런 측면에서 이제 본인이 자리를 내려놓은 건데 제가 쓴소리를 좀 하자면 이렇게 대표 자리에서 예를 들면 지방선거 직후도 아니고 지금 이견이나 노선 차이로 내려놓는 게 책임 있거나 막 지도자의 모습으로는 보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준석 전 대표도 네. 사실은 85년생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나이로 하면 이제 40대 초반이 됐잖아요. 그러면 과거의 젊은 정치인이 아니라 좀 대선도 출마했기 때문에 좀 중량감 있고 부담을 떠안고 맷집이 있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군소정당 대표 자리가 워낙 힘들겠지만 뭔가 당내에 노선 갈등 이견이 있다고 해서 사퇴하는 방식으로 어떤 정치적 수를 두는 건 여전히 좀 젊은 정치인 안 좋은 의미에 어려 보일 수 있고 좀 가벼워 보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뭐 사퇴는 이미 했고 그 세 명의 원내 의원들 이준석, 천하람, 이주영 이런 분들이 일주일에 한 두세 번씩이라도 억지로라도 정기적으로 밥 먹고 하면서 막 치열한 끝장 논의 끝에 뭔가 노선에 대한 걸 정립해야지 이렇게 사퇴해서 각자 개인 플레이하면 점점 더 거리가 멀어질 수밖에 없어요.
1: 근데 이제 이준석 대표 개인이야 고충이 있었겠죠. 워낙 작은 정당이고 자원이 없다 보니까 이제 양당처럼 할 수 없었을 거라는 고충이 있었을 텐데 저는 사퇴 시점은 한참 늦었다고 생각합니다. 보통 정당이 선거에서 나가서 그 결과를 받아들면 지도부가 책임을 집니다. 근데 지금 개혁신당은 지방선거에서 완전히 대패했죠. 그냥 대패한 게 아니라 본인이 공천한 사람이 자작극 이런 거 휘말렸죠. 그러니까 본인이 책임이 있든 없든 간에 어쨌든 간에 국민 앞에서 본인 이름으로 공천했던 사람들이 벌인 일 아닙니까? 그러면은 저런 일이 벌어졌을 때 진작 지도부 사퇴합니다. 양당에서 저런 일이 벌어졌다고 생각해봐요. 그 지도부가 나만 알 수 있겠는가. 그래서 그런 지점에서 봤을 때는 한참 늦은 사퇴라고
2: 사퇴할 거였으면 진작 했어야 됐다. 예, 예. 자, 조호재 부국장 의견도 좀 듣죠.
3: 뭐 듣죠. 저는 뭐 할 말이 없는데요.
2: 왜요?
3: 별로 관심이 없는데.
2: 아, 관심이
3: 없네. 두 분의 이야기로 가름하시죠. 저 뭐, 아니, 그 전부터 네. 그 이준석 그 개혁신당 내부적으로 사이가 안 좋다는 얘기가 좀 있었어요. 근데 그런 어떤 그 소문이 좀 사실인 것처럼 보이지 않나. 그런 식으로.
2: 근데 이번 갈등을 보면 약간 비슷한 측면도 있어요. 왜냐하면 통합론 그리고 자강론이 충돌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것도 좀 비슷한 거 아니에요, 지금?
3: 그러네요.
2: 예,
3: 네,
2: 그런 갈등이 좀 있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자강론과 통합론.
3: 그러네요.
2: 그런 관점에서는 어떻게 보세요?
1: 뭐 이준석 대표 오늘 그 입장문 해놓은 거 보니까 본인은 자강을 설득하려고 했는데
2: 실패했다는 거.
1: 그러면은 당내 많은 사람들은 통합하고 싶어한다는 거잖아요. 누구랑 통합하고 싶어한다는 건지 불분명한데 국민의힘일 거 아닙니까?
2: 그렇겠죠.
1: 그러면은 개혁신당을 처음 창당했을 때 그 자원이나 가치는 다 털어먹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내부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모릅니다만 약간 소단에서 삼기고 있는 개구리처럼 보이긴 합니다.
0: 그러니까 이게 뭐 저는 개인적 감정적 불화가 크다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제가 다 잘 아는 사람들이니까. 근데 개인적 감정적 불화보다 더 어려운 게 노선에 대한 갈등입니다. 그러니까 노선은 감정적으로는 좋은 사이지만 타협할 수 없는 거거든요. 다음 총선을 보수 통합으로 치를지 자강할지. 그래서 그 문제가 사실은 훨씬 더 심각한
1: 그렇죠.
0: 문제죠.
1: 저도 사실 개인적으로야 뭐 나쁘지 않지만 노선이 다른 것처럼. 네. 뭐.
2: 자.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세 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3: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4: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환인제약
5: 당신의 락토피 타임은 언제인가요? 눈 뜨자마자 아이와 함께 식사 전에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락토핏은 꾸준히 앞서갑니다. 10년을 넘어 앞으로도
6: 오래오래 락토핏
7: 종근당 건강
8: 건강기능식품.
9: 긴꼬리 투구 생활은 보통은 하루 이틀 안에 부합니다. 그러나 조건이 맞지 않을 땐 깨어나지 않고 기다립니다. 가뭄 때문에 물이 다 말라버리는 상황에서는 수십 년도 버티죠. 다시 물이 고이고 햇빛이 비치면 그제야 깨어나 생명을 이어갑니다. 우리도 당장 원하는 일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포기하긴 이르지 않을까요? 아직 때가 오지 않은 걸지도 모르니까요. 이 캠페인은 국민과 함께하는 말문화를 만들어가는 한국마사회 사회공헌재단과 함께합니다.
10: 잠시 후 8시 5분부터 오늘도 당신 편 이재은입니다. 기다리고 있을게요.
2: 내일은 오마이뉴스 곽우신 기자, 신인규 변호사, 공론센터 장성철 소장, 표창원 범죄과학연구소 표창원 소장, 국민의힘 김성태 전 의원과 함께합니다. 여러분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는 내일 뵙겠습니다.

0: MBC 라디오 연중 캠페인 사람이 소중한 사회.
1: 예전에 아이들은 동네 시냇물에 첨벙 뛰어들어 더위를 쫓았는데요. 도시화가 진행된 요즘은

0: 그 역할을 바닥 분수가 대신하고 있습니다. 바닥에서 솟구치는 물줄기를 맞으면서 더위를 식히는 거죠. 그런데 이때 주의할 것이 안전사고입니다. 일부 바닥 분수의 수압이 너무 강해서 아이들의 약한 피부가 찢어지기도 하고요. 바닥이 미끄러워서 넘어질 수 있죠. 하지만 현재 위생에 관한 규정만 있을 뿐 별도의 안전 기준이 없는 실정입니다. 안전관리의 사각지대에 있는 바닥 분수, 서둘러서 빈틈을 보완해야 합니다.
1: 이 캠페인은 오늘도 당신 편 MBC 라디오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지금 시각은 7시 57분입니다.
2: 울산 MBC 캠페인 SK에너지 협찬입니다.
3: 안녕하세요. 울산을 넘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자동차 회사에서 정년퇴직하고 지금은 나만의 인생을 즐겁게 살아가고 있는 최성철입니다. 수십 년간 익숙했던 일터를 떠나는 날 쓸쓸함이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 새로운 걸 배우게 됐습니다. 하나의 문이 닫히면 또 다른 문이 열린다는 것을요. 퇴직은 내 인생의 무대가 끝나는 은퇴가 아니라 진정한 나를 만나는 새로운 시작입니다. 인생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라고 하죠. 이제는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나만의 길을 걸을 때입니다. 이미 많은 분들이 퇴직을 했고 또한 앞두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시작했으면 합니다. 빛나는 황금기는 바로 여기이고 지금입니다. 퇴직은 남이 정하지만 은퇴는 내가 정합니다.
2: 울산 MBC 캠페인 SK에너지 협찬입니다.

0: 화재 사고, 고층 건물에서 발생한다면 어떻게 대피해야 할까요? 먼저 화재 경보기를 누르고 119에 신고해 주세요. 옷에 물을 묻혀 입과 코를 막고 몸을 숙여 낮은 자세로 대피하세요. 승강기보다는 계단을 이용해 주세요. 대피 요령을 기억해 고층 건물 화재에서 안전하게 대피하세요.
1: 국내에서 항공기 비상문을 개방해 논란이 된 적이 있습니다. 항공기 비상장비에 대한 인식 부족이 다른 사람까지 위험하게 만든 건데요. 항공기 비상장비, 안전한 사용법을 알아볼까요? 항공기 내 주요 안전장비에는 비상구, 좌석 벨트, 산소 마스크, 구명복이 있습니다. 기내에 탑승할 때 내 좌석과 비상구까지의 거리를 미리 파악해두세요. 좌석 벨트를 멜 때는 복부보다는 골반 위쪽으로 버클을 끼워 착용하고 몸에 맞도록 조여주세요. 비상 상황 발생 시 산소 마스크가 내려오면 앞으로 잡아당겨 입과 코에 대고 머리에 맞게 고정합니다. 구명복은 비행기가 바다에 내렸을 경우 사용합니다. 원활한 탈출을 위해 비행기 외부로 탈출한 후 부풀려주세요. 비상 상황 시에 안전하게 탈출하세요.
2: 표준 FM 97.5MHz 여러분의 울산 문화 방송입니다. HLAU SFM.
3: 밝은 소식 유익한 정보 울산 문화 방송.
2: 여러분의 울산 문화 방송이 8시를 알려드립니다.
4: MBC 8시 뉴스입니다. 현재 시간 오늘 오전 네팔 라수와 지역에 홍수가 발생하면서 현재 수력발전소 건설을 위해 머물던 한국인 직원 8명이 실종됐습니다. 외교부는 오늘 한국남동발전과 두산에너빌리티 소속 우리 국민 직원 8명이 연락이 두절됐다며 현재 네팔 정부에서 육군과 경찰 등으로 구성된 구조팀을 파견해 수색구조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두산에너빌리티 소속 또 다른 우리 국민 10명도 현지에서 고립돼 구조를 기다리고 있다며 네팔 정부는 이들을 구조하기 위해 헬기를 보냈다고 설명했습니다. 정부는 외교부 장관을 본부장으로 하는 재외국민보호대책본부를 설치하고 정부 합동 신속대응팀을 현지에 파견할 예정입니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오늘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현장조사를 거부한 쿠팡에 대해 고발하려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쿠팡이 법원에 제기한 집행정지 소송에도 대응하겠다며 전례 없는 일이 벌어져서 철저하게 대처하려 한다고 말했습니다. 쿠팡은 조사 사실을 사전에 통지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0: 로 조사에 응하지 않았지만 공정위는 증거인멸 우려가 있으면 사전 통지하지 않을 수 있다는 예외 조항에 따라 적법하게 조사에 나섰다고 반박했습니다. 퇴임하는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의 공소 취소 가능성에 대해 적법하지 않은 불법 수사에 의해 기소가 됐다면 검찰이 판단해야 할 문제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 장관은 정부 과천청사에서 열린 이임식을 마치고 사퇴 배경을 묻는 취재진 질의에 공소 취소에 대한 부담 때문에 사의를 표명했다는 건 사실 무근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국회에서 특검이든 관련 논의가 있으니 국회에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며 검찰 내부에서도 공소청, 중수청 전환 과정에서 과거의 잘못된 관행을 정리해야 하지 않겠나라고 말했습니다. 앞으로 약국 명칭에 창고형, 공장형 등 의약품의 과다 소비를 유도할 수 있는 단어를 쓰지 못하게 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약사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복지부는 약국의 기능을 왜곡하고 소비자가 의약품을 마치 공산품처럼 인식하게 해 가격으로만 의약품을 구입할 우려가 있어 이를 예방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금융당국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혐의로 오늘 오전부터 한미회계법인을 압수수색했습니다. 날씨입니다. 내일 오전부터 전남권과 경남권, 제주도에 비가 시작되겠고 경기 북부와 강원 북부 내륙에도 아침부터 낮 사이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 25도, 광주가 26도 보이겠고 낮 최고 기온은 서울이 31도, 대구는 33도까지 오르겠습니다. 고광용입니다. MBC 8시 뉴스를 마칩니다.
1: MBC 라디오 구체인지 캠페인 you know.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이희준입니다. 고속도로를 운전할 때 가장 위험한 것 바로 졸음운전입니다. 고속도로 사망자의 70% 이상이 졸음과 전방주시 태만으로 발생하고 있는데요. 이를 막기 위해서 한국도로공사는 휴식 포인트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 드라이브라는 앱을 설치한 후 고속도로 휴게소나 졸음쉼터를 방문하면 휴식을 안내하는 알림이 오는데요. 이 알림을 누른 다음 15분 이상 휴식하면 최대 500원 상당의 포인트가 적립되고 이 포인트는 전국 커피 전문점 등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운전하다가 졸리면 포인트 받고 쉬어가세요. 작은 변화가 더 좋은 세상을 만듭니다. SK 브로드밴드 소상공인 더드림 성공 패키지가 함께합니다.
2: 재난 발생 시 가스 사고는 어떻게 예방해야 할까요? 먼저 중간 밸브를 잠그고 대피해야 하며 돌아와서는 호스와 배관 연결 부위를 점검해야 합니다. 가스 누출이 의심될 경우에는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신고하여 조치 후 가스를 사용하도록 해야 합니다.
3: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4: 지금 시각은 8시 5분입니다.

여러분 이 문자 기억하시나요? 엊그제 2369님께서 날씨가 더워져서 힘드네요. 이럴 때 남양 특집 한 번 더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라고 건의를 해주셨는데요. 2369님이 무서운 이야기를 원하시는 것 같아서 현실 공포, 진짜 진짜 무서운 소식을 준비했습니다. 먼저 쌀, 달걀, 김과 시금치 등 주요 식재료 가격이 오르면서 특히 김밥 가격이 무섭게 상승하고 있다는 소식인데요. 지난 7월 기준으로 서울 지역의 김밥 한 줄 평균 가격은 3,869원으로 6월보다 31원이 더 올랐다고 합니다. 올해만 세 번째 인상이라고 하는데 그래도 아직까지는 외식 메뉴 중에서 김밥이 가장 저렴하긴 하죠. 그리고 또 한 가지 무서운 소식은 습한 날이 더 무섭다는 소식인데요. 이게 무슨 얘기냐? 오늘처럼 습하고 흐린 날에는

태양광 발전량이 적은데 냉방 수요는 또 높아서 전력 공급이 까다로워질 수 있다고 합니다. 습하고 더울 때에도 정전을 주의해야 된다고 하네요. 외식 물가가 오르고 더운데 전기를 못 쓰는 거. 이런 게 바로 현실 공포 아닐까요? 요즘은 여러분 뭐가 무서우세요? 오늘도 당신 편 이재은입니다.

8월 26일 수요일 오늘도 당신 편 이재은입니다. 1부 첫 곡은 이하이의 손 잡아줘요 전해드렸습니다. 손 잡아줘요. 이현주님이 헐 젠디 이야기만 들어도 무서워요. 덜덜덜. 선곡도 손 잡아줘요. 크크크.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말 손 잡아줘요. 그러니까 이 노래 들을 때마다 정말 그 생각이 납니다. 손 잡아줘요.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노래라고 하죠. 9387님 그 어떤 귀신 이야기보다 물가 인상이 더 무섭습니다. 우리 2369님이 무서운 이야기를 원하시는 것 같아서 오늘 또 현실 공포 무서운 소식을 준비했는데 이 얘기 하고 나니까 공포 영화가 안 무서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들 정도네요. 전주영님은 안녕하세요 젠디 오늘 점심에 마트에서 김밥 사 먹었어요. 불고기 김밥 참치 김밥이 반반 들어가 있는데요. 가격은 4,990원이었습니다.

서울 지역의 김밥 한 줄 평균 가격이 7월을 기준으로 3,869원이라고 합니다. 6월보다 31원 더 올랐다고 하고요. 예전에는 김밥을 진짜

0: 좀 먹을까요? 뭘 좀 먹을까요? 참을까요? 아, 지금은 아직 늦지 않은 시간이니까, 아직 8시니까 지금 빨리 드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안 그러면 10시 넘어서 또 괜히 뭘 먹게 되니까요. 지금 좀 간단하게라도 요기를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최동남님, 저는 시금치 대신 오이 넣은 김밥을 좋아해요. 그런데 많이 없더라고요. 오이 넣어주세요. 이렇게 덥고 습도 높을 때 음식도 조심해서 드세요. 잘 쉰답니다. 오이를 이렇게 좋아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요즘에 오이 싫어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오이 빼고 주세요 이렇게 하는 주문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우리 동남님은 반대로 오이를 많이 넣은 걸 또 좋아하시나 봐요. 말씀하신 것처럼 날씨가 이렇게 습할 때 음식도 잘 상할 수 있으니까 항상 주의하셔야 되는 거 잊지 마시고요. 김연수님, 저는 지난달에 이어서 이번 달 전기요금이 무서워요. 어차피 쓴 만큼 나오는 거지만 막상 또 요금 보면 무섭지요. 그러게요. 오늘 또 전해드린 것처럼 요즘처럼 그 습하고 흐린 날에 냉방 수요는 높고 태양광 발전량은 적어서 전력 공급이 까다로워질 수 있다는 소식을 또 전해드렸어요. 이런 날 만약 정전이 된다 그러면 진짜 어떡해요. 너무 난감하죠. 정전되거나 뭐 엘리베이터가 멈춘다 그러면은 몇 층까지 걸어 올라가야 돼. 너무 힘들잖아요. 무서운데요. 여러분은 혹시 요즘 어떤 게 무서우신지, 우리가 말한 것처럼 뭐 김밥 한 줄 가격이 많이 오른 거, 아니면 이런 날 전력 갑자기 정전이 되는 게 무섭다든지, 아니면 또 뭐가 있을까요? 뭐 주유소에서 기름 넣기가 무섭다든지, 아니면 뭐가 있을까? 다양한 것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여러분. 계속해서 문자 미니로 보내주세요. 그리고 또 오늘 하루 어떠셨는지도 기다리고 있을게요. 또 지금 뭐 하면서 듣고 계신지 현재 진행형인 사연도 환영합니다. 문자 또는 미니 활짝 열려 있어요. 문자 번호 샵 8001번,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 미니는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수요일 3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오동훈 선생님 모시고 내 마음 보고서 함께하는 날인데요. 오늘은 특별한 주제 없이 여러분이 보내주신 사연을 상담해 드리려고 해요. 안 그래도 진짜 사연 뭐 문자나 미니 메시지로 많이들 보내주셨는데 시간이 부족해서 다 소개해드리지 못하는 게 좀 아쉬웠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 오동훈 선생님과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 마음껏 사연 보내주시면 이따가 3부에서 소개해드리도록 할게요. 오늘도 당신 편 이재은입니다. 1, 2부는요. 올품, 음주 후엔 티맵 대리, 올데이 프레쉬, 인공지능 입찰 전문 한국 비드랩, 본컴퍼니, 현대오피스, 데이팩, 국민연료, 선연료, 환인제약, 비토스,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과 함께합니다.
1: 올바른 품질하면
2: 올품,
1: 올품하면
2: 올바른 품질.
1: 그럼 올바른 품질 올품하면
2: 그거야. 올품 자연이 키운 닭이지.
1: 올품 자연이 키운 닭, 올바른 품질로 사랑받겠습니다.
2: 올바른 품질.
3: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0: 땐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1: 온 가족 에너지 충전 샤볼데이 여름제철 신메뉴. 완도 전복 보양식으로 든든하게. 여름 별미 강원도식 막국수에 마라탕 마라샹궈까지. 달콤한 곡성 생멜론 디저트로 완벽한 마무리. 올여름 맛있는 외식, 가족 에너지 충전은 샤볼데이에서.
2: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0: 대한민국 대표 워크웨어 지벤. 일하는 지금은 지벤 시대.
1: 오늘 나온 주요 뉴스들을 정리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오늘의 뉴스. 올 여름 집중호우와 폭염으로 인해서 채소 가격이 심상치 않다는 소식을 전해드렸는데요. 추석을 한 달여 앞두고 채소류의 가격이 크게 오르면서 장바구니 물가 부담이 커지고 있습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 따르면 지난 24일 토마토

구매 가격은 5kg당 3만 931원으로 전월보다 237.7% 증가했고요. 파프리카는 5kg당 27,025원으로 전월보다 156.6% 뛰었습니다. 시금치 도매 가격도 22.6% 올랐고 깻잎은 백속이 33,298원으로 전월보다 37.1% 증가했는데요. 다만 모든 채소의 가격이 오른 것은 아니고요. 오이 도매 가격은 전월 하순보다 29.4% 내렸고 애호박도 21.7% 하락했습니다. 이렇게 대다수의 채소 가격이 상승하면서 전통시장 안에서는 특히 토마토와 시금치 판매처를 찾아보기가 쉽지 않다고 하는데요. 추석을 앞두고 상인들은 명절에 필요한 만큼 물량을 확보할 수 있을지 우려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 2024년 12월에 일어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 특별수사단이 국토교통부 소속 공무원 7명을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참사 다음 날인 2024년 12월 30일과 31일 무안공항에 설치된 로컬라이저가 국내외 규정에 맞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무안공항의 로컬라이저는 관련 규정에 맞게 설치됐다는 내용의 허위 보도 참고 자료를 두 차례 작성해서 배포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여객기가 충돌한 로컬라이저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언론 보도가 잇따르자 국토부는 불리한 규정은 빼고 유리한 규정만 선별적으로 인용 해석해서 자료를 작성했다고 경찰은 판단했습니다. 한편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는 당초 6월에 최종 보고서를 발표하겠다고 했지만 아직 결과를 내놓지 않고 있는데요. 유족들은 오늘 입장문을 통해서 사고에 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이 지연되고 있다면서 조속한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미국 정부가 전 세계 미국 대사관과 영사관의 비자 면접을 일시 중단했습니다. 외신에 따르면 미국 국무부는 오늘 전 세계 대사관, 영사관에서 비자 심사 강화 교육을 시작했고 이에 따라 비자 면접 일정이 일괄 조정되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구체적인 교육 내용이나 비자 면접 일정 변경 계획은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기 들어서 외국인 대상 문턱을 높이는 데 주력하고 있는데요. 지난달엔 미국 유학생과 교환 방문 비자의 체류 기간을 최장 4년으로 제한하는 최종 규정을 발표해서 미국에 체류 중인 유학생들의 혼란을 부른 바 있습니다. 이전에는 학업 기간 중엔 사실상 제한 없이 미국에 머물 수 있었지만 오는 9월 새학기부터는 체류 기간이 4년을 넘길 경우 국토안보부의 강도 높은 심사를 거쳐서 연장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요. 이로 인해 2만여 명의 한국인 유학생 및 가족이 영향을 받게 됐습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뉴스였습니다.

오늘의 뉴스에 이어서 서영은의 가을이 오면 듣고 왔습니다. 4915님이 신청해 주신 노래였는데요. 야근하러 가는데 하늘에 보름달이 정말 예쁘게 떠 있는 걸 보았어요. 오늘이 보름인가 봅니다. 빨리 가을이 오게 해달라고 빌었네요 하면서 이 곡을 신청해 주셨어요. 진짜 이 노래 들으니까 가을이 금방이라도 올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느껴지는데 이경희님도 가을이 오면 노래 따라 부르고 있네요. 빨리 더위 물러가고 가을이 오면 좋겠어요 하고 바람을 남겨주셨고 2343님 올해 더위가 무섭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참 더웠는데도 저는 여름을 좋아해서 가을이 오면 노래 들으니 살짝 아쉬운 마음이 드네요. 하하하. 오, 이런 분도 계시네요. 여름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계신 건 알고 있는데 이렇게 더운 여름도 괜찮으신지 궁금해요. 2343님 올해 많이 더웠는데 괜찮으셨나요? 저도 근데 여름 막 너무 더운 건 싫지만 그래도 뭔가 계절이 하나 또 지나간다는 생각이 조금 그런 생각이 아쉽긴 한데 워낙 가을을 좋아해서 또 가을도 기다려주고 이랬다 저랬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김경준님이 오늘 뉴스 내용도 무겁고 무섭네요. 그래서 오늘은 더 굿뉴스가 기다려집니다. 신은희님, 제가 텃밭에 농사를 지어보니 요즘 채소값이 절대로 비싼 게 아니네요. 날씨가 너무 더우니 잡초와 벌레들 극성에 채소들이 남아나질 않더라고요. 감사한 마음으로 드셔야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즘 폭염에 이어서 집중호우까지 겹치면서 채소 가격이 크게 올랐다는 소식을 뉴스를 통해서 전해드렸어요. 추석을 앞두고 상인분들, 소비자들 모두 걱정이 커지고 있는데요. 우리 은희님 말씀하신 것처럼 감사한 마음으로 먹어야겠다 이 채소를 그런 생각이 듭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또 여러분이 보내주신 문자 미니 메시지 소개해드릴게요. 2037님이 신청해주신 노래입니다. 델리 스파이스의 고백.

0: 해마다 되풀이되는 호우 피해. 피해를 최소로 줄이기 위해서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호우 발생 시 낙석 위험이 있는 위험한 비탈면에는 접근하지 말아야 합니다. 범람한 물이 도로로 올라올 수 있기 때문에 해안도로 운행을 삼가야 합니다. 바닷가에 저지대 주민은 미리 안전한 곳으로 대피합니다. 물에 떠내려갈 수 있는 어망, 어구 등은 안전한 곳으로 옮깁니다. 호우가 예상되거나 호우가 발생했을 경우 해수욕장 이용은 하지 말아야 합니다. 집중호우는 예고 없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해수욕장 인근의 경우 자칫하면 큰 인명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1: 심정지 환자 골든타임은 4분. 심폐소생술 이렇게 하세요. 먼저 큰 소리로 주변 사람을 특정해 119 신고를 부탁하고 곧바로 심폐소생술을 준비합니다. 두 손을 포개 깍지를 끼고 손바닥으로 환자의 가슴 중앙에 압박을 실시합니다. 압박의 깊이는 약 5cm. 속도는 분당 100에서 120회. 강하고 빠르게 눌러줍니다. 119 구급대원이 도착할 때까지 이전 과정을 반복합니다. 알아두면 일반인에게도 간단한 심폐소생술, 한 사람의 생명을 살릴 수 있습니다.
2: 지금 시각은 8시 30분입니다.

0: 이재은입니다.
1: 오당제가 좋다.
0: 오늘도 당신 편 이재은입니다. 2부 시작했고요. 지금부터는 청취자 여러분의 오늘 하루를 가까이서 만나보는 시간이죠. 나의 오늘은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벌써 수요일도 거의 다 지나가고 있는데요. 오늘 하루 어떻게 보내셨나요? 저는 오늘 오후에 또 4시, 5시, 6시 뉴스하고 저녁도 맛있게 먹고 이렇게 여러분 만나러 왔는데 오늘 좀 기분 좋은 일이 있었던 분도 계실 거고 조금 속상한 일이 있었던 분도 계실 것 같습니다. 자랑하고 싶은 이야기, 뭐 소소한 이야기 뭐든 다 좋으니까요. 오늘 하루 있었던 이야기들 오당제 편하게 나눠주세요. 보내주실 곳 먼저 알려드릴게요. 문자번호 샵 8001번,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이고요. 미니는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아, 오늘 저희 오당제도 기쁜 소식이 하나 있었는데 그때 저번에 말씀드렸던 우리 오당제 상 받았다는 소식 전해드렸잖아요. 최우수상, 오늘 시상식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 미란 PD님이랑 작가님들 상 받고 오셨다고 하는데 다시 한번 여러분 덕분입니다. 모두 모두 축하드리고 우리 다 같이 축하하고 고생 너무 많으셨다는 말씀 전해드리면서 여러분이 보내주신 문자 미니 메시지 소개해드릴게요. 9566님, 저는 오늘 오전에는 집안 형님네 뵀다고 오후에 저희 뵀다고 반찬하려고 고구마 순 따가지고 다듬어서 이제 광주 집으로 출발합니다. 어제 저희 전화데이트했던 명숙님 기억하시죠? 배 농사 짓고 계시는, 오늘 안 그래도 일찍부터 5시부터 이동하셔서 배 수확하신다고 했는데 오후 다녀오셨나 봐요. 오늘 고생 많으셨네요. 배만 따신 게 아니라 또 반찬 하시려고 고구마순까지 따가지고, 아 고구마순 김치 맛있죠. 이제 광주로 또 가고 계시네요. 안전운전 하시고요. 7579님, 제가 김밥 장사를 했던 경력이 있어서 김밥은 제가 싼 김밥이 제일 맛있습니다. 크크 하면서 또 자랑의 문자를 보내주셨는데 어떤 스타일의 김밥 잘 싸시는지 궁금해지네요. 요즘에 뭐 김밥의 종류가 워낙 다양하다 보니까 뭐 정말 그 오리지널 그 원래 그 원조 김밥도 있지만 뭐 참치를 넣는 거 뭐 이미 많이 드실 거고 다양한 재료들, 뭐 묵은지 김밥부터 해가지고 뭐 새우 김밥, 멸치 김밥, 또 고추 김밥, 진짜 다양한 김밥들 많잖아요. 요즘에 그냥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오이로만 김밥을 싸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여러 우리 7579님의 가장 자랑할 만한 김밥 메뉴 뭔지 궁금하네요. 2037님, 전 공포영화를 못 봐요. 오래전에 비오는 날 집에서 전설의 고향을 보다가 놀라고 잠을 못 잤어요. 귀신이 나타날 것 같아서요. 그 다음부터는 낮에도 밤에도 공포영화는 절대 노! 대신 코믹 멜로만 보게 되네요. 지금 나이가 몇 개인데 애궁... 아 괜찮아요. 2037님 못 볼 수 있죠. 저도 못 봐요. 저도 공포영화 같은 거 뭐 보면은 거의 반 이상을 눈을 가리고 있기 때문에 아예 안 보는데 전 소리도 싫어하거든요. 기억에 오래 남는 편이라서. 근데 생각해보면 딱 그 2037님처럼 그런 놀랐던 경험이 있어서 그런 것 같아요. 예전에 비 오는 날 전설의 고향 보다가 놀라셨 다고 했잖아요. 그 경험 때문에 아마 못 보시는 것 같은데 저도 어릴 때 그 막 영화 무서운 거 링 막 소용돌이 이런 영화 아세요? 그런 거 보고 너무 기억에 오래 남고 이래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아 나는 절대 보지 말아야겠다 하면서 공포 영화를 못 보게 됐는데 잠깐 스포를 해도 되는지 모르겠네. 저희가 이번 주에 그 민자영 리포터랑 함께 이 공포 영화 보는 분들의 모임 이렇게까지 말해도 되나? 아무튼 너무 재밌는 그 모여라 우리 동호회 시간이 있다고 하니까 놓치지 말고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미 스포를 많이 하긴 했는데 너무 살짝 들어보니까 재밌는 동호회더라고요. 여러분도 진짜 좋아하실 것 같아서 이번 주에 토요일에 꼭 들어보세요. 2312님, 사춘기 아들에게 말 거는 게 제일 무섭죠. 세상 풍파 다 이겨도 자식이 제일 힘든 것 같아요. 아, 저희가 이제 어떤 게 가장 무서우시냐 요즘에 그거 질문 드렸더니 사춘기 아들이 제일 무섭다. 아들한테 말 거는 거. 그러니까요. 또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모르니까 두근두근 두려운 마음을 안고 조심스럽게 말을 걸어야 될 것 같아요. 4338님, 자다가 다리에 쥐가 나면 무서워요. 다리가 꼬이는 느낌이 들면서 너무 아프거든요. 알죠. 저도 어릴 때 쥐가 그렇게 많이 났었어요. 요즘은 그래도 안 나는데 쥐 나면 정말 너무 힘들잖아요. 잠에서 빨리 깨고 싶은데 깨지도 않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근데 그 검색해보면은 그 쥐 났을 때 아 자면서 쥐 나는 경우는 이제 제가 말한 건 감이 눌리는 상황이구나. 쥐, 쥐 그렇죠. 자다가 다리에 쥐가 나면은 또 감이 눌리는 것만큼이나 고통스럽겠네요. 이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 351호님, 여기는 거제예요. 이번 폭우에 거제 곳곳이 처참해져서 너무 무섭네요. 수재민 모두 제자리 찾을 수 있게 많이 도와주세요. 그러니까 저희도 거제 소식을 전해드렸었는데 지금 복구 작업이 진행 중이라고 하죠.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마음 가지면서 저희도 함께 응원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여러분 보내주신 문자 미니 메시지 계속 소개해드릴게요. 알람 파센스 프로젝트의 아이 인 더 스카이.

앨런 파슨스 프로젝트의 아이 인 더 스카이 듣고 왔습니다. 1458님이 다리에 쥐가 나면 옆에 고양이 안고 주무세요 하면서 또 이렇게 팁을 주셨네요. 그러게요. 고양이를 안고 자면 되겠네요. 9387님 저는 옛날 공포영화죠. 13일 금요일 보고 너무 놀라서 그 뒤로 공포영화는 안 보고 있어요. 연식이 나오죠. 오, 13일의 금요일 오래된 영화인가요? 어, 우리나라에서는 1981년 8월에 개봉했다고 합니다. 오, 저 꽤 오래된 영화긴 하네요. 8128님 혼자 운전하는데 뒷좌석에서 벨트 하라고 경고음 뜰 때 무서워요. 유유. 오, 이거 진짜 무서운데? 혼자 운전하고 있는데 왜 뒷좌석에서 벨트 하라고 경고음이 뜰까? 와, 좀 약간 소름 돋는데요. 이민아님, 제가 요즘 가장 무서운 건 아이가 아플 때예요. 특히 열 나는 거요. 지난달에 딸이 아파서 고열에 시달리고 응급실도 두 번 다녀오고 그랬답니다. 애가 열 나면 애도 고생, 부모도 고생이에요. 그쵸. 아이들은 이제 갑작스럽게 열이 나거나 아픈 경우가 있잖아요. 그럴 때 이유도 잘 모르고 뭐 말을 못하는 이제 아직 어린 친구면 왜 아픈지 어디가 아픈지도 자세히 알 수 없고 하다 보니까 부모님 마음이 더 걱정되고 애도 타고 그럴 것 같아요. 아, 우리 아이들 안 아팠으면 좋겠네요.

예찬님, 제일 무서운 건 바로 시간이 흐르는 속도예요. 20살 성인이 되었다고 좋아했던 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4개월 뒤에 30점점점 나이 앞자리가 바뀌네요. 오, 그쵸. 시간이 흐르는 속도도 정말 무섭고 빠르죠. 무섭게 흐르죠. 시간이 진짜 벌써 올해도 몇 달 안 남았잖아요. 이제 내일 모레면 9월이니까 다음 주면 9월이니까 시간 진짜 빠르네요. 우리 예찬님 30 아직 뭐 젊어요 젊어. 1947님 저는 35년 같이 산 나의 아내가 아프거나 갑자기 내 곁에 없다면 어떨까? 상상하기 싫을 정도로 무서울 것 같습니다. 사랑꾼이시네 우리 1947님. 그러니까 우리 나랑 정말 가까운 사람들이잖아요. 1947님처럼 뭐 아내라든지 가족이라든지 뭐 친구 항상 그 너무 가까이 있다 보니까 소중함을 잘 모르고 살 때가 있는데 진짜 있을 때 잘해야 된다는 말도 있으시 우리 1947님 말씀처럼 만약에 내 곁에 소중한 사람들이 없다면 어떨까 상상하면 정말 무섭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곁에 있는 사람들한테 잘하고 친절하게 대하고 사랑을 표현하는 그런 마음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0585님 안녕하세요. 저녁 식사 후 남편과 산책하러 화성 서신면 황금 해안길을 걷고 있어요. 밤이 되니까 바람도 살살 불어주고 걸으니 몸도 가벼워지는 것 같아서 너무 좋아요. 시간이 갈수록 어두워지지만 남편이 있어서 든든하네요. 남편과 듣고 싶은 손태진 첫 마음 그대로 신청합니다. 오, 또 남편분이랑 산책하고 계시는 우리 0585님도 문자를 보내주셨어요. 확실히 낮에는 진짜 아직 덥지만 밤이 되면 바람이 살살 불어서 다시 운동, 러닝 시작하신 분들도 정말 많이 계신 것 같고 산책도 많이 하시는 것 같고 여름에 너무 더워서 저도 막 운동을 잠깐 쉬었다가 다시 조금 운동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확실히 하고 안 하고의 차이가 있더라고요. 가볍게라도 이렇게 산책하시는 거 너무 좋습니다. 또 남편분과 함께라서 더 행복한 시간이실 것 같아요. 신청해주신 손태진의 첫 마음 그대로를 1990님도 같이 신청해주셔서 이 노래 들을 거고요. 이어서 0570님의 신청곡 정은지 하림의 하늘바라기 두 곡 듣고 올게요.

0: 사무실 분위기가 왜 이래?
1: 우린 페이퍼 프렌드라 행복한데.
0: 문서 세단기, 코팅기, 서류 재본기의 강자라는 페이퍼 프렌드?
1: 그럼 업무 효율, 시간 절약, 철저한 AS로 우리의 업무 파트너지.
0: 사무기기 쇼핑은 페이퍼 프렌드에서 해야겠다.
1: 제조원
2: 현대 오피스.
3: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4: 하루 한 번 챙겨요. 30다 데이팩
3: 건강해.
4: 하루 한 번 전해요. 30다 데이팩 사랑해.
5: 건강도 사랑도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참 쉽다.

0: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 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환인제약.
1: 술 마셨는데 자리 어디 보지?

0: 가볍고 편한 안전화 스타젠.
1: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첫 번째. 국내 대형 병원과의 협업부터 모바일 헬스케어까지 차원이 다른 메디컬 서비스가 시작됩니다.
2: 파크로쉬 서울원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3: 우리 사회 훈훈한 소식들 전해드리는 굿뉴스 퀴즈 시작할게요. 2017년부터 이름을 밝히지 않고 꾸준히 나훔을 이어온 경남의 한 익명 기부자가 최근 집중호우로 피해를 본 주민들을 돕기 위해서 성금 500만 원을 전달했다는 소식입니다. 기부자는 지난 21일 경남의 한 모금기관 앞에 현금 500만 원과 국화 한 송이, 손편지가 담긴 상자를 두고 갔는데요. 손편지에는 집중호우로 희생된 분들을 애도하고 삶의 터전을 잃은 수재민들을 위로하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고 합니다. 이 기부자는 지난달에도 베네수엘라 지진 피해 주민들을 위해서 500만 원을 전달하기도 했는데요. 재난이 있을 때마다 국화 한 송이와 손편지를 함께 보내면서 편지 마지막에는 정확히 언제인지 정하지 않은 날을 뜻하는 뭐뭐 날이라는 표현을 남긴다고 합니다. 자, 여기서 문제 드릴게요. 이 기부자가 매번 남기는 이 말은 무엇일까요? 1번 어느 날, 2번 월급날, 3번 생일날. 특정한 하루를 가리키는 말이 아니고요. 예를 들면 이번 편지에는 이렇게 적었어요. 2026년 8월의 뭐뭐 날. 1번 어느 날, 2번 월급날, 3번 생일날. 정답 보내주실 곳 문자번호 샵 8001번이고요.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 미니는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정답은 뉴스 듣고 와서 9시 5분에 발표할게요. 10cm의 쓰담쓰담 0365님의 신청곡 전해드릴게요.

0: 지금 시각은 8시 57분입니다.
1: 울산 MBC 캠페인 한화솔루션 협찬입니다.
2: 안녕하세요. 울산도서관 사서 서예린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하루는 어떠신가요? 시간에 쫓기어 정신없이 보내시진 않으신가요? 독서는 나의 이야기가 끝나면 너의 이야기를 들려달라는 작은 안부 같습니다. 오늘은 별일 없었는지 기분은 또 왜 그런지 누군가가 오랫동안 썼다 지우기를 반복하며 고민 끝에 건네는 인사처럼요. 요즘처럼 바쁜 일상에서 나의 안부를 물어줄 책 한 권 챙겨보시는 건 어떨까요? 따뜻한 한 권의 책이 당신에게 말을 걸어올 겁니다.
1: 울산 MBC 캠페인 한화솔루션 협찬입니다.

0: 당신의 샷이 나눔이 됩니다. 2026 울산 MBC 체리티 칼라시 9월 30일 수요일 울산CC에서 총 60팀 240명이 함께하는 특별한 라운드가 펼쳐집니다. 안신의 프로와 고경민 프로의 특별한 참여부터 웰컴 기프트와 만찬, 행운권 경품과 프로 사인 물품, 그리고 총 상금 1,500만 원. 즐거운 라운드가 따뜻한 나눔으로 이어집니다. 울산 MBC 체리티 클래식 9월 9일까지 전화 052-247-0559 또는 온라인으로 지금 신청하세요. 이 행사는 울산 MBC가 주최 주관하고 TNC 글로벌이 함께합니다.
1: 지진이 발생하면 당황하지 말고 이렇게 따라하세요. 운전 중일 경우 비상등을 켠 후 도로 오른쪽에 차를 세우고 열쇠를 꽂은 상태에서 문을 잠그지 않은 채로 대피하세요. 건물 밖으로 나오면 떨어지는 유리, 간판 등에 주의하고 가방이나 손으로 머리를 보호하며 최대한 건물과 떨어져 이동하세요. 낙하물이 없는 운동장이나 공원 등 넓은 공간으로 신속히 대피하고 침착히 질서를 지키며 라디오나 공공기관의 안내방송에 따라주세요. 지진 발생 시 지켜야 할 행동요령, 당황 대신 당장의 실천으로 안전을 지켜주세요.
2: 표준 FM 97.5MHz 여러분의 울산 문화방송입니다. HLAU SFM
3: 밝은 소식 유익한 정보 울산 문화방송.
2: 여러분의 울산 문화방송이 9시를 알려드립니다.
4: MBC 9시 뉴스입니다. 히말라야 산악지대가 있는 네팔 중북부 지역에서 대규모 홍수가 발생해 9명이 숨지고 외국인 290여 명을 포함한 여행객 380명가량이 실종됐습니다. 현지 시간 26일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이날 네팔 중북부 바그마티주 일대에 폭우가 내리면서 대규모 홍수가 발생했습니다. 우리 외교부는 현지에서 수력발전소를 건설하던 한국남동발전과 두산에너빌리티 소속 한국인 직원 8명이 연락 두절됐다고 밝혔습니다. 두산에너빌리티 소속의 또 다른 한국인 10명도 현지에서 고립돼 현재 네팔 정부가 투입한 구조 헬기를 기다리고 있다고 외교부는 전했습니다. 제주 실종사건 허위 종결 사태를 계기로 경찰이 최근 3년간 종결된 실종사건 전수점검에 나선 데 이어 비대면 사건 종결을 원칙적으로 금지했습니다. 경찰청이 행정안전부에 보고한 실종수사팀 운영 쇄신안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종결된 실종사건 약 31만 건 가운데 허위 종결 가능성이 높은 비대면 종결 사건 등을 분류해 실종자 안전 여부와 사건 처리 적정성 등을 다시 확인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화통화 등으로 실종자의 안전을 확인하는 비대면 종결은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경찰관 대면을 거부할 경우에는 행정복지센터나 소방 등의 협조를 받아 직접 안전을 확인하기로 했습니다.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지난해 1월 일어난 서부지법 폭동의 가담자들에게 피해 복구 비용 11억 원을 배상하라며 민사소송을 냈습니다. 법원행정처는 오늘 서부지법 폭동 사태 가담에 유죄 판결이 확정된 5명을 상대로 물적 피해 복구 비용 11억 7,589만 9,770원과 지연 손해금을 구하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소송의 원고는 대한민국으로 법원행정처는 헌정질서를 문란케 하고 사법부 독립을 정면으로 위협했으며 법치주의와 민주주의 근간을 뒤흔든 사건인 이 폭동 가담자들에 대해 반드시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내일 오전부터 전남권과 경남권, 제주도에 비가 시작되겠고 경기 북부와 강원 북부 내륙에도 아침부터 낮 사이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경기 북부와 강원 북부에 5에서 30mm, 전남권과 경남권은 최대 60mm입니다. 특히 경남 남해안 많은 곳에는 80mm 이상의 많은 비가 쏟아지겠고 시간당 20mm 안팎의 강한 비가 집중되는 곳도 있겠습니다. 서울지방 현재 기온 28도입니다. 차혜린이었습니다. MBC 9시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5: MBC 라디오 캠페인 ESG 우리가 가야 할 길입니다.
6: 기록적인 폭염이 이어지면서 더위를 극복하기 위한 제품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옷 속에서 찬물이 순환하는 냉감조끼가 개발되는가 하면 목에 두르는 일회용 얼음 타올이 출시됐고요. 에어컨이 가동되는 작은 방을 여러 개 설치해서 더위를 피하기도 하죠. 예전 같으면 웃어 넘길 법한 제품이지만 살인적인 더위를 겪고 나니 꼭 필요하겠다 싶어집니다. 새로운 냉각용품이 필요해지는 세상. 더위를 견디기 위한 제품이 늘어나는 만큼 우리가 마주한 기후위기의 현실도 돌아봐야겠습니다.
5: 이 캠페인은 오늘도 당신 편 MBC 라디오에서 전해드렸습니다.
7: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8: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울산문화방송에 대한 재허가와 관련해 시청자 여러분의 의견을 접수하고 있습니다. 더 나은 방송을 위해 많은 참여를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9: 지금 시각은 9시 5분입니다.
10: 우리의 오늘을 이야기하고 내일을 응원하는 시간. 오늘도 당신 편 이재은입니다. 오늘도 당신 편 이재은입니다. 3부 시작했고요. 굿뉴스 퀴즈 정답 발표할게요. 이 익명의 기부자가 매번 남긴다는 뭐뭐 날 어떤 날일까요? 최동남님 정답 1번 어느 날. 기부자님도 어느 날 어느 순간 행복하시길 바라요 하면서 글 남겨주셨어요. 오늘 당첨자는 미니에서 뽑았습니다. 동남님 축하드리고요. 오늘의 끝곡 선곡권 당첨되셨어요. 듣고 싶은 노래 지금 골라서 미니에 올려주시면 이따가 끝곡으로 들려드리겠습니다. 이번에도 편지 끝에도 이름 대신에 2026년 8월의 어느 날이라는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어느 날은 이 기부자가 성금을 전달할 때마다 사용하는 표현이라고 해요. 국한송이랑 손편지 함께 남기는 것도 오랫동안 이어온 방식이라고 합니다. 이번까지 이름을 밝히지 않고 전한 기부금이 모두 약 7억 6천만 원에 이른다고 하네요. 이번에 전달한 500만 원도 기부자의 뜻에 따라서 지역 복구와 또 이재민들의 일상 회복을 위해서 쓰일 예정이라고 합니다. 오늘도 훈훈한 굿뉴스 퀴즈 만나봤고요. 오늘도 당신 편 이재은입니다. 3, 4부는요. 안 터지는 맥스부탄, 환인제약, 휴온스 글로벌, 현대오피스, 음식물 처리기 휴렉과 함께합니다.
11: 여기 부탄가스 주세요.
12: 네.
11: 오, 안 터지는 맥스부탄이네요. 우와, 근데 가스레인지도 맥스네요.
12: 당연하죠. 맥스는 안전하니까.
11: 맥스 안 터져요.
13: 부탄가스 하면 맥스. 휴대용 렌즈도 맥스. 함께 사용하면 두 배로 안전합니다.
11: 맥스.

0: 안 터져요.
1: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환인제약.
2: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이야기. 오늘도 당신 편. 이재은입니다. 미래를 걱정하고 사람의 상처받고 스스로를 채찍질하면서 조금씩 지쳐가는 마음. 여러분의 마음은 안녕하신가요? 일주일에 딱 하루 우리의 마음을 들여다보는 시간입니다. 내 마음 보고서. 오늘도 오당재 공식 마음 지킴이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오동훈 선생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3: 네, 안녕하세요. 오동훈입니다.
2: 선생님 한 주 동안 별일 없으셨죠?
3: 네. 근데 이제 조금 더위가 한풀 꺾였나 했더니 네. 또 다시 더워지더라고요.
2: 그러니까요.
3: 좀 힘들었어요.
2: 이럴 때일수록 건강관리 잘하셔야 되는데 근데 벌써 또 8월의 마지막 수요일이에요. 말씀대로 아직 덥긴 하지만 그래도 여름도 다 갔다 이렇게 생각하면 조금 아쉽다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 꽤 계시더라고요.
3: 그렇죠. 또 이제 8월 말이고 9월이다 하면은 이제 또 계절이 바뀌는 느낌이
2: 맞아요.
3: 나니까 좀 그런 마음도 드실 수 있을 것 같아요.
2: 네.
3: 사실은 계절 자체가 아쉬운 게 아니라 이 계절 동안에 있었던 추억들을 떠나보내는 느낌이라서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 뇌는 신기하게도 이 힘들었던 순간보다는 그 안에 섞여있던 어떤 좋은 장면들 뭐 휴가 때 좀 즐거웠던 기억이라든지
2: 네.
3: 여름밤에 더운데 뭐 마셨던 맥주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또렷하게 남겨두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 참 고생했다라는 마음이랑 벌써 지나갔네라는 아쉬움이 동시에 드는 게 사실은 좀 자연스러운 감정인 것 같아요.
2: 생각해보면 그러면 우리 뇌가 우리가 좀 긍정적인 편인가 보네요.
3: 그렇죠. 왜 지나고 나서 보면은 힘들었던 기억들도 그래도 뭐 나쁘지는 않았는데
2: 맞아요.
3: 하면서 뭔가 한 번 더 뭐 같은 걸 해보고 싶다든지 그때로 돌아갔으면 좋겠다든지 이런 생각들 하실 때 있잖아요.
2: 네.
3: 네. 그런 것들이 비슷한 기전입니다.
2: 오 그렇군요. 자 오늘 내 마음 보고서 1부에서 예고해드린 대로 정말 오랜만에 여러분이 보내주신 사연으로만 가득 채워가려고 하는데요. 내 마음 보고서 게시판과 문자 게시판에 상담을 요청하는 사연들이 차곡차곡 쌓여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하나씩 소개를 해보고 선생님 답변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시간으로도 참여 가능하니까요.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 사연 적어서 보내주세요. 문자번호 샵 8001번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이고요. 미니는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익명 요청이 필요하신 분들은 익명이라고 표시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사연부터 바로 소개해 드릴게요. 첫 번째 사연은 이혜경님이 보내주셨는데요. 저는 물건을 잘 못 버려요. 미니멀 라이프를 시도해 보려고 하는데 뭘 버리고 뭘 그대로 둬야 할지 결정을 내릴 수가 없네요. 냅다 버리자니 그 물건에 얽힌 추억이 사라져 버리는 것 같고 안 버리자니 집이 너무 어지럽고 하루는 큰맘 먹고 눈에 거슬리는 잡다한 것들을 모아서 쇼핑백에 한가득 싸가지고 나갔는데요. 찰나의 순간에 생각이 바뀌어서 그냥 집으로 가지고 들어왔답니다. 이런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물건 하나 버리는 것도 결단을 못 내리는 제 자신이 너무 못나 보이고 몽땅 끌어안고 산 결과 집 내부는 아주 우중충합니다. 제 마음 뭐가 문제일까요?
3: 혜경님 얘기를 들으면서 저도 좀 뜨끈한 그런 마음이 들기도 하는데
2: 네.
3: 젠디는 어떠세요? 이거 좀 잘 버리시는 편인가요?
2: 버릴 그 종류별에 좀 다른 것 같아요. 뭐 다 쓴 물건이나 뭐 화장품 이런 거는 잘 버리는 편인데 저도 그 약간 추억이 담긴 물건이라든지
3: 그쵸.
2: 그동안 뭐 내가 일했던 공부했던 막 그런 자료 같은 거 이런 거 좀 쌓아놓는 편인 것 같아요.
3: 맞아요. 저는 아주 10년이 넘었는데 학생 때 공부하던 그런 노트들
2: 진짜요?
3: 버리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절대 혜경님이 유별나거나 결단력이 없어서 그런 거는 아니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2: 네.
3: 심리학적으로 보면은 사람은 이제 뭔가를 내 걸로 인식하는 순간에 그 물건의 가치를 실제보다 훨씬 더 크게 느끼는 경향성이 있습니다. 이걸 소유 효과라고 부르거든요. 남이 보기에는 그냥 낡은 물건이지만 나한테는 이제 이 물건에 얽힌 시간, 사람, 감정 이런 게 다 딸려 있으니까
2: 네.
3: 버린다는 게 곧 그런 어떤 추억들을 지우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죠.
2: 맞아요.
3: 그러니까 미련이 남는 게 당연하겠고요. 거기다가 물건을 하나하나 버릴까 말까 판단을 하다 보면은 우리

0: 뇌 입장에서는 굉장히 소모가 많이 됩니다. 예, 결정 피로라고 우리가 부르죠.
1: 네.
0: 그래서 어떤 판단을 담당하는 뇌의 부위가 너무 결정한 것들이 많아버리면 지치게 되는 거예요.
1: 네.
0: 그래서 나중에는 오히려 아무 결정도 못 내리고 그냥 아, 가져가자 이렇게 돼버리는 경우도 있을 것 같아요.

0: 네. 이 물건을 이제 기억할 수 있는 수단이 남으니까 실제로 이 사진으로 기록을 남긴 사람들이 실제 물건을 정리할 때 훨씬 마음의 부담을 덜 느낀다라는 연구 결과들이 존재를 합니다.
1: 네.
0: 두 번째로는 버린다 안 버린다 딱 잘라서 정하는 게 어렵다라고 한다면은 그런 애매한 것들을 상자에 담아서 날짜를 써두시는 걸 추천하고 싶어요.
1: 오.
0: 그리고 기한을 정하는 거죠.
1: 오.
0: 3개월이든 6개월이든 이런 정해놓은 기간 동안에 이 상자를 한 번도 안 열어봤다
1: 네.
0: 하면은 그때는 미련 없이 버리는 걸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네. 사진을 찍어두시고 또 버리기 애매한 건 상자에 담아서 날짜 적어놓는 거
0: 맞습니다.
1: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사연 소개해드릴게요. 익명을 요청하셨는데요. 모 기관에서 민원을 응대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평소에도 여러 가지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데 그중에 지금 생각나는 것만 적어보자면 1번 주차장 이용 후에 주차료 2,000원을 납부하지 않고 출차해서 여러 차례 문자와 전화를 드렸더니 피하다가 다른 번호로 전화를 걸었더니 받아서 고작 2,000원 때문에 이렇게 전화를 하는 거냐며 반문하시던 분. 2번 처리 기한이 10일 정도 걸리는 건을 신청한 다음에 당장 오늘 내로 처리해 주지 않으면 이로 인한 손해를 책임질 거냐고 호통치시던 분. 3번 성인인 대학생 자녀가 본인 부주의로 다친 일을 우리 애가 다친 걸 어떻게 책임질 거냐 항의하고 검토 과정이 필요한데도 당장 결론을 내놓지 않으면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넣겠다던 분. 아, 이런 민원들에 지쳐서 이제는 나가 떨어질 지경입니다. 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 진짜. 아, 민원 응대하시는 분들 너무 힘들죠.
0: 진짜요. 진짜. 너무 막 듣는데 제가 다 숨이 막히는 기분입니다.
1: 네.
0: 이게 또 하루에 하나 이런 일이 있어도 굉장히 이제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 것 같은데
1: 네.
0: 정말 매일매일 몇 건씩 이런 일들이 있을 거란 말이죠.
1: 맞아요.
0: 네, 지쳐서 나가 떨어질 지경이다. 말씀이 충분히 이해가 가요.
1: 네.
0: 저희가 저번 주에도 아마 얘기를 좀 나눴던 것 같은데
1: 네.
0: 이 상담 업무나 민원을 처리하는 부서에 계신 분들이 참 감정 스트레스를 많이 겪는 것 같습니다. 심리학에서는 이제 전치라는 개념으로 설명을 하죠.
1: 네.
0: 화가 난 사람들이 사실 화의 진짜 원인, 뭐 규정이라든지 시스템이라든지 아니면 본인 상황인 경우들이 제일 많죠.
1: 네.
0: 네. 이런 거를 막상 어떻게 해결할 수는 없으니까 만만하게 화를 쏟을 수 있는 대상을 찾아가지고 그걸 터뜨리는 거죠. 그게 이제 눈앞에 민원 처리하시는 이제 상담원 분들이 되는 경우들이 많은 것 같아요. 문제는 이런 감정을 받아내는 분들께서는 진짜 내 감정을 밖으로 표출할 수 없다는 데 있죠.
1: 네.
0: 화가 난다고 민원인한테 맞대응을 하면은 사실은 여러 가지도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요.
1: 그렇죠.
0: 그래서 진짜 감정과 겉으로 보여야 되는 이런 감정들 사이에 틈이 벌어지게 되는데요.
1: 네.
0: 이게 계속해서 벌어지다 보면은 정말로 많이 소진이 되고 우울증까지도 발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1: 네.
0: 일단 절대로 이 문제는 사연자분이 해결할 문제가 아니라 민원인들이 태도를 고쳐야 될 문제고 이걸 지켜줘야 될 시스템이 필요하다라는 거를 꼭 짚어드리고 싶어요.
1: 네.
0: 이게 뭔가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에 계속 이제 생각이 머물다 보면은 내 탓을 좀 하게 되는 경우들이 생기거든요.
1: 그렇죠.
0: 근데 그런 문제 아니다. 네, 이 얘기를 꼭 드리고 싶고요.
1: 네.
0: 그럼에도 해볼 수 있는 걸 찾는다면은 첫 번째, 출근을 할 때 민원 응대용 나로 스위치를 켜고 퇴근할 때 그 스위치를 끄는 나만의 신호를 하나 정해보는 겁니다.
1: 오, 좋다.
0: 자리에 앉으면서 책상 위에 놓인 이제 작은 피규어를 이제 바로 세웠다가 돌려놨다가 이런 작은 동작들도 좋아요.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우리 뇌한테 아 지금은 업무 모드고 이거는 진짜 내 감정이 아니야 라고 좀 튕겨낼 수 있는 방패막을 만들어주거든요.
1: 네.
0: 예. 그리고 둘째. 유독 힘든 어떤 민원이나 통화를 끝낸 후에는
1: 네.
0: 곧바로 다른 업무에 들어가지 마시고 천천히 심호흡을 하면서 마음속에 떠오르는 감정에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네.
0: 내가 지금 억울함을 느끼고 있구나라고 속으로 말을 해보는 거죠. 근데 이게 참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감정을 의식적으로 언어로 짚어내다 보면은 뇌의 흥분도가 눈에 띄게 가라앉는다라고 해요. 이것만으로도
1: 네.
0: 이름을 붙여주는 것만으로도 그래서 이런 방법들 기억을 좀 해주시면 좋겠어요.
1: 일단 나의 문제가 아니라는 점 기억하시고 이거 되게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민원 응대용 나로 스위치를 켜고 끄는 거.
0: 그렇죠. 저도 이제 진료실에 이 피규어들을 네네. 몇 개 책상 앞에 세워놨는데 이렇게 돌려놨다가 예.
1: 너무 귀여우시다.
0: 환자분들을 향해 놨다가 이렇게.
1: 예. 그 이런 이 방법이 어디 뭐 책에 나와요? 아니면 선생님이 생각하신 거예요?
0: 아니 심리학적으로 이런 네. 어떤 리추얼이라고 하죠. 어떤
1: 방법
0: 일종의
1: 있어요?
0: 의식을 만들어 놓는 게 구분을 짓는 데 도움이 된다라고 하는데
1: 네.
0: 제가 이제 피규어로 그거를 해보니까 나름대로 또 스위치가 크고 켜지는 느낌을 좀 받더라고요.
1: 오, 너무 좋네요.
0: 예, 한번 해봤습니다.
1: 네, 우리 사연자분도 한번 해보시면은 도움이 조금이라도 될

0: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사연 만나볼게요. 익명 요청. 선생님, 저는 가정폭력으로 이혼을 했어요. 그 후로 성인 남자를 보면 무서운 기분이 들고 자꾸 움츠러들어요. 혼자 낯선 곳에서 자는 것도 못해서 경남이나 강원도처럼 먼 지역에 가게 되면 숙박을 못하고 휴게소에서 잠깐 눈을 붙이는 한이 있더라도 무리해서 집에 와요. 동호회 사람들과 단체로 어딜 가도 방에 혼자 있으면 불도 못 끄고 버티고 버티다가 겨우 잠들고요. 지금은 이직을 준비 중인데 제 상태가 이래서 사람들과 마주쳐야 되는 직장은 꿈도 못 꿉니다. 저 나아질 수 있을까요? 사람이 무서워요. 사연 소개해드리는데 너무 마음이 아프네요.
1: 그러니까요. 일단은 먼저 하시기 어려운 얘기를 이렇게 들려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0: 네.
1: 굉장히 힘든 시간을 보내셨을 텐데 지금 이 겪고 계신 두려움이 절대 나약해서 그런 게 아니다라는 말씀을 꼭 먼저 드리고 싶어요.
0: 네.
1: 우리 몸에는 이제 위험을 감지하면은 자동으로 경계태세에 들어가는 시스템이 존재합니다. 그런데 가정폭력처럼 사실 제일 안전해야 될 집이라는 공간에서 반복적으로 위협을 겪게 되면은 이 경계 시스템이 계속 켜짐 상태로 고정이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실제 위험이 사라져도, 그러니까 별다른 위험이 없는 뭐 낯선 숙소 아니면 그냥 새로운 동료 이런 이제 사람들을 만났을 때에도 똑같이 경보기가 울리면서 불안을 좀 크게 느끼게 되는 거예요.
0: 네.
1: 이 경계 시스템이 끊임없이 안전을 확보하라라는 신호를 보내니까 불도 못 끄고 혼자서 잠도 못 자고 집으로 자꾸만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겁니다.
0: 네.
1: 이런 부분들 분명히 좋아지실 수 있지만 사실은 의지만으로는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트라우마 외상을 전문으로 다루는 정신과나 상담센터를 좀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0: 네.
1: EMDR이라고 해가지고 안구 운동을 이용해서 기억을 재처리하는 기법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트라우마 치료에 상당히 효과가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해볼 수 있는 곳들을 찾아보셔도 좋겠고요.
0: 네.
1: 일상 속에서는 이제 안전 신호들을 좀 늘려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낯선 숙소에 가야 되는 상황이다라고 한다면은 인터넷을 통해서 미리 방 구조를 확인을 해보거나 사진 같은 것 들을 보면은 조금 불안감이 누그러질 수 있겠죠.
0: 네.
1: 그리고 갈 때 내가 좋아하는 뭐 향초라든지 푹신한 인형이라든지 나를 안심시키는 작은 물건들을 챙겨 가셔서 스스로 편안하다는 메시지를 주는 겁니다.
0: 네.
1: 그럼에도 이제 불안이 확 올라오는 순간이 있다라고 한다면은 이제 즉석으로 사용할 수 있는 안전 기법이 있거든요.
0: 네.
1: 정신과에서도 실제로 쓰는 방법인데 감각에 집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거 5개, 손에 만져지는 거 4개, 들리는 소리 3개를 찾자라고 하는 겁니다.
0: 네.
1: 그러면 이제 강제적으로 나의 의식의 포커스가 바깥을 향하게 되겠죠.
0: 그렇겠네요.
1: 이렇게 하면서 나를 불안하게 하는 어떤 기억들로부터 잠깐 떨어질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이 긴장을 누그러뜨리는 데 좀 도움이 됩니다.
0: 아, 눈에 보이는 거 5개, 손에 만져지는 거 4개,
1: 소리 3가지.
0: 3가지. 아. 네. 아, 우리 사연자분께 진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또 여러분이 보내주신 사연 만나보고 있는데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계속해서 상담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김현철 씨의 노래 흘러간다 듣고 올게요.

0: 김현철의 흘러간다 듣고 왔습니다. 노래 듣기 전에 상담해드렸던 사연의 주인공이 문자를 보내주셨네요. 고맙습니다. 안 그래도 아까 동호회 사람하고 통화하는데 저보고 답답하다고 하더라고요. 속상했어요. 난 그 사람이 어려워서 움츠러든 건데. 눈 5개, 손 4개, 귀 3개 기억하고 노력해볼게요. 고맙습니다. 노래 듣는데 눈물이 나네요. 오늘 그만 울어야 하는데 유유 하면서.
1: 아이고. 네.
0: 속상하셨겠다.
1: 네, 그러니까요. 근데 우리가 주변 사람들의 속도에 너무 억지로 맞추려고 할 필요가 없죠.
0: 네.
1: 내 마음의 속도라는 게 있는 거니까 다시 한번 좀 마음을 다잡고 힘을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0: 네. 이수재님이 피규어 스위치 온 스위치 오프. 마침 제가 민원과에서 일하는 직장인이라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전 국민이 다 이 강연을 들었으면 좋겠네요 하셨는데 아 진짜 우리 선생님 강연을 하시면 따라다니면서 들으실 분들 많으실 것 같아요.
1: 말씀만으로도 지금 진짜 큰 힘이 됐습니다. 제가 위로를 받는 느낌이에요.
0: 진짜 우리 수요일마다 선생님 오실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요. 좀 전에 저희가 또 사연이 올라와서 1338님이 보내주신 문자를 소개해드릴게요. 2년 전 추석에 시어머니와 안 좋은 일이 있어서 지금까지 왕래를 안 하고 있어요. 난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다 큰 애들 앞에서 제가 하는 게 마음에 안 드셨는지 소리 지르고 윽박 지르고 너무 무시하시는 것 같아서 그대로 조용히 나와버렸어요. 그런 적이 한두 번이 아니라서 마음이 쉽게 안 풀리네요. 또 추석이 다가오는데 남편은 같이 갔으면 하는데 전 안 가려고요. 마음이 불편하긴 하지만 시어머니한테 무시당하고 스트레스 받는 것보단 나을 것 같아서요. 제가 잘못하고 있는 걸까요? 저는 어찌해야 좋을까요? 하고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1: 진짜 네 너무 속상하셨을 것 같아요.
0: 그러니까요.
1: 네. 그리고 참 사연자분께서 착한 마음을 좀 가지신 분이라고 느끼는 게
0: 네.
1: 사실 거기다가 대놓고서 좀 저 같으면 화를 내고 원성도 높였을 법한데 그러게요. 그냥 조용히 나왔다는 것 자체가
0: 네. 잘 참으셨죠.
1: 그러니까요. 이런 얘기들 참 많이 듣게 되고 특히 이제 명절이 가까워져 보니까 비슷한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또 많이 계시는 것 같습니다.
0: 네.
1: 저는 이런 얘기를 들을 때 항상 좀 말씀드리는 게 내 마음이 최우선이 되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려요.
0: 네.
1: 주변 사람을 위하는 거 생각하는 것도 결국에는 내 마음에 에너지가 있어야 할 수 있는 거거든요.
0: 그쵸.
1: 내가 막 다 고갈되고 상처나면서까지 다른 사람을 지킬 수 없을 뿐더러 의미도 사실 없습니다.
0: 네.
1: 나를 지키는 선택을 하시는 게 절대 나쁜 게 아니다라는 말씀 꼭 드리고 싶고요.
0: 네.
1: 사실 이제 이거는 제 신조이기도 한데 저는

0: 는 내가 불편하다는 거를 상대도 알아야 한다라는 생각을 저는 기본적으로 해요. 좋은 게 좋은 거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1: 네.
0: 표현하지 않으면 몰라요. 특히 이 시어머니처럼 몇십 년 동안 이 언어나 행동의 패턴이 바뀌지 않은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정말 확실하게 표현을 해야만 합니다.
1: 어떻게 표현해요?
0: 그런 의미에서 안 가시는 거.
1: 안 가는 거.
0: 네, 저는 권유를 드리고 싶어요.
1: 네.
0: 그래야지 시어머니도 조금이라도 생각을 하시고 바뀌실 거예요. 네, 그래서 절대 죄책감 갖지 마시고
1: 네.
0: 이게 내 마음을 지키는 선택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와, 좋네요. 내 마음이 최우선이라는 거 항상 기억하시고 1338님 안 가는 거에 대해서 죄책감 느끼지 말라. 선생님 말씀 들으시고 속이 좀 후련해지셨을 것 같아요. 1338님 문자 보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자, 그리고 또 이번에 만나볼 사연은요. 저희가 시간이 좀 없긴 한데 일단 전시현님 고1 아이를 어떻게 대해야 할까요? 고등학교 올라가서는 학원도 다 그만두고 학교에서 야간 자율학습만 하고 있는데요. 아무것도 안 하고 계속 SNS만 합니다. 공부 좀 하라고 하면 공부 얘기는 꺼내지도 말라고 협박을 하고요. 엄마에 대한 모든 게 원망뿐인 아이를 어떻게 대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하셨네요.
0: 네. 아, 이 참 제일 좀 다루기 어려운 나이대
1: 그러니까.
0: 친구들이죠.
1: 네.
0: 이 사연만으로도 굉장히 좀 고민과 네. 어떤 갈등 같은 것들이
1: 그쵸.
0: 좀 마음에 많이 좀 와닿는 것 같습니다.
1: 네.
0: 네. 참 진료실에서 많이 듣는 주제인데요. 저희 조금 이제 시간 여유를 가지고서
1: 네.
0: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1: 광고 듣고 와서 저희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0: 한낮에 최고 기온이 33도 이상인 상태가 며칠간 계속되는 폭염은 막대한 경제적 손실은 물론 우리의 건강과 생명까지 위협합니다. 폭염특보가 발령되면 한낮에는 가급적 외출을 피하고 실내로 직사광선이 들어오는 것을 차단합니다. 외출을 할 땐 반드시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고 최대한 가벼운 옷을 입습니다. 물은 약 15분 간격으로 자주 마시고 운동 후에는 스포츠 음료로 염분과 미네랄을 보충해야 합니다. 매일 기상정보에 귀를 기울이고 예방수칙을 철저하게 따르는 것만이 이 폭염으로부터 건강을 지키는 길입니다.
1: 지금 시각은 9시 30분입니다.
2: 긴 하루의 마무리, 여러분의 이야기가 머무는 곳. 오늘도 당신 편, 이재은입니다. 오늘도 당신 편 이재은입니다.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오동훈 선생님 모시고 내 마음 보고서 함께하고 있는데요. 앞에서 우리 전시현님의 사연 만나봤어요. 고등학교 1학년 아이 SNS를 계속하고 공부 좀 하라고 하면은 막 공부 얘기 꺼내지 말라고 협박을 하고 엄마한테 원망을 하는 이 아이를 어떻게 대해야 될지 모르겠다 하는 사연이었습니다.
3: 네, 맞아요. 애정을 갖고 아이를 많이 지켜보시고 계실 텐데 이렇게 네. 원망만 쏟아낼 때는 서운함도 크실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쵸. 일단 고1이면은 내 인생을 내가 결정하고 싶다라는 욕구가 가장 강하게 올라오는 시기죠.
2: 네.
3: 근데 이때 부모가 공부 얘기를 꺼내면은 사실 아이 귀에는 조언이 아니라 또 나를 원하는 방향으로 통제하려고 하네.
2: 아, 통제.
3: 라는 신호로 들리기가 쉬워요.
2: 네.
3: 그러다가 반발심이 앞서면 이제 진짜로 어떤 대화까지도 단절이 되게 되는 거죠.
2: 네.
3: SNS에 몰두하는 것도 이제 비슷한 맥락으로 볼 수 있는데요. 현실에서는 부모님과의 관계도 답답하고 성적에 대한 부담도 있는데 SNS를 보다 보면은 이제 거기에 집중을 하게 되면서 그런 압박 없이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네, 즐길 수가 있잖아요.
2: 네.
3: 그러니까 말하자면 좀 도피를 하는 그런 마음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2: 아, 도피.
3: 네. 그러면 뭐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게 참 고민이실 텐데.
2: 그러니까.
3: 마음은 급하시겠지만 고1이라
2: 네.
3: 역설적으로 공부 얘기를 잠시 내려놓으시는 게 관계를 풀어가는 데는 도움이 됩니다. 며칠만이라도 일단은 성적이나 네. 학원 얘기를 완전히 빼고 그냥 아이의 관심사가 될 만한 것들을 좀 따라간다는 느낌으로 대화를 시도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2: 네.
3: 오늘 뭐 재밌는 거 본 거 있어? 엄마 뭐 보려고 하는데 추천해 줄 수 있는 거 있어? 이런 식으로 대화를 좀 시작을 해보시면 좋겠어요. 답을 안 하거나 네. 퉁명스러운 대답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거는 이제 엄마가 나를 통제하거나 감시하는 게 아니라 뭔가 나에게 뭐 진정한 대화를 시도를 하는구나라는 신호를 느끼게 하는 거죠. 그리고 아이가 원망을 쏟아

0: 보면은 거기에 대해서 사실 마음이 불편하니까 그건 내가 이래서 그랬던 거야. 너 그건 사실이 아니야라고 계속 좀 정정을 하려고 하시는 경우들이 많은데 네. 그러지 마시고 그냥 숨을 천천히 고르면서 야 이렇게 느꼈구나라고 받아주시는 거. 예, 요걸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1: 네.
0: 이러면은 이제 아이의 마음의 방어벽이 좀 누그러지면서 대화의 물꼬를 트는 일이 생길 겁니다. 근데 이 과정이 사실 하루아침에 되지는 않습니다.
1: 그래요.
0: 그리고 대화 시도가 여러 번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잘 안 된다 한다면은 사실 부모 자녀가 함께 참여하는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도 방법이 됩니다.
1: 네.
0: 제3자가 있으면은 일단은 서로 감정이 격해지지 않고 순차적으로 좀 대화가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1: 네.
0: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으니까 네. 한번 좀 고민을 해보시고요. 시원님께서 좀 이렇게 포기하지 않고 방법을 찾고 계신 것 자체가
1: 네.
0: 아이한테는 또 언젠가는 이 마음이 전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1: 그러니까요. 아이들 대하는 게 참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자, 다음 사연도 소개해드릴게요. 익명 요청하셨는데요. 26살 취업을 준비 중인 청년입니다. 저는 11년 전 중학교 2학년 때 사고로 후천적 시각장애인이 되었고 학창시절 내내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학교폭력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이 학교폭력 이후로 누군가 저에게 싫은 소리를 하거나 저에 대해서 지적을 하면 얼굴이 새빨개질 정도로 화가 치솟습니다. 이렇게 화가 올라오면 물건을 집어던지고 부서야 마음이 가라앉습니다. 운동으로도 풀어보려고 해봤고 술도 마셔봤지만 소용이 없었어요. 정신과 진료도 3년 넘게 받고 있는데 약물도 효과가 없고 심리치료, 미술치료, 명상치료 다 소용이 없습니다. 화를 못 참겠고 어떻게 풀어야 할지 방법을 모르겠어요. 검진 결과 진단명은 우울증, 불안장애, 공황장애, 분노조절장애인데 대학병원으로 옮겨서 다시 검사를 받아보려고 합니다. 어떻게 방법이 없는 걸까요? 도와주세요 하셨어요.
0: 아, 예, 또 마음이 굉장히 무거워지는 사연입니다.
1: 그러게요.
0: 네, 11년 동안 참 많은 거를 혼자 견뎌오셨는데
1: 네.
0: 사실 시력을 잃었다라는 것도 정말 힘든 일인데 이것 때문에 폭력까지 당하셨다라고 하니까 상처가 정말 크셨을 것 같습니다.
1: 네.
0: 의학적으로 보면요. 이 학교폭력처럼 이제 오랜 기간 반복된 위협 속에서는 분노가 나를 지키는 유일한 무기로 학습되는 경우가 많죠. 화를 내거나 물건을 부숴야만 내가 이제 저항을 한다라는 어떤
1: 네.
0: 뜻을 전달할 수 있고 이게 이제 생존을 위한 반응일 수 있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 반응이 성인이 된 지금까지도 조금만 아픈 기억을 건드리는 상황이 되면은 자동으로 튀어나온다는 거죠.
1: 네.
0: 사실 분노는 그 밑에 있는 더 오래된 상처들 뭐 억울함이라든지 무력감 인정받지 못하는 데서 오는 아픔을 감추는 2차적인 감정인 경우가 많습니다.
1: 네.
0: 그래서 약물로 그냥 감정의 강도만 조절을 하거나 지금의 화를 다루는 접근만으로는 좀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기는 어려워서 예, 제자리 걸음처럼 느껴지실 수 있을 것 같아요.
1: 네.
0: 그래서 대학병원으로 옮기시려고 한다라고 했는데 저는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 아, 그래요?
0: 예, 옮기실 때 일단은 지금까지 시도했던 여러 가지 치료들 그리고 어떤 느낌을 받았는지를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려주시면 좋겠고요.
1: 네.
0: 트라우마 자체를 다루는 아까 EMDR 같은 치료법도 말씀을 드렸었고 뭐 신체 기반에 있던 치료법들이 또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가능한지를 또 상의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1: 네.
0: 그리고 꼭 드리고 싶은 얘기가 회복은 절대 일직선으로 가지 않는다라는 거거든요.
1: 오, 무슨 뜻이에요?
0: 우리가 치료를 시작하면은 뭔가 이 일직선 그래프처럼 금방 내가 회복에 도달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네. 그렇지 않아요. 마치 주식시장의 그래프처럼 오르락내리락을 반복을 하면서 조금씩 나아지는 거거든요.
1: 네.
0: 여러 치료를 거치고도 여전히 힘드신 지금이 실패가 아니라 여러 갈래 길을 다 걸어보고 옳은 치료법을 찾아가는 과정 속에 있는 거다.
1: 네.
0: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1: 아, 우리 익명 요청하신 사연자 분이 또 마음이 참 아프네요.
0: 네.
1: 네. 우리 좀 회복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사연 보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오늘 상담 이렇게 해봤는데 오늘 오랜만에 청취자분들의 사연으로 함께했거든요. 선생님 어떠셨어요?
0: 사실은 이렇게 라디오나 인터넷 통해서 전해주신 사연에 답을 드리다 보면은
1: 네.
0: 죄송한 마음이 들 때가 참 많아요. 아무래도 이제 제한된 내용만으로 그쵸. 짧은 시간 안에 얘기를 하다 보니까
1: 네.
0: 아, 좀 피상적인 얘기로 답답함을 풀어드리지 못하는 경우가 많지 않을까? 이런 좀 걱정과 아쉬움이 항상 있습니다.
1: 네.
0: 제가 드린 말씀이 문제를 100% 해결해드릴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상황을 좀 풀어나가는데 작은 실마리라도 되셨으면 좋겠어요.
1: 네. 오늘 답변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드리고요. 저희 여기서 인사드리고 다음 주에 선생님도 뵙도록

안치환의 내가 만일 1947님이 신청해 주신 노래 듣고 왔습니다. 김윤희님이 어휴 선생님 죄송하시다니요. 아니에요. 늘 잘 듣고 있습니다. 동훈 선생님 감사해요 하고 글 남겨주셨고 1338님이 아까 사연 보내주셨잖아요. 감사 눈물 나요. 제 사연에 공감해 주셔서 이렇게 글을 남겨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선생님과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저절로 좀 위로와 힘을 얻게 되는 그런 힘이 있으신 것 같아요. 선생님한테 목소리도 너무 이렇게 좋으시고 항상 정성껏 이렇게 상담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누군가 내 마음을 이렇게 누군가에게 솔직하게 털어놓고 내 이야기를 들어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한결 좀 기분이 나아지고 가벼워질 때가 있잖아요. 이 시간 정말 위로가 되셨을 것 같고요. 다음 주에도 계속해서 여러분 함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4520님이 75살 큰형부가 오늘 뇌수술 후에 중환자실에서 회복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쾌차하길 기도해 주세요. 아 많이 걱정되시겠어요. 큰 수술

수술 잘 이겨내시고 하루빨리 회복하시기를 저도 기도하겠습니다. 가족분들도 많이 마음 졸이고 계실 텐데요. 부디 좋은 소식 들려오시길 바라면서 우리 4520님 함께 응원할게요. 그리고 4562님은 젠디 오늘도 퇴근 준비하면서 출첵해요. 퇴근하는 길에 김밥을 사가야 할까요? 크크. 이 김밥은 요리 초보인 제가 예전에 쌌던 아들 소풍 김밥이에요. 하고 사진까지 보내주셨는데 아까 오프닝에서 저희 김밥 얘기했더니 아마 보내주신 것 같아요. 요리 초보라고 하셨는데 요리 초보를 하기에는 너무너무 김밥을 잘 만드셨는데요. 김밥 옆으로 그 소시지에 이렇게 눈도 있는 귀여운 캐릭터 모형처럼 이렇게 만드셨고 메추리 알에 눈에다가 코도 만들고 이건 뭘로 만드신 거지? 당근인가? 그 위에 벼슬까지, 닭 벼슬까지 이렇게 표현을 해주신 여러분 뭔지 아시죠? 아이들 도시락 쌀 때 예쁘게 이렇게 눈, 코 입 꾸며가지고 하잖아요. 아 너무 예뻐서 귀여워서 먹을 수가 없을 것 같은데 요리 초보 절대 아닌 것 같습니다. 4562님. 그리고 1029님은 젠디 방송 잘 듣고 있어요. 아들이 키우던 쿠키라는 푸들 강아지가 있는데 아들이 지방으로 떠나면서 제가 키우게 됐어요. 근데 애가 힘이 없네요. 아들이 없는 걸 아나 봐요. 사료도 잘 안 먹고 의기소침해 있네요. 사람이나 짐승이나 사랑해주는 사람을 아는지 점점점 하고 사진을 보내주셨어요. 너무 힘이 없어. 어떡해. 푸들 강아지 쿠키가 그 애착 베개인가? 베개 위에 이렇게 축 늘어져가지고 누워있는 사진이에요. 너무 안쓰럽다. 아마 진짜 아드님이 없는 거를 알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기운이 없는 것 같은데 그래도 동물도 적응을 하잖아요. 우리 1029님과 또 적응을 해나가면서 시간을 보내다 보면 다시 이렇게 활기찬 쿠키의 모습으로 돌아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랑도 많이 해주시고 맛있는 것도 챙겨주시고 산책도 해주시고 간식도 잘 챙겨주시고 하다 보면 다시 원래의 쿠키의 모습으로 돌아오지 않을까 싶어요. 3178님 저는 흰머리 생기는 게 무서워요. 요즘 한 개씩 보이는데 정말 나이가 든 것 같아서 서글퍼요. 저희가 오프닝에서 또 요즘 어떤 게 무서우시냐 이런 이야기를 했었는데 우리 3178님은 흰머리 생기는 게 무섭다고 이야기를 해주시네요. 그렇죠. 나이가 들면 정말 나도 모르는 사이에 흰머리가 생기는 것 같고 뭐 나이가 들어서라기 마음이 들기도 하죠. 손태연님 오늘 연차 쓰고 카페에 앉아서 재은님 책을 읽었는데 하루 만에 다 읽어버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이렇게 재밌게 읽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자 지금부터는 여러분의 내일 일기 받아보겠습니다. 내일은 8월의 마지막 목요일인데요. 여러분 뭐 하실 건지 내일 계획도 공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문자 번호 샵 8001번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 미니는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올게요. 정경화의 나에게로의 초대.

0: 건강한 내일을 여는 글로벌 헬스케어 기업 휴원스.
1: 아, 사무실 분위기가 왜 이래?
2: 우린 페이퍼 프렌드라 행복한데.
1: 문서 세단기, 코팅기, 서류 재분기의 강자라는 페이퍼 프렌드?
2: 그럼 업무 효율, 시간 절약, 철저한 AS로 우리의 업무 파트너지.
1: 사무기기 쇼핑은 페이퍼 프렌드에서 해야겠다.
2: 제조원
3: 현대 오피스.
4: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휴레큐.

0: 잠시 후 하루 끝의 경제 습관, 박정호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가 이어집니다.
1: 오늘도 당신 편 이재은입니다. 함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보내주신 내일 일기 만나볼게요. 김방현님이 내일이라 점점점 뭐 당연하겠지만 출근 하고 보내주셨어요. 괜히 시크하신데 당연히 직장인분들 내일 출근하시겠죠. 오늘 하루도 잘 마무리하시고요. 내일 또 힘내서 출근하시길 바랍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도 뭔가 그런 작은 소소한 즐거움 하나씩 챙기시면서 기분 좋은 목요일 보내셨으면 좋겠어요. 전주영님 내일 젠디 보름이네요. 내일은 둥근 보름달을 봐야겠어요. 오, 내일 보름이에요? 오, 그렇군요. 내일 또 하늘을 올려다 봐야겠네요. 서정성님은 내일 빨래 돌려서 옥상에 널고 F45 운동하고 집에 와서 점심 먹고 쉴 듯요. 아, 이거 알아요. 이 펑셔널 45? 45? 이 호주에서 시작된 운동이죠. 45분

동안 여러 가지 운동을 하는 걸 말하는 거잖아요. 45분 세션에서 최대 750칼로리를 소모하도록 목표하는 기능성 운동이라고 합니다. 45분 동안 750칼로리 소모가 가능하다니 그만큼 엄청 이제 고강도 운동을 하시는 거겠죠. 정성님 잘 챙겨 드시고 운동도 열심히 하시고 좋은 하루 보내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굿뉴스 퀴즈 당첨자 최동남님이 골라주신 최동남님 골라주신 곡은요. 오 선곡권 감사합니다. 최백호님의 기다려야지 신청합니다. 모두 행복한 밤 되세요 하고 이렇게 신청곡 보내주셨어요. 아, 오늘 또 최백호님의 목소리로 오늘 하루를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다려야지 전해드릴게요. 저는 내일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내일도 당신 편 이재은입니다.

0: 지금 시각은 9시 57분입니다.
1: 울산 MBC 캠페인 SK에너지 협찬입니다.
2: 안녕하십니까? 울산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장 권학선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마음은 안녕하신가요? 우울감은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는 마음의 신호이며 혼자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울증은 기분이 잠시 가라앉는 것과 달리 2주 이상 우울한 기분과

0: 과 의욕 저하, 수면과 식욕의 변화 등이 지속되어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조기에 발견하고 도움을 받으면 충분히 회복할 수 있습니다. 내 마음의 작은 변화를 살피고 규칙적인 생활과 가벼운 운동, 주변 사람들과의 대화 같은 작은 실천이 우울 예방의 시작입니다. 혼자 견디지 마시고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당신의 마음을 돌보는 오늘의 작은 실천이 더 건강한 내일을 만들어갑니다.
1: 울산 MBC 캠페인 SK에너지 협찬입니다.

0: 울산 MBC는 2017년부터 지상파 초고화질 방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무료 초고화질 방송인 UHD 방송은 2017년 7월 이후 출시된 LG, 삼성 제품만 지상파용 수신 안테나를 통해 직접 수신이 가능합니다. 자세한 수신 방법은 울산 MBC 홈페이지를 참조하거나 울산 MBC 디지털 기술부 299-1114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 해마다 발생하는 재난재해, 태풍, 폭설, 지진 등 재난이 발생하게 되면 2차 사고의 확률이 매우 높은데요. 그렇다면 재난 발생 시 가스 사고는 어떻게 예방해야 할까요? 먼저 재난이 발생할 경우 중간 밸브를 잠그고 대피해야 하며 돌아와서는 호스와 배관 연결 부위를 점검해야 합니다. 가스 누출이 의심될 경우에는 곧바로 가스 공급소 또는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신고하여 조치 후 가스를 사용하도록 해야 합니다. 가스 사고, 평상시 철저한 점검만이 나를 지키고 내 가족을 지키는 길입니다.
2: 표준 FM 97.5 MHz 여러분의 울산 문화 방송입니다. HLAU SFM.
3: 혈액 순환에도 좋고 기억력 감퇴에도 좋다는 거지?
4: 은행잎 추출물이라서 둘 다에 좋대.
5: SK 케미칼 기넥신 F정 80mg.
2: 뇌 건강을 함께 SK 케미칼이 10시를 알려드립니다.
6: MBC 10시 뉴스입니다. 5.18 민주화운동 폄훼 논란이 제기된 국민의힘 이진숙 의원에 대한 제명 촉구 결의안이 범여권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국회는 오늘 본회의를 열고 국회의원 이진숙 제명 촉구 결의안을 총 투표수 159표 중 가 157표, 부 1표, 무효 1표로 가결했습니다. 이준석 의원은 본회의장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5.18을 성역화하겠다는 민주당의 의지가 전 세계에 선포됐다며 5.18과 관련된 것이라면 말도 하지 마라, 토론회도 하지 말라는 대한민국이 된 것인데 말하는 자유를 민주당 일당 독재가 빼앗았다고 반발했습니다. 향 정신성 의약품을 비대면으로 처방받고 매니저에게 대리 수령하게 한 혐의를 받는 가수 싸이, 박재상 씨가 약식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서부지검은 지난달 22일 의료법 위반 혐의를 받는 박 씨와 서울 소재 대학병원 교수 등을 약식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박 씨 매니저와 또 다른 의료진 등 4명에 대해서는 기소 유예 처분을 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박 씨는 2022년 2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서울에 있는 한 대학병원에서 대면 진료 없이 향 정신성 의약품인 자낙스와 스틸록스를 처방받고 이를 매니저에게 대리 수령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청와대가 추가 세수를 재원으로 내년부터 신설되는 미래 대응 기금에 대해서 책임 있는 재정 운용을 위해 마련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오늘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예상하지 못했던 대규모 세수가 내년에도 들어올 것 같다며 재정의 역할과 국가 채무 방향에 대한 것을 미래 대응 기금으로서 기존 재정 운용 방식을 탈피하려 한다고 밝혔습니다. 반도체 호황에 따라 세수가 증대되는 현재 상황을 천재이루의 기회라고 보고 지방주도 성장과 초격차 기술, 미래를 위한 신산업 투자, 메가 프로젝트, 세븐시스로 불리는 7개 분야 등 정부의 미래 투자를 위한 기금 조성이 필요하다는 설명입니다. 날씨입니다. 내일 오전부터 전남권과

0: 경남권, 제주도에 비가 시작되겠고 경기 북부와 강원 북부 내륙에도 아침부터 낮 사이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경기 북부와 강원 북부에 5에서 30mm, 전남권과 경남권은 최대 60mm입니다. 특히 경남 남해안 많은 곳에는 80mm 이상의 많은 비가 쏟아지겠고 시간당 20mm 안팎의 강한 비가 집중되는 곳도 있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 25도, 광주 26도 등 전국이 21도에서 26도의 분포를 보이겠고 낮 최고 기온은 서울 31도로 오늘과 비슷하거나 조금 낮겠습니다. 차혜린이었습니다. MBC 10시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1: MBC 라디오 부채인지 캠페인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이희준입니다. 고속도로를 운전할 때 가장 위험한 것, 바로 졸음운전입니다. 고속도로 사망자의 70% 이상이 졸음과 전방주시 태만으로 발생하고 있는데요. 이를 막기 위해서 한국도로공사는 휴식포인트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 드라이브라는 앱을 설치한 후 고속도로 휴게소나 졸음쉼터를 방문하면 휴식을 안내하는 알림이 오는데요. 이 알림을 누른 다음 15분 이상 휴식하면 최대 500원 상당의 포인트가 적립되고 이 포인트는 전국 커피 전문점 등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운전하다가 졸리면 포인트 받고 쉬어가세요. 작은 변화가 더 좋은 세상을 만듭니다. SK 브로드밴드 소상공인 더드림 성공 패키지가 함께합니다.
2: 예고 없이 발생하는 화재 사고, 고층 건물에서 발생한다면 어떻게 대피해야 할까요? 화재가 난 것을 발견했다면 먼저 화재경보기를 누르고 119에 신고해주세요. 옷에 물을 묻혀 입과 코를 막고 몸을 숙여 낮은 자세로 대피하세요. 닫힌 문을 열 때는 손등으로 문의 온도를 확인하세요. 손잡이가 뜨겁다면 절대 열지 마세요. 문이 열리며 산소가 유입돼 폭발하듯 불이 번질 수 있습니다. 화재 발생 시 승강기보다는 계단을 이용해주세요. 화재로 인해 승강기가 오작동할 경우 갇힐 수 있습니다. 대피 요령을 기억해 고층 건물 화재에서 안전하게 대피하세요.
3: 지금 시각은 10시 5분입니다.

0: 박정호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
1: 안녕하십니까, 박정호입니다. 미국 연방 대법원이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에 제동을 걸면서 걷어들였던 관세를 다시 돌려주기 시작했습니다. 환급 규모만 해도 우리 돈으로 수백조 원인데요. 그런데 정작 환급금은 기업들이 받으면서 이 돈의 진짜 주인이 누구인지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관세 환급 대란의 전말, 잠시 후 업되는 기업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비트코인 가격이 석 달 만에 다시 8만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일부 알트코인들은 이보다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는데요. 특히 가상자산 시장을 움직이는 자금 흐름이 달라지면서 알트코인에도 과거와 같은 상승 흐름이 이어질 수 있을지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달라진 가상자산 시장의 분위기와 앞으로의 전망, 잠시 후 김준우 쟁글 대표 모시고 알아보겠습니다. 8월 26일 수요일 박종호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 잠시 후에 시작합니다.
2: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하루 한 번 챙겨요. 잠시 딱 데이팩 건강에 하루 한 번 전해요. 잠시 딱 데이팩 사랑해.
3: 건강도 사랑도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잠시 딱 데이팩
2: 하루 한 번 데이팩 잠시 딱 데이팩
3: 건강기능식품.
4: 더위에 지친 작업 현장을 구하라.
5: 강력 냉풍으로 쿨하게 작업 현장을 시원하게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4: 에어렉스 무더운 여름에 이동식 확실한 에어컨. 파트너. 원하는 곳 어디든지 시원하게
5: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4: 에어렉스
6: 샤브올데이. 온 가족 에너지 충전 샤브올데이 여름 제철 신메뉴. 완도 전복 보양식으로 든든하게 여름 별미 강원도식 막국수에 마라탕 마라샹궈까지 달콤한 곡성 생멜론 디저트로 완벽한 마무리. 올여름 맛있는 외식 가족 에너지 충전은 샤브올데이에서.
7: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전화 1577-1352 1577-1352.
8: 안전하는 오늘부터.

0: 안전운전 더 가볍고 편한 안전화 스타젠.
1: 경제생활에 플러스가 되는 아주 경제적인 시간. 박정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
2: 존재감을 쭉쭉 높여가는 기업 이야기, 업되는 기업 시간입니다. 하수정 경제전문기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3: 네, 안녕하세요.
2: 기자님, 오늘 어떤 얘기 해주시나요?
3: 오늘은 미국의 관세 이야기 들고 왔습니다.
2: 네.
3: 지난 2월에 미국 연방대법원이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가 위법하다라면서 관세를 돌려줘라라고 판결한 초유의 일이 있었잖아요.
2: 예.
3: 실제로 5월부터 순차적으로 기업들이 냈던 관세가 환급되기 시작했거든요. 그리고 이번 달에 이제 8월에 어닝 시즌 때 기업들이 환급금을 얼마나 받았는지 잇따라 공개가 됐습니다. 근데 이제 기업들이 정부한테 돌려받은 돈을 어떻게 써야 되는가, 그걸 두고 이제 미국에서 뜨거운 논란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세금이라는 거는 이제 물건값에 반영돼서 최종적으로 소비자들이 부담을 했을 텐데,
2: 네,
3: 정부는 기업한테 환급을 해줬잖아요.
2: 네.
3: 그렇기 때문에 좀 논란이 됩니다. 어떤 기업은 소비자 가격을 인하하겠다, 또 어떤 기업은 소비자들한테 직접 환불을 해주겠다라고 하고, 또 어떤 기업은 입을 꾹 닫고요. 자기네가 꿀꺽 챙긴 것도 있습니다.
2: 네.
3: 그래서 이제 이곳 저곳에서 소비자 소송이 번지고 있거든요. 그 이야기 들을 좀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2: 네, 듣고 보니까 이거 관세 환급이 이루어져도 소비자들한테 전부 다 그 혜택이 가지 않는 상황인가 보네요.
3: 맞아요. 아직까지는 근데 관세 환급이 완료된 상황은 아니고요.
2: 네.
3: 기업들도 어떻게 처리할 건지 모두 밝힌 상황은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분위기로만 보면 이제 대대적인 관세 환급 잔치에서 소비자들이 확실히 소외돼 있는 상황은 맞아요.
2: 네.
3: 최근에 이제 미국 주요 매체에서 보도한 관세 환급 관련 기사를 제가 좀 떠왔습니다.
2: 네.
3: 일단 CNN에서 이제 며칠 전에 보도하기로는 관세 때문에 소비자 가격이 올랐는데 대부분 기업들은 환급받은 돈을 돌려주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제 보도를 했어요. 근데 CNN은 사실 좀 대표적인 반 트럼프 매체로 꼽히잖아요. 그래서 다른 매체들 톤도 좀 살펴봤더니만 포브스 같은 경우가 이제 월마트, 타겟 같은 미국 유통업체는 수십억 달러를 환급을 받았고, 그런데 여전히 많은 소비자들은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또 헤드라인을 뽑았고요. 포춘지도 어떻게 보도를 했나 봤더니 이제 수십억 달러의 횡재를 한 미국 대기업들이 소비자들한테 돌려주는 기업도 있지만 돌려주지 않는 기업도 있다, 이런 헤드라인을 뽑았더라고요. 그러니까 포브스나 포춘 둘 다 친기업의 또 이제 중도 성향으로 평가를 받는데도 불구하고,
2: 네,
3: 이제 이번 관세 환급 이슈에 대해서는 일단 기업들이 횡재했다라는 톤이고 소비자들은 혜택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다라는 톤으로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2: 그렇군요. 구체적으로 하나씩 여쭤보겠습니다. 미국 법원이 2월에 관세 환급하겠다라는 그 관세가 정확히 어떤 종류의 관세고 또 규모도 좀 알려진 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3: 네. 그 작년 4월로 거슬러 올라가 보면,
2: 네,
3: 그 트럼프 대통령이 해방의 날 관세라는 이름으로 전 세계 거의 이제 모든 국가를 대상으로 무차별적인 세금 폭탄을 던졌잖아요. 그래서 다들 이제 충격을 먹고 굉장히 대대적인 보도가 됐습니다. 국가별로 뭐 10%에서 50%까지 관세율을 추가로 때렸단 말이죠. 미국 무역 적자를 해소하겠다라는 이제 취지였는데 그때 근거가 된 법이 IEEPA, 그러니까 국제 비상경제 권한법, 일종의 그러니까 경제적 뭐 비상계엄 뭐 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2: 네,
3: 이게 이제 1977년도에 만들어진 법인데,
2: 예,
3: 이제 국가 비상사태 때 대통령이 무역을 규제할 수 있게 돼 있고 이제 트럼프 행정부는 이 규제에 이제 관세를 매기는 게 포함된다라고 해석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올 2월에 이제 미국 연방 대법원이 이거는 대통령이 권한을 남용한 거다, 이 관세는 위법이다라고 못을 박았

있잖아요. 예. 세금은 사실 의회의 권한인데 이제 행정부에서 헌법에 어긋나게 이제 세금을 걷었다라고 판단을 한 거죠. 결국 이제 트럼프 행정부가 걷었던 세금을 다시 이제 나눠줘야 되는 그런 총극이 벌어지게 된 겁니다. 미국 정부가

0: 우리나라가 올해 이제 국가 예산이 700조 원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대한민국 정부가 1년 동안 쓰는 돈의 3분의 1 정도 되는 금액을 미국 정부가 이제 기업들한테 돌려줘야 되는 거죠.
1: 예.
0: 8월 기준으로 환급해야 될 관세 1,660억 달러 중에 환급 신청이 수락된 금액이 1,290억 달러예요. 네. 이거는 관세청이 이제 승인을 했기 때문에 시기의 문제지 이제 기업들이 무조건 이제 받게 될 금액입니다.
1: 예.
0: 그리고 이제 재무부에 이관된 금액이 1,000억 달러예요. 이거는 이제 재무부한테 돈이 입금이 됐기 때문에 이건 곧 이제 기업들이 받게 될 금액인 거예요.
1: 예.
0: 1,000억 달러가. 그리고 이미 S&P 500 기업 중에서 환급액을 공시한 규모가 이제 96억 달러고 현금으로 이미 아, 나 받았다라고 발표한 곳만 21억 달러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기업들 계좌에 지금 관세 환급이 현금이 이제 막 꽂히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수입 신고 건수로 따지면요. 이게 5,300만 건이에요.
1: 네.
0: 5,300만 건을 1분에 한 건씩 처리한다고 치잖아요.
1: 예.
0: 그럼 100년 걸려요.
1: 야.
0: 이렇게 어마무시한 규모의 환급이 이루어져야 하다 보니까
1: 네.
0: 대법관 중에 한 명이 뭐라 그랬냐면 관세 돌려주는 일이 난장판이 될 수도 있겠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만큼 이제 엄청난 행정력이 투입되는 작업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 세관이 지금 아예 이제 전용 시스템을 만들었어요. 케이프라고. 그래서 이 전용 시스템 덕분에 그나마 이제 절차가 예상보다는 빠르게 진행되고 있거든요. 하지만 이제 중소기업이라든지 아니면 복잡한 통관 이력을 가진 그런 수입 업체들은 환급을 받으려면은 좀 상당 기간 이제 시간이 소요된다. 이제 대기가 필요하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1: 그렇군요. 자, 그러면 대기업 중에서 이미 환급 받은 곳도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어떤 기업인지 궁금합니다.
0: 네.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공시한 대기업들의 환급액을 정리한 표를 보시면
1: 네.
0: 8월 12일 기준으로 보고된 가장 큰 규모의 환급권으로는 애플입니다. 애플이 22억 달러, 그러니까 3조 원이나 환급을 받았어요.
1: 예.
0: 그리고 포드 13억 달러, 나이키 10억 달러, 페덱스 8억 달러 이렇게 쭉 받았고 그런데 이제 저 사진이 이제 보도되고 그 사이에 몇몇 기업들이 이제 추가로 실적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관세 환급액을 공시를 했거든요. 근데 보니까 월마트가 애플 환급 액보다 더 많이 받았더라고요. 무려 29억 달러.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4조 원의 환급액을 한꺼번에 받았습니다.
1: 예.
0: 그래서 환급액은 이 정도면은 기업 실적에도 사실 영향을 많이 줄 수밖에 없잖아요.
1: 네.
0: 지금 월마트 2분기 실적이요. 관세 환급 효과가 반영되면서 시장의 예상치를 웃돌았어요. 근데 이제 주가는 급락했습니다. 왜냐하면 관세 환급이라는 일회성 이벤트를 빼면 이제 기대에 못 미쳤다라는 이유입니다.
1: 네.
0: 월마트 경쟁사인 대형마트인 타겟, 이 타겟도 10억 달러 이제 환급 받았는데 이것 덕분에 이제 타겟의 올해 2분기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이제 두 배나 뛰었습니다.
1: 그렇군요. 자, 그러면 관세 환급은 미국 수입 업체들한테만 주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나라도 대표적으로 미국에 수출 많이 하는 기업들 많은데 우린 뭐 아무 혜택이 없는 건지 그런 게 궁금하네요.
0: 관세라는 거는 이제 상품이 이제 국경을 통과할 때 부과되는 세금 이잖아요.
1: 예.
0: 근데 보통은 수입하는 상품에 부과하는 수입 관세를 의미하잖아요.
1: 예.
0: 그러니까 원칙적으로는 수입업자한테 세금을 물립니다.
1: 네.
0: 그래서 세관 서류에 아, 이 물건 제가 수입합니다라고 이름을 올린 사람을 IOR, 그러니까 수입 신고인이라고 하고요.
1: 예.
0: 이 수입 신고인한테 관세 고지서가 날아가고 환급을 받을 때도 이 사람한테만 갑니다. 그런데 현실은 훨씬 복잡합니다.
1: 예.
0: 그러니까 이 수입 신고인이라고 할지라도 실제로 관세를 모두 부담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DDP라는 무역거래 조건이 있거든요.
1: 예.
0: 그러니까 이거는 수출업자가 수입업자 대신 관세를 내주는 거를 말해요.
1: 예.
0: 그러니까 보통 수입업자가 갑의 위치에 있고
1: 예.
0: 수출업자들은 을이 이제 많잖아요.
1: 네.
0: 그러니까 관세를 수출업자가 부담하는 조건으로 아, 우리가 다 관세까지 부담할게요. 물량 받아주세요. 이렇게 물량을 공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1: 예.
0: 근데 한국 기업들 상당수가요. 이 DDP 방식으로 수출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1: 아하.
0: 이럴 경우에는 수출업체가 가만히 있으면은 관세를 절대 돌려받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서류상의 수입 신고인만 환급받도록 돼 있기 때문에 DDP로 관세를 부담했던 수출 기업들이 환급을 받으려면
1: 예.
0: 별도의 서류 증빙을 해서
1: 예.
0: 미국 수입 업체들하고 환급급 정산을 그 협의를 해야 되는 건데요.

0: 사실
1: 쉽지
0: 이게
1: 않을 것 같은데.
0: 그렇죠. 그러니까 가불관계상 쉽지 그렇죠. 않은 측면이 있습니다.
1: 예, 말씀 듣고 보니까 이게 간단한 얘기가 아니네요. 네. 가끔 소비자들에게도 전가할 것 같기도 하거든요. 네, 그렇지 않습니까?
0: 네, 그 말씀하신 대로 이제 미국 수입 업체들이 관세를 소비자 가격에 반영해서요. 네. 실제 가격이 인상됐을 경우가 있을 수 있잖아요. 예. 그러면 이제 관세 부담을 소비자가 진 거잖아요. 근데 이거 역시 관세 환급은 서류상의 수입 신고인 미국 수입 업체들이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세 부담이라는 거는 이제 세 갈래로 나눌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수출 업체가 대신 내준 몫이 있을 수 있고, 그리고 소비자한테 가격으로 넘긴 몫이 있을 수 있고, 그리고 수입 업체가 이제 뭐 마진 깎아가지고 실제로 떠안은 몫이 있을 수가 있는 거죠. 세 갈래로. 예. 근데 이 세 개가 뒤섞여 있지만 애초에 이제 관세를 누가 부담했는지 판단하는 절차는 세관에는 없습니다. 그리고 그걸 정확히 발라내는 것도 사실 쉽지가 않은 문제입니다. 예. 그러니까 만약에 예를 들어서 한국 중소기업이 도시락 김을 월마트에 납품을 할 때 DDP로 했다. 그리고 월마트는 소비자 가격의 관세 인상분을 일부 얹어가지고 가격 인상을 했다. 이럴 경우에는 도시락 김 관세 인상에 대해서 한국 기업하고 미국 소비자들이 부담을 졌는데, 정작 관세 환급은 서류상의 수입 신고인인 월마트가 가져가게 되는 거잖아요. 네. 실질적으로 누가 관세를 부담했나. 그리고 이게 1660억 달러, 230조 원에 달하는 그런 어마무시한 규모의 환급액을 돌려받아야 될 돈의 진짜 주인은 누구인가. 이거에 대한 논란이 지금 커지고 있는 배경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1: 네. 야, 이거 자칫 잘못하면요. 수입업자들에게 수출업자의 돈, 그리고 소비자의 돈이 다 몰아주는 그런 형국이 됐던 이벤트로 끝날 가능성도 있네요.
0: 네.
1: 자, 그러면 세금 돌려받은 기업들이 막대한 환급금을 어떻게 쓸지 결정은 했나요?
0: 크게 이제 네 부류로 나눠져요. 예. 제가 좀 일일이 확인을 해가지고 표에다가 한번 넣어봤어요.
1: 아이고.
0: 그러니까 물론 이제 이거 외에 이제 다르게 이제 움직이는 기업들도 있을 수 있겠지만 공개적으로 밝혀진 것만 한번 예. 정리를 해봤습니다. 일단 소비자들한테 돌려주는 곳, 확실히 돌려주는 곳은 이제 물류회사들이에요. 해외 직구 해보신 분들은 좀 아실 텐데 물건이 도착할 때 이제 페덱스나 UPS의 관세 청구서가 같이 들어가 있어요.
1: 예.
0: 그래서 누가 언제 어떤 소포에 관세를 얼마 냈다라고 추적이 되다 보니까 돌려줄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아마존 같은 경우도 해외 직접 배송을 구입해서 고객이 수입 관세를 낸 것으로 이제 환불하겠다. 그렇게 딱 적혀 있으면
1: 네.
0: 그러니까 추적이 가능하면 그 사람들한테는 환불하겠다라고
1: 예.
0: 밝혔습니다. 근데 이제 유통업체들 보면은 이제 제품 가격을 내려가지고 소비자들한테 혜택을 돌려주겠다라고 밝힌 데가 있어요.
1: 예.
0: 이제 월마트, 코스트코, 타겟 다 그런 취지로 얘기를 했습니다.
1: 네.
0: 가장 많은 환급액을 받는 월마트는 직접 소비자한테 돈을 돌려주지는 않겠지만 뭐 소고기하고 학용품 뭐 이런 이제 만 개 정도의 제품의 가격을 낮추는데 이제 관세 환급금을 쓰겠다라고
1: 예.
0: 했습니다. 입니다.
1: 예.
0: 그런데 또 따지고 보면 사실 가격 인하라는 게 사실 그 실행력을 검증하기가 불가능하다 이런 문제도 있기는 있어요. 그러니까 어차피 하려던 할인 행사를 하는 건지 아니면 뭐 선심성으로 조금 일부 품목만 하고 말 건지
1: 예.
0: 그리고 정말 과감하게 회사가 마이너스 마진을 이제 감내하고라도 가격 을 낮춰가지고 소비자가 혜택을 받게 할 수 있는 건지 소비자 입장에선 사실 정확히 알 수가 없는
1: 그렇죠.
0: 거잖아요.
1: 예.
0: 그래도 이거는 좀 나은 측에 속하는 겁니다.
1: 예. 그런데 말씀을 쭉 듣고 보니까 그러면 더한 곳들도 있다는 얘기가 되는데요.
0: 그러니까 그냥 회사가 환급금을요 자기네가 이제 사용하겠다. 이런 곳이 꽤 많아요.
1: 야, 어느 회사입니까?
0: 애플 같은 경우는 3조 원이나 돌려받는데 예. 가격이나 언급이 없었습니다.
1: 아.
0: 이거를 이제 미국 내에 시설 투자에 쓰겠다라고 이제 밝혔어요.
1: 예.
0: 그리고 콜라 파는 펩시코. 여기는 이제 가뜩이나 지금 원자재나 운송비 인플레이션 부담이 됐는데 이거 잘 됐다. 그 비용 충당하는 데 쓰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맥코믹이라고 혹시 아실지 모르겠는데
1: 예.
0: 그 스테이크 시즈닝 되게 유명한 거 있어요. 미국
1: 네.
0: 가정집에 하나씩 다 있거든요. 후추도 있고 그 시즈닝 가루 파는 그 맥코믹 기업은요. 거기도 이제 중동전쟁 때문에 비용 상승이 지금 너무 심한데 이제 그거 메우겠다. 우리 환급금 들어오면 이렇게 얘기했고 TJX라고 미국에서 유명한 그런 할인 매장이 있거든요. TJ Maxx, 뭐 마샬스 뭐 이런 매장.

0: 예정입니다. 그 기업은요, 환급 금액 3분의 1을요, 그 직원 급여하고 보너스에 썼습니다.
1: 네.
0: 그리고 이제 세금을 돌려받았는데 어떻게 쓸지 입을 꾹 다물고 있는 기업들도 있어요.
1: 네.
0: 그러니까 컨퍼런스 콜이나 언론에서 질문을 했단 말이죠. 근데
1: 네.
0: 환급 사용처에 대해서 계획을 밝히지 않은 곳들이에요.
1: 야, 이건 어딥니까 또.
0: 나이키가 이제 지난 6월 말에 분기 실적을 발표했는데 순이익이 400% 급증했단 말이죠.
1: 예.
0: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어요. 이게 환급금 덕분이었던 건데 뭐 CNN, 포춘, 폭스 비즈니스 이런 언론사에서 물었는데 가격 내릴 거야? 라고 물어봤는데 입을 꾹 다물고 대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1: 말씀을 좀 듣고 보니까 배째라 하는 기업들도 미국에 많네요. 자, 그럼
0: 네.
1: 이런 상황이면 미국 소비자들도 가만히 있지 않을 것 같은데요.
0: 네, 맞아요. 이제 소비자들이 이제 관세 환급금을 돌려달라라는 집단 소송이요. 지금 미국 내에서 100건이 넘습니다. 코스트코, 아마존, 나이키, 룰루레본, 이케아, 닌텐도, 소니 이런 유명한 기업들이요. 피소 대상에 줄줄이 올라가 있어요.
1: 예.
0: 근데 이게 이제 미국 기업 만은 아니고 이제 미국의 물건을 판 회사면 국적을 안 가려요.
1: 예.
0: 그러니까 일본 브랜드들이 대거 피소됐습니다. 뭐
1: 예.
0: 유니클로, 닌텐도 다 포함됩니다. 이 회사들의 미국 법인이 정부 이제 소송에 휘말렸거든요. 일본 기업들이요 지금 굉장히 적극적으로 근데 대응을 해가지고 미국 현지에서 보도가 꽤 나고 있거든요.
1: 예.
0: 유니클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소비자가 낸 가격하고 우리가 실제로 낸 관세 사이에 연결고리가 없다 이런. 주장을 했어요. 그러니까 소비자 가격이 오른 것 중에서 얼마나 관세 몫인지 소비자들은 추측만 하고 있다. 거기에는 면허가 상승, 뭐 인건비 상승, 물류비 상승 이런 게 이제 반영이 된 거다. 이런
1: 네.
0: 논리인 거예요.
1: 예.
0: 닌텐도 대응은 특히 또 강경한데
1: 네.
0: 닌텐도는 미국 정부를 상대로 이자까지 포함한 전액 환급 소송을 일단 먼저 냈고요.
1: 예.
0: 적극적으로 이제 세금을 환급받겠다 이런 의지를 보였었거든요. 근데 변호인단 이제 이번 소비자 소송 변호인 인단 언급을 보면은 소비자들은 구매 시점에 표시된 가격을 알고 산 거 아니냐. 그러니까 환급을 해줄 필요가 없다. 이런 주장을 한 거예요.
1: 야, 받을 건 더 받고 줄 건 안 주겠다.
0: 예. 네, 그러면서 이제 다음 달에 게다가 가격 인상을 예고하고 있거든요.
1: 예.
0: 그래서 좀 욕을 먹고 있습니다.
1: 그렇군요. 저는 우리 기업들의 상황도 궁금합니다. 어떻습니까?
0: LG전자가 이미 이제 미국 정부로부터 관세 환급을 받았어요.
1: 예.
0: 그리고 LG에너지솔루션, 삼성 SDI 뭐 이런 곳들도 관세 환급 신청에 나섰다 이런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대다수 중소 수출 기업들은 좀 답답한 상황이에요.
1: 예.
0: 그러니까 미국의 관세 부과 대상의 물품을 수출한 국내 기업이 2만 한 4천 곳 정도 되거든요.
1: 예.
0: 이 중에 6천 곳, 그러니까 25%가 그 아까 말씀드렸던 그 DDP 조건으로 이제 수출업자가 미국 수입업체를 대신해서 관세를 내준 형태로 거래한 것으로 관세청이 집계를 하고 있습니다.
1: 예.
0: 근데 수출 기업이 나서지 않으면은 이제 환급금은 그대로 미국 기업 주머니로 들어가게 될 텐데 중소 수출 기업이 지금 미국 대형 바이어하고 계약하면서 관세 환급금 귀속까지 명시해 놨을 그런 경우가 과연 얼마가 될지
1: 네.
0: 좀 우려가 돼요. 그리고 설령 명시가 됐다 하더라도 이제 이거를 말을 꺼내는 것 자체가 좀 쉽지가 않습니다. 한국 기업들 입장에서는 거대한 수출 시장인 미국에서 장사를 하려면 그 미국 정부 눈치를 많이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근데 지금 그 트럼프 행정부가 관세를 환급해주는 상황 자체가요. 사실 유쾌하지가 않을 거예요. 트럼프 행정부 입장에서 보면. 그러니까 애초에 미국이 해방의 날 관세를 대대적으로 때린 그 표면적인 명분은 무역 적자를 줄이겠다라는 거지만 사실 그 이면에는 엄청난 관세가 정부의 그 쏠쏠한 수입원 역할을 해왔거든요. 그런데
1: 예.
0: 이거를 이제 고스란히 뱉어내게 생겼으니까 지금 심기가 불편하단 말이죠.
1: 네.
0: 안 그래도 지금 그 미국의 나라 곳간 상황이 굉장히 좋지 않습니다.
1: 네.
0: 그러니까 7월 한 달에만 무려 4,320억 달러, 우리 돈으로 600조 원이라는 그런 사상 초유의 재정 적자가 났습니다.
1: 한 달 만에요.
0: 네, 표를 보시면 적자 폭이 확 커지고 있는 예. 그런 모습이 보입니다. 미국 역사상 7월 중에서 최악의 적자 기록입니다.
1: 네.
0: 미국 국채 금리가 좀 올라가지고 이자 비용이 급증했고요. 예, 고령층 의료비 지출도 많이 늘어난 이유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상황이 안 좋은데 이제 관세 환급까지 빠져나간 거죠. 트럼프 대통령이요 뭐라 그랬냐면 관세 환급 신청 안 하는 기업들은 내가 기억할게 이런 말을 한 거예요.
1: 네.
0: 그러니까 이게 뭔 뜻이냐면 관세 환급 안 받아가면 내 편. 그렇지 않으면 알지? 약간 이런 약간 협박처럼 들릴 수도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우리 정부가 쉽게 나서기도 이제 어려운 그런 상황이어서 지금 전면에 나서지는 않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이게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네. 미국이 관세 전쟁 시즌 2, 시즌 3 줄줄이 지금 이제 착수를 하고 있잖아요. 캐나다하고도 관세 전쟁에 나섰고 또 한국을 비롯해서 이제 여러 국가들한테 강제 노동 같은 새로운 명목으로 고율 관세를 때렸습니다.
1: 네.
0: 그러니까 관세 전쟁은 아마 이제 트럼프 행정부 내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1: 알겠습니다. 우리가 놓치고 있었던 소식 오늘도 잘 정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하수정 경제전문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0: 고맙습니다.
1: 저는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

0: 미세먼지 이렇게 대처해주세요. 미세먼지가 많은 날에는 외출은 꼭 자제하고 불가피한 경우 마스크, 안경, 모자 등 꼭 착용해주세요. 외출 후 손 씻기, 세안, 양치를 꼼꼼하게 해주시고 노폐물 배출 효과가 있는 물과 향산화 효과가 있는 과일, 야채 등을 충분히 섭취해주세요. 외출 후 집에 들어오기 전에 옷을 털어주세요. 옷장에 넣기 전에 외투를 벗어서 힘껏 털기만 해도 상당수의 미세먼지를 제거할 수 있습니다. 미세먼지가 많은 날에는 자연환기를 피하고 실내 오염도가 높을 때는 공기 오염도를 확인하여 자연환기를 해주세요.
1: 지금 시각은 10시 30분입니다.
2: 세상 모든 지식이 경제로 통하는 시간. 박정호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
3: 오늘의 플러스, 최근 가상자산 시장의 반등 배경을 짚어보겠습니다. 김준우 쟁글 대표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4: 네, 안녕하세요. 네.
3: 자, 최근 비트코인을 비롯한 가상자산 가격 전반이 짧은 기간에 큰 폭에 반등했다고 들었습니다.
4: 네네.
3: 이번 상승의 배경 뭘까요?
4: 네. 일단 많은 분들이 가상자산 시장뿐만 아니라 보고신 이제 매크로 영향을 많이 받다 보니까 이제 미국의 국채 바이백 이 시작점이 됐었고요. 그런데
3: 예.
4: 이제 그 뒤로는 요즘 시장에 가장 큰 영향을 주고 있는 유동성 진입 경로인 미국의 비트코인 ETF로 자금이 그 이후에 흘러 들어오게 됐고
3: 네.
4: 규모 자체도 사실 올해 연초 이후에 가장 큰 규모로 들어왔었던 한 달이었었고 그간 한 8조 정도 나갔다면은 이번에 한 3조 가까이 이제 들어온 시장이었습니다.
3: 네.
4: 그리고는 이제 마지막으로는 시장이 계속 안 좋다 보니까 이제 숏 물량이 많이 걸려 있었어요. 이제
3: 네.
4: 그런 것들이 연쇄 청산이 되면서 기존의 그 유입과 더불어서 같이 상승을 하게 됐습니다.
3: 네. 뭐 ETF 자금 들어와서 수급이 개선됐고 숏으로 포지션 잡고 있는 사람들이 청산했으니까 오르는 거 이건 직관적으로 이해가 되는데 네. 국채 바이백하고 디지털 자산은 어떤 관계가 있는 겁니까?
4: 사실 예전에 디지털 자산 같은 경우에는 뭐 오히려 기존 자산들과 뭐 디커플링 돼 있다,
3: 예.
4: 뭐 분리되어 있다 이런 거를 많이 봤었는데
3: 예.
4: 사실 유동성이 전체적으로 좀 줄고 미국의 이제 뭐 이자 전망 이런 것들이 다 달라지면서는 사실상 이제 위험 자산군으로 분류가 되면서
3: 네.
4: 매크로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았습니다.
3: 아.
4: 그러다 보니까 미국의 국채나 그 미국의 이제 기준금리의 출발점을 이제 벗어나기는 어려운 환경이 됐습니다.
3: 그렇군요. 그 사이에 또 디지털 자산을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진 거군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비트코인보다 오히려 더 큰 폭으로 오른 게 비트코인 아닌 코인들이다라고 들었습니다. 이건 또 왜 그런 거예요?
4: 일단 많이 올라서 이제 좋아하신 투자자분들도 많이 계실 텐데
3: 네.
4: 이제 그 배경은 1차적으로 훨씬 더 많이 빠졌었습니다.
3: 아, 예전에.
4: 네, 그런 게 있고 예전에는 이제 코인 시장을 크게 봐서 코인 하나다라고 봤지만 주식 시장 내에서도 이제 어떤 섹터에 있냐 뭐 이렇게 큰 주식이냐 작은 주식이냐에 따라서 움직임이 달라진 것처럼
3: 예.
4: 가상자산 시장도 예전과 달리 이제 많이 진화를 하면서 움직임이 모두 다 똑같이 일어나기보다는 다르게 일어나고 있는데 사실 이번에 비트코인도 많이 이제 올라온 부분들은 있지만은 이제 앞으로 기관 시대에 진입에 있어서 더 주목받을 것들이 무엇이냐에 대한 것까지 겹쳐서 기존의 하락분을 이제 회복하는 것 플러스 앞으로의 기대 전망에 있다 보니까 좀 더 사용성 있는 코인들 위주로 좀 더 오르게 됐었습니다.
3: 네. 과거에는요. 비트코인 가격이 크게 반등했다라고 하면 그 관심에 힘입어서 다른 알트코인들도 그다음에 연이어서 올라가는 흐름들을 봤다고 이렇게 해도 일반적일 텐데 요즘은 어떻습니까? 요즘도 비슷한가요?
4: 큰 흐름에서 보면은 어느 정도는 그 비트코인이 오르고 나서 이제 대형 알트코인으로 넘어가고 이제 중소형 알트코인까지 이제 이용되는 모습들이
3: 네.
4: 예전에 계속 이어졌고 요즘도 조금은 보이고 있지만은
3: 예.
4: 사실상 그 큰 흐름 이면에는 굉장히 달라진 양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 이후에 이번에 뭐 이더리움이나 이런 대형 코인들의 반등이 조금 더 있었던 것도 보였지만은 사실상 거의 시차가 없이 진행이 됐고
3: 와.
4: 그렇다고 해가지고 어떤 서사 나 이렇게 배경이 없는 알트코인까지 무지성으로 오른 모습은 보이지 않고 오히려 하락하는 모습들이 보였기 때문에
3: 예.
4: 앞으로는 이런 형태의 이제 양극화 쓰임새가 있는 것과 없는 것들의 양극화는 예전에는 보이지 않았던 모습이지만 이제는 앞으로 더 보이게 될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3: 네. 불과 몇 년 전하고 지금 우리 대표님 말씀 들어보니까 디지털 자산 시장의 분위기가 많이 달라진 것 같아요. 그런데 요즘 들어서 디지털 자산 시장에서 제도권화가 되려는 추세들이 많지 않습니까? 기관들이 직접 투자도 하고 또 상품화도 하고 또 심지어 기존 투자 대상들을 디지털 자산화해서 투자할 수 있는 경로들도 만들어지다 보니까 약간 전통적인 금융시장과 투자시장과 디지털 자산시장이 약간 뭐 교집합이 많이 생겨가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면 제 궁금증이요. 원래 우리가 투자를 할 때 뭐 부동산이다, 주식이다 그러면 이걸 같이 보지 않고 각각의 특수성과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분산 투자도 하고 섞어서 투자하잖아요. 그런데 디지털 자산시장이 이렇게 전통적인 투자시장과 흐름이 비슷해지거나 성격이 그렇게 제도권화되면서 유사히 저버리면 디지털 자산시장만의 투자 매력도가 사라지는 게 아닌 건지 이런 생각도 들어서요. 어떻게 보십니까?
4: 네, 큰 선에서는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그런 부분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벗어나기는 어려울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기존 코인 시장에서는 코인 시장만의 특수성을 이야기했지만 예. 그 특수성만큼이나 대중화되지 못했기 때문에 굉장히 작았는데 어떻게 보면 성장을 하면서 반대로 내주게 된 게 기존 시장의 편입, 기존 시장의 공식, 기존 시장의 방식으로 들어가게 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기존 금융권과의 동조화 현상이 분명히 보이는 건 맞는 것 같고
3: 예.
4: 다만은 이제 AI도 주식시장으로 들어갔지만 하나의 테마로서 존재를 하는 것처럼 예. 블록체인이나 디지털 자산도 하나의 테마로서의 자리는 명확히 잡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마지막으로는 그 토큰화되는 자산이나 우리가 디지털 자산을 기존에 뭐 비트코인, 이더리움 같은 거 위주로만 생각을 했지만 앞으로 기관들이 진출하면서 보이는 것들은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뭐 채권, 주식이나 다른 상품들을 결국 토큰의 형태로 발행하는 것들이 될 거기 때문에 우리가 얘기하는 디지털 자산은 예전에는 뭐 인터넷 뱅킹으로만 하던 것들을 모바일이 나오면서 모바일 기반으로 옮겨나간 것처럼
3: 네.
4: 하나의 새로운 인프라의 이동이지 자산 자체가 아예 다 새로 생겨난 형태는 아니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3: 예. 그러면 과거에 우리가 디지털 자산 시장에서 기대했던 뭐 역동성이라고 표현하겠습니다. 진짜 어마어마한 변화폭 이런 것들은 앞으로 점점 기대하기는 어려워지는 걸까요? 어떻습니까?
4: 네. 사실상 그 정도의 이제 변화폭은 기대하기가 점점 어려워질 거라고 보고
3: 네,
4: 있습니다.
3: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점점 이렇게 디지털 자산 시장도 그 제도권화 되는 과정에서 그 본질적인 쓰임, 역할 이런 게 중요해질 것 같은데 그러면 실제 사용되고 있는 디지털 자산과 사용되지 않는 디지털 자산 앞으로 행보의 차이가 크겠네요.
4: 네. 굉장히 클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실제로 뭐 지난 이제 배어장 에서도 보이는 모습들이 가능성이 있는 코인들 같은 경우는 오르거나 그래도 어느 정도 유지되는 모습들을 보여줬고 그 서사가 없는 곳들은 이제 점점 떨어지고 오히려 코인에 투자를 하고 있는 벤처 캐피털들 같은 경우에도 명확히 이제는 사용성이 있냐 돈을 벌고 있냐 이런 질문들을 던지고 있기 때문에
3: 네.
4: 이제는 어떤 예전의 스토리 위주보단 실적 위주로 옮겨간 상황입니다.
3: 그러면 또 디지털 자산 시장의 관심도가 높은 계층도 좀 달라질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요. 왜냐하면 기존의 디지털 자산 시장의 관심도가 높았던 나이대가 20대, 30대도 많았잖아요. 그런데 20대, 30대 분들께 여쭤봤더니 아, 주식이나 채권이나 다 좋은데 이런 거 투자하려면 우리가 공부도 엄청 많이 해야 되고 또 공부해서 성과 내려면 시간도 많이 걸리는데 난 그럴 시간이 없다. 지금 당장 투자해서 성과를 내고 싶다. 이런 게 하나 있고 또 기존의 주식과 채권 같은 경우는 이상하게 확인해야 될 게 많잖아요. 공시자료부터 해서 회사 실적 발표나. 그런데 디지털 자산은 사실 그런 게 없는 게 또

0: 장점이라고 인식하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근데 지금 말씀 듣고 보니까 사용이 있다, 쓰임이 있다라는 건 사업성에 대해서 실체를 갖춘 것이라고 할 수 있으니 이것도 뭔가 공시자료에 준하는 뭔가를 다 발표할 텐데 그러면 이제 20, 30대의 관심도는 줄어들고 주류 투자자들이 이 시장의 관심도가 높아지는 형태로 바뀌어버리는 이런 세상으로 생각해도 될까요?
1: 네, 말씀 주신 상황이 딱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근데 이제 20, 30대 관심이 특히 더 줄어드는 것보다는 네. 오히려 말씀하신 40대, 50대, 60대 혹은 그 70대 이상 분들이 관심이 늘어나다 보니까 20, 30대 비중이 상대적으로 감소를 하고 있는 추세고 이건 놀랍게도 뭐 기관의 진출 그리고 시장의 성숙에 따라서 사실 원래 20, 30대 또 기다리던 거였어요. 그런데 네, 아, 막연하게 기다렸지만 기다린 시장이 오고 나니까 본인들이 생각하던 것과는 좀 다른 양상으로 기존에 이제 플레이가 일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0: 그렇군요. 자 그러면 디지털 자산 시장에서의 그 사용됐다라는 그 사용성을 확인하려면 우리가 어떤 수치나 어떤 자료를 보면 됩니까?
1: 네, 이것도 그 사용에 대한 뭐 정해진 하나의 지표가 있는 게 아니라 네. 예를 들어서 스테이블 코인이다라고 하면 스테이블 코인의 발행이 얼마나 많이 되었는지 즉 뭐 USDT나 USDC면은 총 발행량이 늘어나고 있는가 어떤 속도로 늘어나고 있는가와 같은 지표를 보셔야 될 거고
0: 네.
1: 혹은 이제 뭐 비자나 마스터카드사에서도 이걸 활용을 한다라고 하면은 실제 결제에 얼마나 활용이 되고 있느냐라는 것도 향후에는 이제 확인을 해야 될 거고요.
0: 네.
1: 즉 그걸 좀 넘어가서 결제 쪽이 아닌 투자 쪽 우리가 RWA라고 하는 실물 자산 토큰화 발행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내부에서 얼마나 다양한 자산이 발행되고 있는가 거기서 얼마나 된 수치가 잡히고 있는가를 볼 수가 있지만
0: 네.
1: 한 가지 좀 팁을 드리자면 여전히 굉장히 초기 시장입니다. 그래서 이 절대적인 수치만을 보기보다는 이 수치의 상승 혹은 변화 속도가 얼마나 달라지고 있는지 위주로 판단을 하시는 게 더 정확한 근거가 될 것 같습니다.
0: 그렇군요. 그리고 이런 사용성을 확인할 수 있는 다양한 지표들도 뭐 우리 대표님 같은 전문가들 계속 만들고 있는 거죠?
1: 네. 그런 것도 있는데 사실 요즘 LLM이 너무 잘 돼 있다 보니까 아. 일반인 분들도 관련돼서 궁금하시면은 예. 그냥 질문만 LLM에 아. 하셔도 더 확인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0: 네. 자 그러면 이것도 사용성이라는 우리가 단어를 사용해서 활용해서 설명하고 있으니까 사용성이 단순하게 늘면 코인 가치도 오른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스테이블 코인을 사용 많이 한다고 그 코인 자체 가격이 오르는 건 또 아니잖아요.
1: 네, 그 사실 저희 어머니도 비슷한 질문을 하시면서 네. 스테이블 코인 좋으니까 그 USDT가 뭔가 사면 되냐 하시는데 사실 그거는 US 달러를 그냥 패깅한 네. 거기 때문에 말 그대로 변화가 없고 그래서 우리가 봐야 될 거는 우리가 보고 있는 코인이 네. 직접적인 어떤 자산을 대변하는 건가 아니면은 그 밑에 많이 사용됐을 때 사용성의 흐름을 대변하고 있는 건가를 명확히 구분을 해서 봐야 될 것 같고요.
0: 네.
1: 두 번째로는 또 뭐 우리가 많이 투자하는 뭐 이더리움이다, XRP다, 솔라나다 이런 것들을 보셨을 때에는 이게 코인이 많이 활용된다라고 해가지고 코인의 인프라가 활용된다는데 그게 어떤 뭐 바이백이나 어떤 뭐 소각 이런 구조로 코인의 가격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메커니즘이 만들어져 있는가 아닌가에 대한 판단을 하셔야지
0: 예.
1: 이게 잘 된다라고 해가지고 내 코인은 영향이 없는 경우들도 덜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핵심적으로 짚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0: 네. 사실 그 부분도 좀 궁금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블록체인이라는 어떤 생태계를 만들고 그 생태계에 참여하는 사람들에게 유인책이 되기 위해서 그 블록체인 상에서의 코인, 디지털 자산을 발행해서 관리하는 회사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보기에는 그 생태계에서 다양한 거래도 하고 계약도 맺고 뭘 하려면 그 계약과 거래를 하는데 내는 그 수수료에 해당되는 그 코인 가격이 저렴하거나 안정적이어야 그 생태계가 활성화될 것 같거든요. 제가 그런 코인 블록체인을 활용해서 뭔가 송금하고 계약을 하고 거래를 할 때 그게 딱 수반이 돼야지만 안정적이고 저렴해야지만 그걸 사용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또 그 생태계가 활성화되려면 뭔가 이 코인을 내가 미리 확보해 놓고 있어야 이 블록체인 생태계가 활성화되면서 내가 돈을 이 코인 자체의 가격이 올라가서 뭐 좀 돈도 벌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있을 텐데 그럼 이 코인에 대해서 서로 이율배반적인 기대를 가지게 되는 거잖아요. 그럼 이거 어떻게 되는 거죠?
1: 맞습니다. 이게 초반에 사용성이 크지 않을 때에는
0: 예.
1: 딱 그와 같은 어떤 지급 결제의 흐름 측면에서 안정성을 요구하는 자산과
0: 예.
1: 어떻게 보면 묶어놓고 가야 되는 자산은 크게 구분을 안 했었는데 오. 말씀 주신 부분들이 이제 실사용에서는 정확하게 드러나다 보니까
0: 예.
1: 이제 예를 들어서 XRP 같은 경우도 기존의 XRP 코인을 해외 송금해서 쓰겠다라는 것들이 있지만은 딱 얘기한 안정성인 부분 때문에 이제 RLUSD 같은 XRP 기반의 스테이블 코인을 예. 내서 지급 결제나 흐름 쪽에서는 안정적으로 아. 가져갈 수 있는 걸 따로 발행을 하고 네. XRP의 사용성은 장기적으로 어떻게 묶어두고 이걸 활용을 할 건가에 대한 이제 분리된 고민을 해 나가고 있는 과정 속에 있고 네. 아직 이게 명확하게 자리를 잡지 않았지만 대부분의 블록체인 생태계에서는 이와 같은 이제 구분된 용도가 점점 더 확장이 되고 있습니다.
0: 그렇군요. 이제 좀 이해가 더 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기관들도 이제 가상자산 시장에 많이 들어오고 있고 실제로 얼마 전에 삼성에서 나왔던 갤럭시 폰에도 스테이블 코인 기능이 아예 연동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선언을 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 어떤 방식으로 우리가 가상자산 시장을 앞으로 기대해보고 조망해보면 좋을까요?
1: 네, 그 1차적으로 이제 코인 투자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조금 조심해야 될 거는 기관들이 진출한다라고 해가지고 기관들이 기존 코인을 사는 방식으로 진출하는 거는 생각보다 아닐 거다. 즉 그 우리가 기대하는 만큼의 가격 상승의 핵심 드라이버는 아닐 거고 기관들이 들어오는 거는 뭐 미국의 SEC 그리고 대부분의 금융기관들 그리고 삼성도 마찬가지로 그 사용성에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네. 어떻게 하면 기존에 지급 결제하던 것들을 더 싸게 더 효율적으로 늘 일어나게 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하는 거고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나라에서 우리나라 주식시장만 투자하던 것들을 벗어나서 미국의 비상장주는 어떻게 투자하지? 해외에 있는 광물 투자 혹은 지적재산권 등 기존에는 어떻게 보면 시장의 구조에 갇혀서 거래를 하기가 어려웠던 것들을 효율화하는 아니면 접근 가능하게 해주는 형태를 사용하기 때문에 예전에는 코인을 가지고 기업들이 많이 써줬으면 좋겠다의 방식이었다면 기존 기업들이 우리가 금융서비스를 제공해주는 게 있어서 막혀있던 것들을 블록체인이 어떻게 효율화해줄 건가의 관점으로 질문의 관점이 달라져 있기 때문에 네. 그런 관점에서 이제 기업들의 진출은 기존의 코인 투자 관점이 아니라 서비스 개선 그리고 이제 소비자들 대상으로 혹은 투자자들 대상으로 사용성 다양화 관점에서 많이 진행된다라고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0: 근데 이 부분에서도 궁금증이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기존의 전통적인 금융시장 같은 경우는 지급결제라든가 투자를 수행함에 있어서 본인들이 이용했던 망이라든가 그 망의 한 축을 담당하면서 그것 때문에 돈을 버는 사람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뭔가 보편적이고 효율적인 시스템이 블록체인 기반으로 디지털 자산을 활용하면 좋겠다라는 상상력은 가질 수 있지 지만 자칫 잘못하면 자신의 기득권이라고 할 수 있는 전통적인 금융시장을 구축하게 만드는 효과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 기관들이 이 디지털 자산 시장에 성큼성큼 더 다가오고 있는 이유는 뭘까요?
1: 네. 그 사실 기술은 늘 파괴적 혁신 형태로 들어왔었던 예.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뭐 AI가 가장 먼저 무너뜨리고 있는 게 광고 시장.
0: 예.
1: 즉 소비자들이 소비를 하지만은 사실 그 플랫폼 회사가 그 돈을 가져가는 구조. 이런 부분들에 대한 한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똑같이 기술은 늘 가장 소비자의 편에서 유저의 입장에서 효율적인 방식으로 진화하고 사용이 되고
0: 네.
1: 디지털 자산에 있는 블록체인 기술도 똑같은 관점으로 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기업들 같은 경우에도 딱 말씀하셨던 부분 때문에 우리가 이걸 하면 오히려 손해를 보는 게 아니야라는 생각을 하지만
0: 네.
1: 사실 게임 이론처럼 그런다고 안 가지는 않을 것 같은데 그럼 우리는 나중에 뒤처지게 될 건가
0: 예.
1: 아니면 조금 더 여는 이 변화를 더 빨리 가져가서 우리가 그 변화된 생태계 내에서 더 주도권을 쥘 건가라는 측면에서 후자 방식으로 먼저 뛰어들자라는 움직임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전 세계 금융기관들이 거의 동시다발적으로 시작을 하고 있는 게 요즘의 분위기입니다.
0: 그렇군요. 뭐 한 가지 결로 가지는 않겠습니다만 지금 전반적인 흐름은 어떻습니까? 이 디지털 자산 시장을 기반으로 지급결제나 투자의 중심에 놓이겠다라고 신생 라이징 기업들이 성장해온 회사들도 있을 텐데 전통적인 금융권 회사들은 이들 회사와 대척점에서 경쟁 회사를 신규로 설립해서 이 디지털 자산 분야에서 싸우려고 하는 건지 아니면 이 디지털 자산을 기반으로 성장한 회사를 인수합병해가지고 그냥 내 계열사로 편제해서 이렇게 이 시장에서 진입하려고 하는 흐름이 있는 건지 뭐 어떤 흐름이 좀 주요 대세인가요?
1: 절대적으로 보면은 이제 금융기관들의 진출이 훨씬 더 우선시되면서 가고 있습니다. 그게 전 세계 금융기관은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수십 군데 이상의 금융기관들이 있고 글로벌을 봤을 땐 수백 수천 군데가 있을 텐데 그에 비해서 이 기존 시장에서 리더십을 가지고 있던 혁신 플레이어들은 그렇게 많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인수 타겟도 많지 않고 네. 오히려 그래서 예전에는 전통 금융기관들이 이런 것들의 협업을 그렇게 원치 않았었다면 지금은 모두 다 먼저 해본 기업을 찾다 보니까 네. 기존에 여기에서 잘하고 있는 기업들의 몸값이 오히려 좀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0: 네. 또 한 가지 궁금한

0: 게 이제 정부의 입장입니다. 사실 금융과 결제, 송금 이런 건 다 아주 뭐랄까요? 규제 산업의 대명사잖아요. 그런데 이게 자금 흐름이 새로운 경로로 왔다 갔다 해버리면 국가 차원에선 세금 누락되는 건 아닌지, 경제활동을 모니터할 수 있는 권한 자체가 없어지는 건 아닌지 걱정이 많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현재 이런 큰 흐름의 중심에 놓여져 있는 미국. 미국 정부는 지금 뭐 클래리티 법이니 지니어스 법이니 다양한 법들이 뭐 왔다 갔다 하고 통과된다, 통과 예정이 이런 얘기가 들리는데 미국 정부의 입장은 우리가 뭘로 이해하면 됩니까?
1: 미국 정부는 답변부터 드리면 절대적으로 매우 강하게 지지를 하고 있는
0: 지지예요.
1: 네. 그 배경으로는 미국은 아시다시피 크게 군사력과 예. 경제력 측면에서 그 미국을 두 축으로 지탱을 해주고 있는데, 군사력은 뭐 이미 나와 있는 기술과 이런 측면에서 패권을 보일 수 있는데, 미국 달러는 오히려 이제 중국이라든가 이제 신흥국들의 그 위상에 눌려서 점점 비중이 낮아지고 있었습니다.
0: 예.
1: 그에 반해서 US 달러의 그 전 세계적인 시장 지위 대비 디지털 자산 스테이블 코인 내에서 US 달러의 지위는 절대적입니다. 마켓 쉐어가 98%, 99% 정도가 되기 때문에
0: 오히려 그냥 오프라인보다 더 강하네요.
1: 네, 훨씬 강하다 네. 보니 미국은 이제 생각을 하는 게 미국이 이미 절대적으로 독점하고 있는 이 디지털 자산 시장을 전 세계를 이쪽으로 옮겨오면 전체적으로 미국의 주도권이 훨씬 강해지지 않겠냐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
0: 예.
1: 그러다 보니까 뭐 클래리티 법안이 지금 최근에 진통을 겪고 있는 것은 별개로 작년 6월에 지니어스 액트 스테이블 코인 관련된 법안은 아무런 진통 없이 매우 빠르게 통과된 게 미국의 절대적인 국익인 US 달러 패권 과 직결되어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뭐 트럼프 행정부의 향방이나 이런 것과 상관없이 앞으로 꾸준히 매우 강하게 드라이브가 될 거라고 봅니다.
0: 네. 그러면 미국의 이런 흐름을 당연히 저지하고 싶은 국가들도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뭐 대표적으로 중국이라고 할 수도 있을 거고요. 그럼 중국은 이 달러 기반의 디지털 자산 시장이 성장하는 걸 막기 위한 노력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본인들은 아예 이쪽 시장을 접고 다른 길을 선택한 겁니까?
1: 중국은 아마 좀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있을 거라고 예. 생각을 하는 게 이 기술 기반 자체가 굉장히 개방적인 기술입니다.
0: 예.
1: 그러다 보니까 예전에 이제 우리가 인터넷에서도 구글이 전 세계를 다 먹을 때 중국은 그 정도로 먹지를 못하고 오히려 막을 수밖에 없었던 게
0: 네.
1: 애초에 이제 폐쇄적인 시장 생태계를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0: 예.
1: 지금 양상에서도 중국이 디지털 자산을 하기 위해서 위안화를 적극적으로 내세우지는 못하고 있는 것도
0: 예.
1: 같은 관점에서 미국이 하면은 중국은 당연히 대응을 하고자 생각은 하겠지만은 기존 경제 체계 자체가 맞지 않는 기술이다 보니까 굉장히 제한적일 거고 미국의 이제 독주 혹은 미국 우방국들의 독주가 훨씬 더 이제 이어질 거로 보고 있습니다.
0: 네. 그리고 금융하면 또 유럽도 강한 대표적인 지역인데 유럽은 디지털 자산 시장을 어떻게 지금 관리 감독할 추세인가요?
1: 유럽은 그 유럽 연합으로 대표되다 보니까 이제 생각보다 이제 하나의 시장으로 빨리 움직이지는 않는 것 같은데 그래도 유럽 내에서는 이제 규제에 대한 해석 이런 부분들이 생각보다 굉장히 빨리 나오고 있습니다. 그 매우 구체적으로 나오고 있고 다만
0: 네.
1: 그 구체화된 것들이 나오더라도 결국 미국에서 큰 줄기를 잡아주고 나서야 글로벌 경제의 이제 실현이 되기 때문에 유럽의 선제적인 스터디가 되고 테스트가 되고 미국이 이거를 공식화하는 형태가 지금 최근의 규제 흐름인 것 같습니다.
0: 네. 이렇게 가상자산 시장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중요한 법적 근거가 미국은 클래리티 법이 통과되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굉장히 달라지는 분위기인 것 같은데 현재 추세는 법안 통과가 좀 지연되는 느낌이에요. 그랬더니 미국 SEC라든가 이런 증권 관련한 여러 금융당국에서 우리는 그럼 자체적인 내규제도를 만들어서 이걸 활성화시키겠다라는 입장인 것 같아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1: 네, 이번에 그 SEC에서 얘기한 것도 클래리티 법안 내용과 결을 크게 다르게 보지 않습니다. 거의
0: 네.
1: 같게 보고 있고요. 오히려 이제 그 미국의 민주당에서 이 부분들을 저지하는 게 이제 기존의 뭐 이해관계에 대한 내용들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SEC에서는 그런 걸 좀 분리를 해서 클래리티 법안에 이제 진통이 없는 부분부터 일단 시행하겠다라는 부분들을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시장 전체에서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 클래리티 법안이 언제 통과되든 상관없이 미국은 디지털 자산의 혁신의 속도를 늦추지 않겠다. 라는 이제 굉장히 강한 의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0: 네. 사실 이렇게 법안까지 만들어서 미국이 이 디지털 자산 시장을 육성해버리면 그것 때문에 우리 원화 가치가 점점 약화되는 거 아니냐 걱정하는 분들이 시장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한국도 뭔가 디지털 자산 시장을 육성하기 위한 교두보를 만들어봐야 되느냐 이런 뭐 그래야 되지 않느냐 이런 입장들도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실제 우리나라 디지털 자산 시장을 육성하면 뭐 그게

0: 스테이블 코인이 될지 아니면 거래소로 활성화시킬지 이걸 하면 원화가치 약세 추세로 전망되는 흐름을 막는 데는 도움이 될까요?
1: 얼마나 빠른 속도로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이제 그게 막을 수 있느냐 혹은 이제 오히려 더 빼앗길 거냐의 싸움이 될 거라고 보고 그래요? 있는데 이건 예전에 이제 그 무역과 비슷합니다. 이제 지금 금융시장과 통화시장이 이제 열리는 단계인데 무역도 예전에 무역 열면 다 뺏기는 거 아니겠느냐라고 하지만은 반대로 그럼 무역이라는 메커니즘을 활용할 수 있는 제조업의 방식 이런 것들을 하면서 극복을 할 수 있는 것처럼 사실상 이 그 개방경제, 투자경제는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이라는 측면에서 우리가 이거 얼마나 빨리 받아들이고 그걸 어떻게 활용할 건가에 대한 기회가 아직은 남아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최대한 좀 빨리 움직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0: 네. 기회는 남아있는 시기인 것 같은데 우리 업계라고 해야 될까요? 우리나라 내부에서 이런 디지털 자산 시장을 하나의 산업으로 보고 활성화시킬 수 있는 플레이어들 아니면 역량 있는 인재들 많이 좀 있습니까? 아니면 이미 규제에 막혀서 뭐 싱가포르나 이런 데로 다 나가버렸나요?
1: 굉장히 많이 막혀 있고요. 예. 굉장히 이미 그 측면에서는 좀 여러모로 좀 불리한 환경을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규제 측면에서도 오히려 가장 뜨고 있는 곳이 아부다비 같은 곳이고 뭐 홍콩, 싱가포르 또 마찬가지다 보니까 한국이 주목받는 규모에 대비해서는 이 시장을 이끌어갈 수 있는 기초 체력 측면에서는 아직은 좀 굉장히 부실하고 그게 앞으로 강화될 수 있는 움직임은 아직은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0: 네, 여기서 말하는 기초 체력이라는 건 규제 환경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1: 규제 환경도 있겠지만 이제 창업 환경 아니면 서비스 아니면 기술력 이런 측면에서의 핵심이 있어야지 글로벌 시장에서 인프라 장악력에서도 선두 국가의 지위를 가져갈 수 있을 텐데 그 부분이 좀 제한적이라고 봅니다.
0: 네. 사실 디지털 자산 시장 비트코인이라는 우리가 잘 몰랐던 개념들이 대두되면서 반신반의하는 사이에 이제는 뭐 부정하기는 어려울 정도까지 성장해버렸고 이제 각국의 정부들마저도 오히려 육성하려는 흐름도 있기 때문에 우리도 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정치한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게 되네요.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준호 쟁글 대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1: 네. 감사합니다. 조강...

0: 대한민국 부탄가스의 힘.
1: 안녕하세요.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과 안전을 지켜야 할 모든 순간, 그것이 바로 현대해상의 목적지입니다. 모두의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을 향해 현대해상의 마음이 달려갑니다.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2: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환인제약.
3: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두 번째. 도심 속 가든형 카페테리아부터 프리미엄 피트니스까지 수준 높은 커뮤니티 라이프를 만나보세요.
4: 파크로쉬 서울원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5: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고.

0: 운전할 땐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티맵 대리. Walk it,
1: walk it. 언제 어디서나 walk it. 안녕하세요. 워킷 안전한 모델 추소원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화. 워킷 워킷
2: 안전화. 앞으로는 예정된 공원의 거대함, 안으로는 녹지의 여유. 1949세대 압도적 스케일.
3: 차이를 넘어 차원이 다른 CTOCL 9단지 오션파크뷰. 8월 분양 예정 032-832-1141.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현대건설, 포스코 ENC.
4: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 협의회.
5: 산다.

0: 산다. 판다. 안 판다.
1: 설마 아직도 감으로 투자하고 계신 건 아니죠? 경제를 알아야 투자의 기준이 섭니다. 복잡한 경제 유쾌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2: 매일 저녁 10시 5분 박정호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
1: 박정호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0: 심정지 환자 골든타임은 4분. 심폐소생술 이렇게 하세요. 먼저 큰 소리로 주변 사람을 특정해 119 신고를 부탁하고 곧바로 심폐소생술을 준비합니다. 두 손을 포개 깍지를 끼고 손바닥으로 환자의 가슴 중앙에 압박을 실시합니다. 압박의 깊이는 약 5cm. 속도는 분당 100에서 120회. 강하고 빠르게 눌러줍니다. 119 구급대원이 도착할 때까지 이전 과정을 반복합니다. 알아두면 일반인에게도 간단한 심폐소생술, 한 사람의 생명을 살릴 수 있습니다.
1: 표준 FM 97.5MHz 여러분의 울산 문화방송입니다. HLAU SFM 여러분의 울산 문화방송이 11시를 알려드립니다.
2: MBC 11시 뉴스입니다. 히말라야 산악지대가 있는 네팔 중북부 지역에서 대규모 홍수가 발생해 19명이 숨지고 여행객 380명가량이 실종됐습니다. 현지 시간 26일 로이터 AP통신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쯤 네팔 중북부 바그마티주 일대에서 대규모 홍수가 발생했습니다. 홍수 피해로 지금까지 19명이 숨지고 외국인 291명과 네팔인 93명을 포함해 여행객 384명이 실종됐다고 현지 당국은 전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우리 외교부는 현지 수력발전소 건설 업무를 맡은 한국 남동발전과 두산에너빌리티 소속 한국인 직원 8명이 연락 두절됐다고 밝혔습니다. 300억 원대 사기 혐의를 받고 있는 연예기획사 100레드 레이블 차가원 대표가 구속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어제 차 대표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습니다. 차 대표는 자신의 기획사 소속 연예인의 지적재산권을 이용한 사업을 주식회사 노머스의 제안에 계약을 체결한 뒤 242억 원의 선급금을 받았지만 실제로는 사업을 이행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대규모 전쟁포로 교환을 추진하고 있다고 러시아 타스통신이 현지 시간 26일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야나 란트라토바 러시아 연방인권위원은 상당히 큰 규모의 추가 포로 교환을 준비하고 있다며 명단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우크라이나에 있던 러시아 장병 10명이 귀국할 예정이라며 가까운 시일 내에 추가 교환이 이루어지길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지난 19일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자국에 억류돼 있던 포로 103명씩을 상대국에 돌려보냈습니다. 이란군이 미국과 이스라엘의 공습으로 파손됐던 무기체계 재건 사업을 완료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현지 시간 26일 이란 국영방송에 따르면 모하마드 아크라미니아 이란군 대변인은 방위산업과 군을 통해 새로운 무기체계가 조달됐고 일부는 해외에서도 수입됐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내일 오전부터 전남권과 경남권, 제주도에 비가 시작되겠고 경기 북부와 강원 북부 내륙에도 아침부터 낮 사이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경기 북부와 강원 북부에 5에서 30mm, 전남권과 경남권은 최대 60mm입니다. 특히 경남 남해안 많은 곳에는 80mm 이상의 많은 비가 쏟아지겠고 시간당 20mm 안팎의 강한 비가 집중돼

되는 곳도 있겠습니다. 서울 지방 현재 기온 27.4도입니다. 차혜린이었습니다. MBC 11시 뉴스를 마칩니다. 삼성증권 협찬 우리말 나들이.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이영은입니다. 베넷니 곁에 포개어난 이 덧니. 덧나는 이는 왜 덧이가 아니라 덧니일까요? 덧니는 이가 합성어나 이에 준하는 말에서 니 또는 리로 소리날 때는 니로 적는다는 한글 맞춤법 규정에 따라 덧이가 아니라 덧니로 적습니다. 그러면 처음 나는 이는 어떨까요? 이건 첫니가 아니라 첫이로 적어야 하는데요. 관형사 첫과 치아를 뜻하는 이는 띄었어야 맞습니다. MBC 캠페인 우리말 나들이 삼성증권과 함께합니다.

0: 건축물 붕괴 사고를 목격했다면 당황하지 말고 이렇게 신고하세요. 건축물 붕괴를 목격하면 즉시 119에 신고해 붕괴되는 건축물의 위치를 알려주세요. 신속 정확한 출동을 위해 신고 시 무슨 구, 무슨 동, 무슨 건물이 붕괴됐습니다와 같이 정확하고 침착하게 위치를 알려주세요. 신고 시 붕괴된 건물의 붕괴 정도 및 현재 상태를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신속한 대처를 위해 신고자와 재차 소통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신고자의 전화번호 등 정보를 알려주세요. 여러분의 신고 한 통이 소중한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1: 지금 시각은 11시 5분입니다.

미국의 뮤지션 프린스는 더 패밀리라는 그룹과 같은 소속사에 속해 있었습니다. 그는 어느 날 더 패밀리의 멤버 중 한 명이 여자친구와 막 헤어졌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 사연을 토대로 노래 한 곡을 만들죠. 그리고 이 곡을 더 패밀리에게 주는데요. 아쉽지만 그룹이 해체할 때까지도 이 노래는 잘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아일랜드의 가수 시네이드 오코너가 이 곡을 리메이크하자 오랫동안 묻혀있던 이 노래는 빌보드 차트에서 4주 동안 1위를 하면서 전 세계에 알려지게 되는데요. 나중에 프린스가 자신의 버전으로 다시 부르기도 할 만큼 작곡가도 크게 아낀 노래였습니다.

8월 26일 수요일 하루의 끝. 신혜림의 골든디스크 첫 곡 시네이드 오커너입니다. Nothing compares to you.

8월 26일 수요일을 마무리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하루 잘 보내셨어요? 신의림의 골든디스크 오늘의 첫 곡은 시네이드 오커너 Nothing Compares to You 들으셨어요. 유윤선님 신청곡이었습니다. 시네이드 오커너의 목소리로 가장 크게 알려진 노래였는데 최근에는 프린스 버전으로도 종종 들리는 곡이기도 하죠. 프린스가 워낙에 좋은 음악들을 많이 만들었던 뮤지션이고 또 자신이 직접 만든 음악에 대한 애정이 좀 많아서 다른 가수에게 준 곡이더라도 본인이 다시 녹음한 음악들이 제법 있거든요. 그 중에 대표적인 노래가 이 Nothing Compares to You이기도 하죠. 근데 시네이드 오커너도 본인만의 스타일로 또 이제 프린스도 원작자의 스타일로 각자의 잘 해석을 해서 그냥 취향에 따라서 원하는 버전을 들으면 되기는 한데 오늘 시네이드 오커너 버전을 전해드린 이유는 유윤선님이 이 버전을 신청하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신의림의 골든디스크 그 어떤 노래들도 뭐 원곡이든 리메이크든 다양한 버전이 있든 여러분들이 듣고 싶어 하시는 음악을 최우선으로 전해드립니다. 골든디스크 오늘도 여러분들의 사연과 신청곡 기다리고 있어요. 문자 샵 8001번으로 보내주세요. 짧은 문자에 50원, 긴 문자 사진에 100원의 정보 이용료 들어가고요. 스마트 라디오 미니로 들으실 때 미니 메시지 이용하시는 건 무료입니다. 문자 미니 방송 진행되고 있는 밤 11시 5분부터 자정 사이에 보내주시면 골든디스크 앞으로 잘 도착을 할 거고요. 그 외의 시간에도 문득 생각이 나서 참여하고 싶다 그러실 때는 신혜림의 골든디스크 홈페이지로 들어와 주세요. 사연과 신청곡 게시판 마련되어 있습니다.

0: 맥스.
1: 여기 부탄가스 주세요.
2: 네.
1: 오, 안 터지는 맥스 부탄이네요. 우와, 근데 가스레인지도 맥스네요.
2: 당연하죠. 맥스는 안전하니까.
1: 맥스 안 터져요.
3: 부탄가스 하면 맥스. 휴대용 렌즈도 맥스. 함께 사용하면 두 배로 안전합니다.
1: 맥스 안 터져요.
4: 온 가족 에너지 충전 샤볼데이 여름 제철 신메뉴. 완도 전복 보양식으로 든든하게 여름 별미 강원도식 막국수에 마라탕 마라샹궈까지 달콤한 곡성 생멜론 디저트로 완벽한 마무리. 올여름 맛있는 외식 가족 에너지 충전은 샤볼데이에서.
5: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피곤할 땐 팀앱으로, 음주 후엔 팀앱 대리로. 목동의 윤수리 반장입니다. 세계적 아티스트 네드칸의 작품과 조선 호텔 앤 리조트의 프리미엄 웰니스 라이프, 압도적 스카이라인까지 당신에게 눈부신 일상을 선물합니다. 하이라이트 하이퍼트 라이프 목동 윤슬자이 1833-6515 GS건설.

신혜림의 골든디스크, 지금 들으신 노래는 제이디 사우서 You Are Only Lonely였습니다. 김경원님 신청곡이었어요. 5750님, 급 질문이요. 선곡은 혜림씨가 직접 하시나요? 며칠 전부터 듣고 싶은 노래를 생각하면 꼭 나오거든요. 오늘도요. 신기하네요. 하셨는데요. 5750님하고 저하고 주파수가 좀 잘 맞는 모양인데요. 아, 주파수는 잘 맞으니까 골든디스크로 오셨겠죠. 뭔가 텔레파시? 골든디스크 선곡은 전부 제가 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제 저의 선곡 원칙이라고 한다면 무엇보다 여러분들의 신청곡을 최우선으로 한다. 그리고 음악을 배열하는 데 있어서 이 전체적인 1시간 프로그램의 흐름을 좀 생각을 하면서 배열을 좀 한다. 그리고 그렇게 배열을 하다 보니 뭔가 좀 빈자리가 생기거나 어울리는 음악이 없다? 그러면은 이제 제가 또 좀 괜찮은 음악을 골라드린다. 이 정도? 네, 그렇게 골든디스크는 운용되고 있습니다. 아마 최근에 이제 많은 분들이 신청해 주신 음악이 좀 취향에 잘 맞으셨던 모양인 것 같아요. 0744님, 운전 중인데 오늘도 너무 덥네요. 빨리 가을이 오길 기도하면서 캐롤라인 크루거의 You Call In Love 부탁드립니다 하셨는데요. 그러게요. 요즘 늦더위가 정말 이 여름이 그냥 가볍게 물러날 생각을 하지를 않네요. 아직은 8월이니까 아직은 뭐 봐주는 걸로 좀 할까요? 9월부터는 진짜 가을 향기가 좀 났으면 좋겠는데요. 그 가을 향기 같은 맑은 목소리죠. 캐롤라인 크루거의 You Call In Love. 이 노래와 함께 4805님이 신청해 주신 탈 박만의 She's So High까지 두 곡 이어서 들어볼게요.

0: 재난 발생 시 가스 사고는 어떻게 예방해야 할까요? 먼저 중간 밸브를 잠그고 대피해야 하며 돌아와서는 호스와 배관 연결 부위를 점검해야 합니다. 가스 누출이 의심될 경우에는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신고하여 조치 후 가스를 사용하도록 해야 합니다.
1: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2: 지금 시각은 11시 30분입니다.

누구에게나 처음은 있다. 처음 그리고 지금. 아무리 위대한 뮤지션이라도 낯선 시선들에 둘러싸인 데뷔의 순간이 있었습니다.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던 처음과 모두가 주목하는 지금을 동시에 만나는 시간. 처음 그리고 지금.

그리고 지금 뮤지션의 데뷔곡과 가장 최근 싱글 들어보는 시간인데요. 오늘은 1975년생 호주의 싱어송라이터 씨아 이야기를 해볼게요. 씨아 하면 이제 겨울철에는 스노우맨으로 항상 라디오에서 소환되는 이름이기도 하고 그리고 뭐 샹들리에라든가 데이빗 게타하고 같이 한 타이타늄 그런 히트곡들로 목소리가 익숙한 그런 가수죠. 이 씨아는요 1990년대에 한 애시드 재즈 밴드에서 노래를 부르다가 97년도에 본명으로 데뷔 앨범을 발표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호주에서는 반응이 좀 있었지만 전 세계적으로는 알려지지 않았고요. 지금은 또 유통이 되지 않아서 들을 수가 없는 앨범이기도 해요. 그런데 이제 씨아가 그 앨범을 내고 나서 런던으로 넘어가요. 뭔가 조금 더 넓은 시장에서 기회를 잡기 위해서였겠죠. 자미로카이의 코러스로도 활동을 했다고 하고요. 또 제로세븐의 음악에 보컬로 참여를 하기도 했었는데 그런 덕분에 2000년에 메이저 레코드사하고 계약을 하고 2집을 발표를 할 수 있었습니다. 다행히 이 2집은 메이저 레코드사와 계약을 했고 전 세계에 유통이 돼서 우리도 들을 수 있는데요. 여기에서 Taken for Granted라는 싱글을 내면서 본격적인 솔로 가수로 커리어를 이어나가요. 그래서 오늘은 씨아의 데뷔곡으로 이 메이저 레이블에서 처음으로 발표했었던 이 앨범 속에 Taken for Granted를 들어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샹들리에가 전 세계적으로 되게 크게 사랑을 받았던 게 2014년이거든요. 그러니까 데뷔 앨범 낸 게 97년 그리고 이제 메이저 레코드사하고 이 집을 낸 게 2000년이라고 생각을 해도 이 정말 씨아의 이름이 알려지기까지는 꽤 오랜 시간이 걸렸죠. 그래서 그 사이에 뭐 작곡가로도 활동을 하고 음악 활동을 그만두려고 하기도 하고 나름 우여곡절이 많았습니다만 2014년에 샹들리에로 크게 사랑을 받으면서 이제 세계적인 스타가 됐는데요. 그런 씨아가 가장 최근에 발표한 싱글은요. 네덜란드의 DJ인 아프로젝과 프랑스의 DJ인 데이빗 게타와 함께한 Awake Tonight이라는 곡입니다. 우리가 이제 일렉트로닉 뮤직과 씨아의 결합 했을 때 딱 떠오르는 그런 스타일의 음악이에요. 2026년 막바지 여름을 좀 시원하게 해줄 만한 곡인데요. 그러면 이렇게 두 곡 이어서 들어볼까요? 씨아의 데뷔곡으로 Taken for Granted 그리고 가장 최근 싱글 Awake Tonight입니다.

오늘 처음 그리고 지금에서 들은 노래 씨아의 두 번째 앨범 첫 싱글이었던 데뷔곡 대신으로 들은 Taken for Granted였고요. 이어서 씨아와 아프로젝 데이빗 게타가 함께한 가장 최근 싱글 Awake Tonight이었습니다. 신유일님 오랜만에 청합니다. 사이먼 앤 가펑클의 더 박서요. 저 어디 안 가고 조용히 방송 잘 듣고 있어요. 혹시나 이 사람 어디 갔나 하셨으면 저는 챙겨 듣고 있습니다 하셨는데요. 네, 잘 듣고 계셨군요. 다행입니다. 뭐 여러분들이 꼭 미니나 문자로 참여를 해주지 않으시더라도 어디선가는 잘 듣고 계시리라 저는 믿고는 있습니다. 네, 다만 이렇게 흔적을 남겨주시지 않으시면 저는 뭐 믿고는 있지만 진짜 잘 듣고 계신지 요즘 골든디스크는 괜찮은지 여러분들은 잘 지내고 계신지 뭐 이런 거를 알 길이 없어가지고 가끔 여유 되실 때 그럴 때 이렇게 그냥 저 지금 여기 있어요 잘 듣고 있어요 하고 예, 안부 정도 남겨주시면 너무너무 감사하죠. 유일님 잘 지내고 계신 거죠? 사이먼 앤 가펑클의 더 박서 골든디스크 그 신혜림의 골든디스크로 다시 부활했을 때 그때 첫 방송 첫 곡이 이 노래였는데요. 그때는 이 첫 곡을 저희 골든디스크 PD님이 고르셨었어요. 골든디스크가 FM4U에 있다가 한동안 좀 폐지가 됐었었죠. 1년 반 정도 사라졌었다가 이제 퓨전 FM에서 다시 부활을 했는데 뭔가 쓰러지지 않는 부활의 상징 같은 거를 여기에 담고 싶으셨을까요? 아니에요. 그냥 끼워 맞추기고요. 좋은 음악이니까 전해드리려고 한 거죠. 사이먼 앤 가펑클의 더 박서 이 노래와 함께 7342님이 존 레논의 넘버 나인 드림 이 노래 신청해 주셨거든요. 제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하는 존 레논의 솔로곡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두 곡 이어서 들어볼까요? 먼저 사이먼 앤 가펑클이에요. 더 박서

8월 26일 수요일에 마무리를 함께한 신혜림의 골든디스크 오늘 마지막 곡 지금 흐르고 있습니다. 10cc의 I'm Not In Love 김성민님 신청으로 전해드리면서 인사드릴게요. 지금까지 골든디스크였고요. 저는 신혜림이었습니다.

0: 지진이 발생하면 당황하지 말고 이렇게 따라하세요. 운전 중일 경우 비상등을 켠 후 도로 오른쪽에 차를 세우고 열쇠를 꽂은 상태에서 문을 잠그지 않은 채로 대피하세요. 건물 밖으로 나오면 떨어지는 유리, 간판 등에 주의하고 가방이나 손으로 머리를 보호하며 최대한 건물과 떨어져 이동하세요. 낙하물이 없는 운동장이나 공원 등 넓은 공간으로 신속히 대피하고 침착히 질서를 지키며 라디오나 공공기관의 안내방송에 따라주세요. 지진 발생 시 지켜야 할 행동요령. 당황 대신 당장의 실천으로 안전을 지켜주세요.
1: 표준 FM 97.5MHz 여러분의 울산 문화방송입니다. HLAU SFM
2: 밝은 소식 유익한 정보 울산 문화방송
1: 여러분의 울산 문화방송이 12시를 알려드립니다.

0: 위치해두세요. 가족들과 소화기를 비치할 공간을 정하여 눈에 띄는 곳에 두고 비상 상황 시 사용하세요.
1: 표준 FM 97.5MHz 여러분의 울산 문화 방송입니다. HLAU SFM
2: 밝은 소식 유익한 정보 울산 문화 방송
1: 여러분의 울산 문화 방송이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표준 FM 97.5MHz 여러분의 울산 문화 방송입니다. HLAU SFM. 밝은 소식 유익한 정보 울산 문화 방송. 여러분의 울산 문화 방송이 2시를 알려드립니다.

표준 FM 97.5MHz 여러분의 울산 문화 방송입니다. HLAU SFM 밝은 소식 유익한 정보 울산 문화 방송 여러분의 울산 문화 방송이 3시를 알려드립니다.

표준 FM 97.5MHz 여러분의 울산 문화 방송입니다. HLAU SFM. 밝은 소식 유익한 정보 울산 문화 방송. 여러분의 울산 문화 방송이 4시를 알려드립니다.

火曜ナインティナインティナインよくね火曜ナインティナインティナイン

속에 주인공들을 이야기하지 않는다. 고고에 불 것 같은 산도 니체의 산책은 분노도 스스로의 현실은 더 이상 도움될 것이 없다 말한다. 전망 좋은 직장과

가요 1999. 여기는 가요 1999.

표준 FM 97.5MHz 여러분의 울산 문화 방송입니다. HLAU SFM 여러분의 울산 문화방송이 5시를 알려드립니다.

여러분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여기는 대한민국 울산에서 보내드리는 울산 문화방송입니다. 밝고 빠르고 보다 정확한 방송을 위해 노력하는 울산 문화방송은 매일 아침 5시부터 하루 24시간 종일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표준 FM 97.5MHz 울산 문화방송은 방송 미디어 통신 심의위원회 심의 규정을 준수하고 방송의 사명을 다하고 있습니다. 방송법에 따른 편성 책임자는 설태주, 광고 책임자는 이상욱입니다. 잠시 후 정규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Ohio 9299. Yogi nen Kayo 9299.

0: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1: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2: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환인제약.
3: 저녁에 술 약속 있으세요?

0: 약속 장소엔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1: 밥맛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거르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류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2: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 영양사 등 전문가 상담을 섭취하여야 합니다.
3: 글레오?
4: 네, 현대자동차의 AI 글레오입니다.
3: 새로워진 그랜저 소개해줘.
4: 대화면 디스플레이로 만나는 플레우스 커넥트와 6분 알로 조절하는 스마트 비전 루프, 프리미엄 라운지 같은 편안함까지 경험해보시겠어요?
3: 또 한 번 새로워진 더 뉴 그랜저.
5: 목동의 윤수리 반장입니다. 세계적 아티스트 네드칸의 작품과 조선 호텔앤 리조트의 프리미엄 웰니스 라이프, 압도적 스카이라인까지 당신에게 눈부신 일상을 선물합니다. 하이라이트 하이퍼트 라이프 목동 윤슬자이 1833-6515 GS건설.

삼성증권 협찬 우리말 나들이.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이영은입니다. 털 빛깔이 흰 사슴은 백록으로 한라산 백록담도 흰 사슴과 관련된 전설에서 붙은 이름이죠. 사슴이라는 이름이 붙었다고 해서 다 사슴인 건 아닌데요. 우리말 개발사슴은 발이 개발같이 생긴 큰 고라니를 뜻하는 말입니다. 사슴과의 하나인 고라니는 노루의 일종으로 복장노루라고도 불리고 고라니와 사슴을 아울러 이르는 말로 한자 고라니 미, 사슴 록을 쓴 미록도 있습니다. MBC 캠페인 우리말 나들이, 삼성증권과 함께합니다.

울산 MBC는 2017년부터 지상파 초고화질 방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무료 초고화질 방송인 UHD 방송은 2017년 7월 이후 출시된 LG, 삼성 제품만 지상파용 수신 안테나를 통해 직접 수신이 가능합니다. 자세한 수신 방법은 울산 MBC 홈페이지를 참조하거나 울산 MBC 디지털 기술부 299-1114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0: 맞춰법. 멀티탭에 여러 개의 플러그가 꽂혀 있다면 사용하지 않는 플러그는 뽑아주세요. 멀티탭 하나에 많은 전류가 흐르게 된다면 과부하로 인한 화재가 발생할 수 있어요. 콘센트에 쌓여있는 먼지 닦이는 필수. 먼지가 쌓인 채로 사용하게 되면 화재가 발생할 수 있어요. 외출 시 가스 밸브를 꼭 잠가주세요. 가정 내에 소화기를 항상 비치해두세요. 가족들과 소화기를 비치할 공간을 정하여 눈에 띄는 곳에 두고 비상 상황 시 사용하세요.
1: 표준 FM 97.5MHz 여러분의 울산 문화방송입니다. HLAU SFM
2: 밝은 소식 유익한 정보 울산 문화방송
1: 여러분의 울산 문화방송이 6시를 알려드립니다.
3: 국경 인근에 있는 네팔 중북부의 히말라야 산악지대에서 대규모 홍수가 발생했습니다. 이번 홍수로 현재까지 외국인을 포함해 500명 가까이 실종됐고 확인된 사망자만 160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4: 네팔 홍수로 라소아 지역에서 수력발전소를 건설 중이던 한국남동발전과 두산에너빌러티 소속 한국인 직원 9명이 연락이 끊긴 상태입니다. 정부는 합동 신속 대응팀을 오늘 중 현지에 급파하기로 했습니다.
3: 실종 후 숨진 채 발견된 고 장미란 씨에 대한 경찰의 중간 수사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사망 시간이 집을 나간 다음 날 새벽으로 추정되면서 이틀 뒤 이뤄진 실종 신고 당시 장 씨와 통화가 돼 사건을 종결했다는 경찰관의 말은 거짓으로 드러났습니다.
4: 중국인 여대생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대학원 강사 30대 중국인 남성은 직접 실종신고까지 했습니다. 특히 실종신고 전 여장을 한 채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갖고 돌아다니면서 경찰 수사에 혼선을 주려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3: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 8월 27일 목요일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3: 네팔에서 일어난 산사태와 홍수로 지금까지 160명이 숨지고 500명 가까이 실종된 걸로 파악됐습니다.
4: 히말라야 고지대 빙하와 암석이 붕괴되면서 산사태가 발생해 강물이 순식간에 범람한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박성원 기자입니다.
5: 거대한 물살이 마을로 들이닥칩니다. 마을을 휩쓸고 빠져나온 물살이 빠르게 다가오자 사람들이 황급히 산 쪽으로 달아납니다. 건물 뒤에서 덮쳐오는 시커먼 흙탕물. 순식간에 수십 명을 삼켜버립니다. 어제 오전 8시 40분쯤 네팔 라수아와 중국 티베트 자치구 지룽현을 잇는 히말라야 국경지대에서 대규모 돌발 홍수가 발생했습니다. 높은 산을 양쪽에 두고 흐르는 트리슐리강과 보테코시강 등이 범람하면서 주변 마을을 휩쓸었습니다.
6: 산사태, 흙, 집이 다 쏟아져 오는 모습을 봤고 부모님한테 여쭤봐도 과거 홍수는 이 정도는 아니었다고 너버라즈 점커텔 현지 관광 과외입니다.
5: 홍수가 휩쓸고 간 처참한 모습이 드러났습니다. 마을이 온통 진흙으로 뒤덮였고 일부 건물은 출입문이 막혀 드나들 수조차 없습니다. 물살에 떠내려온 차량이 마을 곳곳에 흉물스럽게 고꾸라져 있습니다. 지금까지 확인된 사망자는 160명, 실종자는 484명인데 구조가 진행될수록 사망자가 빠르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6: 제가 시장에 도착한 뒤 30분 만에 홍수가 와서 시장 전체를 파괴했습니다. 슈암 라즈 반달입니다.
5: 미 지질조사국은 인근 빙하 붕괴를 이번 돌발 홍수의 원인으로 지목했습니다. 네팔과 중국 국경 지역의 빙하가 붕괴되면서 주변 암석도 함께 무너져 내렸는데 이때 발생한 5.2 규모의 충격과 진동으로 라수아 지역에서 산사태가 발생해 바위와 흙이 강을 일시적으로 막았고 이후 마치 댐에서 물이 방류되듯 한꺼번에 물살이 터져나왔다는 겁니다. 실제로 홍수 전후 위성사진을 보면 피해 지역 주변의 산 능선 부문 초목이 휩쓸려 나간 모습이 확인됩니다. 당초 보고됐던 규모 4.4의 지진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다만 현지 전문가들은 네팔과 중국 국경 지역의 강 상류에 아직 암석 등으로 막힌 부분이 남아있다며 두 번째 홍수가 발생할 가능성을 우려했습니다. MBC 뉴스 박성원입니다.
3: 현지에서 일하던 우리 국민 9명도 연락이 끊겼습니다. 수력발전소를 건설하던 한국남동발전과 두산에너빌리티 직원들입니다. 정부는 합동 대응팀을 현지에 급파하기로 했습니다. 고재민 기자입니다.
7: 갑작스럽게 발생한 홍수에 네팔 라수아 지역에서 수력발전소를 짓던 한국인들도 연락이 끊겼습니다. 두산에너빌리티와 한국남동발전이 라수아 지역 트리슐리강 일대에서 수력발전소를 건설하고 있었는데 건설 현장이 홍수에 직격탄을 맞은 겁니다. 현재까지 연락이 두절된 건 총 9명으로 6명은 두산 에너빌리티 소속, 3명은 한국 남동발전 소속입니다. 당초 8명으로 알려졌지만 두산 에너빌리티가 현지에서 채용한 한국인 직원 한 명도 연락이 끊긴 것으로 확인되면서 밤사이 한 명이 더 늘었습니다. 재해 당시 현장에 있던 또 다른 직원 10명도 한때 고립됐지만 현재는 현지인 직원들과 함께 대피해 안전한 상태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주 네팔 대사관은 사건 인지 직후 네팔 정부 측에 우리 국민의 연락 두절 사실을 통보하고 신속하고 적극적인 수색과 구조를 요청했습니다. 또 라수아 지역이 히말라야 트레킹을 위해 관광객이 많이 찾는 지역이라 한국인 피해가 더 있는지도 한인회와 함께 파악하고 있는 걸로 전해졌습니다. 외교부는 어젯밤 조현 장관을 본부장으로 하는 재외국민보호대책본부를 설치해 긴급 대책회의를 열고 정부 합동 신속대응팀을 오늘 현지에 급파하기로 했습니다.
8: 외교부, 소방청, 경찰청으로 구성되는 정부 합동 신속대응팀을 내일 현지에 파견하여 우리 국민들의 수색과 구조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7: 이재명 대통령은 우리 국민의 구조를 위해 가용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고 현장에 체류 중인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는 데에도 만전을 기하라고 긴급 지시했습니다. MBC 뉴스 고재민입니다.
3: 한국인 직원들의 연락이 끊긴 장소는 9천억 원 규모의 네팔 최대 수력발전소 건설 현장이었습니다. 5년간 진행된 공사는 올해 말 완공을 앞두고 있었지만 참사를 피하지 못했습니다. 조건희 기자입니다.
9: 거센 흙탕물이 도로와 시설물을 휩쓸고 지나갑니다. 이번 대홍수가 덮친 곳 가운데 하나는 네팔 북부 트리슐리강 상류의 수력발전소 건설 현장입니다. 수도 카트만두에서 북쪽으로 약 70km 떨어진 곳으로 한국 기업들이 네팔 최대 규모의 수력발전소 어퍼 트리슐리 1을 짓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6억 4,700만 달러, 우리 돈 약 9천억 원 규모입니다. 한국 남동발전은 사업 개발과 운영을, 두산 에너빌리티는 설계와 시공, 주요 기자재 공급을 맡았습니다. 지난 2022년 공사에 들어가 올해 말 준공을 앞두고 있었지만 공사 막바지에 대형 홍수가 현장을 덮친 겁니다. 현재 연락이 끊긴 한국인 직원은 두산 에너빌리티 측 6명, 한국 남동발전 측 3명입니다. 두 회사는 곧바로 비상대응 체제에 들어갔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는 정현인 대표이사를 포함한 현장 대응팀을 오늘 네팔에 급파하기로 했습니다. 한국 남동발전도 조영혁 사장 직무대행을 중심으로 비상대책 본부를 꾸리고 카트만두 현지 법인 인력을 피해 지역으로 보냈습니다. 두 회사는 현지 당국과 협력해 직원들의 소재 확인과 현장 상황 파악에 나설 방침입니다. MBC 뉴스 조건입니다.
3: 실종 104일 만에 시신으로 발견된 고 장미란 씨가 집을 나간 다음 날 새벽 숨진 걸로 추정된다는 경찰의 중간 수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부경장은 여전히 실종자와 통화를 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실종 신고가 그 이후에 이루어진 점을 봤을 땐 거짓임이 드러난 겁니다. 남민주 기자입니다.
10: 지난 5월 장미란 씨가 집을 나설 당시 마지막 모습입니다. 검은색 후드티에 긴 바지를 입고 휴대전화를 보며 혼자 걸어갑니다. 장 씨와 함께 살던 남자친구는 이틀이 지나도 연락이 없자 경찰에 실종 신고를 했고 경찰은 수색 2시간 반 만에 장 씨와 연락이 닿았다며 사건을 종결했습니다.
11: 장미란 씨랑 연락이 됐다. 연락됐으니까 종결하겠다라고 말씀하시길래.
10: 그런데 경찰은 중간 수사 발표에서 장 씨가 집을 나선 다음 날 새벽 숨진 걸로 추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실종 신고가 장 씨가 숨진 이틀 뒤에 이뤄진 건데 실종자와 통화를 했다는 부경장의 진술이 거짓으로 드러난 셈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같은 방법으로 통화했다, 가족에게 알리지 말라고 했다며 허위 종결한 60대 실종자 사건.
12: 똑같은 말 하는 거야. 가족한테 얘기하지 말라고. 사이야 나중에 뭐 한다고.
10: 숨진 60대 남성 기록에 부경장이 넣은 전화번호는 60대 남성의 것이 아니었던 걸로 드러났습니다. 실종자와 통화했다면서도 가짜 번호를 넣어놨던 겁니다. 실종자와의 통화 기록도 없고 이제는 통화 시점마저 거짓으로 드러났지만 부경장은 여전히 통화했다는 주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MBC 뉴스 남민주입니다.
4: 장미란 씨는 집에서 불과 걸어서 10분 거리에 한 야자수 농장에서 발견됐습니다. 그동안 사인을 놓고 여러 의문점이 잇따랐는데 경찰은 중간 수사 결과 타살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했습니다. 김항섭 기자입니다.
13: 장미란 씨는 숙소에서 400m 떨어진 한 야자수 농장에서 발견됐습니다. 석 달 전 장 씨가 집을 나설 때 입었던 옷과 신발, 소지품이 그대로 남아있었습니다.
14: 손목에 차고 있던 그 팔찌도 발견이 됐고요. 핸드폰하고 그 사람이 들고 나갔던 거는 다 확인됐습니다.
13: 경찰은 장 씨가 특이 골절 흔적이 없고 현장에 낙엽이 흐트러져 있지 않은 점 등을 토대로 타살 가능성이 낮다고 밝혔습니다. 부검인은 장 씨가 목을 매 숨진 것이라는 소견을 냈는데 현장에서 장 씨가 외출 당시 집에서 챙긴 것으로 추정되는 끈이 발견됐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의문점도 남습니다. 야자수 가지가 약해 부러지기 쉽고 가시도 많아 줄을 거는 것이 상대적으로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 장 씨는 도로 바로 옆에 있는 농장의 외곽 부분에서 발견됐는데 3개월 동안 주변 주민들의 눈에 띄지 않았던 부분도 좀 더 조사가 필요한 대목입니다. 특히 유서도 없었고 시신의 부패가 심해 주저온이나 방어온도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경찰은 현장에서 발견한 장 씨의 휴대전화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을 진행 중이라며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김항섭입니다.
6: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오늘 통화정책방향 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결정합니다. 근원 소비자 물가가 여전히 높기 때문에 한국은행이 3년 6개월 만에 0.25% 올려 지난달에 이어 이번에도 금리를 인상할 거라는 시각과 고용 부진과 환율 하락 영향으로 이번에는 동결할 거라는 예측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은 오늘 내년 1분기까지의 금리 전망을 담은 점도표와 연간 성장률 전망치 등도 공개할 예정입니다. 9월 정기국회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오늘부터 1박 2일간 국회의원 워크숍과 연찬회를 각각 진행합니다. 민주당은 인천 인스파이어 호텔에서 의원 워크숍을 열고 후반기 국회 정국 운영 방안 및 메가 프로젝트 추진 방향 등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국민의힘 연찬회는 경기 고양 소노캄 호텔에서 개최되는데 이례적으로 전직 대통령인 박근혜 전 대통령이 참석해 특강을 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SK하이닉스가 일본 미야기현에 메모리 반도체 공장을 지을 계획이라는 한국 언론 보도와 관련해 미야기현 측은 현재 정확히 파악된 건 없다며 선을 그었습니다. 일본 산케이신문에 따르면 무라이 요시히로 미야기현 지사는 기자회견에서 여러 반도체 관련 기업이 연락한 것은 사실이지만 SK하이닉스 측으로부터 전달받은 정보가 없다며 이번 사안에 대해 언급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SK하이닉스 측은 관련 보도에 대해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검토 중이라는 원론적인 입장만 밝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존 래클리프 미 중앙정보국 CIA 국장이 최근 러시아를 극비리에 방문한 데 대해 이제 뭔가 성과가 나올 수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목요일인 오늘은 전국 대부분 비나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경기 북부, 제주, 강원, 북부 내륙과 산지에 5에서 30mm, 광주와 전남 최대 60mm, 경남 남해안에는 80mm 이상 내리는 곳도 있겠습니다. 전북 내륙, 대구 경북에는 최대 60mm, 충청에는 최대 50mm의 소나기가 예상됩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5도 등 전국이 22도에서 27도, 낮 최고기온은 29도에서 34도로 예보돼 무더위는 계속되겠습니다.

0: 보증까지 트럭버스 타이어는 금호 KTS로.
1: 지금까지 MBC 뉴스 투데이를 들으셨습니다.
2: MBC. 미세먼지 이렇게 대처해주세요. 미세먼지가 많은 날에는 외출은 꼭 자제하고 불가피한 경우 마스크, 안경, 모자 등 꼭 착용해주세요. 외출 후 손 씻기, 세안, 양치를 꼼꼼하게 해주시고 노폐물 배출 효과가 있는 물과 향산화 효과가 있는 과일, 야채 등을 충분히 섭취해주세요. 외출 후 집에 들어오기 전에 옷을 털어주세요. 옷장에 넣기 전에 외투를 벗어서 힘껏 털기만 해도 상당수의 미세먼지를 제거할 수 있습니다. 미세먼지가 많은 날에는 자연환기를 피하고 실내 오염도가 높을 때는 공기 오염도를 확인하여 자연환기를 해주세요.
3: 재난 발생 시 가스 사고는 어떻게 예방해야 할까요? 먼저 중간 밸브를 잠그고 대피해야 하며 돌아와서는 호스와 배관 연결 부위를 점검해야 합니다. 가스 누출이 의심될 경우에는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신고하여 조치 후 가스를 사용하도록 해야 합니다.
4: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5: 지금 시각은 6시 15분입니다.

0: 안녕하세요. 아침의 뉴스 류수민입니다. 식사 후에 올라가는 혈당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되는 행동이 있는데요. 바로 걷기입니다. 혈당은 식후 30분에서 1시간 사이에 가장 많이 올라가는데요. 그럼 우리 몸은 더 많은 인슐린을 분비해야 합니다. 그래서 식후에 바로 앉기보다는 걷는 게 좋다는 건데요. 걸을 때 근육이 움직이면서 혈액 속의 포도당을 사용해 혈당이 오르는 걸 막는 거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오래 걸을 필요는 없고요. 5분만 걸어도 도움이 되었고 10분에서 15분 걷는 것이 가장 좋다고 하네요. 혈당 관리뿐만이 아니라 소화도 잘 되고 식곤증도 물리칠 수 있으니까요. 식사 후에 잠깐 걷기 실천해 보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8월 27일 목요일 아침의 뉴스 시작할게요. 현재 기온 볼까요? 서울 25도, 부산 28도, 대구 26도, 대전 26도고요. 광주 28도, 강릉 24도, 제주 29도입니다. 태풍 사우델의 간접 영향으로 오늘부터 제주와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비가 내리겠습니다. 특히 경남 남해안에 많은 비가 예상되니까 대비를 잘 해주셔야겠고요. 남해와 제주 해상에는 높은 물결이 일고 해안에는 강한 너울이 밀려올 것으로 보입니다. 중부지방도 북쪽을 지나는 비구름의 영향으로 경기 북부와 강원 북부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오늘도 아침의 뉴스에 문자나 미니로 인사해 주시고 의견들 많이 보내주세요. 신청곡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문자는 샵 8001번이고요.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듭니다. MBC 스마트 라디오 미니는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1: 농작물 시세 걱정, 재해 걱정.
2: 아이고, 걱정이 밥 먹여주나? 보험을 들어야지.
1: 수확량 줄어도?
2: 보장.
1: 가격이 내려도?
2: 아이, 그럼.
1: 보험이 든든하구만.
3: 농업인 맞춤 보장. 농업 수입 안정보험. 가까운 농축협회사 만나보세요. NH농협 손해보험.
4: 보험 가입 시 유의사항을 확인하세요.
5: 여러분의 아침을 뉴스로 열어드립니다. 아침엔 뉴스, 뉴스민입니다.

7명을 상대로 모두 11억 7,589만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다고 밝혔는데요. 지난해 1월 19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에 격분한 지지자들이 서부지법에 난입해 건물을 부수고 경찰관을 폭행하는 등 난동을 벌였습니다. 이들의 폭동으로 경찰관 50여 명과 취재진 등 90여 명이 다치고 법원 내외부 시설물이 심하게 파손됐는데요. 법원행정처는 집단적 폭력 파괴 행위로 사법부 독립을 정면으로 위협했으며 법치주의와 민주주의의 근간을 뒤흔든 중대한 사건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전국 곳곳에 법원 이메일 주소로 법원 청사를 폭파하겠다는 내용의 메일이 수신돼 경찰이 대응에 나섰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어제 서울 동부지법과 대전지법, 광주고법, 부산고법 등 전국 법원의 이메일로 폭발물 설치 협박 메일 40여 개가 수신됐는데요. 메일에는 해당 법원에 사제폭탄을 설치했다면서 특정 시간에 폭파하겠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각 법원에서는 상황 조치와 검문 검색을 강화했으며 경찰이 출동해 수색 작업 등을 진행했는데요. 경찰은 2023년부터 이어져온 일본발 허위 협박 메일인 것으로 추정하고 발신자를 추적하고 있습니다. 40대 아들의 연애에 간섭하며 아들을 폭행하고 감금한 70대 아버지에게 집행유예가 내려졌습니다. 부산지법은 어제 특수상해와 감금 혐의로 기소된 70대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는데요. 42세인 아들 B씨와 함께 살던 A씨는 아들이 여자친구를 사귄 뒤 자신에게 소홀해졌다며 이별을 요구하는 등 갈등을 빚었습니다. 이에 지난 6월 10일 23cm의 공구로 아들의 등을 내리찍어 폭행하고 아들의 목을 허리띠로 감아 안방으로 끌고 간 뒤 손발을 테이프로 묶어 1시간 30분 동안 감금했는데요. 재판부는 아들이 성인이 된 후에도 사생활을 통제하는 등 왜곡된 애정을 보여왔다고 지적하면서 피해자가 아버지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현지 교사에게 거액을 주고 교재에 사용할 수학시험 문항을 제공받은 혐의로 기소된 유명 강사 현우진 씨가 1심에서 무죄를 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어제 현 씨 등의 청탁금지법 위반 사건에서 주고받은 금품은 청탁의 대가가 아닌 사적 거래에 해당한다며 무죄를 선고했는데요. 현 씨에게 돈을 받고 문항을 제공한 현지 교사 2명과 교재업체 직원도 모두 무죄를 받았습니다. 현 씨는 자체 교재에 사용할 수학시험 문항을 받는 대가로 현직 교사 2명에게 2020년부터 2023년에 걸쳐 모두 3억 4,600만 원을 건넨 혐의로 작년 12월 재판에 넘겨졌는데요. 재판부는 현 씨가 교사회 전문 업체들로부터도 비슷한 수준의 금액으로 문항을 공급받았다면서 계약에 따른 정당한 대가를 주고받았을 뿐이라는 현 씨 측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지금까지 간추린 뉴스 전해드렸습니다.

0: 오늘 알고 넘어가야 할 경제 소식들 전해드립니다. 아침엔 경제뉴스 참 좋은 경제연구소 이인철 소장 나오셨어요.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하고 오세훈 서울시장이 주택 공급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서 어제 다시 만났습니다. 용산공원 활용을 놓고는 이 정부와 서울시가 여전히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네요.
1: 그렇습니다. 지난주 이 첫 번째 회동에서도 이제 용산공원 활용을 놓고 정부와 지금 서울시가 이제 이견만 확인을 했는데요. 네. 어제 두 번째 만남에서도 입장차는 여전했습니다. 정부는 이제 용산공원 전체를 개발하겠다는 게 아니라 일부 훼손된 부지를 활용해서 청년 신혼부부를 위한 이제 주택을 제한적으로 공급하겠다라는 입장이고 네. 반면에 이제 오세훈 서울시장은 서울 용산공원 본체는 주택 공급을 위해서 훼손해서는 안 된다라는 이제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데요. 네. 김윤덕 장관도 이제 의견 접근이 안 됐다라고 이제 기자들한테 브리핑을 했습니다. 다만 이제 서울시가 대안을 제시했는데요. 네. 서울시는 강남구 탄천물 재생센터를 대체 주택 공급 부지로 제안을 했는데 네. 국토부도 관련 자료를 받아서 적극 검토.

0: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결국 이제 용산공원을 둘러싼 이견은 남아 있지만 서울 도심 주택 공급을 늘려야 한다라는 이제 큰 방향 틀에서는 이제 공감하면서 네. 대체 부지를 찾는 협의를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1: 네, 대체 부지. 그래서 서울시 쪽에서 제안한 이 강남구 탄천 물재생센터가 용산공원 대안이 될 수는 있을까요?
0: 일단 뭐 가능성은 남아 있는데요. 서울시가 제안한 이제 강남구 탄천물재생센터는 서울의 지하철 3호선 대청역에서 걸어서 5분 네. 서울 강남 한복판에 39만 제곱미터 약 11만 평에 달하는 대지 굉장히 평평한 부지입니다. 네. 주변에 뭐 동부사업소와 이 세택 이 부지까지 연계할 경우 최대 13,000 가구 규모 청년주택 공급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 부지인데요.
1: 이런 곳이 있었다는 건데요.
0: 그렇습니다. 특히 이제 강남권에서 청년, 신혼부부 주택과 산업시설을 함께 공급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네. 다만 당장 용산공원을 대체할 수 있다라고 단정하기 좀 어려운데요. 물재생센터를 이전할 부지를 좀 찾아야 하고요. 예. 또 이전 비용, 기간, 도시계획 변경 등 넘어야 할 절차들이 많습니다. 더 큰 문제는 여전히 정부와 서울시의 입장차인데요. 서울시는 탄천 부지 등 활용하는 대신에 용산공원 개발을 철회하라라는 입장이고 네. 국토부는 탄천도 검토하되 용산공원 일부 활용 가능성도 열어두자라는 입장입니다. 네. 결국 이제 탄천물재생센터는 양측이 함께 검토하기로 한 건 유의미한 진전이지만 이게 용산공원 논의를 완전히 대체하는 것이 아니어서 네. 여전히 시각차가 있는 상황이어서 아마 다음 회동에서 이 부분이 어떻게 정리되느냐가 실제 대안으로 확정될지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1: 예. 그리고 정부가 이르면 이제 다음 달인 9월 말쯤 추가 신규 택지를 발표를 하게 되는데 용산공원과 서울 그린벨트가 제외될 가능성이 커졌다고요.
0: 그렇습니다. 정부가 이르면 4달 말 발표할 이제 추가 신규 택지에는 용산공원, 서울 그린벨트가 제외될 가능성이 매우 커졌습니다. 네. 현재는 9월 말 발표될 이제 7만 3천 가구 플러스 알파 여기 이제 추가 신규 택지는 대부분 그러면 경기도 중심으로 구성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데요. 네. 김인덕 장관이 용산공원에 대해서 원래 추가 신규 택지에 들어가지 않았다라고 선을 그었고요. 네. 서울 그린벨트 역시 서울 서초에는 내곡동이나 강남에 있는 세곡동, 자곡동 등의 후보로 거론은 됐지만 서울시가 이제 해제에 부정적이어서 불확실성이 큰 상황입니다. 다만 이제 서울이 완전히 제외됐다고 확정된 건 아닌데요. 앞서 8.13 대책을 통해서 정부는 서울의 강서, 경계 남항주와 광주 등에 2만 7천 가구를 공급하겠다라고 발표를 했고 9월 말까지 7만 3천 가구 플러스 알파 규모를 추가로 발표할 계획이었습니다. 결국 관건은 서울에서 얼마나 대체 부지를 확보하느냐가 관건인데요. 네. 용산공원과 이제 그린벨트 협의가 진전되지 않는다면 그렇다면 이번 추가 신규 택지에는 경기권 비중이 상당히 높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1: 네. 어제 뭐 다른 매체에 나온 뭐 부동산 전문학 교수님 얘기에 따르면 서울시에 이렇게 놀고 있는 토지들이 뭐 예를 들면 뭐 폐교 부지라든지 이런 것들이 꽤 많이 있다고 문제를 또 제기하시기도 하던데 좀 잘 찾아보면 서울시 안에도 조금 더 이렇게 땅이 나올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 참 좋겠습니다.
0: 그렇습니다. 이제 짜투리장들이 공공기관 부지라든가 일부 앞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있는데 네. 그걸 얼마나 이제 찾아내서 속도 좀 있게 좀 할 수 있는 제공할 공급할 수 있느냐가 관건입니다.
1: 네, 속도도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정부가 비거주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를 현 수준인 공시가격 기준 12억 원으로 유지하는 방안을 좀 유력하게 검토 중이라는 얘기도 있었습니다.
0: 그렇습니다. 정부가 이제 당초 세제 개편안에서 한 발 물러나서 비거주 1주택자의 종부세 기본공제를 현행 12억 원으로 유지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네. 당초 이제 실거주자는 12억 원에서 14억 원으로 올라가고요. 비거주자는 오히려 9억 원으로 낮추려고 했죠. 그런데 비거주자의 세부담이 갑자기 커진다라는 지적이 여당 내에서도 나오면서 9억 원으로 낮추는 방안은 사실상 재검토에 들어갔습니다. 네. 다만 이제 실거주는 14억 원까지 공제해 주기 때문에 실거주 1주택자를 더 우대한다는 정책 방향 그대로 유지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네. 여기에 이제 종부세가 한꺼번에 급증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세부담 상환을 200%로 올리지 않고 현행 150%의 틀에서 유지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예. 결국 이제 큰 틀에서 보면 보유세를 손보되 납세자의 충격을 줄이고 실거주자에 대한 더 혜택을 주는 절충안이 지금 유력해 보입니다.
1: 네. 뭐 최근에 대통령과 정부 지지율이 좀 하락하는 추세가 부동산 문제 때문이라는 시선이 좀 많다 보니까 그걸 또 의식하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리고 생애 최초 취득세 감면 혜택이 오피스텔까지 확대된다고 합니다.
0: 그렇습니다. 앞으로 이제 생애 처음으로 주택을 마련하는 이제 청년들의 취득세 감면 범위가 오피스텔까지 확대됩니다. 그동안은 생애 최초의 취득세 감면은 아파트나 연립, 다세대와 같은 주택에만 적용돼 왔는데요. 네. 앞으로에는 이제 사회 초년생들이 많이 선택하고 있는 주거용 오피스텔도 혜택을 받게 됩니다. 특히 눈에 띄는 건 두 번째 기회도 주어진다는 점인데요.
1: 네.
0: 전용 면적 40제곱미터 이하의 소형 주택이나 오피스텔을 생애 처음으로 구입해서 감면받은 뒤 처분했다면 나중에 더 큰 주택을 살 때 일정 요건을 충족하게 되면 취득세 감면을 한 번 더 받을 수 있습니다.
1: 네.
0: 감면 한도도 일반적으로 200만 원이었는데 앞으로 40세 미만 청년이 생애 최초 주택을 구입할 경우 최대 300만 원까지 우대합니다.
1: 네.
0: 결국 이제 오피스텔을 내 집 마련의 징검다리로 인정해서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낮추겠다라는 취지입니다.
1: 네. 자, 그리고 오늘 새벽에 세계 최대 AI 반도체 기업이죠. 엔비디아가 2분기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시장의 높은 기대치를 충족을 했을까요?
0: 네, 어닝 서프라이즈 수준의 이제 양호한 실적을 공개했는데요.
1: 네.
0: 뉴욕 증시는 그러나 이제 본장에서 실적 발표를 앞두고 약보합세로 마감을 했는데 실적은 상당히 좋았습니다.
1: 네.
0: 시간의 거래에서는 약세를 보이다가 1% 넘게 약세를 보이다가 지금 컨퍼런스 콜을 진행 중에 있는데 3.5% 가까이 반등하고 있는데요.
1: 네.
0: 실적은 나빠 보이지 않습니다. 일단 매출이 한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이제 데이터 센터 부분의 실적을 견인하면서 매출이 좋았습니다. 매출이 962억 달러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1: 네.
0: 당초 예상치 921억 달러를 크게 웃돌고 있고 주당 순익도 2달러 22센트를 기록해서 예상치 2.1달러를 웃돌아서 13분기 연속 역대 최대 매출 신기록을 갈아치우고 있습니다.
1: 그렇군요.
0: 3분기 실적도 나쁘지 않은데요. 3분기 가이던스도 1060억 달러를 기록해서 예상치 1042억 달러를 웃돌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거 이 HBM과 같은 첨단 메모리 부품 가격이 굉장히 올랐기 때문에 마진이 네. 좀 줄어들 것이라는 우려가 있었는데
1: 네.
0: 총 마진도 75% 수준을 유지했습니다.
1: 네.
0: 그래서 이 시간의 거래에서는 지금 오히려 주가가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최근 사실 실적 발표 앞두고 9거래일 가운데 8일째 떨어졌습니다.
1: 네.
0: 그런데 시간의 거래에서는 오히려 이 저가 매수가 유입되면서 지금은 4% 가까이 주가가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1: 그렇군요. 그리고 한국은행이 오늘 기준금리를 또 결정하게 됩니다. 지난달에 이어서 두 달 연속으로 금리를 올리는 백투백 인상에 나설지가 관심인데 시장에서 어떻게 전망하고 있나요?
0: 맞습니다. 현재 시장에서는 인상보다는 이제 동결 가능성의 무게를 두고 있는데요.
1: 네.
0: 채권 전문가 10명 가운데 8명이 이번에는 현행 기준금리 2.75% 동결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1: 네.
0: 신원성 아름총재가 내건 인상 조건 가운데 경제 성장률, 고물가는 조건에 부합하지만 그러나 최근에 환율이 많이 내렸습니다. 연속 인상의 제동을 변수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다만 이제 금리를 올릴 명분도 상당합니다. 2분기 경제 성장률이 1년 전에 비해서 3.7% 예상보다 좋았고요.
1: 네.
0: 국내 총소득 증가율도 15.6% 두 자릿수 넘게 뛰었습니다.
1: 예.
0: 여기다 7월 근원 물가는 2.6%로 올라서 경기와 물가만을 놓고 보면 추가 인상 조건에 상당히 충족합니다.
1: 네.
0: 반면에 가장 큰 변수가 환율인데요. 지난달 금통위 당시에 원달러 환율 1480원대였습니다. 그런데 최근 1380원대까지 떨어져서 환율발 압력이 다소 완화됐습니다.
1: 네.
0: 따라서 오늘 금리를 동결한다 하더라도 성장률 전망을 얼마나 더 올릴지 그리고 6개월 뒤 금리 전망이 얼마나 높아질지가 중요한데요.
1: 네.
0: 금리는 쉬어가겠지만 한은의 메시지는 여전히 매파적일 수 있다는 겁니다.
1: 네. 은행권의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이미 3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다고요.
0: 그렇습니다. 이미 지난달 주담대 평균금리가 2년 8개월 만에 최고 수준까지 오르면서 차주들의 대출자들의 이자 부담이 커지고 있는데요.
1: 네.
0: 금리가 만일 더 오르게 된다면 이 대출자들 특히나 이제 변동형 이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바로 이제 금리가 반영되기 때문에 이런 분들의 이제 이자 부담이 더 커질 것으로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0: 지진이 발생하면 당황하지 말고 이렇게 따라하세요. 지진으로 크게 흔들리는 동안은 탁자나 책상 아래로 들어가 몸을 보호하고 탁자 다리를 꼭 잡아주세요. 흔들림이 멈추면 전기와 가스를 차단해 화재를 예방하고 문이나 창문을 열어 건물 밖으로 나갈 수 있는 출구를 확보하세요. 고장이 우려가 있는 엘리베이터 대신 비상계단을 이용하고 엘리베이터에 탑승해 있다면 모든 층의 버튼을 눌러 가장 먼저 열리는 층에 내려 대피하세요. 지진 발생 시 지켜야 할 행동 요령. 당황 대신 당장의 실천으로 안전을 지켜주세요.
1: 화재는 무엇보다 예방이 중요합니다. 어린이의 손이 닿는 곳은 인화성 물질을 함부로 놓지 않습니다. 음식을 조리할 때에는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흡연은 지정된 장소에서만 피우고 완전히 꺼졌나 꼭 확인해야 합니다. 전열기는 사용하지 않을 땐 꼭 전원을 끄고 코드를 뽑아야 합니다. 한순간에 모든 것을 잃을 수 있는 도시 화재. 올바른 예방과 대처로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합시다.
2: 지금 시각은 6시 35분입니다.
3: 아침을 여는 기분 좋은 알람. 아침의 뉴스 류수민입니다.
4: 뉴스 속으로 한 걸음 더. 곽우신 기자와 함께하는 이유 있는 뉴스.
3: 핫한 뉴스들 살펴보고 이유까지 친절하게 짚어보는 시간 이유 있는 뉴스. 오마이뉴스 곽우신 기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5: 네, 안녕하세요.
3: 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어제 취임 1주년을 맞았습니다. 당 새 신안을 발표했네요.
5: 네, 무려 이제 국민의힁 2.0 4대 혁신 프로젝트 이렇게 이름을 붙였는데요.
3: 네.
5: 크게 나누어 보면은 일단 당원 주권 강화가 제일 앞에 있고요. 민생 정당, 소통 정당, 보수 정체성 강화 이렇게 네 축이 있었습니다. 가장 눈에 띈 건 역시나 당원의 권한을 강화하겠다라는 건데요.
3: 네.
5: 시도당 위원장과 당협위원장 선출에 당원이 직접 참여하도록 하고 모바일 당원증 도입과 당원 제도 세분화, 당무감사 평가지표 개편 등을 추진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국회의원과 지방자치단체장 또 지방의원 등 선출직을 대상으로 한 새로운 평가 제도도 만들겠다라고 했는데요.
3: 네.
5: 다만 논란이 됐던 당협위원장 전면 재선출에 대해서는 약간 속도 조절에 들어갔습니다. 당원 직선제라는 방향 자체는 유지하면서도 시기와 속도, 방법은 당내 의견을 듣겠다라는 건데요.
3: 네.
5: 장 대표는 결집된 당심을 토대로 민심의 바다로 나아가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3: 네, 사실상 차기 전당대회 출마를 염두에 둔 거 아니냐는 해석도 나왔어요.
5: 네, 뭐 일단 어제 뭐 연임을 할 거 이렇게 공식 선언한 건 아니었지만 네. 그 가능성을 닫지도 않았습니다.
3: 네.
5: 특히나 장 대표의 지금 임기는 원래 내년 8월까지입니다. 그러니까 네. 당연히 2028년 총선 전에 끝나고 공천권과도 아무런 상관이 없는데 어제 회견에서 반복해서 여러 번 2028년 총선 승리를 자신의 정치적인 목표로 제시를 했습니다.
3: 예.
5: 총선 승리의 교두보를 만들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걸 하겠다라는 거였는데 그래서 현장에서 질문이 나왔죠. 대표 임기 중에 총선이 없는데 연임할 생각이냐라고 물었더니
3: 네.
5: 한다 안 한다 즉답을 피했습니다. 다만 이제 본인의 임기에 총선이 없다고 해서 총선 승리를 위한 준비를 미룰 수는 없다라고 했는데요. 적어도 차기 전당대회 출마 가능성은 열어뒀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3: 네.
5: 뭐 중진에 대한 희생이라든가 공천 관련 이야기가 언급이 있었기 때문에
3: 네.
5: 본인으로 그때까지 대표를 해야만 가능한 일이니까요.
3: 네.
5: 지방선거 패배 이후 당 안팎에서는 사퇴 요구가 나오는데 오히려 남은 임기 완주도 분명이고 시선을 2028년 총선으로 돌렸다는 게 아무래도 눈에 띄는 자리였습니다.
3: 그러게나 말입니다. 선거 이후에 이제 물러나지 않을까 생각이 됐었는데 아직까지도 영향력이 이렇게 계속 유지되고 있다는 게 어떻게 보면 조금 놀랍기도 하고요.
5: 계속 운이 좀 좋았던 것도 있고 정치적으로.

0: 또 아, 당에서는 계속 장동혁 대표에 대한 비토 정서 분명히 있지만 그럼 대안이 누군데 이게 지금 개파별로 이해관계가 첨예하다 보니까 네. 정리가 안 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장 대표가 그 사이에서 줄타기를 하면서 계속 자리를 유지하는 모양새입니다.
1: 아, 확실히 그런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안철수 의원이 김기현 의원의 말을 지적하고 비판했는데 어떤 얘기였나요?
0: 발단이 이제 그제 아침에 있었던 김기현 의원이 주최한 국회 세미나였습니다.
1: 네.
0: 김 의원이 국민의힘이 지나치게 당원 중심으로 가고 있다라면서 과도한 당원 중심에서 국민 중심으로 축을 옮겨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1: 즉 장동혁 대표하고는 반대되는 얘기네요.
0: 맞습니다.
1: 그 뜻과는.
0: 그러니까 당에서는 계속 지금 국민 중심과 당원 중심의 기조 싸움이 있고
1: 네.
0: 장동혁 대표는 당원 중심 또 정동수 원내대표는 국민 중심을 얘기해서 좀 묘하게 갈등이 있었죠.
1: 네.
0: 여기에 이제 김기현 의원이 이렇게 한쪽에 힘을 실어주자
1: 네.
0: 안철수 의원이 SNS를 통해 김기현 의원을 직격했습니다. 아니 김기현 본인이 2024년 전당대회 때 당원 투표 100% 룰로 당대표가 된 사람 아니었느냐라는 겁니다.
1: 네.
0: 당원들은 뽑아 쓰고 버리는 휴지가 아니다라고 했는데요.
1: 굉장히 강하게 얘기했네요.
0: 네, 그리고 또 한동훈 의원도 겨냥을 했습니다. 한동훈 의원도 이 김기현 의원의 국민 중심 발언에 공감을 표했기 때문에
1: 네.
0: 안철수 의원은 김기현 의원이 한동훈 의원의 복당을 위해 아랫목을 데워놓고 있다 이렇게 비꼬기도 했습니다.
1: 네, 어쨌든 안철수 의원이 장동혁 대표 쪽으로 지금 좀 기울고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시선들이 있는 가운데 김재섭 의원도 안철수 의원의 이 말 바꾸기에 대해서 직격을 했는데 어떤 말을 바꿨다는 거죠?
0: 네, 그러니까 안철수 의원은 김기현 의원의 말 바꾸기를 지적을 한 건데
1: 네.
0: 김재섭 의원은 또 안철수 의원의 말 바꾸기를 지적한 겁니다.
1: 네.
0: 왜냐, 2022년 국민의힘이 전당대회 룰을 당원 투표 100%로 바꿀 때
1: 네.
0: 가장 크게 반대했던 사람이 누구냐? 안철수 의원이었기 때문입니다.
1: 아, 맞네요.
0: 네, 왜냐 총선에서 이기고 외연을 확장하려면 당원들의 마음만은 안 된다. 민심의 반영 비율을 오히려 좀 늘려야 된다 이렇게 강조를 한 바 있습니다.
1: 예.
0: 그때는 민심을 강조했던 안철수 의원이 예. 이제는 당원 중심이 필요하다면서 김기현 의원을 비판하는 그거는 앞뒤가 맞는 거냐라는 지적이었고요.
1: 맞는 지적 같습니다.
0: 네, 맞습니다. 그래서 상습적 말 바꾸기라고도 직격을 했습니다.
1: 예.
0: 그러니까 2022년, 23년 이때 전당대회 앞두고서는 김기현 의원은 당원 중심주의의 최대의 수혜자였고 안철수 의원은 국민 중심을 내세웠는데 3년 후에 두 사람이 입장이 바뀌어가지고 김기현 의원은 국민 중심을 안철수 의원은 당원 중심을 주장하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1: 네.
0: 또 김기현 의원도 어제 SNS에 나는 24년 동안 한 번도 당을 떠나지 않았다라면서 탈당과 입당을 반복한 누구와는 당원에 대한 마음이 다르다고 했는데
1: 그 누구가 바로
0: 안철수 의원이겠죠.
1: 네. 네,
0: 사실상 안철수 의원의 과거 당적 변경 이력을 꼬집은 것으로 보입니다.
1: 네, 안철수 의원이 이런 식으로 뭐 말을 바꾼다는 지적도 그렇고 이런 행보가 서울시장 도전하려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이제 의심들도 사고 있더라고요.
0: 네, 그러니까 어쨌든 서울시장 보궐선거가 열릴 가능성이 좀 높은 편에 속. 하고
1: 예.
0: 그에 맞춰가지고 미리 몸풀기에 나선 잠재적 후보군들이 있는데
1: 네.
0: 안철수 의원이 분명히 얼마 전만 해도 장동혁 대표가 책임지고 결자해줘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1: 네.
0: 최근 여러 번 장 대표에 가까운 장 대표를 옹호하는 쪽의 입장을 낸 걸 보면 당권파와의 관계를 개선하는 게 다음 서울시장 보궐선거 출마에 유리하다고 보기 때문이 아니냐 이런 해석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1: 네, 공천권을 그 사람들이 갖고 있을 테니까. 자, 이 발단이 된 자리에서 오세훈 시장하고 한동훈 의원이 악수를 하는 장면이 또 화제가 됐는데요.
0: 맞습니다. 한때 친윤이었던 김기현 의원이 주최한 세미나에 오세훈 시장과 무소속 한동훈 의원이 나란히 참석을 했고
1: 네.
0: 이 사람들이 모두 장동혁 대표의 당 운영을 한 목소리로 비판을 했습니다. 오 시장은 이 장동혁 대표가 추진하는 당협위원장 교체를 사실상 반대하면서 뺄셈의 정치보다 덧셈의 정치가 필요하다고 했고 지금의 징계 정치에 대해서도 윤리위 정치는 정치 가운데 가장 하위의 정치라 꼬집었습니다.
1: 네.
0: 한동훈 의원도 당협위원장 교체 이거 공당이 사당화의 길로 가서는 안 된다라고 했고 장동혁 체제 1년 동안 당이 퇴행했다라고 평가를 했는데 이런 자리에서 김기현 의원을 가운데 두고 오 시장과 한 의원이 공개적으로 악수하는 장면이 연출이 된 겁니다.
1: 네.
0: 그러니까 어제 자리가 그제 자리가 회사님이 공식적으로 우리 연대할 거야 이런 걸 이렇게 밝힌 건 아니지만
1: 네.
0: 최소한 반 장동혁 전선의 한 장면처럼 읽힐 만한 그림들이 많이 만들어졌습니다.
1: 그렇군요. 자, 그리고 한동안 좀 관심 밖에 있었던 인물인 것 같습니다. 개혁신당의 이준석 의원이 대표 자리에서 갑작스럽게 사퇴한다고 하더라고요.
0: 네, 어제.

0: 조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표직 사퇴를 선언했습니다. 별도의 백브리핑이나 질의응답 없이 짧은 회견문만 읽고 곧바로 자리를 떠난 건데요.
1: 네.
0: 이 의원은 지방선거 이후 당의 자강과 쇄신을 위한 여러 제안들을 했지만 당 안에서 충분한 호응을 얻지 못했다라면서 그 구성원들을 설득하지 못한 책임은 자신에게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1: 네.
0: 그래서 본인이 오히려 다른 구성원들이 하려는 일을 가로막고 있다면 자리를 비우는 게 맞다라는 취지였는데요. 이준영 정책위의장과 최고위원 등 지도부도 지방선거 패배에 책임을 지고 함께 사퇴를 했습니다.
1: 네.
0: 개혁신당은 천하람 원내대표가 당대표 권한대행을 맡게 되었고요. 당원 당규에 따라 두 달 60일 안에 새 지도부 선출을 위한 전당대회를 치르게 됩니다.
1: 네. 개혁신당이 지방선거 때 후보를 굉장히 많이 냈는데도 불구하고 사실 처참하게 패배를 하긴 했습니다.
0: 네. 기초는 한 명밖에 당선을 못 시켰죠.
1: 네. 배경을 놓고 뭐 어쨌든 여러 해석이 나오는데 천하람 원내대표하고 갈등이 있었다라는 보도가 나왔거든요.
0: 네. 사실은 뭐 이준석 대표와 천하람 원내대표 사이 일종의 불화설은 이전에도 있었는데
1: 네.
0: 중앙일보가 좀 자세히 보도를 했습니다. 지난 24일 비공개 최고위 때 이준석 의원과 다른 지도부 사이에 상당한 이견이 노출이 됐고 이 이견이 뭐였냐면 당이 자강하기 위해서 다가오는 총선에서 개혁신당 의원들이 선택과 집중해야 되니까 경기 남부에 집중적으로 출마를 해서
1: 네.
0: 독자적인 이 지역 기반 벨트를 만들어야 한다 이렇게 제안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천하람 원내대표는 예전부터 활동해왔던 전남 순천 그리고 이준영 정책위의장은 다음 선거에서 서울 송파 출마 등을 염두에 두면서
1: 네.
0: 지금까지 닦아놓은 밭을 포기하고 경기 남부에 갑자기 집중하라? 이게 좀 의견이 맞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1: 예.
0: 그러자 이 과정에서 심지어 보도에 따르면 이준석 의원이 천 원내대표 등이 혹시 국민의힘 합류를 염두에 두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의심까지 나타내면서
1: 네.
0: 갈등이 커졌다라는 건데요.
1: 예.
0: 비공개 최고위에서 언성이 높아질 정도로 이견이 표출이 됐고 결국 그날 오후 예정되어 있던 김민석 민주당 대표의 예방도 이것 때문에 취소가 된 거다라는 게 보도의 골자였습니다.
1: 네. 이준석 대표가 의심을 한 게 국민의힘 합류 뭐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지금 개혁신당 입장에서는 합당 말고는 딱히 무슨 뭐 방책이 없는 거 아니냐 이런 해석들이 좀 많이 나오는 상황이에요.
0: 네. 그러니까 어쨌든 굉장히 당이 힘든 상황이고 당세 자체가 좋지 않으니까요.
1: 네.
0: 이대로 독자적으로 선거를 치를 수가 없다. 어떤 식으로도 활을 모색해야 되는데 그럼 지금의 정치 지형을 보게 되면은
1: 네.
0: 결국에는 국민의힘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라는 회의론이 당 안에서도 일부지만 있는 건 사실입니다.
1: 네. 아까 기초의원 한 명 당선됐다고 하셨는데 시의원이었던가요?
0: 네. 맞습니다. 네.
1: 그렇죠. 일단 당에서는 이거 뭐 사실 아니다라고 해명을 하긴 했는데요.
0: 네. 일단 국민의 합류설 자체에 대해서 개혁신당 공식적으로 선을 그었습니다.
1: 네.
0: 어제 언론 공지를 통해서 이 보도들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지도부 가운데 누구도 다른 당에 합류하는 방안을 고려하거나 이걸 논의한 적도 없다라고 지적을 한 겁니다.
1: 네.
0: 이주영 전 정책위의장도 본인은 처음부터 당에 도움이 되는 지역구에 출마한다는 입장이 변화가 없었고 앞으로도 당이 잘 되는 길에 함께 할 것이다 라면서 이 보도 내용을 부인했습니다.
1: 네. 지금 개혁신당이 이렇게까지 어려워진 데는 사실 이 정의한 전 개혁신당 부산시장 후보의 이 자작극, 테러 자작극이 좀 많이 영향을 끼친 게 아니냐는 해석들이 많이 있는데.
0: 네. 그것도 그렇죠.
1: 네. 공소장 내용이 새롭게 공개가 됐는데요.
0: 네. 정의한 전 후보가 지난달 31일에 구속 기소가 됐고 어제 검찰 공소장을 통해 자작극을 얼마나 구체적으로 사전 계획했는지가 새롭게 드러났습니다.
1: 예.
0: 검찰은 정 씨가 지인과 음료 종류부터 차량 동선, 범행 당시에 할 말, 복장까지 미리 정했다라고 보았는데요.
1: 네.
0: 예를 들면 물을 던지면 흔적이 남지 않기 때문에 정 씨가 녹차 라떼처럼 색깔이 남을 수 있는 것을 던져달라 이렇게 요구했다라는 겁니다.
1: 네.
0: 그래서 본인의 명함을 건넬 때 차량의 창문을 내려서 음료를 뿌리는 방식까지 정했다라고 하고요.
1: 녹차 라떼. 그러니까 뭐 오렌지색 오시면은 오렌지 주스는 안 된다고
0: 그렇죠.
1: 이런
0: 그런 거죠. 네.
1: 지침이네요.
0: 네, 확실하게 좀 색깔이 좀 남아서 표시가 날 수 있도록 메뉴를 정했다라는 거고
1: 예.
0: 또 범행 차량이 접근할 차선까지 알려주고 다른 사람의 차량을 사용하거나 모자를 착용해라 이런 이야기도 논의를 했다라고 합니다.
1: 네.
0: 특히 범행이 적발돼도 상해죄 정도에 그칠 것이라고 가볍게 판단한 정황도 확인했다라고 하는데요.
1: 네.
0: 첫 재판은 다음 달 15일에 열릴 예정입니다.
1: 네, 뭐 구치소에서 대화도 뭐 거의 짜고 한 것 같더라고요.
0: 네, 사실은 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 부산 선거에서 부산시장 후보는 당연히 안 되더라도 좀 네. 지역 기반을 만들어 놓아서 다음 선거를 노려보겠다라는 거였는데
1: 네.
0: 이 사건 때문에 부산에 조금이나마 남아있던 기반도 부서지게 되었습니다.
1: 그러네요. 자, 이진숙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제명 촉구 결의안이 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기도 했습니다.
0: 네, 재석원 159명 가운데 찬성이 157, 반대가 하나, 무효가 하나였는데요. 국회의원 개인에 대한 제명 촉구 결의안이 본회의를 통과한 건 헌정사상 처음이었습니다.
1: 네.
0: 결의안은 이진숙 의원이 지난 13일 토론회를 공동 주최한 것과 왜곡 폄훼를 통해 5.18을 폄훼한 것에 대해서
1: 네.
0: 국회의원 품위 유지 의무를 위반했다라는 건데요. 국민의힘은 의총에서 표결이 시작되면 퇴장하기로 방침을 정했고 실제로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는데
1: 네.
0: 숫자로 보면 최소 3명은 찬성표를 던진 것으로 보입니다.
1: 네.
0: 조경태, 김영동, 김예지, 우재준, 한지아 의원이 5명 본회의장이 남아 있었고요.
1: 예.
0: 조경태 의원, 난 찬성표 던졌다라고 공개적으로 밝혔고
1: 예.
0: 한지아 의원은 마음으론 찬성하지만 기권했다라고 밝히면서 당 내에서도 문제의식이 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1: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들을게요. 오마이뉴스 곽우신 기자였습니다.
0: 감사합니다.
2: 안전하는 오늘부터 스타트!

0: 가볍고 편한 안전화 스타젠.
1: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2: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3: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4: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3: 환인제약.

0: 대한민국 대표 워크웨어 지벤. 일하는 지금은 지벤 시대.
1: 앞으로는 예정된 공원의 거대함, 안으로는 녹지의 여유. 1949세대 압도적 스케일.
2: 차이를 넘어 차원이 다른 CTOCL 9단지 오션파크뷰 견본주택 개관주 032-832-1141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현대건설 포스코 ENC.
3: 지금까지 이런 제초제는 없었다. 타타타. 국내 최초 알약형 비선택성 제초제. 1분 안에 녹는 간편한 제초제 타타타. 거품이 적어 작업 효율성을 높여주는 타타타. 빠르고 강력한 제초효과 타타타.
4: 제초제는 타타타.
5: 한얼사이언스.
6: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 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Walk it, walk
7: it. 언제 어디서나 walk it. 안녕하세요. Walk it 안전한 모델 주소원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Walk it 안전화. Walk it, walk it 안전화.
8: 이어서 7시 5분부터는 김종배의 시선 집중이 방송됩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9: 기상청 연결해서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곽재원 리포터 전해주세요.
10: 네, 부산의 현재 기온이 28.6도, 체감온도가 31도 가리키고 있습니다. 서울도 현재 25.2도로 전국 대부분 오늘도 열대야가 이어졌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은 32도로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더 높겠고요. 반면에 비가 내리는 남부지방은 낮 기온은 어제보다 조금 낮겠습니다. 대구, 부산 32도, 광주, 전주 34도가 예상되고요. 인천, 경기 북부, 강원 북부는 오늘 낮까지 비가 오다가 그치겠습니다. 하지만 남부지방은 지방은 밤까지 최대 60mm의 비가 오락가락하겠고요. 다시 내일은 충청 이남과 영동 지방으로 모레는 전국에 비가 오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9: 네팔과 중국 티베트 자치구 접경 지역에서 대형 홍수와 산사태가 발생했죠. 현재까지 100여 명이 사망하고 500여 명이 실종됐는데요. 한국인 근로자 9명도 연락이 끊어진 상황입니다. 수력발전소를 건설하던 한국남동발전 그리고 두산에너빌리티 소속 직원분들이신데요. 우리 외교부에서 신속 대응팀을 네팔에 파견해서 한국인 수색과 구조 업무를 지원한다고 합니다. 아, 연락이 끊긴 분들 무사하다는 소식이 꼭 좀 전해졌으면 좋겠네요. 1156님이 신청하신 녹색지대의 사랑을 할 거야 꾹꾹으로 보내드리면서 물러가겠습니다. 어제보다 나은 오늘을 응원합니다. 지금까지 류수민이었습니다.

0: MBC 라디오 연중 캠페인 사람이 소중한 사회.
1: 예쁘거나 특이하게 생긴 제품은 소비자의 선택을 받기 쉽죠. 그래서 많은 기업들이 제품 디자인에 공을 들이는데요. 하지만 때로는 의욕이 지나쳐서 위험한 제품을 만들기도 합니다. 과자나 과일처럼 생긴 입욕제가 대표적인데요. 아이들이 실제 음식으로 착각해서 삼킬 수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최근에는 앰플형 화장품이 물의를 빚었죠. 피부 보습용 세럼의 겉모습이 일회용 인공눈물의 용기와 비슷해서 화장품을 눈에 넣는 사고가 잇따랐습니다. 멋도 재미도 좋지만 그보다는 안전이 우선이라는 것 잊어서는 안 되겠죠.
0: 이 캠페인은 오늘도 당신 편 MBC 라디오에서 전해드렸습니다.
2: 지금 시각은 6시 57분입니다.
3: 울산 MBC 캠페인 한화솔루션 협찬입니다.
4: 안녕하세요. 올해 7학년 2반 권혜림입니다. 운동으로 시작하는 저의 아침은 누구보다 뜨겁습니다. 매일 아침 제가 운동하면서 흘리는 땀방울은 가장 강력한 에너지가 됩니다. 오늘부터 움직여보세요. 가끔 귀찮을 때도 있죠. 하지만 귀찮음을 이겨내는 그 작은 순간들이 모여 결국 우리를 한 단계 더 성장하게 만들지 않을까요? 하기 싫었지만 수만 번의 귀찮음을 이겨낸 성장의 결과물이라고 믿습니다. 귀찮은 일을 미루면 나중에는 더 귀찮습니다. 해치우세요. 그러면 하루가 종일 수월합니다.
3: 울산 MBC 캠페인 한화솔루션 협찬입니다.

0: 당황하지 말고 이렇게 신고하세요. 건축물 붕괴를 목격하면 즉시 119에 신고해 붕괴되는 건축물의 위치를 알려주세요. 신속 정확한 출동을 위해 신고 시 무슨 구, 무슨 동, 무슨 건물이 붕괴됐습니다와 같이 정확하고 침착하게 위치를 알려주세요. 신고 시 붕괴된 건물의 붕괴 정도 및 현재 상태를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신속한 대처를 위해 신고자와 재차 소통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신고자의 전화번호 등 정보를 알려주세요. 여러분의 신고 한 통이 소중한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1: 예고 없이 발생하는 화재 사고, 고층 건물에서 발생한다면 어떻게 대피해야 할까요? 화재가 난 것을 발견했다면 먼저 화재 경보기를 누르고 119에 신고해 주세요. 옷에 물을 묻혀 입과 코를 막고 몸을 숙여 낮은 자세로 대피하세요. 닫힌 문을 열 때는 손등으로 문의 온도를 확인하세요. 손잡이가 뜨겁다면 절대 열지 마세요. 문이 열리며 산소가 유입돼 폭발하듯 불이 번질 수 있습니다. 화재 발생 시 승강기보다는 계단을 이용해 주세요. 화재로 인해 승강기가 오작동할 경우 갇힐 수 있습니다. 대피 요령을 기억해 고층 건물 화재에서 안전하게 대피하세요.
2: 표준 FM 97.5MHz 여러분의 울산 문화방송입니다. HLAU SFM
3: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2: 음주 후엔 티맵 대리, 티맵 대리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4: MBC 7시 뉴스입니다. 네팔 홍수로 연락 두절된 한국인이 8명에서 9명으로 1명 늘었습니다. 외교부는 어제 주 네팔 대사관이 두산 에너빌리티에서 현지 채용된 우리 국민 1명이 추가로 연락 두절 상태인 것으로 확인됐다며 현재 연락 두절인 우리 국민은 총 9명이라고 밝혔습니다. 연락이 두절된 이들은 네팔 라수아 지역에 수력발전소를 건설하던 한국 남동발전 직원 3명과 두산 에너빌리티 소속 직원 6명입니다. 또 재해 당시 두산 에너빌리티 직원 10명이 고립된 상태였는데 현재는 안전한 곳으로 대피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네팔 홍수로 현지에서 수력발전소를 건설하던 두산 에너빌리티와 한국 남동발전의 한국인 직원이 연락 두절되자 해당 기업들이 대응 인력을 현지에 급파하기로 했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는 어제 오후 신속한 상황 파악과 사고 수습을 위해 비상대책본부를 구성했고 정연인 대표이사를 포함한 현장 대응팀을 오늘 현지에 급파할 예정입니다. 남동발전도 조영혁 사장 직무대행을 중심으로 비상대책본부를 설치하고 24시간 대응 체계에 들어갔으며 사건 발생 직후 카트만두 법인 인력을 사고 현장에 급파했습니다. 9월 정기국회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오늘부터 1박 2일간 국회의원 워크숍을 각각 진행합니다. 민주당은 오늘부터 인천의 한 호텔에서 의원 워크숍을 열고 후반기 국회 운영 방안과 메가 프로젝트 추진 방향 등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이번 워크숍에는 한성수 국무총리와 강훈식 청와대 비서실장 등이 참석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민의힘도 경기도 고양의 한 호텔에서 1박 2일 동안 정기국회 대비 의원 연찬회를 엽니다. 이번 연찬회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참석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란 이슬람혁명수비대는 미국이 자국과 오만 간의 호르무즈 해협 개방 관련 협상을 방해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혁명수비대 매체인 세파뉴스에 따르면 호세인 마흐비 혁명수비대 대변인은 현지시간 26일 기자회견에서 오만과 협상을 통해 호르무즈 해협 수역에 대한 양국의 지분과 수익 배분 문제에 대한 합의까지 이루어졌지만 미국의 방해로 최종 절차가 지연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오늘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나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광주 전남과 불산 울산 경남에 10에서 60mm, 인천 경기 북부와 강원 북부 내륙 산지에 5에서 20mm, 제주도 최대 30mm입니다. 서울 지방 현재 기온 25.2도입니다. 차혜린이었습니다. MBC 7시 뉴스를 마칩니다.

안녕하세요. 이주노동자 노동인권 지원사업단 문길주 단장입니다. 이주노동자 일터에 가면 속상할 때가 있어요. 돼지고기를 못 먹는 사람 앞에 제육볶음이 놓여 있고 빨리빨리 식사 문화에 당하는 걸 보게 되거든요. 서로 다른 종교와 문화를 존중해 주는 건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생활 방식 하나를 이해하고 인정해 주면 됩니다. 오늘 뭘 먹을지 미리 알려주고 식사 시간을 조금만 여유 있게 하면 어떨까요? 근데 사실 이건 모두가 바라는 식사 문화 아닌가요?

0: 이 캠페인은 함께 약속, DB 손해보험이 전해드렸습니다.
1: MBC 크레인이 필요하십니까?
2: 도시를 디자인하는 건설 현장에, 지역경제 발전의 중심이 되는 산업 현장에도 40년을 함께한 영남중기가 있습니다.
1: 700톤까지 다양한 크레인을 보유한 영남중기. 기억하세요. 크레인은 영남중기. 크레인을 부르는 전화 055-288-9999.
3: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울산문화방송에 대한 재허가와 관련해 시청자 여러분의 의견을 접수하고 있습니다. 더 나은 방송을 위해 많은 참여를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지금 시각은 7시 5분입니다.

0: 김종배 시선 집중.
1: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종배입니다. 김민석 민주당 대표가 당 조직을 빠르게 정비하고 있는데요. 2부 블록캠프 시간에 김영진 민주당 위원 만나서 관련 이야기 나눠보고요. 취임 1년을 맞은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당내 개혁을 예고했습니다. 3부에 조강한 국민의힘 최고위원 전화로 연결해서 그 내용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8월 27일 목요일 김종배의 시선집중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2: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하루 한 번 챙겨요. 30다 데이팩 건강해. 하루 한 번 전해요. 30다 데이팩 사랑해.
3: 건강도 사랑도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30다 데이팩.
2: 하루 한 번 데이팩. 30다 데이팩
3: 건강기능식품.
4: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5: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6: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0: 지금까지 트럭버스 타이어는 금호 KTS로.
1: 안녕하세요.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과 안전을 지켜야 할 모든 순간, 그것이 바로 현대해상의 목적지입니다. 모두의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을 향해 현대해상의 마음이 달려갑니다.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2: 안녕하세요. 노란 우산 홍보대사 탁재훈,
0: 김나입니다.
2: 나이씨, 우리 사장님들을 위한 응원송 같이 불러볼까요?
0: 네, 노란 우산이 부르는 잘됐으면 좋겠다.

0: 잘 됐으면 좋겠습니까?
1: 노란 우산이 늘 함께 할게요. 우리 사장님 곁에 언제나 노란 우산.
2: 시선 집중은 촌철님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기다립니다.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인 문자메시지 샵 8001번. 스마트 라디오 미니와 유튜브 라이브로도 시선 집중과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믿고 듣는 진품 시사 김종배의 시선 집중.
3: 뉴욕에 뉴욕타임즈가 있다면 시선집중에는 JB타임즈가 있다. 촌철살인 뉴스 총정리 JB타임즈
4: 더마카와 함께 시선집중의 문을 열겠습니다. 어서오세요.
5: 네, 안녕하세요. 더마카입니다. 이산하님이 오늘이 제 33번째 생일입니다. 오늘 일 끝나고 친구들이랑 맛있는 거 먹고 여가활동하고 추억을 남기려고 하는데요. JB 축하 메시지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4: 저희가 축하받아야 될 것 같은데 오히려.
5: 왜요?
4: 33번째 생신이시라고.
5: 네.
4: 청년 청취자 아니겠습니까? 반갑습니다. 네.
5: 네, 근데 청년의 어휘치고는 상당히 조숙하십니다. 여가 활동을 하고 추억을 남기려고 합니다.
4: 그게 뭐 조숙해요? 다 아니, 쓰는 표현인데.
5: 예, 알겠습니다. 네. 여가 활동.
4: 하여간 네. 해피 버스데이.
5: 네, 명원선님이 여름휴가 강릉으로 왔어요. 시선집중과 함께 해변을 걷고 있습니다. 더마까 야고르지롱이라고 올려주셨는데 네, 야고르네요.
4: 이 땡볕에 해변 걸으면 덥지 않나요?
5: 아, 그런가?
4: 이렇게 우리 위안하고 넘어갑시다.
5: 아, 그래도 바다는 보고 싶은데. 명원선님 많이 보고 오십시오. 즐기고 오세요. 그리고 0633님 출근 때마다 듣는데 처음으로 문자 보냅니다. 전라도 광주, 전남 광주 통합 특별시인데요. 아침부터 찝니다. 시원한 뉴스 있나요?
4: 없어요.
5: 네, 권희님, 네팔에 있는 한국분들 꼭 찾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라고 올려주셨는데 그 뉴스부터 가볼까요?
4: 그러니까요. 이런 일이 또 발생했는지 모르겠는데 네팔과 중국 시장 자치구 접경지역에서 대규모 산사태와 홍수가 발생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알려진 바로는 22명이 사망을 했고 관광객 384명이 실종이 됐다고 하는데 실종자 가운데 우리 국민들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관광객은 아닌데요. 9명이 현재 연락 두절된 상태라고 하는데 이들은 남동발전과 두산 에너빌리티 소속 우리 국민 직원들입니다. 9명이고요. 또 이 두산 에너빌리티 소속의 우리 국민 10명이 현지에서 고립이 돼서 구조를 기다리고 있다는 소식도 함께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우리 외교부가 밝혔는데 네팔 정부가 이들을 구조하기 위해서 지금 헬기를 보냈다라는 소식까지 지금 전해지고 있습니다. 실종자 빨리 좀 찾았으면 좋겠고요. 우리 국민들 빨리 안전 확보를 해야 됩니다. 구조 빨리 좀 이루어지기를 좀 기원을 하겠습니다.
5: 네, 영상 보니까 너무 무섭던데요. 지금 네팔 대홍수 사망자가 최소 160명에 이를 거다 이런 해외 보도들도 나오고 있어서 아, 좀 빨리 어떻게 좀 생사 확인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근데 이게 문제는 몇 해 전에도 이 바로 이 강에서 또 빙하가 녹으면서 홍수가 있었더라고요.
4: 그러니까 좀 거슬러 올라가면 또 빙하가 녹았다는 데서 우리가 하고 싶은 이야기도 많이 있는
5: 그러니까요.
4: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5: 네.
4: 그건 둘째 문제고 그럴수록 오히려 이제 안전이 더 확보가 됐었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됐다라는 게 좀 아쉬운 게 큰
5: 네.
4: 거죠. 그렇죠.
5: 네. 일단은 구조에 좀 신경을 많이 써줬으면 좋겠다라는 소식을 기원하면서 JB타임즈 다음 주목할 뉴스는요.
4: 박성준 민주당 수석 대변인이 어제 기자들 앞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6: 청와대 만찬하고 안 대표께서 어제 만찬하는 이후에 따로 이재명 대통령과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 자리에서 안 대표께서 민요한 대한저축사사 회장이 지금 임명화 된 대로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당내외 의견을 수렴한 결과 대한저축사사 회장에 대한 임명을 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고 어제 대통령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4: 네, 현장 소음이 심해가지고 좀 듣기 힘드셨을 것 같은데 다시 한번 간략하게 추려드리면 그저께 이제 그 청와대 만찬 있지 않았습니까? 만찬 후에 김민석 민주당 대표가 이재명 대통령과 따로 만났고 이 자리에서 이뇨한 대한적십자사 회장 이 임명 안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전달을 했다라고 박성준 수석 대변인이 어제 기자들 앞에서 밝힌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이재명 대통령의 반응은 뭐 따로 그 전해지지 않았습니다. 검토한다 뭐 이런 이야기까지는 좀 나왔는데 그래도 충분히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바가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5: 네, 어떻게 미루어 짐작할 바가 있을까요?
4: 박성준 수석대변인의 저 발언이 즉석 발언이 아니라 준비된 발언이지 않습니까? 준비된 발언이라는 것은 김민석 대표가 시켰다고 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왜 시켰느냐? 그 배경을 읽으면 되는 겁니다. 만약에 대통령과 이견이 있었다면 발표하라고 시켰겠습니까? 아니겠죠. 오히려 전당대회 과정에서 대통령 뒷받침을 하겠다 이걸 내걸고 당선된 대표인데 그 직후에 대통령과 이견이 있는 걸 그걸 국민들 앞에서 스스로 노출을 한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니까 이미 이야기는 어느 정도 됐다고 보는 게 상식적 추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로써 인유한 카드는 물 건너갔다고 저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5: 네, 새로운 세상님이 처음 거론될 때 당이 좀 이렇게 정리를 했으면 어땠을까요? 라는 의견도 보내주시긴 하셨네요.
4: 물론입니다.
5: 네.
4: 그리고 또 하나의 소식 함께 전해드리겠는데요. 이번엔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이야기입니다. 오세훈 서울시장과 어제 만났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런 말을 합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7: 용산 공원 이어야만 한다. 라고 하는 건 원래부터 없었습니다.
4: 그 전에 했던 이야기는 좀 약간 다르지 않습니까? 그죠? 용산공원 부지에 주택 짓겠다라는 입장에서 한 발 물러선 것으로 해석을 한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사실상 뭐 이거 물 건너가는 거 아닌가라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니고서는 이렇게 이야기할 이유가 없다. 물론 최종 확정이 된 건 아니다라는 단서는 물론 달겠습니다만 대신 오세훈 시장의 대안으로 제시한 뭐 탄천 이 이야기가 오히려 지금 급부상하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자, 이 두 사례를 묶으면 이런 이야기에 도달을 합니다. 두 사안 모두 첫 출발할 때 좀 더 신중하게 접근할 수 있었던 사안이었고 바로 근데 그게 안 됐기 때문에 과정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했다? 여론의 반발이 상당히 크게 발생을 했다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 여론의 수용성을 높였다는 점에서는 평가한다라는 말로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5: 네, 뭐 그 인효한 전 의원 임명 관련해 가지고 그런 얘기들이 오고 갔다라는 걸 지금 전해 주셨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그 만찬에서 중도 지평을 넓히는 동시에 우리와 함께 있는 왼쪽을 단단하게 하는 것이 진행돼야 한다라는 취지로 또 말을 했다. 이런 얘기들이 전해 오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 춘철님들이 진짜 그렇게 했으면 지지율이 이렇게 됐을까요? 라는 뭐 질문들도 보내 주고 계시네요.
4: 네, 네.
5: 그러면 부동산 세제 개편도 결국은
4: 근데 지금 그
5: 수정이 되는 건가요?
4: 보도가 좀 나왔는데 정부안은 거의 손대지 않고 일단 국회로 넘긴다. 그래서 국회 차원에서 수정하는 것으로 좀 방향을 잡은 거 아니냐 이런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이 어떤 입장 들어서 정부의 안을 대폭 손질한 다음에 국회로 넘기는 게 아니라 자 국회가 그 국회의 처분에 맡기겠습니다. 마음대로 하세요. 이런 모두가 탑재가 됐다라는 지금 분석이 있습니다. 한번 좀 보시죠 그거를.
5: 네, 이런 정부의 생각을 유연하다고 평가해 주시는 분도 계시고 반면에 오락가락이라고 평가해 주시는 분도 계신데 판단은 촌철님들께 맡기겠습니다. JB타임즈 다음 주목할 뉴스는요?
4: 국회가 어제 본회의를 열어서 이진수 국민의힘 의원 제명 촉구 결의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재석 의원 159명 가운데 찬성 157표, 반대 1표, 무효 1표 뭐 이렇게 나왔다고 하는데요. 국민의힘은 결의안이 본회의에 상정되면 퇴장하기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조경태, 김영동, 김혜지, 우재준, 한지아 의원은 표결에 참여했고요. 한지아 의원이 표결 후 기자들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8: 마음으로는 찬성을 하지만 기권을 했습니다. 이진숙 의원께서 개최하신 토론에 대단히 부적절하고 강하게 규탄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당 차원의 당원 당규에 명시된 것처럼 5.18 민주화운동에 정신을 살리고 이진숙 의원에 대한 제명을 촉구합니다.
4: 자, 이 말에 재미있는 포인트가 숨어 있습니다.
5: 어떤 거죠?
4: 표결에 참여한 의원들을 보면서 떠올릴 수 있는 게 뭐겠습니까? 오, 의원총회에서 표결에 참여하지 않기로 결정을 했는데 이걸 어기고 참여를 해? 이러면 또 징계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생각을 이제 쉽게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국민의힘 요즘 분위기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5: 네.
4: 근데 제가 볼 때는 쉽지 않을 것이다 라는 건데요. 왜 그러느냐. 한지아 의원이 우리 당 차원의 당헌 당규에 명시된 것처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 그 당헌 당규 때문인데요. 당헌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228 대구 민주운동, 38 대전 민주의거, 315 의거, 419 혁명, 부마 항쟁, 그리고 518 민주화 운동, 60 항쟁 등 현대사의 민주화 운동 정신을 이어간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표결에 참여한 그 의원들의 행위는 이 당원에 의거한 것으로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히려 의총에서 당원에 명시된 5.18 민주화운동 정신을 이어간다고 했는데 이 정신을 오히려 위배하는 토론회를 개최한 이준석 의원을 징계를 해야 되는데 오히려 징계 촉구를 결의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면서 표결에 불참한 것 자체가 당원 위반에 해당이 되는 거 아니냐는 역논리가 성립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고로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징계를 추진하면 국민의힘은 집단적으로 딜레마에 빠진다. 그렇기 때문에 징계 추진이 쉽지 않을 것이다. 이 말씀을 드리겠고요.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0: 라고 보내주셨는데 목성님 등 많은 분들은 기권 마음으로는 지지한다면서 기권 이래서 국민의힘 당 변화가 힘든 거 아닌가요? 라는 질문도 보내주셨습니다.
1: 네.
0: 한재영 의원이 어제 저녁 다른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뭐 그런 얘기도 했더라고요. 의총에서 본인은 자유 발언도 했다. 표결할 때 우리 다 표결했으면 좋겠다고 자유 그리고 또 자율투표에 맡겼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도 했고 만약에 당에서 윤리위 조치 이런 거 안 하면 나중에 징계안이 이제 본회의에서 또 투표를 해야 되잖아요. 그때 찬성표를 누를 거다. 5.18은 성역이 맞다. 뭐 이런 얘기도 했더라고요. 하지만 국민의힘은 뭐 이런 거에 대해서 또 헌법적 폭거다 막 이렇게 지금 주장을 하고 있죠. 제이비타임즈 다음 주목할 뉴스는요?
2: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사퇴를 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주영 정책위 의장, 김성열, 김정철 최고위원 등도 함께 사퇴를 했습니다. 이로써 천하람 원내대표가 대표 권한대행을 맡게 됩니다. 사퇴 배경은 어제 전해드린 그대로입니다. 좀 더 자세한 스토리가 좀 전해지긴 했는데요. 지난 24일 비공개 최고위원회에서 이준석 대표와 천하람 원내대표가 충돌을 했다. 뭐 이런 좀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준석 대표는 개혁신당 의원들에게 경기 남부지역에 출마하자고 제안을 했지만 천하람 원내대표는 전남 순천, 이주영 정책위 의장은 서울 송파, 이기인 사무총장은 경기 성남 분당에 나가겠다고 밝혔다는 겁니다. 이기인 사무총장을 제외하고는 이준석 대표 요구를 거부한 것인데 이준석 대표는 국민의힘 가려고 저러는 거 아니냐라는 의심까지 했었다라는 지금 보도까지 있더라고요. 아무튼 이것이 시사하는 바가 있다. 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0: 네, 어떤 거죠?
2: 자, 이준석 대표의 자강의 방법과 다른 사람들의 자강의 방법이 달랐다라는 점을 먼저 확인을 해야 되는 겁니다. 남부벨트에 집중할 것이냐 아니냐라는 점에서 달랐다라고 봐야 되는 거고 또 하나 다른 게 있습니다. 자강의 자자가 달랐다. 뭐냐면 이준석 대표는 이 자자를 당으로 생각을 했는데 다른 사람들은 나로 생각을 했다. 라는 점에서 자강의 자자가 서로 달랐다라고도 해석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결국 대동, 함께할 여지가 애당초 없었다라고 하는 것을 봐야 되는 건데요. 자 그러면 결론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제갈길 가는 걸로 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히려 그렇게 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어떻게 하는지 한번 좀 지켜봅시다.
0: 네. 네, 적토마님. 내분이 일어난 것처럼 해서 국민의힘으로 입당하려는 건 아닐까요? 라는
2: 그런 의심도 있더라고요.
0: 네, 보내주셨고 토토로님은 경기 남부에 모두 출마하자는 건 당대표만의 욕심 아닙니까? 파란대무님, 자기가 그동안 닦은 지역구를 쉽게 버릴 수 있겠습니까? 라는 의견들 보내주고 계시네요.
2: 뭐 그런 면도 있고 뭐 그 천하람 의원 같은 경우는 그 전남 순천에서 계속 정당 활동을 해왔던 사람 아니겠습니까? 쉽게 버릴 수가 없었겠죠. 그렇죠?
0: 네. 뭐 어쨌든 저희가 어제 혁신당 관계자 여러분들하고 통화를 좀 해봤는데 뭐 이준석 대표가 전격적으로 사퇴를 한 건 아니다. 뭐 이번 주 초에 미리 뭐 얘기를 했다 이런 얘기도 했고 뭐 국민의힘하고 합당할 생각이 있냐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뭐 그럴 리가 있겠냐 뭐 이런 얘기를 하기도 했는데 어떻게 할지 한번 지켜보시죠.
2: 보도 나온 대로라면 최소한 이준석 의원은 국민의힘으로 못 가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한번 봅시다. 어떻게 되는지.
0: 네. 네. 제이비타임즈 다음 주목할 뉴스는 어떤 건가요?
2: 김건희 씨의 알선수재 사건 항소심 재판이 어제 열렸는데요. 이 자리에 정지원 전 행정관이 증인으로 출석을 했습니다. 2022년 12월에 147만 원짜리 꽃병 그리고 이듬해 1월에 1325만 원짜리 그릇을 김건희 씨 사비로 구입을 했다라고 증언을 했습니다. 외국 국빈이 왔을 때 다과를 대접해야 하는데 관저에 있는 그릇은 1980년대에 제작이 돼서 국격에 맞지 않았다라는 이유로 이렇게 했다라고 증언한 건데요. 근데 처음에는 정지원 행정관이 자기 카드로 샀다가 나중에 김건희 씨가 자기 개인 돈으로 그거를 이제 그 메워주는 이런 방식으로 했다라고까지 증언을 했습니다. 자, 시선 집중할 게 있는데요.
0: 어떤 겁니까?
2: 그거 짓기 전에 문득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1980년대에 제작된 그릇은 국격에 맞지 않으면 조선시대 고려시대에 제작된 백자청자는 왜 국보로 지정이 됩니까? 라는 생각이 갑자기 먼저 드는데 뭐 그건 그렇다 치고
0: 네.
2: 시선 집중할 건 그게 아니고요. 이런 증언이 있었습니다. 김건희 씨 모친이 윤석열의 검찰총장 퇴직 이후 김건희 씨에게 매달 생활비로 500만 원에서 1000만 원을 현금으로 지원한 것이 맞느냐라는 질문에 맞다라는 대답이 나왔다는 겁니다. 모친한테 받은 돈과 보유 현금으로 사업과

0: 하성빈 씨 기억나죠?
1: 네. 시계. 비싼 시계.
0: 그 시계 이름 뭐 했죠?
1: 브랜드 저도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0: 아무튼 그 3,990만 원짜리 시계 이 대금을 지급했다. 요 얘기까지 나왔다고 하는데 주목할 점은 여기서 매달 지급받았다는 겁니다.
1: 매달.
0: 생활비를. 자, 그럼 합산 금액이 얼마일까요? 이건 모르겠는데요. 자, 여기서 발생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무슨 문제가 발생하느냐? 증여세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성인 자녀에게 증여를 했을 경우에 세금이 면제되는 게 5천만 원까지입니다. 근데 매달 500에서 1000만 원씩 줬다면 검찰총장 퇴직 이후라고 한다면 누적이 된다면 5천만 원으로 훨씬 초과했을 가능성이 있는데 증여세 냈느냐라는 점이 일단 궁금하고요. 이거보다 더 궁금한 게 있는데요. 왜 생활비를 받습니까? 김건희 씨가 돈이 없습니까?
1: 자산이 꽤 되지 않습니까?
0: 아니, 2024년 말 기준으로 그 재산 신고한 거 보면 재산 총액이 72억이에요. 근데 이 가운데 예금만 얼마냐? 50억 7,855만 5천 원이었어요. 근데 왜 엄마한테 생활비를 받습니까? 그러게요. 이해가 되십니까?
1: 그러게요.
0: 이거 정말 생활비 맞느냐? 아니면 생활비 지원을 가정한 다른 돈이냐? 이게 궁금하다라는 말씀까지 좀 드리겠습니다.
1: 오, 따져볼 게 한두 개가 아니네요. 증여세 냈냐? 일단 세금 부분도 따져야 되고 그 돈이 정말 생활비로 쓰였냐? 그죠? 불법 증여 아니냐? 뭐 지금 촌철님들은 묻고 계신데요. 그리고 앞서서 그릇이 뭐 국격에 맞지 않아서 본인의 사비를 들여서 1325만 원짜리 뭐 그릇 샀다 이런 얘기 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미스트님이 빈티지를 모르네. 라고 올려주셨고 우티스님은 먼저 사람이 국격에 맞아야 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올려주셨고요. 그 시계 비싼 브랜드 저희가 생각 안 난다고 했잖아요.
0: 아, 저 기억났어요.
1: 뭐요?
0: 바세린 콘스탄틴.
1: 오?
0: 바세론입니까? 바세린입니까? 갑자기 헷갈리네.
1: 바세린은 바르는 거 아닙니까?
0: 바세론 콘스탄틴.
1: 아직 알려드리려고 그랬더니 생각난 거 맞아요? 컨닝한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지금 춘철님들이 올려주셨거든요.
0: 아, 막 기억났어요.
1: 아, 예,
0: 옛날에 알겠습니다. 제가 누군가한테 바세린이라고 했다가 이제 그 지적받은 적이 있거든요. 네. 너 어떻게 구분도 못하냐 이러면서. 네, 바세론이 네. 맞습니다.
1: 네, 그렇죠? 은기님이 네. 바세린은 우리 집에도 있어요.
0: 저희 집에도 있어요.
1: 그 비싼 시계는 없고요.
0: 네.
1: 이렇게 올려주셨습니다. 아무튼 김건희 씨 관련한 얘기는 그럼 이건 이제 국세청이 움직여야 되나요? 이것도 근데 뭐 시효가 있죠?
0: 시효까지는 모르겠는데요. 아무튼 그 이 증여세 납부가 됐는지는 반드시 따져봐야 되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당연히.
1: 네, 궁금하네요. 답을 알고 싶습니다. 국세청에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이비타임즈 다음 주목할 뉴스는요.
0: 짧게 중앙일보가 민주당 법사위원 10명 전원을 대상으로 물어봤다고 합니다. 조작기소 특검법안에 공소 취소 권한이 필요한가? 어떻게 생각하냐 물어봤더니 박균택 의원만이 그렇다라고 대답을 했고 없어도 된다는 5명, 국민 여론을 감안해서 결정해야 한다는 2명이 나왔다고 합니다. 나머지 2명은 아직 별다른 입장이 없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하는데요. 자, 그러면 민주당 법사위원 다수가 조작기소 특검에 공소 취소 권한을 주는 거에 대해서 소극적이거나 부정적이다라는 이야기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미 발의된 법안에는 공소 취소권을 주는 것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법사위 심의 과정에서 이 부분이 조정이 될 수 있는 것이냐, 수정이 되는 것이냐, 법사위원들이 정말로 자율적으로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인가, 이게 지금 관전 포인트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어떻게 하는지 지켜볼 중요한 계기 하나가 확보가 됐다까지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네, 어떻게 될지 이것도 시선 집중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여야가 다 연찬회 하잖아요.
0: 그렇습니다.
1: 거기서 민주당 연찬회에서 이 부분도 논의가 될지 좀 궁금하긴 하네요.
0: 사실 민주당 연찬회보다는 국민의힘 연찬회 지금 박근혜 씨 온다는 거잖아요. 전
1: 네.
0: 대통령? 그죠? 와서 무슨 말이 할지 이것도 좀 궁금하네요. 탄핵당했던 사람인데. 그죠?
1: 그래서 퇴행이냐 아니냐 뭐 이것도 논란이 좀 있더라고요. 그 부분은 3부 인터뷰에서 한번 소화해 보시죠.
0: 마무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
1: 고맙습니다.

0: 기다린 남구 새도시 새옥동의 시작 문수 비스타 더파크 옥동 위 태화강과 3호선 사이 가장 푸른 700세대 대단지 새옥동 프리미엄이 시작됩니다. 문수 비스타 더파크 오픈 예정 1551-8454 동원개발
1: 1.
2: 총 1만 세대 이상 울산의 빛날 에일린의 뜰
1: 5.
2: 오래도록 울산을 대표할 압도적 스케일
1: 2.
2: 이제 남구를 이끌어갈 프리미엄 라이프
1: 1.
2: 1521 1521세대

0: 랜드마크 대단지 그랑라크 에일린의 뜰.
1: 9월 남구에 옵니다. IS 동서.
2: 당신의 샷이 나눔이 됩니다. 2026 울산 MBC 체리티 클래식. 9월 30일 수요일 울산 CC에서 총 60팀 240명이 함께하는 특별한 라운드가 펼쳐집니다. 안신의 프로와 고경민 프로의 특별한 참여부터 웰컴 기프트와 만찬, 행운권 경품과 프로 사인 물품, 그리고 총 상금 1,500만 원. 즐거운 라운드가 따뜻한 나눔으로 이어집니다. 울산 MBC 체리티 클래식 9월 9일까지 전화 052-247-0559 또는 온라인으로 지금 신청하세요. 이 행사는 울산 MBC가 주최 주관하고 TNC 글로벌이 함께합니다.
3: 미세먼지 이렇게 대처해 주세요. 외출은 꼭 자제하고 불가피한 경우 마스크, 안경, 모자 등 꼭 착용해 주세요. 기저질환이 있는 경우 증상 완화제를 반드시 소지하세요. 미세먼지가 많은 날에는 자연환기를 피하고 공기 오염도를 확인하여 자연환기를 해주세요.
4: 지금 시각은 7시 30분입니다.
5: 진보의 눈으로 우리 정치를 바라봅니다. 민주당의 블루캠프 출발합니다.
6: 네. 블루캠프 오늘은 김영진 민주당 의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7: 네, 반갑습니다.
6: 어제 축구하셨다고 제가 얘기 들었는데.
7: 네. 어제 국회에서 여야 국회의원들하고 그 친선 국회의원 연맹 축구대회가 있었습니다.
6: 출입기자단하고.
7: 네, 네, 같이요.
6: 이 국회의원 축구 연맹. 예, 예. 이름이 너무 거창한 거 아닙니까?
7: 상당히 한 20년 넘게 오래된 조직입니다.
6: 그래요?
7: 네.
6: 그러니까 국회의원들 대 출입기자들.
7: 예, 예.
6: 어디가 이겼습니까?
7: 국회의원들이 이겼습니다.
6: 그래요?
7: 네네.
6: 저 만면에 웃음기. 근데 의원님도 번외 경기에 상골을 넣었다고 이렇게 얘기를 들었는데 번외 경기는 또 뭐예요, 그럼?
7: 여야 이제 뭐냐면 민주당과 저희 국민의힘 간의 국회의원 간의 그 게임이었습니다.
6: 민주당 대 국민의힘 이거는. 예. 그럼 포지션이 뭐였습니까, 의원님은?
7: 4-2-3-1 포지션의 미드필더였습니다.
6: 수비형 공격형.
7: 네. 예.
6: 그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축구 그래요? 45분은 풀로팀입니까 그러면?
7: 저희들은 20분 저기 3쿼터 한 거.
6: 20분씩?
7: 20분입니다. 20분.
6: 네. 그것만 해도 대단한 체력 아닙니까?
7: 네.
6: 아무튼 고생하셨습니다. 민주당 얘기부터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전당대회 끝나서 보통 컨벤션 효과가 나와야 되는데.
7: 네.
6: 없어요? 왜 그런다고 생각하십니까?
7: 제가 보기에는 제가 저기 이 방송에서도 얘기했지만 저기 그때 김민석 정청래 후보가 자기가 당대표 되면 10% 올린다고 했으면 주머니에 있는 거 꺼내라고 했지 않습니까?
6: 맞아요. 그 말씀하셨죠.
7: 사실 제가 보기엔 그래서 지금은 이재명 정부 1년이 지나서 허니무 기간이 지나서 2년 차 아닙니까? 결국은 국민들이 민주당과 이재명 정부가 그 정책적인 결과로서 나의 삶이 바뀌고 좀 나아졌다. 이런 부분들과 라는 결과가 있어야지 오르기 때문에 일시적인 이벤트나 이거로는 지지율의 반등이 쉽지 않다라고 좀 봤거든요.
6: 그래요.
7: 그래서 시간이 걸릴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6: 그런데 지금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도가 계속 하락 추세인 건
7: 네네.
6: 원인 분석을 어떻게 하세요?
7: 현재는 제가 보기에는 크게로 보면 부동산 정책.
6: 네.
7: 부동산 정책에서 사실은 민주당이나 많은 사람들이 보기에는 닥치고 공급 정책을 좀 획기적으로 늘려나가면서 그런 다음에 그것을 보완하는 형태로 세금 조세 정책을 좀 갔어야 되는데
6: 네.
7: 공급 정책이 없는 상황에서 세금 정책을 먼저 내버리니까 실제로 그로부터 오는 이 반발이 상당히 컸죠. 그게 첫 번째였고 두 번째는 사실은 주식시장의 영향이 컸다라고 봅니다.
6: 그래요?
7: 네, 주식시장 사실은 주식시장에서 그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를 비롯한 이런 종목들에서 시장에 참여했던 사람들이 상당히 상실감이 컸고 그 시장으로부터 오는 피해가 컸거든요. 그럼 이제 그로부터 오는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저 두 가지가 가장 강하게 저는 영향을 미쳤다 이렇게 보고요. 실제로는 이제 그 말이 아니라 결과로서 이제 실적을 보여줘야 되는 시기 왔기 때문에 국민들이 그렇게 좀 보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입니다.
6: 근데 그 말씀을 듣고 돌아보니까 사실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도가 지방선거 전후로 완전히 극명하게 갈렸거든요.
7: 네네.
6: 그러니까 지방선거 전까지는 정말로 높았죠. 잘 나갔죠. 근데 지방선거 끝나고 갑자기 급락을 했는데 지금 말씀하신 두 가지 요인이 사실 지방선거 직후에 다 발생했던 사안들이다.
7: 그런 것 같습니다.
6: 그래서 그렇게 연결이 됐다.
7: 지방선거도 사실은 가장 결정적인 거는 전체적으로는 민주당이 선방을 했지만 예. 민심의 척도였던 서울에서 저희들이 졌기 때문에 그것이 민심에 반영된 형태로 나왔고 그런 정책의 내용들이 부동산, 주식시장, 경제, 민생 이런 부분 속에서 실제로는 반도체 사이클에 의해서 호황이지만 큰 거시경제적으로는 경제성장이 높았지만 제조업이나 소상공인 그다음에 건설경기 등 국민이 사는 문제 먹고 사는 문제 속에서의 일자리와 민생경제 자체가 그렇게 좋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그래서 이제 그런 문제를 그런 문제에 관한 대책을 내세우고 가지 않으면 그 반도체 사이클에 의한 호황 자체가 국민 삶 전체를 변화시키는 거기까지는 아직 다다르지 않았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6: 뭐 부동산 얘기를 많이 했으니까 오늘은 질문 안 드리겠고 네네. 증시 얘기하셨으니까 네. 그 레버리지 ETF 그걸 기안하고 추진했던 사람들 어떤 생각 드십니까? 정치인으로서.
7: 저는 정치적인 것으로서는 제가 보기엔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를 도입했던 사람들이 너무 근시안적인 형태로 이 정책을 도입을 했고 실제로는 준비되지 않은 형태에서 도입됐기 때문에 많은 그 주식시장이나 그 ETF 시장에 참여했던 시장 참여자들에게 엄청난 충격을 줬다. 그래서 저는 일정 부분에 저는 책임이 필요하다. 그런 생각입니다.
6: 자리를 내놓아야 된다고 보십니까?
7: 뭐 여러 가지 뭐 그런 것부터 해서 폭넓게 저는 판단하고 결정해야지 그것을 그냥 넘어가는 것 자체는 저는 적절하지는 않은 것 같다 이런 생각입니다.
6: 그럼 혹시 지금 이제 개각 얘기가 조금씩 나오고 있는데 네네. 그 개각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이들도 그러니까 인사 대상에 들어갈 수 있다고 보십니까?
7: 뭐 그거는 이제 뭐 인사 관련해서는 대통령의 권한이지만 네. 민심의 여러 가지 그 상황과 내용들을 잘 판단해서 개각과 인사에 관련한 분들도 고민할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입니다.
6: 아무튼 좀 책임은 져야 된다.
7: 적절한 판단이 필요하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6: 알겠습니다. 그 김민석 대표가 이제 당대표 취임하자마자 지금 띄운 각종 TF와 추진단이 모두 19개예요. 네네.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7: 사실 김민석 대표가 사실은 아이디어가 많거든요. 그리고 민주당이 오래 있었기 때문에 본인이 민주당의 대표를 맡으면서 변화의 지점들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 그 속에서 아주 구체적인 부분 속에서의 그 TF를 많이 좀 띄운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뭐 메가 TF부터 해서 많이 했는데 잘 정착을 해서 그것이 실질적인 성과를 내는 게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실제로는 이게 뭐냐면 당이라는 것은 거대한 항공모함이거든요. 그렇지. 금방금방 나룻배처럼 막 움직이고 하는 게 아니라서 큰 민심의 흐름 속에 떠 있는 그 배이기 때문에 그 배를 잘 운영해 나가는 선장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저는 인내와 미래의 그 지점을 가지고 저는 꾸준히 하는 게 필요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6: 그 김민석 대표가 그 꾸린 것 중에 하나가 대통합 추진단 네네. 그리고 추진단 밑에 조국혁신당 연대분과를 만들었는데 어제 신장식 조국혁신당 대표하고 인터뷰 때 이걸 그러니까 그 질문을 드렸더니 일본 자민당식의 잡탕연합을 생각하는 거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 이런 요지의 답변이 나왔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7: 저도 신장식 대표의 인터뷰를 좀 들었는데요. 예. 실제로는 신장식 대표가 생각하듯이 잡탕연합 이렇게 막 폄하를 했었는데 그런 정도는 아니고요. 실제로는 민주당은 사실은 윤석열 계엄을 극복하고 탄핵연합으로 정권을 창출했지 않습니까? 그 탄핵연합의 가치 그리고 방향 그리고 그 힘 을 전 존중한다고 보고 그에 기반해서 플러스 알파를 만들어가자는 게 기본적인 민주당의 방향이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저는 너무 구조적 다수라고 하는 그런 말에 대해서 마치 우리와 탄핵연합을 통해서 정권 교체했던 이재명 민주당 정부와 탄핵연합에 참여했던 오야당의 힘 자체를 우리가 다 존중하고 나간다. 그러면서 조금 더 우리가 중도 영역에서 확장해 나가면서 다수 국민의 지지를 받기 위한 노력을 한다. 그런 취지였는데 그 구조적 다수라고 하는 면에서 마치 그것이 일본 자민당식의 1.5당을 지향하는 것처럼 고민하고 있는데 생각하고 판단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저는 우리나라는 자민당식의 1.5당은 쉽지 않다라고 봅니다.
6: 그러니까 유권자 지형.
7: 지형도 그렇고 예. 사실은 대한민국은 사실은 분단에 의해서

0: 만들어진 이념적 대결 구도가 상당히 큰 나라거든요.
1: 네, 그렇죠.
0: 그렇기 때문에 전 진보와 보수의 이 구도 자체가 일본처럼 그렇게 바뀔 수 있는 그런 나라가 아니다.
2: 쉽게 말하면 보수가 예, 예. 민주당의 그러니까 저기 거대 1당 그리고 보수가 0.5당으로 위축될 그런 판이 아니다.
0: 그런 판이 아니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거는 1945년 해방 이후 50년 전쟁에 따르는 남북 간의 이런 극단적인 형태의 전쟁을 통해서 구성된 예. 이념 간의 전쟁이 한 50년이 진행돼 왔기 때문에 네네. 일본식의 1.5당 자체는 저는 구조적으로 불가능하다. 알겠습니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래서 너무 거기에 대해서 우려를 가진 필요는 없다라고 봅니다.
2: 그럼 유시민 작가가 며칠 전에 그 이재명 대통령의 집권 기반은 내란 극복 정치 연합인데 네네. 이걸 스스로 지금 허물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취지의 이야기를 하면서 윤석열 전 대통령과 비견을 했거든요. 네네. 이 점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0: 저는 뭐 그것도 여러 가지 있는데 저는 조금 뒤돌아보면 네. 유시민 전 장관이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는데 2017년에 문재인 대통령의 탄생도 사실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연합으로 맞아요. 탄핵 연대로 사실은
2: 촛불 연합으로
0: 그 정권이 교체됐는데 운동장을 너무 좁게 쓰면서 사실은 정권 재창출에 실패했거든요. 전 그로부터 오는 그 속에서 이번에도 윤석열 탄핵과 그 계엄을 극복하기 위한 그런 국민 연합으로 사실은 이재명 정부가 탄생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연합과 그 연대의 힘을 저는 존중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이전에 박근혜 탄핵 연합으로 탄생했었던 문재인 정부가 예. 너무 운동장을 좁게 썼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지층 내에서 분열이 있었던 거거든요. 그것을 좀 넓게 하자라고 했는 건데 저는 그것에 대해서 유시민 전 장관이 조금 더 좀 넓게 생각했으면 좋겠다. 저는 탄핵 연합과 탄핵 연대를 통해서 이재명 정부가 탄생했기 때문에 그 가치와 연대를 저는 존중해 나가면서 플러스 알파를 해나간다라고 하는 큰 방향에 대해서 의심의 눈치를 보는데 저는 그건 아니다라고 봅니다.
2: 그럼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네. 김민석 대표를 그 사실상 명픽으로 규정을 하면서 공화정이 아닌 왕정에 빗댔는데 이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0: 저는 좀 유시민 전 장관이 좀 약간 비약적인 형태로 하지 않았나를 생각하고요. 사실은 김민석 대표는 누구의 픽에 의해서 대표를 하거나 그럴 사람은 아니라고 보고 사실 30년 동안 민주당에서 정치를 해왔던 자기 역량과 자기 내용과 자기의 내공이 있거든요. 그 내공의 힘으로 사실은 대표가 된 거지 민주당의 그 당원과 대의원들 그리고 국민들이 그렇게 그 대표를 쉽게 선택하지는 않는다는 생각이 들어요.
2: 그래요.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이제 의원님이 여러 차례 플러스 알파를 언급을 해 주셨는데 자 그러면 김민석 대표가 이재명 대통령한테 인요한 대한적십자사 회장 인준 하지 말았으면 좋겠다는 의사를 전달했다는 것도 네네. 플러스 알파도 알파 나름이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접근한 걸로 이해를 하면 되는 거죠?
0: 그렇죠. 제가 보기에는 이제 지금 상황이 이재명 정부의 지지율과 민주당의 지지율이 40%를 방어할 것이냐 붕괴할 것이냐에 대한 이 상황에서 김민석 대표도 사실은 그런 상황들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사람이 네. 우리의 뭐냐면 윤석열 탄핵 연대 연합 이것을 가지고 집권했던 이 우리 가치와 내용을 잘 알고 있다라고 봐요. 네. 그래서 무리하지 않고 예. 우리 내부를 잘 단합하고 단합해 나가면서 플러스를 해 나가는 거지 그거 없이 막 뛰어나가진 않는다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유시민 장관이 너무 과도한 우려를 가지고 있어서 조금 여유를 가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2: 알겠습니다.
0: 드네요. 알겠습니다. 지리산 둘레길 한번 돌아보시면서 생각도 좀 했으면 좋겠다.
2: 왜 하필이면 거기입니까?
0: 뭐 유럽은 자주 다녔으니까 네. 지리산 둘레길 한번 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2: 알겠습니다. 정성호 전 법무부 장관하고 잘 아시잖아요.
0: 네네.
2: 이제 그 장관은 이제 사퇴를 했으니까 뭐 그에 대해서는 더 안 여쭤보겠고 정성호 전 장관이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그의 의사를 피력을 했거든요. 형사소송법 개정이 이루어졌는데 그에 대해서 보완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 내가 할 수 있는 역할을 하겠다 이런 취지의 이야기가 계속 나왔는데 어떤 문제식이라고 알고 계십니까 의원님은?
0: 네. 정성호 장관은 사실 이제 법조인이면서 법무부 장관이고 그리고 신중한 그 생각을 가지고 계시거든요. 예. 그런 속에서 형사소송법이 가져올 수 있는 현장에서의 문제를 되게 많이 말씀을 하셨어요. 이렇게 대화, 저하고 대화를 할 때도. 네네. 그런 부분들을 한번 10월 2일 날 출범한 이후에.

0: 어떤 문제가 생길 것인가에 대한 우려가 좀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 이후에 저는 뭐 법과 제도도 사실 국민들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기 때문에 그게 무슨 그 만고 불변의 진리는 아니지 않습니까? 문제가 있으면 저는 수정할 수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1: 아, 법률 개정까지도 염려가
0: 있다. 그런데 그런 현재는 그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예. 10월 2일 이제 중수청과 공수청이 공식적으로 출범하고 그것이 제대로 정착됐을 때 문제가 나오면 그 문제에 대한 대안을 가지고 저는 대응해 나가겠다. 그런 취지를 얘기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1: 조금 전 코너에서 중앙일보 보도를 전해드렸는데 중앙일보가 네. 법사위 소속 민주당 의원 10명에게 질문을 했어요. 조작기소 특검에 공소 취소권을 주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했더니 부정적 내지 소극적 입장이 훨씬 많았다고 보도를 했는데 네. 의원님의 견해는 어떠십니까?
0: 저도 조작기소 특검에 대해서는 아직 뭐 테이블에 올라오지 않았기 때문에 얘기를 하지만 그 문제도 전 민심의 바다에서 과연 국민들이 그 문제를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1: 네.
0: 그리고 형사사법 체계에서 그 문제를 어떻게 처리하는 게 필요할 것인가에 대해서 예. 전 충분하게 국민적 의견을 듣고 판단하는 게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1: 그럼 지금 서두를 일도 아니고.
0: 지금 상황에서 이재명 민주당 여당에서 예. 과연 그것이 국정과제 제1번이냐. 여기에 대해서 민주당 많은 의원들이 그것이 아직은 1번이 아니다. 사실은 지금 어려워진 민생 이런 문제들을 좀 해결해 나가는 것이 네네. 조금 더 집중해야 될 우리의 과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난 그런 것을 잘 해나가면 국민들께서 그런 문제에 관해서도 생각의 지점들을 좀 열어주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1: 알겠습니다. 네. 국민의힘이 오늘 연천회를 하는데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제 온다는 거 아닙니까? 네네. 탄핵당한 대통령의 이런 행보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0: 저는 뭐 판단은 국민의힘의 뭐 장동혁 대표와 원내 지도부가 결정하지만 그래도 국민적인 심판과 판단을 받았던 탄핵을 받았던 대통령을 데려다가 보수 집결과 보수 단결하겠다는 것 자체가 네. 약간 넌센스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단결을 하면 한마디로 완전 소수가 되는 거 아닙니까?
1: 네.
0: 극소수와 보수의 극보수로 가서 우리가 단결하겠다고 하는 건데 국민들 보기에 과연 그게 타당할까? 그런 시각들에 대해서 고민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1: 알겠습니다. 국회 네.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계시니까 네네. 저희 청취자들이 궁금해하는 거 좀 제가 대신 여쭤보겠는데요. 지금 왜 경찰청장 임명을 안 해요? 어떻게 파악하고 계십니까? 그 이유를?
0: 저도 사실은 뭐 국민들의 시각과 비슷합니다.
1: 네.
0: 이제 빨리 저는 광주의 장윤기 사건, 네. 그다음에 제주 사건 그리고 많은 사건 중에 대부분의 경찰 속에서 일어났던 사건들은 경찰이 지휘체계를 분명히 하고 16개 지방청과 경찰청이 책임을 가지고 제가 보기에는 했으면 일어나지 않을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깨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빨리 저는 경찰청장을 추천해서 임명을 하는 게 필요하다.
1: 이게 뭐 전임 문제가 걸려서 이런 건 아니죠.
0: 실제로 이제 현재 경찰청장이 치안 총감이고 치안 정감.
1: 예.
0: 치안 정감 속에서 임명하게 돼 있는 그러니까 경찰청을 떠난 사람을 임명할 수는 없거든요. 예. 경찰 내 현직에 있는 사람을 경찰 치안 총감으로 해서 경찰청장을 임명하는데 그런 과정이 있었지만 저는 그건 집권 여당의 전 책임이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그런 권한대행을 1년 넘게 하는 것 자체는
1: 그러니까요.
0: 사실은 우리 집권 여당으로서의 그 책임과 역할에 있어서 상당히 국민들의 요구를 받지 못한 우리의 책임이
1: 알겠습니다.
0: 많았고 예. 그로부터는 심판을 저는 피할 수 없다. 빨리 하는 게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1: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원님.
0: 네. 고맙습니다.
1: 김영진 민주당 의원이었습니다.
2: 때로는 날카롭게 때로는 삐딱하게 그러나 매 순간 섬세하게 시선이 필요한 우리 사회 곳곳을 살펴봅니다. 김종배 시선집중.
3: 지금 우리가 주목해야 할 뉴스. 그 뉴스 속으로 한 걸음 더 들어갑니다. 6분 집중.
1: 네, 유승민 작가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4: 안녕하세요.
1: 오늘 어떤 내용일까요?
4: 네, 장미란 씨의 실종 사건으로 성인 실종 초동 대응의 허점이 드러나고 있는데요. 현재 미성년자는 실종 아동으로 분류를 해서 철저하게 대응하는 반면에 성인은 가출인으로 분류를 하고 있죠. 네, 실종 사건의 초동 수사 핵심인 위험도 평가가 이제 담당 경찰관의 개인 역량에 따라서 큰 편차를 보이고 있고 통일된 기준도 없어서 이 경찰관의 촉에 의존을 하고 있다라는 문제도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1: 네.
4: 전문가들은 그래서 실종 사건에 대응을 할 때 나이가 아니고 위험도의 기준을 두고 판단을 해야 된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는데요. 해외에서 활용이 되고 있는 실종자 위험도 체크리스트를 살펴봤습니다.
1: 그러면 해외에서는 나이 가지고 그러니까 대응이 달라지지 않는다 이런 겁니까?
4: 네, 제가 본 곳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영국, 독일, 일본 이렇게 중심으로 살펴봤는데 네. 한국은 아동 중심인 반면에 해외는 성인을 포함한 전체 실종자를 대상으로 두고 있고 아동이나 노년층일 경우에는 조금 더 세밀하게 들여다보는 식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인 실종을 두고 가출이냐 범죄냐를 두고 이제 판단을 한다면
1: 네.
4: 이 주요국들은 이 사람이 지금 현재 얼마나 위험한가에 초점을 두는데 이제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가장 주목을 하고 싶었던 곳이 이제 영국이었는데요. 이 사례를 직접 연구한 백석대학교의 경찰학부 이건수 교수는 이제 이 영국의 실종법은 실종을 직접 경험을 했거나 실종의 특성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이 만든 것처럼 위험도 판단 기준이 상당히 촘촘하고 구체적이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는데 위험성 판단 체크리스트만 19개에 달합니다.
1: 네.
4: 핵심은 실종자가 평소에 어떻게 지냈는가, 그러니까 평소에 초점을 두고 있다는 거죠.
1: 그걸 어떻게 파악을 하는 거예요?
4: 19개 질문 리스트가 쭉 있는데 이제 각각 더군다나 상황을 다 기재를 해야 되고 이 실종 초기 접수부터 다 모든 걸 녹음을 하고 저장을 따로 해둬야 되는 그런 시스템 안에서 이게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질문 같은 경우에는 나이나 신체적인 유약 또 기타 유사한 이유로 인해서 취약계층에 속해 있는가, 그러니까 스스로 위험에 대처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인가부터 보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실종 직전에 하려던 행동, 의도, 평소의 대화, 뭐 인간관계, 학교나 직장 내 고충, 경제적인 문제, 또 실종자의 평소 상황이나 생활 환경을 두루 살펴보는 거고 거기에 뭐 자살, 정신건강, 약물 문제, 성폭력, 가정폭력, 그루밍, 알코올 문제까지 범죄나 위험에 연루될 수 있는 모든 가능성을 다 보고 이제 꼼꼼하게 확인을 하는 건데 왜 이렇게까지 물어보는 것인가를 들어봤습니다. 이건수 백석대학교 경찰학부 교수의 이야기입니다.
5: 실종에는 살인, 납치, 감금, 폭력, 성폭력, 학대, 스토킹, 가정폭력, 성매매 다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 영국 같은 경우에는 다 이거 물어보잖아요. 이러한 실종의 모든 사건이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실종 사건이 나가면 바로 발견해서 이러한 것들도 처벌을 하고 뿌리부터 뽑는 거죠. 초반 대응으로.
1: 그러면 일상생활을 해서 이거 좀 고위험이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4: 고위험일 경우에는 뭐 적극적으로 수사를 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주목을 했던 이유는 이게 그러니까 실종 신고가 들어온 그 단계에 이미 다 이 조사를 한다는 건데
1: 네.
4: 그러니까 나중에 간혹 실종자가 자진 귀가를 하더라도 그동안 어디에 있었는지 그 기간 동안 범죄에 뭐 연루될 만한 가능성이 있었는지를 이미 조사를 다 했기 때문에 그걸
1: 네.
4: 토대로 범죄를 이제 예방할 수 있다라는 점도 있고요. 반면에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자진 귀가를 하면 실종 해제로 사건 종결 처리를 해 버리는데 그러다 보니까 실종 기간 에 이제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혹은 평소에 있었을지도 모를 범죄 피해의 가능성이 전혀 드러나지 않은 상태에서 붙여버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실종 자체가 이미 위험 신호이기 때문에 초반에 위험도 평가를 좀 꼼꼼하게 살펴야 된다라는 게 영국의 실종법의 골자입니다.
1: 그럼 영국 말고 다른 나라나?
4: 다른 나라 같은 경우도 위험도 체크리스트는 상당히 다양한 범주를 두고 있었는데요.
1: 예.
4: 각각 두드러지는 특징을 좀 꼽아봤더니 미국 같은 경우는 실종 정황에 상당히 초기에 대응하는 강도가 셉니다. 그러니까 단계를 두 단계에 나눠서 이제 판단을 하게 되는데 처음에 실종 신고가 들어왔을 때 그리고 나중에 조사를 하면서 새로운 정보가 들어왔을 때 2단계에 걸쳐서 위험도를 평가를 하게 되고요.
1: 예.
4: 독일 같은 경우는 자발적인 가출이나 방랑, 잠적 같은 뭐 가령 머지않은 시일 내 내가 귀환을 하겠다라는 의사를 표현을 했음에도 일정 기간이 지나면 고위험군으로 분류를 하고 있고 일본 같은 경우도 이제 사실상 실종자의 생존 여부를 한 달로 보고 있고 한 달 이후가 되면 장기 미제 실종자로 판단을 한 다음에 경찰 본부에 관련 자료를 다 넘기 되어 있습니다.
1: 한 달로 본다고요?
4: 네, 한 달로 보고 있고 일본 같은 경우는 조금 특이한 게 이제 탐정 민간 탐정한테
1: 사설탐정, 예.
4: 네, 이제 의뢰를 할 수 있도록 하는데 이 탐정 같은 경우도 공안위원회라고 해서 경찰을 관리 감독하는 내각부 소속의 행정기관에 등록이 되어 있는 탐정들로 이 공안위원회 관리 감독을 받아서 조사를 이어갈 수 있는 구조이고요. 그러니까 국내 성인 실종 사건, 그러니까 매년 거의 7만 건에 육박을 한다고 하고, 지난해 같은 경우는 실종 해제 처리가 된 게 99.7%라고 하는데 대부분은 수색 없이, 수사도 없이 종결 처리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뭐 소재가 확인이 되거나 자진 기거로 판단이 됐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처리를 한 거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지만, 931명 같은 경우는 사망한 채로 발견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제 실종법의 법 체계나 성인 실종의 법 체계나 어떤 위험도 평가를 좀 더 세분화해야 한다라는 그런 적극적인 고민이 필요한 때다라고 전문가들이 이야기를 하고
1: 그렇게 있는 해야 비온 뒤에 땅이 굳는 것이겠죠.
4: 네. 네.

0: 알겠습니다. 유승민 작가였습니다. 수고하셨어요.
1: 맞습니다.
2: 더위에 지친 작업 현장을 구하라. 강력 냉풍으로 쿨하게 작업 현장을 시원하게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에어렉스 무더운 여름에 확실한 파트너. 원하는 곳 어디든지 시원하게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에어렉스.
3: 안녕하세요. 에어비앤비 호스트 표공자입니다. 확실히 여행은 사람하고 만나는 시간이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손님들이 그냥 숙소에만 머무는 게 아니라 성북동 가게들을 천천히 여행하고 동네 분들도 만나고 하면서 손님들도 회복되고 우리 이웃들도 같이 회복되면 좋겠습니다.
4: 우리는 함께 삽니다. 여기 성북동에서 여행은 함께 살아가는 거야. 에어비앤비.
5: 저녁에 술 약속 있으세요?

0: 부탄가스의 힘.
1: 국민 16, 16.
2: 온 가족 에너지 충전 샤볼데이 여름제철 신메뉴. 완도 전복 보양식으로 든든하게 여름 별미 강원도식 막국수에 마라탕 마라샹궈까지 달콤한 곡성 생멜론 디저트로 완벽한 마무리. 올여름 맛있는 외식 가족 에너지 충전은 샤브올데이에서.
0: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첫 번째. 국내 대형 병원과의 협업부터 모바일 헬스케어까지 차원이 다른 메디컬 서비스가 시작됩니다.
3: 파크로쉬 서울원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0: 요즘까지 트럭버스 타이어는 금호 KTS로.
1: 네, 김종배의 시선집중 2부 마무리하고 8시 3부로 이어갑니다. 잠시만요.

0: 지금 시각은 7시 57분입니다.
1: 울산 MBC 캠페인 S5일 협찬입니다.
2: 안녕하세요. 울산 기상대장 양승만입니다. 우리는 항상 맑고 화창한 날만 계속되기를 기대합니다. 하지만 날씨가 항상 맑기 많은 곳은 결국 풀한폭이 자라지 못하는 사막이 되고 맙니다. 우리의 일상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때로는 거센 바람이 불고 때로는 세차게 비가 내리는 날이 있습니다. 당장은 힘들고 지치지만 비바람이 지나간 자리에는 비로소 땅이 단단해지고 새싹이 돋아납니다. 이처럼 인생의 다양한 날씨는 우리의 삶을 더 풍요롭고 비옥하게 만들어주는 선물입니다. 오늘 하루 비에 젖었다면 내일 마주할 눈부신 햇살과 새들의 지저귐을 기대해보세요. 여러분의 모든 날씨를 응원합니다.
1: 울산 MBC 캠페인 S5일 협찬입니다.

0: 에세이. 기다린 남구 새도시 새옥동의 시작 문수 비스타 더파크 옥동미 태화강과 3호선 사이 가장 푸른 700세대 대단지 새옥동 프리미엄이 시작됩니다. 문수 비스타 더파크 오픈 예정 1551 8454 동원 개발.
1: 김 사장, 사업은 좀 어때?
2: 요즘 그렇죠 뭐.
1: 어허, 울산 소상공인 행복드림센터 모르나? 창업 경영 교육, 1대1 컨설팅, 사업장 시설 교체 비용까지 지원한다고.
2: 당장 가요. 아, 어디라고요?
1: 검색창에 울산광역시 소상공인.

0: 상봉인 행복 드림센터.
1: 신삼성 자동차 학원이 밤 12시까지 교육하는 거 알아?
2: 응, 나 퇴근하고 가서 배우는 걸. 원하는 날짜 시간이 예약되니까 기다리지 않고 편하게 교육받아.
1: 그래서 인기구나. 교통 편리하고 대형 버스, 트레일러 시험장까지 갖춘 자동차 학원의 명문 신삼성 자동차 운전 전문 학원.
2: 삼산 현대백화점 앞 울산 260-0003.
3: 같은 차량도 판매 방식에 따라 가격이 달라집니다. 더 쉽고 현명하게 내 차의 가치를 높이는 선택. 두바이 무역. 수출로 고객을 더하고 거래로 감동을 전하는 대한민국 중고차 수출 파트너. 검색창에 두바이 무역.
4: 표준 FM 97.5MHz 여러분의 울산 문화 방송입니다. HLAU SFM.
5: 밝은 소식 유익한 정보
4: 여러분의 울산문화방송이 8시를 알려드립니다.

0: 김종배 시선 집중.
1: 시선 집중 3부의 문을 열겠습니다. 기상청 연결해서 오늘 날씨 알아봅니다. 곽지연 리포터.
2: 네, 오늘과 내일 전국 많은 지역에 비와 소나기 소식이 있습니다. 지금도 양산 쪽에 아주 강한 비가 쏟아지고 있는 곳이 있는데요. 조심해서 출근하셔야겠습니다. 제주도와 남부지방 충청도로는 오늘 밤까지 최대 60mm의 비나 소나기가 오락가락하겠고요. 내일도 다시 충청 이남지방과 영동지방으로 비가 오겠고 주말에는 전국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비가 내리면서 오늘 남부지방의 낮 기온은 어제보다 낮겠는데요. 현재 기온 서울이 25도, 부산 29도, 오늘 낮 기온은 서울, 대구, 부산 32도, 광주, 전주 34도가 예상되고요. 주말부터 열대야는 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3: 사실 너머에 진실을 쫓습니다. 대한민국 1등 시사 김종배의 시선 집중.
1: 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어제 취임 1주년을 맞아서 기자회견을 가졌는데요. 조광한 국민의힘 최고위원 연결해서 관련 이야기 좀 나눠보겠습니다. 나와 계시죠?
4: 네, 안녕하세요.
1: 네, 오랜만에 네. 인사드리네요. 잘 지내셨죠?
4: 예, 오랜만인데 네. 그렇게 썩 잘 지내지는 못해요.
1: 왜요?
4: 왜냐면 세상이 시끄럽잖아요.
1: 예, 시끄럽긴 하죠. 네. 예.
4: 별로 그렇게 안정적으로 정상적으로 돌아가지 못하는 대한민국인 것 같아요.
1: 아, 나라 걱정이 크시네요.
4: 뭐 걱정을 해야죠. 왜냐하면 국민들의 삶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예. 정치에 제가 몸담고 있기 때문에 예. 그래도 국가의 건강한 방향에 대한 고민은 늘 해야 맞는 것이죠.
1: 그러려면 야당인 국민의힘도 좀 잘해야 될 것 같은데 지난 1년 장동혁 대표 체제의 지난 1년을 만약에 점수로 매긴다면 100점 만점에 몇 점 주시겠어요?
4: 그러면? 네. 사실은 야당보다는 여당이 더 잘해야 돼요.
1: 네.
4: 국가 운영은 지금 거의 여당의 독주 체제와 전횡으로 얼룩져 있기 때문에
1: 네네.
4: 여당이 훨씬 더 정신 차리고 잘해야 되는데 잘하는 예. 것 같지는 않고요.
1: 예.
4: 그다음에 이제 그 우리 선생님 말씀 주신 그 점수로 환산한다는 건 의미가 없는 일이고 다만 이제 장동혁 체제는
1: 예.
4: 그 계엄과 탄핵 그리고 대선 패배의 그 최악의 그 환경 속에서 출범을 했잖아요.
1: 네네네.
4: 그 와중에 그래도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그 우여곡절을 그 극복하고
1: 네.
4: 있다는 당 대표께서 취임 1년을 맞이했다는 것 그 자체가 커다란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우리는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1: 혹시 그런 비유를 하면 들풀 같은 1년이었다 혹시 이렇게 비유를 하면 될까요 그러면?
4: 그렇죠. 들풀 같은 1년이었죠.
1: 네.
4: 그런데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장 대표께서
1: 네.
4: 그 인내심과 뚝심을 가지고 버텨온 1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1: 그렇게 보시는 거고.
4: 그러니까 예, 옳고 그름이라는 판단은 시간에 따라서
1: 네.
4: 그리고 사람의 경험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거든요.
1: 네네.
4: 그러나 최악의 상황이었던 당을 여기까지 끌고 오셨고 그리고 지금 이제는 국민의힘에 희망이 보이고 기대를 좀 그 해보아야겠다라는 그런 그 싹 같은 것들이 조금씩 그 늘어나고 있어요.
1: 그 희망의 싹이라고 하는 건 어떤 걸까요? 구체적으로
4: 이제 보수의 가치
1: 네.
4: 그리고 괴멸되다시피 한 보수가
1: 네.
4: 회생 내지 재생할 수 있는.
1: 네.
4: 가능성을 국민의힘에 관심을 갖고 보고 계신 분들한테는 예, 그 긍정의 모습이
1: 네네네.
4: 이렇게 그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뭐 여러 사람들이 있지만 네.
1: 네. 그 장동혁 대표가 어제 기자회견에서 4대 프로젝트를 제시를 했는데 그럼 네. 지금 우리 최고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거 좀 연결되는 지점이 4대 프로젝트 가운데 하나가 가치정당이더라고요. 이 가치가 어떤 가치일까요, 그러면?
4: 글쎄, 이제 가치 중에서 제일 큰 거는 국민들의 삶의 편안함을 주는 가치가 제일 크겠죠.
1: 그것처럼 중요한 게 없죠.
4: 왜 정치에 하는 가장 기본이 뭐겠어요?
1: 네.
4: 이 가치의 권위 있는 배분이 그 정치의 기본 원칙이잖아요. 이제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그 수많은 가치를 이렇게 보면 신뢰감 있게 그 골고루 배분할 수 있느냐.
1: 네네.
4: 그리고 국가의 정책 목표에 대한 균형을 잡아낼 수 있느냐 이런 건데.
1: 예.
4: 근데 그 국민의 삶의 질을 좀 더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정치가 긍정적이고 생산적 그리고 신뢰감을 줄 수 있도록 작동시킬 수 있느냐는 노력이 제일 큰 거라고 봅니다. 저는.
1: 그래요. 근데 지금 당내 일각에서는 장동혁 대표가 너무 오른쪽으로 지금 내달리고 있는 거 아니냐, 갈수록 더 이런 그 지적을 하던데 이건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4: 일정 부분 그런 부분이 있을 수도 있는데 일단 그 정치 현상을 지지하는 많은 스펙트럼들이 있잖아요. 그룹별로.
1: 그럼요. 예.
4: 예를 들면 민주당에는 그 극단적으로 치우치는 개딸들이 있잖아요. 또 좌파적 그 이 좌표를 아주 심하게 찍고 있는 사람들도 있고.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 이제 국민의 힘을 지지하고 성원하는 여러 그룹들 중에 많은 분들이 그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개헌과 탄핵, 대선 패배 과정을 거치면서 상처를 많이 받았다고 생각을 해요.
1: 예.
4: 그래서 그 상처받은 국민의힘 지지하시는 분들을 좀 위로하고 추스리는 그런 일련이었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그 해소가 된다면 좀 더 이제 확장성을 가지고 움직일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지나온 일련이 그 치유의 1년이었다면은 앞으로 1년은 이제 다지기의 1년이 좀 돼야 된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1: 다지기
4: 대표님 생각도 비슷하실 거예요.
1: 예. 그러면 지금 그 장두윤 대표가 최근에 이제 부쩍 강조하는 게 당원 주권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것의 구체적인 방법론 중에 하나로 뭐를 제시를 하고 있냐면 당협위원장 전원을 당원 직선으로 재선출하는 방안인데. 이게 지금 최고위 의결은 보류가 됐던데 이게 최종적으로 의결이 될 거라고 보십니까?
4: 최고위 내 의견이 이렇게 조금 그 충분히 정리가 되지 않은 상태라고 저는 그 분석을 하고 있고요.
1: 예.
4: 당원 주권제가 말씀 주셨으니까 말씀을 드리면 우리 당의 당규 26조에 그 당협위원장의 임기는 짝수년 8월까지로 한다. 정확하게 이거보다는 이제 선출한다로 돼 있어요. 짝수년 8월에 선출한다. 이것이 주는 의미는 그 매 짝수년에 우리는 큰 선거를 치릅니다.
1: 그러니까
4: 2년 전에는 총선을 치렀고 4월에 그다음에 올해는 2026년이었으니까 지방선거를 치렀잖아요.
1: 그렇죠.
4: 그 당규가 가지고 있는 의미는 큰 선거를 치르고 난 다음에 지방 조직을 한번 점검해보자는 그런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0: 그러니까 4월에 선거 치르고 8월에 또 6월에 선거 치르고 8월에 네네네. 그 선거 결과를 놓고 당무 이제 어떻게 그 우리 당이 그 앞으로 변화해야 되느냐라는 건데 그 당협 위원장의 선출 방식이 세 가지가 있어요.
1: 예.
0: 첫째가 이제 당규 27조 1항에 전당원 선거,
1: 예.
0: 그다음에 2항은 책임당원 선거,
1: 음흠.
0: 3항은 운영위원회를 통한 선출 이렇게 되어
1: 예.
0: 있습니다.
1: 그런데
0: 운영위원회를 위한 운영위원회를 통한 선출은 그저 이제 당협위원장 가까운 사람들 몇 사람이 모여서 하는 방식입니다. 지금까지의 방식이에요. 그런데 1항과 2항의 정신이 있고 26조에 매 짝수면 8월에 재선출하자라는 당규 정신에 비추어 본다면
1: 네.
0: 당의 그 조직력 확대 그리고 결속력 강화를 위해서
1: 네.
0: 이제는 당원이 당의 그 수뇌부가 결정한 부분을 수동적으로 따라가는 입장이었다면은 그 정당의 가장 중요한 지방 조직을 이번엔 당원 또는 책임 당원까지 확대를 해서 당원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당 그 가장 중요한 지방 조직에 그 참여하는
1: 네.
0: 방식으로 바꿔보는 것이 우리 당의 외연 확대에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그런 저 또 공감대가 있습니다.
1: 그러면 지금 최고위원님 네. 말씀대로 하면 당규에 따른 거라는 말씀이신데 근데
0: 그렇습니다.
1: 왜
0: 당규에 있습니다.
1: 근데 왜 그 상당수 의원들은 여기에 반대하는 걸까요? 그러면
0: 기득권 지키기라고 봐야겠죠.
1: 기득권.
0: 예. 그러니까 이제 저도 우리 원내 당협 위원장들의 의견을 오늘 내일 중으로 좀 수렴해 보려고 합니다.
1: 네.
0: 개인적으로 전화를 해서.
1: 네.
0: 그런데 제가 접하고 있는 부분은 국회의원은 일단 당선되고 나면 4년 동안 무풍지대예요.
1: 네.
0: 어느 누구의 간섭도 받지 않고 우월적 지위를 가지고 일단 그 활동을 하고 있다고 봐야겠죠.
1: 그렇죠.
0: 그런데
1: 예, 예.
0: 이번에 이제 총선 지나고 2년 후에 예. 또 지방선거 결과도 있고 하니까 이 과정 속에서 이를테면은 저도 내가 우리 책임 당원들한테 또는 당원들한테 신뢰와 인정을 받고 있고 내가 나라는 브랜드로 의미 있는 그 성과를 이루고 있다 하는 분들은 저는 굳이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1: 그러면 최고위원님이 보시기에
0: 네.
1: 만약에 지금 그 직선제로 당협위원장 전원을 재선출을 한다면
0: 네.
1: 현역 의원들의 상당수가 당협위원장에서 탈락할 거라고 전망하세요?
0: 아니 그렇지 않아요.
1: 안 그래요?
0: 아무래도 예. 그 현역 의원 프리미엄이 있죠.
1: 예, 예,
0: 제가
1: 예.
0: 최고위원회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제가 남양주 병의 당협위원장입니다.
1: 예.
0: 아, 시장도 거쳤고 최고위원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1: 네.
0: 어떤 다른 분이 저하고 경합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당원들로부터 인정을 못 받았어요.
1: 네.
0: 그러면 제가 당과 국가를 위해서 그만두는 것이 맞는 것이죠. 조직은 개인의 기득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닙니다.
1: 알겠습니다.
0: 그리고 개혁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내려놓을 수 있을 때 그리고 나름 그 룰에 따른 경쟁에서 이겨낼 수 있을 때 조직의 생명력은 더 높아지고 그것을 통해서 또 당원들은 당에 대한 책임감과 신뢰감을 더 높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현실 정치에서 이제 그 국회의원들이 가지고 있는
1: 예.
0: 그 기득권을 놓치거나 또 뺏길 우려가 있거나 아니면은 내가 잘 이렇게 그 활동하고 있는데 왜 굳이 번거롭고 귀찮게 이런 과정을 거쳐야 되느냐
1: 네.
0: 하는 그런 볼멘 소리가 있을 수 있겠죠.
1: 알겠습니다.
0: 저는 뭐 명분상 이것은 이것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거나 부정적으로 얘기를 한다면
1: 네.
0: 그런 분들은 굉장히 이기적이고 편협한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 분이라는 생각을 떨쳐버릴 수가 없습니다.
1: 그 어제 국회 본회의에서 이진숙 의원 그 제명 촉구 결의안이 표결에 붙여졌는데
0: 네.
1: 그 의원총회에서

0: 표결에 불참하기로 했는데 표결에 참여한 의원이 몇 명이 있습니다. 국민의힘 네. 안에서 이들을 네. 어떻게 대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1: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그 당의 조직의 결속에 저해를 끼치는 해악을 끼치시는 분들이죠.
0: 해당 행위라고 보십니까 그러면?
1: 저는 뭐 해당 행위로까지는 그 규정하지 않겠지만은
0: 네.
1: 그 비상식적인 그 철없는 행동 그리고 네. 일탈된 행동이라고 생각해야 되잖아요. 이를테면 학교에서 8시까지 등교해라 그랬는데
0: 네.
1: 뭐 굳이 수업 9시에 시작하는데 내가 왜 8시에 가냐. 그래서 저 8시 50분에 가고 9시에 가고 그러면은 그 학교가 정상적 질서로 운영이 되겠어요.
0: 네.
1: 그건 기본 상식이 결여된 분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0: 그러면
1: 당이 그렇게 그 원내 지도부가 그렇게 결정을 했으면 따라줘야죠.
0: 그러면 제재를 가야 되는 사안이라고 보십니까?
1: 그건 뭐 저는 제재를 가야 되는 사안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0: 그렇게
1: 그런데
0: 예.
1: 그 의원총회에서는 본인의 의견을 활발하게 개진할 수 있어요.
0: 네.
1: 그러고 난 다음에 결정이 됐어요. 그러면 승복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0: 알겠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오늘 의원 연찬회 있는데 박근혜 전 대통령이 네. 이제 이 자리에 오는 거잖아요. 그런데
1: 예.
0: 한쪽에서는 아니 탄핵당한 대통령 이렇게 초청해도 되는 거냐 이런 이야기가 있던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최고위원으로서?
1: 뭐 사람의 생각이란 건 일치하지 않잖아요.
0: 네.
1: 그 제가 우리 집에서 가족 회식을 가더라도 일식당 가자 중식당 가자 서로 아규가 있는 거거든요.
0: 그건 취향의 문제고.
1: 그러니까,
0: 예.
1: 예. 그러니까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께서 그 의원 연찬회에 오랜만에 나들이를 하시는 이건 당에 대한 걱정이 그 담겨 있는 거 아니겠어요.
0: 네. 네.
1: 전직 대통령으로서 당부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신 거고 그리고 그 이제 대통령의 그 탄핵은 이미 이제 지나간 역사와 과거가 됐고
0: 네.
1: 그다음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많은 분들이 꼭 그랬어야만 됐냐 하는 의견도 또한 있습니다.
0: 탄핵에
1: 그러니까
0: 대해서?
1: 예, 예. 그럼요. 예. 그러니까 다양한 의견이 있는 것이고 또 박근혜 전 대통령의 그 당내 행사에 참여하시는 부분은 또 적극적으로 그 환영하고 또 찬성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0: 알겠습니다.
1: 이러한 부분은 좀 그 문제가 있지 않냐는 그런 지적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양한 의견의 표출이라고 봐야겠죠.
0: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들을게요. 고맙습니다.
1: 네, 감사합니다.
0: 네, 조광한 네. 국민의힘 최고위원이었습니다.
2: 함께 가야 할 길을 묻습니다. 김종배의 시선 집중.
0: 네, 올해 연말부터 섬이나 외딴 지역에 사는 주민들 그리고 또 장기 요양 수급자 등 의료 취약계층에 대해서 약을 배송받을 수 있도록 해주는 이 길이 열렸는데요. 그런데 정부가 이 비대면 약 배송 확대를 한번 논의해보겠다 또 이런 그 입장을 내놨습니다. 그래서 좀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강경연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사무국장 연결해서 입장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와 계시죠?
3: 네, 안녕하세요. 강경연입니다.
0: 예, 일단 지금 시범 사업이 진행이 됐던 거죠?
3: 네, 맞습니다.
0: 지금 시범 사업 진행 과정에서 혹시 좀 나타난 문제점이라 할까요? 내지 장점이라고 할까요?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3: 우선은 그 약 배송과 관련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자면은요.
0: 네.
3: 이 시범 사업이 5년을 넘도록 했었긴 한데 뭐 한시적 허용부터 시작을 해서요. 어떤 환자들이 실제로 약 배송을 받았는지
0: 네.
3: 또는 전체 비대면 진료 중에 약 배송이 어느 정도를 차지했는지에 대한 이런 자료 평가 자료가 공개되어 있지 않거든요.
0: 네.
3: 그래서 따라서 약 배송에서 어떤 문제가 얼마나 발생했다고 좀 단정 짓기는 어렵습니다만 이거는 문제가 없었다라는 뜻이라기보다 추적조차 안 되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0: 예.
3: 예. 그리고 약 배송 말고 비대면 진료 사업 자체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자면은 원래는 비대면 진료는 근본적으로 왜 필요한가라고 생각했을 때 그 병원 접근이 어려운 분들, 그죠? 뭐 선벽지에 있거나 아니면 거동이 불편한 분들의 의료 사각지대 해소가 원래의 취지였는데 실제로 비대면 진료를 해보니까 뭐 탈모약이나 여드름약 같은 비급여 진료나 또는 환자가 스스로 판단해서 아 대면 진료가 필요 없어라고 생각하는 뭐 이런 진료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요.
0: 그래요?
3: 이용자도 농어촌 뭐 고령층이 아니라 대도시 젊은층이 다수였거든요.
0: 네.
3: 그것처럼 그 명분이었던 진료 사각지대 해소하는 거리가 먼 방향으로 제도가 운영되고 있는 셈이죠. 그래서

0: 뭐 정해지거나 한 거는 없는데 지금 뭐 이렇게 주장하는 것들이나 아니면 시행령이나 이런 곳에서 그 결정이 될 예정이긴 한데 네. 건약사 건강 사회를 위한 약사회의 입장 같은 경우에는 택배회사가 약 배송을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방식도 있을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1: 예를 들면 어떤 방식이 그, 있을 수가 있어요?
0: 지금의 대상 환자 그 확대하기 전에 네. 확대하기 전에 뭐 선벽지 거주자나 장기요양 수급자 실제로 힘든 사람들 병원 병의원 약국을 방문하기 힘든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분들은 약을 더 많이 먹고 건강 취약성도 훨씬 높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약을 잘 전달하고 잘 먹는 것이 중요하잖아요.
1: 그렇죠.
0: 그래서 약사가 직접 찾아가서 약 하나하나 보여드리면서 그리고 환자가 직접 다른 약을 어떤 약을 먹고 있는지 살펴보면서 직접 찾아가서 복약 지도를 하는 방법이 제일 좋은 방법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1: 그러면 좋게 제일 좋죠. 예.
0: 그렇죠. 정부나 플랫폼 뭐 이런 데서는 그런 거는 크게 고려사항으로 두고 있는 것 같지는 않아서 안타까운
1: 알겠습니다.
0: 상황입니다.
1: 알겠습니다. 정리로 아무튼 지금까지는 시범 네네. 사업이었고
0: 네, 맞습니다.
1: 올해 12월부터는 예를 들어서 이제 섬이나 그 외딴 지역, 그 다음에 장기요양 수급자 등을 대상으로 전면 시행을 한다. 이들 제한적으로.
0: 이런
1: 일정이었는데 갑자기 정부가 그 범위를 넘어서서 더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해보겠다. 지금 이런다라는 거잖아요.
0: 네, 맞습니다.
1: 일단 전면 시행, 그 제한적 전면 시행도 안 됐는데 왜 갑자기 확대 논의가 나오는 걸까요, 근데?
0: 그 비대면 진료 취지가 의료 접근성 개선이었는데 제 생각에는 이런 비대면 진료 산업이나 또는 플랫폼 시장 활성화에 정책의 무게가 더 실리고 있는 건 아닌가라는 저는 우려를 가지고 있고요. 비대면 진료가 사실상 플랫폼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이번 확대 논의가 결국은 플랫폼 업계에 새로운 사업 기회를 열어주는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을 할 수 있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실제 제도 도입의 취지와 실제 운영 사이에 이러한 괴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두고 제대로 평가조차 하지 않은 채 약 배송 대상만 넓히려 한다는 점에서 서두르는 이유를 이렇게 의심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1: 지금 이제 그 의료 플랫폼이 비대면 진료도 하고 약 배송도 한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건가요? 그러면?
0: 뭐 그런 식으로 쭉 하나의 완결된 고리로 들어갈 거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이런 비대면 진료 플랫폼이 이런 보도 자료가 약 배송 확대를 한다는 보도 자료가 나왔을 때 환영한다라는 메시지를 던진 것과 그리고 실제로 이 약 배송 확대 논의를 하는 협의체 안에 이런 플랫폼 업체들이 같이 들어가 있고요.
1: 예.
0: 이 보도 자료의 발표조차도 중소벤처기업부가 같이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1: 예, 예, 예.
0: 이것이 주는 메시지는 명확하게 보입니다.
1: 알겠습니다. 그럼 시간이 다 됐는데 짧게 오로지 환자의 관점에서 볼 때 이것이 갖는 문제는 뭐라고 정리해서 얘기할 수 있을까요?
0: 환자의 관점에서요.
1: 예.
0: 환자 입장에서는 사실은 이렇게도 생각을 할 수가 있거든요. 약 편하게 받는 거 좋지 않느냐라고 생각을 하죠. 하지만 더 중요한 거는 이런 질병 진단과 의약품은 단순한 상품이 아니죠.
1: 그렇죠.
0: 일반적인 상품과 같지 않고요. 편의성이 높아지면 많이 사용하게 되잖아요.
1: 예.
0: 그 말은 의약품의 남용이 유발될 수가 있고 정확한 진단 없는 처방에 따른 오용 위험도 커지거든요.
1: 예.
0: 실제 비대면 진료를 경험한 환자랑 의사, 약사에 대한 조사가 작년에 발표가 됐어요. 의약사는 80%가 안전성 부분에서 불안하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1: 예, 예.
0: 정확한 진단이 어렵다, 의사소통 문제가 있다, 처방이 불확실하다, 비급여 처방 우려나 약물 오남용 이유였는데
1: 알겠습니다.
0: 반면에 환자는 80%가 안전성에 유사하다라고 얘기했어요.
1: 네.
0: 이러한 인식 격차 자체가 좀 위험 신호라는 생각이 들고요.
1: 알겠습니다.
0: 꼭 당부드리고 싶은 거는 편리함과 안전성은 다른 문제고 약은 꼭 필요할 때 적정하게 안전하게 사용하는 것이 핵심 가치라는 생각입니다.
1: 알겠습니다. 말씀 여기까지 들어야 될 것 같네요. 고맙습니다.
0: 네.
1: 네. 네, 강경연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사무국장이었습니다.
2: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세상.

0: 전문 시공부터 셀프 시공까지 믿을 수 있는 국내 국제 발명 특허 방수제 탄탄 방수. 탄탄 방수. 대형 방수 전시장 운영. Walk it, walk it. 언제
1: 어디서나 walk it. 안녕하세요. 워킷 안전한 모델 추선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화. 워킷 워킷
2: 안전화.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3: 농작물 시세 걱정, 재해 걱정.
4: 아이고, 걱정이 밥 먹여주나? 보험을 들어야지.
3: 수확량 줄어도?
4: 보장.
3: 가격이 내려도?
4: 아이, 그럼.
3: 보험이 든든하구만.
5: 농업인 맞춤 보장. 농업 수입 안정보험. 가까운 농축협회사 만나보세요. NH농협 손해보험.
6: 보험 가입식 유의사항을 확인하세요.
7: 앞으로는 예정된 공원의 거대함. 안으로는 녹지의 여유. 1949세대 압도적 스케일.
8: 차이를 넘어 차원이 다른 CTOCL 9단지 오션파크뷰 견본주택 개관주 032-832-1141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현대건설 포스코 ENC.

0: 경기도 교육청에서 처음 시작합니다. 학생이 주도하고 독서, 예술, 운동으로 삶을 활기차게 채우는 폼프리스쿨 실천학교를 공개 모집합니다. 경기도 교육청 홈페이지로 지금 신청해 주세요.
1: 네, 김종배의 시선집중 본방 모두 마무리하고 유튜브 연장방송으로 이어갑니다. 고맙습니다.

0: 그날은 진짜 정신도 없었고 마음도 복잡했죠. 그래도 잘 보내드렸어요. 울산 영락원 정말 고맙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정성껏 합리적인 비용으로 정직하게 이어온 울산의 장례 서비스. 검색창에 울산 영락원 장례식장.
1: 울산 사랑 법인 대리운전 둘둘 대리운전. 전 직원 100% 보험 가입 업체 둘둘둘의 둘둘둘둘 둘둘 대리운전. 범칙금 전액 보상. 법인 대리운전 안전하고 믿을 수 있습니다. 오직 안전운행으로 보답하겠습니다. 둘둘둘의 둘둘둘둘 둘둘 대리운전.
2: 많이 힘들었지. 잘 모셨고?
3: 잘 모셨어.
2: 어디로?
3: 덕원사 추모관이라고.
2: 아, 성안동에? 참 잘 모셨네. 가까우니 언제든 가볼 수 있고.
3: 시설도 너무 잘해놔서 마음이 놓여.
2: 가까운 곳이 곧 명당입니다. 검색창에 덕원사 추모관.
4: 오존주의보 발령 시 노약자, 유아 등 호흡기 질환자는 가급적 야외 활동을 자제해야 하고 유치원 및 초중고등학교에서는 야외 수업을 피해야 합니다. 오전 경보 발령 시는 유치원 및 초중고등학교에서는 야외 수업 및 체육 활동을 자제하고 오전 발령 대상 지역에는 일부 교통이 제한됩니다.
5: 계곡에서 안전하게 놀아요.
6: 계곡 오니까 좋다. 이제 놀아볼까?
7: 잠깐만.
5: 밥을 먹은 후엔 쉬고 물에 들어가기 전엔 준비 운동하기. 가슴에서 먼 손발부터 물을 적셔줘요.
7: 아, 답답해. 안 돼.
5: 신발 벗지 않기. 이끼에 미끄러지거나 뾰족한 물체에 찔려 다칠 수 있어요.
6: 다이빙 해볼까?
7: 토끼야, 안 돼!
5: 뛰어들지 않기. 보이는 것보다 물이 얕아 다칠 수 있어요. 반대로 물이 깊어 물에 빠질 수도 있으니 조심 또 조심.
7: 여기 재밌겠는데?
5: 폭포 주변에서는 놀지 않기. 회전하는 물에 빨려 들어갈 수 있어요.
7: 토끼야, 추워?
5: 추우면 물 밖에서 쉬기. 30분에서 1시간에 한 번씩 쉬다가 다시 놀아요.
8: 지금 시각은 8시 30분입니다.

0: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1: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이진우입니다. 어제 국토교통부 장관과 서울시장이 주택 공급 문제를 의논하기 위해서 다시 만났습니다. 용산공원에 대해서는 여전히 이견을 보였지만 다른 방안들에서 일부 접점을 찾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SK이노베이션이 5년 전에 분리상장했던 자회사를 다시 흡수합병하기로 했습니다. 회사를 이렇게 떼어냈다가 다시 합치는 과정에서 일반 주주들, 주식 투자자들이 손해를 크게 떠안게 됐습니다. 쿠팡이 사상 처음으로 공정위의 현장 조사를 거부하면서 양측의 갈등이 결국 법정 다툼으로까지 번지고 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자세하게 좀 들어보겠습니다. 8월 27일 목요일 손에 잡히는 경제 바로 시작합니다.
2: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1: 네, 오늘 손에 잡히는 경제는 비즈니스워치의 박수익 기자, 매일경제신문 명지혜 기자, 한국경제신문 조미연 기자 이렇게 세 분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3: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1: 국토부 장관하고 서울시장이 주택 공급을 어디에 할 거냐, 용산에 할 거냐, 그린벨트 할 거냐 뭐 이런 얘기를 가지고 서로 의견이 달라서 계속 요즘 만나고 있는데 조금 합의점을 찾아갔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네요.
3: 네, 맞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네, 지난 20일에 이제 첫 회동을 했었고 어제 두 번째로 이제 만났었는데요. 이제 예. 표면적으로는 일단 핵심 쟁점이었던 그 용산공원 본체 부지에 아파트 지을 수 있느냐 이걸 놓고는 여전히 결론이 나지 않았습니다. 또 오 시장은 어제도 그 본체 부지만큼은 절대적으로 지켜져야 한다 이렇게 계속 얘기했고요.
1: 예.
3: 또 뭐 이건 후대에게 물려줄 뭐 용산공원 손댈 수 없다 이런 취지입니다. 그러고 이제 1차 회동 때부터 계속 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번엔 김 장관 쪽에서 조금 변화가 있었습니다. 사실 꼭 용산공원이어야 하는 건 아니다. 일단은 좀 청년이랑 신혼부부 주택 공급이 중요하다 보니까
1: 예.
3: 그 용산공원 훼손된 지역에 좀 제한적으로 짓는 방안을 하나의 대안으로 고민했던 거다. 이렇게 한 발짝 좀 물러선 겁니다.
1: 그 땅이 워낙 없고 안 보이다 보니까 용산공원 얘기까지 꺼낸 거지.
3: 네.
1: 용산공원에 집 지어야 꼭 뭐 이런 것까지는 아니다. 원래 뭐 우리도 네. 그렇게 알고 있었죠.
3: 그렇죠. 꼭 여기만은 아니다 이런 얘기를 또 어제 해가지고
1: 예.
3: 그래서 이렇게 뭐 용산공원을 반드시 고집하지는 않겠다 이런 신호를 보내면서 협상에 조금 물꼬가 트인 걸로 보입니다. 어제 오 시장도 이제 회담 끝나고 나서 이견이 좀 좁혀졌다는 느낌 받았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분위기가 저번 주만 좀 달라져서 다음 주 중에 또 세 번째로 다시 만나기로 했는데 어떻게 될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1: 국민들 보기에는 조금은 어색해요. 이게 나란 일이고.
3: 네.
1: 서울시도 정부고 정부도 정부고 다 정부인데
3: 네네.
1: 이게 단판하고 막 서로 싸울 일인가 싶기도 하고
3: 네.
1: 근데 또 원래 정부에서 부처 간 의견이 다르면 또 그렇게 이견이 있을 수는 있고
3: 그쵸.
1: 근데 이게 막 생중계되니까 좀 생소하기는 하죠.
3: 약간의 기싸움 같은 게 이제 보이다 보니까 좀 예. 그런 것 같습니다.
1: 근데 서울시는 그럼 용산공원 말고 여기에 지으면 되지 않습니까 하는 뭔가 대안이 내놨 다고 하는데 저 강남에 무슨 빈 땅이 있었나 봐요?
3: 네, 맞습니다. 탄천 물재생센터를 일단 대안으로 좀 제시를 했는데요.
1: 예.
3: 사실 오 시장은 지난주에 1차 회동 직후에도 뭐 캠프킴 같은 용산공원 주변 국유지를 먼저 제안을 한 바 있습니다. 근데 어제는 이제 강남권의 그 탄천 물재생센터까지 예. 새 후보지로 좀 얹은 겁니다. 이건 지금 지하철 3호선 대청역 근처에 노후된 그 하수 처리 시설인데요. 지어진 지 40년이 넘었습니다.
1: 예.
3: 근데 규모는 약 39만 제곱미터로 해서 정부가 앞서 이제 검토해왔던 그 용산 어린이 정원 약 30만 제곱미터보다 9만 제곱미터가량 더 넓은 부지입니다.
1: 예.
3: 또 위치상으로 또 하교율역, 대청역까지도 또 걸을 수도 있고 또 수인분당선이랑 SRT 지나는 수서역이랑도 좀 가까워서요.
1: 아, 그 동네 어중간하게 있는 땅인가 보군요.
3: 네네. 네. 그래서 예. 일단은 좀 뭐 너무 뭐 서울시가 아무 부지나 던졌다기보다는 그래도 정부가 좀 한번 눈여겨볼 수 있을 만한 그런 땅을 좀 협상

0: 카드로 꺼내든 것 같습니다.
1: 하수 처리 시설이라는데 이거 하수 이거 없애면 하수 처리가 안 될 거 아니겠어요?
0: 네, 근데 너무 노후화돼가지고 예, 요 시설을 좀 다른 데로 좀 옮기고
1: 옮겨서 하면 된다고.
0: 네, 그 예. 지역에 이제 뭐 청년 주택 절반 짓고 나머지는 뭐 인공지능 AI 관련 산업 시설 넣어서 예. 동남권 청년 특화지구 이렇게 만들겠다 이런 구상을 좀 내놨습니다. 이렇게 하면 뭐 최대 1만 3천 가구까지 공급이 가능하다라는 게 서울시 계산이고요. 또 인근 뭐 동부도로 사업소, 그리고 세택부지 이런 거 팔아서 서울시가 5조 5천억 원 재원도 지금 마련할 수 있다. 그래서 그 재원으로 시설 이전 비용으로 쓰고 또 민간 투자까지 유치하겠다 이런 재원 계획도 함께 지금 내놨습니다.
1: 예.
0: 그래서 정부의 좀 실현 가능성을 좀 강조하려는 의도로 지금 읽히고요.
1: 용산 안 건선대도 용산 비슷한 정도 네. 크기 있다 뭐 이런 얘기인가 보죠.
0: 네네. 용산 좀 더 클 수도 있다 뭐 그렇게 얘기하니까 또 국토부 반응도 지금 나쁘지 않아서 임 장관 쪽은 좀 자료를 좀 주면 한번 검토를 해보겠다 이런 입장을 지금 밝힌 상황입니다.
1: 국민 입장에서 지금 지난 정부 때도 그랬고 이번에도 뭔가 집값 오를 때마다 서울의 빈 땅 찾기를 전 공무원이 달라붙어서 300평짜리 테니스장까지 꺼내왔잖아요.
0: 네.
1: 근데 지금 이 땅은 그럼 그때 검토도 못했다는 건데 서울시에서 보면 아, 이 땅 이렇게 이거 보내고 이렇게 하면 이게 꽤 많이 짓는데 라는 건 서울시는 알고 있었고 네. 국토부는 지금 10년 넘게 이걸 하나도 모르고 있다가 아, 그런 게 있었어요? 라고 반응을 하면 아니 주택을 지어달라고 자꾸 요청하는 국민들은 도대체 누굴 믿고 기다려야 되는 겁니까? 왜 이걸 모르죠 서로?
0: 이게 이 탄천 물재생센터 같은 경우는 예전에 네. 한번 검토된 적은 있다 뭐 이런 얘기도 있긴 한데 이렇게 본격적으로 얘기가 나온 거는 사실 이번 처음인 것 같거든요.
1: 당연히 그렇죠. 저는 네. 뭐 아, 이게 되면 서울시도
0: 그렇죠.
1: 국토부가 이런 거 이거 찾고 있으면 아 이런 것도 됩니다. 이번에 공급 발표할 때 넣으세요라고 해야 되는 거고
0: 네.
1: 국토부도 서울시 모든 상황을 다 모르면 찾을 때. 테니스장 찾으러 돌아다닐 게 아니라 서울시는 혹시 뭐 없습니까? 경기도 뭐 없습니까?
0: 그러니까요.
1: 아니 당연히 그렇게 했을 거라고 국민들은 믿고 있는데 갑자기 이런 땅이 툭 튀어나오면서 우리는 몰랐네라고 하고
0: 네.
1: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좀씩 좋아지겠죠.
0: 네.
1: 그린벨트도 좀 헐어서라도 집 짓자는 의견과 그린벨트든 지켜야 된다는 의견이 또 있었는데 이건 어떻게 좀 네. 주고받아지고 있어요?
0: 일단 이게 일단 국토부가 먼저 좀 서울시가 그동안 요구해왔던 그 민간 정비 사업 용적률 완화를 좀 검토하면서
1: 예.
0: 양측이 이제 카드를 하나씩 지금 내놓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용적률 완화 같은 경우에 현행 용적률을 1.2배로 올리면 저 2031년까지 순증 물량이 한 4만 가구 더 늘어서 한 13만 가구까지 더 커진다는 게 이제 서울시 추산이고요. 이거는 사실 이렇게 늘어나면 용산공원이나 아까 말씀드린 탄천 그 논의를 다 합친 것보다 좀 많은 물량입니다.
1: 지을 때 조금씩 몇 층씩 더 올려서 짓자 재건축할
0: 네.
1: 때.
0: 그래서 이게 오히려 새 부지를 찾는 것보다 빠르고도 확실한 방법일 수 있다 이런 얘기였고요. 그래서 국토부가 그렇게 하는 대신에 또 서울시는 그동안 좀 부정적으로 얘기했던 그린벨트 해제에 대해서 좀 전향적으로 돌아선 게 있습니다. 그래서 용산공원 주택 공급 방침 철회한다 이런 조건으로 이제 좀 이거를 검토하겠다. 일부 훼손된 좀 그린벨트는 좀 해제할 수 있다. 맞습니다. 이런 입장 지금 내놓은 상황입니다.
1: 하나씩 주고받았다는 거죠. 그동안 그린벨트에 대해서는 서울시는 하나도 못합니다라는 쪽이었고.
0: 네.
1: 근데 그 부분은 그걸 검토를 좀 하되 이런 것을 좀 받아주세요라고 서로 주고받는 건데.
0: 네네 맞습니다.
1: 지켜보는 우리는 아니 이건 진작 주고받고 했었어야지 지금. 주택 모자란다는 얘기가 어제 오늘 나온 게 아닌데 이런 네. 느낌도 좀 드네요. 예. 자, 박수익 기자가 준비해 오신 네. 소식은 SK그룹 계열사 중에 SKIET 테크놀로지라는 그 네. 분리막 회사 2차전지에 들어가는 네. 그 회사가 상장 회사인데 상장한 지 얼마 안 됐는데 다시 흡수 합병해서 비상장 회사로 바뀐다는 거죠?
2: 네, 맞습니다. SK이노베이션이 7년 전에 이 소재 사업 부분을 떼어내서 만든 회사인데요. 분할 2년 뒤인 2021년,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5년 전에 코스피에 상장을 했는데 당시에 청약 전극은 80조 원 끌어모으면서 단군 이래 최대 IPO다 이런 소리를 들었던 회사고요. 그래서 지금 뭐 쪼개기 상장의 대명사로 지금까지 알려지는 LG엔솔보다 먼저 상장한 어떻게 보면 중복 상장의 시초 회사 중에 하나입니다.
1: 네.
2: 이 회사 스토리를 먼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회사 정확한 이름이 SKIE 테크놀로지인데
1: 예.
2: 여기서 IE라는 것이 Information Electro

0: 그러니까 전자 정보 소재 회사다라는 것이고 어떤 소재냐 말씀하신 대로 이제 분리막. 분리막이라는 게 전기의 양극과 음극의 직접적인 접촉을 막아서 뭐 폭발이나 화재 이런 걸 방지하는 장치인데
1: 네.
0: 이게 배터리에 굉장히 중요한 소재이고 당시 상장을 당시에 분리막 만드는 회사가 이 회사가 유일했고 전기차도 잘 나가던 시절이어서 수요가 늘었고요. 그런데 문제는 이 상장 한 해가 실적이 고점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어떻게 보면 전성기의 회사 쪽에서 상장한 거죠. 그래서 상장한 첫 해 매출 6천억 찍고 이후에는 그 숫자를 더 이상 볼 수 없게 됩니다.
1: 그 이후에 또 뭐 배터리도 무슨 캐즈미니 뭐니 하면서 다 좀 어려워지기도 했었던
0: 네네.
1: 것 같고.
0: 네. 그러다 보니까 주가도 계속 내리막길을 걸어서 상장할 당시 5년 전에 공모가 10만 5천 원으로 상장해서 한때 25만 원 찍었다가 지금은 만 원 이렇게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지금 다시 이제 대사들이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또 이제 자본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1: 그러면 이게 뭡니까? SK 이노베이션의 자회사였다가
0: 네.
1: 자회사를 상장시켰다가
0: 네.
1: 다시 자회사로 흡수하면서 그럼 상장시킬 때 주주들한테 돈 받은 것만 회사로 들어가고 주주들은 어떻게 주가가 어떻게 됐었어요? 그러니까 2만 원에 상장했다가 지금 10만 원에 저희가 다시 비상장 회사로 가져가겠습니다라고 하면 주주들도 그래요. 그동안 저희도 투자 수익 잘 거뒀습니다 할 텐데 거꾸로 10만 원에 상장했다가 2만 원에 되사가면 이거는 주주들은 돈만 넣어주고 또 이제 그렇게 된 상황인데.
0: 네, 그렇습니다. 이게 5년 전에 이제 SK 이노베이션이 이 SKIE 테크놀로지를 쪽에서 상장할 당시에 어떻게 했냐면 구주 매출이라고 해서 자신들이 가진 지분을 파는 방식을 주로 사용했고요. 그래서 예. SK 이노베이션이 1조 3천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당시 이게 전체 상장 공모 주식의 60%에 해당하는 비중이었는데요. 다시 말해서 상장 공모한 게 투자자들에게 주식 팔아서 돈을 받는 건데
1: 예.
0: 주식 판 돈 60%가 모회사로 들어갔다라는 것이고 당시 어떤 이슈가 있었냐면은 SK 이노베이션하고 LG 엔솔 사이에 약간 소송이 있었거든요. 이때 이 소송의 대가로 SK 이노베이션이 LG에게 2조 원을 주는 걸로 합의를 했습니다. 상장
1: 예.
0: 직전에. 그래서 이게 합의금 마련을 위한 것이 아니냐 이런 시각도 있었습니다. 물론 회사 측에서는 부인을 했었고요. 그런데 지금 다시 이제 돌이켜 보면 그 당시 SK 이노베이션이 본인들이 가지고 있던 이 SKIE 테크놀로지 주식을 주당 10만 5천 원 공모가에
1: 예.
0: 팔았는데 이번에 다시 합병을 하면 합병할 때는 주식가치를 산정을 다시 하지 않습니까?
1: 예.
0: 18,000원으로 산정을 했습니다.
1: 지금 주가는 18,000원에 못 미치나 봐요?
0: 어제 좀 급등을 해서 아마 비슷한 수준이 됐을 걸로 보이고요. 그런데 실제 이걸 다시 되사드리는 게 아니라 이제 이 가치로 산정해서 본인들 SK 이노베이션 주식으로 바꿔주는 방식이 바로 흡수합병입니다.
1: 예. 그럼 다시 합병하겠다고 하는 이유는 뭐라고 회사 측은 밝힙니까? 상장할 때는 뭐 자금 조달도 하고 별도로 뽑아내서 이 회사 집중 투자 좀 해보겠습니다. 라는 네. 뜻이었을 텐데.
0: 네. 그러니까 5년 전에 상장할 때 명분이 뭐였냐면 분리막 사업 경쟁력을 강화하겠다라는 거였고 지금 다시 도로 합병하는 명분도 똑같습니다. 분리막 사업 경쟁력을 높이겠다라는 겁니다. 상황이 이제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 이런 건데 다만 이제 현재 이 SKIE 테크놀로지 상황이 계속 적자입니다. 2024년을 기점으로 적자가 상당히 폭 커졌고 그러다 보니까 차입금 상환 안 되고 어떻게 보면 이 자녀를 분가시켰는데 자녀가 독립 생계 꾸려 나가지 못하고
1: 예,
0: 사채 쓰고 빚만 쓰다가 부모가 다시 이제 본가를 불러들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1: 예.
0: 그래서 이제 불가피한 어떤 선택이라는 그런 분석도 나옵니다만 이런 일련의 과정이 우리나라 이제 증시의 어떤 여러 가지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던 쪼개기 상장의 되게 씁쓸한 말로가 아니냐 이런 또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1: 당시 의도야 어땠는지는 알 수 없지만 지금 결과적으로 보면 잠깐 주주들 돈 좀 땡겨보고 싶었다니까 그러니까 뭔가 반짝반짝한 사업 하나 꺼내서
0: 네.
1: 그렇다고 SK 이노베이션 자체가 증자하기는 좀
0: 네.
1: 그 민망했을 테니
0: 네.
1: 그래서 이게 굉장히 똑똑한 아이예요 라고 해서
0: 네.
1: 돈 받았다가 다시 그냥
0: 네.
1: 조용히 걷어들이는 어찌 보면 뭐 주식시장을 자금 조달 창구로 쓰는 게 원래 주식시장의 본질이니까 거기에 충실했다고도 볼 수 있지만 주주들은 기분 좀 좋지 않겠네요. 장기 투자하셨던 분들.
0: 예, 그렇습니다. 네. 특히 이제 또 문제가 되는 게 이 자회사 주주들도 문제가 있지만요. 모회사 SK이노베이션 주주들은 또 시사하는 바가 있는 게 지금은 이제 쪼개기 상장을 하면 모회사 주주 보호 방안들이 시행이 되고 있는데
1: 예.
0: 그 당시에는 그런 게 전혀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모회사 이 자회사인 SKIE 테크놀로지가 쪼개기 상장할 때도 한번 모회사 주주들이 피해를 입었었고 이번에 다시 이제 합병을 하는 대가로

0: 합병 신주 발행 그러니까 모회사의 주식이 늘어나거든요.
1: 네.
0: 그러면 거기에 따른 주가 희석이나 자금 부담 그러니까 주식 매수 청구권 같은 걸 행사할 때 현금 유출될 수 있고 이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이번 합병의 핵심은 그 회사 측이 밝히는 것은 이제 분리막 사업 리스크를 본인들이 또 안겠다는 거거든요.
1: 예.
0: 다만 나중에 또 이제 그 사업이 다시 정상 궤도에 오르면 전기차 시장에 다시 좋아지고 하면 수익도 본인들이 가지겠다 이런 게 이번 합병의 의미인데 그렇다면 이제 어디까지 또 안을 건지 다시 말해서 이제 추가 지원 한도를 어디까지 설정할 것인지
1: 예.
0: 그리고 향후 또 정상화 시에는 그 수익분을 이 주주들에게 어떻게 환원할 것인지가 안 나오거든요.
1: 예.
0: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구체적으로 좀 제시할 필요가 있다라는 의견이 나옵니다.
1: 그렇군요. 역시 우리나라 회사들은 대체로 다 그 이른바 사이클 주식이라고 하죠.
0: 네.
1: 미국은 뭐 애플이니 맥도날드니 뭐 시즈 캔디니 그냥 계속 코카콜라 같이 꾸준히 오르는 오르기만 하는 그러나 뭐 시원 크게 시원하게 오르지는 않는
0: 네.
1: 그런 회사들이 꽤 많은데 장기 투자가 그래서 가능한데 우리나라는 정말 화끈할 때는 많이 화끈하고 또 아닐 때는 이렇게 쪼그라들고 작은 회사도 아닌데도 이렇다는 걸 또 한번 느끼게 되네요.
0: 네.
1: 자, 조미연 기자님이 준비해 오신 쿠팡 이야기 좀 해보겠습니다. 네. 공정위가 쿠팡에 현장 조사를 하러 갔다가 못 들어가고 돌아왔고 이게 근데 법대로 하면 또 못 들어가는 게 맞다고도 하고
2: 네.
1: 무슨 얘기가 있었던 거예요?
2: 네. 일단 그 공정위가 최근 쿠팡을 네 차례 찾아가서 현장 조사를 시도했는데요.
1: 예.
2: 쿠팡이 조사에 응하지 않으면서 실제 조사에는 착수하지 못했습니다. 공정위가 이번에 이제 들여다보려고 했던 건 쿠팡의 가격 맞춤형 쿠폰이에요. 그러니까 쿠팡에서 파는 물건이 다른 온라인몰보다 비싸면 자동으로 쿠폰을 붙여서 가격을 낮춰주는 건데
1: 예.
2: 이 할인 비용을 납품업체에 부당하게 부담시킨 건 아닌지 확인하려고 한 겁니다. 그런데 이제 쿠팡은 조사 내용이 아니라 절차를 문제 삼았는데요. 행정조사 기본법에는 현장조사를 하려면 원칙적으로 7일 전에 조사 목적과 기간 등을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고 돼 있어요. 그런데 이제 공정위가 이런 사전 통지를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쿠팡은 이를 이유로 법원에 공정위의 조사 결정을 취소해달라는 소송과 집행정지 신청까지 냈고요. 그런데 이제 공정위의 입장은 다릅니다. 이번 조사의 근거가 되는 법이
1: 예.
2: 대규모 유통업법인데요. 이 법상 조사 절차는 공정거래법 규정을 준용하고 있기 때문에
1: 예.
2: 애초에 7일 전 사전 통지가 필요한 조사는 아니다 이런 입장이고요.
1: 법 해석에 서로 이견이 있는 거예요, 그럼?
2: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설령 와. 이제 행정조사 기본법을 적용하더라도 미리 알리면 증거를 없앨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통지를 생략할 수 있는 예외 조항이 있어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쿠팡은 말씀하신 것처럼 사전 통지가 원칙인데 왜 안 했느냐 이렇게 해석하는 거고 공정위는 이번 조사는 원래 사전 통지 대상이 아니고 사전 통지 대상이라고 하더라도 예외 사유가 인정된다 이렇게 맞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1: 야, 이 법 해석이 서로 다른 상황에서 이른바 공정위도 공권력인데
2: 네.
1: 아니 나는 그런 법 다르게 해석해라고 하면 또 공권력이 작동 못하는 것도 이상하고
2: 그렇죠.
1: 근데 이게 법이 좀 문제 아니에요? 서로 이렇게 해석의 여지가 있어서
2: 네.
1: 이렇게 이럴 거면.
2: 네, 맞습니다. 그게 이제 이번 논란의 핵심인데요.
1: 예.
2: 공정위가 조사하는 법률이라고 해서 현장 조사 절차가 모두 똑같은 건 아니거든요.
1: 네.
2: 뭐 공정거래법이나 표시광고법, 뭐 하도급법 같은 법들은 행정조사 기본법 적용 대상에서 아예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법들의 위반 사건은 7일 전에 공정위가 조사 사실을 알려야 한다는 규정을 적용받지 않아요. 그러니까
1: 예.
2: 안 알려도 되는 거죠.
1: 예.
2: 그런데 이제 2011년에 만들어진 대규모 유통업법은 이 행정조사 기본법 적용 예외 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법조계 일각에서는 대규모 유통업법 조사는 원칙적으로 행정조사 기본법이 적용이 되고 따라서 7일 전에 사전 통지를 해야 한다 이렇게 보는 건데요. 그런데 이제 공정위는 뭐라고 하냐면 대규모 유통업법이 공정거래법의 조사 규정을 따르도록 돼 있으니까 사전 통지가 필요 없다 이렇게 이제 해석하고 있는 거예요.
1: 설명만 들어서는 뭐 누구 말이 맞는지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이렇게 보면 이렇고 저렇게 보면 저런 부분이 있다면
2: 네.
1: 글쎄요. 이게 그럼 이런 법을 가지고 들어갔던 게 처음은 아니었을 텐데 그동안 다들 그럼 어서 오세요 공정에서 오셨어요
2: 네.
1: 하고 문 열어줬는데
2: 네.
1: 쿠팡은 이 법 규정이 다릅니다라고 하니까 공정위도 이게 뭐지? 이제 알았다는 뜻이네요.
2: 그렇죠. 사실 공정위가 비슷한 불공정 행위를 조사하더라도 어떤 법을 적용하느냐에 따라 조사 절차가 달라질 수 있는데
1: 예.
2: 이 법을 만들 때 서로 다른 시기에 개별 법률을 하나씩 추가하다 보니까 이런 빈틈이 생긴 거고 지금까지는 크게 부각되지 않았던 문제가

0: 말씀하신 것처럼 쿠팡이 문제 제기를 하면서 이제 터져 나온 거고요. 여기에 이제 증거 인멸 우려가 있으면 사전 통지를 하지 않아도 된다. 이 예외를 어디까지 인정할지도 쟁점입니다. 그러니까 불시 조사가 필요한 사건은 분명히 있지만 예외를 너무 넓게 적용하면 법의 사전 통지 원칙을 둔 의미가 없어질 수 있거든요. 실제로 다른 행정 조사에도 해서도 그 증거 인멸 가능성을 충분히 입증하지 못한 채 사전 통지를 생략하는 건 문제가 있다. 이런 판단이 나온 사례도 있습니다.
1: 이게 그러니까 결국은 저희가 가끔씩 신문에서 방송에서 보는 압수수색 영장 갖고 들어가서 압수수색 해와서 그 증거 가지고 뭐 다시 한번 조사하는 그 과정.
0: 그렇죠.
1: 필요하니까 그 이제 판사한테 영장을 받고 갈 텐데.
0: 네.
1: 이거는 사법부를 거치지 않고 그냥 공정위가 알아서 하는 그런 뭐 루트를 열어놓은 모양이네요.
0: 그렇죠.
1: 공정거래위원회한테 조사 권한도 주고 뭐 판결할 권한도 주고.
0: 네.
1: 글쎄 이거는 모르겠습니다. 뭐 법 상황이 그러니 잘은 모르겠지만 이런 거 할 때는 우리나라는 어딜 하든지 다 사법부에 그 압수수색 영장 신고하도록 돼 있으니까 영장을 받고 그 과정에서 검토하면 나중에 이런 말 안 나올 거 아니겠어요?
0: 그렇죠.
1: 그러니 어차피 공정위가 그 사법부에다가 신청하면 사법부가 신문 방송에 알리는 건 아니잖아요.
0: 아, 그렇죠.
1: 어차피 비밀은 지켜지는 걸로 알고 사법부도 그렇게 작동하고 있을 테니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되나 하는 그냥 잘 모르는 국민 생각은 그렇게 드네요. 어쨌든 이거는 뭐 누가 어떻게 잘못했다는 문제가 아니라 법 규정이 모호하다면 법을 좀 바꿔야 될 것 같은데 바꾸겠답니까? 아니면 뭐 다음 후속이 어떻게 나오고 있어요? 네.
0: 실제로 여당이 바꾸겠다고 했는데 일단 행정조사 기본법을 고쳐서 대규모 유통업법과 대리점법, 소비자 기본법 같은 공정위 소관 법률을 공정거래법처럼 적용 제외 대상으로 명시하자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앞으로는 그 이 법들을 근거로 조사할 때도 7일 전에 사전 통지를 하지 않고 현장 조사에 나설 수 있게 됩니다. 근데 공정위 입장에서는 당연히 조사 실효성을 높일 수 있겠죠. 그러니까 납품업체의 비용을 떠넘겼는지 아니면 내부에서 어떤 지시가 오갔는지 등을 확인하려면 이메일이나 내부 문서 같은 자료 확보가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일주일 전에 조사를 예고하면 증거를 확보하기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공정위가 이런 조사 실효성을 높일 수 있고요. 다만 이제 법을 고치면서 공정위는 모두 불시 조사를 할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가게 되면 또 다른 논란이 생길 수 있습니다.
1: 그렇겠어요. 행정조사 기본법이라고 하는 게 그동안 이거는 불시 조사 할 수 있지만 이거는 좀 그러니까 하지 마시고 이를 그걸 갈라놓은 걸 텐데
0: 맞습니다.
1: 그냥 무조건 다 하는 걸로 합시다 라고 하면 그것도 우격다짐 같은 생각도 좀 들고
0: 그리고 이 사전통지 자체가 조사받는 기업이 어떤 이유로 조사를 받는지 알고 대응할 수 있도록 만든 절차잖아요. 그러니까 불시조사를 허용하더라도 조사 대상과 범위를 명확하게 알리고 조사권이 지나치게 넓게 행사되지 않도록 통제하는 장치는 사실 같이 마련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번 사안이 쿠팡이 잘했냐 아니면 공정위가 잘했냐 이런 문제라기보다는 법에 남아있던 불일치를 좀 어떻게 정리하느냐가 중요할 것 같고요. 공정위가 필요한 조사는 제대로 할 수 있게 하되 기업의 방어권도 보장하도록 좀 조사 규정을 명확하게 만들어야 할 것 같습니다.
1: 그렇군요. 이것도 법 만들어진 지는 꽤 됐을 것 같은데 이제서 좀 불거지는 것도 그동안 뭔가 법이 아닌 관행이 왔다 갔다 그냥 서로 오간 거 아닌가.
0: 네, 그렇습니다. 그럼
1: 공정위 출두했는데 문 여셔야죠? 라고 하는 그런 우격다짐과 또 뭐 좋은 게 좋은 거라고 또 생각하는 그게 이렇게까지 붙어둔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좀 들고. 네, 여기까지 하죠.

0: 지친 나를 안아줘.
1: 지친 나를 안아주는 브람스 안마의자.
2: 더위에 지친 작업 현장을 구하라.
3: 강력 냉풍으로 쿨하게 작업 현장을 시원하게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2: 에어렉스 무더운 여름에 확실한 파트너. 원하는 곳 어디든지 시원하게
3: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2: 에어렉스.
4: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5: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4: 환인제약.

0: 지금은 지벤 시대.
1: 저 23년생 아이오닉인데요. 신차도 아닌데 왜 이렇게 꼼꼼하게 봐주세요?
2: 현대자동차 눈에는 신차도 중고차도 똑같은 자식이란다.
3: 272개 항목 점검과 신차 동일한 보증까지. 차를 만드는 제조사니까 중고차도 신차처럼. 현대인증 중고차 지금 바로 검색해보세요.
4: 밥맛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거르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울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5: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 영양사 등 전문가와 상담 후 섭취하여야 합니다.

0: 보증까지 트럭버스 타이어는 금호 KTS로.
1: 삶의 무게가 제 아무리 버거워도
2: 함께여서 당당한 사람들.
1: 잠시 후 9시 5분
2: 여성시대가 이어집니다.
3: 예, 저희는 내일 아침 8시 30분에 또 인사드리러 오겠습니다. 이진우였습니다. 고맙습니다.

0: 꿈꾸는 당신이 아름답습니다. 기본 질서를 송두리째 뒤집어 버리기. 그걸 코페르니쿠스적 전환이라고 하죠. 지구를 중심으로 태양이 돈다는 천동설이 만인의 상식이자 불가침의 진리라는데 코페르니쿠스는 아무리 봐도 그 반대였습니다. 그런데 이걸 뒤집으면 이른바 세상을 지배하는 세력들이 거세게 반발할 텐데 대체 어찌 하는 게 좋을까? 그의 전기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는 이 문제들을 둘러싸고 있는 짙은 안개를 과감하게 헤쳐나가기로 했다. 맞다면 과감하게 헤쳐나간다. 더 이상 좋은 답이 있을까요? MBC 캠페인 꿈의 지도, SK 브로드밴드, 소상공인 더드림 성공 패키지가 함께합니다.
1: 지금 시각은 8시 57분입니다.
2: 울산 MBC 캠페인 HD 현대중공업 협찬입니다.
3: 우리 연입니다.
4: 안녕하세요. 뭐야? 인사를 했는데 무시하나? 안녕하세요.
5: 예.
4: 뭐야? 인사를 받기만 하네.
2: 이런 경우 많이 겪으시죠? 환한 미소와 함께 주고받는 따스한 인사야말로 하루를 기분 좋게 시작하게 만드는 작은 기적이 아닐까요? 인사는 주고받는 겁니다. 안녕하세요.
5: 아, 예. 안녕하세요.
2: 아, 몇 층 가세요?
5: 아, 정이 넘치는 사회요?
2: 에? 정이 넘치는 사회요?
5: 예.
2: 울산 MBC 캠페인 HD 현대중공업 협찬입니다.

0: RBC
1: 1. 총 1만 세대 이상 울산의 빛날 에일린의 뜰
2: 5.
1: 오래도록 울산을 대표할 압도적 스케일
2: 2.
1: 이제 남구를 이끌어갈 프리미엄 라이프
2: 1.
1: 1521 1521세대 랜드마크 대단지 그랑라크 에일린의 뜰
2: 9월 남구에 옵니다. IS 동서
3: 당신의 자산을 지키는 가장 확실하고 안전한 방법 볼트 1932 프라이빗 멤버십 대여금고 볼트 1932 압도적인 보안 직접 확인하세요.
4: 1670-1932 볼트 1932
5: 해마다 발생하는 재난재해 태풍, 폭설, 지진 등 재난이 발생하게 되면 2차 사고의 확률이 매우 높은데요. 그렇다면 재난 발생 시 가스 사고는 어떻게 예방해야 할까요? 먼저 재난이 발생할 경우 중간 밸브를 잠그고 대피해야 하며 돌아와서는 호스와 배관 연결 부위를 점검해야 합니다. 가스 누출이 의심될 경우에는 곧바로 가스 공급소 또는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신고하여 조치 후 가스를 사용하도록 해야 합니다. 가스 사고,

0: 평상시의 철저한 점검만이 나를 지키고 내 가족을 지키는 길입니다.
1: 표준 FM 97.5MHz 여러분의 울산 문화방송입니다. HLAU SFM
2: 혈액순환에도 좋고 기억력 감퇴에도 좋다는 거지?
3: 은행잎 추출물이라서 둘 다에 좋대.
4: SK케미칼 기넥신 F정 80mg
1: 뇌건강을 함께 SK케미칼이 9시를 알려드립니다.
5: MBC 9시 뉴스입니다. 히말라야 산악지대에 있는 네팔 중북부 지역에서 대규모 홍수가 발생해 160명이 숨지고 약 500명이 실종됐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26일 로이터 AP통신 등에 따르면 어제 오전 8시 40분쯤 네팔 중북부 바그마티주 일대에서 대규모 홍수가 발생했습니다. 홍수 피해로 지금까지 160명이 숨지고 외국인 391명과 네팔인 93명을 포함한 484명이 실종됐다고 현지 당국은 전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우리 외교부는 현지에서 수력발전소 건설 업무를 맡고 있던 한국 남동발전과 두산 에너빌리티 소속 한국인 직원 9명이 연락이 두절됐다고 밝혔습니다. 네팔 홍수로 현지에서 수력발전소를 건설하던 두산 에너빌리티와 한국 남동발전의 한국인 직원들이 연락 두절이 되자 해당 기업들이 대응 인력을 현지에 급파하기로 했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는 어제 오후에 신속한 상황 파악과 사고 수습을 위해 비상대책본부를 구성했고 정현인 대표 이사를 포함한 현장 대응팀을 오늘 현지에 급파할 예정입니다. 남동발전도 조영혁 사장 직무대행을 중심으로 비상대책본부를 설치하고 24시간 대응체제에 들어갔으며 사건 발생 직후 카트만두 법인 인력을 사고 현장에 급파했습니다. 미국 지질조사국은 네팔 중북부 히말라야 산악지대에서 발생한 대홍수의 원인은 규모 5.2의 빙하 붕괴 사태라고 정정 발표했습니다. 지질조사국은 네팔과 중국 국경 인근에서 규모 5.2의 지진파 사건이 발생했다며 해당 사건은 빙하 붕괴와 토성류로 인해 발생한 것이고 이것이 하류에 연쇄적인 재앙적 영향을 초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사건은 당초 규모 4.4 지진으로 보고됐었지만 인근 지진관측소와 장주기 지진파, 위성사진을 추가로 분석한 결과 지진이 발생하지는 않았다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전했습니다. 오늘은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나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광주, 전남과 부산, 울산, 경남에 10에서 60mm, 인천, 경기 북부와 강원 북부 내륙 산지에 5에서 20mm, 제주도 최대 30mm입니다. 충청 내륙에는 최대 50mm, 전북 내륙과 대구 경북에는 최대 60mm의 소나기가 예상되며 돌풍과 천둥, 번개가 치는 곳도 있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서울 32도 등 전국이 29도에서 34도로 무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9시 뉴스를 마칩니다.
4: MBC 라디오 고체인지 캠페인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이희준입니다. 고속도로를 운전할 때 가장 위험한 것 바로 졸음운전입니다. 고속도로 사망자의 70% 이상이 졸음과 전방주시 태만으로 발생하고 있는데요. 이를 막기 위해서 한국도로공사는 휴식포인트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 드라이브라는 앱을 설치한 후 고속도로 휴게소나 졸음쉼터를 방문하면 휴식을 안내하는 알림이 오는데요. 이 알림을 누른 다음 15분 이상 휴식하면 최대 500원 상당의 포인트가 적립되고 이 포인트는 전국 커피 전문점 등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운전하다가 졸리면 포인트 받고 쉬어가세요. 작은 변화가 더 좋은 세상을 만듭니다. SK 브로드밴드 소상공인 더드림 성공 패키지가 함께합니다.
6: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